청강 공동체 ECSC, 58년도에 EEC 유럽 경제 공동체, 67년 EC 유럽 공동체가 있었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 93년도에 EU가 있었습니다. EU가 나오게 되었던 계기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이거든요. 92년도에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서 EU가 출범하게 되었다. 93년도에 그 내용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요 앞에 있었던 단계, 52년, 58년, 67년 요 내용도 이게 선지로 나오게 되면 어려울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68년도에는 유럽에서 프라하의 봄, 체코 대표적인 도시가 프라하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자유주의 움직임이 좀 일어났는데 그 당시 브레즈네프라는 인물이 체코를 탱크로 밀어버리죠. 예, 그러한 프라하의 봄이 있었고 68년에는 뭐 68혁명이라는 혁명도 있었습니다. 이건 약간 그러니까 사회 운동에 가깝게 일어났던 것이 68혁명이고요. 69년도 이게 중요하죠. 닉슨 독트린. 그러니까 트루먼 독트린은 당시에 트루먼이 내세웠던 외교 노선입니다. 예, 당시에 이제 트루먼이 47년도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고 69년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은 닉슨이었는데 요 69년이 어떤 기간 안에 들어갑니까? 베트남 전쟁 기간이었어요. 당시 미국 국내에서 반전 여론이 많이 나오게 되자 앞으로 미국은 다른 나라의 정치적 군사적 간섭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선언이 바로 닉슨 독트린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냉전의 완화가 오게 되었어요. 그걸 우리는 대탕트 시대라고 하고요. 뭐 그리고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을 했었고 당시에 서독의 총리가 빌리 브란트거든요. 빌리 브란트가 동방 정책으로 인해서 동독과의 꾸준히 교류하고 뭐 이러한 것을 선언하게 되죠. 그리고 72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72년 많이 나옵니다. 요 닉슨이에요. 같은 닉슨입니다. 닉슨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중국을 방문합니다. 72년에요. 지금은 뭐 미국과 중국이 뭐 서로 상징적인 인물들이 방문하는 게 큰일이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정말로 달을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했었던 것이 냉전 체제하의 상징적인 인물들이 해당 체제의 상징적인 국가를 방문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고 했는데 그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72년도에 미국 대통령 닉슨이 중국을 방문했다. 그리고 미소 전략무기 제한 협정, 요게 72년입니다. 요게 1차 미소 전략무기 제한 협정이거든요. 미국과 소련이 전략무기. 무기는 크게 나누자면 이 폭탄을 나르는 방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전술 무기가 있고 전략 무기가 있어요. 어떤 게더 위협적이냐? 전략 무기가 더 위협적입니다. 전략 무기가 훨씬 긴 거. 전술 무기는 좀 짧은 거. 상대적으로 짧은 건데, 전술 무기에 비해선. 우리가 서로 핵폭탄이 있는데, 대륙을 넘을 수 있는 대규모 장거리 미사일이 나오게 되면, 전략 무기가 우리가 서로 개발해서 만들게 되면, 이거 공멸 아니냐?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미국과 소련이 더 이상 전략 무기를 제한을 하도록 약속하자라는 게 바로 이 제1차 전략 무기 제한 협정입니다. 요거 많이 나옵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72년입니다. 뭐 동서독 기본 조약도 있었고요. 그리고 73년도에는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군합니다. 철수해요. 이게 73년이고요. 동서독 유엔 가입이 있는데 뭐 요건 그렇구나 해 두시고 75년도에 베트남 전쟁이 종식됩니다. 있었고 79년 요거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미중 수교. 미국과 중국 간의 수교가 이루어졌었는데요. 닉슨이 중국을 방문한 지 7년 뒤입니다. 미중 수교가 있었던 것이 요거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85년도에 요거 너무 중요하죠. 고르바초프. 네,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마지막 서기장입니다. 서기장이라는 직책은요. 미국으로 따지면 대통령 자리예요. 소련 전체 최고의 자리가 서기장이었었는데 고르바초프는 85년도에 서기장에 취임하면서 더 이상 우리 소련도 고립돼선 안 된다. 개혁 개방을 추구해야 된다. 그게 러시아어로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로스트입니다.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로스트를 내세우면서 개혁을 추진하게 되고요. 그 결과 소련이 91년도 해체되고 독립국가연합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지금의 러시아 체제랑 다른 여러 국가들이 등장해 되는 핵심적인 역할, 즉 냉전 종식에 가장 기여했던 인물은 고르바초프입니다. 그것도 체크해 두시면 좋겠고, 이게 70년에 있었던 당시에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의 바르샤바 무릎 꿇기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1970년에 폴란드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립현충원 같은 데 가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에 의해서 피해를 봤던 폴란드인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비 오는 날, 그날 아침 마침 또 비도 왔대요. 그래서 예정에 없던 무릎을 꿇게 되면서
전 세계에 당시 독일인들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의 피해자들의 마음이 많이 좀 누그러졌다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겠고요. 자, 85년도에 고르바초프. 이 고르바초프가 집권했던 것은 언제까지 가냐면 85년부터 91년까지 갑니다. 이 기간이 결과적으로 냉전이 종식되는 그런 결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89년도에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베를린 장벽은 언제 만들어졌다? 61년도에 만들어져서 89년까지 있었고요. 벨벳 혁명, 체코에서는 벨벳 혁명이라고 하는 평화적인 방법의 움직임이 있었고 냉전 종식 선언은 몰타 회담인데 이게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다음해인 1990년에 동서독이 통일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독일의 통일. 그러니까 독일의 통일은요, 여러분, 여러 개의 독일의 연방이 통일했던 1871년도에 독일의 통일이 있어요. 그걸 독일 제국 선포라고 하고요. 좀 크게 보자면 독일의 통일 운동입니다. 그 통일과 이 통일은 다른 통일이에요. 이건 동서독의 통일입니다. 그리고 폴란드의 바웬사라는 인물이 노동자 출신으로 해서 여러 운동을 하다가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했었고요. 1991년도에는 소련이 해체되었습니다. 요거 꼭 기억. 요 소련 해체를 다른 말로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독립국가연합이 등장했다. 연합이 1991년. 그래서 여러분 제가 꼬마 때 세계 지도를 보면요. 카자흐스탄, 뭐 키르키기지스탄 이런 나라들이 아예 없었어. 전부 다 한 나라였어요. 소련 이렇게. 예.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잖아요. 그래서 소비에트라고 하는 지역은 그들 입장에선 공산화가 된 지역을 전체 다 소비에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여기 공산화가 됐는데요. 그럼 너네도 우리 연방 안에 들어와. 너네도 연방 안에 들어와. 너네도 연방 안에 들어와 하면서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다 그냥 한 나라처럼 통칭해서 사용됐어요. 그게 소련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소련이 해체됐다라는 것은 이제는 예전의 국가체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기지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국가로 여러 스탄적인 국가로 10개가 넘는 여러 국가로 이렇게 해체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해체돼버리면 국가가 없어지는 거랑 같잖아요. 행정적인 기관이 없어졌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연합해서 일종의 장기적으로는 개별 국가로 가겠지만 그런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해주자라고 해서 독립국가연합이라고 하는 형태가 임시적으로 있었다가 이제는 각 국가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서 나오게 된 것이 EU입니다. 이건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92년 그리고 93년도에 EU가 출범했고 95년도에는 세계 무역기구 WTO가 등장하게 되면서 신자유주의가 등장했다. 그래서 1980년대 주요 지도자를 보면 이 세 인물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마가렛 대처랑 로널드 레이건. 마가렛 대처는 영국의 총리였고요. 로널드 레이건은 미국의 대통령이었고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서기장이었습니다.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은 신자유주의예요. 신자유주의가 뭡니까? 우리는 예전에 고전 경제학에서는요 그냥 내비두면 잘 된다라는 이념이 있었습니다. 자유방임. 자유방임 주장했던 인물 애덤 스미스입니다. 내비두면 잘 돼. 그런데 내비뒀더니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 그게 뭡니까? 대공황이 들어왔죠. 대공황이라는 건 우리가 경제적으로 얘기해보자면 시장의 실패예요. 시장 실패가 뭡니까? 야, 시장은 내비두면 괜찮아진다며. 내비뒀더니 대공황 왔잖아. 그래서 나타났던 게 수정자본주의입니다. 어느 정도 국가가 간섭하는 거예요. 대규모 토목공사를 익히면서 수요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했던 것이야. 근데 국가가 너무 간섭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 정부의 실패라는 것이 나타나게 돼요. 정부가 문제가 생겼잖아. 아니 정부가 효율적으로 해? 아니잖아. 복지 예산 너무 많이 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하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무슨 기업이 다 국가가 갖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정부의 실패가 많이 많이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가자? 신자유주의로 가자. 신자유주의가 뭐예요? 다시 시장에 맡기자라는 거예요. 다시 이때로 돌아가자. 시장에 맡기자. 그 핵심이 두 인물이에요. 마가렛 대처랑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복지 예산 삭감, 세금이나
내비 더 다시 경쟁시켜.

하는 거예요. 국영기업의 민영화, 노동조합 활동의 규제, 기업의 자유보장이 마가렛 대처가 주장했어. 노널드,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흐름만 가시면 돼요. 복지비용의 축소, 각종 규제 철폐, 소득세 인하, 통화율 증가 감소, 금리 안정 조치. 이러한 것이 신자유주의고, 신자유주의의 가장 상징적인 것이 기관이 WTO, 세계무역기구예요. 다시 그냥 전 세계가 경쟁을 하자. 물론 이것도 문제가 있죠. 왜? 지금에 있었던 경제력은 누가 갖추고 있어요? 기존에 예전에 식민 지배를 많이 하고 그 힘이 있었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당시에 이 기득권 국가들이 다 갖고 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경쟁으로 돌리면 누가 유리해요? 어느 정도 기득권이 있는 세력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신흥 국가들 입장에선 불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신자유주의인데 어쨌든 경제적인 이론으로는 이렇게 됐다라는 거. 요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평가원 시험에. 그리고 고르바초프는 1985년부터 언제까지? 91년까지 집권했고요. 개혁개방,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로스트를 주장했고, 별명 고르비, 냉정종식 기여했고요. 그 결과 199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거죠. 그래서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폴란드에서는 바벤사라는 인물이 집권을 하기도 했고요. 자유노조 운동이 있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자유선거 내지는 뭐 복수정당제 이런 거 등장했고요. 루마니아에는 뭐 최악의 독재자 중에 한 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차우세스쿠라는 인물이 있었고, 불가리아에서도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요. 알바니아에서는 복수정당제. 원래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정당은 하나입니다. 공산당. 예, 그렇기 때문에 복수정당이 나왔다라는 건 그만큼 민주화가 됐다라는 것이고, 여기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에는 티토라는 인물이 아주 뛰어난 인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티토라는 인물 사망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서로 분쟁이 있었고, 이게 1990년대 여러 유고슬라비아 내전이 있었죠. 그리고 뭐 체코, 슬로바키아도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가 되었었고, 동서독관에서는 1989년도에 베를린 장벽 붕괴, 1990년에 동서독 통일 등이 있었다.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가실 수 있겠죠? 봐주시고. 자, 이제 아시아권으로 넘어오면 국공 내전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1차 국공합작 언제? 1924년에서 27년. 2차 국공합작 1937년에서 45년. 이건 국민당과 공산당이 연대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큰 중국을 두고 국민당과 공산당이 중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요. 우린 그걸 국공내전이라고 그래요. 1946년부터 49년. 여기서 누가 이깁니까? 공산당이 이기죠. 그래서 그 중국 공산당이 세운 게 중화인민공화국이에요. 지금의 중국. 그리고 뭐 중소분쟁도 살짝 있었고요. 아니, 이때 기존의 국민당에 비해서 세력이 적었던 공산당이 승리했던 게 공산화가 되면 천국을 주겠다라고 선언했는데 천국이 됐습니까? 근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안 됐죠.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불만이 나오게 되자 당시에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에 가장 힘이 있었던 마오쩌둥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몇년 안에 영국 따라잡고 또몇년 안에 미국도 따라잡을 거야. 대약진 한번 하자. 인민공사라는 기관 만들어갖고 우리 한번 파이팅 한번 하자라고 하는 대약진 운동이 있었지만 엄청난 실패를 맛봅니다. 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0%막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자, 그렇게 되고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 아사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게 되자 각종 마오쩌둥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뭐 류사오치라든가 덩샤오핑 그런 인물들이 막 비판을 했어요. 그렇게 되자 나 비판한다라는 것은 공산주의가 변질된 것이다. 얘들아, 내 말을 따르는 사람들 나와라고 했던 게 홍위병을 바탕으로 하는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에 대한 공격이 들어갔던 것이 문화대혁명입니다. 1966년부터 76년까지 문화대혁명이 있었고요. 문화대혁명은 뭐 겉으로 보면 문화대혁명하니까 되게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네이밍이 그래서 그런 거지 실질적인 내용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여러 중국의 지식인들, 교육제도, 여러 중국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전통 문화 유산, 이런 게그 10년 동안 거의 사라지다시피 해버려요. 69년도에 뭐, 국경 분쟁도 있었고, 중국의 유엔 가입이 72년, 이게 중요하죠. 72년도에 미국 대통령 닉슨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과 일본 간의 공동 성명이 있기도 했었고요. 76년도에 마오쩌둥이 사망하게 되면서 문화 대혁명이 끝나게 되고, 그리고 등장했던 인물이 덩샤오핑이죠. 덩샤오핑이 내세웠던 게 뭡니까? 흑묘백묘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최고다. 라고 하면서 사회 자본주의적 요소를 경제에서는 많이 받아들이면서 경제 특구, 경제 개방구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79년도엔 미중 수교가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80년대 비약적으로 성장했었는데 경제적인 성장과 함께

사회적인 개혁 움직임도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덩샤오핑은 탱크로 무력 진압을 해버립니다. 우린 그걸 태난만 사건이라고 하죠. 그렇게 돼서 중국이 좀 위축되자 80이 넘는 노구를 이끌고 덩샤오핑이 본인의 10여 년 전에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해서 발전되었던 중국의 남부 지역을 시찰하게 되죠. 우린 걸 남순강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97년도에 덩샤오핑이 사망하고요. 그리고 97년에 홍콩을 반환받습니다. 어디로부터? 영국으로부터. 그리고 2년 뒤인 99년도, 1999년도엔 포르투갈로부터 마카오를 반환받기도 했었다. 꼭 체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세계 국가. 우리 여기가 다들 더 힘들어 하시죠? 인도가 독립합니다. 어디로부터? 영국으로부터. 그런데 이때 영국의 지배가 워낙에 길었다 보니까 종교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는 이렇게 여기 인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힌두교 중심으로는 그냥 인도로 가고 요쪽에 파키스탄과 요쪽에 파키스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서파키스탄, 동파키스탄 이렇게 불러요. 요 동파키스탄이 지금의 방글라데시입니다. 그래서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불리게 되는데 파키스탄은 이렇게 나누어져요. 우리가 파키스탄.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요, 나누어져 있는 것도 엄청나게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인종적으로도 너무 달라요. 언어도 완전 다르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 서파키스탄이 또 동파키스탄을 또 탄압하네. 또 기득권은 전부 다 서파키스탄이 있네. 그래서 70년대 되면서 요 동파키스탄이 서파키스탄으로부터 또 분리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나왔던 것이 방글라데시예요. 요것도 잠시 뒤에 한번 더 말씀드릴 것이고요. 어쨌든 여기에 있었던 힌두교 중심의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분쟁이 되었던 요 지역이 그 유명한 카슈미르입니다. 카슈미르. 지금도 분쟁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카슈미르죠. 그리고 48년, 이게 지금도 문제가 되는 이스라엘이 수립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수립되게 되자, 중동의 여러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여러 차례 중동 전쟁이라고 하고 그 시작이 1차 중동 전쟁이고요. 그러고 나선 계속적으로 팔레스타인 분쟁이 있었습니다. 평화 5원칙도 54년도에 있었고 55년 요게 중요하죠. 반둥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0을 반으로 둥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반으로 둥 나누면 5와 5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5와 5가 되겠죠? 그래서 1955년도에 평화 10원칙이 반둥 회의 결과 나오게 되었다. 10원칙 반둥회의, 반으로 둥 나누면 55, 이거 기억하시고요. 56년도에는 수에즈 운하가 국유화됩니다. 1920년대 영국으로부터 이집트가 독립했지만 수에즈 운하 자체는 영국이 계속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에즈 운하 자체를 국유화했던 것이 1956년이고요. 이게 팔레스타인 분쟁입니다. 팔레스타인 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땅을 조금씩 이렇게 가져가고 있었고, 이 전부 다는 사실은 요 팔레스타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랍인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이렇게 땅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47년쯤에는 어떤 합의안이 있었냐면, 여기 땅을 요 정도로 나누어서 한 절반 절반 정도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인이 나누는 게 어떻겠냐라는 안을 가져왔었는데, 이때 팔레스타인인 걸 받지 않아요.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아랍인들 입장에서는 또 이해는 되는 게, 인원은 두배 이상 많았대요. 그런데 땅을 반반으로 나누자고, 이게 말이 돼? 라고 그게 나눈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싸우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쪽에. 여기는 웨스트뱅크라고 해서 서안지구라고 해서 그나마 좀 온건하고요. 지금도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일어난 지역은 여기 가자지구입니다. 여기가 좀 강경하게 되죠. 예, 그렇게 되면서. 이건 사실은, 누구의 잘못인지도 사실은 지금 또 시간이 너무 지나고 워낙에 많은 사건들이 꼬이게 되면서 그렇게 돼버렸는데, 하루빨리 여기에도 좀 평화가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인들 간의 그런 대립, 이게 팔레스타인 분쟁이 1940년대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문제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이것이 팔레스타인, 카슈미르 분쟁. 여기가 인도, 여기가 파키스탄 지역인데, 요 카슈미르 지역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당시 현지인들한테는 뭐, 우리가 흔 아주 풍경이 아름다운 지역을 뭐 어디에 스위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뭐 아시아의 스위스라고 불릴 정도로 그이 풍경이나 그게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엄청난

분쟁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1960년에는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이 일제히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0년을 아프리카의 해라고 할 정도로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했던 해이기도 하고요. 61년, 이거 은근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제1차 비동맹 회의. 제1차 비동맹 회의를 베오그라드라는 데서요. 베오그라드.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있었던 베오그라드에서 제1차 비동맹회의. 1차 비동맹회의의 그 내용으로는 뭐랑 비슷하죠? 반동회랑 비슷해요. 우리는 미국 라인이랑 소련 라인에 쓰지 않을 거야. 우리의 독자적인 라인을 지켜나갈 거야. 라고 했던 것이 제1차 비동맹회의고요. 티토, 네루, 나세르. 티토는 당시에 유고의 대표였고요. 네루는 인도, 나세르는 이집트의 대표였습니다. 이들 사람들이 베오그라드에서 주도해서 나왔던 것이 제1차 비동맹회의고요. 아세안. 이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거든요. 동남아시아 국가 10개 국가들이 67년도에, 67년도에 여러분 같은 해, 67년도에 또 뭐도 있었죠? EC도 있었죠. 유럽 공동체. 같이 있었던 것이 바로 아세안입니다. 67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같은 해에 있었습니다. 아세안과 EC가. 그리고 71년도에 방글라데시가, 서파키스탄, 그러니까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한 것이죠. 동파키스탄이 지금의 방글라데시가 되었다라는 것도 체크해 두시고요. 자, 지역별 경제 공동체 쭉 나옵니다. 자, 일단, EU. EU 하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었던 게 브렉시트죠. 어디가 빠져나갔습니까? 영국이 빠져나갔죠. 그래서 지금 영국 경제가 매우 힘들어서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 매우 아주 힘들어한다는데 아마 다시 들어오기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있고요. 요거 무슨 조약?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유럽연합이 만들어졌다. 그 외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있어요. 남아프리카 관세동맹 같은 것도 있고요. 이게 아마 이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을 겁니다.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입니다. 언제라고요? 67년.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프타가 있습니다. 나프타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무역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북미 자유무역협정인데 이 앞글자들을 따면 나프타라고 합니다. 나프타. 그리고 남미 남부 공동시장이라고 있는데 아마 이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을 거고요. 만약에 나온다라면 우리나라랑 그래도 관련 있는 게 APEC이 나올 겁니다. APEC이 뭐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APEC. APEC은 89년도에, 1989년도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세아는 67년. 그리고 EU는 93년.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이런 대략의 연도적 개념도 봐주셨으면 좋겠고, 19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부터 어떤 움직임? 신자유주의 움직임. 대처와 레이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APEC. 뭐라고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겠고요. 독립국가연합. 이거 기억해 달라고 했죠? 그래서, 소련이 해체되면서 등장했던 것이 독립국가연합이고요. EU. EU는 언제? 93년에 시작했고, 92년에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EU가 등장했고, 94년도에는 나프타가 발효했다. 나프탄 세 나라가 들어있다. 캐나다, 미국, 멕시코. 그리고 이걸 북미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문제가 진짜 어렵게 나온다면 이런 것도 한번 나올 수도 있겠죠. 일단 교과서에는 있습니다. 기후변화협약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뭐 올여름 같은 경우 뭐 유럽도 뭐 40도가 넘니? 막 이러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40도 넘는 그 여기 현재 기준으로 막 7월 말, 8월 초에 막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이 기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더 그만큼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2년도 리우. 기후변화협약이 있었고요. 97년도에는 교토의정서. 그리고 2015년도에는 파리기후협약 등등이 있었는데, 이 깊게는 안 나올 거고요.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약속했던 것이 이런 것이겠구나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우기후협약, 교토의정서, 그 다음에 파리기후협약, 이 정도의 내용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 이렇게 나왔습니다. 냉전의 시작, 냉전의 종식. 대탕트, 냉전의 완화 있었고요. 그것과 관련된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의 여러 사건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같이 체크해 두시고요. 우리 문제 풀어보면서 과연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볼게요. 모든 동독 국경 초소를 통해 서독 및 서베를린으로 상시적인 출국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흥분한 시민들이 베를린 장벽 앞으로 몰려들었대요. 동서독 베를린을 가르는 상징인 브란데부르크 문 앞에서도 시민들은 문을 열어라! 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였고요. 마침내 베를린 장벽은 붕괴되었다. 이게 언제입니까?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이 지금 평가원 문제를 풀면서 여러 연표 문제가 나올 텐데 이런 전형적인 연표 문제가 나와 있는 거에 대한 시기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건 거의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셜 계획 발표 1947년, 반동회의 1955년, 1차 비동맹회의 1961년,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1972년, 독립국가 연합 출범 1991년, 세계무역기구 1995년, 이게 89년이니까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해 두실 수 있겠고요. 이러한 뭐 저렇게 연표가 표로 나와 있는 거 말고 이런 것도 나오죠. 24년 육모 문제입니다.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존경하는 대처 수상, 마가렛 대처 같습니다, 영국에. 존경하는 시장, 신사, 숙녀 여러분, 나는 영국의 런던 길드홀에서 외국인으로서 연설하게 된 것을 영예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국 전체 국민 전체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나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페레스트로이카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내 발전의 필요성에 입각해 심오하고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우리의 민주화는 국제 문제에 있어서 공개성과 민주적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합법적 국가 건설 방침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 법률의 역할 증대 경향과 부합하고 있습니다. 경제개혁으로 우리는 세계 경제에 보다 깊은 개입할 것이며 진정으로 세계 경제 질서의 편성에 촉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나 누구죠? 고르바초프죠. 고르바초프가 집권했던 건 1985년부터 91년까지 시기고요. 이때 나왔던 것이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로스트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페레스트로이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르바초프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경제정책을 실시했다. 이거 누굽니까? 레닌이죠. 이 얄타 회담에서 대일전 참전 결정하였다. 고르바초프가 권력을 잡은 건 80년대예요. 얄타 회담은 언제 있었어요? 1945년에 있었잖아요. 해당 안 되겠죠. 전략무기 제한협정을 체결했던 것은 72년부터니까 고르바초프랑은 관련 없고요. 파리 강화에 참석해서 민족 자결의 원칙을 발표했던 것은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입니다. 동유럽에 대한 불간섭을 선언하여 동유럽의 자유화에 일조했고 이러한 결과 냉전 종식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인물이 고르바초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답 5번이죠. 되셨죠? 자, 24년 9월 모평 가보겠습니다.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으라네요. 이 장면은 가 당시 독일 점령지 서쪽에서 전면 공세를 개시한 영국 군대 모습을 촬영한 것이래요. 이 작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때는 유럽에서 독일군의 패전이 이미 유력했습니다. 무리하게 동부 전선으로 확대했다가 1년 전그 전선에 결정적 패배를 당했기 때문이었죠. 이 작전의 의미를 찾자면 독일은 동서 양방면으로 협공하는 구도를 만들므로써 가해 종식을 앞당겼다. 2차 세계대전이죠. 예, 독일과 예, 관련돼 있던.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은 1939년부터 45년, 이제 냉전 나오기 이전의 상황이고요. 국제연맹이 출범했다 1920년. 만주사변 31년에 발발했고요. 대서양 원장 41년. 사라예보 사건 1914년. 이탈리아가 협상국 측에 가림했다 1915년입니다. 그러면 여기 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건 예, 정답은 3번까지 갈 수밖에 없었고요. 자, 최근 문제. 25년 육모 문제입니다. 밑줄 친 기역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으래요. 지난해 괌에서 대통령이 발표한 외교 노선은 괌에서 발표했답니다. 대통령이 발표했대요. 현재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캄보디아로 전선을 확대하는 현 상황은 인도차이나 반도와 그 주변을 비롯한 태평양 지역에서 낮은 자세를 취한다고 했던, 그리고 핵무장 국가가 위협하는 경우에만 개입한다고 했던 대통령의 발표와 어긋납니다. 지난 10년의 대규모 군사비 지출과 해외 분쟁 연루에 힘들었던 우리 국민들은 대외 개입을

줄이고 국방 예산을 감축한다는 대통령의 지난해 연설을 환영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새로운 예산안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난해 연설을 했다. 지난 10년간의 대규모 군사비 지출. 요건 대략의 시기가 지금 이거 뭡니까? 앞으로 우리 미국이 더 이상의 다른 나라의 군사적,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게 닉슨 독트린이잖아요. 그리고 지난해 나왔다라니까 닉슨 독트린 자체는 1969년이지만 대략의 지난 10년간 보자면 1960년에서 70년 사이 정도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셜 계획 발표 1947년, 쿠바 미사일 위기 1962년,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죠. 노르망디 상륙작전 1944년,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투하 1945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출범, 이렇게 이렇게 툭툭 튀어나온다니까. 그래서 APEC 나오면 이게 8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엔 해당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선지들 탁 튀어나와버리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ECSC라든가 EC라든가 EC 뭐 그러한 연도들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데 찾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수능 문제예요. 밑줄 친 나가 집권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처음에는 우리 체제를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권 다음에 그 환상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개혁을 이야기하였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정치인들조차 중앙 집중식 계획경제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개혁에 저항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자유선거, 권력분립, 다당제, 시장경제 도입과 같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하였지만 기존 특권 계층은 민주주의가 자신들에게 맞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권력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개혁을 저지하는데 실패하자 나를 체포하고 구태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구태타는 실패로 끝났지만 결국 나는 집권한 지 6년 만에 연방이 해체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방 해체 보는 거 누굽니까? 고르바초프고요. 고르바초프는 1985년에 집권해서 91년까지 갔습니다. 6년이 맞네요. 그렇죠? 고르바초프가 집권했던 85년부터 91년 기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다? 언제요?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었던 건 61년, 붕괴된 것은 89년입니다.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었다? 1969년. 유럽연합이 출범되었다? 1993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발생하였다. 1962년. 세계무역기구가 창설되었다. 1995년. 다 아주 디테일한 연도들이 여기저기 나와 있죠. 그러면 85년에서 91년이니까 이 중에 답이 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네요. 그렇죠? 닉슨 독트린은 더 일찍 있었고 유럽연합은 더 이후에 있었고 쿠바 미사일 위기도 전에 있었고 세계무역기구도 이거보다 이후에 있었으니까 이런 유의 문제들 정말 많이 나고요. 여러분 올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ECSC 몇 년이죠? 52년, 1952년 EEC 이거 언제죠? 1958년 이게 힘들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어서 EC 유럽공동체 이게 언제죠? 67년 이거랑 같은 해에 뭐가 있었다고요? 아세안이 같은 해인 67년도에 있었다. 은근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EU. 여기는 이렇게 EU만 나와 있지만 만약에 이게 나오는 순간 생각보다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꼭 눈여겨서 연도. 뭐 여기에 있는 풀 네이밍 이런 건 다 모르시더라도 이런 게 나오면 아 대략에 50년대 두 개, 60년대 하나.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아마 여러분이 수능시험장에서 문제 푸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 단독 문제는 안 나올 수 있겠지만 선지로 나왔을 때 시기 구분을 못 해버리면 틀리면 요거는 당장 시험장에서 또 이만한 낭패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세계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현행으로 치루어지는 마지막 세계사를 또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어려운 선택해서 세계사까지 선택하신 만큼 수능까지 꼭 만점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에 최종 파이널 정도가 한 5강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서 또 마지막 최종적으로 9월 모평 이후 준비해서 여러분의 마지막 수능 시험장 걸어가는 길까지

0: 파이팅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 마실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원.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1등급까지 박재창입니다. 자, 우리 1강에서 추론이란 무엇인가 제대로 이제 확실히 배웠고, 우리 추론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었지? 일단은 있는 것에서, 아는 것에서 모르는 것을 도출하는 거니까 지문을 잘 읽어야 어차피 빈칸이 나오는구나. 그런 선생님한테 소재와 특성을 분리해서 독해를 하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친구도 있을걸? 선생님, 저는 글은 잘 이해가 가는데, 지문은 이해가 가는데, 빈칸 정답을 못 고르겠어요. 꼭 선지에서 두 개 남기고 틀려요. 막 이런 친구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부터 2, 3강은 정답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정답의 진짜 얼굴은 무엇인가를 분석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은 한번 시작해 볼 건데, 우리 저번 시간 복습 살짝만 하고 바로 출발할 거예요. 빈칸 추론 실전 알고리즘, 우리 시험장 가서도 이 알고리즘을 선생님 풀기로 말씀드렸거든요. 일단은 빈칸이 나한테 묻는 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판별하라. 빈칸 타겟 설정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핵심을 어떻게 한다? 소재와 특성으로 나눠서 설명한다. 무엇이 어떠하다가 없는 지문은 없으니 반드시 파악하셔야 된다. 여기서 뭐가 나온다? 메인 아이디어. 오케이, 중심 내용이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빈칸 조준을 확실히 하셔야죠. 그러니까 다 읽고 나서 빈칸을 고르기 위해서 선지로 갔을 때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냥 위에서 본 단어를 갖고 있는 그대로 쓰는 함정에 빠져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사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빈칸에 어떤 단어를 넣어야 되지, 어떤 절이나 구를 넣어야 되지를 읽으시면서 반드시 생각한 다음에 선지로 가셔야 됩니다. 빈칸 조준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볼 거고요. 오늘도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문제 풀 겁니다. 자, 재진술 개념부터 가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요, 재진술이라는 걸 배울 건데, 빈칸의 정답의 모습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빈칸의 정답은 지문의 핵심 내용을 바꿔 말한 것. 잘 생각해 보세요. 빈칸에 똑같은 지문에 있는 걸 그대로 쓰게 하는 것은 그 문제로서의 가치가 있을까? 우리가 추론할 가치가 있습니까? 추론할 여지가 없지. 그치? 그래서 빈칸은 핵심 내용을 바꿔 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꿔 말하는 원리를 선생님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릴 겁니다. 오늘 재진술 배우실 거고요. 다음 시간 다른 말로 바꾸는데 거의 이제 옆으로 간 것뿐입니다. 됐어? 이따 도식도 보여드리겠지만 그냥 A를 A'로 바꾼 그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왜냐면 재진술 자체가 다시 말한다는 뜻이니까 굉장히 이제 모양은 다르지만 거리 개념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근데 상위 진술은 다음 시간에 할 거겠지만 한 단계 윗개념이야. 그러니까 재진술이랑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A, B, C를 묶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상위 진술의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 이 강에서는 재진술 개념을 배울 거거든요. 자, 재진술을 조금 더 자세히 할게요. 자, 이렇게 그림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정답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정답은 반드시 위에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건 숨은 그림 찾기에 불과하잖아. 우린 추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꿀 것이고, 의미적 거리 개념에 따라서 거리를 가깝게 쓰는 것을 재진술이라고 한다.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지문 표현, 이건 핵심 표현이 되겠죠? 이것을 다른 말로 그냥 바꿔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일한 의미가 되겠지. 하나를 같은 뜻 그리고 다른 말로 바꾸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옆에 나란히 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게 재진술입니다. 이 상위 진술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림 딱 봐도 차이가 보이십니까? 옆으로 그냥 세운 거랑 묶어서 상위 티어로 올리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재진술을 배울 겁니다. 근데 재진술이라고 하면 선생님 그냥 말 뭐 비슷한 말로 바꾸는 거네요. 쉬워 보이지만 이 재진술 문제에서도 엄청 어려운, 그리고 정답률이 정말 낮은

문제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념 확실하게 배우고 선생님이랑 문제까지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아, 문제 가기 전에 감잡기부터 갈게요. 제니술의 감잡기. 제니술이란 무엇인가를 선생님이 짧은 그냥 예문 만들어 왔거든요. 이 예문 넣어 보시면서 감부터 한번 잡아볼게. 자, 이런 예문이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happens 일어나는데 only once every 100 years에서 every 하면 뭐뭐마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음 once는 한 번. 이런 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특히 도표 문제에서 이런 자주 나오거든요. 보세요. 100년마다 한번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벤트는. 그치?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never see it. 이것을 절대 볼수 없대요. 그들의 전체 인생에서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그치? 내가 뭐 100년 만년 살건 아니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자신의 인생에서 못 보고 운 좋은 사람들만 보겠지. 하면서 so this event 이 이벤트는요 extremely 빈칸 B 했거든요. 그럼 나한테 지금 소재랑 특성을 우리가 배운 대로 밝히면 이벤트가 소재입니다. 이벤트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었지? 100년마다 한 번밖에 안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볼수 없을 만큼 안 일어난다는 뜻이야. 이거를 그대로 여기에 넣어주는 겁니다. 됐어? 이거를 표현하는 가장 올바른 말 골라볼게요. 이게 흔하다, 완전 반대말이지. 이건 모순입니다. 완전 반대 방향. Rare, 이건 귀한 거지. 별로 안 일어난다는 걸 그냥 같은 말로 바꿨을 뿐이야. 오케이?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바꿨을 뿐이야. 그래서 이거 희귀한 거 정답 2번이지. 이게 제진술 개념입니다. 됐어? 특성, 했던 말을 그냥 다른 rare, 귀하다라는 말로 바꿨을 뿐. 희귀하다. 그렇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됐어? 약간 동일한 선상에 있는 다른 표현으로만 바꿨을 뿐이야. 이게 제진술 개념. 자, useful. 이거는 봐봐. 유용하다라는 건 전혀 범주가 다르거든요. 정말 100년 만에 한번 일어난다는 거랑 유용하다는 말이랑 범주 자체가 다릅니다. 심플, 간단하다는 것도 말이 안 돼. 됐죠? 정답은 2번. 요게 제진술. 오케이? 좀더 뒤로 가볼게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그의 설명은 was easy. 쉬웠습니다. enough for everyone. 자, enough to. 뭐뭐 할 만큼 충분히죠. 근데 for 이게 anyone이 껴 들어간 뿐이야. 왜 to 부정사에 어떤 역할을 할수 있어? 의미상 주어 역할을 할수 있잖아. for가. 그치? 그래서 누구나 뭐할 만큼이나 쉽다고 understand at once. 해서 한 번에 이해할 만큼이나 그의 설명 쉽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설명. 그의 설명의 소재고요. 특성 뭐냐면 쉬워. 뭐가 이해가 쉬워. 자, he explained. 그는 설명했습니다. Even difficult words in a simple way. 아주 어려운 말까지도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은 그의 이 설명 자체가 진짜 계속 칭찬을 받고 있네. 간단한 방식으로 설명했다. 어려운 단어도. 그러니까 그의 설명 자체가 여기에 어떤 내용 들어가야 돼? 이해하기 쉽고 간편하다. 이게 그대로 들어가는 거지. 됐어? 추론이 뭐라 그랬어? 빈칸 이외의 부분의 내용을 그대로. 오케이? 그래서 근거로 삼아서 추론하는 게 바로 빈칸 추론이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confusing, 혼란스럽다, 완전 모순이죠, 반대말. 자, brief, 짧다? 이게 짧은 거랑 관련이 있나? 이해하기 쉽고 심플하다는 길이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 X.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 빈칸 이런 걸 건든다니까? 그다음에 3번, clear, 명확하다, 어때요? 이해하기가 쉽고 심플하다, 명확성 맞지. 그치? boring, 지루하다는 범주가 다르죠. 정답 3번. 됐어? 이 명확하다는 이 단어가 위에 없어요. 그리고 이 앞전에 봤던 이 rare란 말도 위에 없단 말이야. 근데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거를 재진술이라고 한다. 아, 그러면 위에 나오지 않는 단어라도 모수를 바꿔서 같은 의미로 핵심어가 반복되면 그걸 골라주는 게 재진술이구나. 이 개념입니다. 이해됐어? 재진술 이해되셨죠? 핵심 내용을 모양만 바꾸지만 그대로 같은 말을 하는 걸 고르시는 거예요. 오케이. 감 잡았으니까 출발. 기출 적용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추론 훈련했거든요. 이번에는 타이틀이 바뀌었네. 기출로 적용하는 겁니다. 평가원 기출 선생님이 정말 정말 좋은 문제 다 이렇게 모아왔거든요. 선별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문제 푸시고 선생님이랑 분석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 별점 하나 줬습니다. 재진술 한번 훈련해봅시다. 자, 일단은 선생님 타겟부터 한번 잡아보고 시작할게요. 빈칸 일단 타겟 잡는 게 우선이다. Now appears that 이것은 지금 뭐처럼 보이냐면 appear는 뭐뭐처럼 보이다는 뜻이 있죠. The computer artist에서 컴퓨터 아티스트는요, is finally 결국에는 B 빈칸한 것처럼 보인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는 소재가 뭐지? 자, 바로 밝혀야지. 소재는 컴퓨터 아티스트가 주인공이야. 왜 얘에 대한 지금 보호 자리를 우리가 넣는 거거든. 보호라고 하면 지금 비동사 뒤에 있으니까 주격 보호겠죠. 주어를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요거를 지금 특성으로 잡고 출발하시면 되겠다. 됐어? 우리 타겟 딱 잡았네. 지금 그 일강처럼 선생님이 써주진 않겠지만, 머리에다 딱 넣으셔야 돼. 생각을 딱 해야 돼. 우리 타겟은 뭐야? 컴퓨터 아티스트가 지금 어떻게 된 것처럼 보이는지. 이 타겟 잡고 출발합니다. 가볼게요.
자,

젊은 현대의 이 예술가들입니다. 근데 그 예술가들은요, employ는 고용하다도 있지만 그냥 이용하다라는 use의 느낌도 가져가셔야 돼. 뭘 이용하는 거냐면 digital technologies in their practice. practice는 일도 되죠. 일이나 업무라는 뜻도 됩니다. 그들이 일에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아티스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rarely make reference. 여기가 이제 동사가 되고, rarely는 별표. 부정어입니다. 거의 뭐뭐 않다. not으로 처리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별표. rarely를 몰랐으면 첫 번째 문장부터 약간 안 잡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rarely 잡았어야 돼. 거의 reference to는 이제 언급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make reference to 언급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자, 우리 뭐 찾기로 했지? 컴퓨터 아티스트가 어떻게 됐는지를 찾기로 했는데 컴퓨터에 대한 언급을 안 한단다. 그치? 컴퓨터에 대한 언급을 안 한대. 근데 이 사람들 분명히 디지털 기술 쓰거든요. 근데 컴퓨터에 대한 언급을 안 하는데 이게 조금 약간 특이해 보이죠? 그렇죠? 자, 뒤에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abstractionist. 이거 누구야? 지금 추상화가잖아. 그치? 추상화가인데 그 사람은요. 뭘 사용하냐면 word processing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까지 사용한대. 그러면 콤마콤마를 이렇게 괄호 한번 쳐볼까? 자, 여러분이 아시면 좋은 게 콤마콤마는 앞을 설명하는 부연 설명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사람 요분, 이 아티스트 분이 주어라고 하면 여기 does not이 동사겠죠. 이 사이에 콤마콤마는 이 앞에 있는 분을 설명해 드리는 것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예술가 분이 있는데 이분 프로그램도 쓰고 프린터까지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does not call himself 그 스스로를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지 않냐면 a computer artist. 이제 여기서 정답의 근거가 확실히 나왔거든요. 컴퓨터 아티스트가 우리한테는 메인 소재였어. 타겟팅 잡았어. 근데 이 사람이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길 싫어한대. 안 부른대. 근데 프로그램 쓰시거든요? 아니 프린터도 쓰면은 컴퓨터로 써야 프린터도 쓸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자기를 안 부른대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콜이라는 동사 특징 한번 보여드릴게. 콜은 뒤에 목적어랑 보어를 갖고 오거든요? 오케이? 자, 뭐를 뭐뭐로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동일한 표현만 해주시면 돼요. 그 스스로를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안 부른다. 그럼 자, 봐봐. 컴퓨터 아티스트를 지금 우리는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데, 요거를 언급을 안 하려고 해.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지도 않아. 여기서 근거를 다 모으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재와 특성으로. 어제랑 똑같지 않아? 그치? 저번 시간이랑 똑같지? 이렇게 소재와 특성을 나눠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타겟 딱 잡고. 자, 대보시면 더군다나 어떤 비평가들이 있는데 또 컴마컴마로 설명해 주는 거 아니겠어? 요렇게. 그렇지? 그래서 그의 작품을 존경하는 비평가마저도요. 주어 are 여기가 동사겠죠. little도 별표. little도 거의 뭐뭐 않다는 뜻입니다. 오늘 뭐 배웠어? rarely랑 little 둘다 부정어 표현이에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거의 관심이 없대요. 자, 뭐에 관심이 없냐면 concerned about his extensive use 해서 그의 광범위한, 그러니까 많이 쓴다는 거겠지. 많이 쓰는 그 사용에 관심이 없습니다. 뭘 사용하는가? computers in the art making process. 그 예술 작품을 만들 때이 예술가분이 컴퓨터를 많이 쓰시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대. 많이 쓰든 말든. 그럼 봐봐. 비평가마저도 컴퓨터에 관심이 없다는 거네. 관심이 없더라. 뭐에 대해서? 이 컴퓨터의 사용에 대해서. 그러면 컴퓨터에 대한 관심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네. 자, 관심도, 비평과의 관심도 못 봤습니다. 됐어? 근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왜? 빈칸에 쏴주면 되니까. 빈칸을 조준해줘야 되니까. 자, 뒤로 가볼게요. 자, this is a marked contrast. 이것은요, 굉장히 눈에 띄는 대조가 됩니다. marked, 눈에 띄는 대조가 되는데, 뭐와의 대조냐? from 3 decades. decades는 10년 단위입니다. 그러면은 3이 앞에 있기 때문에 곱하기 3 해봐. 10년에다 그러면 30년이겠죠. 30년 전과는 너무 큰 차이입니다. 자, 뒤에 보시면. when, 근데 그 30년 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는, 그냥 그땐 그랬지, 라떼는 그랬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자, 아티스트들인데, 자, 후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어요. 자, 이 utilize, computers. 자,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 아티스트들은요, were labeled, 뭐라고 이름이 꼬리표가 붙여 다녔냐면, 그 당시에는. 자, by critics, 비평가들한테, often disapprovingly. 자, disapprove는 뭐 하는 거냐면, 못마땅해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됐어? 그러니까 approve는 승인하고 뭔가 동의해주는 건데, 거기에 this가 붙었으니까, 못마땅해 하는 겁니다. 그럼 봐봐. 못마땅하게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못마땅하게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크리틱을 못마땅히 하는 겁니다. 비평가들.

현재와 과거에 대조 보이십니까? 지금은. 근데 우리 핑크 한번 잘 보이셨어? Now 있었지. 여기서 지금 이렇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여기 그런 것도 나왔거든요. 자, 현재 아티스트의 세대들은요. 컴퓨터는요. 근데 더 적절하게는 랩탑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랩탑은 여기 이렇게 무릎에 올려놓고 쓸수 있는 우리 노트북 있지. 우리나라에서는 노트북이라고 하지만 원래 명칭은 랩탑이라고 합니다. 됐죠? 노트북이라고 하면 원래는 그 공책이거든요. 근데 랩탑은 너네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노트북. 알죠? 그래서 컴퓨터 또는 랩탑은 is one in a collection of. 그래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뭐에 하나가 됐냐면 현재는 collection 어떤 모음의 하나입니다. Integrated는 뭐 하는 겁니까? 통합된. 그리고 portable 이동 가능한 디지털 기술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특별하다, 안 특별하다? 안 특별하다. 왜? 그것들 중에 그 많은 기술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야. 특별함이 없었다는 뜻이겠지. 됐어? 자, 우리 컴퓨터. 특별할 거 없이 그냥 그 많은 기술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다. 오케이? 그 가치가 약간 좀 하락한 느낌을 받으셔야 되고요. 자, 네, 링크. 근데 그것은요,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들의 소셜과 워킹 라이프, 그러니까 사회적이고 일하는 삶을 연결해 주는 기술 중에 수많은 기술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다. 그의 컴퓨터가 그렇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빈칸 나옵니다. With tablets. 그래서 우리 태블릿도 나오고, 셀폰, 우리 휴대폰도 나왔잖아, 그치? 이런 것들이 surpassing. 자, surpass는 뭐 하는 거야? 능가하는 거죠, surpass. 그래서 지나가는 건데, 더 능가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능가하면서, 자, with, 분사구문 있죠? 목적어 있고요. 목적 보호 자리에 ing 붙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목적어 보호하며. 됐어? 그래서 태블릿과 핸드폰이 뭔가를 능가했어. 뭘 능가하면 personal computer, 우리 컴퓨터를 능가했대. 그러면 컴퓨터의 입장에서 능가 당한 거네. 그치? 능가하면서 in internet usage, 인터넷 사용해서 능가했습니다. 우리 솔직히 말해서 컴퓨터 쓰는 것보다는 폰 쓰는 시간이 하루에 훨씬 더 많잖아요. 그쵸?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and as 하면서 as는 뭐뭐함에 따라서라는 뜻이 있다라고 선생님 말씀드렸거든요. as는 여기서 접속사입니다. 네모. Slim digital devices resemble nothing like 해서 자, 이 슬림한 그러니까 슬림하다는 것은 정말 그 날씬한 그러니까 뚱뚱한 기계가 아니고 되게 날씬한 기계잖아. 슬림한 기계들이 resemble 닮았습니다. Nothing. 근데 그 어느 것도 닮지 않았대. 뭘 닮지 않았냐면 진짜 그 방만한 크기에 엄청나 크게 메인프레임 앤 버키 데스크탑 컴퓨터 이거 다뭘 얘기하는 거야? 컴퓨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방만한 크기의 컴퓨터랑 닮지를 않았대. 오케이, 뒤에 보시면, a previous decade에서 이전 몇십 년간의 그런 컴퓨터, 엄청나게 큰 컴퓨터가 이제는 없고 다 슬림한 기계로 대체가 됐죠. 그쵸? 이 슬림한 기계가 하나도 안 닮음에 따라서 이제는 뭐처럼 보이냐면, 봐봐. 컴퓨터와 같은 그 뚱뚱한 기계도 없고 슬림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셀폰이 또는 태블릿이 이미 컴퓨터를 능가해버렸어. 그럼에 따라서 뒤에 보시면, 이제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제 빈칸 갑니다. 컴퓨터 아티스트라는 것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 가야지. 됐어? 그럼 우리 빈칸 조준한다면 여기서는 더 이상 그냥 하락 또는 없음처럼 보인다. 왜? 그 사람들을 언급도 안 하고 스스로 부르기도 싫어하고 관심도 없거니와 다른 기계들이 더, 그치? 다른 기계들이 막 슬림한 기계 나와버려. 더 이것을 지금 따라서 추월해버린 상태입니다. 컴퓨터 아티스트라는 게 많이 하락세겠다라는 거 지금 힌트 다 모았고요. 자, 갑니다. 이거 한 단어로 표현하는 거네. 그럼 여기서 우리 빈칸 조준을 잘해야 됐지. 빈칸을 먼저 가기 전에, 선지로 가기 전에 생각을 하라고 그랬어. 이게 빈칸 조준이었어. 그럼 여기서 없어지겠다라는 내용이 돼야지. 컴퓨터 아티스트. 그쵸? Awake는 뭐야? 깨어있다. 컴퓨터 아티스트가 깨어있는 게 아니지. 그치? 틀렸습니다. Influential. 이거 영향력 있다. 완전 모순 반대말 아닙니까? 영향력이 아니고요. 지금 없어지고 있다니까? 그치? Distinct는 이거는 구별된다는 뜻이거든요. 구별된다? 여기서 구별되는 개념입니까? 지금? 지금 남과 다르고 구별되는 게 아니고 지금 없어지고 있다니까? 그치? X. Troublesome. 이거 Troublesome, Trouble Maker가 뭘 하는 사람이야? 지금 골칫거리인 거잖아. Troublesome은 골칫거리란 뜻입니다. 근데 이거 내용 보면은 완전 아웃 오브 안중 아니야? 거의 이제 관심 자체가 없는 거지. 골칫거리인 거는 예전에 3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이제 disproving이 뭐였어? 뭔가 못마땅하게 불렀을 땐 그땐 골칫거리였겠지. 근데 지금은 아무도 부르지 않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얘기라고 하면 과거 얘기지. 지금은 아닙니다. 적어도. 됐죠? 자, 그러면 extinct는 뭐야? 이거 멸종 아니야? 멸종된 애, 함이 된건 뭐야? 멸종을 뭘 멸종이라 그러지?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약간 이거 아니야? 있었는데 없어진 거지. 컴퓨터 아티스트가 30년 전에는 있었고, 이름도 붙여졌지만, 지금은 없다라는 내용을 익스팅트라는 그 단어로 설명한 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멸종된. 있었다가 없었다.

나를 모두 함의하는 말, 정답 5번. 이렇게 푸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재진술 어떻게 지금 간 거야? 없어졌다라는 거. 요것들을 모아서 언급도, 그리고 부르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라는 말을 그대로 멸종된이란 말로. 그치? 근데 이 extinct란 말은 지문에 있어서 없어서 없다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재진술로 처리하시면서 같은 표현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오케이?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모양을 찾는 거예요. 그게 재진술입니다. 됐죠? 멸종됐다? 없어졌다? 아무도 관심 없다? 정답 5번. 좋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 핵심. 우리가 찾은 대로 소재는요, 컴퓨터 아티스트란 말입니다. 선생님이랑 계속 독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빈칸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은 이제 뭐 제목, 주제, 당연히 모든 문제 소재랑 특성 나눠서 풀거든요. 설명도 이렇게 하고. 소재는요, 컴퓨터 아티스트란 말. 특성은 이제 아무도 그렇게 안 불러. 요거였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찾았어? 지문에서 does not call himself a computer artist에서 스스로도 아티스트라고 안 부른다. 그 말은 아티스트란 말, 컴퓨터 아티스트 말은 사라졌다. 같은 의미입니다. 오케이? 모양만 다르지 같은 의미이기보다 재진술. 됐죠? 첫 번째 문제 끝. 자,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이번에는 수능 문제고요. 2025학년도니까 굉장히 이제 최신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별두개 줬고요. 그러나라고 한번 꼬이네요, 여기서. 심지어는 imperfect possession. 자, imperfect는 무슨 뜻이야? 완벽하지 않이란 뜻이잖아. 불완전한. 불완전한 소유. 이것을 불완전하게 소유하는 것은요, 빈칸합니다. 한 다음에 of being stimulus driven.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타겟을 잡을 때는 만약에 빈칸 문장을 먼저 읽는다면 빈칸을 막다 읽기보다는 내가 딱 뭔가 정보를 들어올 만큼만 읽고 위로 올라가셔도 돼요. 선생님이 여기까지만 딱 읽었거든요. 한번 보시면 stimulus driven이란 뭐냐면 자극에 이끌린다는 뜻이잖아. drive는 몰고 가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자극에 이끌리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봐봐. 내가 먼저 파악해야 할 거는 이시 도대체 뭐냐. 왜냐면 이것을 불완전하게 가지는 것이 자극에 이끌리는 거랑 관계를 지금 우리는 찾아야 되거든요. 됐어? 그럼 이것이 뭔지부터 파악하셔야겠죠. 되셨나요? 그럼 우리는 타겟팅 잡은 게 뭐야? 이것을 파악할 거고, 이것이 자극에 이끌리는 것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걸 파악해 보겠습니다. 됐죠? 아무쪼록이나 우리한테 소재는 이것이겠지? 이것을 소유한다는 거겠지? 이게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가 타겟팅이야. 점점 좀 보이시죠? 자, 뒤로 갈게요. 자, 교육 얘기네. 교육이라는 것은요, at its best, 최상의 상태에서는 콤마 콤마 가르칩니다. More than just에서 이것 이상을 가르친다. 지식 이상의 것을 가르친다. 지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겠지. 그러면 일단 주인공은 누굴 것 같아? 교육일 것 같아. 그러면서 이것은 지식의 이상의 것을 가르치는 게 그게 뭐냐면 critical thinking, 비판적인 생각을 가르치는구나. 아, 그러면 지금 핵심어를 꼽는다면 당연히 이두 개. 교육과 그 다음에 비판적인 생각이겠지. 교육은 지식 이상의 것을 가르쳐? 그건 비판적인 생각이야. 됐죠? 비판적인 생각을 가르치는데, 자, 이거는 콜론이라고 부르는데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즉,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앞에 있는 비판적인 생각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즉, 어떤 능력이냐면, to stop and think before acting에서 행동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생각하는 것이 비판적 사고래. 다시, 행동하기 전에 좀 멈춰가지고 생각하는 게나 이렇게 해도 될까? 이게 비판적 사고라는 거예요. 다음 뒤에 보시면 그다음에 또뭘 피하는 거냐면 굴복하는 걸 피하는 겁니다. 감정적인 압박이 있을 때 그거에 굴복해가지고 그냥 그 압박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게 아니라 멈춰서 생각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뭔가에 이렇게 감정의 압박을 느꼈을 때한 걸음 멈춰가지고 딱 생각하게 하는 게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교육이 가르치는 비판적 사고겠네. 선 정리해 볼까? 비판적 사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 멈춰 생각하게 한다. 자, 이것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not thought control에서 이것은 생각을 control, 통제하는 게 아니래. 그러니까, 선생님도 멈춰서 생각하게 하는 거니까 생각을 통제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해 금지라고 바로 지금 낫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을 낫을 또 세게 읽으셨어요. 이거는 오해 금지야. 생각을 컨트롤하려는 게 아니고, 오케이? 뒤에 보시면, it is. 그럼 봐봐. 이건 약간, 나대의 법비의 느낌으로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벗이 없지만 이건 얘가 아니고 it is 저거야. 나대의 법비의 느낌을 꼭 가져가셨어야 돼. 됐죠? 이것은 생각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고 오히려 the very reverse. the very는 바로 그라는 강조입니다. 바로. 자, very가 명사 앞에 있으면 얘는 우리가 아는 그 부사로 아주란 뜻이 아니고 형용사로 바로라는 강조법입니다. 자, 이거는 뭐라고? 강조라고. 명사 앞에서. 그냥 바로 그 반대의 것이야. 그 반대를 바로 또 콜론으로 설명합니다. 그게 뭐다? Mental liberation. 정신적인 자유다.

그럼 우리 이제 특성까지 나와버렸네. 나데이 법비에서 뭐가 중요하다 배웠어? 법비 부분이 정말 하고자 하는 말이잖아. 여기 그러면은 자유가 너무 중요하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육에서 배우는 비판적 사고는 결국에는 정신적 자유를 얻으려는 거구나. 압박을 있는 그대로 받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생각하려는 게 바로 정신적 자유겠지. 압박을 있는 그대로 느끼면 나는 그 압박에 계속 시달리지 않겠니? 그건 자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정신적 자유. 여기가 너무너무 중요했구나. 소재 특성으로 일단 핵심 파악했습니다. 오케이? 교육이 가르치는 거, 비판적 생각, 자유롭게 한다. 자, 그다음에 빈칸 나왔습니다. 빈칸 나오자마자 타겟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가볼게요. 자, 심지어는 가장 advanced intellectual, 저 진보된 지식인마저도요, will be imperfect. 이거에 대해서 뭐 하다? 불완전합니다. 뭐에 불완전해? 이 스킬. 그럼 선생님 물어볼게. 이 스킬은 어떤 스킬이야?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비판적 사고를 가리킵니다. 연결성 반드시 잡아야 돼. 독해가 좀 약한 친구들은 이 스킬?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 그럼 또다 튀어버려. 이 스킬, 디스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잡아야지. 어떤 스킬을 말하고 있어? 비판적 사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이 스킬을 아주 지식인들도 잘 못한대. 그럼 평범한 사람들도 잘 못하겠지. 그래서, 봐봐. 그러나, 이걸 심지어는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찾으려는 이시 뭘 가리키는 거야? 앞에 있는 디스 스킬을 가리킬 것이고, 이 디스 스킬은 뭘 가리키는 거야? 여기 있는 비판적 사고를 가리키겠지. 다 연결성을 잡아야지. 그럼 봐봐. 이 논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비판적 사고를 지식인들도 잘못 가져, 완벽하게는. 그러나, 이거 조금만 가져도, 완벽하게 못 가지더라도, 그럼 그 뒤에 칭찬해야 돼, 비판해야 돼. 이거 지금 좋은 거 아니야? 나한테 자유를 주는 거니까. 그 뒤에도 좋은 얘기가 나와야 돼. 근데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imperfect 하니까 뭔가 부정적인 느낌, 불완전하다고 하니까 부정적인 느낌으로 생각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선지에 많았거든요, 함정으로. 그게 아닙니다. 좋은 건데, 지식인들도 잘못 가지긴 해. 근데 조금만 가져도, 불완전하게만 가져도 조화가 와야겠지. 왜? 지금 이거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그림이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좀 플러스 부분이 나올 것이고요. 자, 뒤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네. 봐봐. 자극에 이끌려가는 거에 대해서 빈칸하다. 근데 우리 이미 뭐라 그랬냐면, 정신적 자유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봐봐. 자극에 이끌려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 아닐까? 있는 거 그대로, 우리가 찾은 거 그대로 추론에 넣어줘야지. 자유를 주더라. 있는 거, 그냥 찾은 거 그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 뭔가 이 자극 앞에서 멈춰서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유를 누리겠지. 자극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지 않겠지라는 생각. 자, 뒤에 보시면 또 설명합니다. 이 정신적으로 지금, 이 자극에 이끌린다는 것은 계속 reacting to 뭐에 반응하는 거냐면, 즉각적인 환경에 반응하는 게 자극에 이끌리는 거겠지.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밝고, 가장 밝은 컬러와, 그 다음에 가장 시끄러운 소리들에 이끌려가는 거. 이게 자극에 이끌리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쇼츠 진짜 좋아하잖아. 그치? 그래서 쇼츠 막 보지 말라고 하는 게그 자극에 막 이끌리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쇼츠에 이끌리면서 선생님 하나 물어볼게요. 그거 여러분의 자유대로 보는 건가요? 나도 모르게 보다 보니까 이름은 쇼츠인데 한 시간 지났지 않나? 이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자극에 이끌리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할까? 이걸 멈춰서 생각하면서 요 자극에 자유로워지겠지. 요걸 지금 의미하는 글이었습니다. 됐죠? 결국에는 자유롭다라는 거 그대로 넣어주면 끝나는 거야. 이거 이끌리는 거에서부터 나는 자유로워진다. 비판적 생각을 하며 멈춰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뒤로 가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끌리는 걸좀더 설명해. 휴리스틱. 휴리스틱은 뭐냐면, 선생님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냥 대충대충 직관적으로 이렇게 외우시면 되거든요. 직관적인. 생각 많이 안 하고, 대충대충. 됐어? 그래서 직관적인 반응에 이끌리는 거. 그래서 뭘에 의해서 사는 거냐면, 그냥 직관, 인스팅트. 그쵸? 본능이나, 그쵸?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쉬운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이지. 그냥 있는, 내가 느끼는 대로. 그냥 사는 대로 생각 많이 안 하고 사는 거 쉽지. 자, in many ways, 많은 측면에서, 그치? 자, 뒤에 보시면, thought, 생각이라는 것은 is effortful. 뭐 하는 거야? 뭔가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피곤한 거야, 생각하려면. 특히나 누구한테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생각이 굉장히 이제 피곤하거든요? 그쵸?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나, 이 감정이라는 것은 이것 또한 뭐하다? 너무너무 exhausting 하는 거 뭐야? 너무너무 진짜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 그치? 우리를 막 에너지를 소진시킨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and short term reactions.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 반응하는 이 짧은 리액션들은요, may not in the long term에서 이 장기적으로는 not이 붙었습니다. 뭐가

되냐면 be the most beneficial 가장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뭐에 건강과 생존에 이득이 안 된다. 그럼 뭘 비판하고 있어? 우리 본능적으로 살고 감정에 이끌려 사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숏텀. 그러니까 뭔가 이 단기간으로 계속 있는 거에 막 반응하는 거 있잖아. 자극에 이끌리는 거 이거 안 좋다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베네피셜이 아닌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필요하겠죠. 정신적 자유가 필요한 거겠지. 이 자극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겠지. 누가 가르친다 이거? 비판적 사고가 가르치는 교육이다. 자,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하거든요. 마치 뭐뭐처럼 저스에서 괄호, 소까지 괄호. 얘를 하나의 문것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마치 뭐뭐처럼 뭐뭐도 그렇다. 한번 볼게요. 마치 우리가 막 햄버거 진짜 좋아하잖아. For the sake of는 뭐뭐를 위하여란 뜻입니다. 위하여. 우리가 간편하려고 그냥 버거를 막 먹잖아요? 마치 이것처럼. 근데 그 버거가 사실 뭘 쌓아가냐면 우리의 동맥에 이 지방을 쌓아갑니다. 근데, which may one day kill us. 우리를 나중에는 진짜 죽음으로 내모는 그 동맥에 지방을 쌓아가는 거야. 편리해서 먹지만 장기적으로 안 좋다는 거지. 이 햄버거랑 뭘 비교한 거야? 비유한 거야? 뒤에 보시면. So, 뭐처럼? Our reliance on feeling. 우리도 감정에 이렇게 의존을 하잖아?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해를 줄 것이다. 하고 끝납니다. 마치 버거를 편해서 먹지만 나중에 안 좋은 것처럼. 감정을 느끼는 거, 그때그때 느끼는 거 편하지? 생각 안 해도 되니까 편하지? 그렇지만 언젠간 엄청난 harm으로 돌아올 것이다. 뭐에 대한 게? 감정에 의존하는 게. 그러면 이 감정에 이끌리고 자극에 이끌리는 걸안 하게 하는 게 뭐였어? 비판적 사고였지.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말을 끝까지 하는 질문이었다는 거. 자, 빈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빈칸에 어떤 말 들어가야 돼? 선지 읽기 전에? 아니, 이걸 조금만 가져도, 비판적 사고를 조금만 해도, 감정에 이끌린 이 마이너스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 멘탈 리버레이션이라면 이거랑 같은 말을 넣어주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자, 1번. Intensifies people's danger에서 강화시킵니다. 사람들의 위험성을.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이런 데서 여러분이 속는 거예요. 왜 imperfect가 뭔가 마이너스처럼 보이니까 이거 위험해지겠네? 라고 가는 거야. 근데 그건 아니었어. 전문가들도 지식인들도 조금밖에 못 가지지만, 그러니까 완전히는 가지지 못하지만, 완전히 가지지 못해도 좋은 거가 나와야 됩니다. 됐죠? 여기는 X. 위험이 커지는 게 아니고요. 자, 뭐가 강화되냐면 우리의 이해가 강화된다. 우리 지금 이 자극을 막 자극적인 거 이걸 이해하려고 해서 이건 무관입니다. 이해력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유로워지는 게 여기서는 초점이었어. 왜? 멘탈 리버레이션이니까. 3번. freeze 어때? 이게 바로 리버레이션의 뭐야? 재진술입니다. 그대로 있잖아. 그치? 위에 있는 말이 모양만 바꿔서 나옵니다. 그래서 뭘 자유롭게 하냐면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뭐로부터? From the burden. burden은 짐, 부담이죠. 그러니까 자극에 이끌리는 그 부담,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왜? 우리를 정신적 자유를 주니까. 뭐가? 이 비판적 사고를 조금만 가져도, 완벽하게 못 가져도. 정답 3번. 요게 재진술. 자, 4번. allows us. 우리를 허용합니다. to accept the inevitability. inevitability는 피할 수 없음이지. 어쩔 수 없음을 받아들이게 한대. 아니, 자유롭게 한다니까? 완전 반대지. 자, 그 다음에 요구합니다. 우리한테 경험해보라고. 자극에 한번 이끌려봐. 경험해봐. 비판적 사고, 아니, 자유롭게 한다 했으니까 경험을 요구하는 것도 틀렸습니다. 정답 3번.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핵심은 뭐였습니까? 소재는요, 비판적 사고였고요. 특성은 있는 그대로 정신적인 해방을 준다. 재진술 포인트 뭐였어? 멘탈 리버레이션 프리로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됐죠? 모양은 달라도 핵심 파악하면 재진술을 알아먹을 수 있다. 자, 강점 충전 하나 가겠습니다. 답을 바로 읽는 것보다 B가 더 오래 남는다. 혹시 여러분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영어가 아니더라도 그런 친구들 있지? 좀만 그 문제를 모르겠는 그 어려움을 견디질 못하는 거야. 그 모호함을. 뭔가 모호함을 이겨내야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뭔가 아리송하면서 내가 풀어가는 그게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모르면 바로 그냥 해설지. 그 다음에, 아, 이렇게 하고 푸는 친구들이 진짜 있거든요. 혹시나 보시는 분도 그렇다면, 그렇지 안 됩니다. 왜냐? 바로 읽는 것보다 스스로 고민하는 게 훨씬 많이 남거든요. 우리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약점이기 때문에 도움을 준다 했잖아. 그 약점을 스스로 고민하시면서 극복하는 겁니다. 즉, 쉽게 넘어간 공부는 금방 잊어버려요. 때문에 애써 떠올린 것이 오래오래 갑니다. 자, 정답지부터 펴지 말고 뭐든 스스로 고민하시는 게 진짜 진짜 중요하거든요. 선생님 주변에 선생님 군대 선임이 진짜 진짜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진짜로 촬영 기준 어제 전화 와가지고 갑자기 나한테 이러는 거야. 좀 이상한 질문도 많이. 야, 너그 수학 문제 하나 풀때 모르는 문제 며칠간 고민해왔냐?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며칠? 나는 몇 시간 몇분 정도가 나한테 기준

네. 며칠을 고민해 봤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몇 분이면 끝나네. 그러니까 그 형은 나는 일주일 동안 한 문제를 고민해 본 적이 있다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렇게 해야 정말 수학을 잘하는구나라고 선생님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스스로 고민하는 것이 오래 남고 실력의 상승의 지름길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스스로 고민하시는 그 훈련을 하시면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갑니다. 두 개고요. 이렇게 나왔어. You still feel. 너는 여전히 느낍니다. 자, 핑크가 이렇게 나왔네. As if가 너무너무 중요하지. 마치 뭐뭐처럼이라는 의미죠. 그러면 우리한테 뭘 물어본 거냐면 너의 느낌을 묻는 거야. 너는 마치 뭐한 것처럼 느끼는지. 그러면 일단은 중요한 건 너가 어떤 느낌을 갖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마치 뭐뭐처럼. 자,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똑같이 소재와 특성을 밝혀보겠습니다. 이가 있는 주어져 있어요. 자, 작가들은요, 우리한테 줍니다. 어떤 인상을 주냐면요. That they have described the faces of their characters 해서 그들이 설명했다는 인상을 주는 거야. 그들의 캐릭터의 얼굴을 설명했다는 인상은 주는데, 자, when 근데 사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그럼 봐봐. 인상과 사실의 대조를 봤어야 돼. 그렇게 보이는 게 인상이지. 근데 사실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들은 우리한테 뭘 줬냐면 outline to fill in. 우리가 채울 수 있는 outline의 윤곽이란 뜻이거든요. 윤곽만 줬다. 다 설명한 것처럼 보이지. 근데 그들이 준건 윤곽일 뿐이었어. 그래서 우리의 인상은 설명한 것처럼 보였는데 윤곽만 준 것뿐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뒤에 보시면요. 자, 어떤 인물이 나오면서, 자, 이 인물을 설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캐릭터래. 어떤 그, 이 대작의, The Sleep Worker라는 대작의, 이 인물이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캐릭터인데, 우리는 배웁니다. 이 캐릭터에 대해서. 뭘 배우냐면, 알게 되냐면, Only that, he has big teeth. 그가 아주 큰 이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야? 요거, 요거. 이 자체가 그냥, 이거 아니야. 윤곽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가 크다. 정도의 윤곽만 우리가 알게 되는데, even so.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뜻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모. 우리는 we don't feel as if. 우리의 지금 타겟에 as if가 있었는데, 우리의 타겟은 feel as if거든요. 앞에 don't가 붙은 것뿐이네? 그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 핵심 근거였거든요. 우리는 뭐처럼 느끼지 않냐면, 그의 얼굴이 이가 있고, 완전 다 비어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는다는 말은 뭔 말이야? 우리는 설명을 받은 것처럼 느낀다는 거 아니야? 됐지? 그럼 자, 이게 이제 핵심 나왔습니다. 작가는 그냥 다 설명하지 않거든요. 그냥 윤곽만 줘. 근데 우리 독자는 어떻게 하냐면 설명을 들은 것처럼 착각한다. 요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야, 지금. 그치? 좀더 뒤로 가볼게요. 자, 아주 자주. 우리는 여기 또 중요합니다. 미스테이크라는 단어를 아셔야 돼요. 미스테이크. 그 다음에 for에다가 연결. 자, 이것도 크게 크게 봐야 돼. Mistake A for B입니다. A를 B와 착각하다란 뜻이에요. A와 B를 착각하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는 듣는 거를 착각합니다. What effect someone's appearance has 해서, effect는 여기서는 효과란 뜻도 있지만 인상 정도로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누군가의 어떤 외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외모가 가진 어떤 그 인상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이가 크다 이런 것들. 그런 효과라든지 인상을 들은 걸 뭐로 착각하냐면 설명으로 착각하더라. 뭐에 대한 설명이야? 그 외모에 대한 설명. 그럼 계속 나왔네. 우리는 윤곽만 받았을 뿐인데 이게 이제 이펙트겠지. 그렇죠? 근데 설명을 들은 걸로 어카운트를 들은 걸로 착각하더라. 됐어? 그럼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독자는 설명을 들은 걸로 착각하더라. 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네. 그치? 자, 뒤에 보시면요. 그래서 어떤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어떤 말이 돼 있네. 자, paint not the thing itself. 해서 대상 그 자체를 그리지 말고 그냥 효과만 그려라. 이것이 만들어내는 어떤 인상만 그려라. 라는 말을 하셨대. 이게 뭐처럼 들리냐면 마치 이제 자기 부정적인 법령처럼 들립니다.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나는 이제 표현을 하는 사람인데 표현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치? 부정처럼 들리는데 자, 그러나 실제로는 이거는 되게 똑똑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뭐로부터 빠져나가는 방식이냐면, 자, 다루기 힘든 문제로부터 빠져나가는 똑똑한 방식이다. 그러니까 필자는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똑똑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언제냐면, 그의 이 소설 중에 하나에서, 그가 이 에이블린이라는 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새로운 캐릭터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그치? 자, 뭐라고 말했어?
뒤에 보시면, he had just a kind of appearance. 그는 뭐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 기대하는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 남자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야. 그의 타입의 어떤 남자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거야. 이 기대감이 어떤 기대감이냐면, to have, 그가 가질 것, 이 가질 만한 어떤 외모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지.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자, 어떤 독자가 기대했습니다. 그의 타입의 어떤 젊은 남성이 가질 만하다라고 기대하는 그 외모. 오케이? 이것을 지금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리고 다른 말은 하나도 안 해준 상황입니다. 그때 웬절이 끝났어. 웬절 여기까지고, 너는 여전히 느낍니다. 뭐라고 느끼냐면,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지금 계속 한 말. 너는 이 말만 해준 거야. 그냥, 그 나이 때 그런 사람이 가진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라고만 말했어. 여기서 뭐가 들어가? 너는 설명을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로 가야지. 오케이? 이거는 그냥 이펙트일 뿐 아니야? 그냥 이러한 사람이 뭐 이런 느낌의 사람이 가지는 외모가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모든 걸다 들은 느낌. 그냥 설명을 받은 느낌으로 그대로 가야겠죠. 오케이? 자, 갑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뭔가 설명을 들은 느낌이 난다. 자, have been told exactly what he looks like. 자, 들은 것처럼 내가 느껴집니다. 뭘 들은 거야? Be told은 들은 거죠. Exactly. 정확하게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뭐야? 이게 설명을 들었다는 그 착각과 같은 말이지. 이게 바로 재진술입니다. 자,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들은 것처럼 착각이 일어난다. 정답 1번. 있는 거 그대로. 자, he become a member of his social group. 그 인물의 소셜 그룹의 멤버처럼 느낀다. 말이 안 되고요. 자, 이미 압니다. 그 스토리에서 그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는 거, 그 스토리 라인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주어진 것처럼 느낍니다. precise detail. 여기까지 너무 괜찮거든요. 정확한 디테일을 받은 것처럼 느끼는데 그의 행동이었어? 아니, 이건 외모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매력적인 오답이에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behavior X. 자, 그다음에 뭘 알아보냐면 그의 personality, 이거 성격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외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이 그대로 정답이죠. 자, 왜 재진술인지 정리해 볼게요. 소재는요, 작가의 인물 얼굴을 묘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확히 묘사받은 느낌이라고 착각한다라고 지금 소재와 특성 이렇게 핵심 파악했고요. 지문에서 외모에 대한 설명이 그대로 내용 거야. 내가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들은 것 같다라는 그 착각. 오케이? 지금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로 갈게요. 가장 최신 문제인데요. 별표는 3개입니다. 자, 한번 가면 이것을 통해서 이거 밝히셔야겠죠? 자, 뒤에 보시면 그는 뭐 이렇게 용기 있게 어떤 걸 affirm 했냐면, affirm은 단언하는 겁니다. 뭘 주장했냐면, 그의 미적인 어떤 판단력을 주장했고요. 오케이? 나 미감 있어.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든 간에. 그러나, 뭐도 주장했냐면, affirms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Not only but이에요. 자, conviction은 이건 정말 중요한다는데 확신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확신을 그가 가질 것인지를 찾는 거야. 자, 타겟 뭐라고? 그가 어떤 확신을 갖는지를 찾는 겁니다. 한번 가볼게요. 그는 또 누군지. 자, dependent는 의존적이라는 거니까 많이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dependent는 뭔가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다음에 shifting도 있으니까 변화하는 어떤 성질입니다. art value. 아, 미술의 어떤 가치에 변화하는 성질. 자, not only on the market에서 이 시장에서도 그렇고요. but inherently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그치? 그 자체로도 이 변화하는 어떤 특징은요. uppermost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의 마음에서? 이 art collector는 미술 수집가겠죠. 미술 작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이미 알고 있어. 가치가 변하겠지. 알고는 있거든요. 자, whether 그가 그것을 이제 그를 위해서, 그 스스로를 위해서 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대표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조직의 대표로서, 기관 대표로 이 작품을 샀을 수도 있어. 아무튼간에 중요한 거는 이 작품의 가치가 변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자, acquiring a work에서 그 작품을 얻는다는 것은요, 뭘 얻는 거냐면 이 예술사, 미술사의 한 조각을 얻는 것 같고, 그럼 엄청난 거잖아, 그치? 또는 잘 보세요. 아무것도 못 얻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뭘 넘어서는 건 아무것도 없냐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걸 넘은 건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은 또이또이해. 오케이? 결국 이거야라는 뜻입니다. 뭘 넘은 건 없냐면 즉 어떤 대상일 뿐인데 그냥 개인적인 즐거움의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클래스로 그 어떤 등급이냐면 그냥 고양이, 고양이 귀여운데 그치? 고양이 또는 수비니어 이거 뭐야? 기념품. 이런 기념품과 같은 그런 위치로 그냥 개인적인 즐거움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 콜렉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 콜렉터가 아까 우리가 찾을 힘에 그치? 이 콜렉터가 변하는 건 알지만 그치? 근데 물건을 샀을 때 그치? 이 작품을 샀을 때 예술사를 사거나 아니면 그냥 기쁨으로 사거나 이둘 중에 하나다.
자, 이는 signing his check. 그의 체크를 사인한다는 게 뭐야? 수표에 사인한다는 건 산다는 뜻 아니겠어? 계속 이제 작품사는 얘기를 하는 거네. 콜렉터 얘기를 합니다. 이 작품을 모으는 사람들의 수집가는요, assert. 자, 그의 믿음을 주장합니다.

0: 나 우리 뭐 찾기로 했지? 타겟은 확신이었어. 믿음을 주장한대. 여기 굉장히 세게 읽었어야 돼. 어떤 믿음이냐면, 뭘 믿냐? Believe in 이렇게 가는 겁니다. 뭘 믿는 거냐면, 미래의 어떤 존재를 믿는 겁니다. 그 작품의 미래 존재. 어디에 존재할 것 같냐면, 뭐로써? Significant point. 중요한 지점으로서의 어떤 그 지점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확신을 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어렵게 표현했지만, 이 작품이 미래에는 가치가 있겠지. 됐어? 그 가치를 보고 저점에서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뒤에 보시면요. 근데 그 지점은 얻어지는 겁니다. 미술 그 자체로. 그 미술 전체가 얻는 그 중요한 자리에 누가 있을 거야? 바로 이 작품이 있겠지. 예를 들어서 미술이 이렇게 쭉 진행된다고 하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얘가 딱 놓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야. 미래에는 괜찮겠지. 그러면 미래에 중요한 지점에 있을 거라는 미래에 그 존재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거야. 자, 뒤에 가시면, 그러나 이 역사를 보면 역사는 항상 모든 거에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이 골라진 페인팅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이산거 있잖아. 그치? 콜렉터 산 거. 이거의 페인팅, 그림이라든지 조각은요, 잘해봤자 승인일 뿐입니다. 뭘 승인해준 겁니까? 오늘날의 컨센서스 합의를 딱 해준 것뿐이다. 그 메리트는. 그러니까 영원한 건 없다는 뜻입니다. 그치? 변할 수 있는데. 자, 이 합의는요, 근데 almost는 almost로 해석하시면 돼요. 거의란 뜻입니다. 거의 확실하게 대체가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변한다는 거 아까 dependent랑 shifting 계속 반복되고 있어. As others have been in the past에서 과거에 다른 것들이 그랬듯이. 그래서 작품의 가치가 변할 수 있다는 거 확실한데. 근데 in the last analysis에서 이건 결국이란 뜻이에요. 결국 그 스스로를 거는 겁니다. 어디에 전념시키고 거는 거야. 딱이 작품에 건다는 것은요. 이 콜렉터의 그 스스로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거는 건 뭐야? 미래 가치를 생각하고 산다는 거겠지. 자, 이것을 통해서 이 이시가를 킨건 뭐야? 거는 겁니다. 그는요, 용기 있게 아까 했던 것처럼 나 미적 감각 있거든? 나 미적 판단력 있어. 이게 어디서 나왔든 간에. 그리고 어떤 확신을 하면 어떤 확신이야? 아까 어떤 걸 믿는다 해서 미래적인 위치를 믿는다 그랬지? 미래의 이 작품 중요한 위치에 있겠지. 같은 말 갑니다. 1번, He can predict. 이거 미래 아닌가? 뭘 예상할 수 있어? Where are it going? 이 작품이 어디로 가는지를 예측할 수 있어. 이 어디가 어딜까? Significant point를 함의하고 있겠지. 이해됐습니까? 이게 정답이 1번이었습니다. 자, 그 작품 이면에 있는 아티스트가 reliable, 아티스트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다음에 artwork tells his the story of his time. 그의 시기에 대한 내용을 말한다. 그의 시기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겁니다. 미래 가치. 자, 4번. 그의 선택이요. immediate profit이 전혀 아니죠. 즉각적인 어떤 그 profit. 나한테 이윤을 줄 거라고. 아니, 미래에 투자한다니까. 즉각에다 X를 칠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독창성. 그 작품의 독창성이 안 흔들린다고. 독창성 얘기도 아니고요. 이건 변화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거는 겁니다. 작품의 가치가 변하는 걸 알면서도 자신을 거는 거야. 왜? 미래에는 significant 포인트로 가겠지라는 걸 예측하는 겁니다. 됐죠? 정답 1번. 자, 핵심은요. 소재는 미술 수집가입니다. 특성은 구매한 작품이 미래의 중요한 지점에 있을 거라고 믿는 게 중요해서. 그니까 거는 거야. 작품의 가치가 변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 지문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Future Presence가 어떻게 된 거야? 이 Future라는 게 Predict라는 말로. 그 다음에 Significant 포인트로 간다라는 게 요렇게. 이 작품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거를 예측하는 거, 그 믿음이 있다는 거, 확신이 있다는 거, 요렇게 재진술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읽으니까 바로 재진술이 보이실 거예요. 좋습니다. 자, 핵심 정리 갑니다. 재진술은 지문에 나온 내용을 의미, 핵심 내용의 의미는 같지만 다른 말로 되풀이한 것이다. 빈칸의 정답은 새 정보가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을 추론하는 거야. 지문에 이미 나온 내용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 우리의 빈칸 정답의 첫 번째 모습을 같이 봤습니다. 재진술. 자, 공략 퀴즈입니다. Extinct Liberation Conviction의 올바른 뜻을 이렇게 골라서 여러분이 한 글자까지 쓰시면서 중요한 단어까지 복습하고 가시겠습니다. 자, 오늘 재진술의 모습 같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답의 또 다른 모습, 상위 진술의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질 지니 이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정유비입니다. 오, 오늘 이제 30번째 시간이 되었군요. 벌써? 아닌가? 벌써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그래도 벌써입니다. 근데 여기가 모비율과 표본 비율로 이제 교육과정 바뀌면서 여러분들 이제 2028 수능 개념부터 다시라고 표현하면 한참 동안 안 나왔던 파트긴 한데, 다시 들어온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들어온 건 아니고, 이제 뭐, 있던 거긴 해. 옛날 옛적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제 약간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는 게, 여러분의 선배들은 모릅니다, 이 부분. 모르고 싶다고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는 하지. 나도 그건 이해해. 대신에 여러분들, 앞에서 빠져나간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확통의 변화는, 맨 앞부분 하나가 없어지고 요 파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는데 이게 들어오면서 더 이제 막 곤란해 하더라고. 아니 아니 할 만해요. 계속해서 새롭잖아. 우리 계속 새로운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거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크게 대단히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즐겁게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이야기. 아, 그죠? 가끔 이런 이야기도 해줘야지. 그죠? 어른들 주 5일제로 근무를 하는데 왜 공부를 매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지. 맞는 말이에요. 나도 이 말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것 같아. 그래? 어떻게 사람이 하루 종일 매일매일 공부하고 지내요? 그 말이 안 되지 않나? 일주일 내내 변함없이 공부를 항상 똑같이 한다라는 것은 어려울 텐데요. 근데 요거는 있어요. 그치? 그럼 뭐 주말을 쉰다 합시다. 여러분들 월화수목금에 월급 받는 어른들처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을 합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 약간 이렇게 될 때가 있을 거라고. 그렇잖아, 그렇지? 가끔 이제 원래 엄마한테 하는 반항이나 이렇게 할때 이제 이런 거 하잖아. 어? 아빠도 뭐 주말에는 출근 안 하잖아 이럴 수 있지만 하기 싫어도 어른들은 월화수목금에 진짜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답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어요. 맡은 바 책임이 있으니까. 제가 항상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되어서 진도를 열심히 나가는 이유,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나도 여러분이랑 맨날 놀면 너무 즐거워요. 나 지금부터 여러분과 사담을 나누는 30분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 물론. 30분이 뭐야. 300분 동안도 떠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해나가는 것처럼. 사실, 맞는 말이야. 공부를 어떻게 매일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오히려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나는 주말에 쉴 거야가 아니고요. 무너지는 날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자기한테 어느 정도 그 용서의 시간을 가져라라는 형태로 바꿨으면 좋겠는 게잘 공부가 잘안 되는 날도 있어요. 그럴 때 엉엉 울고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어느 정도는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 진짜 안 되는데 진짜 공부가 안 되는데 그걸 붙잡고 앉아가지고 계속 막 그렇게 주입을 시키는 거는 어느 정도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행위가 되더라고요. 그럴 때 정말 막 머리가 진짜 안 돌아가는 느낌을 느끼는 날이 있잖아요. 공부할 때왜 글자도 이렇게 약간 튕겨나가는 느낌을 느끼는 그런 날이 있잖아. 그런 날에는 어느 정도는 그냥 과감히 내려놓고 몇 시간 쉬세요. 반나절을 쉬어도 되고. 아예 그날 다 공부 안 해도 괜찮아. 여러분, 큰일 나지 않아요. 다만, 오늘을 안 하면 내일은 무조건 해야 돼. 이제 오늘 안 했지? 내일도 잘안 되겠지? 그러면 오늘도 안 하고 내일도 안 하고 모레도 안 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빠이빠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안 되고 오늘 기왕 이렇게 된거나 오늘 나한테 보상으로 하루를 줄게라고 하는 게 너무 자주 있으면 안 돼. 아, 이틀에 한 번꼴로 보상을 주는 게 어딨어? 그거는 안 되지만 적당히 어느 정도는 쉬어가는 날이 있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정말로. 어떻게 사람이 하루 온종일 공부만 하겠어. 그죠? 나도 고등학교 때 정말 잊혀지지 않는 순간 중에 하나가 저는 노래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야자를 하는데 그냥 그날은 친구들이랑 그 노래를 하러 꼭 가야 될것 같았어. 막 거의 막 노래 안 하면 막 숨을 쉴수저 노래 못해요, 여러분. 근데 그냥 그런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야자 시간인데 몰래 나가서 이제 딱 야, 가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가다가 교감 선생님이랑 마주쳤어요. 진짜 딱. 근데 우리가 너무 그 간절한 눈빛으로 교감 선생님 노래를 하러 가고 싶습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교감 선생님이 허락해서 보내주셨어. 그래. 얼굴이 오늘 노래를 해야 될것 같다고. 너무 간절했나 보지. 근데 그게 나의 일탈인데 나에게 너무 달콤한 일탈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막 모든 게 해소가 된것 같고 갑자기 세상이 막 아름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시 또 다시 힘을 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막 이렇게 옥죄어서 뭔가를 할 수는 없어. 그런 날도 주 5일째 생각하면 우리는 주 5일이라고 이틀 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한주 6일 정도고 하루 정도는 놀 수도 있지. 근데 그 다음을 어떻게 해나가는가가 중요해요. 시원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시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하기. 이런 생각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그런 생각들. 나는 그날이 아직도 기억이 나. 그리고 그런 거 기억나는데 야자할 때 우리 학교 앞에 김치 돌솥밥이 있어요. 그걸 꼭 먹어야 되겠더라고. 딱그두 번이 있어. 그걸 치즈 얹은 김치 돌솥밥이 있었거든요. 그걸 안 먹으면 큰일 날것 같은 그런 느낌의 두 번의 기간이 있었어. 그래서 그걸 먹으러 갔었지. 그런 게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죠? 자, 다시 4번으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요 문제 하나를 남겨놨었죠. 137쪽에 해당하는 4번 문제입니다.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오늘은 복습할 때 착상 노트에다가 꼭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이 실내 구간에 대한 이야기들, 알았죠? 이게 그나마 어렵게 나온 편이에요. 이것도 수능 문제거든요. 요때에 2년 연속 수능 문제로 이 실내 구간이 나왔었어. 그래서 오예를 외쳤죠. 오예. 왜냐하면 실내 구간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와도 쉬워요. 진짜야. 자, 그중 어렵게 나온 편입니다. 왜 그럴까? 쓱 보시면은 알겠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말이 많아요. 말이 많으면 어때?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잖아. 자, 말이 많은 것은 정리를 하라는 뜻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1회 충전 주행거리는 평균이 n 표준 편차가 어쩌고, 이게 실내 구간이길래 나는 필요한 것들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내 구간 이니까 그치 표준 편차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스르륵 하시면 100대 5위에 1회 충전 주행 거리의 표본 평균이 X바 1일 때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실내 구간의 길이로 가면 좋아. 만약에 여기까지가 하나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나한테 빗배기 A를 물어봐. 실제로 물어보는 게 만약에 빗배기 A야 이러면 이건 실내 구간의 길이로 가면 좋은 문제라는 거잖아. 대신에 여러분, 실내 구간의 길이로 가면 장점은 계산이 깔끔합니다. 단점은 X바가 필요 없다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 실내 구간의 길이면 X바를 기준으로 빼고 더한 그 거리만 필요하다 보니까 2 곱하기 실내도의 의한값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것만 필요하거든. X바가 필요가 없다는 좋은 점이 있는데 잘 보시면 여긴 X바 1, 굳이 X바 2, 그리고 그들의 관계식까지 주고 있습니다. 내가 X바라는 그 표본 평균,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지. 없어, 없네. 그럼 어떻게? 아이고, 실내 구간의 길이로 가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은 하셔야 돼. 문제를 풀면서 어떤 게 필요하고 내가 뭘 사용을 할 거고 이런 생각들은 해야지, 그치? 계속해서 게임을 하듯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네랑, 그러니까 문제랑 나의 어쨌든 그 수싸움이 있는 거지. 그렇잖아, 그치? 그래야 X바 1이라는 거 사용을 해서 써볼게요. 아, 신뢰도 95%라고 했으니까 신뢰도에 의한 값은 자 뒤에서 동그라미 할게요. 0.95가 되는 1.96을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럼 그거 사용해서 제가 여기다 신뢰 구간을 써보도록 할게요. X바 1으로부터 빼고 더해서 신뢰 구간 하나를 완성을 시킬 겁니다. 빼고 더하는 값은 신뢰도에 의한 값이 1.96 루트 n 표본의 크기가 100이었죠? 그러니까 10 분의 시그마 이렇게 쓸게요. 괜찮아? 그죠? 더하기 1.96 10분의 시그마. 됐어? 괜찮죠? 자, 그러면 요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A라는 거예요? 얘가 얼마라는 거예요? B라는 거예요? 이런 다음에 다시 갈게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줄 요약으로 정리했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그 필기, 요약 정리 이런 거 되게 잘했어, 얘들아. 근데 그게 수학에서 진짜 의미가 있어요. 되게 줄글로 길게 나오든지 뭔가 아, 말이 많거든?

거기서 필요한 내용을 내가 알아듣기 쉬운 식이든 그림이든 정리하는 게 엄청 필요해. 특히 확통에서 필요해. 그래서 내가 확통을 좋아하나 봐. 그죠, 여러분? 자, 갑니다. 또한번더 해요. 이번에는 400대예요. 다른 색깔 펜을 썼어요. 일부러 여러분 잘 보이게. 다음 일이니까. 자, 400대에 대해서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은 X바 1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다른 표본을 뽑았는데. 그치? 그러니까 X바 2를 이용을 해야 될 거예요. 신뢰도가 99%고, 그거는 C부터 D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X바 2로부터 빼고 더할 건데, 신뢰도 99%니까 신뢰도에 의한 값이 2.58일 거예요. 그럼 2.58을 이용해서 써볼게요. 2.58. 루트, 여기는 뭐가 들어가? 400에다가 루트 씌우니까 20. 분의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는 바뀌지 않아요. 문제 속의 표준 편차는 one and only 하나만 주어집니다. 그 친구 그대로 쓰시는 거라 표준 편차 그대로 시그마로 썼어요. 괜찮지? 자, 그 다음에는 m. X바 2. 더하기 2.58 20분의 시그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어? 그리고 요 값이 얼마야? C. 얘가 얼마야? D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쓰면서 약간 절망편이야. 왜냐하면 X바 1, X바 2, C, A, B, D 문자 엄청 많고 식도 너무 많은 상태예요. 자, 좀더 가볼게요. 이제는 관계식이 나오잖아. X바 1에서 X바 2를 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A부터 C까지, A랑 C랑 서로 같고요. 나는 B 빼기 A로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어느 부분을 알아봐야 될까? A랑 C랑 같다잖아. 얘네 둘을 봐야지. 얘네 둘이 서로 같아요. 그죠? 근데 X바 1에서 X바 2를 뺀 값을 안 돼. 그럼 어떻게 할까? 나라면 위에서 아래를 뺄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 X바 1 빼기 X바 2 대신에 1.34로 쓸 수가 있죠? 그지? 그리고 얘는 빼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1.96, 10분의 시그마. 얘는 빼니까 더하기로 바뀌는데, 얘도 10분의 시그마로 쓰면 좋겠죠? 그러면 여기도 약분을 할까요? 이걸 10으로 바꾸는 대신에 얘를 2로 나눠서 1.29로 쓸게. 1.29, 10분의 시그마. 하면 얼마일까? A에서 C를 뺐어. 소리가 둘이 서로 같은데 뺐으니까 어떻게 돼? 0이 나오겠지. 아하. 자, 우리 중에 계산 누가 제일 못해? 내가 제일 못해. 받아들여, 여러분. 내가 할수 있으면 할수 있는 거예요. 그죠? 식 정리밖에 안한 거야. 자, 그럼 한번더 갑니다. 1.34 그대로 두시고요. 얘네 정리해서 옆으로 뺄게. 10분의 시그마 그대로 두시고, 1.96에서 1.29 빼시면 얼마 남아요? 7, 6, 5에 0.67. 마이너스 0.67인데 오른쪽으로 넘어오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죠. 내가 왜 5에라고 했겠어? 그렇지. 얘네들이 나누면 2가 됩니다. 즉, 10분의 시그마가 2입니다. 물론 시그마는 20 되는데 잠깐 기다려봐요. 어차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B 빼기 A야. 그럼 이 식에서 실내 구간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니까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2 곱하기 1.96. 10분의 시그마거든. 그래서 굳이 시그마를 20으로 안 쓰고 10분의 시그마를 2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4만 곱하면 되겠죠? 여기한테 4 곱하시면 정답 얼마? 7.84가 되어 주겠습니다. 정답은 7.84라고 나오는 이 문제 유형 중에 역대급 어려운 문제. 이 이상은 어렵게 해야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진짜로 어려워요? 아니에요. 왜 어렵냐? 실내 구간의 길이로 넘어갈 수는 없었고요. 어쨌든 간에 X바 1, X바 2 이렇게 해서 표본 평균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구한 실내 구간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A, B, C, D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서로 정리를 해나가야 되다 보니까. 근데 주어진 게 X바 1에서 X바 2를 빼게 되어 있고 A랑 C랑 같으니까 사실 B랑 D를 바라볼 필요는 없고 AC 부분만 바라보면서 내가 저걸 어떻게 정리하면 가장 계산을 편안하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X바 1에서 X바 2를 빼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빼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괜찮지? 깔끔하죠? 오케이. 요게 다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내 구간에 대한 이야기는 변한 거 없어. 그냥 실내 구간은 실내 구간일 뿐이고요. 실내 구간의 길이를 물어보면 땡큐인데 얘는 X바에 대한 형태를 표본 평균에 대한 형태를 물어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식 전체를, 실내 구간에 대한 걸 전체를 써줘야 되는 것뿐이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는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었나요? 다음 내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모비율과 표본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이게 표본 평균보다는 쉬운 것 같아요. 약간 비교. 끊임없는 복습. 이게 있잖아. 그런 거랑 똑같아. 간지러운 곳이 어딘지 알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긁어야죠. 그죠? 뭐 약을 바르든 뭘 하든. 근데 간지러운 곳을 그냥 냅두는 게 우리가 보통 복습을 하지 않는 그런 거. 만약에 모비율과 표본 비율이 딱 나왔어.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그러면 모평균과 표본 평균을 한번 얘기해 볼래? 라고 물어볼게요. 그랬을 때, 응, 싫어. 이러면은 절대로 안 되고요. 뭐 했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오히려 얘네가 쉽거든요. 자, 이때는 뭐였냐면, 모평균을 보통 뭐 M이라고 하면, 내가 표본의 크기 N을 가지고 표본 평균을 만들어요. 그러면 표본 평균이라는 건 뭐예요? N개에 대해서 싹다 더해서 구한 평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표본을 내가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확률 변수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거 했었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했던 흐름 그대로 생각해봐. X바가 정확히 뭐 3이 될 확률 이런 거 물어보는 표본의 크기가 2개, 뭐 3개, 4개 이런 식이어서 X바가 정확히 3이 될 확률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의 유형도 풀어봤고요. 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같고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흐름 타고 어디로 갔었어요?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런 흐름을 봤었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요약을 해봐야 한 두세 단원에 걸친 내용이 지금 그냥 한세줄 요약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정리하고 들어가고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 이때 요런 거 했었어. 표본 평균이라는 건 이런 거야. 자, 근데 이번에는 모 비율과 표본 비율입니다. 하려는 일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표본을 뽑는 건 똑같아. 근데 여기서 뭐 하냐면 잘 봐요. 어느 고등학교 전체가 300명이야. 이게 모집단이야, 여러분. 모집단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해.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해. 그죠? 버스라고 하나요? 버스를 타고 맛이 안 사는데 어쨌든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합니다. 그랬을 때가 하나의 성질인 거예요. 이러한 성질을 갖는 학생이 120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모 비율은 무엇이냐? 전체 중에서 그 성질을 갖는 학생들의 비율. 이렇게 따지면 이게 모비율이에요. 그래서 모비율은 우리 한글로 적혀 있는 부분 봐요. 모집단에서 어떤 속성을 가지는 대상의 비율. 그치? 어떤 속성이라는 건 문제의 상황마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한다. 요런 속성을 갖는 비율이죠. 그 집단의 비율이 되어주는 거야. 그 대상의 비율. 그래서 전체 중에서 얼마인지 이게 주어질 겁니다. 모집단이니까. 그치? 그걸 뭐라고? 모비율이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모비율은 P라고 합니다. P, 그죠? 그 P를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갑니다. 이 학교 학생 중에서 내가 이번에는 100명을 추출했어요. 표본을 뽑았죠? 그 중에서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는 사람은 35명이래요. 그러면 표본 비율은 얼마겠어? 그렇지. 100명 중에서 35명이구나. 이게 표본 비율이에요. 자, 한글로 되어 있는 걸 읽어봐요. 모집단에서 내가 이미 추출을 한 표본이 있을 거예요. 그 표본에서 내가 말하는 그 속성을 가진 대상의 비율을 찾는 거야. 이거는 전체에서 그 속성을 갖는 대상의 비율이 모 비율이라면 내가 뽑은 표본에서 그 속성을 갖는 대상의 비율은 내가 구해내야 되겠죠? 이건 뭐라고? 표본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호가 중요해요. 모비율은 P. 표본 비율은 어떻게 할까? 자, 모평균이 M, 표본 평균은 X 바로 났습니다. 비교하면 얘는 P 위에다가 짝대기를 놓을까요? 아니에요. 얘는 어떻게 하느냐? P하고

부자네 씨입니다. 왜 웃고 있느냐? 수학 역사상 내가 생각할 때 정규빈 기준 가장 귀여운 기호가 등장을 했습니다. 얘의 이름은 좀 신나. 피헷이에요. 진짜로 귀엽지 않니? 피헷이야. 모자를 써서 피헷이에요. 이런 걸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수학을 왜 좋아했느냐?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파트를 좋아했느냐? 시그마 배울 때 좋아했어요. 진짜로. 처음에 여러분들보다 더 어릴 때 시그마 배울 때왜 좋아했느냐? 시그마를 어떻게 하면 예쁘게 쓰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시그마 좋아했었어. 진짜 별거 없지. 리미트 배울 때 좋아했어. 왜? 어떻게 쓰면 리미트가 멋있을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좋아했어요. 로그 뭐 이런 거 좋아하고. 뭔가 뭐좀 새로운 기호를 배울 때 즐거워하고 멋있어 해야 되잖아. 피헷 얼마나 귀여워. 세상 제일 귀여운. 그죠? 진짜로. 이럴 때 좋아하죠. 피헷 이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피헷이라고 부릅니다. 표본 비율은. 오케이. 이게 다예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정리를 좀 해놓을게. 이렇게 아마 내가 그 이쪽에다 쓰려고 그랬나 보다. 자, 표본 비율은 여기다 정리했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n분의 x라고 되어 있어. 이게 재밌는 이야기야. 왜? n은 뭐야? 내가 표본을 뽑았는 크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크기가 n인 표본. 표본 중에서 이거는 그 속성을 가진 대상의 수예요.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는 사람 수. 그치? 그래서 피헷은 여러분, n분의 x꼴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킵하고 오세요. 알았죠? 자, 여전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체크2에 적어놨죠. 내가 표본 n개를 어떻게 뽑는지, 그리고 그 어떻게 뽑은지에 따라서 또그 속성을 가진 대상이 몇 명이 되는지가 매번 바뀌게 되다 보니까 피헷 또한 어때요? 확률 변수예요. 헐? 그러면 다시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겠군요. 그쵸? 그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예, 갑니다. 자,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 아니, 표본 비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 보도록 할게요. 당연하지. 방금 얘기했잖아. 피헷이 뭐라고요? 확률 변수라고요. 그러니까 했던 이야기가 똑같이 또 한번 들어가는 거야. 피헷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건데요. 자, 일단 그 전에 먼저 피헷은 뭐라고요? n분의 x입니다. 알파벳을 외우라는 뜻이 아니고요. n은 뭐야? 내가 구한 표본의 크기예요. 중에서 그 속성을 가진 대상의 수예요. 잘 들으셔야 돼. 근데 좀 재밌는 게 있어요. 그 x라는 거 말이에요. 응? 그 대상의 수. 가진 대상의 수잖아. 아까 했던 버스를 타는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버스를 탈, 자, 아까 전에 했던 그대로 가져가 볼게. 버스를 타고 등교하는 모비율이 얼마였어? 30분의 120이었어. 그럼 60으로 좀 나누어 볼까? 5분의 2지. 그러면 내가 이미의 친구를 붙잡고 얘야, 너 버스 타니 안 타니를 물어봤을 때 버스 탑니다라고 말할 확률은 5분의 2로 고정된 확률이에요. 아니, 버스를 탄다는 게왜 그래요라고 하지만 내가 모비율을 찾아냈다는 건이 중에서 버스를 탄다고 말할 확률이 5분의 2로 고정된 확률이고요. 내가 몇 명한테 대상을 물어봤지? 100명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말한 그 x 대상의 수, 버스 타는 학생 수는 어떻게 돼요? 100명에게 물어봤고, 그 중에서 버스를 탄다고 말할 확률은 5분의 2로 고정이 됐어요. 시행 횟수와 고정된 확률이 등장합니다. 이거 뭐예요? 예. 이항공포를 따라요. 이 흐름을 생각하시면 이 문제들이 되게 재밌어져요. 그냥 암기, 노노노노. 이해. 자, 즉, 그 속성을

아,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건 뭐예요? p의 평균이요. 그럼 뭐라고 쓰면 돼? n분의 x잖아. 뭐로 바꿀 것 같아요? 네, 변수 변환할 거예요. n분의 2x랑 같겠죠, 그러면? ex가 얼마래? np. 그러다 보니까 뭐랑 같아요? p. 다시 한글로 읽자.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비율과 같습니다.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비율과 같습니다. 내가 100명을 뽑아서 버스를 타는지 안 타는지를 매번 이제 확인해갖고 나온 비율을 100명을 뽑는 방법의 수만큼 어떻게든 다 뽑아가지고 다 확인을 했어. 그럼 당연히 모비율과 같아지겠지.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 그것도 이해가 쉽게 되죠. 근데 계산으로도 이해가 돼요. 자, 두 번째. 표본 비율의 분산은 뭐예요? 그대로 집어넣어봐. p의 n분의 x라는 것만 생각하면 너무 쉬워요. n으로 나누어 준 거니까 제곱만큼의 효과가 있겠죠. n제곱분의 vx입니다. vx가 얼마라고? npq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npq 집어넣으셔서 약분하여 정리하면 n분의 pq가 됩니다. 그러니까 표본 비율의 분산은 뭐랑 같아진다고요? PQ 모비율 곱하기 1- 모비율을 무엇으로 나눴어?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예요. 자, 인생 최초로 만났잖아. 그러니까 어색하고 좀 이상한 거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한번더 갑니다.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루트만 씌우면 되잖아. 루트 n분의 PQ 이렇게 이야기해요. 괜찮아. 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여러분 제가 문제를 오늘은 좀 다양하게 풀 건데 당연하지만 얘네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대상 자체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를 가지고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재밌는 건 흐름 타고 한장더 뒤로 넘어가 봐요. n이 충분히 커졌습니다. 내가 표본의 크기를 충분히 키우면 표본 비율은 어떤 분포를 가질까요? 라는 질문인데, 여기서 여러분, n을 충분히 키우면 x가 당연히 뭐도 따라요? 정규분포도 따라요. np, 평균, npq, 분산, 이거잖아. 그지? 거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쭉 봤잖아. 다시 한번 갈게. q는 이제 1-p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x 자체가 정규분포를 따르거든요?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x 자체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렇게 쓸까? 우리가 아는 대로. 거기에 p햇은? 얘 뭐랑 같아? n분의 x잖아. 당연히 어때요? 근사적으로? 당연히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p햇도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표본 비율도 확률 변수인데 정규분포를 따라요. 자, 그러면 평균이 얼마라고? 여기다 또 적을까? 복습 차원에서.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비율과 같습니다. 표본 비율의 분산은 n분의 pq입니다. 그러므로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pq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대로 써볼까요? 평균은 p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pq입니다. 그리고 제곱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알파벳으로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제가 미리 얘기할게요. 이틀 안에 친해지실 겁니다. 이틀 안에 친해질 수가 있어요. 난생 최초로 바라보면 여러분, 그뭐 러시아어로 안녕이 뭐라고 하는가요? 이런 거 보잖아요. 읽을 수도 없어요. 근데 두세 번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따라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그렇죠? 인생 최초로 얘네를 만났고 여러분이 실눈 뜨고 그리고 약간 가드 올리고 친해지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얘네 진짜 귀엽고 쉬운 파트거든요. 특히나 문제 풀어보면 더 할만해지니까 요 내용들을 일단 적어보고 자꾸 적으시고 그 포스트잇 같은 데다 붙여놓으시고 친해지세요. 알았죠? 친해지세요. 용어가 좀 낯설어서 그렇지 얘네 진짜 할만해.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잖아? 그럼 문제의 상황은 또 아까랑 비슷하게, 우리 앞에서 봤던 흐름과 좀 비슷하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오케이. 잠시 쉬었다가 제 문제 보여드릴게요. 내용 다시 또 적어놓고 문제 보여주고 계속 그렇게 할 거야. 자. 자, 너무 근데 약간 눈물 나는 거지 않아?
나 요즘

제가 그 되게 T의 성향이 강한 사람인데, 나 요즘 되게 F의 성향이 나오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T라던데, 어쨌든 간에 난뭐 보고 되게 많이 잘 울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제가 울컥해요, 여러분들. 너 지금이 너무 힘들어요, 그쵸? 그냥 얼른 20살이 되고 싶어요 라는 거를 나도 되게 바랬던 것 같아. 어렸을 그 당시 너무 힘들었어,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막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냥 아무렇게나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잘해야지도 없고 그냥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됐고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결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들 만큼 힘들고 무너지는 생각들을 그때 저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어른이 되고 보니까 그게 뭐 그렇게 힘든 거였겠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듯이 저도 지금 생각하면 그뭐 공부 뭐 그렇게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 난 그때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이런 생각 때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이 소원을 들어줄 수는 없는 게 그냥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어요가 정말 내가 뭘 간절히 바라서 하는 소원이라기보다는 현실을 피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막다 나빠도 돼? 이렇게 물어보면 다 절대로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시간을 지나가게는 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든. 근데 되돌릴 순 없지만 앞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런 소원이잖아, 그지? 근데 어쨌든 이게 나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나의 그 인고의 세월이 쌓이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지나온 저의 입장에서 그냥 여러분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너무 힘들어 하지 마세요. 그 되게 힘든 말인데 아니야. 내가 보통 힘든 이유가 뭐였냐면 빨리 잘하고 싶었어. 잘하고 싶어서 잘. 그냥 쟤보다 잘하고 싶고 얘보다도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성적이 올랐으면 좋겠고 난 그냥 다 잘하고 싶었어.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 인정에 대한 욕구가 되게 커가지고. 근데 그걸 누구한테 그래서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어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그 대상이 되게 허상이더라고. 뭐 부모님께 보여주고 싶었어? 부모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께 보여주고 싶었어. 선생님은 내 성적을 기억을 못 하더라고. 충격적이지 않아요? 제가 대학생이 돼가지고 교생 가서 알았어요. 우리 담임은 나의 성적을 기억하지 못해. 우리 담임선생님이 기억을 하는 건 오히려 내가 그때 어떻게 지냈고 내가 무슨 소리를 했고 너 되게 잘 웃고 인사하던 아이 그긴 머리에 뭐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기억을 하시는 거지. 내 성적? 그걸로 사람들을 판별한다고 난 생각했거든. 아니었어. 절대 아니더라고, 지나오니까. 그러면 그 모든 건 허상이었고, 나한테 압박을 주는 건내 자신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진짜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성적. 여러분 있잖아. 그게 제일 마지막 단계고요. 쫓아가면 못 얻어요. 성적이 잘 나와야지, 잘 나와야지, 잘 나와야지. 이러면 절대 잘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실력이 올라가야 성적이 잘 나오는 거잖아. 실력은 안 키우고 성적만 잘 나오게 어떡해. 남의 점수를 뺏어올 순 없다니까요? 알았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시간을 어떻게든 이 안에서 즐거운 걸 찾으세요. 뭐, 조금이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한테 뭐, 초코 우유를 사 먹을 기회를 준다거나, 진짜 소소하지만, 아니, 그런 게 소소해도 여러분 되게 중요해. 그냥 작게나마, 이 힘듦에서 내가 뭐 하나를 성취하면 내가 나한테 선물을 줘야지 이런 생각을 진짜 꼭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너무 이 시간이 길고 힘들게 느껴져. 성적이 올랐을 때 나한테 줘야지가 아니고 강의를 다 들으면 전부 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끝까지 들으면 난 진짜 대단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한테 어떤 선물을 줘야지, 내가 인정해줘야지, 내가 칭찬 스티커를 줘야지 뭐가 돼도 좋으니까 그런 자기가 소소하게나마 얻어갈 수 있는 행복을 만드셔야 돼요. 진짜 작은 것들. 되게 좋아. 진짜 작지만, 약간 그런 초코 과자를 사 먹는 기회. 막 이런 거 있잖아. 비싸서 안사 먹는 초코 과자를 완강하면 하나는 사 먹어야지. 이런 거. 이런 거여도 좋으니까 꼭 만드세요. 알았죠? 스무 살이 되어도 인생은 힘들어요. 그건 맞더라고. 근데 내가 열심히 해나간 뒤에 얻는 스무 살의 기회는 재밌어요. 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만 더 즐겁게 이 시간을 버텨봐요. 내 인생에 가장 열심히 사는 시간이에요. 지금이. 그럼 되게 무섭지 않아? 이것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느껴질까 봐. 지금이 제일 열심히 살고 있는 시간이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어느 도서관은 전체 입장객의 3분의 1이 5권 이상의 책을 빌려간다고 한다. 봐봐요. 속성이 내가 원하는 그 성

성질이 뭐냐면 5권 이상의 책을 빌려가는 성질이야. 그게 뭐라고? 3분의 1이야. 뭐라고? 이걸 모비율이라고 해요. P가 3분의 1인 겁니다. 왜 이런 걸 쓰냐고요? 여기 보니까 P-head, 표본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길래 써봤어요. 자, 120명이 뭐예요? 내가 뽑은 표본의 크기입니다. 거기서 P-head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뭐라고 쓰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 P-head이 얼마야? 표본 비율의 평균은 뭐랑 같다 그랬죠? 모비율과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괜찮죠? 또. 표본 비율의 분산은 뭐랑 같다 그랬죠? n분의 pq랑 같습니다. 암기인가요? 네. 근데 터무니없이 외우라고 한건 절대로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뭐라 그랬어요? 흐름 타세요. 흐름 타. 만약에 외우지 않는다면 이런 버전으로 갈수 있죠. p햇이란 n분의 x니까 p햇이란 120명 중에 내가 원하는 속성을 가진 대상의 수입니다. 그리고 요 x는요, 뭐를 따릅니까?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내가 몇 명을 확인했죠? 120명을 확인했고요. 그 중에서 5건 이상 빌려갔을 확률은 고정된 확률 3분의 1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가? 120분의 2x로 계산하면 되는데, x의 평균은 둘이 곱할까요? 40 되는 거죠? 즉, 120분의 40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니까 얼마예요? 3분의 1이네요. 외우지 않으면 분석하면 돼요. 외우지 않으면 유도하면 됩니다. 그냥 암기가 아니고요. 분명히 유도 과정을 거쳤어. 근데 자주 나올 거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거지. 표본 비율의 평균이 결국은 뭐랑 같아? 모비율과 같더라고. 그지? 그래서 알고 있으면 당연히 좋죠. 만약에 또 하나 더. 이것도 가볼까요? 분산도. 120분의 x다 보니까 120제곱만큼으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vx를. vx가 얼만데 120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정리해보자. 120은 하나 나눌게. 그럼 120분의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니까 9분의 2로 쓸까요? 그럼 어떻게? 여기서 유두리 곱한 걸 밑에다가 쓰면 되겠지. 약분이라도 할까? 9 곱하기 120분의 2가 되니까 약분하시면 60 곱해서 540분의 1이에요. 뭐가? 분산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줄 수 있잖아. 그 계산 대신에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 120분의 p 3분의 1 q 3분의 2. 이게 어딨어? 여기 있어. 그죠? 매번 유도를 하자니 귀찮아진 누군가가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공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고 매번 유도를 하다 보면 귀찮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근의 공식 몰라도 돼요. 유도하면 되잖아. 근데 한 10번, 20번 유도하다 보면 내가 왜 이래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게 공식화되는 것뿐입니다. 근데 이 과정 없이 암기하라고 하면 여러분 싫어하잖아요. 내가 왜 외워야 돼? 안 외워도 돼. 매번 유도하면 돼. 매번 유도하다 보면 내가 왜 이래야 되지? 그때 공식을 바라보면 얘가 예뻐 보일 거예요. 그죠? 그대로 집어넣겠습니다. 이거 계산한 건 540분의 1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540분의 1 분의 3분의 1이 되어서 정답은 180 이렇게 되겠죠. 답은 180이 되는 그런 간단한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런 흐름을 타고 계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인생 최초잖아. 낯설어서 그래. 이건 더 낯설 걸? 근데 이게 제일 쉬운 문제야. 읽어봐요. 10 이하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10장의 카드 중에서 소수가 적혀 있는 카드의 비율을 P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10장의 카드 중에서 크기가 5인 표본을 이미 추출을 했어요. 그랬을 때 봐봐. 5 개를 뽑으니까 표본이 이렇게 나오겠지. X1, X2, X3, X4, X5. 맞잖아. 그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의 표본 비율을 P-hat이라고 할 거래요. P-hat. 그러면 일단 P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얘기해봐. 모비율은 얼마예요? 10장 중에서 소수가 적혀 있어. 소수 뭐뭐뭐 있죠, 여러분? 2, 3, 5, 7. 10개 중에 4개네요. 그러니까 모비율이 얼마인 거야? 5분의 2인 거야. 10개 중에 4개니까. 그러면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p햇이 5분의 2면 된다는 거예요. p햇이 뭔데? 내가 뽑은 표본의 크기가 5개네. 그중에서
그 속성을 갖는 대상수야. 칸이 좁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상수 여기다 쓸까? 아이 거기다가 상도 안 썼어. 수! 어때? 괜찮지? 한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속성을 갖는 대상의 수란 말이에요. 다섯 개 중에서 그러면 그 속성을 갖는 대상의 수가 몇 개여야겠니, 여러분? 두 개여야 돼요. 내가 뽑은 표본이 이렇대. 그럼 이 중에 소수가 몇 개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두 개 있으라는 이야기. 너 소수 아니고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너네? 그럼 A가 뭐여야만 합니까? 기필코 소수기만 하면 됩니다. 10 이하의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A로 가능한 건 뭐 있어요? 2, 3, 5, 7. 네 가지 있습니다. 합을 구하래요. 얘네만 다 더하면 돼. 정답은 17. 충격적이죠? 해석만 하면 되는 문제인 거야. 해석만. 여기서 말하는 표본 비율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풀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표본 비율이란 뭐라고요? 내가 뽑은 표본의 크기, 표본이 다섯 개잖아. 그 다섯 개 중에서 내가 원하는 속성, 여기서는 소수죠. 소수인 것의 개수입니다. 그게 모비율과 같아야 돼. 모비율이 고작 5분의 2잖아. 그러면 내가 뽑은 표본 중에서 소수가 두 개 있어야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소수가 여긴 없잖아. 그러면 A도 기필코 소수여야 되는데 여기 3이 나왔는데 또 3이 나올 수 있어요? 원래 표본 뽑을 때 어떻게 하죠? 복원 추출합니다. 확인하고 집어넣고 확인하고 집어넣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3이 또 등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어버려. 그러니까 해석의 힘이 되게 중요해요. 해석의 힘이. 물론 실제 문제는 3번 같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냥 3번 같은 문제만 열심히 열심히 푸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알겠죠? 이해하는 거예요. 3번 한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비율이 0.8인 모집단에서 그러면 이런 걸 보면은 정리해. 우리는 모비율을 P라고 부르잖아. P가 0.8이라고 쓸게요. 그 팁을 하나 드리자면 놀랍게도 소수로 계산을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계산이 많아요. 놀라울 건 없지만 어쨌든. 자, 이렇게 했어. 거기서 크기가 N 400이에요. 뽑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P-hat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로 가야 됩니다. 누가 봐도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는 문제잖아. 여기서 P-hat이 따르는 넓이를 여러분들 확률이니까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구할 수 없잖아, 지금 상태는. 그러니까 P-hat이 따르는 정규분포 찾아서 그것을 표준정규분포로 변신시켜가지고 넓이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표본 비율의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 내용을 이용하셔야 돼요. 표본 비율은 뭘 따르지? 평균이 P고 표준편차가 N분의 PQ에다가 루트 씌운 거예요. 모르면 개념을 한 번씩 적어봐요. 개념을 한 번씩 적어봐. 왜? 아직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개념을 적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한번 가봐. 그대로 집어넣어볼까? 우리가 말하는 PS는요. 그러면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모비율 그대로고요. 표준편차는 400분의 0.8 곱하기 Q. 1 빼기 하니까 0.2. 얘를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돼. 그리고 여러분은 표준편차를 얼른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루트 밖으로 빼볼게요. 400은 루트 밖으로 빼면 25로 나오고요. 0.16이기 때문에 루트 밖으로 빼면 0.4로 나옵니다. 2 지우면 0.2에다가 넣으니까 0.02. 표준편차가 0.02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주어진 건 뭐예요? 확률입니다. 0.78보다는 P-hat이 크거나 같고 0.84보다는 작거나 같을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표준화 작업을 거쳐요. 그러니까 0.78에서 평균 빼 0.8. 표준편차 나눠 0.02. 진짜 0.02로 나눠요? 네. 이거는 계산이 작은 적게 나온 편이에요. 이거보다도 계산이 더 많기도 하답니다. 그러면 Z로 바뀌어지는 거야. 항상 Z로 바꾸는 건요, 여러분. 변수에서 그 변수의 평균 빼고 그 변수의 표준편차로 나누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그 변수의 이름이 뭐인 거예요? P-hat인 거예요. 그럼 P-hat의 평균 빼고 P-hat의 표준편차로 나누어주면 돼요. 0.84에서도 P-hat의 평균 빼고 P-hat의 표준편차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아,
항상 표준화 작업은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정리해봐요. 0.02

2한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다. 위에. 그 다음에 여기는요. 0.04인데 2로 나누니까 0, 2다. 2.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정규분포로 마무리가 되는 문제네. 또다시. 아, 그죠, 그죠, 그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러면 요만큼은 0부터 마이너스 1까지면 0.34일 거고. 3413일 거고. 0부터 2까지는 0.477이니까 이 둘을 더할까요? 정답은 5로 끝나고 8, 1, 0.8185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문제의 유형이 됩니다. 괜찮아? 말하다가 여기 걸렸어요. 누 이러다가 그랬어. 여기 누가 친줄 알았네. 자, 누가 또 모비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피헷 표본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표본 비율의 어떠한 범위에서의 확률, 넓이 흐름을 타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헷은 무조건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요거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넘어와야 돼요. 오케이? 피헷이 정규분포를 왜 따르지? 이거 생각해봐야 돼요. 사실 이 문제를 풀이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 우리는 이걸로만 풀 건데, 제가 다음 시간을 위한 이렇게 힌트로 하나를 드리자면, 왜 정규분포 따르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피헷이 뭐라 그랬지? n분의 x예요. 그리고 x는 무엇을 따르죠?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항분포 뭐를 따르지? 내가 400명한테 확인을 한 거고요. 그들이 내가 원하는 성질을 갖고 있을 확률은 0.8로 고정이 되어 있어. 그리고 400이면은 시행을 우리가 확인을 한 횟수가 충분히 큽니다. 그러면 저 이항분포를 따르는 건 어느 흐름을 타죠?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죠? 그래서 이항분포, 정규분포, 표준정규분포 3단 변신을 사용을 하면서 모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따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표본 비율에 대한 부분을. 그 흐름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3번 다음 시간에 풀고 4번으로 같이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첫 번째 풀이 먼저 한번 확인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모비율과 표본 비율, 요런 표현들. 모비율은 전체에서 그 속성을 갖는 그 비율입니다. 표본 비율은 내가 뽑은 n개 중에서 그 속성을 갖는 대상의 수 x, 그래서 n분의 x로 나타낸다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요. 표본 비율의 기호가 뭐였죠? 피헷 그거예요. p 위에 이렇게 피헷 요거 생각을 하시고, 표본 비율은 평균이 어떻게 돼?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비율과 같고, 표본 비율의 분산은 n분의 pq 이렇게 생각하셔서 거기다 루트 씌우면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가 등장을 합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까 당연히 어느 흐름을 타고 가요? 정규분포를 따른다의 흐름을 타고 가는 문제로 오늘 마무리를 했던 거죠. 괜찮아? 낯설잖아. 낯설어서 어색한 거예요. 알았죠? 다시 한번 잘 봐두도록 하시고요. 제가 3번, 4번 다음 시간에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죠? 자, 오늘도 고생이 너무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 저랑은 다음 시간에 모비율의 추정으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1등급까지 박재창입니다. 자, 이제 오늘 수능 완성 핵심 요약 강의 1강으로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자, 이제 1강 강의를 시작해 볼 건데 일단 1강이니만큼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 시작의 마음. 지금 엄청 여러분이 의욕에 차서 시작을 할 거거든요. 20강까지 끝까지 저와 함께 처음의 마음을 유지하면서

계속 끝까지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이 1강부터 시작할 때 가장 강의 첫 부분에서 포스트잇으로 오늘 강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할 거거든요. 자, 오늘의 핵심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의 핵심은 일단은 오리엔테이션을 꼭 듣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에서 선생님이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많이 지금 여러분과 공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꼭 듣고 오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강의에서는 항상 타입 코드라는 것을 말씀드릴 거예요. 1강부터 10강까지가 유형편인데, 이 유형, 즉 타입에 대한 코드, 어떻게 여러분이 유형을 풀어내야 되는가? 즉 이제 실전에서는 여러분 시험장에서 유형에 맞는 전략들이 꼭꼭 필요하거든요. 그 유형 전략을 오늘부터 설명드릴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뭡니까? Reading tools. 이 선생님 강의의 시그니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수능 시험장에서는 여러분이 단한 번도 못 봤던 지문들이 나올 겁니다. 지문은 계속 변하는데 여러분 손에 내가 무기를 쥐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이 무기를 하나하나씩 강의에서 풀어드릴 겁니다. Reading tools로 전략들 여러분과 함께 배워가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처음에 어떤 것들을 볼 건지 한번 오늘의 네 문제를 소개해 드릴게요. 보시면요. 자, 오늘의 핵심 문항입니다. 이네 문제 다 풀어 오셨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정말 선별한 문제인데요. 1번, 2번, 4번, 5번을 갈 거고요. 오늘 함축 의미추론 단원입니다. 유형이고요. 자, 선생님이 이제 OT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소재에 대한 이 친숙함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익숙함이 뭘 만들어낸다 했죠? 자신감을 만들어낸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어떤 소재를 다룰지도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체크하면서 갈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네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타입 코드입니다. 타입 코드는 뭐라 그랬죠? 유형 전략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실전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우리가 전략을 아주 세세하게 짜봤자 어차피 실전에서는 그걸 다 기억하기가 무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타입 코드, 즉 유형 전략을 짤 때는 굉장히 간결하게 실전에서 정말 쓸수 있는 말들만 가져왔거든요. 자, 1강부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함축 의미추론 몇 번에 나오죠? 21번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점으로 많이 출제되는 고난도 유형이거든요. 보시면 밑줄 찐 표현이 나올 겁니다. 이 밑줄 찐 표현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표면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는 정답 찾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되면은 문항 성립 자체가 안 되겠죠. 왜? 함축된 의미를 찾는 거니까. 함축이라는 것은 이 표현 안에 뭔가 아주 의미가, 깊은 의미가 응축됐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뚫어야 돼? 메인 아이디어를 찾아서 뚫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밑줄 친 부분을 표면적으로 잘 해석해봤자 어차피 답이 안 나와요. 뭘 찾아야 돼? 자, 중요합니다. 메인 아이디어. 선생님이 메인 아이디어를 줄여서 MI라고 많이 말할 텐데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메인 아이디어를 찾아서 밑줄 표현과 연결하면 반드시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뭘 찾는 것이다? 이 문제도 대입학을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일단 이제 유형 전략 끝났고 리딩 초스 갑니다. 리딩 초스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오늘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 코어 잡기의 개념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코어라는 건 여러분 뭡니까? 중심입니다. 중심. 어떤 글을 읽더라도 무조건 중심을 잡고 읽으셔야 되고, 와르르 읽다 보면 내가 뭘 읽었지? 내가 뭔가 단원을 읽은 것 같은데, 단어들을 막 조합해가지고 이 글을 아무리 이제 예측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결국 오답을 찍기 마련이죠. 코어를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 자, 코어 잡기의 개념 설명드릴게요. 어떤 영어 지문을 읽더라도 글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 중심은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강의에서 항상 말하는 건데, 소재와 특성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코어를 잡아라 라고 하면 어떤 걸 생각해야 돼? 소재와 특성을 잡으셔야 됩니다. 소재라는 것은 글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특성이라는 것은 그 주인공이 특별한 성질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지문을 보더라도 소재와 특성이 없는 지문이 있을까? 절대 없거든요. 어떤 지문을 보더라도 그 주인공과 그 주인공의 특별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걸 잡아내셔야 됩니다. 선생님 수업에서는 소재를 동그라미로 특성을 세모로 표시하면서 여러분한테 시각적으로 완전히 딱 보여드릴 거예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 명확성이란 그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흐리게만 읽다 보면은 그게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내가 읽은 건지 안 읽은 건지 모르는 그 느낌, 찝찝한 느낌. 이 들거든요. 이걸 다 없애드릴 겁니다. 자, 메인 아이디어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소재와 특성을 찾았으면 이것들이 모여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단 하나의 핵심 메시지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 MI까지 도출하는 걸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이게 오늘의 첫 번째 리딩 초스입니다. 되셨죠? 자, 이 리딩 초스는 어떤 지문을 보던지 선생님이 계속 유지할 거거든요. 계속 선생님이 분석을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코어 잡기에 집중하면서 MI 도출할 거예요. 자, 갑니다. 첫 번째 문제 15쪽이고요. 일단 밑줄 친 부분이 이렇게 맨 뒤에 있거든요. 가장 뒷부분까지 가면서 MI 도출하면서 밑줄 친 부분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풀린다는 거 한번 가볼게요. 자, each actor in a story. 자, 각각의 어떤 스토리가 있는데, 각각의 행위자들이나 아니면은 뭐이 안에 있는 인물들을 뜻하겠죠. should contribute in some way. contribute는 기여하는 거잖아. 어느 정도로는 기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끔은요, characters. 이 캐릭터는 어디서 내려온 거야? 액터로 내려온 거죠. 캐릭터들은요, are just fillers. filler는 그냥 채워 넣은 거거든요. 어떤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 있는 캐릭터들도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can they be cut? 그들이 그냥 잘려 나갈 순 없을까? 그런 캐릭터 없어도 될것 같은데 라고 하거나, 아니면 or combine with another. 서로서로 그냥 합쳐지면 안 돼? 얘 그냥 필러로 들어간 인물 같은데 그냥 이 인물이랑 저 인물 그냥 합치면 안 돼?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자, first time writers. first time은 이제 처음 써보는 거니까 초보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지. 초보의 작가들은요, 뭘 갖고 있냐면 트윈스, 뭐 쌍둥이라든지 두 명의 브라더스, 이 형제들을 어디에 출연시키는 걸까? 이 캐릭터로 딱 잡겠는데, 자, 근데 그들은요 설명을 합니다. Who can be reduced to one? 결국에는 하나로 압축될 수 있고 하나로 줄여줄 수 있는데도 굳이 두 명을 쓴다는 거지. 이렇게 읽어야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필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필러스가 굳이 없어도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굳이 이제 왜두 명을 쓰냐? 하나로 압축될 수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줄여질 수 있는데라고 하면서 with double the complexity 뭘 더하면서 이두 배의 complexity는 복잡성을 더한다. 이두 배의 복잡성을 더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 둘을 하나로 합치기 때문에 두 명한테 있던 어떤 성질을 하나로 합치기 때문에 복잡성은 늘어나겠지. 그치? 그래도 이럴 순 없을까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제 더보더가 약간 좀 걸렸을 건데 더보이라는 것은 더 자체가 이제 뭐라 부르냐면 한정사라고 부르거든요. 한정사라고 하면 명사 앞에서 그 명사의 성질 또는 수량 이런 것들을 딱 한정해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더블은 뭐냐면 한정사 앞에 있다고 해서 전치 한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 곱하기 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석하시는 거냐면 이 컴플렉서티를 두 배로 더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배의 컴플렉서티를 가지고서 하나로 줄일 수 없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 더블이랑 비슷한 전치 한정사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both, all, health, have,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됐죠? 같이 적어두시면서. 자, 그러면서 뭐 함으로써 by putting more than one function, 해서 하나 이상의 기능이라든지 role, 이 역할을 어떻게 지금 넣는 겁니까? 어디에다가 캐릭터, 하나의 캐릭터에다 넣는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에는 하나의 캐릭터에 하나 이상의 기능이라든지 역할이 있으면서 이게 뭐야? Double the complexity가 그대로 내려온 거지. 그러면서 It's possible to make them 가능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That much more interesting. 그렇게 여기서 that은 앞에 있는 much를 꾸며주는 부사예요. 정도 부사여서 그렇게나 훨씬 더 interesting, 뭔가 흥미롭게 만들 수 있다. 자, 이제 코어 한번 잡아볼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딱 느끼셨습니까? 하나의 캐릭터에 여러 가지 성질을 담으면서 그 캐릭터를 인트레스팅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어. 그럼 소재 한번 잡아볼게요. 소재는 지금 뭡니까? 여기 캐릭터가 뭘 가지고 있어? 하나 이상의 펑션과 롤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 인트레스팅하게 된다. 딱 잡히지. 이게 소재와 특성입니다. 주인공, 그리고 그거의 성질 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뒤로 가면. 각 사람은요, 뭘 가져야 되냐면, 그래요, universally found quality.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그 성질도 있어야겠지. 근데 그 성질이 뭐냐면, 우리한테 그, 읽는 독자한테 줍니다. 어떤 걸 주는 거야? We're a shock of recognition. 여기도 이제, 좀 뭔가 설명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recognition의 shock을 받는다는 것은 뭐야? 이거 딱 알아보면서, shock를 받는 거야. 왜? 나도 그래. 이러면서 공감을 하는 그런 포인트겠지. 그래, 이해됐습니까? 왜? 보편적으로 발견된 성질이니까, 딱 그걸 보면서, 저거 나도 그런데라고, 알아보는 그런 쇼크를 받을 필요도 있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보편적인 어떤 성질을 가져야만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작품들이 나오면서 예시를 들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쭉 가면서 작품들까지는 여러분이 지금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예시로 주어진 것뿐이고. 그러나 여기 벗뒤에 진짜 중요한 말이 나오고 있지. 그러나 가장 성공적인 캐릭터들은요, should not be predictable. 뭐 하면 안 돼? 이렇게 보편적인 특성만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이 뒤에 있는 거지. 뭐 하면 안 돼? 이게 예측 가능하면 안 된다라는 거. 예측 불가능하다는 게 앞에 설명했는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뭘 가져야 돼? 성질이나 역할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이게 뭘 말하고 있어? Successful character. 얘네는 특성이 뭐야?
not be predictable.

예측이 되면 안 되고. 그다음에 it can pay, 여기도 pay의 별표. 이 pay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낸다라는 그 결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득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무조건 플러스가 나옵니다. 되었습니까? 뒤를 보시면요. 뭐가 이득이 되냐면, 그럼 여기서 is 뭐야? 가 주어고, to는 진짜 주어입니다. 그래서 뭘 가지는 게 이득이 되냐면, have a person. 여기서 가진다라는 have가 아니고, 뒤에 보시면, 어떤 사람을요, run against, 또다시 이제 동사 형태가 나오는 걸 보니, 얘는 사역입니다. 사역 동사에 목적어 있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run이 들어간 거예요. 됐습니까? 목적어랑 보어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둘 사이에 등호. 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물 자체가 run against는 뭔가 이렇게 달리 간다는 거죠. 뭐에 달리 가는 거냐면 the personality trait, 어떤 성격적, 인격적 특성이 있을 겁니다. 그 또는 그녀가 부여받은 특성에 반대로 가는 성격. 이게 뭐야? 예측 불가능성이겠죠. 그럼 이 특성이 이거 아니야? 요거. 특성이지. 계속 같은 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옆에 당한 선생님이 필기할 테니까 잘 따라오면서 같이 필기하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성공적인 캐릭터, 성공적인 인물을 말하고 있고, 이 캐릭터의 특성은 뭐야 돼? 하나 이상의 특징을 가져야 된다. 복잡성입니다. 복잡하고, 그 다음에 예측이 안 되고, 그리고 자기한테 부여받은 특징을 뭔가 거스르는, 그래서 부여되는 특징 거스르는 성격을 요거를 소재와 특성이라는 리딩 툴로 선생님이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었습니까? 됐어? 그래서 이 성공적 캐릭터가 지금 필자가 주장하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 내 최애 캐릭터가 있어. 근데 그 최애 캐릭터가 뭐 맨날 예를 들어서 그 터프하고 그다음에 막 냉철하고 그러면은 매력이 떨어진단 말이야. 갑자기 냉철하고 차가운 캐릭터가 어떤 상황에서는 너무 따뜻해 보여. 그런 것들이 입체적 인물 아니겠어? 그쵸? 그런 것들이 이제 성공적인 캐릭터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 뒤로 한번 가볼게요. 정리합니다. 자, 이제 밑줄 나오거든요. This is particularly true. 이것은 특히나 진실입니다. 뭐에 대해 진실이냐면, 자, of the most sympathetic, heroic creation. 그래서 sympathetic이 여러분, 원래는 동정하는이란 뜻도 있지만, 이 인물을, 묘사할 때는 호감이 가는이란 뜻도 있습니다. 호감 가고 영웅적인 이 인물, 그러니까 창조물이니까 인물을 뜻하겠죠. 캐릭터를 뜻하겠죠. 그거에 굉장히 이제 뭐다? 대부분의 인물들의 진실이다. 그래서 of에서, of는 about의 의미도 있거든요. 비슷합니다. 뭐뭐에 대해서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울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대의가 나왔거든. 이 대의가 가리킨 게 누구야? 밑줄 친 부분에서 대의를 판단을 못했으면 또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해석하기가. 여기서 말하는 대의라는 것은 앞에 있는 이 인물들을 받겠지. 그러면서 나오는 밑줄 보세요. 그들이 필요하대. 자, 그들이 필요하다. 그럼 결국에는 뒤안 읽어도 걔네한테는 뭐가 필요한 거였어?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반전미가 필요하다. 이런 말들 나와야겠지. 자, 좀만 더 읽어보시면요. 그 작은 drop of poison에서 이한 방울, 뭐가 필요한 거야? 이 독이 필요하다. 독에 한 방울이 필요한데 그 독이라는 것은, 벌이 놓는 겁니다. 어디다가? honey. 그 자신의 꿀에다가 뭐 하기 위해서 to stop it going bad. 이시 가리키는 거는 허니를 가리키겠죠? 이 꿀이 나빠지고 상하는 걸 멈추게 하기 위해서 독을 이렇게 넣는다고 하거든요. 그거랑 비슷하다. 그러면 결국에는 상한다라는 것은 이 인물이 아무 필요 없는 필러가 된다는 거 아니야? 그걸 묘사하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겠지. 근데 여기서 독한 방울 넣는다는 뜻은 뭐야? 자신한테 부여된 성격을 거스르는 반전미를 넣는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지. 읽고 그대로 소재와 특성 찾고 MI 찾으니까 바로 밑줄근 함축 의미가 풀리는. 요렇게 지금 읽어가시면 되거든요. 되었습니까? 무조건 MI랑 연결시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야 돼? 이 반전미를 의미하는, 그쵸? 복잡한 입체적 인물의 특성을 지금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인터랙션입니까?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누군가가? 누가 필요하는 거야? 누군가, 누구와의 상호작용이야? 그들이 한 번도 안 만나봤던 전혀 무관입니다.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죠? 안 되고요. 자, experience of hardship. 고난의 경험이 필요하다? 아니, 입체적인 성격이 필요한 거지, 고난의 경험은 전혀 아닙니다. 그들이 견뎌야 된다? 뭐, 살아남기 위해서 전혀 아니고요. A contradictory trait. 어때? contradictory는 모순적인이거든요. 모순적 성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성격이냐면 그들을 뭐 하게 만드냐면 engaging. 자, engage라는 동사가 무슨 뜻이지? 계속 사람들의 주목을 이끈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engaging은 뭐야? 뭔가 주목을 끄는
흥미로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컴펠링에서 여러분이 좀 헷갈리는 게 컴펠이 동사로 뭐야? 강요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컴펠에 ing를 붙으면 그 뜻이 조금 확장돼서 거절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강렬한. 찾은 거 그대로 있지 않아? 그들이 성공적인 캐릭터가 된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 모순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모순적 특징이 뭘 의미하는 거야? 그들한테 부여된 성격을 거스르는 특징을 그대로 설명하는 거죠. 입체적인 인물로서 정답 3번. 자, 4번 갑니다. 어떤 특성이냐면요. 그들이 나눠야 된다고 합니다. 리더들과. 리더들과 나누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죠. 탈락입니다. 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전혀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stability and reliability. 이거 뭐야? 지금 안정성과 신뢰성이라고 합니다. They can help them manage risk에서 그들이 리스크를 매니지하기 위해서 지금 안정성, 신뢰성이랑은 전혀 무관합니다. 정답 3번. 되었죠.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선생님이 항상 코어와 메인 아이디어를 이렇게 정리해 줄 거거든요. 따라오십시오. 자, 소재는 우리가 찾은 거. 매력적이고 성공적인 등장 인물. 얘는 어떤 특성이 있다? 모순되는 특성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다룬 거 그대로 찾았고요. 자, 메인 아이디어 연결 짓자면 가장 호감 가고 영웅적인 등장 인물은 주어진 성격과 상충하는 모순적인 특성을 그래야 매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16페이지. 2번은 일단 밑줄이 좀 짧네요. Still be a 10. 여전히 10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가볼게요. 자, 브랜드라는 것은요, is a collection of experiences. 에서 어떤 경험의 모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경험의 모음이라는 것은요, 뭘 구성하는 거냐면, a persona. 여러분, persona라는 것은 인격이란 뜻이죠. 인격. 우리가 모두 각자의 persona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격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너의 정신에 있어서. 자, 그 다음에 familiarity breeds liking. breeds는 굉장히 중요한데, 나타란 뜻이죠. 만들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익숙함이라는 것은 liking, 호감을 만들어낸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독해가 안 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브랜드 얘기를 했는데 익숙함 얘기를 하니까 뭔가 이게 단어들이 다 튀어나가거든요. 튕겨나가기 전에 무조건 연결지어야 돼. 자, 어떻게 연결지어야 돼? 이 familiarity는 그러면 앞에 말한 어떤 거에 익숙함이랄까? 익숙함이라고 해석해야 돼? 브랜드 익숙함이지. 이렇게 연결 짓는 게 핵심입니다. 아, 브랜드라는 것은 그래, 페르소나를 만들어. 근데 브랜드에 익숙해지면 호감이 생겨. 이렇게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독해 습관이 중요해요. 연결 짓는 거. 자, 오케이. 그러면 지금 말하고 있는 소재 딱 잡아야 되는데, 소재는 뭐야? 코어 잡아야지. 브랜드 얘기하고 있어. 브랜드의 특성이 뭐래? 익숙해지면 호감이 생긴대. 좀 잡힙니까? 한번 가볼게요. 브랜드라는 것은 익숙해지면 호감이 생긴다. 여러분도 다들 뭐 전자기기 브랜드, 여러분이 좋아하는 브랜드 있을 거고, 뭐 옷의 브랜드도 있을 거잖아. 익숙하면 좋아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상상해보자. 너가 set up on a blind date 해서 뭐 소개팅을 한다고 해봅시다. 네, how critical are you? 해서 너가 얼마나 비판적일 거냐. All that person's actions. 자, 오브는 선생님이 어떻게? 뭐뭐의라는 해석이 조금 여러분이 소유라는 해석이 어색하면 about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뭐뭐에 대해, 아까 말했듯이 대해라고 해석해볼까? 그 사람의 액션들, 어떤 그 소개팅 자리에 나갔는데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보면서 얼마나 비판적일 거냐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갑자기 브랜드 얘기하다가 인간관계 얘기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everything they said, they say, 그들이 말하고 그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자, everything이라는 것이 주어면서 어떤 역할하지? 어떤 수는 지금 단수 취급하는 거 아시죠? is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이게 being evaluated, 너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tally, 점수화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은 7점, 저 행동은 뭐 8점, 뭐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아무튼 간에 너가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겠죠. 이 사람 진짜 만나도 되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나와요. 짜증나게 하는 후루룩 짭짭 하는 소리를 내면서 그 사람이 막 숯불을 먹어. 그게 이제 막 심지어는 막 우와 막 너무 시원하다 막 이래. 그러면 첫 만남인데? 그러면 이게 could be enough to. 자, enough to는 하나의 세트로 뭐뭐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뜻이죠. 뭐하기에 충분하냐면 이러한 그 otherwise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면 이런 뜻이거든요. 한번 해석해 볼게. 그게 아니라면 그것만 아니면 wonderful한 사람을 place는 뭐야? 놓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놓는 거야? into. 자, place와 into가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좀더 압축해서 말하면 place A into B인 거지. A를 B에 놓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기에 충분한 거야? 그렇게 그것만 아니었다면, 후루룩 짭짭만 아니었다면 완벽한 사람인데 그 원더풀한 사람 어디에 놓아? Rejection pile forever 해서 이 뭐에 놓는 거야? 거절 명단에. 오케이? 그래서 나이

사람이랑 만나면 안 되겠다. 그냥 거절. 명단에 딱 영원히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이나 아주 되게 치명적인 것이라는 뜻이겠죠. 오케이. 자, 뒤에 가시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개팅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번에는 전환을 하나 줍니다. Now. 자, 이런 표현들.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 이제는 뭘 상상하냐면, 너가 결혼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소개팅이랑 좀 다른 얘기지. 결혼을 했는데, 너의 이제 뭐 파트너가 makes a similarly 비슷한 이 짜증나게 하는 후루룩짭짭 소리를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 이게 어떤 시간이야? File for divorce. 이혼 서류를 낼 타이밍일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첫 데이트 할때 상대가 그러면은 그냥 리젝션 파일로 가는 거지. 근데 결혼을 했는데 나의 그 파트너가 상대방이 너무 국물을 맛있게 후루룩짭짭 먹었어. 그럼 이거 이혼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서 안 그럴 겁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 하거든요. 안 그럴 겁니다. 그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너안 그럴걸? 이 결혼한다는 거랑 앞에 나온 말이랑 같은 얘기가 있었는데? 앞에 무슨 얘기 했지? 브랜드가 익숙하면 호감이 든다. 이 익숙함이라는 것이 뭐로 내려온 거야? 그냥 married라는 걸로 내려왔을 뿐이야. 결혼했다는 거 익숙해진 거야. 그러면서 아무리 그렇게 싫어하는 행동을 해도 이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그 행동을 용인해준다는 거지. 왜? 호감이 생겼으니까 호감이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익숙함, 그리고 호감이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이것을 지금 브랜드를 설명하다가 뭐로 갔어? 인간관계도 그렇다. 내가 결혼이라는 어떤 익숙함을 가지고 가면 이 사람의 어떤 싫어하는 행동마저도 용인이 된다. 라는 거 똑같습니다. 한 다음에 뒤에 보세요. It's the same thing with brand. 다시 한번 브랜드로 돌아온 거 봅니까? 자, 브랜드로 동그라미. 어떻게 갔어? 여기까지 온 다음에 다시 브랜드로 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인간관계 얘기를 하는 것은 브람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용이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이해를 더 시켜주기 위해서 인간관계의 비유를 한 것뿐이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브랜드의 얘기겠지. 브랜드도 똑같다. 너가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 마치 인간관계의 첫 만남처럼, 너는 굉장히 경계심이 높겠죠. 그래서 너의 defenses are high. 너의 어떤 방어 기제가 굉장히 높고, 이 브랜드 써도 괜찮을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너는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 브랜드들이 to do something, 어떤 걸 할그 대기를 딱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떤 걸 하는 거야? 대시 앞에 설명해 주면서. 너를 허용하는 겁니다. categorize them. 그것들을 분류하는데 as a hero or zero. 그래서 굉장히 라임이 좋죠? hero나 zero. 그러니까 hero라는 것은 이제 어떤 걸 했는데 와, 얘 진짜 장난 아니다. 너무 좋다. 너무 잘 샀다. 또는 얘는 빵점이다. 라는 것을 계속 이제 경계를 하면서 보고 있는 거야. 마치 우리가 처음 만난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듯이 너가 브랜드를 처음 만나면 경계심이 높다는 뜻입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During this process, 이러한 과정 중에 너의 뇌 자체가 어떤 걸 쓰고 있냐면 결합을 하는 겁니다. 뭐와? 뭐와 뭘 결합하는 거야? 이 subconscious, 무의식적이고 의식적인 테크닉을 결합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그 브랜드를. 그러면 지금 평가받는 단계인데, 자, 원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원스에다가 네모. 이거는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이란 뜻도 있지만, 일단 뭐뭐 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데이가 계속 뭘 말하고 있어? 브랜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어떤 걸 통과하는 거야? 페이즈라는 것은 단계니까, 이 평가 단계를 이제 통과하고, 트랜지션, 어디로 이동하면 known. 자, unknown은 나한테 이미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잘 알고 더 좋게는 나의 favorite이 됐을 때, favorite 브랜드가 됐을 때 이게 뭘 의미해? 뭐랑 같은 말이야? 내가 익숙해져가지고 호감이 됐을 때, 내가 익숙해져서 그대로 내려오는 거. 그다음에 호감이 되는 브랜드가 됐을 때는 그들이 아마도 그래 수프를 쩝쩝거리면서 먹을 거야. 이거는 인간의 얘기가 아니지만 비유를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인간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관계에서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브랜드도 그런 얘기를, 그런 싫어하는 행동을 할 거야. 가끔은 그리고 still be a 10. 그래도 여전히 지금 익숙해진 상황에서 뭐라 그랬지? 호감을 가진다 그랬지. 그러면 지금 still be a 10이라는 것은 뭐야? 여전히 10점이라는 것은 그대로 용인해 줄 거야. 왜? 나는 지금 얘한테 이미 익숙해져서 호감인 상태거든. 그대로. 됐습니까? 그래서 소재와 특성 밝히고 MI 찾으면 그대로 밑줄에 갔을 때 그게 자연스럽게 풀린다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되셨죠? 마치 인간관계처럼. 이 Still Be a 10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앞에서 Hero or a Zero 이게 나왔잖아. 0점이라는 거, 0점이라는 거 이건 탈락이잖아. 이거를 지금 10으로 가져간 거죠. 0가 앞에 있기 때문에 0점이 아니고 아직도 10.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앞에 있는 Hero랑 같은 말이었겠지. 여전히 10점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아무리 실수를 해도 익숙하면 내가

좋아지게 되니까 그냥 용서를 해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거랑 같은 말, be popular. 이게 이제 인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인기가 이유 있다? 인기가 있는 이유다? 그러니까 실수를 하는 게 브랜드가 실수를 하는 게 인기 있는 이유다 이런 말이 아니지. 용인해준다. 그것도 봐준다라는 거지. 이것 때문에 인기 있는 이유가 아닙니다. 자, continue to be seen in a positive light. 계속해서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이는 거야?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진다. inner light 하면 뭐뭐의 시각으로란 뜻이거든요. 긍정적인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럼 봐봐. 여기서 조금 디테일로 가면 continue가 지속하다는 뜻이잖아. 뭐랑 같은 말이야? 스틸이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스틸이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였지. 근거가 되는 거지. 여전히 이거 positive다. 왜? 내가 호감이 있으니까. 정답 2번. 자, 이게 가치가 적어진다? 가치가 적어지는 게 아니고 여전히 좋아하고 봐주는 건데? 뭐 때문에? minor flaws. flaws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결점. 사소한 결점 때문에 이게 가치가 적어진다. 아니죠. 자, 그다음에 4번. 그 평가가 됩니다. 그들의 first impression이라는 것은 첫인상이잖아. 첫인상에 의해서만 평가가 되는 게 아니고 익숙해진다는 것은 계속해서 본다는 거잖아. 첫인상이 나오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완전한 퍼펙션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제 상황은 뭐야? 얘가 실수를 해도 후루룩 짭짭 먹는 그런 싫어하는 행동을 해도 란 뜻이니까 전혀 퍼펙션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제에 위배된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정답 2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코어는요, 소재는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특성이 뭐였어? 익숙해지면 사소한 결함에도 호감을 유지하게 된다. 마치 인간관계처럼. 되었습니까? 자, 메인 아이디어. 브랜드는 처음 접할 때는 비판적 평가를 받긴 해요. 막 사람들이 경계해. 근데 좀 이제 친해지고 익숙해지면 사소한 결함이 있어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긍정적으로 여겨진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갈게요. 18쪽. 이번엔 좀 기네. 보시면 막 스위스 치즈 나오고 full of holes에서 뭔가 구멍이 송송 뚫린 이 스위스 치즈라는 게 어떤 걸 비유하는 거지? 결국에는 이 밑줄 친 부분 함축음이 추로는 비유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뭔가 대상이나 사물에 비유하는 거. 이번엔 스위스 치즈라는 게 나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놀랍지도 않게 The Right to be Forgotten.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소재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해. 잊힐 권리거든요. 우리의 정보가 지금 정말 인터넷에 많잖아. 근데 나의 흑역사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그거가 잊혀질 권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 잊힐 권리라는 것은요, 만들어냅니다. Intense controversy. 자, controversy라는 것은 논쟁이죠. 굉장히 격렬한 논쟁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모두가 잊혀질 권리에 찬성하지는 않는다는 뜻이겠지. 이렇게 읽어내시면서. 그럼 결국에는 잊힐 권리가 지금 소재, 그다음에 논쟁에 처한다가 특성이 됩니다. 자, 누군가는 주장을 합니다. 정보라는 것이요, widely available, 뭐 해야 돼? 널리 널리 이용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잊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하면서. 자, 모두에 대해서. 자, 이게, 일단 뭐 하면이란 뜻이라 했죠, once는. 일단 뭐 하면, 이게 들어오면, public space. 예를 들어, 이제 공적인 공간에, 예를 들어, 웹사이트에 들어오면은 다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대명사 한번 잡아볼까? 이시 가리키는 것은 위에 있는 information을 가리키겠지. 됐죠? 선생님, 이렇게 빗금치는 것은 앞에 있는 대명사를 받을 때 어떤 걸 가리키는가에 많이 씁니다. 참고하시면서. 자, 이것은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decide. 결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한 다음에 when이 나왔잖아. 결정한다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로 when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의문사가 명사절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의문사 when이 명사로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해석은 언제? 라고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언제 정보가 충분하게 embarrassing, 이게 충분히 이 사람한테 정말 당황스럽겠다 라고 결정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당황스러우면 지워줄게 하는데 그거를 그 이제 언제 당황스러울까 이걸 결정하는 것도 애매하고, 그다음에 또 뭐도 결정하기가 힘드냐면 all을 기준으로 when과 when이 지금 병렬이죠. 이게 이제 현대의 어떤 관련성, 이게 현대 관련성을 놓쳤다는 것은 너무 시간이 오래된 시대착오적인 어떤 정보다 이런 것들을 지금 결정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These critics of the listing say. 자, 여기가 여러분. 이게 뭐라고 지금 하는가? delist는 지금 목록에 삭제하는 거잖아. 삭제에 대해서 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게 여기 뒤에 나왔지만 결국에는 뭘 말한다는 거야? 이 앞에 내용을 말했다는 뜻입니다. 됐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를 이렇게 뒤에서 말해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문이거든요. 그래서 헷갈렸을 거야. say가 여기 이렇게 어떻게 남지? 이 say가 뒷부분을 이렇게 뜻하는 건가? 이게 아니고 앞부분을 뜻하는 거야. 이걸 말했다를 뒤에서 말해주는 겁니다. 자, 말한 내용이 앞에 있었고요. 자, 아무튼 간에 이 사람들은 뭘 비판하고 있는 거야? 이거 지우면 안 된다. 삭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삭제하면 안 돼. 잊혀질 권리를 반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정보인데 어떤 그 신사에 오래된 빚이 있을 거 아니야.
자.

that's는 빚이란 뜻입니다. 비는 소리가 안 나요. debt 아니고 that's. 그래서 빚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한테 유용하냐면 고민하고 있어. 그 사람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ing가 이건 분사예요. 꾸며주고 있는 거야. 뭘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냐면 offering은 아예 똑같은 ing지만 contemplating이라는 이 동사. contemplate라는 동사 자체의 동명사 목적어입니다. 같은 ing지만 역할이 달라요. 자, 뭘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한테 새로 돈을 빌려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한테는 뭐가 좋아? 이 사람이 빚이, 오래된 빚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 아니야? 왜? 그거를 보고 돈을 안 빌려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고 있는 거야? 이거 인터넷에 정보 지우면 안 된다. 왜? 굉장히 유용한 정보일 수도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됐어? 자, 한번 정리해볼게. 이칠 권리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칠 권리를 말하면서 이거의 반대자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비판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판론을 말하면서 이거 지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 정보가 유용할 수 있고. 자, 비판론은 정보의 유용성 말하고 있죠. 추가해 주면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비판론자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특히나 뭐에 대해서 걱정하냐면, 이렇게 지운다는 거, 결정, delisting decision에서 지우는 결정 자체가 누가 한다는 거야? 이 사적인 기업들이 한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이냐면, search engine, 이 검색 엔진을 이렇게 관리하는, 운영하는 기업들이 하는 것이다.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may have interest, 어떤 그 이해관계가 있는 거냐면, 굉장히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누구랑? Those가 가리키는 게 뭐야? Interest를 가리키겠지. 됐어? 어떤 이해관계랑 다른 거냐면, the public, 이 공적인 이해관계랑 다릅니다. 어떤 이해관계야? 이 대중이 정보에 접근하는 어떤 그 관심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 관심사랑은 전혀 다르고, 또 어떤 거랑도 다르면 이 Those도 마찬가지죠. 또 누구와의 관심사도 다른 거야? Individuals in protecting it. 그래서 이 자신의 정보를 뭐 하는 겁니까? 이 정보라는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나의 흑역사 지우고 싶어, 보호하고 싶어. 이 사람의 관심사랑도 다를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지우는 결정을 하게 했을 때, 이거 결국에는 기업이 지울 건데 어느 누구의 입장도 대변해주는지 못한다는 뜻이지. 정보가 필요한 사람의 입장도. 정보가 필요한 사람의 입장도, 그 다음에 이 정보를 보호하고 지우고 싶은 사람의 입장도 대변하지 못한다는 뜻이야. 왜? 기업은 이윤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우는 거 결정 자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난해한 문제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비판론자들은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겠지. 왜? 밑줄 친 부분이 누구의 입장이야? 이걸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정답의 근거는 뭐로 잡아야 돼? 이걸 반대하는 사람, 비판론으로 근거를 잡으셔야 됐습니다. 됐죠? 지우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이제 선호합니다. 어떤 걸 선호해요? 인터넷이 뭐 해야 된다고? facilitate, 용이하게 해야 된다. open flow of information. 결국에는 계속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야? 정보가 이렇게 자유롭게 좀 이렇게 퍼져야 된다. 개방적으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가끔은요, invoke는 들먹이다라는 뜻이에요. 알아두셔야 돼요. 또는 불러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뭘 들먹이냐면 인터넷의 이미지를 어떻게 들먹여? 스위스 치즈인데 구멍이 너무 많은 치즈. 그러면 구멍이 송송 뚫렸다는 것은 결국에는 뭘 말하는 거야? 정보가 지워지는 걸 비판하는 걸로 그대로 가셔야겠죠. 그러면 구멍이 뚫렸다는 것은 그 자리에 원래 정보가 있었는데 그게 다 제거가 된 것을 구멍 송송 뚫린 스위스 치즈로 뭐하고 있어? 비판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하나만 잡고 갈게. 진짜 진짜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디테일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facilitate가 왜 원형이지? 라고 궁금해 하셨을 수도 있고 너무너무 선생님 칭찬해 주고 싶거든요. 특히 내신 준비하신 친구들. 인터넷은 누가 봐도 3인칭 단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으면 원래 S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facilitate라고 원형이 왔냐면 자, 이거 여러분이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이 prefer라는 동사. 근데 많이 배우긴 했는데 prefer가 이 형태를 가지는 거는 오늘 처음 봤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봐봐. 주장, 요구. 이런 동사들, insist라든지 request, demand 이런 동사들 같은 경우는 당위성을 나타낼 때는 뒤에 대절에 뭐가 생략돼? should가 생략되거든요. 그러니까 should라는 것은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데 이 prefer도 똑같습니다. 선호하는 것도 뭘 선호하는 거야? 이 비판론자들은 인터넷이 뭐 해야 된다고? 정보의 흐름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가져야 된다는 걸 선호하는 거니까 should가 생략돼서 그래서 원형이 나온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도 대절에 should 생략된 거구나.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가볼게요. 자, 그러면서 미국에서는요, 뭐 어떤 가능성이

제안하는 거냐면 인터넷이 너무나 많다. 쓸데없는, 그쵸? 무관한 어떤 컨텐츠가 많다라는 게 아니야. 오버로디드는 많다라는 거거든요. 지워진다라는 걸 비판해야 됩니다. 자, 2번. 뭐라고 믿냐면 인터넷이 illegal activity. 이건 너무 간거 아니에요. 완전 관련이 없죠. 그래서 불법적인 activity라든지 아니면 moral decay, decay 같은 건 타락이거든요. 그래서 도덕적 타락 이런 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가버렸고요. 자, 3번 implied. implied는 내포하고 의미하는 거죠. 뭘 함의하냐면 사람들이 너무나 obsessed with 한건 뭐야? 사로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인터넷에. 왜냐하면 그들의 편의성 때문에 이건 전혀 관련이 없고요. 자, 뭘 걱정하는 거냐면 removing information. 이게 나와줘야지. 이게 뭐야? 잊힐 권리를 통해서 정보를 지우는 거잖아. 그래서 정보를 지운다는 것이, 인터넷에서 지운다는 것이 makes it incomplete. 자, 여기서 이시 받는 것은 뭘까요? 앞에는 인터넷이 되겠죠? 근데 incomplete, 이게 불완전하게 만들어진다. 불완전하다라는 거 비판하는 거지. 왜 불완전해? 여기 유용성도 있는데, 유용한 정보도 있는데 왜 지우느냐? 이걸 걱정하는 게 4번이 되겠죠. 누가 뭐래도 비판론자의 입장을 고르셔서 합니다. 자, 난 뭐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제어되지 않은, 규제되지 않은 정보가 어떤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다. 잘못된 정보가 퍼진다라는 내용이 아니죠. 이게 아니고 유용한 정보도 지우면 그거는 걱정이다. 누구의 이해관계도 대변해주지 못한다라는 내용이겠죠. 정답 4번. 좋습니다. 자, 코어 갈게요. 잊힐 권리를 얘기하면서 비판론자들이 정보 공개를 선호해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메이나드는요, 잊힐 권리에 대해서 비판론자들의 의견을 주로 지금 서술하면서 정보 공개를 이들은 선호하면서 인터넷을 구멍 뚫린 스위스 치즈처럼 불완전하게 만든다. 뭐 하면? 정보를 제거하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갈게요. 5번 Color Yoda Moment라고 해서 19쪽입니다. 자, 어떤 관행이 있냐면 요다라는 이그 캐릭터가 있잖아. 이거에서 영감을 받은 관행이 있습니다. 스타워즈 필름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가 어떤 걸 상징하냐면요. 이 궁극적인 wisdom, 어떤 지혜라든지 진리라든지 인사이트 통찰을 상징하는데 이런 것들이 모든 answer, 우리가 필요한 answer입니다. 그렇죠? 이 해답 또는 정답이 되는데 이런 진리니까. In one entity, 그 요다라는 그 존재 안에, 하나의 존재 안에 다 담겨 있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요다가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인사이트를 가진 인물로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스타워즈에서. 근데 나는 믿습니다. 이 요다의 wisdom이 is in every team, 모든 팀에 있다고. But not in any one of us alone. 우리 각각에 있는 게 아니고 모든 팀에 다 있다라고 믿는데, 여기서 I believe라고 해서 필자의 주장이 나와버렸거든요. 필자의 의견입니다. 나오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not을 써주면서 마치 나대의 법비 구조처럼 지금 보이거든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 요다의 wisdom을 말하고 있죠. 소재 잡았습니다. 코딱 잡으면서. 그러면서 어디에 있다? 모든 팀에 다 있는 것이 맞지. 한 명의 개인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 한번 가볼게요. 자, 요다. 요다의 지혜입니다. 요다의 지혜라는 것은 특성이 뭐였어? 어디 없어? 개인한테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다? 모든 팀에 다 있다. 요거를 소재와 특성으로 잡았어야 돼. 그러면 중요한 건 모든 팀에 있다는 말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서 only by 나왔습니다. only는 부정어이기 때문에 왜 부정어야? only라는 것은 얘만 된다라는 것은 얘 말고 나머지는 부정되는 거니까 부정으로 봅니다. 자, by ing는 뭐 함으로써 drawing, 그래서 이끌어냄으로써 out of everyone이 하나예요. out of는 from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로부터란 뜻이거든요. 모두에게서 뭘 이끌어내는 거야? drawing의 목적어는 이 뒤에 their point겠죠? 그들의 point of view, 관점을 이끌어내면서 한 다음에 부정어, 도치 발생하지 can we 보이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조동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튀어나와서 우리가 뭐할수 있다? Achieve the best. 가장 최고의 그리고 대담한 answer를 구할 수 있다. 결국에는 이 모든 팀에 요다의 지혜가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들의 관점을 이끌어내는 게 뭐가 좋은 거야? 이게 좋은 점은 가장 최고의 대담한 인사이트라든지 정답을 구해낼 수 있다. 그럼 플러스겠지. 아, 그럼 모두한테 요다의 그 성질이 있다는 걸 믿는 게 이렇게 팀한테 좋구나 라고 하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is that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don't have the courage, 용기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용기야? speak up, 말할 용기가 없어서. 그래서 너는 만들 겁니다, 요다라는 것을. 어떻게? the safe world for business, 비즈니스를 위한 safe world, 안전어로 만들 것이다. 이 안전어, 안전어라는 것의 의미가 뒤에 풀리는 겁니다. 자, 요다라는 것이 안전어가 된다는 것은, 일단 시작하자면 너는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몇 명의 요다를 지정하는 거야. 미팅 안에서 또는 그룹 컨버세이션 안에서. 근데 이게 특히나 어디 유용하냐면 잠재적으로 어렵거나 불안정한 상황에서 유용한데, 근데 어떤 팀에서든 아무튼 간에 요다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을 했으면

0: 그들 요다들한테 뭘 주는 거냐면, 자, 기브 나왔어요. 기브라는 것은 목적어를 두 개로 갖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됩니다. 요다들한테 뭘 주는 거야? 이 explicit permission에서 노골적으로 그냥 딱 드러나게 명시적인 허가를 주는 겁니다. 어떤 허가야? To raise your hand. 그들의 손을 들고 나서 요다 모먼트라고 부를 수 있는, 자, 지금은 요다 순간입니다. 요다 모먼트입니다. 라고 딱할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밑줄이거든요. 그럼 여기까지는 내가 지금 발견한 거는 이거 정도? 최고의 대담한 답을 내기 위한 어떤 방법이고, 그 다음에 뭘 준다는 거야? 안전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좀더 구체화돼서 뒤에 나옵니다. And say the hard thing에서 뭔가 어려운 말을 하게 하거나 그 요다들이 아니면 어떤 걸로 지금 심판, 레퍼리는 심판이죠. 심판으로 지금 역할을 할수 있게 합니다. 어디 사이에서 상충하는 관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막 회의에서 누군가와 누군가가 이렇게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 그러면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자, 요다 모먼트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이제 자기가 어려운 말을 하거나 아니면 이둘 사이에서 심판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됐어? 그러면서 자, you are making it safe. 여기 safe word라는 게 여기서 해결이 되네. 이게 무슨 말이야? 너는 더 안전하게 만든다는 뜻이야. 뭘 안전하게? 다른 사람들이 to do the same 해서 똑같은 걸 하는 거. 이 same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어려운 말을 하는 거를 안전하게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는 겁니다. 아, 그럼 이런 거 아니야? 약간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 자, 타임! 이렇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조별과제를 한다고 해봐. 타임 하면은 뭔가 이렇게 좀 냉전 상황이었을 때, 다투고 있을 때, 그냥 우리 솔직하게 털어놓자라는 안전어가 된다는 거지. 됐어? 그러면 정답은 콜로 요도 모먼트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야? 우리 지금부터는 좀 솔직하게 어려운 말이라도 좀 꺼내보자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지.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요다 컨셉트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요다들을 좀 선택하는 겁니다. For the role. 그 역할을 위한 요다를 선택하는 것이 goes a long way. 꼭 알아야 되는 표현입니다. 먼 길을 간다는 거거든요. 먼 길을 간다는 것은 영향력이 크다는 거야. 영향력이 끝까지, 저 멀리까지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향력이 있냐면 to diffusing에서 자, diffuse라는 것은 올해는 우리 diffuser 향기를 퍼뜨린다는 뜻도 있잖아. 근데 다른 뜻이 또 있다. 완화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완화하다. 꼭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아, 텐션을 완화하는구나. 그러면 기능 나왔네. 이 요다라는 것은 긴장감을 완화시킵니다. 어디에서? conversation. 굉장히 어려운 대화에서 뭐 하기 전에 이 is라는 것은 긴장감을 받겠죠. 이 긴장감이 뭐 하기 전입니까? 방해하기 전에. 이 솔직함이라든지 아니면은 궁극적으로는 너의 비즈니스의 리졸트, 정말 중요한 결과들, 이런 것들을 방해하기 전에 어떻게 한다? 요다 모먼트가 이걸 딱 막아서고, 우리 솔직하게 말하자라는 안전한 환경을 만든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는 지금 요다 모먼트는 뭘 말하고 있는 거야? 결국엔 이걸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구나 안전한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야. 어떤 분위기, 어떤 게 안전한 거야? 내가 뭔가 발언을 할때 안전함을 느끼는 거야. 근데 좀 어려운 그 냉담한 어떤 분위기였을 때 안전한 발언을, 그러니까 어려운 발언도 하는 안전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뜻이겠죠. 좋습니다. 자, 이거 한번 골라볼게요. Signal that. 어떤 걸 표시하는 거냐면, an honest, 어떤 정직하고요. 그 다음에 clarifying 뭐한 거야? 명확하게 만드는 intervention, 개입이란 뜻이죠. 개입이 필요하다. 이거 뭐야? 정직하게 말해. 그냥 우리가 아무리 지금 좀 다투는 상황이어도 지금부터는 안전하니까 정직하게 말해. 우리 그리고 확실하게 이 상황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어떤 개입을 할수 있다라는 거 정답 1번이지. Honest하고 clarifying하게. 그쵸? 특히나 Honest가 정말 정답의 근거였겠죠. 자, 그다음에 어떤 걸 제안하는 거냐면, 자, 여기서 헷갈렸을 수 있어.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Open criticism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 뭔가 다 열어놓고 우리 비판을 해보자 라는 것이 can be useful tool. 여기까지도 괜찮거든요. 이게 유용하다고 합니다. For discipline에서 끝났습니다. Discipline 무슨 뜻이야? 규율. 뭔가 기강 잡는다라고 하잖아. 딱 규율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야. 여기는 규율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고 모두가 최고의 대담한 답을 내기 위해서지. 그 목적성이 틀렸습니다. 됐어? 그다음에 3번. 자, 어떤 걸 선언하는 거냐면 silence. 이게 맞습니까? 조용한 모먼트를 선언하는 거야? 아니, 말하게 하는 거잖아. 완전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상합시다. 그다음에 말한 거에 대해서 반성합시다가 전혀 아니죠. 다음에 announce 때 어떤 걸 발표하는 거냐면 managers on each team. 자, 매니저라는 건 관리자거든요. 여기서 왜 틀렸어? 관리자만 말하겠어? 아니, 지금 지정을 해주는데 관리자만 지정해준단 말 전혀 안 했습니다. 이거 순서대로 돌아간단 말도 안 했고요. 틀렸고요. 자, indicate 그리고 뭘 나타내는 거냐면 conversation should be steered away. away가 들어간 멀어진다는 뜻이거든요. steer은 조종하다는 뜻이야. 멀어지게 조종돼야 됩니다. 뭐로부터? controversial, 논쟁이 있거나 뭔가 민감한 토픽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고 정면 돌파하면서 우리 솔직하게 말하자는 거 아니었어? 왜? 안전하니까. 지금부터 안전하니까 할 말 있으면 해. 라는 거니까 멀어진다 X. 완벽하게 정답 1번입니다. 자, 좋습니다. 소재는요, 요다 관행이었고요. 특성은 어려운 말을 안전하게 꺼낼 명시적인 허가 장치가 된다. 그래서 요다 관행이 회의에서 요다를 지정하면서 어려운 말을 꺼낼 수 있는 안전한, 아까 hard한 걸 꺼낼 수 있는 안전한 명시적 허가를 주는 겁니다. 모든 관점을 끌어내고 긴장을 완화하는 아주 좋은 장치다라는 게 메인 아이디어였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지금 풀어봤는데 어때요? 우리 reading tools를 딱 들고 소재와 특성을 잡으면서 코어를 잡으면서 읽으니까 그냥 밑줄도 풀리는 거 보셨죠? 이렇게 갈 거거든요. 자, 자료실에 선생님이 정말 정말 좋은 수능 완성 유형편, 지금 10강까지 있는 유형편의 단어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료실에 탑재해 놨으니까 단어 공부를 인증해 주시는 게 일단 첫 번째 과제입니다. 아무리 선생님한테 독해 도구를 잘 배웠어도 단어가 안 되면 어차피 안 읽힙니다. 단어는 여러분의 몫이거든요. 선생님이 맨날 맨날 단어 강조할 겁니다. 단어 인증해 주시고요. 영단어 5개 이상을 뜻과 함께 글로 적어주셔도 되고요. 단어장에 체크박스까지 선생님이 만들어놨거든요. 3회독하게 3개의 체크박스 만들어놨습니다. 표시한 뒤에 사진 첨부해주셔도 되고요. 다음 마지막은 오늘 강의에서 새롭게 알게 된 포인트 한 줄로 적으면서 각인시킵시다. 부탁하는 거 아니고요. 과제입니다. 꼭 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1등급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치? 코어라는 것이 이거와 이거의 합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해 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이 인증하면서 좀 성취감도 느껴보시고 그리고 이제 진짜 포인트를 적으면서 여러분이 복습하시는 효과까지 있을 겁니다. 단어장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꼭 여러분이 지켜주시면서 저랑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 마무리 할 거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리딩 툴스를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유형 전략도 배우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다 결국에는 어떤 글을 읽든지 메인 아이디어를 파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2강부터 이제 20강까지 남았잖아. 20강까지 선생님이 단 한 번도 코어나 MI를 말하지 않을 경우가 없을 겁니다.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일관되게 문제 풀어갈 거거든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무리 할 거고요. 다음 시간 2강에 문제 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고생했습니다.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완성 세계사 박세훈입니다. 자, 이제 21번째 시간이고 교재에 수록된 실전 모의고사 1회부터 5회까지 이제 풀어볼 건데 그첫 번째 실전 모의고사 1회가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럼 바로 우리가 실전에 임한다라는 마음으로 먼저 풀어보시고 해설을 함께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수능 완성의 또 의미라고 할까? 사실은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1번 문제가 우리 마지막 우리 수능 세계사에서 1번으로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이는 주제긴 해요. 그러나 혹시 모르는 부분들을 좀 건드릴 수도 있고 우리 내가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 한번더 확인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모처럼 한번 이렇게 풀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칼로 아이를 갈라. 두 여인에게 절반씩 주어라. 서로 이한 아이에 대해서 자기가 엄마라고 주장했던 그 일화 있죠. 지혜의 상징인 사람이죠. 솔로몬. 그가 이렇게 명령하자 한 여인이 사색이 되어 울부짖었다. 왕이시여,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시고 칼로 가르지 마라. 내가 포기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자 솔로몬 왕이 다시 말했다. 칼로 가르지 말라고 한그 여인에게 아이를 줘라.

그 여인이 아이의 어머니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다. 자, 사실 여부를 떠나 이 같은 재판 일화는 자, 유대교를 굳게 믿던 당대 이 나라 백성들에게 솔로몬 왕이 지혜롭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라고 해서 이거 헤브라이 왕국이죠. 헤브라이. 그래서 1번 문제로 나온다라고 하면 1번밖에 자리가 없는데 그 1번에서는 우리 철옹성 같은 이집트가 있기 때문에 나올 확률은 매우 좀 희박하다라고 보입니다. 이거 나오면은 아좀 글쎄요. 마지막 회라서 좀 그렇긴 한데 난리 납니다. 자, 그들은 아이를 주는 게그 아이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린 솔로몬 왕의 지혜 말로 신으로부터 받은 지혜라고 믿게 되었다. 자,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을 했다. 바빌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다가 되겠고, 요거는 나올 수 있죠. 요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자, 요게 아마 정답 될 겁니다. 이제 나중에 수능 보실 때 여러분들. 자, 이집트. 자, 카르타고 등 여러 도시를 건설했다. 페니키아인들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표음 문자 있고요. 가나안 지역에 수립됐다. 그렇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연현상 등을 찬미하는 베다를 제적했다. 인도사 되겠고요. 인도의 아리아인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갠지스강 유역으로 이동을 해왔고, 그 과정 속에서 베다가 만들어졌고, 그와 관련해서 브라만교가 또 이렇게 성립이 되고, 브라만으로부터 뭐 수드라까지 카스트 제도가 또 성립이 되는 그런 쪽 이야기와 결부가 돼 있지. 자, 1번 문제였습니다. 헤브라이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헤브라이 이야기 또 한번 읽어보겠어? 그쵸? 자, 2번 문제 한번 가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장각 나왔습니다. 우리 삼국지 그 소설 삼국지 연희 좋아하는 친구들은 한 번도만 좀 들어봤을 텐데, 자, 스스로 대현량사라 칭하면서 황제와 노자의 도를 행하면서 제자를 키웠다. 부적과 물을 써서 주문을 외우며 병을 고쳤다. 환자들이 따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믿기 시작했고 뭐 무리가 뭐 수십만이 됐는데 이 사람의 뭐 개인적인 능력도 분명히 있긴 했겠죠. 근데 그만큼 이 시기가 혼란하고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할 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대로 이 세력이 이렇게 컸겠죠. 자, 장각은 이에 36방을 설치했고요. 1000명을 내세워서 창천은 죽었고 황천이 세워진다. 그래서 뭔가 그냥 뭐 반란군 뭐 하나 일어난 것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이 아직까지는 있을 수 있어요. 자, 때는 갑자인이 천하가 크게 길할 것이다 라는 글을 각지에 새겼습니다. 자, 장각은 여러 방에 명령을 내려 일제히 봉기. 잠깐, 뭔가 반란이 일어났어.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모두 황색 두건을 둘러서 서로 표식으로 삼았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황건이라 불렀다. 라 해서 황건적이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나중에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홍건적도 등장하죠. 우리 원 말기에 홍건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국사의 특징이 이렇게 농민 반란이 그 왕조마다 있어. 그래서 반란 시리즈들도 이참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세계사 시작해서 처음 중국사에서 언급되는 게 황건적이었던 것 같아. 자, 그러다가 쭉쭉쭉 지나가서 뭐 당나라 때 안사의 난, 황소의 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송 원나라 때 홍건적 있고요. 그 다음에 명나라 때 이자성, 그것 때문에 멸망했죠. 그 다음에 청나라 때는 뭐 백면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좋습니다. 황건적입니다. 후한 말이었지. 후한 말. 후한 말. 정치가 내부적으로도 뭐 십상신이 뭐니 해가지고 뭐 아주 혼란스러웠던 그런 시기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스토리가 이어지죠. 후한 말, 황건적의 반란이 나라를 그야말로 도탄에 빠뜨렸고, 이걸 진압한다라고 하면서 각지에서 군벌 세력들이 막 들고 일어났단 말이야. 그 중에 하나가 또 우리 유비, 관우, 장비 등등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가 교과적으로 좁혀서 그냥 간단히 말하면 삼국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그 시점에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1번. 절도사가 일으킨 반란 목록을 작성한다. 뭐 안사의 난도 있겠고, 그 다음 주전충 이런 애도 뭐 절도사 출신, 뭐 이런 애들이 되겠지. 자, 그럼 이거는 당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이고요. 위촉 5, 삼국이 등장한 배경을 알아보자. 이거예요. 정답은 2번. 그 삼국시대로 넘어가는 시점, 황건적의 난. 3번, 시황제, 진시황제겠지? 사후에 진나라가 급격히 쇠퇴했다. 뭐 엄격한 법치주의에 대한 반발,

대규모 토목공사의 좀 가혹함 이런 것들이 결부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진시황제 사후에 진승 오광의 반란도 일어났고 그 이후에 결국 이제 무너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세왕제 호회로 넘어갔을 때 완전 정치 무너졌고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상제회를 중심으로 수립된 국가. 이거는 이제 홍수전의 태평천국 운동, 요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5번. 만주에서 등장했던 청나라가 베이징을 점령한다. 왜 그래요? 명나라가 이자성한테 무너졌고, 그때 이제 청나라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내 밑으로 이제 진군을 하면서. 좋습니다. 다음, 3번 가보죠. 다음 자료에 상황이 나타난 왕조에서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자치 통감만 보면 송나라의 역사가이자 정치가였던 사마광이 쓴 편년체, 그러니까 시기순으로 쓴 역사책인데 이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자, 상황을 보겠습니다. 황제는 천하의 유명한 유가학자들을 모아서 학관으로 삼고 경전에 능통한 사람이 있으면 천거하는 걸 허락했다. 추천. 이에 사방에서 학자들이 수도로, 자, 경사는 수도입니다. 운집했는데 모였는데 자 보니까 고구려도 있었고 백제도 있었고 우리 삼국시대네요. 그리고 주변 뭐 티베트의 토번도 젊은이들을 보내서 배우기를 청하기에 이르렀다. 자 황제는 공영달에게 명령해서 자 공영달 나왔습니다. 이제 알만한 사람 등장. 여러 유자와 더불어서 오경정의 이 오경에 대해서 주석서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그야말로 오경정의가 우리가 교과서적인 수식어가 있어요. 바로 이 표현 나오죠. 훈고학을 뭐 했다? 집대성했다. 요 표현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공영달에 오경정의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시기인지는 잡혔습니다. 당나라죠. 왕으로 치면 당태종 시기인데 당나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국과 토번 다 등장하는 거지. 같은 시기에 있었던 나라들. 자, 당나라입니다. 1번. 서역에서 온 물자를 교초로. 교초란 표현은 우리가 주로 이제 몽골에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안 돼. 이후에 나올 수 있어. 자, 중정관에게 높은 등급을, 자, 이건 당나라 이전이죠. 수나라 때 과거제가 도입됐잖아. 그 이전 거. 국품 중정제입니다. 즉, 위진남북쪽 관리선발 제도고요. 자, 옥수수, 고구마, 이런 것들을 명청 걸쳐야 돼. 명청. 자, 동돌궐에 설치된 도호부, 이런 말 나오며. 그러니까, 돌궐을 복속시킨 것도 당나라고요. 그 다음에 정복지에 도호부 설치한 것도 당나라. 동아시아사에서도 도호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당나라 많이 많이 물어보죠. 정답 4번입니다. 서하에 제공할 은과 비단을 수레로 운송한다. 탕구투족이 만들었던 서하에 이런 것들을 세폐라고 하잖아. 이런 거 바치는 거. 주로 송나라가 또 이렇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쪽 이야기가 되겠다. 이거 문제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경솔하게 푸는 친구들은 사마광 보고 이거 5번 고르는 친구들도 자칫 있을 수도 있겠네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 갈게. 가국가에 대한 설명을 오른 건. 이 나라의 성인 남자들은 평상시에 수렵과 어로에 종사하다가 유사시가 되면 군인으로 징발됐다. 보병, 기병을 막론하고 모두 스스로 갖췄다. 그러니까 아직 감못 잡아요. 이거 가지고는 부족장 나왔습니다. 부족장이란 말이 나오는 그 순간 아 유목민족 국가구나. 이거 하나 나왔고요. 군대를 지휘하게 되면은 자 이게 십진법 체제죠. 맹환과 모극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게임 끝났고 맹환은 천부장이고 모극은 백부장이다. 그러니까 자기 휘하 병사들의 숫자를 십진법 단위로 이렇게 편제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맹환 모극제 나왔기 때문에 이 순간 뭐 여진족의 급나라구나. 끝. 다음 태조 때 2,500의 병사로 거란을 또 상징하는 게 야율시죠. 야율시 나오면 거란이다. 근데 거란을 또 이렇게 격파한 적도 있는 그런 나라다. 당연히 그건 여진이죠. 자, 1번. 전연의 맹약을 체결했다. 송나라와 거란이잖아요. 천사년 송나라와 거란. 중도를 건설해서 수도로 삼았다. 베이징을 뜻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금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송과 손잡아서 어디를 멸했다? 거란을 멸한다. 그리고 곧바로 송을 또 때려서 북송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남송과는 군신관계를 체결했다. 요게 12세기에 굉장히 강성했던 금나라의 주요 내용이잖아. 자, 이때 자, 북송을 무너뜨렸죠. 정강의 변. 그래서 화북 지역을 장악을 했고 자신들 수도를 베이징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중도라 하면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북로 남우의 침입. 자, 북쪽에는 몽골, 남쪽에 왜구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 명나라고 연결 키워드 줄줄이 장거정 생각 나야겠지. 자, 두 차례 일본 원정은 쿠빌라이 칸이죠. 그래서 일본 가마쿠라

막부대에 쳐들어갔습니다. 자, 왕한석을 등용해서 신법을 추진했다. 이거 송나라고요? 송나라 신종 때의 개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자, 5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이 황제께서는요. 천하를 아울러 상대를 능가했다. 한과 강을 뛰어넘어 복종하지 않은 나라가 없었다. 멀리 있는 바다 밖 여러 나라에서도 보물을 가지고 방문했다. 아직은 몰라. 그 충정을 가상히 여겨서 미신에 불과. 자, 여기서 드디어 나오네요. 정화에게 큰 배와, 그러니까 정말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나한테 이런 대규모, 큰 규모의 선단을 이끌게 해주셨어. 군사를 이끌고 가서 담례하게 하라고 명하셨으니 덕으로 먼 나라를 다독인 겁니다. 자, 이 황제가 돌아가신 후 마지막, 이제 추진된 마지막 항해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서쪽으로 나아간 게 모두 7차례다. 그래서 참파, 뭐 베트남 이제 남부 쪽, 자와, 뭐 인도네시아 쪽, 스리비자야, 뭐 시암으로부터 남부 인도, 스리랑카, 코지코드, 코친, 아덴, 모가디슈, 아프리카 동부에 모가디슈까지 어마어마한 거리를 갖고 많은 나라들을 만났다. 뭐더 말할 필요 없이 정화의 원정이고 보낸 황제는 영락제겠죠. 명나라 영락제. 최근에 육모에서 영락제 나왔습니다. 영락제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은 어떤 겁니까? 자금성 만들었다. 황제가 기거하기 위해서죠. 왜? 수도 옮겼으니까. 어디로? 베이징 천도했다. 그 다음에 정화의 원정을 보냈다. 요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최근 육모에서 어떤 걸 물어보면서 살짝 긴장감을 줬다? 몽골과 전쟁을 여러 차례 했다. 요것도 나왔다라는 거지. 자, 어쨌든 영락제였습니다. 1번. 대도로 천도했다. 자, 이때 이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수능 때는 요것도 선지 조금 애매해서 아마 빠졌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이 대도 또한 베이징이기 때문에 살짝 애매한 구석이 있지만 어쨌든 이 대도란 명칭에 한정해서 원나라 때 쿠빌라이 칸의 대도 그렇게 이제 한정을 해서 얘는 오답으로 치는 것이고요. 자, 제상제를 폐지했다. 명나라 홍무제, 자금성 건설. 이게 베이징에 만들고 베이징으로 천도를 했거든. 영락제가. 그래서 1번 선지는 제 생각에는 아 이거는 구분할 수 있어. 몽골 쿠빌라이 칸의 그 원제국의 그 대도야. 이렇게 해서 틀리게 이제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수능 때는 이런 것마저도 좀 조심스러워하기 때문에 아마도 1번은 같이 나오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궁기철 설치했다. 청나라 옹정제, 과거의 전시를 정례화했다. 최종 단계를 황제가 주관한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송나라 송태조 이후 정례화가 된다. 자, 6번과 함께.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장건 나왔습니다. 앞에서 그 명나라와 그 영락제와 정화가 영혼의 파트너, 콜베르와 루이 14세가 영혼의 파트너 그런 것처럼 장건 나오면 한무제가 영혼의 파트너인데 여기서는 요거 좋아요. 그한 중국사 문제가 아니야. 장건 기록에 안식국으로 나왔대. 제가 이제 개념된 한 번씩 언급해드리긴 하는데요. 자. 한무제 때 한나라 영토가 나오면서 장건의 그 대규모, 장건의 아주 먼 거리를 이렇게 대월지를 가려고 장건이 여정을 떠나죠. 이때 지도에 함께 병기되어 있는 나라로 한 번씩 소개를 하거든요. 서아시아사 때 한자리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장건은 안식국에 대해서 비옥한 나라고요. 무엇보다 양피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왕의 얼굴을 새긴 의인화를 주조한다고 적고 있다. 자, 이후 한나라와 이 나라 간에는 통상이 활발했다. 통상이 활발했다. 양국 관계는 기원전 1세기경에 이르러 최고조에 달했는데 한나라는 매년 4, 5차례 이상 수백 명 규모의 사절단을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 나왔습니다. 수도가 크테시폰이 나왔습니다. 자, 크테시폰은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되죠. 두 나라 걸려 있습니다. 파르티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정도는 센스 있게 한나라 언급되고 있고 안식국으로 언급된 거는 우리가 개념 강의에서 한 번씩 언급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 중계무역으로 번영했다. 파르티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르티아를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무너뜨리면서 수도를 그대로 크테시폰으로 삼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르티아고요. 이 파르티아는 이미 이런 패턴으로 잘 나왔습니다. 한나라와 그다음 인도의 쿠시안과 그다음에 더 왼쪽으로 갔을 때 이제 유럽의 로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역로가 연결되는 지점에 있었던 파르티아 해서 언급이

단독 문제로 나온 적이 있는 파르티아입니다. 올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슬람 세력이 멸망한 것은 아니고요. 아직 이슬람이 창시가 되기 전 시점입니다. 예, 이 수도 흐테시폰만 보고 사사랑 조페르시아라고 생각하면 1번이 정답이 돼버리죠. 정통 칼리프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파르티아다. 이스파한으로 수도를 옮겼다. 파자가 들어가는 이란의 사파비. 탈라스에서 이겼다. 아바스. 이란 계통의 민족이. 이게 이미 수능에서도 많이 정답으로 쓰인 것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수사와 사르디스를 잇는 왕의 길이 나오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7번 가죠.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알프 아르슬란은 가의 지배력을 카프카스 지역까지 떨쳤으며 계속 서쪽으로 이동해서 마침내 소아시아 지역에까지 이르렀다. 약간 대강 문제 첫 줄, 두 줄 읽으면서 서아시아사 쪽에 출제된 것 같다. 뭐 이런 메타인지가 발동을 하면서 이 소아시아라는 표현이 나오면 오늘날의 튀르키예 쪽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하죠. 이렇게 두 이렇게 딱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 그래서 아나톨리아 쪽이다. 자, 11세기 나왔고요. 또 1071년이니까 11세기고요. 알프 아르슬란은 만지케르트, 자 이게 사중공통은 아니지만 뭔가 친숙한 한 번씩 이렇게 엑스트라로 지문에 나오는 그런 대표적인 그 조연 조연, 그러니까 정식 조연보다는 약간 C급 조연 정도 되는 느낌으로 종종 등장했다. 만지케르트 전투요. 자 그래서 가도 찾아야 되는데 가는 사실 여기까지 보면은 개념 공부가 좀 잘 돼 있는 친구들은 여기에서도 이미 잡을 수 있는데 좀 덜 다 읽고 생각해도 늦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나의 황제 로마누스 디오게네스와 전투를 벌여서 1만 군대를 무찌르고 황제를 생포해서 서양 세계에 충격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 나는 서양 세계의 어떤 나라고 제국이야. 황제 이런 것들도 다 힌트입니다. 황제, 제국으로 부를 수 있는 나라. 이름만 봐도 딱 서양 세력, 그치? 로마누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 흥미롭죠? 아르슬란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짓을 했는데 어땠냐면요. 풀어줬대. 풀어주고 앞으로 문제 일으키지 마. 해서 점잖게 충고하고 선물. 자, 이거 먹고 가. 하면서 이렇게 선물까지 쥐어주면서 보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수도가 확실히 나오죠? 콘스탄티노폴리스. 그래서 나는 나를 찾는 게 훨씬 쉽죠. 일단 비잔티움이라는 게 뭐 부정할 수 없이 확실하게 나와버리고 여기에서 그럼 이제 역순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깨알같이 이거 타밈 안사리의 이슬람의 눈으로 보는 세계사라는 책인데 제가 언젠가 책 추천도 한번 해줬던 것 같아요. 자 이슬람 세력이 크리스티교 세계 최후의 보루였던 비잔티움을 요 정도로 압력을 했구나. 언제? 11세기에 걔네는 아나톨리아 쪽도 진출이 돼 있었던 그런 애들 누굴까요? 자 요거 자 바로 셀주크 튀르크가 되겠습니다. 셀주크 튀르크다. 자, 1077인데 이미 얘네들이 뭐 하는 애들이니? 55년에 아바스의 심장인 바그다드 이미 입성했던 친구들이고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로부터 정치적 실권자로서 술탄 칭호를 획득했던 강성했던 애들이고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더 진출하는 거지. 아바스의 그 바그다드로부터 더 진출해서 아나톨리아,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 성지 예루살렘 이런 쪽까지 다 장악을 하면서 십자군 전쟁 벌어진다. 이렇게. 십자군 전쟁 벌어질 때 또 어떤 내용이 있어? 얘네들이 도와달라고 했거든. 서방세계 비잔티움이. 그래서 만지케르트 전투를 역으로 이때 하나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셀주크와 비잔티움의 전투 만지케르트가 있었지. 조연 정도지. 공통 정답으로는 될 수 없는데 이렇게 한 번씩은 나오지. 딱 그런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잔티움하고 셀주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봅니다. 대입할게요. 자, 셀주크는 십자군 전쟁으로 약화가 되었다. 정답은 또 이렇게 바로 나와버립니다. 말 그대로 이 셀주크 튀르크의 위협을 느끼면서 비잔티움이 서방세계의 도움을 요청했고 대대적인 어쨌든 유럽세계의 십자군 원정이 있었습니다. 싸우다 보니까 약화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시간이 흐르면서 몽골의 침공이라는 뭐 전세계 그 당시 13세기에 몽골 외 거의 모든 나라가 타격을 입었고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흔들리면서 분열되었던 것. 이게 셀주크 튀르크고요. 정답은 1번. 자,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았다. 여러분, 시아파는 소수파로서 시아파는 특정합니다. 그러니까 즉 굳이 시아파라고 언급해주지 않는 이상 다순이파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아파로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특정해주는 것은 파티마 또 하나 있죠. 그리고 우리 바로 사파비, 이란의 사파비. 그 다음에 이집트, 시리아 쪽의 파티마 이렇게 두루와

파티에서 승리했다. 요거는 프랑크 왕국이죠. 프랑크 왕국 카롤로스 마르테리 우마이야 왕조를 막아낸 거고요. 자, 데브 시르메 제도를 통해서 관료 육성했다. 이거 예니체리 뭐 관료 선발. 요거 뭡니까? 오스만 제국이고요. 술탄의 칭호와 정치적 이게 셀주크거든. 근데 아바스로부터 받은 거지. 비잔티움으로부터가 아니라. 아시겠죠? 자, 이제 8번 갈게. 밑줄 친 새로운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새로운 종교라. 자, 그럼 뭐 몇 개 후보가 있지 않아요. 세계사에서. 자, 카비르는 라마 숭배의 사상을 계승하면서, 모르겠다.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슬람교는 아니다. 일단 이렇게 딱 나오는 거지, 지금 문제에서. 모든 개별적 자아는 근본 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두 동일하다고 봐서 힌두교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증을 가지고 있다. 그 차별적인 이런 부분들, 카스트. 힌두교도 아니네. 그치? 이슬람도 아니고. 또, 그는 신이 알라로 불리든 라마로 불리든 같은 거라고 하면서 자신을 알라와 라마의 아들이라고 불려. 여러분 뭐 라마 계속 반복된다고 해서 뭐 라마교, 티벳불교 생각하는 사람 없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힌두와 이슬람의 화합이란, 그러니까 힌두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 보니까 인도 쪽 이야기겠다. 이렇게 좁히셔야죠. 자, 그러면서 최고의 키워드가 나왔다. 그리고 수능 나옵니다. 이 사람 나나크가 나오면서 끝났어요. 시크교가 되겠고요. 여러분 시크교가 여러분 무슨 역사 쪽에서 세계사 책에서만 나오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굉장히 큽니다. 수천만의 신도가 있고 무엇보다 경제력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인도의 굴지의 기업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시크교가 되겠다. 자, 16세기 나나크의 시크교 창시고요. 주로 왕조로 따지면 무굴 제국에서 걸쳐 있다라는 점. 1번 대진경교 유행 중국배 크리스티교의 일파인 네스토리우스파 경교가 되겠고요. 이런 비석이 만들어지는 것은 당나라 때 나오는 키워드고요. 자, 보로부두르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원입니다. 대승불교 사원이고요. 사사랑조 페르시아에 등장했다. 그럼 뭐 마니교 뭐 이런 게 대표적이겠지. 국교는 조로아스터교였고요. 자, 메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슬람교고요. 자, 5번 암리차리의 황금 사원을 조성했다. 요거. 그리고 그 실제로 인도를 여행해서 시크교 사원에 가면 무료로 밥을 줍니다. 뭐 호화 이렇게 뭐 진주 성찬을 주는 거는 아니지만은 밥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도 있다. 자, 정답은 5번 황금 사원이었습니다. 자, 이제 9번 갈게요.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단순 연표긴 한데 그러니까 로마사거든요. 이 로마사는 수능 세계사에서 로마는 뭐 메이저 중에 메이저 국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양사를 상징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로마사는 저는 마지막 수능 세계사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로마사는 로마 공화정이 있고 로마 재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재정이 지금까지는 통계적으로 훨씬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또 황제로 좁혀지니까 디콘테, 디오클레티아누스, 콘스탄티누스, 뭐 테오도시우스 요 정도로 로테이션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수능에서 보락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요거는 그렇지 않을 경우 로마 공화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민권의 발전과 관련해서 지금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연도로 접근한다기보다는 스토리상, 큰 흐름상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체크만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이 시민권의 발전이라는 파트가 있었죠. 우리 로마사 들어갈 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점점 권한을, 평민들이 권한을 높여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제가 이거를 개념 때 뭐라고 하냐면 호에서 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호에서 호로의 그런 발전 과정이다. 그리고 이게 기원전 5세기 일이었고 이제 이 호는 기원전 3세기 일이다. 이렇게 되는데 자 호평을 받았다. 호평. 그래서 이 시민들을 보호해주는 자리가 만들어지죠. 호민관. 호민관. 그래서 여기 보면 호민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호민관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자 보세요. 호민관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가이우스 여러분 가이우스 그라쿠스 나올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라쿠스가 안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리키니우스라는 또 좀 들어본 듯한 이름인데 워낙 똑같은 이름들이 많아서 이것만 가지고 확신하면 안 되고요. 자 루키우스 섹스티우스는 귀족의 영향력을 낮추고 평민의 이익을 높이는 여러 조치를 제안했다. 호민관이잖아. 그래서 호민관이라는 직책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호민관. 그 다음에 평민회도 만들어진다. 평민회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십이표법이라는 것도 만들어지면서 그동안의 관습법 체제에서는 귀족들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법을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불합리했는데 이건 뭐예요? 성문법이죠. 성문법. 문자로 말 그대로 탁 못 박았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원전 5세기에 쭉 전개가 되다가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제 문장을 좀 더 읽으면서. 평민들을 위한 정책. 자, 두 번째 조치는 공유지 점유에 제한을 뒀다. 토지 부분도.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이 들어갑니다. 핵심 들어가요.
집정관이라는 로마 사회의 통치자인데, 자, 한 사람, 두 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평민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누가? 리키니우스가 제1차다.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리키니우스법이 되는 겁니다. 리키니우스법. 리키니우스법.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리키니우스가 나왔죠. 자, 이게 기원전 이제 4세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르텐시우스법이라는 게 제정이 기원전 3세기 때 되는데, 평민회의 에서 결정된 그런 결의, 내용이 법적으로 바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 그래서 적어도 실질적인 것까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법률상에서는 평민이나 귀족이나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만들어 놓은 것이 호르텐시우스야. 그래서 로마 사회의 평민권의 신장이 요렇게 호에서 호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정립이 됐고, 이 기원전 3세기 시점에 로마가 영토적으로 볼 때도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시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이후에 포에니 전쟁 벌어지고 또 다른 국면으로 전개가 돼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 보면은 로마 건국됐고 원래는 왕정이었는데 왕 내쫓고 공화정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평민회, 12표법, 성문법, 그다음 호르텐시우스법인데 이 둘이 넓어요. 여기 사이에 리키니우스법이 싹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나 포에니 전쟁 기원전 3에서 이제 카르타고와의 치열한 전쟁이었는데 카르타고 무너뜨렸고요. 그 이후에 라티푼디움, 그라쿠스 영제, 귀족파와 평민파의 내전, 혼란을 겪다가 누에검 투사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기원전 73년에 발생을 해서 큰 혼란을 겪다가 군인 정치가 대두되고 삼두 정치 체제, 삼두 정치 두 차례 있었으나 옥타비아누스 때부터 로마 제국 이렇게 간다라는 거. 로마사 모처럼 공화정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반환점 볼게요. 10번입니다. 이 전쟁들은 47년간 지상 최강의 군주가 여러 지역에서 최고의 현명함과 행운을 가지고 수행했던 거다. 이 전쟁들 이후에 부왕으로부터 계승한 프랑크족의 왕국을 크게 확대했다. 자, 프랑크, 클카피카 나옵니다. 프랑크, 클카피카 누굴까? 자, 그가 로마에 온건 교황 레오 3세. 자, 네임드 나왔습니다. 교황 레오 3세가 바로 떠올라야지, 우리 이 시점에서는. 누구한테? 카롤루스 대제한테 800년의 크리스마스 미사에서 로마 황제로서 대관을 해주죠. 서로마 황제 만세. 서로마 황제 대관. 그 사람입니다. 자, 혼란에 빠진 교회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로마에서 겨울 내내 체류했는데, 그때 임페라토르이자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받았다. 애초에 그는 그런 것에 거부감이 있었대요. 이 간은. 아, 좀 이렇게 겸손함의 표시랄까? 자, 대관 계획. 자신에게 이렇게 대관해준다라는 계획을 알았다면 안 갔을 텐데, 갔는데 이 레오 3세가 깜짝 선물해준 거야. 너무 이쁜 거야. 정복하는 데마다 교회 세워주지, 자기 보호해주지. 이 게르만족 왕이 말이야. 그쵸? 카를로스 대제입니다. 1번. 성상파괴령을 반포한 거는 레오 3세, 교황 레오 3세 말고 비잔티움 황제 레오 3세라고 있어.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한 건 이미 클로비스 때고요. 성소피아 성당은 비잔티움의 유스티니아누스. 클레르몽에서 성전을 호소했다. 십자군 전쟁 시작이죠. 교황 우르바누스 2세. 남은 건 5번이다. 카롤루스 르네상스. 고전문예의 부흥. 오케이. 자, 11번 가죠. 가와 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전비 부담은 가가 6분의 3. 베네치아가 6분의 2, 그리고 교황청이 6분의 1을 부담하도록. 그러니까 가 나라를 찾아야 돼. 동맹의 전략 목표가 뭐냐면 나의 활동이 활발한 동지중해 방면을 중시하되 북아프리카 등 서지중해도 무시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 가하고 나하고 지금 대립하는 어떤 전쟁 같아요. 최후의 난제였던 총사령관 인선 문제는 자, 가 끝났습니다. 펠리페 2세가 국왕이다. 펠리페 2세는 우리 절대왕정 파트에서 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잖아. 어디에? 에스파냐고요. 자, 이 에스파냐 어떤 나라? 가톨릭의 수호자. 가톨릭의 수호자. 오랜 이슬람의 지배를 몰아낸 재정복 운동을 끝낸 나라. 에스파냐입니다. 자, 그래서 펠리페 2세의 이복 동생인 돈 후안으로 합의를 보았다. 자, 가는 에스파냐인 거 확실하고요. 그 에스파냐가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베네치아나 교황청의 연합 함대를 꾸려서 이 나와 싸우는 거야.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 레판토에서 지금 집결해 있더라는 거지. 이 1571년에. 우리 중요한 연도. 1571년 레판토. 그냥 레판토 해전인 거야. 그럼 레판토 해전에서 에스파냐의 상대가 누구냐? 이슬람의 또 강성한 나라. 오스만 제국이 된다. 근데 누가 이긴다? 에스파냐가 이긴다. 무적함대. 1번. 바스코 다가마를 후원했다. 이거 뭡니까?

포르투갈이 후원했지. 이 에스파냐는 후원 누가 합니까? 마젤란하고 콜럼버스 후원합니다. 순서로는 콜럼버스 먼저고. 자, 네덜란드 지역 신교도를 탄압했다. 그렇지. 그래서 네덜란드를 가톨릭을 강요하죠. 에스파냐가 가톨릭의 수호자야. 그래서 신교도를 탄압하다 보니까 네덜란드가 이것으로부터 싸우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 독립을 해버립니다. 네덜란드가 독립. 자, 정답은 2번이었고요. 크림 전쟁에서 졌다. 요거는 러시아가 오스만을 도와준 유럽 이제 연합이 있었죠. 이제 이거는 러시아가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세포의 항쟁으로 폐위됐다. 그리고 인도사죠. 무굴 제국 항쟁. 가해 무적 함대가 에스파냐가 나의 해군에 의해 격파되었다. 요거는 이제 틀린 말이 되는 것이죠. 요거는 이겼습니다. 오스만을 이겼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말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것도 있죠. 요거에 더 적합한 말은 뭐냐면은 영국을 집어넣으면 이제 엘리자베스 1세의 해군에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가 격파됐다. 요렇게 이제 그게 더 적절하겠다. 오케이? 자,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일랜드에 상륙한 아일랜드, 여러분. 영국 왼쪽에 있는 섬나라. 물론 영국도 섬나라지만 그 왼쪽에 있는 또 섬. 자, 9월 11일 동부 해안 도시 드로이다를 점령했고, 그러니까 아일랜드에 누가 상륙해가지고 아일랜드를 어떻게 점령을 하고 있어요? 웨스퍼드도 점령했다. 그는 항복을 거부한 이두 도시에서, 자, 이런 거 보세요. 이 반란군 및 시민들을, 자, 이런 표현 쉽사리 쓰는 거 아니거든요. 학살이란 표현이거든요. 그야말로 모조리 죽이면서 이 학살을 당한 나라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도 이 학살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안 좋은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거든요. 그 정도 워딩입니다. 이 학살이. 자, 이듬해 3월에는 거의 10년간 반란군 정부가 있었던 킬케니를 정부. 우리가 아는 게 없어요. 여기서 좀 정보를. 오직 뭐가 있느냐? 아일랜드로 넘어온 가가 학살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개념의 바운더리 안에서 아일랜드면은 영국이랑 영국사 같은데 학살, 아일랜드 사람들을 이렇게 했다. 한명 정도 후보가 있는데 뭐그 정도 느낌으로 접근하고 있다가 훗날 왕정복고의 주인공이 되는 찰스 2세 나오면서 팍 좁혀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거의 주문 수준이죠. 제찰크 그다음에 찰이 이번에는 돌아와서 찰스 2세, 왕정복고 찰스 2세, 그다음에 명예혁명 때 당하는 제임스 2세, 그 다음에 윌리엄과 메리 앤과 조지 1세. 이렇게 가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겠고, 지금 시점으로 찰스 2세도 등장하고 있어. 근데 찰스 2세가 주인공은 아니겠죠? 찰스 2세는 뭔가 경계가 되는 인물이야. 이 가에게는. 그치? 찰스 2세가 스코틀랜드 지지를, 아, 영국사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그 다음 본토, 뭐 이렇게. 잉글랜드. 아일랜드까지 정착시킨다는 내용의 엄숙동맹과 언약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찰스 2세가 지금 장로회 제도를 이렇게 지금 뭐 받아들였고 이걸 확 잉글랜드 본토에도 이런 걸 하겠다 뭐 이런 약속을 뭔가 밀약 같은 거를 스코틀랜드하고 지금 맺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스코틀랜드라는 새로운 적이 생긴 가 입장에서는 아일랜드를 자신의 사위에게 맡기고 잉글랜드로 되돌아왔다. 자, 영국에 있는 찰스 2세를 견제하는 아일랜드를 쑥대밭 만들어 놓은 인물은 누구냐? 자, 우리 교육 과정에서 하나 나옵니다. 아일랜드 정부 건조하게 한 문장 나오거든요. 그거야. 올리버 크로멜입니다. 올리버 크로멜. 그래서 이 아일랜드는 이 크로멜 이전부터도 계속 이 영국 본토에서 가서 이제 지배를 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종교적 대립도 있어요. 영국은 어쨌든 종교개혁 이후에 국교회라는 신교가 자리 잡은 나라고 아일랜드는 가톨릭을 또 주장하기도 해. 이제 계속 믿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나라다 보니까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트러블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크로멜이 또 건너가서 이 학살을 했기 때문에 크로멜의 저주 이런 말이 지금까지도 남겨져 있을 정도로 그런 사건으로 그들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올리버 크로멜이에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정복이라는 정말 그잘 언급되지 않은 일 하나로 나왔고 잘 언급되는 게 여기에 있는 정답으로 나온 호국경찰제 사실상 독재죠. 금욕적 독재 그 다음에 플러스 네덜란드를 견제하기 위한 항해법 요 정도가 크로멜로 나오는 내용인 거죠. 자, 수장법 헨리 8세 그 다음 심사법 요거는 찰스 2세 때 의회가 견제하기 위해서 심사법 그 다음 인신보호법 요런 것들을 제정을 했었고요. 권리청원 승인한 거 찰스 1세 아주 잘 나오는 찰스 1세 나중에 처형당하죠. 이 크로멜 시기에.

크로멜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동인도 회사를 설립했다. 1600 엘리자베스 1세. 13번 갈게요. 미추친 현 정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현 정부는, 자, 이거 페이지 넘어가고. 로마 가톨릭교가 프랑스 시민 대회다. 프랑스입니다. 자, 프랑스. 종교라는 걸 공인한다. 프랑스가 가톨릭이 세요. 자, 로마 교황도 이 종교 유익함과 존엄함이 프랑스의 가톨릭 신앙과 공화국 통령들을. 그래서 첫 번째 줄까지 읽을 때는, 아, 뭐 종교 개혁 쪽 이야기인가? 아니면 뭐 앙리사세인가? 뭐 이런 거 감을 잡다가, 자, 지금 보시면은 공화국 뭐라고요? 통령 나왔습니다. 통령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현 정부의 제1 통령, 이 순간 그냥 끝, 나폴레옹 이야기하고 있고, 이 통령 정부 체제에서 국민 투표 거치면서 황제 되는 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그래서 이건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통령 정부 가리키는 거야. 나폴레옹으로만 풀면 안 되는데, 선지에서 다행히 그렇게 배치는 안돼 있어요. 자, 1800년에 프랑스 은행 성립했습니다. 나폴레옹이고, 나폴레옹 통령 정부 때. 근데 만약에 요거를 여기에다가, 뭐, 여기엔 없지만은, 뭐, 그, 대륙 봉쇄령을 내렸다. 뭐, 러시아 원정. 이런 식으로 나폴레옹 선제를 하나만 더 넣어주면 좀더 난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오답률이 높아지죠. 왜? 나폴레옹으로 풀어버리면 틀릴 수 있게. 근데 이거는 나폴레옹의 통령, 나폴레옹의 재정. 이걸 구분을 그래도 할줄 알아야겠습니다. 개념 강의 때 강조했던 것처럼. 자, 파리코민 무력으로 진압됐다. 이거는 프랑스와 프로이센 전쟁 때 프랑스가 이제 깨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굴욕적인 상황에 놓인 상황에서 만들어진 게 파리코민이고, 당연히 이제 그 이후에 프랑스 정부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플라시 전투에서 영국에 졌다. 요거는 프랑스지만, 플라시 전투가 1757. 이 나폴레옹보다 훨씬 더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공화정 선포 루이 16세의 처형. 요건 뭐예요? 국민 공회 시점이죠. 역시 나폴레옹 이전이고요. 오스트리아의 선전 보고 혁명 전쟁을 개시했다. 1792 입법의회 시기고 역시 나폴레옹보다 이전이다. 해서 프랑스 혁명 단독 문제도 나올 수 있겠고 아니면 이렇게 나폴레옹이 나올 수도 있겠다. 14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전통적 자유국가인 영국은 스스로 주인이 되려 한 우리의 노력을 소리 높여 옹호했다. 자, 나는 프로이센의 비렐름 1세 통일 독일이 됐을 때또 제국의 황제가 됐던 인물이기도 해. 개인적 존경심을 표하며 연대감의 표시로 이미 프로이센의 대사를 파견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가나라가 영국으로부터, 그 다음 또 프로이센으로부터도 약간 샷아웃을 이제 보내고 있는 거야. 그런 느낌? 근데 가장 먼 나라들까지 명성을 떨친, 자, 여기서 끝났네요. 우리 가리발디, 장군과 그 휘하의 용감 무쌍한 청년들은 이 국가의 강인한 기상을 입증했다. 우리 붉은 셔츠단의 가리발디 나왔기 때문에 이거 이탈리아 왕국이다. 이탈리아 왕국.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탈리아 왕국의 첫 의회가, 자,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가 왕이었습니다. 오늘의 감격을 누리지 못했을 수도 있다. 나는 국왕이자 군인으로서 마음속 깊은 곳부터 솟구쳐오르는 기쁨을 이 자리에서 천명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프랑스는 마음에 안 들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자, 이때 이제 프랑스 황제가 나폴레옹 1세가 아니라 3세. 자, 원래는 이 나폴레옹 3세가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서 지원을 해줬죠. 처음에는 헬프를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공짜는 아니고 그 대가로 사보이와 니스를 할양을 받아가기도 했는데, 그 뒤로는 별로 좀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면서 좀 별로 좋지 않게 남아버렸다는 거죠. 자, 또 위협하고 있다. 자, 그는 본인이 저지를 신성 모독의 찬타랑이를 은폐하라는 시도가 선취하고 있다. 그래서 영국 프로이센에 대해서는 좋은 말을 했지만 프랑스에 대해서는 안 좋은 말을 하고 있다. 이탈리아 왕국인 거 아는 것은 여기 반절 날라가도 문제가 없어요. 가리발디가 있기 때문에. 자, 1번 콜럼버스 항해를 후회했다. 에스파냐. 데카브리스트의 봉기. 1825년 러시아에서 젊은 어떤 이제 장교들이 주축이 되었고 입헌군 주제를 추구하는 그런 봉기가 있었죠. 니콜라이 1세, 러시아에게 진압됩니다. 베네치아와 로마 교황령을 통합했다. 정답. 그냥 이탈리아인 것만 알면 바로 이탈리아 지명이 나오니까 어렵지 않고요. 1861년에 왕국이 만들어졌지만은 미수복 지역이 있었어요. 그게 이 둘입니다.
근데 이것을 1870년까지 가면서 통합을 했다. 물론 로마 교황령은 나중에 20세기에 또 바티칸 시국으로 떨어져 나가게 된다라는 거 참고. 중앙아프리카의 콩고를 식민지로 삼았다. 벨기에. 러시아 프로이센과 함께 폴란드를 분할 점령했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되겠습니다. 자, 15번 갈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몇 살입니까? 23살이요. 그 다음, 몇살때 공장일? 6살. 여러분, 6살. 끔찍한 아동 노동입니다. 그쵸? 시간도 보시면 알겠지만, 밀릴 때 새벽 5시에서 저녁 9시까지. 그래서 인권 침해가 지금 혁대로 맞았다랄지, 이런 모습들, 이 벌어지고 있었던, 바로 이 산업혁명 때 노동 문제인데 그 안에서도 노동 문제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아동 노동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산업혁명을 삶으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뭐 기형이 생기더라는 일들까지. 그다음에 영국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시작된 나라 영국 이런 것들도 알수 있고요. 산업혁명 이후 노동운동의 전개. 그래서 산업혁명은 워낙 세계사적으로 큰 사건이지만 세계사 개념적으로는 내용 요소가 별로 없고 또 워낙 쉽다 보니까 나오면은 이렇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을 것 같아요. 항해법이나 곡물법은 자국의 농업이나 상업을 보호하기 위한 영국의 조치였어요. 그래서 19세기 자유주의 개혁 때다 폐지가 됩니다. 가격혁명, 상업혁명, 우리 신항로 개척 이후에 귀금속이 유럽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고 물가 상승되고 상업규모 커지고 자, 콜베르, 우리 루이 14세의 영혼의 파트너 중상주의, 대서양 상강무역, 이것도 신항로 개척 이후에 노예가 이제 아메리카 노역, 아메리카의 어떤 각종 노동을 위해서 노예가 많이 이렇게 아프리카로부터 또 이동을 하게 되죠. 자, 16번 갑니다.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란은 영국령 인도와 관련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임이 분명하다. 자, 이란, 영국. 이란 북쪽 국경은 현재 가의 영토와 맞닿아 있는데 대영제국 남쪽 국경에 유사한 영향권을 쥐고 있다. 페르시아만에서 지금껏 우리가 노린 해군력과 상업의 절대적 우위 덕분인데, 자, 이 나라가, 자, 보세요. 유럽과 아시아에 길게 뻗어 있는 나라. 생각나는 나라 하나 있죠? 그 다음, 우리 공식입니다. 이 파트 공식. 이란이 나오고 영국이 나오면 한 나라. 나머지 한 퍼즐은 러시아다. 영국과 러시아가 이란을 거의 뭐 분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러시아. 흑해 방면에서 오스만 압박했다. 맞죠? 크림전쟁 하기도 했고요. 자, 2번 독일, 3번 카자르 왕조로부터 담배 독점권을 했다. 이건 이란 그 자체, 이란. 모로코 사건에서 영국 지지를 받았다. 프랑스, 독일과 대립했죠. 에스파냐와 전쟁에서 이겨서 쿠바, 푸에르토리코, 뭐 필리핀 이런 데다 뺏어간 거. 바로 미국이 되겠죠. 미국입니다. 17. 밧줄 친이 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페이지 넘기고요. 자, 1884년 우리나라 갑신정변이 있을 텐데 지금의 인천 설린동 일대 청나라에 조계가 설치되면서 청관이라 불리는 중국거리가 조성됐어. 자, 이곳에는 산둥지방 중국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짜장면의 개발자가 이들이다. 맞아요. 인천에 여러분 지금도 차이나타운 가면은 여기 쭉 읽어보면은 공화춘이라고 아마 지금 짜장면 박물관 돼 있을 텐데 그렇게 써 있네요. 여기 보면은 쭉쭉쭉쭉 지금은 짜장면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게 뭐야? 중국 최초의 공화정이 수립된 이 혁명. 1911년 신의 혁명. 내용은 매우 간단한데 흥미로운 이야기로 저도 가봤는데, 여기 공화춘. 자, 우창 신군복기로 봉역화됐다. 그렇죠. 청나라가 철도 국유화를 시켜서 차관을 얻으려고 할때 그걸 반발하면서 시민들의 시위가 일어났고 그 진압 과정에서 우창 신군이 오히려 봉기를 일으켰고 혁명이 확산됐다. 자, 이건 러시아죠, 이번은. 3번은 국민혁명, 장제스. 4번은 변법자강운동. 5번은 이거는 튀르키예가 갑자기 툭 튀어 나왔습니다. 튀르키예 무스타파 케말의 튀르키예 공화국 수립되고 나서의 개혁이 되겠습니다. 18번 밧줄 친 전쟁 마지막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제국 정부에 번번이 경고했어요. 빈번히. 이 무렵 우리 독일의 전력이 끝장났는데 자 지금 보니까 5년째가 되던 전쟁의 마지막 해. 자 여러분 1차 아니면 2차일 텐데 14에서 18이냐 39에서 45냐. 그렇죠? 그럼 5년째라고 하면은 사실은 여기서도 이미 어느 정도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우리의 충실한 군대는 이제 혁명을 선동하는 전우들의 행동, 특히 그들의 의무 위반으로 고통스러워했다. 그래서 쭉 읽다가 자, 영국의 한 장군은 독일군은 등 뒤에서 찔렸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년간의 전쟁, 그다음에 혁명으로 독일이 결국엔 무너졌다라는 점 해서 킬 군항 수병의 반란과 혁명, 독일 생각하시면 되겠죠. 1918년에 무너졌던 독일.
자, 베르사유 조약 체결은 전쟁 후 철이니까 19년이라 안 되고요. 킬군항 수병 니은 맞고 미국이 가담한 건 17년이고요.

만든 이 불덩어리 나가사키 이걸 통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원폭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2차 세계대전의 끝자락이죠. 항복하지 않았던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두 차례 이렇게 투하가 된 거를 말하죠. 2차 세계대전의 끝지점입니다. 자, 미드웨이 해전의 승리, 태평양 전쟁의 전세 변화 42년, 드골의 망명정부 수립, 레지스탕스 40년, 연합국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44년, 하와이 진주만 기습공격 41년. 그러니까 전부 다 2차 세계대전이지만 이때랑은 어울리지 않는 거지. 딱 하나. 소련이 야 이거 전쟁 빨리 끝나기 전에 우리도 일본에 대해서 좀 뭔가 일을 해야 되겠는데 나가사 히로시마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소련이 들어가 버리죠. 그 다음에도 나가사키도 떨어지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소련의 대전 이렇게 선전포고 참전 만주진격. 자 라스트입니다.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자 레이건 대통령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신자유주의 그런 거 생각나고요. 80년대 중후반 소련 공산당 서기장 그러면 고르바초프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니. 핵무기, 화학무기, 재래식 무기 등 무기 감축이라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해결책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 미국의 태도는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나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기 소련 서기장이니 고르바초프인 거다. 1번, 쿠르바 미사일 위기 1962년이고 후르쇼프. 2번, 옐친에 더 어울리고요. 그 다음, 3번, 이게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 국면에서 가장 적절한 불간섭. 정답 3번이고요. 5번, 아, 4번,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이거 후르쇼프 시기 1955년. 미국과 전략무기제한 협정을 체결했다. 72년, 뭐 79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고르바초프 이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번까지 문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다음 이제 강의에서 실전 모의고사 2회 문항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사업경제 선생님 문혜진입니다. 우리 20강까지 열심히 달려온 친구들 이제 21강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이제 1시간당 한 개의 단원을 선생님이랑 같이 총복습을 할 겁니다. 이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48분 정도 되는 시간 안에 총복습하고 우리가 기출문제 푸는데 굉장히 빠듯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선생님 원래 평소 말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미 적응한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번 강의에서 좀더 말이 빠를 수 있어요. 선생님 되게 조심하면서 말 꼬이지 않게 할 건데 그만큼 선생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싶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선생님이 이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EBS 사이트에 단추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미 사용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AI 문제은행에 들어가면 단추 시험지에 시험지 만들기 란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 우리가 직업탐구 영역이 뜨는데 고등학교 3학년으로 설정을 해야만 직업탐구 탐구가 뜹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등학교 1학년 이하는 자동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3학년 설정해서 직탐 사업경제 들어가면 선생님이 기출문제 처음 상단에 보여주는 내용 영역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넣으면 본인이 약한 내용 영역의 기출문제만 쭉 풀어볼 수 있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기능이라서 혹시 아직 사용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본인이 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어서 반드시 단추 기능 활용해 보시길 바래요. 좀 강조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활동의 상업이고요. 제일 먼저 우리 기출 분석해보면서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PDF 파일 올려놓은 자료에 의하면 이 기출 문제가 분석이 있기 이전에 전체적으로 이제 한눈에 보는 그 PDF 파일 있죠? 그중에 한 장짜리를 먼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기출 문제를 분석했거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PDF 파일이랑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단권화를 했으면 좋겠어서 선생님이 그걸 만든 거고 일단은 선생님은 기출 문제 분석부터 시작.

시작합니다. 아까 말했던 단추 같은 기능은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만약 약하다. 그럼 이 키워드를 입력하거나 여러분 설정을 하면 관련된 기출 문제를 쭉볼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겠죠. 일단 경제활동화 상업은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조금 들쭉날쭉한 느낌이 있지만 두 문제에서 네 문제, 평균적으로 세네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20문제 중에서 세네 문제 정도.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파트인데 첫 번째 경제활동의 요소에서 주체와 객체 합리적 선택은 사실 안 나온 지좀 됐죠. 우리가 2022년도가 마지막 기회비용 계산하는 거. 상업의 기능 워낙 중요합니다. 굉장히 난도는 낮지만 여러분 실수하면 안 되는, 그래 실수하면 안 되는 파트. 상업의 기능. 상업의 주체, 객체 정말 중요하죠. 사실 상업의 객체 같은 경우엔 단독 문제라기보다 우리 작년에 수능 이제 풀어볼 건데, 최근 수능 풀어볼 건데, 그렇게 단독 문제로 나온 경우는 많지 않고 보통 다른 문제, 다른 내용역이랑 통합형으로 많이 나와서 또 굉장히 중요하죠. 상업조성기관 진짜 오래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최근에 나왔습니다. 단독 문제로. 경제발전과 환경에서 경제 지표 문제 최근에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환경. 경제 지표는 사실 계산하는 문제,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는 문제. 그래서 고용률 이런 거 계산하는 문제가 최근에 나왔었어요. 여태까지 안 나오다가. 그다음에 환경은 사실 최근에 정말 오랜만에 반독 문제로 나왔지만 늘 그렇듯 여러분이 약간 공부가 조금 안돼 있다 하더라도 좀 상식적으로 풀수 있는 문제, 난도는 낮은 문제였기 때문에 여태까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정답률은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다. 그럼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자, 경제활동과 상업의 가장 첫 번째 경제활동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유형이 있었어요. 진짜 오랜만에 하는 느낌이 드는데 수능 특강에서 제일 첫 번째 배웠던 내용 영역이죠. 생산활동, 뭔가 새롭게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쵸? 두 번째, 분배활동. 우리가 생산 요소를 제공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죠. 노동, 토지, 자본, 이런 분배활동. 그 다음에 소비활동. 내가 그걸 소비하는 거예요. 구입할 수도 있고, 뭐 서비스를 소비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경제활동 유형은 세 가지가 있다. 이따 뒤에 그림에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제활동의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외국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외국은 사실 잘 많이 등장하진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건 가계, 기업, 정부. 그래서 한번 빈칸 채워볼게요. 자, 소비경제, 소비를 많이 하고요. 효용, 만족의 극대화를 위해서 소비를 해요. 어딜까요? 맞아요. 가게. 우리 같은 가게. 자, 그 다음에 생산을 하고요. 주로 이윤, 돈을 벌기 위해서 합니다. 기업이죠. 자, 세 번째. 생산 소비 다 하고요. 중요한 건 공공이익을 극대화해서 어디죠? 정부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채워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거는 이두 개를 묶은, 세 개를 묶은 또 통합 그런 용어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가계 기업을 합쳐서 우리는 민간 경제란 용어를 종종 사용하고 거기다 정부까지 더하면 뭐라 그런다? 국민 경제라고 한다. 조금 더 커진 느낌. 그리고 단독으로 이제 정부를 우리는 공공경제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공공경제. 사실 외국까지 하면 국제경제도 있는데 지금 국제경제는 생략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한 표 내용은 여러분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기본적으로 좀 수능에 꼭 나오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여기 안 나온다고 만회하지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선생님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하고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만 짚고 넘어간다는 거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활동의 주체 순환 과정인데요. 이 그림은 사실 객체 다음에 뒷부분에 있지만 선생님은 이 주체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국민경제, 우리 아까 봤죠? 민간경제도 봤죠? 그런데 가계와 지금 기업이 노동, 토지, 자본, 임금, 지대, 이자 서로 생산 요소를 주고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주고 있는 분배활동 보여주고 있고요. 서로 정부와 가계와 기업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로 선순환하는 구조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이 잘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그림이죠.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눴던 거 기억나시나요? 위에 파트와 밑에 파트. 자, 위에는 생산물 시장이에요. 생산물 시장, 생산물이라는 것은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게 거래되는 게 생산물 시장이고요. 생산 요소 시장은 생산 요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노동, 토지, 자본처럼 뭔가 노동력 같은 거 필요하잖아요. 노동, 토지, 자본 같은 거를 생산 요소를 주고받는 그런 시장을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공급자, 수요자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첫 번째 생산물 시장 같은 경우엔 재화를, 용역을 공급하는 주체 누구죠? 가게가 아니라 기업이죠. 기업이 열심히 생산하잖아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생산물 시장에서의 공급자는 기업입니다. 열심히 공급하죠? 그럼 그거를 소비해요. 돈 주고 소비하는 주체 누구죠? 가게가 수요자입니다. 수요자. 그런데 또 달라지죠? 우리가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실제로 생산에 필요한 요소, 노동력 같은

제공하는 쪽이 기업이 아니라 가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동력 제공하잖아요, 기업에. 그래서 생산 요소 파트에서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누구다? 가게가 된다. 그럼 이걸 누가 필요로 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죠? 기업이 수요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장에 있느냐에 따라 가게와 기업이 공급자, 수요자 역할이 달라진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그거에 따른 생산 요소 소득의 임금, 이자, 배당 이런 형태로 또 분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 서로 순환하는 같이 연결해서 아까 봤던 그림의 연장선으로 확대해서 같이 복습하고 넘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경제 활동의 객체입니다. 우리가 경제 활동의 주체 배웠어요. 그래서 가게, 기업, 정부가 열심히 생산, 소비, 분배 활동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럼 뭘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느냐가 바로 경제 활동의 객체죠. 어떤 걸 가지고 대상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재화나 용역이 있어요. 우리가 재화랑 용역을 합쳐서 뭐라고 불렀을까요? 재화랑 용역 합쳐서 우리는 생산물이라고 배웠습니다. 생산물. 그래서 어떤 걸 하느냐 하고 봤더니, 재화 기준에 따라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수능의 단독 문제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셔야겠죠? 선생님이 단순하게 적어놨지만 여러분이 단거나 하면서 예시나 이런 부가 설명들을 여러분만의 스타일로 잘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첫 번째 기준 굉장히 중요하죠. 재화 간의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라는 거는 혼자 만들 수가 없어요. 반드시 둘 이상 있어야 되죠. 두 개의 예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대체제. 대체할 수 있어. 쉽게 말해서, 난너 필요 없으면, 너 없으면 다른 거쓸수 있어. 우리는 경쟁 관계야. 라고 하는 게 대체제였어요. 그래서 쓰면의 만족감은 비슷해요. 효용은 비슷한데 서로 어쨌든 다른 거죠. 경쟁이 되는 관계. 그런 걸 대체제라고 했고, 대표적인 예시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다양한 예시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뭐, 콜라랑 사이다. 비슷한 효용을 주죠? 하지만 경쟁 관계예요. 그렇죠? 사이다 없으면 콜라 먹고, 콜라 없으면 사이다 먹고 이럴 수 있죠. 아니면은 뭐 소고기와 돼지고기, 버터와 마가린 이런 것들 우리 배웠습니다. 자, 보완제는요. 얘랑 좀 다르죠? 우리는 서로 보완을 하면 효용, 만족도가 더 올라가 하는 게 보완제였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빵과 잼. 빵이랑 잼이랑 같이 먹으면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죠. 빵, 우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고기 먹을 때 상추나 쌈 같이 먹으면 효용이 올라가는 거. 그런 것들이 보완제였습니다. 예시는 또 굉장히 다양하고요. 자, 독립제는 뭘까요? 독립제는 두 개의 관계가 있어요. 재화가 있긴 한데 둘이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둘의 관계가 나왔을 때 물음표가 뜨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분필, 치킨 이런 거 있죠. 둘의 관계가 뭐지?라고 갸우뚱하게 하는 것들이 쉽게 말해 독립제입니다. 서로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뭐 예시가 선생님 방금 들었던 거 책이랑 뭐빵 아니면 뭐 분필이랑 치킨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예시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결합제는요. 말 그대로 딱 끈끈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은 뗄래야 뗄수 없습니다. 완전 불가분의 관계예요. 예를 들면 뭐 차와 바퀴. 그쵸? 아니면 핸드폰이랑 충전기 이런 거 서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 있죠? 그런 재화의 관계가 바로 결합제입니다. 그래서 또 자동차랑 타이어가 대표적인 예시로 선생님이랑 같이 학습을 했었죠. 그 대체제, 보완제, 독립제, 결합제는 재화 간의 관계에 따라 나뉠 수 있는 재화의 종류 네 가지라는 거 반드시 예시랑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희소성. 희소성이라는 건 뭐였을까요? 사람의 욕구는 너무 큰데 그거에 대한 자원은 너무 한정적이라서 희소한 경우 희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희소성 유무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으면 경제제, 희소성이 없으면 자유제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경제제는 우리가 뭔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돈을 지불하거나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경제적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재화가 경제제. 지금 선생님이 주변에 보이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경제제죠. 선생님 들고 있는 것도 다 경제제예요. 근데 자유제는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마시고 있는 공기, 밖에 나가면 쓸수 있는 바람, 햇빛, 이런 것들, 자유제죠. 근데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그러다 보면 뭐 언젠가는 공기도 사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기 같은 건 자유제에 속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느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느냐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 목적. 내가 소비할 거야, 쓸 거야. 아니면 나 다시 가공하거나 뭐 재생산할 거야. 생산제. 자, 직접 용역, 간접 용역은 직접 용역 중간에 제3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간접용역은 뭔가 또 제3자 끼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가 학교에서 직접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강의해 주시는 거, 수업해 주시는 거 직접 용역이죠.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EBS라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죠.

선생님 사실 간접 영역에 속하죠. 그래서 중간에 어떤 중간 매개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차이에 따라서 나뉠 수 있다. 경제활동의 객체였습니다. 대상물, 경제활동의 대상물. 자, 합리적 선택, 합리적 선택. 합리적 선택을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 용어들을 잘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대안이 있어요. 선택을 해야 돼요. 합리적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늘 선택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한 가지를 선택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 것중 가장 가치가 큰 거를 우리 뭐라고 배웠을까요? 맞아요. 기회, 비용이라고 배웠습니다. 기회, 비용. 사실 기회, 비용의 개념 자체는 지금 우리가 1단원의 경제활동 상업에서 배우지만 무역에서 우리 비교 우위 할 때, 계산할 때 기회, 비용 우리 계산하잖아요. 그때랑 또 약간 연결이 되죠. 명시적 비용 더하기 암묵적 비용은 우리는 기회 비용이라고 배웠습니다. 계산할 때, 계산하는 문제에서. 자, 명시적 비용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명시, 반드시 눈에 보여요. 깨끗하게.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명시적 비용이고요. 암묵적 비용은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보이지만 내가 얻을 수 있었는데 포기한 가치 중에 가장 큰 것을 암묵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명시적 비용 플러스 암묵적 비용이 우린 뭐라 그런다?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회비용이 작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합리 선택을 하려면. 그렇죠? 기회비용 크면 안 되겠죠. 자신이 지불한 비용으로 얻게 되는 만족감이래요. 만족감인데 이거를 화폐가치로 표현했대요. 얘를 뭐라 그럴까요? 화폐가치로 표현한 걸 편익이라고 합니다. 편익. 그래서 우리는 사실 기회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큰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합리적 선택이고요. 자, 경제 원칙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 비용의 원칙. 만약에 만족이 똑같다. 그럼 당연히 비용 적은 선택해야 되겠죠? 똑같은 옷을 파는 온라인 사이트라면 당연히 배송비 안 내고 저렴하게 파는 그런 데서 살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최대 효과의 원칙. 얘는 비용은 똑같을 때. 이왕이면 만족도 큰 거. 효과 큰 거. 근데 최대 잉여는요? 둘다 달라요. 그 비용도 다르고 효과도 다를 때 이왕이면 많이 남는 거 최대 잉여의 원칙을 따라 합리 선택을 해야 된다. 자, 수요와 공급 선생님이 왜 하지 않았냐면 따로 하지 않았냐면 수능으로 봤을 땐 단독 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모의고사는 정말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래프 배웠는데 선생님 많이 배웠지만 지금 수능에 어느 정도 기출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선생님이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충하셔서 나중에 단거나 하셔서 잘 보완해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본인만의 그런 노트를. 자, 두 번째 영역, 상업의 중요성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건 경제활동에 관련된 거였고, 지금부터는 상업이에요. 상업, 상행위, 상업활동. 그중에 상업의 기능이 뭐냐, 상업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상업 경제잖아요. 그 상업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기능 6가지입니다. 우리 최근에 수능 중에서 3번 정도가 출제됐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뭐 난도는 높진 않지만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6가지. 첫 번째, 매매 기능. 우리가 사고 판매하고 사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원래 불일치했다가 사는 순간 약간 일치가 되죠? 그래서 인적 불일치를 해소해주는 기능이 바로 매매 기능. 운송 기능과 보관 기능 묶어서 우리는 물류 기능이라고 배웠습니다. 물류 기능. 운송은 운반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소적 불일치를 해소해주고요. 보관은 왜 보관해요? 지금 안 필요하니까. 나중에 필요하니까. 시간적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고요. 금융 기능은 자금의 융통, 자금을 공급하고 싶어 하는 사람과 수요로 필요하는 사람을 일치시켜주죠. 자금의 불일치를 해소해주고요. 보험 왜 하는 거죠? 갑자기 사고 났을 때 그런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정보 전달 기능, 정보를 필요한 사람과 공급하는 사람의 불일치를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얘는 사실 가장 중요한 본원적인 기능이고요. 매매 기능이 있어야 그 다음이 또 따라오잖아요. 그 다음 물류 기능, 나머지는 보조적 기능, 이렇게 묶기도 합니다. 그 상업의 기능 6가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상업의 기능. 상업의 주체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만 선생님이 하고 있지만, 상업의 주체는 상업 활동을 누가 하느냐, 상행위를 누가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첫 번째로는 자신의 명의와 책임, 내 이름을 걸고 하겠다. 책임도 내가 지겠다. 그 대신 거기에 손익에 대한 책임 다 누구 거야? 다내 거야. 하는 거. 영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누가 진다? 내가 부담한다.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자영상인이라고 배웠습니다. 선생님이랑 수능 완성 때 사실 너무 많이 복습해서 수능 완성 들었던 친구들은 이제 줄줄줄 구조화가 될 거라고는 생각해요. 두 번째. 자영상인과 대등해요. 약간 자영상인처럼 독립된 상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업활동이랑 상업활동 같은 걸 보조해줍니다. 그래서 보조상인이라고 해요. 보조상인, 보조가 포인트예요. 안에 네 가지가 있죠. 선생님이 그림 특성상 이제 위에 넣지 않았는데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 운송주선인은 이제 종류고요. 옆에 나와 있는 건 구분이 위에 생략되어 있어요. 여기 두 번째 칸은

뭘까요? 명의, 거래 명의를 의미하고요. 특정상인 불특정 다수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거래 대상,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이 계속적, 일시적은 거래 기간. 그래서 사실 대리상은 특정상인 본인, 본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상시 대리한다라고 하죠. 상법에 상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특정상인, 이건 뭘까요? 마지막 하는. 보수를 누구한테 받느냐. 그래서 대리상은 특정상인 본인한테 받고요. 중개인은 거래 쌍방한테 수수료 받죠? 위탁자한테 받고요. 위탁한 사람, 우리 매매를 위탁한 사람, 부탁한 사람한테 받고요. 이 운송주선인은 마지막에 운임차액을 목적으로 이제 보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잠깐 얘기해 보면 대리상 같은 경우는 우리 통신사 땡땡 대리점 이런 거 봤죠? 아니면 자동차 뭐 무슨 어떤 브랜드 대리점. 그래서 그런 대리점 이 예시를 들수 있고 중개인 같은 경우는 우리 많이 예시 들었어요. 부동산 중개인. 그래서 그 집을 거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양쪽을 연결시키고 거래를 할수 있게 하죠. 타인 명의로 그들의 명의로 계약서를 쓸수 있게 도와주죠. 자, 위탁매매의 대표적인 예시 증권회사 있었어요. 증권회사. 주식을 이제 사줘라고 누군가 위탁자 주문을 넣으면 그걸 바탕으로 주식을 이제 매수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죠. 운송주선인 포워더라는 예시가 있었습니다. 예시까지 같이 우리가 알고 있으면 베스트죠. 자, 마지막. 자영상인, 보조상인처럼 딱 독립된 상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특정 상인에게 종속되어 있다. 우리는 상업 사용인이라고 배웠습니다. 상업 사용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종속이에요. 속해 있습니다. 속해 있어요. 특정한 영업주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계속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근로 계약을 맺고 계속적으로 영업활동 보조, 상업활동 보조하듯이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근로의 대가를 보수로 받습니다. 급여 형태로 받아요. 그래서 뭐 지배인, 판매원 이런 예시로 우리가 많이 학습했었습니다. 상업의 주체 너무 중요하죠. 자영상인, 보조상인, 상업사용인. 선생님이 정리해둔 내용은 머릿속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보조상인의 선생님이 여기 위에 적지 않았지만 명의의 정리,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거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예시까지 있는지까지 여러분 이표 없이도 줄줄줄 백지에 적을 수 있을 정도로 복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업의 주체에서 또 많이 출제가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뭘까요? 선생님 수능 완성에서 많이 연습했던? 맞아요. 경업금지 의무입니다. 경업금지 의무에는 여러분 EBS 플러스 특강 기준에 EBS 플러스에 자세한 상법 조문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만 갖고 왔거든요. 일단 중요한 건 경업금지 의무는 딱두 주체입니다. 첫 번째, 대리상. 대리상은 보조상인 안에 있는 이제 상업의 주체였는데 특정한 상인, 그 본인, 본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상시 대리하기 때문에 경업금지 의무를 지켜줘야 되고요. 상업사용인도 마찬가지죠. 특정한 영업주에 종속되어서 근로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업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자, 경업이라는 거는 경쟁이 되는 업무를 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와 동종, 비슷한 영업활동에 가서 똑같이 도와주고 보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상법에 금지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갖고 온 예시는 본인의 허락 없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 대리상에 대한 지금 상법 조문을 갖고 온 거고, 만약에 상업사용인으로 한다면 영업주의 허락 없이 이렇게 조금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건 여러분의 그 수능 특강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하는 것,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경업금지 의무 너무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이따 뒤에서 기출문제로도 한번 만나볼 거예요. 상업의 주체 봤고요. 상업의 객체입니다. 상업의 객체 또 너무 중요하죠. 너무 다 중요해서 정말 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업의 객체는요. 우리가 상업 활동을 할때 어떤 걸 가지고 상업 활동을 하냐 이거죠. 경제 활동의 객체처럼 상업의 객체 똑같이 대상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도식화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선생님 수능 완성 할때 기억 나실까요? 첫 번째는 상품. 두 번째, 유가증권. 세 번째, 무형재화입니다. 자, 상품은요, 말 그대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이라고 우리 회계 시간에도 배웠을 거고, 우리 회계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상품 딱 보면 계정과목 생각나죠. 근데 상품이 크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이 있고요. 일상생활이 아니라 산업. 예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생산, 재가공,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용할 거냐. 그런 게 산업용품입니다. 사실 우리는 생활용품을 잘 보셔야 돼요. 크게는 어떻게 다닌다? 편선전, 우리 편선전. 편선전, 이렇게.
편의품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식료품입니다. 식료품. 우리 먹고 쓰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편의점에서 만나듯이, 편하게, 일상생활에서 만난 편의품. 자, 선매품은요, 우리가 약간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살짝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의류나 가구. 의류나 가구는 우리 사실 먹는 거, 음료수 사 먹듯이 쉽게 사지 않잖아요.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고민하고 선택하죠? 그 선매품. 전문품은 뭘까요? 얘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 살려면. 막살수 없어요. 그만큼 고가라는 거죠. 그래서 명품, 아니면 우리 뭐 자동차, 뭐 이런 거, 집, 이런 거 있죠. 굉장히 고가, 우리 함부로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그래서 일로 갈수록, 편선 전문품으로 갈수록 상품의 회전율은 좀 떨어지고, 고가이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중에 배우 3단원, 유통과 물류 파트에서 유통 경로 정책이랑 연관이 있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인 내용이라 다른 문제랑 같이 통합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선지로. 그래서 그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유가증권 너무 중요하죠? 유가증권은 정말 중요하죠. 단독 문제로 나와도 충분히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겠지만, 선지로 통합형으로 너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 영역에서도 다 융합이 될수 있는 파트가 바로 유가증권이에요. 유가증권이라는 거는 재산적 권리를 표시한 증권이죠.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금전증권. 금전의 역할을 한다. 화폐증권과 똑같은 말입니다. 화폐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수표와 어음을 배웠는데, 이 수표와 어음은 어디서도 나오죠? 3단원 유통 파트에서 지급수단 파트로 나옵니다. 거기서랑 또 융합될 수 있죠. 통합형 나올 수 있고, 자본증권, 다른 말로 하면 투자증권,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증권, 발행하는 증권을 자본증권, 투자증권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주식과 채권이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은 사실 뭐 주식시세표나 아니면 금융상품이나 어디서나 금융파트에 나올 수 있고, 금융상품 나올 때 이렇게 유가증권 파트가 또 통합형으로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상품증권, 다른 말로 화물증권, 그렇죠. 자, 이 파트 선화증권이랑 창고증권 어디랑 또 융합이 될까요? 여기 파트는 무역 파트랑 또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유통 파트, 금융 파트, 무역 파트 셋다다 녹여질 수 있는 파트라서 우리가 용어 자체도 굉장히 익숙해지고 많이 복습하셔야 된다. 유가증권. 자, 무형재화입니다. 무형재화. 무형재화 너무 중요하죠? 무형재화도 형태가 없어요. 형태가 없지만 우리가 독점적으로 매매할 수 있죠. 아, 유가증권 같은 경우에도 매매와 그런 담보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고, 무형재화는 크게 이렇게 나뉘어요. 지식재산권, 영어권, 용역, 지영용 이렇게 나뉘죠. 근데 지식재산권은 말 그대로 지식에 대해서, 지적 창작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인정을, 권리를 인정받는 거거든요. 지식재산권 안에 또 나뉘어요. 세 가지.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세 가지. 산업재산권. 그두 번째,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지적 창작물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산업재산권 너무 중요하죠. 산업재산권은 우리가 산업상 이용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 산업재산권이고, 안에 네 가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네 가지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특허권은 새롭게 우리가 발명을 한 거예요. 기술이나 뭐 그런 것들을 발명했을 때. 실용신안권은 이미 발명되어 있는 거지만 구조적으로 좀 개선한다던가. 그랬을 때, 구조적으로 뭐 편하게 실용적으로 개선했을 때, 실용신안권 인정받을 수 있고요.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 색채, 이런 심미적인 이런 느낌, 디자인권의 디자인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받는 거고, 상표권은 중요한 키워드가 식별이죠. 다른 브랜드, 뭐 다른 상품과 딱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표권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옆에 이렇게 연수를 써놨는데, 이거는 그냥 권리 존속 기간이 종종 같이 출제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한번더 강조하고 싶어서 넣었고요. 사실 권리 존속, 그 권리가 생기는 시점은 뭐 설정 등록일부터 시작되지만, 선생님이 그냥 알기 쉽게 도식화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료되는 그 권리 존속 기간. 출원일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은 10년이 좀 짧아요. 그 다음에 디자인권 20년이고요. 중요한 게 상표권인데,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인데요. 상표권은 사실 뭐가 가능하다? 갱신이 가능하다. 사실 무기한으로 쓸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 뭐 하나 보면 이게 10년만 끄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상표권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 브랜드 역할이, 브랜드가.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작권은요, 인간의 사상, 생각,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데요. 이위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하고 이런 어떤 절차가 필요하죠. 이 저작권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창작과 동시에 인정받을 수 있어요. 신지재산권. 영업권은 뭘까요? 영업할 때 너무 영업을 잘한 거죠. 초과 수익을 올릴 만한 높은 신용도를 쌓았다던가, 뭐 너무 우수해요. 우수해서 동종의 영업
에서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영어권을 화폐 단위로 바꾸면 얘를 뭐라고 하죠? 권리금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업조성기관 우리가 단독으로 수능 출제 안 되다가 작년에 정말 오랜만에 단독으로 출제가 됐어서 갖고 왔고, 대한상사중재원은 사실 워낙에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우리가 무역 파트에서 중재할 때, 알선 조정 중재할 때 우리나라 유일한 중재 기관이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에 나왔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사례가 나왔을 때 사례를 딱 보고 여러분이 상업조성 기관의 키워드를 찾으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난도 정도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소비자원 등등등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업의 중요성, 너무 상업 자체가 워낙에 중요하고 다른 파트랑 다 연계될 수 있어서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죠. 자, 경제지표. 경제지표도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계산 문제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제지표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사실 수능에 출제했던 파트는 경제성장 파트. 워낙에 종종 출제됐었고, 최근에 이제 2년 전에 2025년 수능에 갑자기 등장했었는데, 갑자기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게 이미 6구 모의고사에서 약간 넌지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수능에 나왔었기 때문에 그때 모의고사 때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또 쉽게 맞췄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닙니다. 난도가 높았어요. 쉽진 않았어요. 제 기억에. 자, 경제성장. GDP와 GNP 있습니다. 자, GDP는요, 명목이 있고 실질이 있어요. 그래서 명목 GDP는 그 당해 연도에 그 물가가 반영된 가격을 곱하기 때문에 물가가 반영되고요. 실질 GDP는 뭐였죠? 어떤 기준 연도가 딱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 GDP를 뭐에 활용한다? 경제성장률에 활용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올해 경제 성장을 구할 거야. 그러면 금년도 실질 GDP에서 전년도 실질 GDP를 빼고 기준을 뭐로 한다? 전년도 실질 GDP에서 곱하기 100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양의 값이 나오면 플러스 값이 나오면 경제 성장을 한 거고, 마이너스 음의 값이 나오면 경제 성장을 안한 거죠.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두 가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 파트. 고용 파트 여러분 좀 어려워하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도시권 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일단 노동이 가능한 인구가 있어요. 노동 가능 인구 보통 15세 이상이라고 봅니다.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우리가 나 경제 활동 하고 싶어. 경제활동 참가하는 인구가 있고요. 아, 나 경제활동 안할 거야. 비경제활동 참가 인구가 있어요. 자, 경제활동 하고 싶어. 근데 그 중에서 취업했어 하는 사람들은 취업자고요. 아직도 취업 못하고 나 하고 싶어. 구직활동 하고 있어 하는 친구들이 실업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걸 알고 있어야 하고, 경제활동 참가율 공식은 노동 가능 인구 분의 경제활동 참가 인구 곱하기 100을 하면 되죠. 자, 그러면 고용률은 어떻게 구할까요? 노동 가능 인구 분의 취업자, 고용된 사람들. 자, 그러면 실업률은요? 실업률만 조심하시면 돼요. 경제활동 참가 인구 분의 실업자 곱하기 100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지표. 나중에 이따가 선생님이 기출문제 풀때 하나씩 풀어볼 거라서 그때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구조의 변화, 경제발전과 환경인데, 사실 산업구조의 변화 한 번도 수능에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모의고사에서도 잘안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 생략했고, 근데 경제발전과 환경 오염과 대체, 경제 주체별, 경제 주체 아까 배웠잖아요. 우리 뭐 가계, 기업, 정부 배웠죠? 그 주체별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따 기출문제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국제환경 협약이 우리가 단독으로 뭐 무슨 협약, 이렇게 딱 명칭을 알아야만 풀어야 되는 문제는 수능엔 최근에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약간 넌지시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가 작년 수능에 나왔기 때문에 같이 복습하고 넘어갈 거고, 또 워낙에 모의고사 많이 출제됐고, 그리고 수능 완성에서 정말 많았었죠. 그래서 사실 열심히 풀어본 친구는 이제 다알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존층 보호하는 거, 자외선 흡수해주는 오존층, 빈협약, 몬트리올 우정서 이런 거 있었고, 온실가스 배출 규제 중요하죠. 온실가스가 왜 중요하죠? 온실, 따뜻하게 한다. 이 기후를 따뜻하게 한다. 기온을, 열을 가두는 성질, 그래서 탄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온실가스 배출 규제라고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협약, 파리 협정 있었고요. 이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유해 폐기물 이동, 국가 간의 유해 폐기물을 서로 교역하는 거 금지하겠다 하는 게 바젤 협약이었고요. 우리 바다 깨끗하게 해양 오염되지 않게 해야지. 런던 협약. 그래서 쓰레기 폐기물 해양에 투기되지 않게. 람사르 협약. 늪지 보호하는 거고요. 생물 다양성 협약. 동식물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협약입니다. 자, 쭉 봤고요.
이제 기출문제 들어갈 겁니다. 기출문제 선생님이 총 7문제 풀 거고요.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기출분석했던 표대로 내용 영역 순서대로 한 문제씩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갖고 온 문제는 정말 고민하고 최근에 수능 중에서 어떤 걸 풀어보면 가장 좋을까를 고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대충 풀어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혹시 부족하다면 다시 수능특강 가서 보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재작년 수능 문제예요. 2025학년도 12번 문제고요. 경제활동의 주체 관련된 문제인데 사실 통합형입니다. 다른 부분이 섞여 있어요. 어떤 부분? 전자상거래 같이 엮여 있죠? 전자상거래는 다음 시간에 22강에서 볼 거거든요. 그치만 어쨌든 여러분 배웠기 때문에 다 안다는 가정하에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 주체 ABC가 있대요. 그러면 뭐 가계, 기업, 정부, 외국 중에 있겠죠. 전자상거래 유형과 나에 해당하는 사례를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그림에서 A는 효용의 극대화를, B는 이윤의 극대화를, C는 공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다. 다 좋네요. 효용 극대화 뭐예요? 가계. 이윤의 극대화 누구예요? 기업. 공공의 극대화 누구예요? 정부. 외국은 없네요. 자, 그럼 적어볼게. A는 가계. B는 기업. C는 정부. 다 찾았고요. 하나의 문장으로. 그리고 가와 나는 경제 주체 간에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유형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얘네들 있죠? 가와 나. 얘네들은 전자상거래 유형이다. 전자상거래 유형 배웠죠? G2C, G2B, B2B 이런 거 사례별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으면 되는 문제인데 기업부터 볼게요. 자, B와 C는 민간 경제를 구성한다. 자, 민간 경제 배웠어요. 우리는 아까 강조했었죠. 민간 경제는 가계와 기업을 더한 말인데 B와 C는 기업과 정부니까 틀렸죠. 생산물 시장에서, 나왔네요. 생산물 시장에서, 생산 요소 시장에서 이렇게 봐야죠. A는 생산물을 소비하고 B는 생산물을 공급한다. 생산물 시장에서 생산물을 공급하는 건 기업이고요. 그걸 소비하고 구매하는 건 가계잖아요. 그래서 A가 누구죠? 가계. 생산물 소비하는 거 맞죠? B는 생산물을 공급한다. 기업이 공급하는 거 맞죠? 그래서 공급자, 수요자 선생님 잘 봐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 니은 맞는 설명. 자, 가에 해당하는 사례, 가는요. 가계와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 유형입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C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C가 일단 가계예요. 그렇죠?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토지 대장을 발급받았다. 정부 24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정부가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또 이런 서류를 발급받거나 하는 거 G2C 유형 대표적인 예시였죠? 그런데 가라고 했잖아요. G2C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나에 해당하는 사례는 기업과 정부, B랑 G. 세모세모 기업이, 기업이네요. 기업이. 국세청 정부의 기관이죠? 국세청이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세금을 납부했다. 자, 그러면 B, 기업이고요. 정부고요. 그쵸? 그럼 둘다 맞죠? G2B, 홈택스에서 기업이 원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사례니까, 니은, 니을.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알면, 이 사실 ABC를 찾으면 금방 또풀수 있는 문제였죠.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여러분 잘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고요. 이건 경제활동의 객체죠. 객체, 경제활동의 대상물. 그래서 우리 재화랑 용역 배웠어요. 다음 기사에 나타난 공기를 통해 알수 있는 재화의 성격. 사실 선생님이 아까 설명할 때 약간 넌지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영국의 세모세모 기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향을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고향의 공기를 담은 병에 담은 상품을 출시했대요. 2020년 기사. 공기는 500ml 용량의 병에 담겨 병당 25파운드에 판매되고 있다. 이는 자유롭게 마실 수 있었던 공기가 자유롭게 마실 수 있었대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었는데 공기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재활 성격이 바뀌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공짜로 먹었던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뭐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사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넌지시 얘기했지만 이런 시대가 진짜 올수 있죠. 그래서 자유재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어떤 재와 경제재, 뭐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나눴었던 거죠. 희소 에 따라서 두개 나눴었죠. 그 정답은 자유재에서 경제재 정답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였죠. 경제할 때 객체 이런 식으로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2025학년도 수능 2번 문제고요. 상업의 기능. 자, 상업의 기능은 아까도 봤지만, 우리 최근에 5개년도에서 3번 정도 출제가 됐다는 거 높은 비율이고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빨리 풀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 가나 사례 공통적으로 나타난 상업의 기능이래요. 상업의 기능 몇개 있었죠? 6개 있었습니다. 자, 그럼 가부터 볼게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는 화주가 요구하는 당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일 배송 서비스. 배송 보는 순간 얘는 뭐죠? 아, 운송이구나. 장소적 불일치 해결하는 운송 기능이 들어가 있네요.
최근 늘어난 배송 불량에 대응하기 위한 차량 증차가 필요해서 은행에 자금 대출 받았대요.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 가서 은행의 돈을 수요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돼서 같이 자금의 융통이 이루어진 거죠. 얘는 금융이 같이 섞여 있네요. 운송과 금융. 자, 나. 보부상의 세모네모 씨는 상품을 지게 지고 하루에 왕복할 수 있는 거리의 장터까지 30, 40여 리를 걸어서 이동. 그래도 운송이네요. 그쵸? 운송 기능. 지게 일고 상품을 이고 갔으니까. 이동 거리는 상품 가격에 반영해서 팔았다. 그럼 얘는 매매네요. 그쵸? 그럼 둘이 공통적으로 겹치는 거 어떤 거죠? 운송.

운송의 기능은 뭐였을까요? 장소적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죠. 그 정답은 2번. 자, 자금의 불일치 같은 경우에는 금융이었고, 정부의 불일치 정보 전달 기능이었고, 품질의 불일치 없습니다. 경수재 손실 위험 해소 기능, 얘는 보험 기능이었죠. 그래서 6가지 기능에 따라서 목적 알고 있으면 또풀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4번. 2003년도에 대학 수학 여신 6번 문제고, 상업의 주체 정말 중요한. 다음 가나에 나타난 상업의 주체 ABC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자, 가를 먼저 찾아봐야겠죠. AC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줄을 상시 대리한대요. 여러분 벌써 끝났죠? 상시 대리. 항상 계속적으로 대리한다. 뭘까요? 보조상인 중에서 맞아요. 대리상. 자, 고객에게 자동차를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자동차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B씨는요, 세모세모 호텔의 지배인이래요. 지배인. 근무. 대외적인 영업 활동을 보조해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두 가지 키워드. 그 이상을 보고 우리 뭐라고 찾을 수 있죠? 맞아요. 상업 사용인이구나라고 여러분이 찾았을 거예요. 열심히 연습한 친구들은 이미 두 개를 찾는 순간 공통점 물어보지 않아도 아 이거네라고 바로 찾았을 것 같아요. 뭘까요? 이두 개만 보고 맞아요. 경업 금지 의무가 있네라고 여러분 아셨을 것 같지만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경업 금지 의무 아까 상법의 조문으로 봤었죠? 대리상의 경우에는 본인을 허락 없이 하면 안 되고요. 상업 사용인 같은 경우는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동종의 영업 활동을 대신하면 안 되는 거. 도와주면 안 되는 거죠. 경업금지 의무. 자, 독립적인 상인이다. 독립적이다. 독립적이다. 일단 독립적 맞나요? 지금 이 대리상의 경우 보조상인 같은 경우에는 자영상인처럼 대등한 관계 독립적인 상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업사용인은 종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고 자기 명의로 하는 건요. 자영상인은 맞아요. 그런데 이 상업사용인은 자기 명의로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고요. 거래 쌍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이건 중개인에 대한 설명이라 둘다 아니죠. 영업 손익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 다 갖는 거. 자영상인이죠. 자영상인 여기 없죠. 자영상인 둘다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당되지 않는 설명. 자기 명의로 거래하는 것도 어쨌든 둘다 아니네요. 그렇죠? 자영상에 대한 설명인데 아니면 보조상인 안에서는 위탁 매매인, 운송 주선이 이런 예시가 있겠지만 대리상도 본인 명의로 하고 상업사용인은 뭐 자기 명의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오답입니다. 자, 7번 아니고요. 4번이니까 5번이네요. 5번. 2026학년도 대학 수강에서 13번. 작년 수능 문제고요. 상업의 객체가 단독 문제로 굉장히 길게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갖고 왔고 난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산업재산권에 안에 있는 뜻과 권리전속 기간을 잘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지만 그래도 한번 볼게요. 5번. 다음 우리나라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와 A국 세모세모주가 체결한 기술 사용 계약서의 일부다. 그중에 13번 문제만 상업의 객체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기술 사용 계약서를 보니까 블라블라블라 생략하고 최초로 발명했대요. 그래서 대한민국과 A국의 독점권을 소유하고 있대요. 자, 이걸 보는 순간 밑에 이제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이 키워드를 보고 우리 뭐라는 걸알수 있다. 특허권이라는 거를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위 기술 사용 계약서에 나타난 지식재산권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거든요. 지식재산권을 우리가 이제 구조화를 해보자면 첫 번째 산업재산권이 있었어요. 산업재산권. 산업재 이용 가치가 있는 그다음에 저작권이 있었어요. 인간의 사상과 감정에 대한 창작물. 세 번째가 이제 요즘 각광받고 있는 신지식 재산권 이렇게 있었죠. 산업재산권 안에 몇 가지가 있었다? 네 가지가 있었다. 앞 글자만 따서 특허권. 그다음에 개선한 실용신안권. 우리가 외형상, 뭐 형상이나 이런 색채, 디자인권, 그다음에 식별할 수 있는 상표권 이렇게 네 가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은 건 특허권이기 때문에 이 특허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는 겁니다. 자, 기여. 특허법에 의해 권리를 보호받는다. 맞죠? 특허법에 의해서 권리 보호받는 거 맞습니다. 자,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권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적절하지 않고. 권리존속기간은 설정 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다. 제가 권리존속기간 나왔어요. 선생님이 도시카에서 간단하게 보여줄 땐 출원일 후 20년이라고 했었죠. 처음에 시작되는 건 설정 등록한 날부터이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있는 거고 중요한 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 맞죠. 그래서 얘도 디귿 맞는 설명이라서 기역 디귿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타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기호, 문자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얘는 뭘까요? 상표권. 얘는 그 권리종속 기간이 출원율 10년이었는데 뭐가 가능하다? 얘는 갱신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거기까지 하면 좋겠죠. 그래서 기업 디귿 정답 2번 작년 수능 문제 따끈따끈한 문제였고요. 그다음 6번 보겠습니다. 6번. 자, 6번 2022학년도 문제고요. 사실 경제 지표 문제가 그 2025년에도 고용률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보다는 그래도 여러분이 좀더 수능 기출 흐름 봤을 때 우리가 수능 완성해서 실질 GDP랑 명목 GDP를 계산한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물론 고용률 문제도 같이 풀어볼까 엄청 고민 많이 했는데 수능 완성이 없었던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갖고 왔고요. 이게 사실 경제협정 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FTA 관세동맹 배웠던 그 경제협정 파트랑 연계된 문제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갖고 올 거라서 선생님이 사실 다 읽어보진 않고, 이 파트는 경제협정과 관련된 문제, 이제 밑에 파트만 보고 풀 거라서 선생님 바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고, 위 그래프에 나타난 A국의 GDP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명목 금액과 실제 금액이 같은 GDP 기준 연도는 2010년으로 한다. 우리가 실제 GDP를 구할 땐 기준 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서 조건을 줬고, 이 앞에서 방금 봤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만 선생님이 확대해서 문제 풀려고 갖고 온 겁니다, 옆에. 그래서 A국의 연도별 GDP를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는 지금 명목이고요. 그다음에 체크무늬 이렇게 사선 무늬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실제 GDP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수치를 푸는 건데 100만 달러 단위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 위에 있는 숫자만 가지고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자, 기업 2011년에 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한 당해 연도 최종 생산물의 가치는 100만 달러다. 그래, 100이다라고 할게요. 2011년에 가격을 적용해서 계산한 당해 연도 최종 생산물. 그럼 2011년에 가격을 적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1년에 현재 가격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가격을 적용한 최종 생산물의 가치이기 때문에 120이 맞습니다. 명목 GDP. 근데 얘는 100이라고 했잖아요. 100만 달러. 그렇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죠. 니은, 2012년 실제 경제 성장률은 10%다. 자, 그럼 이건 경제 성장률을 구하라는 건데, 기준이 있어요. 몇 년도? 2012년도. 그러면 여기다가 공식을 써서 해볼게요. 2012년도에 실질 GDP, 실질 GDP를 가지고 원래 경제 성장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2000, 언제 거? 11년도에 실질 GDP를 빼고, 뭐로 나누죠? 기준이 뭐죠? 이 전년도, 실질 GDP죠? 그래서 2011년에 실질 GDP 곱하기 100을 하면 이제 우리 2012년에 실질 경제 성장률 나옵니다. 2012년에 실질을 보니까 110, 그냥 110, 단위 생략하고, 2011년에 실질 GDP 사전 보니까 100이네요. 100. 근데 기준이 계산하기 편하게 100이네요. 얘가 10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 10%, 경제 성장률 10%네요. 그래서 10% 했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 자, 디귿. 2011년 명목 GDP는 기준 연도 가격으로 측정한 2012년 GDP보다 크다. 2011년에 명목 GDP 있다 구해볼까? 얘는 편해요. 2011년 명목 GDP니까 120이네요. 120. 근데 기준 연도 가격으로 측정한 2012년 GDP 말이 좀 어렵지만 기준 연도를 가정으로 한다는 거는 실제 GDP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아까 초반에 얘기했었죠? 기준 연도에 2012년이니까 2012년에 실제 GDP 얘를 보는 거예요. 얘는 110. 그쵸? 그런데 120이 11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경제지표 문제, 사실 이렇게 단독으로 나와 있는 문제에서 같이 풀어본 문제가 많지 않아서 선생님이 수능 문제를 갖고 왔고, 말이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 지우고 여러분 한번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념부터, 명목 GDP, 실제 GDP 개념부터.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 아까도 처음에 기출 분석할 때 얘기했지만 단독으로 나온 거 굉장히 오랜만이다. 그쵸? 그래서 같이 보려고 해요. 작년 수능 문제예요. 다음은 환경 관련 뉴스고 이와 관련된 국제환경 협약을 지키기 위한 실천 방안을 적절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보니까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는 종이용 수증 대신에 전자용 수증 요즘 굉장히 많이 이제 독려하고 있죠. 전자용 수증. 영수증 한 장당 1.7g의 탄소 배출 저감, 탄소 배출을 안 하기 위해서, 감소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간화 협업을 통해 전자용 수증 한 건당 탄소 중립 포인트 적립해주는 캠페인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중요한 포인트, 탄소 배출. 이 탄소가 왜 배출하려고 하는 거, 지금 배출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이산화탄소. 우리 약간 온실가스랑 비슷하게, 온실가스의 주범처럼 굉장히 기온을 따뜻하고

이렇게 온도를 안 나가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어요. 온실가스 배출 규범. 이와 관련된 이 국제환경협약이니까, 뭐, 기후변화협약이라던가, 파리협정이라던가, 이런 게 있겠죠? 물론 협약 이름을 물어보진 않았지만.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한다. 신재생에너지 쓰면 당연히 탄소배출 저감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역 적절한 설명이고, 습지보호. 습지보호는 사실 람사르 협약에서 우리 배웠던 내용인데 적절하지 않죠. 관련 없고요. 자동차 배기가스. 자동차 배기가스 왜 배출 규제할까요? 자동차 배기가스 안에도 굉장히 이산화탄소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게 맞죠. 유해 폐기물의 해양 투기 감시, 해양 투기, 해양 오염 방지하는 걸 런던 협약이라고 배웠는데 적절하지 않죠. 어쨌든 협약 내용을 이름을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국제환경 협약이라는 게 문두에 있어서 사실 그냥 한번 언급했습니다. 그 정답은 기역 티귿. 정답률은 높았어요. 그래서 사실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차. 최근에 나왔던 수능 문제니까 환경 문제니까 선생님이 같이 풀이해봤습니다. 선생님 말 굉장히 빨랐죠. 미안해요. 선생님은 학교에서 평상시에도 말이 빠른데, 특히 마지막 다섯 강의 찍을 때 말이 또 굉장히 빠를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오늘 경제활동과 상황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복습했고요. 부족한 부분 반드시 수능 특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수능 직전까지만 보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꼼꼼하게 복습하시고요. 선생님은 다음 22강에서 이제 기업과 경영 파트 같이 복습하고 기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생윤아들 생활과윤리 약정 공략 원원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략할 취약점은 국가권위의 정당성 중에서도 사회계약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들어보세요. 인민만이 신탁의 위반을 심판하고 파면하는 주체인가에 대해서 로크에게 물었을 때 아, 예 라고 자신있게 답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뭐였냐면요. 바로 17번 문항인데요. 지금 보여드린 선택지가 4번의 정답으로 많은 생윤어들이 체크해 주시긴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선택지들, 즉 오진술인 것에 10% 이상씩 다 오진술인 줄 모르고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라고 답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불안한 상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틀린 거야 라고 확신을 갖고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정답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불안불안해 하면서 정답이 아닌 다른 것들에 답을 해서 점수가 깎이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잡아야 되겠다. 이건 개념의 문제인 거잖아요. 개념을 제대로 잡아서 정답을 확실하게 답을 하고 나머지가 왜 오답인 건지도 확실하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17번 문제는 바로 이 선지의 모음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번이 정진술로 정답이거든요. 로크에게서요. 근데 나머지의 선택지들에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답한 그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뭔지 잠깐 짚고 가보겠습니다. 미리 적어놨어요.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봐봐요. 여기에 홉스, 로크, 루소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이름 쓰지 않은 이유는 제가 수능 개념부터 계속 얘기해왔어요. 지금 사회계약론에서 이야기되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빼낼 수는 있지만 그것들의 세 사상가를 똑같은 주제, 똑같은 단어, 똑같은 층위로 똑같이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이 사회계약론을 이야기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 시간에 세 사람을 딱 모아서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그들이 이야기한 사회계약의 성격들이나 주요 요소들, 그걸 하기 위해서 표현한 단어들, 사용한 단어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걸 획일적으로 어떤 단어에 다 맞춰서 넣어버리면 그것 자체가 오진술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심지어 저는 이거 근대 국가에서 말하는 그 국가 개념과 이 사람들이 말하는 커뮤니티, 공동체 개념과 인민 개념과 이런 단어들도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거지만 그런 것들을 문항 안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 전제 하에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겠지라고 되게 신중하게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상가 이름을 빼고 핵심적인 요소들을 둔 채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라는 걸 말씀드려볼게요. 사회계약론이 나오는 이 단어는 국가권위의 정당성 부분인데 국가권위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오나요? 라고 물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본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대에 사회계약론이 대두되면서 홉스, 로크, 루소의 이러한 개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개념은 사회계약에 관련된 것으로 위에 있는 거 왜 썼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회계약론자에게 국가권위의 정당성을 자연적이라거나 본성적이라고 말하게 되면 일단 조심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계약론이라고 추려 들어가게 됐을 때 그들에게 꼭 나오는 선지안의 소스는 기본적으로 사회상태, 국가상태 들어오기 전 자연상태는 어땠니? 그때 자연법의 내용은 뭐야? 그리고 그때 자연권이 있었지? 있었지? 이건요. 자연권이라고 하는 건 이미 부여받은 거거든요. 형성했다라고 하면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자연권은 이미 부여받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상태와 자연법과 자연권에 대해서 넓은 틀에서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자면 자연상태는 자유로우면서도 합리적인 이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자연 상태에 대한 묘사가 홉스, 로크, 루소가 다 조금씩 다르죠. 투쟁 상태라고 얘기할지,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라고 이야기할지 서로 달라요. 그 부분을 먼저 짚어보신 다음, 홉스가 인식한 자연법이라는 게 뭔지, 로크가 인식한 자연법이라는 게 뭔지가 이 둘에게서는 잘 대비될 수 있습니다. 또, 자연권이라는 걸 일부 양도했다라고 하면 로크에게 갑니다. 그런데 루소에게서는 일반의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부 양도가 아닌 일반의지에 모두 양도한다. 주어 일반의지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 개념이 들어갑니다. 다음, 사회 상태에 들어가면서 나올 이야기가 소유권 문제. 자, 요건 홉스와 로크에게서 잘 대비될 수 있는 짝꿍입니다. 홉스에게서는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크에게서는 자연 상태에서도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게 자연권이라고 로크는 봅니다. 그런 로크는 그 소유권을 더잘 보장받기 위해서 사회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회 상태로 들어갈 때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일부 양도라고 말했죠. 로크에게서 일부 양도. 그러다 보니 소유권은 양도하지 않은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걸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 상태, 사회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국가는 구성원들의 소유권, 즉 양도하지 않은 권리이지만 그걸 보장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자연 상태에서의 어떠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혹은 더 이상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계약을 맺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합리적인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서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 부분이 공통의 선지로 잘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로 변형되어서요. 거기에다가 입법권, 집행권, 주권. 이게 정말 잘 나온다고 저는 파악했어요. 선지를 들어보면 이 얘기가 꼭 들어가요.

홉스의 경우에 절대적인 군주를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런 절대적인 군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개인들의 나의 생명권을 지킬 수 없게 하는 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그 생명권을 포기해라. 저항하지 말아라. 라고는 할수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조심스럽게 들어간 연계규제 문항이 있어서 그것도 포함했으니 오늘 내용 중에 지금 이 부분부터요. 어떤 하나도 빼놓을 게 없어요. 그래서 문항들을 적용하면서 이 개념들이 어떤 사상가에게서 유의미하게 들어가고 어떻게 기술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봤었던 6월 모평의 선지에서요. 위에 있는 내용에 4번이 정답이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외의 내용들에서도 체크를 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개념이 좀 불안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타인에 대해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로크에게서 이거 맞을 것 같은데? 라고 꽤 많은 친구들이 이게 맞다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 각각의 개인들은 자연법에 따라 판단하고 집행한다. 그걸 포기하고 자연 상태에 들어 사회 상태에 들어오는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이 흔들렸던 친구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 보세요. 그 자원이라는 건 연계 교재, 기출 문제의 제시문 선지 해설지들. 자, 기본적으로는 2번 수능 특강에 있는 자료 한번 볼게요. 각자가 가진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해서 그것을 공동체에 양도하는 곳에서만 정치사회가 존재하게 됩니다. 정치사회에서 각자는 그 자신의 생명, 자유, 자산을 보존하게 됩니다. 라는 문장을 보고 로크라는 이름을 쓰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이요. 각자가 가진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한다. 즉, 자연 상태에서 각자가 집행권을 발휘했었는데 그 권한, 권력을 발휘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사회 상태로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되짚어 보면 자연 상태에서 타인에게 집행권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게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 작년의 문제에는 이런 제시문도 있었어요. 인간은 본래 타인의 침해와 공격으로부터 그의 재산, 그 생명, 자유, 자산을 보존할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법을 위반한 것을 심판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정치사회는 각각의 구성원이 이 자연권 포기하고 그 권리를 공동체 수중에 양도한 곳에서만 존재하게 된다. 조금 더 길게 얘기해 볼까요?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에 따라 각자 심판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 자연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타인에 대해서 그 심판과 집행의 권력을 발휘해요. 자연 상태에서도. 그런데 그 자연법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성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그 공평무사한 재판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자연권을 집행했던 것을 포기하고 공평무사한 재판관을 세워서 그에게 양도를 하자. 그런 사회 상태에서 오히려 나의 이 권한이 더잘 보장받을 수 있겠어.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분명 한 번쯤은 짚어봤던 개념일 것이고, 언젠가는 읽어봤었던 제시문들, 다른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접해봤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흘려보내지 말고 재조직할 수 있는 단계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공부할 때 이걸 흘려보냈다면 지금이 분기점이 돼서 이 긴급 처방 받아서 꼭 자기 지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육모였었고요. 그럼 지난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육모에서 제시문과 붙여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제시문과 붙여서 보자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번 육모에서는 지금 이게 새로운 제시문으로 들어간 내용이고 그것을 선지에서도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4, 5번에 연결이 돼요. 한번 가볼게요. 로크의 입장이잖아요. 로크의 관점에서는 자연 상태의 모든 권리와 자유는 사회에 양도되어야 된다. 아까 쓰고 왔어요.

로크에게서 자연권이 모든 자연권이 양도된다 그랬어요? 일부 양도된다 그랬어요? 네. 일부 양도된다 그랬어요. 그럼 다시 물을게요. 양도되지 않은 권한은 뭐라 그랬어요? 소유권. 그래서 모든 권리와 자유가 사회에 양도된다라고 하면 맞지 않는 진술이 돼요. 두 번째,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타인에 대해서 권력을 행사할 수 없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각자 판단하고 집행하는 자연권이 있었으니 맞지 않는 진술이 돼요. 세 번째, 사회계약 이후 정치 권력과 법은 자연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아니요. 이 자연법에서에 의해서 정치 권력과 법이라는 것도 작동되기 때문에 자연법에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틀려요. 그럼 이것까지는 지금까지 논의되었었던 패턴의 변형이라고 할수 있는데 4번, 5번은 새로운 거예요. 그 중에 4번이 정진술이었는데요. 인민만이 권력자의 신탁 위반을 심판하고 그를 파면하는 주체입니까? 신탁 계약이니까 신탁의 여부를 위반했는지를 그 인민들이 판단을 하고 파면하고 그걸 철회하고 회수할 수도 있어. 라고 이 문장을 잘 읽어냈다면 괜찮은데 그게 인민만이일까? 아, 이거 생녀들 알 거야. 생윤선지에서 유독 나오는 이만 같은 요런 표현들 때문에 긴장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맞아요. 영강에서 말씀, OT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표현이 들어가더라도 정답일 경우에 흔들리지 않고 답할 수 있을 정도로 정진술, 오진술, 그러니까 선지 판단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학습량이 쌓여야 돼요. 그래서 이건 맞는 진술이에요. 그럼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가볼게요. 자유와 권리 수호를 위해서 성립된 국가에서 최대 해악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법을 유린하는 폭력이라는 거예요. 위법. 법을 유린하는 폭력. 반역은 법에 대한 위반이며 그 가능성이 누가 가장 많대요? 권력자가 그 가능성이 가장 크대요. 왜요? 권력자들은요. 자기 권력을 과시하고 무력을 휘두르고 싶은 유혹이 많고요. 이런 꼭 있죠. 측근의 아첨. 이것 때문에 반역을 범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을 위반하고 폭력으로 법을 위반, 파괴하는 권력자야말로 진짜 반역자다. 그러면 그 반역자를 누가 판단하느냐? 인민만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5번 선지, 입법부를 설립하면 권력자가 반역을 저지를 가능성이 차단되냐? 아니요. 입법부를 설립하더라도 권력자는 이렇게 반역을 범할 가능성이 커지니까 그걸 누가 심판하고 파면해야 된다? 인민이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27번의 문항은 선지끼리 모아서 복습해두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제시문 부분과 선지 4, 5번을 이번에 학습해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9월과 수능에 또 어떤 사상가의 어떤 부분이 새롭게 나올 수도 있을까라는 가능성을 생각해보게 되는데 중요한 근거는 제시문과 함께 갈수 있을 거라는 거. 그 제시문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지난 수능을 보겠습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가상대화이고 적절한 것만 찾으라고 했거든요. 이제 갑의 경우에는 모든 권리를 완전히 양도한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모든 권리를 완전히 양도한다. 일반 의지. 그래서 루소예요. 루크거든요. 로크 입장에서는 일부 양도야. 지금 했어요. 네. 그럼 기억법. 개인은 다수의 전체 의지에 복종함으로써 자유를 보장받는다. 아, 이게 일반해지겠구나. 라고 답하는 순간 틀려요. 기억법은 이거 맞지 않는 진술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의지라는 개념을 동원해야 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 기억에 답하려면 특수 의지, 전체 의지, 일반 의지 세 가지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개개인들이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의지를 특수의지라 그래요. 그 특수의지의 총합이 전체 의지예요. 근데 그것과는 달리 이 공동체 전체가 이익이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이익들이 모아진 총합의 얘기가 아니라 아, 비록 나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아,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에, 우리 커뮤니티에 이익이 될수 있을까? 이게 일반 의지예요. 그러니까 일반 의지의 개념이 이거잖아요. 사적 차원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공동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잖아요. 그러니 다수의 전체 의지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1에서 맞지 않는 진술이 돼요. 섬세하게 들어가죠. 그다음에 니은범 입법권은 최고 권력 맞아요. 그리고 이 안에 어떤 정부 형태든 모든 국가에서 최고 권력이라고 로크 입장에선 맞는 진술이 되고, 디귿범 사회계약과 소유권 행사에는 인민의 동의가 필수적이다라고 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로크는 계약 문자니까 동의 맞겠지라고 하면 여기도 또 틀리는 거예요. 왜? 은근슬쩍 지나가요. 소유권이요. 로크한테 소유권은 자연권이에요. 그럼 이 자연권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권리예요. 그럼 내가 이미 갖고 있었던 것을 이거 행사해도 돼요? 동의해 주세요. 라고 할 리가 없죠. 그러니 말하자면 이거죠. 사회 계약을 위해서는 동의와 합의가 필요한 거지만 원래 갖고 있었던 소유권의 행사에는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빼내는 거예요. 1번. 시민들은 정부를 교체할 수 있는 권력을 갖는다. 루소나 로크 모두에게서 정부 교체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수 있어요. 니은과 리을이 정답이 돼요. 짧지만 강력하죠. 이게 지난 수능의 사인이었기 때문에 이 이후로도 개념에서 루소까지 깊이 들어가서 공부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9월로 가볼까요? 갑과 을의 사상가를 보면 먼저 공포가 만연한 전쟁 상태 홉스인구 루소예요. 홉스와 루소를 둔 상태에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사회계약은 자유가 없는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옆에다 썼어요. 자연 상태에서 자유 이성이란 단어를 썼죠. 홉스 입장에서 자유가 없는 자연 상태라는 이말 자체에 틀려요. 자연 상태에서는 자신이 판단하는 바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홉스가 생각하기에 자연권이라는 건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물과 타인의 신체에 대해서까지 무엇이든 할수 있는 권리, 권한을 갖고 있어요. 또 그걸 홉스의 입장에서는 자유라고 볼수 있고, 물론 다른 사상가 입장에서 그 자유는 이런 점에서 방종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홉스의 입장에서만 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홉스의 입장에서 간단하죠. 자연 상태에서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홉스의 입장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의 자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리를 했던 거잖아요. 니은범, 사회계약은 계약 주체 모두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결집시킨다. 이거 두 사람의 공통선지예요. 리바이어던이거나 일반 의지이거나. 그 개념어는 다르지만 풀어가는 이 문장은 공통점으로 들어갈 수 있네요. 디귿범, 정치 질서는 이성에 따른 평등한 개인들의 약속에 근거해야 됩니까? 이성, 평등한 약속. 이게 계약을 통해서 사회 상태로 들어오는 두 사람의 공통 진술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리을범, 사회 계약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양도하지 않은 권리가 있나요? 루소, 아까 뭐라 그랬죠? 자신의 모든 권리를 공동체에 완전히 양도합니다. 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앞에 있는 문제의 제시문만 보더라도 그 단서가 나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국가에 양도하지 않은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 루소에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문항의 의도는 뭐예요? 사회계약의 공통점도 좀 파악할 수 있니? 이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거 은근히 자신 없어 하는 친구도 있을 거거든요. 잘 체크해두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작년 6월 모평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홉스죠. 을의 경우에는 로크예요. 홉스와 로크 제시문 꼭 읽기로 약속하고, 소유권. 홉스한테 소유권. 틀리죠. 자연 상태, 주어가 자연 상태라면요. 자연 상태의 만인은 만물에 대해서 무엇이든 할수 있는 권리라고 말하지만, 그걸 소유권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정의, 불의, 소유권이라고, 내 것, 네 것이라는 것에 구분이 없거든요. 맞죠? 그래서 홉스에게서는 소유권을 가지려면 사회 상태의 이야기가 돼야 되고, 로크에게서는 소유권이 자연 상태에서 있는 것. 그래서 이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둘의 조합에서는
놓칠 수 없는 선지의 구성 요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2번 갑. 절대 권력을 지닌 국가는 주권자들의 사회 계약으로 탄생한다. 은근히 맞는 말 같죠? 틀려요. 절대 권력은 리바이어던이 갖죠. 리바이어던이 주권자죠. 그러면 주권자들이 사회 계약을 해서 탄생했냐 이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주권자인 리바이어던이 계약의 체결자냐 이 말이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리바이어던은 절대 주권을 가진 주권자이지만 계약의 체결자는 아니에요. 계약의 체결자인 인민들은 계약을 체결했지만 주권자는 아니고요. 이것도 계속 출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3번. 정치사회에서 시민은 자연법의 집행권 전부를 소유한다라고 했어요. 자연법의 집행권 전부를 소유할까요? 입법부와 집행부에 신탁했잖아요. 그쵸? 그러니 이걸 전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니까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시민이잖아요. 이건 사회 상태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집행권 전부를 소유한다라고 말할 수 없죠. 4번. 자연 상태에서 공통된 재판관의 부재는 전쟁 상태를 유발한다. 로크의 입장에서 자연 상태는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인 것이고 자연법에 의해서 각자가 판단하고 집행하는 상태이긴 하지만 만약 이때 자연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무력을 행사하거나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된다면 그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는 전쟁 상태가 유발되게 된다라고 로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4번이 적절한 진술이 돼요. 5번. 국가에 양도하지 않은 개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는 없다라고 했거든요. 다시 한번 로크의 입장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 볼게요. 소유권은 국가에 양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걸 잘 보장받기 위해서 사회 상태에 들어와요. 따라서 국가는 개개인들의 소유권이 양도되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잘 보장해 줘야 해요. 맞죠? 그래서 로크에게서 특히나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짚어봐 드렸습니다. 만약에 홉스에게서라면 내 생명을 보존할 권리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더라도 접근할 수 있겠지만 로크에게서 포인트를 맞춘 설명을 해봐 드려봤어요. 그럼 이게 평가원 문항들이었는데요. 수능 특강으로 가면 어떤 구성이 나오는가? 홉스와 로크의 조합이에요. 1번이요. 자연 상태에서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권리. 이거 뭐예요? 자연권이에요. 이게 있죠? 맞죠? 두 번째, 혹 국가는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게 리바이어던이죠? 맞는 진술이죠? 다음, 국가의 명령에 복종한 시민의 의무는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제가 판서에 드렸어요. 자연적이거나 본성적이라고 말하는 건 아리스토텔레스 류의 설명인 것이고, 홉스, 로크, 루소라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동의와 합의의 산물로서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약간 힘 빠지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이렇게 나온다. 너무 고맙게 빼줄 수 있는 선지가 돼요. 3번. 국가는, 여기 별표, 자연권의 일부를 양도받아 구성원 간의 분쟁을 조정해야 된다. 일부 양도예요. 다섯 번째. 홉스와 로크를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이성의 능력을 발휘하여 계약에 참여한다. 네, 자연 상태에서 자유, 이성 발휘할 수 있고 계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서 합리적인 판단으로 계약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걸 공통점으로 넣을 수 있어요. 다음, 제시문에 누구인지 판단해 볼까요? 일반 의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루소인지는 아는데 자신을 전체에 양도해요. 그래서 결국 아무에게도 양도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일반 의지의 개념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일반 의지가 좀더 디테일하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이 문항을 꼼꼼히 복습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건 빠뜨리지 말고 꼭 복습해보세요.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정답은 3번이에요. 주권은 양도도 안 되고 소수가 독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일반 의지에 근거해 보자면. 그래서 없는가? 그럼 네. 라고 답하는 3번이 맞는 진술이고, 나머지의 내용은 일반 의지는요, 위에서 말한 대로 이렇게 각자의 신체와 모든

능력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서 세워진 거잖아요. 사회계약 이전에 확립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주권에 의해 파생된 권리랑 주권이라는 것과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권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파생된 권리가 있는데 그것들을 주권과 혼동하지 말아라. 동일하지 않다. 네 번째, 일반의지는 개인이 사익을 추구하는 의지의 총합인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개인이 사익을 추구하는 거면 특수의지고요. 그 특수의지의 총합이면 전체의지예요. 일반의지는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지 않는 진술이에요. 다섯 번째, 주권은 계약으로 형성된 정부에 의해서 대표될 수 있나요? 주권 자체는 대표될 수 없어요. 그러니 맞지 않는 진술이 돼요. 그래서 꼼꼼하게 루소를 좀더 복습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문제. 다음 수능 특강에서 두 사람의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갑의 경우에는 로크, 을은 루소. 명확하죠? 그 상태에서 1번 갑.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생명, 자유, 자산에 대한 자연권 타고난다. 맞는 진술이죠. 자연권은 타고나는 거예요. 두 번째,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해 권력은 입법, 집행권으로 분립. 루크가 강조한 부분이에요. 그럼 루소에게서 방금 얘기했어요. 일반 의지, 양도될 수 있어요? 없어요. 위임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양도, 위임, 불가. 맞는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요것과 요 앞에 있는 루소를 한번더 복습해두면 좋다는 거예요. 거기에 4번. 개인은 자연 상태에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의 지배를 받습니까? 라고 했거든요. 자, 이건 중요한 개념이죠. 앞에 얘기한 대로 사익을 추구하는 의지는 특수의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일반 의지가 아니라 그랬죠. 이걸 두고 보니까 이 선지에서 보니 공동선을 추구하는 게 일반 의지인 건 맞아요. 근데 그거 자연 상태에서 있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심지어 그게 앞에 문제에서도 일반 의지는 사회계약 이전에 확립되었나요? 자연 상태에서 확립되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걸로 정답이에요. 5번. 공통의 권력이 부재할 때에도 자연법의 위반은 가능합니까? 즉, 공통의 권력이 부재하다는 건 자연 상태의 입장일 것이고, 자연 상태라면 자연법이 작동하겠지만 그 위반이 가능하기도 하죠. 위반이 일어나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 맞는 진술인데 4번만 옳지 않은 걸로 정답이라는 겁니다. 수능 특강에서 출연의 문제는 이 정도인데요. 이제 수능 완성으로 가게 되면 조금 더 디테일하고 문항의 형식이 복잡해진 문항들이 많아요. 그래도 그 안에 포인트는 아까 짚어드렸던 핵심 요소들의 반복이에요. 이걸 패턴화 시켜서 잘 훈련하셨으면 좋겠는데, 갑과 을에게서 주어는 둘다 절대 군주이지만, 갑은 절대 군주를 지향하는 홉스예요. 반면, 을은 절대 군주를 비판하는 로크예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홉스와 로크의 구도를 두고 기역번 갑.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맞아요. 인간의 정념 자체는 죄악. 아니다. 아니다. 맞아요. 왜?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나 욕구, 욕망 혹은 그에 따르는 정념들 그 자체는 악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실정법이 생겨나서 너의 행동은 혹은 너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그런 행동은 이런 법에 기반해서 봤을 때 옳지 않아, 합법적이지 않아 라고 판단되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나 정념 그 자체를 이야기해 보자면 그 자체는 죄악이 아니라고 말해요. 홉스치고 좀 디테일하게 나왔죠? 니은범. 국가 안에서 입법권을 집행하는 지니는 주체와 집행권을 지니는 주체. 자, 이거 말이 길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입법권을 지니는 주체 누구예요? 리바이어던. 집행권을 지니는 주체 누구예요? 리바이어던. 즉, 주권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리바이어던. 그러니까 홉스 입장에서는 리바이어던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으므로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가 아니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니은범 틀렸죠. 이렇게. 디귿범. 시민의 권리보장을 위해서 한 사람에게 입법권을 행사하게선 안 돼.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 군주가 입법권과 집행권을 모두 갖고 있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한 사람에게 입법권을 행사하게 되면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어. 만약에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잘못 판단하면, 잘못 집행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혼자 다 갖고 있으면 안 되지. 그걸 견제할 무엇인가가 필요하지. 이게 로크 생각이니까 맞는 진술이죠. 리을범. 구성원에게 양도받은 입법권은 조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있는 권력입니다라고 했는데, 자, 홉스 입장에서 봤을 때이 입법권은요, 다른 사람한테 양도될 수 없어요. 로크 입장에서 봤을 때 적법하게 모인 다수들의 대표들에게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다라고 할수 없어요. 그래서 류버는 갑과 을에게 맞지 않는 진술이에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 잊지 말고 체크해두면 좋아요. 다음, 3원형 비판인데요. 사회계약론 가지고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나오면 꽤나 시간이 걸리겠지만, 구도는 홉스, 로크, 루소 세 사람이 다 나왔고, 여기에서 한번 요거 판단해 봅시다. 권리 소유권 전쟁 상태 얘기했을 때 1번.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에게는 어떠한 물건이라도 빼앗을 수 있는 권리. 그게 자연권이야. 라고 말하는 게 홉스의 입장인 것이고, 그런 홉스가 봤을 때 로크에게 나는 자연 상태에서 그런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그걸 간과하는구나 라고 답하는 1번이 정답이에요. 두 번째. 로크가 홉스에게 자연 상태에서 모든 인류의 동의 없이는 배타적인 소유권이 인정될 수 없음을 간과하는구나. 이거 맞지 않는 진술이에요. 왜냐하면 로크 입장에서 자연 상태에서 소유권이 있다고는 했어요. 자연권으로. 그렇지만 그 소유권이 모든 인류가 동의를 해야만 너의 소유권으로 인정해. 라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자연권이에요. 그러니 배타적인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에 모든 인류의 동의를 통해서 발생된 게 소유권이다 라고 로크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디테일하게 들어갔죠. 세 번째, 자연 상태에서 무력 행사로 인해 상호 간의 전쟁 상태가 될수 있음을 로크는 앞에 있는 기출 문제에서 얘기했잖아요. 간과하지 않아요. 다음, D와 F. 루소에게 가는 비판인데,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에 구성원들은 모든 권리를 양도해야 함을 루소는 간과하지 않아요. 일반 의지하면 모든이 들어갔었죠. 다음 E. 루소가 홉스에게 자연 상태에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일지라도 부정한 행위가 아님을 홉스는 간과하지 않아요. 아까 이야기했죠. 어떠한 정념, 어떠한 감정, 욕구를 갖더라도 자연 상태에서는 그것 자체가 정의불이라고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이 총동원됐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선지들을 개념화시켜서 정리해둬도 좋겠습니다. 다음, 갑을병 세 사람의 입장인데,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1번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홉스, 아리스토텔레스, 로크예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 본성 부분이에요. A와 C,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받는 비판으로 정치적 의무는 상호계약이 아닌 인간 본성에서 비롯됨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간과하는 게 아니라 강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들어갔을 때이 조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1번은 일단 맞지 않는 진술이니까 빼낼 수 있고, 두 번째. 개인의 욕망 충족과 생명 보존이 국가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홉스도 인정해요. 간과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국가의 최고 권력인 입법권은 공동선을 위해서 제한 가능함을 로크는 간과하지 않아요. 또, 국가 수립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도 개인의 소유권이 성립함을 로크는 인정하는데

홉스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간과한다라는 비판이 들어가려면 이게 정답이겠죠. 그래서 소유권 문제가 이 둘의 조합에서는 얘기 안 나올 수가 없다. 5번 F예요. 홉스가 로크에게 자연 상태의 종식을 위해 자연권 일체를 국가에 양도해야 함. 홉스 입장에서 자연권의 일체를 국가에 양도한다라기보다는 생명을 보존하는 권리, 자기 생명 보존권, 이거는 넘기지 않아요. 그래서 맞지 않는 진술이 돼요. 그래서 특히나 홉스와 로크의 이 조합이 중요했어요. 다음 문제도 한번 보실까요? 갑과 을이 자연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갑은 그 자연 상태가 전쟁 상태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홉스인 게 분명해요. 그럼 을은 자연 상태에서는 공평무사한 재판관이 없이 각자가 자연법에 따라서 판단하고 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공평무사한 재판관을 세우기 위해서 사회 상태에 들어온다라고 보는 로크예요. 지금 이 구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럼 선택지에서 소유권 문제. 홉스한테 소유권을 자연 상태에 붙여서 물어보는 거죠. 즉, 공통 권력이 없는 상태, 네 글자로 자연 상태. 자연 상태에선 사적 소유권 존재하지 않아. 홉스에게 맞는 진술. 니은범, 평화를 위해 사회계약의 주체가 국가의 주권을 행사해야 해. 틀렸죠. 홉스에게선 국가의 주권은 리바이어던. 계약의 당사자들과 주체는 인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진술이죠. 디귿범, 자연 상태의 구성원들은 사회계약의 체결을 통해 자연권을 형성한다. 이거 고민하지 말아요. 자연권은 형성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빼요. 리을범, 국가에 대한 개인의 의무는 자발적 동의에서 비롯된다. 두 사람의 공통점으로 사회계약론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기억 리을이 정답이에요. 다음,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봤는데, 자, 이 사상가의 조합 미리 써놓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상가는 국가 설립의 목적을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고 공동체에 양도한다 라고 했으니까 로크 입장. 을은 자연 상태가 전쟁 상태다 라고 했으니까 홉스 입장. 다음, 일반인지 얘기했으니까 루소 입장. 그럼 1번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법의 집행권을 가진 존재가 없나요? 각자가 가졌잖아요. 그러니 맞지 않는 것이고, 2번 선지에서도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타인에게 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 권력이라는 건 지금 이거 자연법의 집행권과 같은 자연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2번 불의에 대한 혐오 땡. 홉스한테서 자연 상태에서 불의의 짝이 나오면 자연 상태에선 정의 불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국가를 형성하기로 하는 사회계약은 만장일치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루스 입장에서는요, 이 만장일치를 전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3번은 맞지 않는 문장이 되겠네요. 4번 갑니다. 아하, 소유권 얘기가 나왔어요. 자연 상태에서도 각 개인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명확하게 확립이라고까지 썼는데, 그렇다면 루소에게 맞지 않는 이야기가 돼요. 루소에게서 소유권이 명확하게 확립되는 단계가 되려면 사회 상태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루소의 조합이라면 맞지 않는 선지가 되겠다라고 빼줄 수 있고, 5번 을과 병이에요. 주권자의 권한인 입법권은 다른 사람이 대신 행사할 수 없다. 아, 이런 거 혹시나 나오면 이런 것도 잘 풀 수 있게 해뒀으면 좋겠어요. 5번이 정답인데요. 홉스한테 주권자는 리바이어던, 루스한테 주권자는 인민이에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주권자가 갖고 있는 입법권은 다른 사람이 대신 행사할 수 없는 거죠. 하, 정말 매력적이에요. 다음 문제. 수능 완성에서 또 이렇게 세 사람이 엮인 이 구도가 많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고난도로 지금 훈련이 되는데 각각 루소, 홉스, 로크예요. 그러면

루소, 홉스, 로크 체크한 상태에서 주권자의 주권 나왔다. 양도될 수도 없고 분할될 수도 없다라고 했네요. 이거 루소만의 입장이냐고 물었어요. 이거 홉스도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권자, 즉 리바이어던의 주권은 권한은 양도되거나 분할될 수가 없어요. 루소뿐만 아니라 홉스도 꼭 풀어봐야겠죠. 두 번째, 자연 상태에서의 불이 이걸 홉스한테 묻는다면 틀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연 상태에선 정의 불이가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C, 병만의 입장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국가가 구성원의 생명을 위협하여 자기 보존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구성원은 이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 유독 이 선지 길죠? 이렇게까지 조심히 쓴 이유는 홉스도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만약 리바이어던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다고 했지만,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보존의 권리까지 침해했는데, 그때에도 저항하지 말아라. 절대 권력에 함부로 침해하지 말아라. 라고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홉스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해서 충분한 문장으로 섬세하게 썼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 바로 요 선제야. 홉스에게서. 4번. 국가 권위의 정당성은 자연 발생적이지 않다. 이건 세 사람 모두에게 들어가는 게 맞죠. 왜? 계약의 산물이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입법권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자의적으로 다루면 안 돼요. 특히나 로크에게서. 자의적으로 다루게 되면 그걸 인민이 심판하고 그걸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크가 들어간 조합이라면 5번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고, 루소에게서도 자의적으로 다루면 안 되죠. 그래서 혹 특히나 로크에게서 집중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 복잡한 형식은 아니지만 핵심적인 내용으로 잘 마무리를 할수 있는데요. 갑과 을이 각각 홉스와 로크 조합이에요. 계속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짝이죠. 투쟁 상태로 자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거나, 자유, 자산을 더잘 보존받으려고 사회 상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에서 로크인 걸알수 있는데, 기역번, 국가 권력에 대한 시민의 저항은 그의 생명 보존이 위협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맞죠. 자, 그럼 여러분, 저 앞에 문제 한 번만 잠깐 다시 가봐요. 홉스 입장에서 국가가 구성원의 생명을 위협하여 자기 보존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구성원은 그 점에서는 저항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조금 디테일하게 가보자면 집단적인 저항의 차원까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디테일한 분류가 들어가야 하겠지만 저항할 수 있다. 자기 보존의 권리까지 침해하게 된다면 이걸 홉스에게서 예스라고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걸 오히려 이렇게 문장을 쓰면 더 안전해요. 국가 권력에 대한 시민의 저항은 그의 생명 보존이 위협당하는 게 아니라면 허용은 안 돼. 같은 뉘앙스지만 문장을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로 쓸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꼭 설명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역번 맞는 진술이고,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자연법의 지배를 받아. 그래서 자연법에 따라 각자 판단하고 집행하기도 해. 로크 맞죠? 디귿번 입법권 최고 권력 맞아요. 그런데 인민들의 신탁의 목적에 의해 제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번 육모로 생각해 보세요. 심판할 수 있어요. 그걸 철회할 수도 있어요. 누가? 인민이요. 그래서 맞는 진술이 돼요. 1번. 주권은 계약 당사자들에게 귀속된 최고 권한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계약 당사자를 홉스한테 말하면 누구? 인민들. 그런데 그 홉스에게서 주권자를 얘기하면 누구? 리바이어던. 그러니 홉스에게서는 주권이 계약 당사자에게 귀속됐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 선지는 홉스를 겨냥한 오진술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기니티입니다. 지금 이렇게 문항들을 쭉 모아서 선지에 집중해서 그 패턴을 봤잖아요. 처음에

0: 적어드렸던 저 내용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거알수 있으실 거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섬세한 그 단어 표현? 문장 안에서 어떤 제한 조건을 조금 더 바꿨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재확인해보고 재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실제로 나온 선지 안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계약론 모두 클리어해 봤는데, 만약 루크한테 인민만이 신탁위반을 심판하고 파면하는 주체입니까? 네. 라고 답할 수 있죠? 잘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뭉쳐요. 고맙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 자부심 한국산입니다. 위치벡터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얘기했었던 것처럼, 마지막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단어. 수학 선생님들이 매 시간마다 얘들아 이거 정말 중요하다, 이것도 지금 안 중요하다고 하는 날이 없지만 그래도 벡터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위치벡터입니다. 왜 중요하냐? 얘기했죠. 벡터 단어는 주어진 식을 보고서 그림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그 그림 그릴 때 꼭 필요한 친구다. 그럼 위치벡터라고 하는 녀석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위치벡터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중요해 봐야 될건 뭐냐? 위치벡터라는 개념 자체는 대단한 게 없어요. 벡터가 우리가 시점과 종점이 달라도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벡터들이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있을 때, 야, 너네들의 벡터를 하나의 시점으로 다 일치를 시켜버리자. 어떤 특정 점을 가지고 시점을 일치시켜서 얘네들을 우리가 시점을 일치시키는 요런 벡터들로 이름을 불러주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벡터의 종점과 이 벡터의 시점을 가지고 이 벡터 OA를 점 A의 점 O에 대한 위치 벡터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위치 벡터가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벡터 A와 벡터 B를 얘기했을 때, 벡터 AP, 벡터 AP라는 녀석을 뭐에서? 우리가 벡터의 뺄셈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벡터 BA라고 하는 녀석을 어떤 벡터 O, A에서 누구? O, B라는 벡터를 빼는 녀석을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벡터의 뺄셈에서는 내가 너를 어떻게 이 뺄셈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를 했었더라면은, 이 단원에서는 거꾸로 어떤 벡터를 시점이 같은 벡터로 일치시켜서 분해를 해줄 거라는 거죠. 해서 너라는 녀석을 내가 어떻게 벡터 A에서 벡터 B를 빼주는 녀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이제 이 녀석을 뒤에 단원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성분이랑 벡터의 성분으로 표현, 성분 표현을 우리가 연계해서 얘기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걸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걸 가지고 이제 내분점, 외분점을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죠. 이 직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점 A가 내가 이렇게 있고 점 B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점 A의 위치 벡터를 벡터 A라고, 점 B의 점 O에 대한 위치 벡터를 벡터 B라고 불러줬을 때 A, B를 몇 대 몇,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을 P라고 불러줬을 때 요 녀석의 위치 벡터를 벡터 P라고 불러주자. 그럼 그때의 벡터 P는 벡터 A와 벡터 B로 표현할 때 어떻게 되더라? M 플러스 N분의 크로스로 M 곱하기 벡터 P 더하기 N 곱하기 벡터 A가 된다 더라. 즉 P라는 점이 어떤 거? A, B의 몇 대 몇? M 대 N 내분점이에요. 내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 크로스로 이렇게 M 쪽에다가는 B를, N 쪽에다가는 A를 곱해서 더해준다 기억을 했었죠. 이 공식을 외우는 게 우리에게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게, 우리가 1학년 때 했었던 좌표평면에서의 내분점 얘기할 때의 공식과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이죠. 거기에 나아가서 우리는 뭐도 할 수 있어야 돼? 외분점도 할 수 있어야 돼. AB의 M 대 N 외분점을 이렇게 기하적으로 내가 그려주고 이 녀석 Q에 대한 위치 벡터, 벡터 Q를 내가 마찬가지로 찾아준다 라고 했을 때 AB의 M 대 N 무슨 점? 외분점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그 녀석의 위치 벡터 Q는 저기에 내분점식에서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는 거였었죠. 그럼 이제 우리는 내분점, 외분점을 가지고 내분점을 응용한 중점 2분의 벡터 A와 벡터 B가 된다. 세 점에 대한 무게중심 3분의 벡터 A와 벡터 B와 벡터 C, 중점의 위치 벡터와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까지 연산을 해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내분점과 외분점에서 이 공식을 통해서 내가 내분점, 외분점을 만들어내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얘네들의 기하적 의미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이 기하적 의미를 가지고 내가 빠릿빠릿하게 위치를 찾아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중요한 포인트는 역으로 이제 이걸 보고서 내분점, 외분점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걸 잘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이 단원에서 자주 하게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두 배 벡터 A에다가 세 배 벡터 B를 더한 녀석을 얘기해줘라
라고 하는 녀석을 위치 벡터를 얘기하기 전에는 벡터 A가 있고 벡터 B가 있으면 벡터 A를 두 배로 늘려주고 벡터 B를 세 배로 늘려줘서 얘네들을 더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얘를 계산할 수밖에 없었다면은 이제는 이 녀석에다가 내가 개수의 합으로 나눠주고, 그쵸? 개수의 합을 다시 곱해주면 동일한 식이잖아요. 그럼 이래버리면 무슨 의미를 가져? 내분점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A와 B에 대해서 A 쪽에 2를 곱했으니까 A 쪽에 2를 곱해, B 쪽에 3을 곱해, AB의 3대2 내분점을 내가 뭐라고 불러줬을 때 3대2 내분점을 C라고 불러줬을 때이 벡터는 뭐다? 5배의 벡터 C가 되는구나. 3대2 되는 지점의 벡터를 5배로 늘려준 거구나. 이거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해서 요것의 기하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고, 그래서 우리는 두 벡터의 1차식으로 덧셈, 1차식 형태로 표현됐을 때 개수합으로 나눠주고 곱해줌으로써 내분점 혹은 외분점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다가 얘네들을 이제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확실하게 숫자로 주어지고 알려진 게 아니라 몇대몇 내분점인지 이런 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저 P라는 녀석의 위치 벡터를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 개수의 합이 얼마야? 1이거든. 그래서 이 녀석을 내가 적당하게 T 대 1-T의 내분점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러면 이때 이 벡터 P는 어떻게 될까? 이 벡터 P에 대한 위치 벡터는 전 P에 대한 위치 벡터 벡터 P는 T 곱하기 크로스, T 곱하기 벡터 P, 그리고 1-T에다가 벡터 A를 곱해서 더해준다. 이런 형태로 T 하나, M과 N 미지수 두 개가 아니라 한 문자 T를 가지고 이런 형태로 세팅하는 것도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할수 있으면 이제 이 단원에서 우리가 나온 문제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접근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선생님, T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내분점이 될 겁니다. T가 1보다 크거나 0보다 작으면 둘 중에 하나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점이나 이쪽에 있는 점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1보다 클 때는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0보다 작을 때는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를 외우시면은 안 돼요. 헷갈려요. 헷갈리고요. 심지어 얘를 T 대 1-T로 놔도 되지만 1-T 대 T로 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워버리면 무조건 헷갈려. 외우지 말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려보고서 얘가 음수거나 1보다, T가 음수거나 1보다 크면 이쪽에 있나 이쪽에 있나를 그때그때 그림에서 내가 찾아가지고 위치를 예측해주면 된다라는 거. 뭐, 그 정도? 그 정도만 주의하시면은 이 단원에서 얘기할 만한 것들은 이게 답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 이것의 기하적 의미를 찾아서 위치를 파악해주는 거. 그것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거라는 거죠. 문제 풀어보면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살짝 미리 얘기를 했지만, 문제가 이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좌표평면에서. 필수형 2번이요. 84쪽에.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육각형에 너한 변의 길이는 4가 되는구나. 변 위를 움직이는 점 P예요. 너 위를 P가 뿔뿔뿔뿔 돌아다녀요. 근데 점 C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너를 중심으로 하고 얘가 4니까 4등분을 해서 요만큼 그려지는 원. 여기 위에 점 Q가 있다고 합니다. PQ와 실수 K에 대하여 점 X가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 벡터 CX, 벡터 CX의 크기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K의 값을 알파, 요 녀석의 크기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K의 값을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을 계산해 주세요라는 문제가 되시겠다 해서 조건을 봤더니 저렇대. 그러면은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 벡터 CX, 이 녀석의 크기가 최대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려면은 X라는 포인트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을 해줘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가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P는 요 육각형 위를 돌아다니게 되고 Q라는 녀석은 여기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반지름의 길이가 1인, 1인, 1인, 원, 요렇게 그려지는 원 위에 Q가 있는 거예요. 벡터 CX부터 봅니다. 벡터 CX는 2분의 1의 벡터 CP 더하기 CQ예요. Q는 여기 위를 돌아다니고 P는 여기 위를 돌아다니는데 다 시점이 C거든요. 그러면 CQ라고 하는 녀석은 원의 중심에서 원 위로 가는 점이 이런 벡터잖아. 그러면은 CP란 2분의 1의 벡터 CP를 간 다음에 거기에서 이 원을 그려주면 되거든. 그래서 2분의 1의 벡터 CP부터 봅시다.
미안해요. 벡터 CP. 이 녀석이 2분의 1을 곱했어. 그럼 예를 들어서 P가 이 위를 뻘뻘뻘뻘 돌아다녔을 때 여기에다가 이만큼의 길이. 만약에 P가 A 온다면은 요 벡터의 절반만큼 온 거예요. 요렇게 봤을 때요 라인. 그러니까 P가 A에 있을 때는 벡터 CP의 절반은 여기 오게 되는 거죠. P가 F였을 때는 벡터 CF의 절반이 요만큼만 오는 거예요. CP가 E에 왔을 때는 벡터 CE의 절반인 요 중점에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보조선을 그려 중점을 찾아보면은 P가 B에 왔을 때는 벡터 CB의 절반만큼. 그러면은 2분의 1의 벡터 CP라고 하는 녀석, 저 벡터의 중점은 P가 D에 왔을 때는 절반만큼 가죠. E에 왔을 땐 여기까지 오는 거니까 P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에는 여기에 2를 닮은 지점 여기. 여기에 여기. 그리고 E에서 F로 가는 동안에서는 여기로 가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요만큼. F에서 A로 P가 움직이는 동안은 2분의 벡터 CP의 종점은 여기. 그다음 A에서 B로 가는 동안은 여기서 이렇게. B에서 C로 가는 동안은 요렇게. 즉 요렇게 생긴 육각형이 바로 2분의 1의 벡터 CP의 종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를 대? 벡터 CQ를 대. 그럼 여기서 내가 벡터 C, 2분의 1의 벡터 CP가 이렇게 갔을 때, 여기다 벡터 CQ를 대면,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P가 여기 왔, 2분의 1의 벡터 CP가 여기 왔을 때, 여기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1자의 원을 그려주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2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자리가 원을 그려주면은, 딱, 딱, 나눠질 거예요. 반씩. 마찬가지로, 2분의 벡터 CP가 여기 오게 되면은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가 1자리 원을 그려주고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가 1자리 여기를 중심으로 한 반지름의 길이가 1자리 원을 그려주고 여기를 중심으로 한 반지름의 길이가 1자리 원을 그려주게 된다면은 어떤 느낌이냐? P가 여기를 돌아다니잖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로 갔다가 원을 그려주고 여기를 갔다가 원을 그려주고 여기를 갔다가 원을 그려주고 그럼 이렇게 변하는 두 벡터에 대한 덧셈을 얘기할 때는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느냐? 이렇게 생긴 요 도장에 잉크를 묻혀. 근데 2분의 1 벡터 CP 갈 때마다 이 원의 중심이 움직이잖아. 그럼 잉크를 쭉 묻히면 그 잉크가 묻은 지점이 죄다. 저 X라는 종점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잉크를 쭉 긁어. 쭉 긁어. 이 라인을 따라가면서 잉크를 묻혀서 도장에 잉크를 묻혀서 쭉 긁어주게 되면은 요렇게 잉크가 묻는 부분은 요렇게 잉크가 묻는 부분은 모두 다 색칠이 될 거라는 거죠. 그 지점이 바로 뭐야? X가 있을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거고, 이 안쪽에서는 여기서 내가 요렇게 그려주고 나면은 여기서 요렇게 육각형이 딱 떨어지게 되겠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럼 색칠을 해버리게 되면은 요만큼의 요 영역이

요 영역이, 요 영역이, 요 영역이, 요 영역이 X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두 동점에 대한, 변화하는 점들에 대한 위치 벡터, 지금 C를 시점으로 한 거죠. 이 벡터들의 덧셈을 얘기를 했을 때그 벡터의 종점의 위치를 찾는 거, 한쪽 벡터에다 잉크를, 한쪽에다 잉크를 붙여서 이렇게 쭉 긁어나간 느낌으로 내가 그림을 그려나가서 해석해 줄수 있다. 나의 조건을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나의 조건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으로는 똑같이 X, X, X가 있어요. 1 개수가 있고 2가 있어요. 그럼 저기서 내가 중점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는데 해서 XA에다가 XC를 더해. 그 녀석의 2를 나눠. 다시 2를 곱해. 같은 식이죠. 그럼 거기다가 두 배의 벡터 XD를 썼어요. 그럼 여기서 AC에 대해서 A와 C가 여기 있으면 여기에 중점. 요 녀석을 내가 M이라고 불러줄게. 너를 내가 M이라고 불러줄게. 그럼 요 녀석은 무슨 벡터가 되느냐? 벡터 XM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다 두 배의 벡터 XD를 해주게 되면은 이 녀석은 다시 2로 묶어줄 수가 있고, 이 녀석은 2분의 벡터 XM에다가 벡터 XD를 더해주면 다시 2를 곱해주면 같은 식이 돼버리는 거죠. 이번에는 이 M과 이 D에 대해서 M과 D의 중점을 잡아줄 건데, 여기서 M과 D의 중점을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요 지점, 요 지점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지금 원이 요렇게 그려지거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려지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요렇게, 요렇게, 요 라인에, 왜냐면 여기서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2고, 2고, 2가 되거든. 얘가 정육각형 1, 1, 1짜리가 나오거든.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럼 여기서 내가 요 대각선의 중점 여기가 N이 나와요. 여기가 N이 나와요. 여기가 N. 그럼 요 녀석을 내가 N이라고, 그러니까 나온다라기보다는 N이라고 이름을 불러주면 요 녀석은 네 배의 벡터 XN이라고 불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저식에서 벡터 XN이라고 하는 녀석이, 벡터 XN이라고 하는 녀석이 4분의 K 곱하기 벡터 CD래라고 해석을 해봤어. 두 벡터가 실수배네? 뭐예요? 평행인 거죠. 그럼 벡터 CD는 요렇게 가잖아. 근데 N이라는 건 여기 고정된 점이거든. 그럼 여기서 내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N이라는 녀석에서 CD랑 평행해? 그럼 CD랑 평행하면서 N을 지나는 직선에 X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X는 그러면 여기와 요 라인에, 요두 개의 선분에 뭐가 올수 있어? X가 올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요두 라인에 X가 올수 있는 상황이 된 상태에서 X 위치를 찾았어.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누구야? 벡터 CX의 크기가 가장 작을 때랑 가장 클 때를 물어보고 싶어. 그럼 C라는 지점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벡터 CX가 가장 작을 때는 요만큼의 길이가 될 때가 가장 작을 때가 되겠죠. 요 상황이 가장 작을 때야. 작을 소. 그리고 벡터 CX의 크기가 가장 클 때는 요만큼의 길이가 될 때요. 요만큼 가장 클 때가 요 라인에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알파를 먼저 구해 보게 되면은 가장 작은 상황일 땐 X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때 요 녀석에 대해서 X 곱하기 벡터 N이라고 하는 녀석은 4분의, 그때 K를 알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벡터 X에는 여기 X가 오는 거니까 XN은 요렇게 가는 벡터예요. 근데 지금 얘가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요거의 길이는 2가 되면서 벡터 XN의 크기는 얼마가 돼? 2가 되거든. 그리고 벡터 CD라고 하는 녀석은 요렇게 가는 거잖아요. 크기가 얼마가 돼요? 4가 돼요. 그럼 얘는 방향이 같은 상태에서 크기만 계산하면 요런 비율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알파의 값을 2라고 찾을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베타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베타는 XN이라고 하는 녀석이 4분의 알파의 벡터 CD가 돼야 되거든. 근데 가장 큰 순간에는 여기 X가 오는 거야. 그럼 벡터 XN이라고 하는 녀석은 요렇게 가는 벡터거든. 그 크기는 2예요. 근데 CD랑 방향이 어떻게 돼? 반대야. 그러면 크기가 2인데 방향이 얘랑 반대니까 이 벡터들의 관계식에, 알파가 아니라 여기는 베타죠. 이 벡터들의 관계식에서 우리가 크기를 가지고 식을 세워보면 XN이라고 하는 벡터의 크기는 2인데 벡터 CD의 크기는 4인데 얘네 둘의 크기만 얘기했을 땐 2래. 근데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줘.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첫 번째는 저 나에서의 좌변이 X라는 녀석으로 시점이 딱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이 녀석을 가지고 중점, 중점 이렇게 끌고 간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방법으로는 C라는 점을 다 시점으로 만들었잖아. 처음에 이 녀석이 있는 영역을 얘기할 때 C를 가지고 해석을 했잖아. 그럼 너도 다 C를 시점으로 하는 벡터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였던 거죠. 그래서 내가 벡터 XA를 종점에서 시점을 빼줘라. 벡터 XC를 종점에서 시점을 빼주는데 얘는 그냥 C가 우리는 시점을, C를 시점으로 만드는 게 원하는 거니까 그냥 바꾸면 바로 되겠다. 마이너스 벡터 CX. 플러스 2배의 종점에서 벡터 CD에서 벡터 CX를 빼줘라. 우변은 K 곱하기 벡터 CD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벡터 CX, 벡터 CX, 벡터 CX가 합이 4개가 있으니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4배의 벡터 CX로 표현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걸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이쪽에 써주면 벡터 CA에다가 벡터 CD의 2배, 얘가 이항시켜주면 플러스 2-K의 벡터 CD가 될 겁니다. 시점을 C로 죄다 통일해버렸어요. 나는 X가 궁금한 거거든. 그래서 벡터 CX를 이렇게 봤더니 4분의 1의 벡터 CA에다가 4분의 2-K의 벡터 CD라고 표현이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를 해석을 해보면 4분의 1의 벡터 CA라는 것은 고정된 벡터거든. 벡터 CA를 4분의 1배로 줄였어. 그럼 절반 줄이고 또 절반 줄이면은 이렇게 가는 벡터예요. 그럼 요렇게 가는 벡터가 바로 4분의 1의 벡터 C인데 거기다가 CD라는 벡터에 실수배를 해서 더했어. 그럼 CD라는 벡터는 요 방향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간 다음에 이거에 평행한 방향으로 더해주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여기를 지나면서 얘 평행한 직선을 그렸을 때그 직선 위에 X라는 점이 존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그 라인은 결국 우리가 아까 그렸던 요 부분과 요 부분만 남아서 요두 부분만 우리가 X가 가능한 영역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X가 가능한 영역을 찾은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벡터 CX의 크기가 가장 작을 때와 가장 클 때를 그림에서 우리가 찾아주고 그때의 K 값을 찾아준다라고 했을 때 알파를 생각해 주게 되면 알파는 벡터 CX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돼야 돼? 최소값이 되는 X가 여기 와줘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온 다음에 CD라는 벡터의 실수배를 해서 더했을 때더 더해지 말고 그냥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 그럼 그때 여기서 요 실수배에 해당하는 4분의 2-K가 뭐가 돼야지? 0이 되어야죠. 그래서 이것을 그때를 알파라고 부르기로 했죠. 알파가 2가 되는구나 라고 찾을 수가 있을 것이고. 베타의 경우에서는 이때가 가장 큰 점이 돼야 되는 거잖아. CX의 크기가. 그럼 여기서 4분의 1의 벡터 CA. 더한 다음에 여기서 CD의 방향으로 요렇게 와줘야 되거든. 그럼 요만큼 온다라는 것은 CD의 크기만큼 그대로 가주면 되겠지? 그 녀석은 이 녀석의 개수가 얼마가 돼야 된다? 4분의 2-K 자리에 베타를 집었을 때 얘가 1이 돼야 된다. 그러면 너는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죠. 해서 답은 동일하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뒤에서 이 벡터의 맨 마지막에서 나오게 되는 어떤 벡터 P는 벡터 A에다가 T 곱하기 실수배가 된다. 어떤 벡터의 실수배가 된다. 직선의 방정식에서 하게 되는 내용을 어떤 좀 다시 들여다볼 수도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 뒤에 직선의 반영식에서 복습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 결국 얘도 뭐다? 주어진 벡터의 식을 보고서 내가 기하적인 해석을 찾아서 얘가 어디에 존재하겠구나. 어디에 존재하겠구나. 언제 최대가 되겠구나.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 이 그림 그리는 것들이 우리가 이 단원에서 해줘야 될 것들이었다라는 거죠. 쉽지 않은 필수형 문제였습니다. 꼼꼼하게 한번 복습해 보시고 또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6번 문제. 그림과 같이 평행 사면형 ABCD의 대각선 BD를 3대2로 내분하는 점, 대각선 AC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불러줍니다. 내분점을 대놓고 다 말해줬어요. 벡터 PQ를
m 곱하기 벡터 ab, n 곱하기 벡터 bc로 만족시키는

MN을 찾아서 M 빼기 N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럴 때 매번 벡터 AB 0차, 벡터 BC 0차 쓰면 번거로우니까 차례대로 너를 벡터 X, 너를 벡터 Y라고 편하게 불러주고 너 벡터 X가 되어라. 벡터 BC는 너를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겠다. 너를 벡터 Y라고 불러주겠다. 그래 놓고 나서 내가 벡터 PQ를 불러주자. 왜? 어떻게? 시점을 A로 하는 위치 벡터로 표현을 하자. 그럼 벡터 PQ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에서? 최송 종점에서. 최송 종점에서 시점을 빼자. AP라는 벡터에서 AQ라는 벡터에서 AP라는 벡터를 빼자. 종점에서 시점을 빼자. 그럼 AQ랑 AP를 벡터 X랑 벡터 Y로 표현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AQ부터 보자고요. 벡터 AQ라고 하는 녀석 조금 밑에다 쓸까요? 나중에 저 계산하게. 벡터 AQ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얘가 몇대 몇? 3대 1이래. 3대 1이래. 그럼 이 녀석은 4분의 3배가 되는 거죠. 누구의? 벡터 AC야. 근데 얘가 평행사 변형이잖아. 고민할 거 없이 벡터 AC를 벡터 X랑 벡터 Y로 표현하면은 벡터 X랑 벡터 Y를 더해주게 되는 거죠. 너라는 녀석은 그러면 4분의 3에다가 벡터 X에다가 플러스 4분의 3에다가 벡터 Y가 되는 거지요. 그죠? 그런 다음에 벡터 AQ도 한번 AP도 찾아봅시다. AP는 더더욱 쉬운 게 대놓고 얘를 몇대 몇? 3대 2로 내분을 했대요. 그럼 내분점의 식은 AP라는 벡터는 5분의 크로스로 3에다가 벡터 Y를 2에다가 벡터 X를 곱해주는 거죠. 그럼 2배의 벡터 X 더하기 3배의 벡터 Y가 되어서 너란 녀석은 5분의 2의 벡터 X 더하기 5분의 3의 벡터 Y라는 녀석으로 식이 정리가 되겠지요. 그런 상태에서 이 녀석을 내가 구해줘라 라고 한다면 여기서 얘를 빼주면 될 것이고, 그럼 벡터 AQ에서 여기에서 여기를 빼주면은 4분의 3에서 5분의 2를 빼준 벡터 X 플러스 벡터 Y의 개수는 4분의 3에서 5분의 3을 빼준 거에 벡터 Y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MN을 찾아서 M에서 N을 구해주면 되는데, 어차피 이거에서 이거를 빼는 거잖아요. 그럼 4분의 3이 사라지잖아. 굳이 통문할 필요가 있을까? 없겠지. M에서 L을 빼주게 되면 4분의 3은 어차피 사라질 테니까 마이너스 5분의 2에서 마이너스 5분의 3을 빼준다. 그럼 5분의 1이 되겠다라고 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위치 벡터로 표현을 해주자. 문제에서 원하는 저 벡터 X, 저 벡터 Y를 가지고 PQ라고 구하고자 하는 녀석의 벡터를 위치 벡터를 통해서 뺄셈으로 나타내주고 각각을 내가 벡터 X랑 벡터 Y로 표현을 해준다면은 그냥 계산의 영역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이 위치 내분점이라고 하는 이 기하적인 요소를 연산을 통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다.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경계해야 될게 연산만 잘해서는 안 되고 항상 내분점과 외분점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기하적인 의미를 갖느냐를 알고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늘 얘기를 하죠. 7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7번 문제. 그림과 같이 AB가 5고요. AC의 길이는 4고요. 벡터 아니 각시의 크기가 90도인 삼각형 ABC입니다. 내부의 점을 저렇게 줬어요. 벡터 AP의 크기를 구해주세요. 삼각형이 있고요. 내부의 점은 P에 대해서 이렇게 벡터 PA, 벡터 PB, 벡터 PC에 개수를 막 붙여가지고 몇 벡터 PA, 몇 벡터 PB, 몇 벡터 PC는 0벡터가 된다. 이런 류의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여기서 내가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었던 내분점 혹은 외분점의 의미를 부여를 해서 기하적인 의미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를 이양시켜서 내분점 또는 외분점의 의미를 부여할 겁니다. 그럼 셋 중에 어떤 걸 이양시킬 거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 혹은 상관없을지 그거는 달라져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구하고자 하는 게 누구야? AP야. 그럼 셋 중에 하나를 넘긴다면 얘를 넘기는 게 뭔가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얘를 넘깁니다. 얘를 넘겨주게 되면은 4배의 벡터 PB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5배의 벡터 PC를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벡터 PA가 돼요. 벡터 AP의 크기

물어봤는데, 그리고 우리는 마이너스가 들어있으면 또 싫거든. 그래서 마이너스를 가지고 우리가 집어넣어서 시점과 종점을 바꿔버리면 벡터 AP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다? 4배의 벡터 PB에다가 플러스 5배 벡터 PC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아까 위치 벡터 얘기하면서 했었던 개수의 합을 일단 밑도 끝도 없이 나누고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똑같은 식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곱해줍니다. 그래 놓고 나서 보면은, 9, 4, 5예요. 그럼 내가 B랑 C를 써놓고서 기하적 의미를 부여해서 B 쪽에 4를 곱했으니까 너가 4야. C 쪽에 5를 곱했으니까 너가 5야. 그럼 BC의 5대 4 내분점을 세팅을 해주자. 그럼 내분점을 내가 A, B, C, D, D라고 불러주자. 라고 한다면은 벡터 AP는 뭐가 된다? 9배의 요 녀석이 무슨 벡터? 벡터 PD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벡터 AP는 벡터 PD의 몇 배? 9배가 되는 건데 D라는 녀석이 BC의 몇대 몇? 5대 4 내분점. BC의 5대 4. 5대 4 내분점에 D가 온다라고 얘기를 해 주었을 때, 벡터 AP와 벡터 PD가 실수배야. 실수배라는 건 뭐야?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거죠. 그쵸? 평행하죠? 그럼 여기서 일직선상에 연장했을 때 여기 만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APD가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동시에 PD라는 녀석의 길이의 몇 배? 9배가 AP가 되니까 요만큼의 길이와 요만큼의 길이의 비는 9대 1의 비율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게 누구야? 벡터 AP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요 녀석은 9대 1이니까 AD 크기의 몇 분의 몇? 10분의 9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벡터 AD의 크기를 왜 얘기를 했어? 얘는 우리가 구할 수가 있거든. 지금 여기서 한 변의 길이 AB는 뭐라고 그랬고, LB가 여기가 아닌데, 여기가 5라고 그랬고, 그 다음 AC의 길이는 4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피타고라스 피타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5대 4라고 얘기를 했으니 요 PC의 길이라고 하는 녀석은 3 곱하기 5대 4니까 9분의 4인 3분의 4가 되겠죠? 그럼 AD의 길이를 내가 구할 수가 있다. 루트 속에 피타고라스 4의 제곱에다가 3분의 4의 제곱을 더해주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 4의 제곱을 루트 밖으로 끄집어내면은 9 곱하기 4에다가 루트 속에 1 플러스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9분의 1이 되겠네? 그럼 여기서 얘는 약분해 버리면은 5분의 2 남으니까 2, 9, 18에다가 9분의 12 루트 밖으로 3분의 1 끄집어내주고 루트 10 이렇게 들어가겠네? 약분해 버리면은 5분의 6 루트 10이 되겠네? 라고 해서 답을 내가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라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아닌 벡터의 1차식의 형태에다가 이런 녀석들을 들여다 봤을 때 이걸 보고서 이걸 어떻게 그리지?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식의 내가 개수합으로 나눠줌으로써 아무것도 아닌 그저 벡터의 식의 연산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얘를 나눠주고 곱해줌으로써 나에게로 다가와 내분점이라는 꽃이 되었다. 이걸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요런 식으로 우리가 내가 P 관계식을 찾아준 다음에 내분점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거 이제 그림에서 나타내는 거지. 그림에서 나타내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연습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뭐 다른 녀석을 넘겨가지고 내가 기하적 의미를 찾아서 이 위치를 파악하는 거를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벡터 AP의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PA를 넘기는 것이 계산이 가장 좀 빠를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던 거죠. 보통 문제에서 주어진 또 다른 조건, 구하고자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넘기는 게 계산상에 유리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얘를 조금 다르게도 한번 볼게요. 뭐냐면, 너무나 예쁜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응? 성분이죠, 성분. 얘기했어도 뒤에서 배우게 되는 우리가 바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다음에 얘기하게 되겠지만 성분을 통해서 내가 벡터를 얘기할 수 있다. 즉, 내가 얘를 너무나 직각삼각형이 예쁘게 있으니까 좌표평면상에 놓고 너의 길이가 5고 너의 길이가 4고 너의 길이가 3이라는 걸 알잖아.
그럼 너의 좌표를 내가 마이너스 3,0이라고 세팅할 수가 있겠지? 너의 좌표를 0,4라고 세팅할 수가 있겠지? 그럼 내가 P의 좌표를 알아볼라? 모르니까 X,Y라고 둔다며.

선은 저 벡터 PA는 종점에서 시점을 빼니까 마이너스 X, 콤마 4 마이너스 Y가 될 거예요. 네 배의 벡터 PB는 종점에서 시점을 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콤마 마이너스 Y가 될 거예요. 플러스 다섯 배 벡터 PC는 종점에서 시점을 빼면 마이너스 X, 콤마 마이너스 Y가 될 거예요. 이게 0, 0이라는 거죠. 그냥 내가 뭐 기하적 의미고 이거고 뭐고 없이 그냥 좌표평면상에다가 쫙 집어넣으니까 X 성분만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X, 합이 마이너스 10X예요. 마이너스 4, 3, 12더 없죠? 그럼 마이너스 12예요. 그리고 Y 성분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Y, 합이 마이너스 10Y예요. 그 다음에 4가 있어요. 플러스 4. 이 녀석이 0,0이라는 거죠. 그럼 너가 0이 돼야 되고, 너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X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5분의 6이 나올 것이고 y라는 녀석이 5분의 2가 나오겠죠. 즉저 p라는 점의 좌표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5분의 6, 5분의 2가 나오더라는 거지. 근데 a라는 점이 얼마야? 0,4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벡터 ap의 크기는 요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와 같고 루트 속에 5분의 6의 제곱. 4와 5분의 2의 차를 계산하면은 5분의 18의 제곱. 그럼 얘는 5분의 6으로 끄집어내면 루트의 1 플러스 3의 제곱 해주면 5분의 6 루트 10으로 계산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뭐 계산이 뭐 아주 복잡하진 않지, 그러니까 뭐 아주 쉽진 않지만 또 그렇다고 뭐 말도 안 되게 복잡하지는 않아. 즉,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내가 얘가 좌표평면상에 놓는 것이 세팅하는 게좀 쉽다. 뭐 직각삼각형, 정삼각형, 직사각형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은 좌표평면상에 놓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다라는 거지. 하지만 언제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어떤 기하적인 해석하는 것도 연습을 할수 있어야 된다. 해둬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7번 문제 이렇게 삼각형 내부의 점에 대해서 PA, PB, PC에 대해서 실수배에서 더한 게 0벡터다라는 거. 그 상태에서 이 P라는 점이 도대체 어디에 위치하는 거냐? 이런 걸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연습해 봤던 거고, 잠깐 여담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까 얘기했었던 대로 5대 4라는 걸 찾았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을 때 얘가 9대 1이라는 걸 찾았으면은 이걸 가지고 너의 넓이가 5S, 너의 넓이가 4S. 그걸 가지고 얘네들의 넓이를 얘기해줘 가지고 이것 대 이거, 이것 대 이거, 뭐 이것 대 이거, 뭐 이것 대 이것 대 이거. 이런 비율들 우리가 다 찾을 수 있는 거. 기하는 기하다 때 연습했던 거 기억나죠? 그쵸?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 되겠다. 이거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네요. 하시는 친구들, 우리 수능특강 수능 개념에서 했던 기하는 기하다에서 요 삼각형에서 길이비에 대한 이야기들, 요런 도형에서 이것 대 이것, 이것 대 이것, 이것 대 이것, 이것 대 이것, 이것 대 이것, 이것 대 이것,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 복습 한번 해보셔야 돼요. 체크해두면은 복잡하게 벡터 연산을 해야 될때 빠릿빠릿하게 길이의 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는 완성시켜 나간 단계니까 요 정도로만 얘기하고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수능특강 수능 개념의 기하는 기하다에서 얘기를 잘 해놨어요. 선생님이 설명해 놨어요. 우린 8번으로 넘어갑니다. 8번으로 넘어가면은 좌표평면에서 AB는 6이에요. 그다음 AD는 5예요. 직사각형 ABCD와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에요. 너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에요. 지름으로 하는 원에서 원예전 P에 대해서 3배 벡터 P, 12배 벡터 PD를 더해서 최대 최소를 물어봤습니다. 딱 보자마자 일단 뭐해죠? 3이라는 녀석을 뽑아주면 될것 같아. 3을 쭉 뽑아주고 나서 벡터 PA에다가 그 다음 플러스 4배의 벡터 PD를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럼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시점이 같은 상태에서 벡터 두 개를 1차 시계부터 표현해놨어. 뭐 해줘야 돼? 내분점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 뭐를? 1과 4의 개수의 합으로 나눠주고, 그럼 5분의 벡터 PA 더하기 4배 벡터 PD, 그리고 다시 5를 곱해줘야 돼. 그 녀석은 밖에다가 곱해줘서 15를 붙여줍시다. 그래주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기하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내분점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A가 있어요. D가 있어요. A 쪽에 1이 곱해져 있고, D 쪽에 4가 곱해져 있으니까, 크로스로 곱해줘야 되잖아. AD의 4대 1 내분점을
내분점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줄까? 내분점을 ABCDE라고 불러줍시다. 그래주면 너라는 녀석 뭐가 된다? 15배 벡터 PE가 되더라 라는 거죠. 이 녀석의 최댓값과 최소값을 얘기를 했어요. 그럼 AD를 우리가 4대 1로 내분을 해버리면 여기가 2가 되겠다. 그쵸? 그럼 여기서 얘가 2가 되는 상태에서 요만큼이 5야. 그럼 요만큼이 4거든. 그럼 여기서 2라는 지점과 원 위의 점 P에 대하여 2라는 고정된 점, 원 위의 점에 대해서 얘네 둘을 이은 요런 벡터의 크기의 15배가 언제 최대 최소냐? 그럼 얘가 언제 최대 최소냐에 따라서 이거 결정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고정된 점에서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요렇게 생긴 직선을 그려서 얘가 원과 만나는 점에 대해서 요만큼이 최소값이고 요만큼이 최대값이었었지.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지름,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해서 반지름을 빼거나 더해서 만들었었지. 너의 길이가 4예요. 너의 길이가 6인데 이게 원의 지름이니까 너의 길이는 3이거든. 이만큼의 길이는 3대 4대 5, 5가 되는 거잖니. 반지름은 3이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3이 되는 거잖니. 요만큼의 길이는 3이 되는 거잖니. 그러면은 최댓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15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5에다가 반지름의 길이 3을 더해준 거고, 최소값은 15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5에서 반지름 3을 빼준 거였었죠. 그럼 얘는 15 곱하기 8, 얘는 15 곱하기 2가 되겠죠? 문제에서 원하는 건 라지엠에서 2배의 스보램을 빼달래요. 계산을 다 해줘도 되지만 15라는 게 묶여 있어서 그냥 이대로 뒀어요. 왜? 15로 통째로 묶어버리면 8에서 2배의 2를 이렇게 계산해주면 좀더 편하니까요. 그쵸? 해서 그러면 15 곱하기 4니까 60이 정답이 되겠지요. 끝났죠.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1차식으로 표현된 요 벡터의 덧셈을 내가 기하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끔 나눠주고 곱해주는 거. 이제는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선생님이 한 것처럼 능숙하게 우리 잘 해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시겠습니다. 복잡한 그림이 있어 보이지만 별거 없는 계산 문제였습니다. 보자고요. 9번 문제.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 OAB, 일단 삼각형이 나이스해. 너무나 예뻐. 정삼각형이야. 좋아. 근데 선분 AB의 중점을 C. 너는 중점이야. 너는 중점이야. 선분 OA를 3대1로 내분하는 점. 3대1로 너랑 너랑 너랑 너랑 이렇게 같은 내분점을 D. O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너랑 너랑 너랑 같은 요런 점을 E라고 하자. ACD의 무게중심 G1, CBE의 무게중심 G2에 대해서 G1, G2라는 벡터를 OA라는 벡터와 OB라는 벡터의 실수배를 해서 더했을 때 만족시 이렇게 된다. PQ를 더해주세요라는 문제죠. 일단 무게중심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은 위치 벡터를 의심해 볼 만하다. 위치 벡터를 가지고 무게중심을 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거든. 그럼 여기서 OA와 OB라는 벡터를 가지고 표현해 달라고 했으니 편의상 요 OA라는 벡터를 내가 벡터 A, OB라는 벡터를 벡터 B라고 이름을 불러주자. 그러면 저 벡터 G1, G2라고 하는 벡터 G1, 벡터 G2라고 하는 녀석은 내가 시점을 O로 통을 시켜버리면은 O에서 G2로 가는 벡터에서 종점에서 O에서 G1 시점을 빼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벡터 OG, 우리가 아까 저기 그 6번 문제랑 유사하잖아요. 계산이 좀더 복잡한다의 차이뿐이에요. 벡터 OG2부터 얘기를 해보자. OG2라고 하는 녀석은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거든. 그럼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라고 하는 녀석은 3분의 1에다가 꼭지점의 위치 벡터들을 모두 더해주면 돼. 근데 요 O2라는 벡터는 저 OB라는 요 벡터의 3분의 1배가 될 것이고, OB라고 하는 벡터는 벡터 B가 될 것이고, OC라고 하는 벡터는 얘가 중점이잖아. 그럼 벡터 OC는 2분의 1의 벡터 A 더하기 벡터 B거든. 그럼 OC라는 벡터 자리에다가 2분의 1의 벡터 A 더하기 벡터 B를 더해주자라는 거지. 그럼 너라는 녀석은 벡터 A는 2분의 1, 거기 3분의 1을 곱해주면은 6분의 1의 벡터 A가 되겠죠?
벡터 B라고 하는 녀석은 3분의 1, 3분의 1, 2분의 1. 2분의 1과 3분의 1 더하면 6분의 5.

10을 더해주면 6분의 11, 3분의 1 곱해주면 18분의 11의 벡터 B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벡터 OG1도 계산을 합니다. OG1은 요 삼각형에 대한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꼭지점의 위치 벡터들을 더해서 3으로 나눠주자. 그럼 OG1이라는 벡터는 첫 번, 3분의 1에다가 OD라는 벡터는 OA 벡터의 몇 분의 몇 배? 4분의 3배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OA, A라는 꼭지점의 위치 벡터는 뭐가 될 것이다? 벡터 A가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벡터 OC는 저 벡터 2분의 1에 벡터 A와 벡터 B를 더해준 게 되겠지요. 그쵸? 그래주고 나면은 여기서 내가, 벡터 A는 4분의 3, 1, 2분의 1. 2분의 4로 통분하면 4분의 3 더하기 4 더하기 2인가요? 그쵸? 그럼 얘가 3, 4, 2를 더해주면 4분의 9인가요? 그럼 앞에 있는 3분의 1을 만나주게 되면은 얘는 4분의 3의 벡터 A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벡터 B를 보시면 2분의 1 하나 남고요. 3분의 1 곱해줘서 6분의 1의 벡터 B가 되겠네요. 그럼 OG랑 OG1과 OG2를 다 벡터 A와 벡터 B로 표현을 했으니 요 녀석에다 대입을 해주면 OG2에서 OG1을 빼. 그럼 얘는 6분의 1에서 4분의 3을 빼준 벡터 A. 플러스 OG2에서 OG1을 빼주게 되면은 18분의 11에서 6분의 1을 빼준 벡터 B가 이렇게 되겠죠. 예쁘게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해줘서 여기에 있는 요 녀석 P와 요 녀석 Q에 대해서 P랑 Q를 더해줘도 되지만 통분을 뭐하러 하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P랑 Q를 더했을 때 6분의 1이 사라지잖아. 그치? 그러면 굳이 우리가 힘들게 통분을 하지 말고 P랑 Q를 더하는 녀석은 6분의 1은 그냥 날려버리고 누구만 마이너스 4분의 3과 18분의 11만 계산하면 되겠다.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18분의 11. 이제는 모른 척했던 통분을 할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은 후퇴할 수가 없다. 4랑 18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 36. 그럼 여기서 얘는 9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7. 2를 곱했으니까 22가 되나요? 그렇죠? 그럼 너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36분의 5라고 하는 정답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6번 문제랑 똑같은 아이디어잖아요. 문제에서 원하는 녀석을 내가 위치 벡터의 뺄셈으로 표현을 해주고 각각의 위치 벡터를 내가 계산을 해줘서 뺄셈으로 해주는 그냥 연산만 찹찹찹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 녀석을 내가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아닌 거죠. 내가 이 벡터를 내가 이 그림에서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아무리 예쁘게 주어진 너무나 나이스한 삼각형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보고서 야, 이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새 중선의 교점이거든. 아, 이게 새 중선의 교점이기는 한데 이걸 가지고 이 벡터를 이렇게 이 방향으로 어떻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 돼?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거를 예상하기가 그림에서 판단하기가 어렵다고요. 특히나 무게중심은 세 점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게중심이라는 녀석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그냥 위치 벡터를 계산하는 게 현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뭐 그림이 적당히 주어지고 어떤 문제에서는 얘를 무게중심이라는 게 중선의 교점이라는 걸 이용해서 뭔가 기하적으로 접근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위치 벡터로 얘기를 하면은 고민할 것 없이 그냥 척척척척 내가 계산만 쭉쭉쭉쭉 흘러가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런 어떤 그 계산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뒤에 공간좌표 단원에서도 무게중심이라는 게 공간 도형 문제야. 도형 문제인데 무게중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좌표를 세팅하는 게 현명하거든.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벡터에서도 무게중심 얘기가 나왔어? 그럼 내가 그냥 위치 벡터를 가지고 3분의 벡터 3개 더해버려. 이런 것들로 가주면은 그냥 고민할 것 없이 계산만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었던 9번 문제였다. 계산이 복잡하다고 해서 고민할 거 없다. Keep going. 무게중심? 계산하면 그냥 되거든.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위치 벡터까지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때요? 잘 완성이 되어 가고 있나요? 벡터가 아무래도 2차 곡선 때보다는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이어나가서 성분에 대한 이야기 쭉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재밌는 벡터를 확인해보자고요.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제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범블리 정성범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EBS 파이널 모의고사 마지막 7회차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자, 유종의미를 걷어봐야 되겠죠? 오늘도 1번부터 20번까지 열심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입니다. 다음은 스키 점프를 하는 선수의 운동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점피에 정지해 있던 선수는 점피에서 점큐까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큐에서 도약을 하게 되고요. 큐에서 도약한 선수는 점R까지 포물선 운동을 해서 R에 착지를 하는데 원운동 등을 통해서 속력을 줄여서 정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스키점프 선수가 운동의 형태를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기억부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P에서 Q까지 선수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동안에 선수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선수는 아래 방향으로, 즉 P에서 Q로 가면서 속력이 점점 증가하게 될 거고, 속력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운동 방향하고 가속도의 방향이, 그렇지, 같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 니은 보겠습니다. Q에서 R까지 선수가 포물선 운동을 하는 동안에 선수의 작용하는 R자임의 방향, 얘들아, 선수의 작용하는 R자임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중력이죠. 중력이고요. 중력. 이 중력의 방향과 선수의 운동 방향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포물선 운동을 할 때 그 포물선 매 순간에 접선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고 힘의 방향과는 같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틀린 설명. 자, 마지막 디귿 볼게요. 동그라미 A는, 즉 원운동은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 운동이다. 자, 원운동은 매 순간마다 운동 방향이 변합니다. 하지만 빠르기가 일정한 거죠. 그래서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에요. 해서 정답은 1번, 기억에 해당이 되겠죠. 자, 운동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2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은 전자기파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문항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다음은 비행기의 운항과 관련된 전자기파 ABC에 대한 설명이고요. ABC는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자외선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비행기의 유리는 파장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미터에 해당하는 A를 대부분 차단해서 조종사와 승객의 피부 화상을 막아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피부 화상을 통해서 우리는 A라고 하는 전자기파는 자외선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 읽어볼게요. 조종사는 파장이 0.2m인 B를 이용해서, 자, 힌트 나오네요. 위성과 통신하면서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럼 B는 무엇에 해당이 된다? 그렇지, 마이크로파에 해당이 된다

판단할 수 있겠고, 자, 마지막. 파장이 2.5m인 C를 이용해서 관제탑과 무선통신을 주고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 C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파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볼게요. 진공에서의 속력은 A가 C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진공에서의 전자기파의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외선이건 마이크로파건 라디오파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누가 크다, 누가 작다가 아니라 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그죠? 자, 니은 볼게요.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복습도 할겸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해보면, 진동수가 가장 크고 파장이 짧은 감마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뭐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렇게 분류를 할수 있잖아요. 자, 감마선 쪽으로 갈수록 전자기파의 진동수는 그렇지, 증가하는 것이고, 라디오파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는 감소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진동수는 A가 뭐였어요? 자외선, 그 다음에 B는 마이크로파였습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이해됐죠? 자, 디귿. B는, 즉, 마이크로파는 전자레인지에서 음식물을 데우는데 이용이 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해서 정답은 니은 디귿 5번에 해당이 됩니다. 전자기파를 분류하고 전자기파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의 전형적인 2점짜리 문제로 나오는 형태이죠. 자, 3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입니다. 자, 그림은 책상면 위에서 용수철과 연결되어 진동하는 물체의 진폭이 책상면과의 마찰에 의해서 서서히 감소하는 현상을 학생이 보고 있어요. 자, 이 책상에는 마찰이 존재하고요.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이 진동이 영원히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딱 하고 멈추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에 대해서 학생 ABC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봅시다. 자, A 보세요. 이 현상은 가역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역적. 자, 우리가 대부분의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비가역적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현상이 여러분들 점점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마찰에 의해서 멈추게 되잖아요. 반대 현상으로 다시 원래처럼 진동을 할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거꾸로 가는 현상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역적 현상이 아니다. 비가역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B 보세요. 책상면은 마찰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져. 마찰을 하게 되면 나무도막과 책상 사이에 열이 발생하게 되면서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마지막 학생 C를 보세요. 이 현상은 무질소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다. 무질소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생 B만 맞고 AC는 틀렸습니다. 해서 정답은 2번 B에 해당이 되겠죠? 자, 3번도 간단하게 해결해 볼수 있는 문항이었어요. 자, 이제 4번 에너지 준위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4번입니다. 자, 문제 읽어보자. 그림 가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를 나타냈고요. 그림 나를 보세요. 나는 가에서 전자가 전이하면서 방출될 수 있는 빛의 스펙트럼 중에서 세 가지 전이에 해당되는 스펙트럼만 파장에 따라서 딱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세 가지 전이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얼마래요, 여러분들? 4람다, 5람다, 그다음에 20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전자가 양자수 4인 상태에서 2인 상태로 전이를 할때 방출하는 파장이 빛의 파장이 20람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20람다가 양자수가 4인 궤도에서 양자수가 2인 궤도로 방출할 때 나오는 빛의 파장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광장계 에너지가 파장과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어떤 관계 있어요? 그렇죠. 파장에는 반비례하는 관계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 파장이 증가할수록, 즉 4람다에서 20람다 쪽으로 갈수록 이 빛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에너지는 감소하게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장과 에너지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그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파장이 4람다인 빛이 파장이 20람다인 빛의 5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람다하고 20람다는 B가 몇대 몇이냐면 파장비가 1대 5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반대로 에너지의 비는 그렇지 5대 1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4람다가 20람다의 5배인 게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살펴봤을 때 기역은 맞는 설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전자가 4인 상태에서 1인 상태로 전위를 할때 파장이 4람다인 빛이 방출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4람다라고 하는 거는 이세 개의 빛 중에서 파장이 가장 짧은 빛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렇죠, 가장 큰 빛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에너지가 가장 큰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어느 궤도에서 어느 궤도로 전위를 해야 되냐면, 그렇죠, 4에서 1로 빛이 방출하는 상황에서의 빛의 파장이 4람다여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이 전위를 하게 될 때, 전자가 전위를 하게 될 때,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4람다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니은 4에서 1로 갈 때는 빛의 파장이 4람다인 빛이 방출된다라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마지막 디귿 볼게요. 파장이 5람다인 빛이 방출될 때, 자, 여기에요. 5람다. 5람다인 빛이 방출될 때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10.2 일렉트론 볼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람다인 빛이 어디에서 어디로 전이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문제의 조건에서는 일단은 4에서 2로 전이할 때가 20람다인 파장인 빛을 방출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니은에서 찾았듯이 4에서 1로 갈 때가 4람다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4람다인 빛에 방출되는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볼 건데, 자,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마이너스 0.85에서 빼기 마이너스 13.6. 요걸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자, 이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2.75 일렉트론 볼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4람다인 상태에 그 빛의 파장이 4람다인 빛의 에너지를 왜 구했냐면, 자, 요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잘 보시면, 파장의 관계가 4대 5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파장이. 그러면 에너지는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5대 4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런데 5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12.75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방금 구했기 때문에 4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12.75라고 하는 에너지에서 몇 분의 몇에 해당되냐면 5분의 4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0.2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해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 준위에 관련된 문항이 나오게 되면은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한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시고, 또 무엇에는 비례했더라? 그렇지, 진동수에는 비례했다라는 사실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우린 다음 페이지에 있는 5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5번입니다. 자, 5번은 광다이오드 그리고 광전효과와 관련된 문항이네. 그치?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림은 파란색 필터가 연결된 전화 결합소자 CCD에 PN 접합 광다이오드에 빛 AB를 동시에 비추었대요. 이렇게. 동시에 빛을 비추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PN 접합 면에서 동그라미 A가 발생을 했대요. A가 발생해서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자, 저항에는요,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데,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는 것은, 그렇지, 전자가 그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광다이오드에서 빛에 의해서 광전효과에 의해 전자가 발생이 되어서 이 전자가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한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기억 한번 볼게요. 전화결합 소자는 빛의 입자성을 이용한다. 자, 광전효과를 이용하는 거죠. 광전효과 대표적인 빛의 입자성을 설명하는 현상.

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니은 보세요. 동그라미 A는 전자이다. 우리가 문항을 통해서 문제 조건을 통해서 전자임을 찾아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디귿 볼게요. A에 포함된 파란색 빛의 세기는 자, 빛의 세기예요, 여러분들 세기. 이 빛의 세기는 B에 포함된 파란색 빛의 세기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A하고 B의 빛의 세기를 비교하라 그랬거든요. 빛의 세기가 센 경우에는, 그렇지, 전류의 세기가 센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적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A하고 B 중에서 빛의 세기가 센 것은, 그렇지, A에 해당이 되겠죠. 해서 디귿은 틀린 설명,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죠. 정답은 기역, 니은 3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을 해 보았고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6번 문항, 특수상대성 이론 문항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특수상대성 이론 문항이고요.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서 정지에 있는, 자, 정지에 있답니다. 정지에 있는 행성 P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관찰자 BC 같은 우주선이 각각 속력 VB, VC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A는 행성 PQ가 정지에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정지에 있는 요 PQ 사이에서 BC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BC에 대한 어떤 정보가 각 관성계별로 PQ 사이의 그 거리로 D0, 0.9D0, 0.8D0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조건을 잘 보세요. 두 번째 줄에 A의 관성계에서 BC 같은 우주선의 길이는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가 봤을 때 BC의 우주선의 길이가 같다라고 합니다. A가 우주선의 길이가 같아. 그러니까 B하고 C의 우주선의 길이가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VB와 VC를 비교해 보니까 VC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관성계를 잘 보세요. B의 관성계랑 C의 관성계에서 B는 VB로 달리고 C는 VC로 달리고 있는데 이 P와 Q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이 A가 봤을 때는 D0이지만 BC가 봤을 때, 즉 달리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밖에 있는 물체나 어떤 밖에 있는 두 지점을 봤을 때 길이가 수축되어서 보이게 되는데 길이가 수축된 결과인 거는 알겠는데 누가 더 수축이 많이 됐어요? 맞아요. C가 더 많이 수축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렇지. 이를 통해서 B의 속력과 C의 속력 중 C의 속력이 더 빠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기억은 맞는 설명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니은 보세요. P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한 방향의 우주선 고유 길이는 B 같은 우주선이 C 같은 우주선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B하고 C의 우주선의 속도를 보게 되면 C의 우주선 속도가 더 어때요, 여러분들? 빨라요. 그쵸? 자, P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한 방향의 우주선의 고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A가 봤을 때 우주선의 길이는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럼 A가 봤을 때 C가 훨씬 더 B보다 빨라요. 빠르니까 C의 길이가 더 많이 수축되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봤을 때는 똑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애초에 C의 우주선의 고유 길이가 B보다는 어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B보다는, 자, 우주선 길이에요. 우주선의 고유 길이가 C가 더 길어야 된다. C가 더 커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B가 더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 니은을 해결할 때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조건, A가 봤을 때 우주선 BC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을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디귿 볼게요. 관찰자 자신이 탄 우주선이 P와 Q 사이를 지나는 시간은, 자, 시간 나왔네요. 시간.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속력분의 이동 거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시간은요, B의 관성계에서가 C의 관성계에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B의 관성계와 C의 관성계에서 일단은 BC의 우주선 속력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BC 중에서는 C가 더 우주선의 속력이 빨라요. 그죠? 자, 그리고 길이를 보게 되면, 즉, 거리를 보게 되면, B와 C 사이의 거리를 비교해 봤을 때, B하고 C 중에서 C가 더 사이가, 거리가 더 깁니다.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B 같은 경우에는 속력이 작고 이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시간이 C보다는 어때야 되겠어? 그렇지? 더 오래 걸려야 된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더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보시면 B의 관성계에서가 C의 관성계에서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해서 정답은 기역, 니은 3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특수상대성 이론 문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 우리 7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7번입니다. 역학 문제예요. 등가 속도 운동하는 상황에서의 역학 문제가 나왔고요. 자,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림은 동일 직선상에서 등가 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 A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습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죠? 자, 조건 나옵니다. 0초일 때 A의 속도는 0이고 B의 속도는 크기가 VB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 가속도의 크기가 나와 있는데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 일단은 초기에 VA는 초기는 0이고 B 같은 경우에는 VB로 운동을 한다라는 정보가 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4초라는 시간 동안에 A하고 B는 이동한 거리를 보니까 8m로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식을 활용해서 A의 이동 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A는 초기에 정지인 있는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2분의 1AT 제곱식을 바로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편의상 A의 가속도의 크기를 EA, B의 가속도의 크기를 A 이렇게 세팅을 해볼게요. 그러면 바로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 자, SA는 2분의 1 EA의 시간은 4초니까 제곱하면 16. 이걸 계산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8m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자, 같은 방법으로 B에 한번더 해보자. 그러면 SB라고 하는 것은 주의해야 될 거는 초기의 속력이 있어요. 얼마로? VB로. 그럼 VB 곱하기 얼마? 4 더하기 2분의 1의 가속도 A 시간 16 제곱했을 때 얼마가 나오냐면 8이 나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식에 의해서 2만 약분해버리면 요값 자체가 얼마가 돼버리죠? 얘가 4가 돼요, 4. 그리고 4를 넘기면 8 빼기 4니까 또 4야. 그리고 VB 앞에 있는 4로 나눠보니까 결론적으로 VB라고 하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m/s입니다라고 나오게 돼요.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기역부터 한번 볼게요. A의 가속도의 크기는 EA를 구하세요라는 것과 같은 거고 EA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6, 즉 8을 양변으로 똑같이 나누면 되니까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 아니라 얼마여야 돼요? 그렇죠. 1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자, 니은 VB는 1m/s이다. 방금 구해놨어요. 니은도 맞는 설명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3초일 때 상황을 물어보고 있네요. 지금 가속도도 구했고요. B의 초기 속도도 구했기 때문에 3초일 때는 이제 식에다가 넣어서 계산만 해주면 돼요. 그렇죠? 자, 3초일 때 B는 A보다 얼마 앞서 있냐라는 것을 물어봤어요. 그럼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A의 이동 거리는 자, 2분의 1의 가속도 얼마라 그랬어요? 1. 그리고 3초니까 9. 즉, 3의 제곱이니까요. 자, 2분의 9m가 나오게 되고. 같은 방법으로 B도 한번 해보죠. SB는 자, 초기 속도 얼마? 1. 시간은 3초 더하기 2분의 1의 가속도 얼마예요? 가속도가 절반이어야 되니까 2분의 1. 왜냐면 A는 EA, B는 A니까. 그지? 그리고 시간은 3의 제곱 9. 그럼 3 더하기 4분의 9에 해당이 되니까 얘는 4분의 12 더하기 9에서 21m. 이렇게 되겠네. 그럼 4분의 21에서 2분의 9를 빼면 얼마가

나오게 돼요. 4분의 3에 해당이 되니까 0.75m 앞서 있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 그치? 그래서 0.8m가 아니라 0.75m 앞서 있다라고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정답은 니은만 맞아서 2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쵸? 자, 역학 문제였는데 등가속도 2번식을 활용을 해서 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니 우리가 원하는, 문제에서 원하는 값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8번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문항은 무슨 문항이에요? 이제 전반사, 클래딩, 코어, 광통신과 관련된 문항이겠죠? 그렇죠? 자, 문제 한번 봅시다. 광통신에 쓰이는 광섬유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네모 박스를 잘 보세요. 전기 신호를 A 신호로 바꿔서 공기와 코어의 경계면에 전피해 입사를 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신호가 무슨 신호가 되겠어요? 그렇죠. B 신호로 바꾼 거겠죠. 그래서 A는 B 신호다. 빛으로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이 빛은 코어와 클래딩의 경계면에 입사각 I로 입사해서 뭐 한대요, 여러분들? 전반사를 한대요, 전반사. 자, 우리 여기서 잠깐 한번 체크하고 갈까요? 전반사를 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될까요? 전반사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빛이, 그렇지.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첫 번째 조건이고요. 이와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조건. 그게 뭐였냐면, 그렇지. 입사각이 무엇보다 커야 되냐면 임계각보다 커야 합니다. 이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이 되어야 빛은 두 매질의 경계면에서 무엇을 한다? 전반사한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니은 보세요. A의 속력은 코어에서가 클래딩에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무엇을 했대요? 무슨 반사? 그렇지, 전반사. 자, 전반사를 하려면 코어와 클래딩 중에서 굴절률 비교해보면 누가 더 커야 돼요? 그렇지, 코어의 굴절률이 더 커야 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진행 속력을 비교를 해보면 코어와 클래딩 중에서는 클래딩에서가 더 빠른 거예요. 그지? 그래서 A의 속력은 코어에서가 클래딩에서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디귿. I는, 여기 입사각 I는 코어와 클래딩 사이의 임계각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반사를 했기 때문에 입사각은 임계각보다 어때야 돼요? 그치, 커야 합니다. 근데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지. 해서 정답은 기역, 니은 4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전반사 광통신에 관련된 간략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전반사의 조건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전반사의 조건,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빛이 진행하면서 동시에 입사각이 무엇보다 커야 한다, 임계각보다 커야 한다. 요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생각을 합시다. 알겠죠? 자, 그다음 9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9번입니다. 광전효과와 관련된 문항이고요. 그림은 금속판 PQ에 단색광을 비추었을 때 PQ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EK를 단색광의 진동수에 따라서 나타냈대요. 자, 표는요. 금속판 XY에 단색광 AB를 각각 비추었을 때 광전자의 방출 여부를 나타냈고 XY는 PQ를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찾아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X라고 하는 금속판에 A하고 B를 각각 비추었더니 결과가 어때, 얘들아? A를 비출 때는 방출이 된대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금속판 X의 문턱 진동수를 FX라고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그러면 A의 진동수는 뭐예요? 이 FX보다는, 그렇지, 크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B를 비출 때는 방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보다 어떻다? 그렇지, 더 작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자, 요첫 번째 행을 통해서 요런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볼까요? 이번에는 금속판 Y예요. Y에다가 A하고 B를 모두 다 비추었을 때둘다 방출이 된대. 그럼 그 말은 A의 진동수, B의 진동수가 금속판 Y의

제로인 P가 Y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X는 P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이해됐죠? 자, 그리고 니은 보세요. 진동수는 A가 B보다 작다가 아니라 어때야 돼? 커야 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자, 마지막 디귿 볼게요.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A와 B를 동시에 Y에 비추었을 때, 자, A하고 B를 동시에 비췄어요. 나머지 한 상황은 뭐야? A만 비추었대요. 자, A하고 B를 동시에 비춘 상황에서도 진동수가 더큰 A의 영향으로 A를 단독으로 비춘 효과와 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A, B를 동시에 비추건 아니면 A만 단독으로 비추건 상관없이 모두 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크다가 아니라 같다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해서 정답은 기억만 맞아서 1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그 광전효과와 관련된 문항 중에서 이렇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진동수에 따라서 나타낸 그래프가 나오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0일 때의 진동수, 이 진동수를 문턱 진동수라고 판단을 바로 하시고 표를 통해서 비교된 요 FA와 FB 중에서 누가 AB인지도 바로 판단할 수 있고 또 X하고 Y 중에서 누가 PQ인지도 바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그다음 10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충격량과 관련된 문제네요. 자,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자,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던 물체 B를 각각 수평 방향으로 스틱으로 쳤더니 AB가 각각 수평면을 따라서 속력 V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네요. 질량은 A가 B의 두 배이다. 뭐 질량 A를 EM이라고 한다면 B를 M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림 나는 AB를 스틱으로 치는 순간부터 A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기억부터 살펴볼게요. 자, 기억에서 뭐라고 했냐면 3t일 때. 그럼 그래프 바로 봐야겠지, 여기? 3t일 때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의 두 배이다라는 설명이에요. 이게 맞는지 판단해 봐야 돼. 자, 그런데 여러분들 A하고 B, 즉 실선과 점선 보면은 3t일 때 공통점이 있네.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맞아요. 속력이 같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억을 여기다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억 보면 운동량 P는 mv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자, A하고 B의 속력이 현재 같은 상황이에요. 1대1입니다. AB의 속력이 1대1이야. 자,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A 대 B의 질량비가 몇대 몇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2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량도 A 대 B가 몇대 몇이 나와야 돼요? 2대 1이 나와야 합니다. 그지? 왜냐하면 속력이 같을 때 운동량과 질량은 비례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A가 B의 두 배이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에요. 운동량의 크기가 A가 두 배죠. B에.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다.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니은 보세요. 0에서부터 2t까지. 자, 시간이 딱 제한되어 있어요. 0에서 2t까지예요. 0에서 2t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개념을 보게 되면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힘과 힘을 받은 시간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것과 같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렇지. 운동량의 변화량이었습니다.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 바로 충격량과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0에서 2t까지는 여러분들 A하고 B 중에서 자, A의 속도 변화량 얼마예요? V에 해당이 돼요. 자, B의 속도 변화량 얼마예요? 알수 없어요. 하지만 V보다, 그렇지, 작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지? 자, 그러면, 델타 P는 M 델타 V인데, 자, 이렇게 다시 써볼게요. M 델타 V인데, 속도의 변화량이
A하고 B

B를 비교해 봤을 때 A가 더 커요. 그치? 그리고 질량도 보면은 A가 B의 몇 배냐면 두 배예요. 우리 그냥 대소 비교만 해보자. A가 더 커. 그러면 질량하고 속도 변화량이 모두 다 A가 더 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도 누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A가 B보다 큽니다. 그 말은 충격량의 크기도 A가 B보다 크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디귿 볼게요. 0부터 이때까지 A가 스틱으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이때까지예요. 그리고 0부터 3t까지 B가 받는 스틱으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3배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디귿도 식을 써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충격량은 F 델타 T이고요. 얘는 델타 P와 같고, 델타 P는 M 델타 V와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A는 0에서부터 2t까지 V만큼 변해요. B는 0에서부터 3t까지 속력이 V만큼 변해요. 아, 그러면 A하고 B의 속도의 변화량 크기가 어떻다? 똑같다. 1대 1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질량비가 우리는 2대 1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조건 안쓴게 있어. 자, 그래프의 시간. 0에서 2t, 0에서 3t. 시간에 대한 조건을 써야지. 자, 델타 t가 A 같은 경우에는 0에서 2t까지니까 2. 그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0에서 3t까지니까 3t. 그래서 2대 3. 그지? 그러면 F가 몇대 몇이어야 결과적으로 2대 1이 나올까요? 그렇죠. 3대 1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의 몇 배이다? 3배이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 해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 다음 11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1번 파동 문항입니다. 봅시다. 자, 그림 가는요. 진동수가 일정한 물결파가 매질 A와 B에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런 파동 문제가 나올 때는 어느 매질에서 어느 매질로 파동이 진행하는지를 이렇게 변이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그래프를 통해서 판단하게끔 하는 문항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즉 0에서부터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지났을 때 변이가 플러스 y인지 마이너스 y인지를 가지고서 파동이 A에서 B로 진행하는지, B에서 A로 진행하는지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문제 조건을 한번 다시 파악을 해볼게요. 두 번째 줄, 실선은 물결파의 마루이고 점선은 물결파의 골. A는 A에서 이웃한 실선 사이의 간격, 즉 파장을 뜻하겠죠? 그 파장이 바로 D0입니다라고 제시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요. 요 각이 30도, 60도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나는 가의 B에 고정된 점 P, 여기에서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대요. 자, 그랬을 때 기역, 니은, 디귿을 봐야 되는데 물결파는 어디로 진행을 합니까를 물어보고 있어요. 아, 그러면 변이를 가지고서 판단을 해야 돼. 자, 시간이 초기에서부터 진함에 따라 초기 변이는 여러분들 마이너스, 그렇지, y 방향이에요. 그러면 P 기준에서 만약에 파동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 즉 A에서 B로 진행한다고 하면 P에는 누가 와야 되냐면 마루가 와야 돼요. 마루가 와야 된다라는 것은, 그렇지, 변이가 플러스 y라는 건데, 그럼 얘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P 같은 경우에는, 아, 그 다음 이제 골이 오게 되니까 변이는 마이너스 y겠네. 즉, 나의 제시된 그래프와 같겠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매질 B에서 A로 진행하는 것이 맞겠구나라고 판단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니은 볼게요. 물결파의 굴절각은 60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각도를 보고서, 아, 뭐 60도네, 아, 30도네, 이렇게 바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굴절각과 입사각은 정의가 어떻게 돼요? 그쵸? 파동이 진행을 할 때, 파동의 그 진행, 입사 광선과 또는 입사 파동과 법선이 이루는 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두 매질의 경계면에서 법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 보고요. 지금 이 파면의 수직한 형태로

진행 경로를 그려볼게요. 요렇게 하나, 그다음에 요렇게 하나.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니까 요 각은 얼마가 되겠어요? 요 각은 30도. 그리고 이 둘도 직각이에요. 그러니까 요 각은 그렇지, 60도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입사각이 60도인 거고요. 같은 방법으로 매질 A에서도 각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60도인데 직각이니까 요 각은 그렇지, 30도에 해당이 되겠다. 즉, 굴절각이 30도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니에는 틀렸습니다. 60도가 아니에요. 그쵸? 자, 마지막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B에서 물결파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자, 이 디귿을 풀때 우리가 바로 굴절 법칙을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굴절 법칙 우리 적용을 해볼 건데요. 자, 매질 B분의 매질 A의 형태로 식을 써볼게요. 자, 사인 60도 분의 사인 30도라고 식을 쓸수 있고,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게 비교하라고 하는 게 속력이기 때문에 B에서의 속력은 현재 알 수가 없어요. A에서의 속력은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 자, 우리 속력은 어떻게 표현을 하더라? 속력은 여기다 써보면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주기분의 파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자, A의 주기는요, 이 그래프를 보니까 그렇지, ET0임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장은 그렇지, D0라는 것을 바로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인 60도 분의 사인 30도를 계산하게 되면 2분의 루트 3분의 2분의 1이니까 루트 3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따라서 VB라고 하는 값은 ET0분의 루트 3D0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은 맞음으로 3번 기역 디귿에 해당이 되겠죠. 자, 굴절 법칙을 적용할 때 여러분들 매질 두개 있잖아요. 매질 두 개, A, B. A, B의 그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되고 한번 복습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사인 세타 B에서의 각을 사인 세타 B, 그다음에 세타 A를 이용해서 세타 A의 사인 값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매질 B분의 A잖아요. 그럼 요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처음에 속력도 B분의 A, 그리고 파장도 B분의 A. 요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 뒤집혀지는 게 있죠. 그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굴절률. 굴절률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NA분의 NB 얘만 주의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굴절 법칙 적용할 때 굴절률만 체크를 잘 해주자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우리 12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현미경과 관련된 문항이에요. 자,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봅시다. 그림은 전자의 물질파 파장을 사용하는 투과전자현미경의 구조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자, 표는요, 투과전자현미경의 정지에 있던 전자를 가속시킬 때, 자, 가속시키는 거예요. 가속을 시킬 때 가속전압에 따른 운동에너지를 제시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물질파 파장도 제시를 하는데 A만, 첫 번째 상황만 알려줬어요. 이 기억은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투과전자현미경에서 사용하는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광학현미경에 사용하는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들? 분해능이 전자현미경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러려면 파장이 짧아야 됐었잖아. 그러니까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훨씬 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아야 된다라는 것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죠? 자, 니은 볼게요. 자, V0가 V1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속 전압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자, 옆에 있는 운동 에너지 잘 보세요. 운동 에너지가 밑에가 훨씬 더 빠르잖아요. V1일 때가 더 빠르죠?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가속 전압이 더 크기 때문에 전자의 가속이 더 빠르게 된 상황인 거고, 그에 따른 속력 비교해보면, 그치, V1일 때가 더 빠른 거지. 속력이 빠르니까 운동에너지도 더 크게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지? 자, 마지막 디귿 볼게요.
동그라미 기억은 2분의 라.

람다 제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운동 에너지하고 물질파 파장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요런 관계가 있죠. 물질파 파장은, 그렇지. 운동 에너지의 루트에 반비례하는 형태잖아요. 그치.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운동 에너지가 지금 현재 1대 4란 말이지? 그럼 루트를 씌우게 되면 몇대 몇이지? 1대 2에 해당이 된단 말이지? 그런데 이 루트 2K와 람다는 반비례하니까 람다는 2대 1이란 말이지. 그치? 그런데 2일 때가 람다 제로이기 때문에 기역은 얼마에 해당이 되겠어요? 2분의 람다 제로. 그래서 디귿도 보니까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해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전자현미경 문항에서 운동 에너지와 물질파 파장의 관계, 그리고 운동 에너지와 가속 전압 사이의 관계까지 다 파악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13번. PN접합 다이오드를 가지고서 만든 회로 문항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형적인 문항입니다. PN접합 발광 다이오드 LED를 가지고서 회로를 만들었는데요. 자, 실험 결과를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S1하고 S2를 둘 중에 하나만 닫아놓고, 즉 S1만 닫아놓고 S2는 열린 상태에서 방출되는 LED, 빛이 방출되는 LED를 보니까 D1, D2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S1이 이렇게 닫혀 있고요. S2를 열어놨어요. 그러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쭉돌 건데, 자, D1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회로는 반드시 전류는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흘러줘야 돼요. 자, D1을 지났습니다. 자, 그리고서 요 갈림길에서 일로 가야 되나, 일로 가야 되나 봤더니, 일단 아래로는 갈 수가 없어. 왜? 그렇죠. 스위치가 열려 있어요.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D2에서 빛이 방출됐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D2를 반드시 지나겠죠. D2에는 전류가 흐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요거를 1번이라고 한다면, 1번 노란색 상황은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봐, 얘들아. 전지의 플러스 극과 연결되어 있는 요 반도체는 무슨 반도체? 그렇지. P형 반도체가 될 거고, 그러면 X는 자연스럽게 N형 반도체가 됩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D2도 뭐 한번 해보게 되면은 D2도 P형, 그다음에 N형,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기억 보세요. X는 N형 반도체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니은 볼게요. S1은 닫혀 있고 S2는 열려 있을 때 우리가 방금 살펴본 상황이죠? D3의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PN 접합면으로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주 보는 표현이네. 전자가 PN 접합면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은 뭐가 흐른다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전류가 흐른다라는 표현이에요. 전류가 흐른다라는 표현. 근데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D3에는 그렇지.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PN 접합면으로 이동한다가 아니라 PN 접합면에서 멀어진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니에는 틀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디귿 볼게요. 자, 디귿은 바로 요두 번째 상황일 텐데 뭐냐면요. S1이 열려 있고요. S1이 이렇게 열려 있고 S2가 닫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전류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될 텐데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D1은요, N형과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렇지, 역방향 전압이 걸리는 상황이고 D2는 플러스와 P형이기 때문에 맞아요, 순방향 전압이 걸리는 상황. 그러니까 전류는 요두 갈림길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쪽으로. 자, 그리고 나서 S1 쪽으로는 스위치가 열려 있기 때문에 지나갈 수 없고 D3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D4를 통해서 음극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네. 그지? 요게 바로 두 번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동그라미 기역이라고 하는 거는 빛이 방출되는 LED를 체크한 것인데, 자, 이때는요. 두 번째 경우는 D2 지나죠? D3 지나죠? 그리고 D4를 지나기 때문에 빛이 방출되는 거는 2, 3, 4세 개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디귿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 회로 문항은요, 여러분들, 각각의 경우,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요 각각의 경우를 차분차분히 회로를 하나하나씩 이제 전류를 이동시켜 보면서, 전류를 흘려보면서, 아, 여기는 역방향이야, 여기는 순방향이야, 이걸 따지면서 전류의 그 유무를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류의 흐름, 유무를 판단을 할 때는 역방향인지 순방향인지. 그럼 역방향, 순방향은 어떻게 판단하지? 그렇지. 반도체,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각각 P형은 플러스, N형은 마이너스에 연결되면, 그렇지, 순방향. P형이 마이너스, N형이 플러스면 역방향,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방법을 바탕으로 해서 회로에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우리 14번 문항 한번 풀어볼게요. 자, 14번입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단색광 P가 공기에서 매질 A의 입사각 I로 입사한 후, A와 매질 B의 경계면에서 굴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B와 매질 C의 경계면에 임계각으로 입사를 해서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을 한대요. 자, B와 C의 경계면에서 뭐를 한다라고 했냐면, 그치,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하고 요 각이 바로 임계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B와 C 사이에서는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냐면, 전반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현재는 전반사가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치? 임계각으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전반사가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어떠한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그치.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빛이 진행을 해줘야 돼요. 요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조건, 입사각이. 입사각이 누구보다 커야 되냐면 임계각보다 커야 합니다. 기호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보통 이제 입사각 I로 표현을 하고 임계각은 IC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두 조건이 모두 다 동시에 만족이 되어야 이 전반사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죠? 하지만 지금 BC 같은 경우에는 굴절률이 B가 C보다 크기는 커요. 그런데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안 커. 그러니까 전반사는 못했어. 그치? 요 상황을 확인해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역부터 한번 볼게요. P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짧다. 자, 이렇게 매질의 경계면에서 빛이 진행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일단 1순위로 뭐를 파악해 주셔야 되냐면, 경계면에서 입사각과 굴절각이 누가 더 큰지, 어느 매질에서 입사각이 더 큰지, 즉 뭐냐면, 요렇게 I로 입사를 했을 때 요게 굴절각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 굴절각은 A에서 B로 갈 때의 입사각과 같아요. 요두 개가. 그러면 요 입사각하고 이게 세타 A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굴절각은 법선과 굴절광선이 이루는 요 각이니까 얘를 세타 B라고 해볼게요. 자, 학생들이 또 많이 실수를 하는 거는 입사각과 굴절각의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서 이런 그림에서 입사각이 어디지? 굴절각이 어디지?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뭐 굴절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여기를 입사각으로 한다거나, 뭐 잘못 파악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입사각은 법선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각이에요. 그리고 굴절각은 법선과 굴절광선이 이루는 요 각. 요게 바로 굴절각입니다. 자, 요두 개의 각을 비교를 해보니까 누가 더 커요, 여러분들? 세타 A하고 세타 B 중에서 세타 B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각을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물리량들의 대소 비교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자, A의 속력은, 즉 A에서의 속력이 B에서의 속력보다 작고요. 파장도 보면 람다 A가
람다 b보다 작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되는 한 가지, 바로 굴절률입니다. 이 굴절률은 이 모든 대소비교와 반대예요. NA가, 그치, NB보다 더 큽니다. 자, 이렇게 굴절률도 같이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굴절률 비교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자, 기억 해결해 볼까요? P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짧다. 그쵸?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니은. 굴절률은요, B가 C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B에서 C로 갈때 임계각으로 입수하는 요 상황이 바로 임계각보다 조금만 더 커지면 뭐가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그랬어? 전반사. 그치.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B가 C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굴절률이 B가 C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B가 C보다 작다는 틀렸어요. 그죠? 자, 마지막 디귿 한번 볼게요. 자, P가 공기에서 A의 I보다 작은 각으로 입사를 하면, P는 B와 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다. 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I보다 작은 각으로 입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기에서 A로 진행을 할때 입사각이 작아지면 무엇도 같이 작아질까? 그렇죠. 굴절각도 같이 작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굴절각이 이렇게 작아지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럼 굴절각이 이렇게 작아지게 되면 이 상황에서 법선을 그려봤을 때요 입사각이, A에서 B로 가는 요 입사각이 전보다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증가가 되었죠? A에서 B로 갈 때는 입사각이 증가된 거네? 그러면 이제 모두 같이 증가가 되어야 돼. 그치. 입사각이 증가되었으니, 지금 AB 상황을 보는 거예요? AB에서의 입사각이 증가했으니, 그치. 굴절각도 같이 증가를 하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입사각 증가했네? 그럼 굴절각도 같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또 이제 BC 사이에서의 입사각 굴절각을 따져줘야 되는데, 법선을 그려보았더니, 보세요, 여러분들. 요 각은 B에서 C로 갈 때에 무슨 각에 해당이 되냐면, 입사각에 해당이 됩니다. 맞아요? 근데 잘 봐봐. B에서 C로 갈때요 입사각이라고 하는 것이 임계각보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임계각보다 작은 상황이에요. 요걸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임계각보다 작다. 그러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작으니까 전반사 조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이 성립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B와 C에서는 전반사라고 하는 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지. 전반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디귿 보면은 입사각이 커졌네, 작아졌네를 가지고서 입사각이 작아지면 굴절각도 같이 작아지고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같이 커진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요, 여러분들. 특정 경계면에서의 전반사 유무를 판단하는 그런 문제가, 그런 보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디귿과 같은 것을 만약에 평소에 헷갈려 했다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기역만 맞아서 1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오늘 14번 문항까지 풀어보았습니다. 문항들이 어땠어요, 여러분들? 쉬운 문제도 있었고, 조금 까다로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15번부터 20번까지 마무리해 볼 거고, 다음번에 풀 문항들은 조금 까다로운 문항들이 여러 문항들이 있습니다. 자, 미리 풀어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0: 책을 펼치면 도시가 가장 큰 도서관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나마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2: 뭐 야외라서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은 책 직접 가져와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화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이 실전 모의고사 정말 실전처럼 우리 이제 최종 연습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만났는데 벌써 우리가요, 7회분의 모의고사를 푸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문항 한번 풀어보셨을 텐데 이제 정말 끝까지 왔거든요. 우리 최종 마무리 점검하는 거니까요. 이 7회분에 있는 내 모의고사에 있는 이 모든 문항들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겠다. 이런 마음 끝까지 좀 가지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문항풀이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개념들에 조금 집중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개념부터 좀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 오늘 탄소화합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거고요. 화학결합, 특히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같이 많이 좀 문항이 출제가 되거든요. 조금 뒤에 연결할 것은 이 공유결합과 이제 분자의 구조와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쌍자 모멘트까지 바로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식량과 몰, 그리고 원소의 주기, 그 다음 우리 원자의 구조, 그래서 동위원소, 오비탈 이런 부분들 한번 보고, 마지막에 용액의 농도 이거 계산해가지고 몰수와 관련해서 항상 연계돼서 문항이 좀 출제가 되니까요. 우리 문항 속에서 이런 개념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는요, 1번 문항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이용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자료와 이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한테는 그냥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만 골라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지금 제시된 글을 보면 제설제로 이용되는 염화 칼슘을 물에 용해시키면 열이 발생한대요. 이거 보자마자 다 그러면 물에 이 용해되는 반응은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 반응이구나. 이거 확인할 수 있는데 학생 A가 기억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야 라고 바르게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학생 A는 옳은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아세트산은 식초를 만드는데 이용한다. 이거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수용액을 수산화 나트륨, 그럼 아세트산, 우리 수용액에서 수소 양이온을 만들어내는 산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수산화 나트륨 우리 녹아서 OH- 수산화 음이온 만들어내고 있는 염기가 되겠죠. 그럼 산과 염기의 반응이니까 중화 반응. 이런 중화 반응은 중화열이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반응한 하면 주위로 열이 방출돼라고 얘기하는 학생 B도 옳은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볼게요. 니은은 탄소화합물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면서 수소, 산소, 인황 다양한 원자들과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진 화합물을 우리가 탄소화합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면서 수소와 산소 공유결합하면서 만들어진 화합물이 되겠죠. 따라서 학생 C도 옳은 설명을 하고 있어서요. 모두 옳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여러분 A, B, C를 모두 골라준 5번으로 정답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항이었는데 이렇게 탄소화합물과 가장 끝부분에 있었던 발열 반응, 흡열 반응 이런 열의 출입과 연결돼서 문항 출제되는 거 여러분 익숙하게 많이 보셨을 텐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개념들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1번의 정답을 5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2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요. 네 가지 분자 지금 이렇게 네 가지 후보군을 줬고 주어진 기준에 따라 각각 분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래요. 우리한테는 이 기준 가와 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걸 우리한테 먼저 줬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가 같은 평면에 있습니까? 요걸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고 다중결합 존재합니까? 요거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와 나를 일단 다중결합이 있습니까? 혹은 같은 평면에 위치합니까? 요거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옳은 것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에 지금 FCN이라고 하는 것만 예로 나와 있고 아니오에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일단 우리가 동일한 평면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얘는 동일 평면에 있는데 얘는 그렇죠. 우리가 입체 구조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카테고리로 묶일 수가 없거든요. 이걸 통해서 가에서 한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다중결합이 있습니까? 이거를 묻는 것이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얘를 한번 표현해 보면 플로린과 탄소는 단일결합, 질소와는 탄소가 삼중결합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모두 단일결합하고 있는 것이라서 지금 가는 다중결합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고요.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모두 동일 평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질문 나가 되겠죠. 그러면 모두 같은 평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려면 여기 FCN이 와야 되고요. H2O라고 하는 것도 같은 평면상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도 놓치면 안 되냐면 여기에 있는 BF3도 있어요. 얘도 그렇죠. 평면삼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니은에는 하나만, 메테인 분자만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극성 분자입니까? 이걸 물어봤거든요. 그럼 극성 분자 한번 넣어볼게요. FCN 그대로 와야 되는 거고요. 또 H2O 물도 극성 분자가 되죠. 하지만 평면삼각형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얘네는 무극성 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에는 요두 가지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도 찾았고 모두 배치를 했으니까요. 기억번 보기부터 확인해 볼게요. 나는 다중결합이 존재하는가? 이거 가와 연결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디귿에 해당하는 분자는 두 가지입니까? 두 가지라고 우리가 결정을 한 거죠. 니은과 리을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을 지금 우리한테 묻고 있는데, 니은과 리을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정사면체 구조를 하고 있는 메테인이 되겠죠. 여기 정사면체형이 분자의 모양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요. 디귿까지 여러분,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니은과 디귿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요. 정답은 여러분 어렵지 않게 4번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개념 확인 정도의 문항이었으니까요. 개념 확인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4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3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A 도시에서 밀폐된 진공 용기에 W g에 이산화탄소를 넣은 모습을 드라이 아이스를 넣은 모습이죠. 드라이 아이스를 넣은 모습을 표는요. 시간에 따른 용기 속에 드라이 아이스와 이산화탄소 기체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역과 니은은 드라이 아이스와 이산화탄소 기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시간의 흐름이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우리한테는 옳은 것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처음에 이 드라이 아이스를 W g 넣어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얘네는 승화성 물질로 이산화탄소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이산화탄소가 되면 다시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 반응도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저 충분한 시간이 지난다면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지는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 하게 될 건데 그런 반응이 일어나면서도 이 안에 W g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질량 지금 시간 첫 번째에 W g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드라이 아이스였겠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하나도 없었겠구나.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든 것만큼 바로 이산화탄소 기체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걸 바로 판단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양이 같은 걸 통해서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구나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우리는 요만큼 정리하고 기억법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이산화탄소 기체가 드라이아이스로 승화되는 속도는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빠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이미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 속도는 점차점차 빨라지는 거죠. 따라서 T3일 때가 T2일 때 평형 전보다는 더 빠를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하니까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겠죠. T3일 때와 T4일 때 용기 속에 이거 지금 이산화탄소 기체의 양인 거죠. 그 양은 같다라고 우리가 정리했으니까요. 니은은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교재 볼게요. T4일 이후에 그러면 평형에 이른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드라이아이스가 이산화탄소 기체로 승화되는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 건가요? 아니죠. 일어나는데 그 속도와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서 마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평형을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니은 하나 골라주셔야 되니까요. 정답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개념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는지 모든 칸을 메꿔 넣을 수 있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2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4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용기에 이두 가지 기체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에 용기에 존재하는 물질을 나타낸 것이래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원자량 비를 줬습니다. 이 원자량 비라고 하는 것은 A 대 B를 줬는데요. 아, A 대 C를 줬는데요. A 대 C라고 하는 것이 4대 5의 값을 갖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요 질량에 대한 것을 물어봤어요. Y분의 X를 찾아라. 그러면 우리한테 이 원자량의 B가 있고 이걸 조합하면 분자량 B를 알수 있을 테니까 우리는 반응이 일단 어떻게 일어났는가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면서 개수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AB4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 BC가 반응을 한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AC4가 만들어졌고 B2 생성되었습니다. 그럼 반응이 진행될 때 원자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는 절대로 달라질 수 없거든요. 그럼 A는 그대로 하나가 넘어왔는데 여기에 보면 C가 4개거든요. 그래서 요 C도 제가 맞춰주려고 앞에 4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B 여기 4개, B 여기 또 4개 있으니까 총 8개가 되어야 하거든요. 두 개짜리가 한 세트니까 이 앞에도 4의 개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어떤 정보가 생긴 거냐면 이 생성물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몰수비는 1대 4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질량의 비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질량비부터 먼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요 질량비가 우리 몇대 몇이라고 지금 준 거냐면 21대 1입니다라는 걸 바로 찾아내 주실 수가 있고 우리 그럼 앞에 있는 몰비가 1대 4의 비로 존재하는 겁니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럼 나눠주시면 우리는 바로 분자량비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84대 1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가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한번 조합을 해볼게요. A 하나에 C 4개예요. 그러면 24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B2는 몇인지를 우리 비례식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7분의 1을 해야 24가 나오는 거니까 얘는 7분의 2가 되는 것이더라. 그럼 B2에 해당하는 것이 7분의 2니까 B 하나 하나에 해당하는 건 7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A 대 B 대 C를 모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4 대 B를 제가 7분의 1로 찾은 거고, 그 다음 5예요. 그럼 다시 적어보면 28대 1대 35라고 하는 원자량 비를 갖는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거 이 원자량 비 이용해가지고요. 요 질량 비 바로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여기에 있는 우리 몰수비 이용해서 1대 4인 걸볼 수가 있고 그러면 분자량 한번 계산해볼게요. 분자량 비를 28에 비 4개가 있는 거니까 요거 4해서 더해주시면 32 가될 거고요. 그 다음에 B 하나 더하고 C 하나 더하고니까 36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곱해 주시면 우리는 질량에 대한 비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한테는 비율로 말했으니까
이게 바로 x 대 y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약분할 수 있는 건 모두 한번 약분을 해볼게요. 일단 요게 8대 9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얘도 요렇게 약분이 되는 거죠. 따라서 9분의 2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9분의 2라고 하는 것이 정답 4번에 있었어요. 4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고 주어진 정보들을 활용해서 결국에 몰수 찾고 분자량비 찾고 그리고 질량비 이들의 조합 가지고 원하는 미지수를 얻어낼 수 있었는가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을 4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5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원자 W부터 Z로 이루어진 분자 가와 나를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하고, W부터 Z는요. 우리한테 후보군을 줬는데, 탄소, 그리고 산소입니다. 또 17족이 두 개예요. 그래서 플로린과 염소 나타낸 거고요. 또 우리한테는 W와 Y의 전기 음성도의 크기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일단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걸 한번 볼게요. X의 경우에는 원자가 전자가 4개예요. X가 탄소였구나라고 볼수 있고, 탄소와 Z는 이중 결합하고 있는 원자가 전자 6개 가지고 있어서 산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W랑 Y에 대한 것을 그래서 우리한테 전기 음성도로 힌트를 준 것이고, 둘다 17족이 되는 거죠. 따라서 W 전기 음성도 1등입니다. 플로린이 되는 거고, Y가 염소였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염소가 되고요. 얘가 플로린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얘 염소, 염소 이렇게 되고, 여기는 산소였구나. 그럼 모두 우리 결정을 한 거예요. 기억법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탄소입니까? X는 우리가 이미 탄소라고 찾은 거고요. 니은에 보니까 가에서 Z는 얘 지금 산소 얘기하는 거죠? 부분적인 음전하를 띱니까? 산소와 탄소 보면 전기 음성도 2등이 산소였거든요. 플로린이 아니면 얘는 전자상의 치우침이 산소 쪽으로 갈 거라서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게 되겠죠? 부분적인 음전하 띱니다라고 하는 니은은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자당 구성 원자수 가, 나, 이 비율을 좀 보라고 했는데, 가와 나 한번 우리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의 분자당 구성 원자수는 4예요. 그리고 나의 분자당 구성 원자수는 3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 노련해지면 여기다 곧장 3을 쓰고 여기다 4를 적어주셔도 되죠. 자, 그런 다음에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양성자 수의 총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 원자 번호 17번이고요. 그 다음에 탄소 6번, 플로린 9번이고요. 산소 8번이에요. 이거 두개 더하면 17이라서 17두개 곱하면 34 더해주시면 얘는 40이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여기도 해볼게요. 17, 17, 34에다가요. 요거 8을 더해주시면 되니까 42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10이 되는 거고요. 얘는요, 14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나가 더 큽니다라고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디귿 틀린 보기가 돼서요. 정답은 기역과 니은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정답 3번으로 여러분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문항이었거든요. 그래도 혹시 내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거나 시간 단축이 어려웠던 보기들이 있다면 빠르게 여러분 것으로 연습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3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6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항에 우리 먼저 질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요. 원자 W부터 Y에 제2이온화 에너지분의 제1이온화 에너지. 일단 요 표현을 보면서, 제2이온화 에너지분의 제1이온화 에너지.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건 사실 제1이온화 에너지분의 제2이온화 에너지였거든요. 이게 1족 원소가 가장 크다고 우리 공부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위아래가 바뀌어서 나온 거니까 1족 원소가 제일 작겠구나라는 생각을 읽으면서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요, 원자 X부터 Z의 이온의 전화분의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래요. 후보군을 줬는데, 후보군은 산소, 플로린, 그리고 나트륨, 마그네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한테는 일단은 W부터 지가 누군지를 찾아라 라는 문항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는 제1이온화 에너지, 제2이온화 에너지의 크기를 각각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얘네 지금 16, 17쪽이니까 예외 구간 아니고.

거고요. 1족, 2족도 예외 구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2주기가 3주기보다 클 거니까 일단 제1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플로린이 가장 클 거고 그다음 산소, 그다음에 마그네슘이 될 거고 그다음이 나트륨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제2 이온화 에너지인데 일단 누가 가장 클 거냐면 그렇죠. 1족 원소가 가장 클 거예요. 따라서 나트륨이 클 거고 제2 이온화 에너지가 되면 얘는 15, 16족이 되죠. 그러면 예외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산소가 더 크다. 요 바뀌는 부분을 확인했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는 바로 마그네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모르게 몰라도 나트륨이라고 하는 걸 가장 작은 걸 가장 큰 걸로 나눠주는 거니까 나트륨이 가장 작을 거다라는 건 확실한 거고요. 또이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아, 이 값이 플로린이 요 나눠준 요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플로린이 산소보다는 크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순서대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 안 되면 수정하면 되니까요. 얘가 플로린이고 산소고 나트륨일까라고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 풀고 아니면 수정을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을 한번 볼게요. 이온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산소 우리 그냥 원자 형태로 적을게요. 이렇게 플로린, 그 다음 나트륨, 마그네슘. 물론 이온의 반지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온의 전하라라고 하면 얘는 2, 1, 1, 2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럼 앞에서 우리가 설정했는 게 맞는지를 한번 보면 우리가 여기서요, Y가 혹시 가장 작은 나트륨인가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럼 Y가 얘가 지금 나트륨이 될수 있나라고 보면 나트륨 여기에 있죠. 그럼 얘보다 더 작아질 수 있는 건 산소와 마그네슘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산소가 마그네슘보다는 크잖아요. 그러면 X가 혹시 산소인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X가 우리 산소가 되니까 요 Z 에 해당하는 것이 마그네슘이었겠구나라고 모두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적어볼게요. 우리 이쪽에다 적어볼게요. W, X, Y, G였는데 W에 해당하는 게 플로린, X가 산소, 그리고 Y가 나트륨, 그 다음 Z가 마그네슘입니다라고 1대1로 연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억법부터 볼게요. W와 X 요두 개가 같은 주기입니까? 같은 2주기. 그럼 기억은 옳은 보기가 되겠죠. 원자 반지름을 물어봤거든요. 요 X와 Y를 비교하라고 했어요. 그럼 3주기가 2주기보다는 크겠죠. 따라서 Z가 더 커야 되는 겁니다. 니에는 틀린 보기. 그다음 전기 음성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Y와 Z 얘네들 비교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전기 음성도 증가하는 거니까 마그네슘이 더큰 것입니다. 요렇게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따라서 디귿도 틀린 보기가 돼서요. 정답은 여러분 기억 하나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정답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제1 이온화 에너지, 제2 이온화 에너지 빠르게 비교해서 모두 특정할 수 있었는지를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1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그 다음 7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요, 원자 W부터 Z로 구성된 분자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역시 후보군은 탄소, 질소, 산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는 가부터 다의 분자당 구성 원자 수는 4 이하래요. 이게 좀 중요한 힌트였거든요. 분자에서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 만족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는 일단 W 그리고 X, Y, G 얘네가 누군지 1대1 연결을 해야겠다. 후보군은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이에요. 다른 데에는 모두 미지수 처리가 되어 있는데 어디서부터 아마 눈이 가셨을 거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공유 전자쌍 수 5라고 하는 거예요.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4 이하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 전자쌍 수가 5가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중심 원자가 탄소는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탄소 하나 가지고는 요거 만들기 어렵죠.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4가 되어야 하니까. 아, 그러면 탄소와 일단 탄소 사이에

삼중 결합이 있으면서 양쪽으로 플로린이 결합되어 있다면 분자당 구성 원자수 4 이하를 만족하면서 공유 전자쌍수 5개가 나오게 되죠. 아, 그럼 나이에 해당하는 것이 C2F2였구나. 그럼 얘가 C가 되고 탄소가 되고 Y는 플로린이었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자당 구성 원자수는 4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 채워볼게요. 얘는 공유 전자쌍수가 4가 되는 거고 얘도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4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W를 우리가 탄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공유 전자쌍수가 4개가 되기 위해서는 아 탄소 양쪽으로 산소와 이중결합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떠올려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구성 원소 하나가 산소가 되면서 분자당 구성 원자수는 3이다 라고 결정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럼 A가 3이라고 보시고 나머지 그럼 Z에 해당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은 질소였겠구나. 그러면 질소와 플로린이 공유 전자쌍수는 3개면서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4개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질소가 있고 플로린 3개 이렇게 하면 지금 분자당 구성 원자수는 4가 되고 공유 전자쌍수는 3개가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모두 우리 모두 결정을 했으니까요. W는 탄소였을 거고 X는 산소고요. W는 탄소, X는 산소, Y는 플로린이 되는 거고요. Z는 질소였다라고 모두 1대1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기억본 보기부터 볼게요. B를 우리가 4라고 찾은 거고 A는 3이었거든요. 그럼 4가 3보다 크다라고 하는 기억은 옳은 보기가 되겠죠. 가와 나의 쌍극자 모멘트는 모두 0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얘 지금 무극성 분자, 여기도 무극성 분자.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는 모두 0이다 라고 하는 니은도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볼게요. 나와 다에는 모두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습니까? 나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죠. 그러나 다는요 NF3였거든요. 따라서 무극성 공유결합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디귿은 틀린 보기로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억 니은 체크해 주실 거라서 정답은 여러분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눈에 익혀뒀던 그 분자가 문항에 출제가 된 것이었고 우리에게 알려진 정보가 하나밖에 없었지만 이걸 빠르게 C2F2로 특정하면 문항을 푸는 것은 크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내가 원활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는요 7번의 정답을 3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8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학생 A가 수행한 탐구 활동이다 라고 하고 기억은 원자 반지름과 전기 음성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가설, 탐구 과정, 결과, 결론이 제시가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요. 학생 A의 탐구 과정과 결과 그리고 결론이 타당하대요. 그렇게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그냥 자료 해석만 잘하면 되는 문항이라서 여러분 크게 어렵게 느끼진 않았을 것 같아요. 나트륨과 할로젠 원소로 구성된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예, X의 기억이 클수록 녹는 점이 라고 되어 있고 가설은 옳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녹는 점을 여러분 한번 보면 여기 점차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럼 물론 여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요 세 개로 봤을 때 경향성이 커지고 앞에가 큰 걸 볼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둘 중 이 기억에 들어가는 것은 원자 반지름과 전기 음성도 둘 중에 하나라고 했고 기억이 클수록 녹는 점도 높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경향성 같은 걸 찾아보면 되겠네요. 근데 반지름은 보니까 점차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전기음성도는 녹는 점과 같은 경향성을 보이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따라서 이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전기음성도였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 기억에 기억은 전기음성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옳은 보기가 되겠죠. 그럼 이 X, 이 미지수 있어도 우리가 위에 있는 전기음성도를 보면서

그냥 가설을 읽고 여러분들이 그 탐구의 내용을 이해만 했다면 어렵지 않게 답을 낼수 있는 문항이었으니까요. 그런 추론들이 가능했는지만 점검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8번의 정답을 5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9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항에서 좀 미지수들이 등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다가 혹시 좀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문항이었거든요. 일단 다음은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X와 Y에 대한 자료이고요. 이 자료 이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미지수들의 조합값을 구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일단 어떤 정보인지를 우리는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원소 X와 Y가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동위원소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그렇죠.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른 거예요. 근데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걸 우리는 질량수라고 하고 그 질량수와 지금 원자량을 같게 봐라라고 하는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요 원자량이라고 하는 질량수 같으니까 얘는 결국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것이다. 요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럼 그 밑에 있는 중성자 수가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원자량에서 중성자 수를 빼주게 되면 그건 결국 양성자 수에 대한 정보겠구나. 근데 양성자 수는 동위원소에서 같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m에서 n 뺀 거, n 플러스 1에서 n 플러스 1을 빼도 n 마이너스 n이 되죠. 얘도 n 마이너스 n. 여기 위에서 아래를 빼줘도 역시나 n 마이너스 n이 되는 건 동일한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을 하시면 면서 얘도 위에서 아래를 각각 빼준 값은 같아야 되겠구나라는 결정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6n 플러스 7에서 마이너스 2m, 근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라고 하는 것이 7n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m인데 플러스 2가 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요두 개의 값이 같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그대로 지워주니까 n만 남을 거고요. 얘는 모두 그냥 지워지겠네요. 얘가 11이 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1만 돼서 넘어가면 결국 n은 12였구나라고 하는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12였구나. 그럼 얘들을 모두 14, 요렇게까지 적어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도 넣어주실 수 있는데 계산하면 79가 될 거고 얘는 81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에 대한 정보가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XY2 1몰에 양성자 수라고 되어 있고 그게 우리 N을 10이라고 찾았기 때문에 84에서 1을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82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요걸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X라고 하는 것의 양성자 수는 이제 M에서 12를 빼주시면 되죠. 아, M에서 12를 빼준 거 하나. 그 다음에 Y는 두 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Y 두 개를 한번 적어 볼 건데, 위에서 아래를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79에서 얘를 빼줄 건데, 빼고 빼고 하면 얘는 더하기니까, 83에서 2m을 빼준 것. 이 값이 82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요렇게 적고 나면 내가 m에 대한 값을 계산해 낼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 볼게요. 일단 우리 m을 먼저 정리해 보면 여기 마이너스 4m이 되니까 더해주면 3m, 옮기면 3m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거 두개 곱해 주시면 166이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2가 있으니까 빼주시면 154가 될 거예요. 근데 요거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82도 빼줘야 하는 거니까 그러면 72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약분을 바로 해줄게요. 그러면 m에 대한 것은 24였습니다라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볼게요. 그럼 얘가 24가 되는 거고 얘 25가 되는 거고 26이 되는 거죠. 여기도 24를 그대로 넣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48이 되면서 4를 빼면 44가 되는 걸볼 수가 있고 얘는 46이 되는 거죠. 이렇게 모두 결정해 주시고, 그럼 여기를 보면 얘가 결국에는 24.3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한번.

해볼게요. 존재 비율이 A 대 B 대 B래요. 그러면 일단 얘네 둘만 보면 존재 비율이 1대 1인 거죠. 따라서 이두 개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딱 중간이 바로 25.5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평균이. 자, 그러면 결국에 24라고 하는 것과 25.5라고 하는 게 A 대 EB의 비율로 존재하게 될 때, 그때 24.3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이거 수직선 풀이로 바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하나는 24고요. 하나는 20 4고요. 그리고 얘는 25.5가 되죠. 근데 우리 구했을 때 평균 원자량이라고 하는 게 24.3이 됐대요. 그럼 요만큼은 0.3이 되는 거고요. 요만큼은 몇이 되냐면 1.2가 되니까, 아, 이거 비율이 1, 아니, 지금 내분선이 1대 4가 되는구나. 그럼 우리 반대로 크로스해서 결국에 얘가 그러면 80%로 존재하는 거고, 얘가 20% 존재한다는 거구나라고 확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A에 해당하는 것이 80이었고, 얘네 두 개가 20이었으니까 10, 10 나누면 B에 해당 하는 건 10이었구나. 그럼 A가 80이었으니까 80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얘는 50대 50으로 존재하는 거고 1대 1이었겠구나. 그럼 79와 81의 딱 중간이 바로 이 y 80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한테 이제 모든 미지수 우리가 다 특정한 것 같아서 정답을 한번 넣고 구해 보도록 할게요. y를 우리가 80이라고 찾았어요. 80. 그 다음에 n에 해당하는 것은 12였고요. b에 해당하는 건 10이었어요. 그 다음 m은 24였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요거 2로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얘는 8이 되죠. 그럼 이렇게 또 지워주니까 결국에 4였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4가 어디에 있었냐면 정답은, 그러니까 요거 우리가 구한 값이 4라는 뜻이고요. 정답은 5번에 있었어요. 되셨죠? 그래서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 문항을 여러분 보실 거예요. 동위원소라고 하는 걸 보면서, 원자량에서 일단 중성자수 뺀게 양성자수니까 그게 같겠구나, n의 값을 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어진 정보가 있었잖아요. 그냥 넣어가지고 바로 m 값을 구해 주시면 되고, 그럼 n 값과 n 값이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원자량 보면서 존재 비율 구하는 연습은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a와 b를 특정해 주시면 a 값을 넣어서 결국 요 y에 대한 값도 계산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우리가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바로 이제 10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요. 바닥 상태의 알루미늄 원자에 전자 배치에 들어있는 오비탈 가부터 라이에 대한 자료래요. 알루미늄이니까 일단 바닥 상태라고 하면 3p 오비탈까지 전자가 채워져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한테는 가나다라를 특정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주양자수와 부양자수 더한 거 있잖아요. 그 우리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일단 3p 오비탈까지 있으니까 3p 오비탈이 크고 3s 오비탈과 2p 오비탈은 같은 값을 가지고, 그 다음 2s 오비탈, 그리고 1s 오비탈,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거 지금 주양자수와 부양자수 더한 거에 역수를 취한 거니까 얘네들도 거꾸로 되겠죠. 아, 그럼 순서가 지금 우리는 다, 나, 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라를 결정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나와 다에서 이 값이 라보다는 커야 된대요. 그럼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부양자수를 보면서 p 오비탈의 경우에는 1이고 s 오비탈의 경우에는 0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라보다는 커야 되니까 이 나와 다는 반드시 p 오비탈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의 경우에도 3p 오비탈, 나의 경우에도 p 오비탈로 2p 오비탈이 되는 겁니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다라고 하는 게또 등장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의 경우에는 3p 오비탈이라고 해서 그럼 넣어보면 3, 그 다음에 부양자수 1, 몇을 뺐는지 모르지만 얘네가 이런 구조를 가져야 된다.

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요 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얘네가 혹 2, 1, 0 정도의 값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요 자기향자수라고 하는 게 1만큼 맞으면 얘가 플러스 1의 값을 가지면 1이 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가서 요 값이 몇인지를 볼게요. 부양자수 1에다가 주양자수 3에다가 얘 1을 빼주시면 그 값이 2가 되는 거고 그건 나와 다에서 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나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부양자수 1이고 2에서 몇을 뺀 것이 2가 되어야 하냐면 0을 뺀 것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자기향자수는 0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나 가 순으로 봤기 때문에 가는 요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라고 보면 가이, 아, 우리 가이에 해당하는 것이 2의 값을 가지려면 2 빼기 0, 0이 되겠죠. 따라서 가이에 해당하는 것은 ES 오비탈이 되는 겁니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라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요 라에 해당하는 것은 0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단 얘가 1s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얘가 만약에 1s를 가지면 1, 0, 0 그럼 1이 되니까 요 작은 0의 값을 가질 수가 없죠. 따라서 이 라에 해당하는 것은 이 p 오비탈이 되면서 2에서 p 오비탈이니까 1을 빼고 다시 1을 빼줘야지만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자기향자수 플러스 1이 되는 것이다라고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자수 조합을 그럼 다 하고 나면 우리는 기억법부터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는 es 오비탈입니까? 가는 우리가 es 오비탈로 찾아준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향자수는 다와 라이에서 플러스 1, 플러스 1로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니은 옳은 보기. 디귿에 보면 라이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1입니까? 근데 라는 2p 오비탈 여기에 이미 전자 2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따라서 디귿도 틀린 보기가 돼서요. 정답은 여러분 기억과 니은 체크해 주셔야 되니까 정답 3번으로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자수 조합하는 거에서 시간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걸렸는가 주어져 있는 걸 보면서 제외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빨리 찾아냈는지를 여러분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정답 3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11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 보면 다음은요. 25도씨에서 식초 A 속에 아세트산의 함량을 알아보기 위한 중화적정 실험에 대한 자료의 일부입니다라고 하고 지금 가부터 그 가나 그다음에 중략되어 있고 마사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네요. 일단 우리가 질문부터 좀 확인을 하면 여기 기역, 니은, 디귿에 어떠한 실험 도구가 들어가야 되는지 확인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가에 보니까 기역으로 식초 A 3ml를 취하여 정확한 부피, 액체 취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 그쵸? 바로 피펫이다. 이렇게 기역을 연결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거 해서 어디에 넣다라고 되어 있고 식초 A 3ml가 든 니은에 물 적당량과 페노프탈레인 용액 두세 방울을 넣어가지고요. 수용액 30ml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미지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바로 삼각 플라스크에 넣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스탠드에 이것을 고정하고 여기에다가 0.1 몰농도 용액을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용액 넣는 거죠. NaOH 표준 용액을 채운다. 표준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뷰렛에 넣습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요. 피펫, 삼각 플라스크, 뷰렛이라고 되어 있는 여러분 정답 4번으로 어렵지 않게 먼저 도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다시 문항으로 좀 돌아가서 이번에는 X를 한번 구해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 여기에 보면 가이에서 만든 수용액 30ml를 사용을 했습니다. 얘는 지금, 그렇죠. 요 몰농도는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아, 몰농도는 몇인지 모르지만 30ml를 적정해 사용했구나. 근데 우리가 표준 용액은 0.1 몰농도짜리 쓴 거거든요.
이거.

지금 수용액 전체가 붉게 변하는 순간 뷰렛의 꼭지를 잠근다라고 되어 있고, 이때까지 삼각 플라스크에 가한 0.1 몰농도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부피는 30ml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30을 그대로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 요 농도를 몰랐던 것, 얘도 역시나 0.1 몰농도였겠구나라는 것은 바로 찾아주실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식초 A의 밀도를 D g per ml라고 할 거래요. 식초 A 속에 아세트산의 함량은? 이라고 우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몰농도에 대한 정보로 찾아낸 거니까 10분의 1 몰농도예요. 그럼 몰농도에서 일단 우리가, 그렇죠, 몰수로 가기 위해서는 부피를 곱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지금 우리가 부피 얼만큼 썼냐면 30ml를 쓴 거잖아요. 근데 반드시 리터로 곱해주셔야 되니까, 아, 1000분의 3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몰수까지는 왔어요. 질량으로 가려면, 그렇죠, 분자량을 곱해줘야 되는데, 우리 발문에 이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의 정보가 여기 있었네요. 60이다라고 준 거죠. 따라서 60을 그대로 곱해주시면 우리는 질량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그냥 그대로 다 지워주시면 100분의 18이라고 하는 것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근데 우리한테 물어본 것은 이 식초 A의 밀도를 D g per ml라고 할때 식초 A 속에 아세트산의 함량을 퍼센트로 나타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얘가 도대체 전체 몇 그람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럼 3ml,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밀도를 제시해 준 거니까요. D 밀도라고 한 D g per ml 요거를 그대로 곱해 주시면, 아, 3D g이라는 거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질량 백분율 퍼센트를 그대로 계산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3D분의 이거 0.18 곱하기 대신 100을 해야 퍼센트로 계산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18이 되는 거고요. 그냥 6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아, 3으로 나눠주면 6이 되는 거니까 D분의 6 퍼센트입니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에 있었냐면 여러분, 2번에 있었어요.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항이었거든요. 일단 이 몰농도 계산하는 게 어렵지가 않았고, 바로 우리가 몰농도 계산했어요. 그럼 몰농도에다가 우리가 부피를 곱해주면 몰수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거고, 근데 우리는 질량이 필요하니까 거기에다가 분자량을 곱해줌으로써 질량을 바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질량을 넣어준 거고, 다만 식초 A 속의 아세트산의 함량, 질량 백분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 이 X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부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을 밀도를 이용해가지고 전체 질량을 계산을 해서 온 거죠. 그러면 계산한 값을 3D라고 하는 그람으로 나눈 다음에 퍼센트였으니까 곱하기 100 해주시면 D분의 6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주시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항을 꼼꼼하게 보시면서 내가 혹시 어느 부분에서 놓쳤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을 2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항이 될 거고요. 다음은 A 수용액에 관한 실험입니다라고 하고, A의 화학식량은 4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놓치지 않게끔 잘 표시를 하면서 문항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학식량 40이라고 했고요. 우리한테는 X를 물어봤거든요. 그럼 과정을 한번 볼게요. 고체 A의 X g을 물에 녹여가지고 수용액 50g을 만들었대요. 얘가 지금 현재 몰농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시된 정보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얘가 A 몰농도다라고 한번 미지수를 저는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가에서 만든 수용액, 얘가 A 몰농도라고 우리 설정한 거고, 15ml에다가 0.2 몰농도 A 수용액을 조금씩 넣어줄 거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이거 했었잖아요. 첨가하게 되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 이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 결국 더해주면 결국에 최종 수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용질의 양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거니까 우리한테 있는 정보들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게요. 얘는 일단 몰농도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건 부피니까 내가 몰농도와 부피를 곱하면 양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지금 두 지점을 줬으니까 이각두 지점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앞에 지점, 뒤에 지점을 먼저 볼 건데, 그럼 여기에서 몰농도라고 하는 거에 우리 지금 비를 보면 5대 6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죠. 아, 몰농도는 5대 6이었구나. 그럼 이제 부피의 비를 적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1대 3이라고 적으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여기에 이미 15ml에다가 0.2 몰농도 A 수용액을 5 넣어준 거니까, 최종 수용액의 부피는 그렇죠. 얘는 20ml였던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15ml에다가 얘는 15ml를 더 넣어준 거니까, 최종 수용액은 30ml였던 것입니다. 라고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 간단하게 나타내면 부피의 비가 2대 3이 되는 것이구나라고 확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몰농도의 비 그리고 부피의 비가 있으니까 용질의 양에 대한 비를 바로 계산해 주실 수가 있겠죠.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대 18이 되는 거니까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면 5대 9의 비를 가지면 되는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우리는요, 이제 요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 그리고 넣어준 용질의 양을 더해서 각각의 비가 5대 9를 가지면 된다라고 하는 식 하나를 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A 몰농도다라고 했는데, 그거 15ml, 우리 그냥 밀리몰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15A에다가 0.2 몰농도 5ml를 넣어준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두개 곱해주시면 1이 돼요. 1 대, 그 다음에 원래 여기 15A가 있었던 거에다가 0.2에 이번에는 15ml를 넣어준 거니까 여기에는 플러스 3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죠. 얘네 비율이 지금 5대 9가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15A는 동일하고요. 얘는 플러스 1이고 얘는 플러스 3이에요. 그럼 이 둘의 지금 간격 차이가 2가 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럼 이 간격 차이도 여러분 빠르게 2로 만들어 주시면 되죠. 지금은 4 차이가 나니까 절반으로 줄여 주시면 되죠. 그러면 2.5대 4.5가 되는 것이고, 이걸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럼 얘가 결국에는 2.5 대 4.5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 요 1을 빼면 얘가 1.5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 A라고 하는 것은 0.1 몰농도, 우리가 만들었던 얘는 0.1 몰농도였구나라고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한테 물어본 것은 X를 물어본 거니까 이제 이 질량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일단 몰농도를 우리한테 준 거니까 앞에서 우리 열심히 연습했던 거. 자, 이거 몰농도 10분의 1입니다. 그럼 몰농도로 줬으니까 이제 그렇죠. 부피를 곱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부피 몇인지 곱해 주려고 봤더니 부피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근데 다만 수용액 50g입니다라고 하는 정보는 우리한테 제시를 해준 거죠. 자, 그러면 이 50g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이제 준 정보 가지고 부피로 바꿔주셔야 돼요. 어떤 정보가 우리한테 있었냐면 가에서 만든 수용액의 밀도가 d g per ml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 지금 50g인데 얘를 부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d g per ml 요렇게 밀도를 나눠 주시면 되죠.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요, 밀리리터가 아니라 미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럼 요렇게 1000분의 1을 곱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요렇게 20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에 곱해 주시면 20d분의 1이다 라고 된 거예요. 그럼 지금 부피, 몰농도에다 부피 곱해졌고, 그 다음에는 분자량.

0: 40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이렇게 지워지게 될 거고요. 계산해 보면 이거 이렇게 또 지워지니까 5D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몇 번에 있었냐면 2번에 있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내가 일단 요 부피에서 실수하지 않았는지, 그럼 몰농도의 비, 부피 그대로 가지고 오면 용질의 양의 비를 계산했고, 여기에서 우리가 혼합하는 과정 너무나 연습 많이 했던 거라서 비례식 세워주신 다음에 얘네 몰농도를 확정했으면 몰농도에서 부피 곱해서 양 가지고 오고 분자량 곱해서 질량에 대한 정보 가지고 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답 여러분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1번부터 13번까지의 문항을 모두 한번 풀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정리해 볼 것은, 우리 오늘 앞에서 제1이온화 에너지, 제2이온화 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했었거든요. 이거 제1이온화 에너지분의 제2이온화 에너지 혹은 제2이온화 에너지에서 제1이온화 에너지 뺀 값, 이렇게도 좀 자주 주거든요. 어떤 형태가 제시가 되었든 우리가 제1이온화 에너지 대략적 적인 그래프만 좀 한번 그려본다라고 하면 예외 구간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제2이온화 에너지는 1쪽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는 다시 또 똑같은 그 모양을 그려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1이온화 에너지분의 제2이온화 에너지 이거 얘기하면 가장 큰 값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1쪽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문항 풀다 보면 여건 제외할 수 있는 단서 조건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1쪽을 제외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빠르게 몇 쪽을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보이는 나는 바로 그 다음에는 13쪽과 16쪽을 고려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오늘 우리가 문항 풀면서 여러분 확인했던 것처럼 위아래가 바뀌어서도 당연히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문항에서 어떤 조건이 제시가 되느냐, 특히 여러분 이렇게 제1이온화 에너지, 제2이온화 에너지, 제3이온화 에너지까지 가면 여러분 예외구간 구간 잘 챙기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한번 눈에 잘 익혀두시면서 1쪽에서 가장 컸는데 1쪽을 제외할 수 있다, 이런 단서 조건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빠르게 그때 13쪽과 16쪽을 고려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같이 해주시면서 여러분 마무리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7회분의 모의고사 1번부터 13번까지의 문항을 모두 한번 풀어봤습니다. 아직 교재에 7문항 남아있는 거 아시죠?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풀어볼 거니까요. 여러분 스스로도 끝까지 문항과 한번 씨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화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마스터 시영철입니다. 이제 저하고의 이제 33번째, 와, 굉장히 많이 만났네요. 그죠? 전체 강좌에서 이제 33강,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첫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수능화원의 지축을 흔들 정도의 변별력을 갖고 있죠. 그죠? 그런 얘기들을 제가 지금부터 47문항들을 제가 쭉 연결해서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도 안전벨트 딱 매시고, 제가 이 47문항을 일관되게 푸는 게 무엇인지를 좀 느끼게 하게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했으니까 자, 꼼꼼하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47문항을 관통하는 뭔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을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떤 파편들을 제가 이렇게 쭉 그냥 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떤 의식의 흐름으로 아마 이렇게 풀고 계셨을 거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갈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유형은 중화적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지에 두 문항이 나오면 한 문항은 무조건 이게 나온다고 이제 고착화가 딱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중화적정인데 산은 아세트산을 주로 쓰고요. 네, 염기 같은 경우는 NaOH를 쓰니까 얘네들의 화학식량 정도는 좀 알고 계시고, 자, 두 번째는 이 퍼센트를 몰농도로 변환하는 거, 그런 공식들도 지금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내가 채취를 해서 실험을 하죠. 그래도 농도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바닷물도 짜고, 그 중에 한 컵을 따도, 그러니까 떠도 짭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양도 짜고, 그 중에 조금을 떠도 짜기 때문에 양이 달라진다고 농도가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들도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자, 양적 관계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문제에서 만약에 부피당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부피를 분모로 넣으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피당 A의 수 이런 뜻이 되겠고요. 요 A의 수는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셋 중에 뭔가가 하나가 나올 건데, 만약에 전체 이온수를 물어보면 반 후에 전체 이온수는 반응 전에 과량에서 이가의 구경권을 빼는 거, 양이온, 과량의 양이온에서 이가의 양이온 빼는 거, 음이온수는 과량의 음이온에서 이가의 음이온을 빼는 거, 만약에 없다면 안 빼시면 됩니다. 그냥 그 기술들 우리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제 일반적으로 좀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HCl의 농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부피분의 HCl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덩어리 수라는 것들도 좀 잘 기억하시고, 이제 이 파트는 제가 이제 분수 스킬을 이용해서 문제들을 풀어낼 거니까 좀 잘 기억을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빈칸을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저기 뒤에 있는 그 교재의 이제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번부터 좀 들어갈게요. 자, HCl과 물과 반응하면 HCl은 H+를 주니까 산이 되겠고요. 얘는 그걸 받았으니까 이제 염기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채우면 될 것 같고. 자, 요건 이제 뷰렛이죠, 뷰렛. 그러니까 뷰렛이라는 장비에 대한 기구는 예전에는 좀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알고 계십시다. 자, 15번입니다. 자, 앞에 있는 요 숫자는 이제 농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H2SO4는 두 번씩 이온화된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100분의, 그럼 농도가 10분의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H2SO4가 10덩어리 있다라고 시험지 요만큼만 좀 쓰셔야 됩니다. 자, 그때 얘를 갖다가 모두 중화하려면 얘는 얼만큼 부피가 필요하냐. 그럼 여기다 이렇게 바로 부피 써주고요. 그럼 여기는 10덩어리인 거니까 한 덩어리당 두 개씩 이온화하는 거니까 H+는 20개가 되겠죠. 그럼 그걸 갖다가 다 중화시키려면 20개가 필요한 거니까 요 자리 이제 20이 들어가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지를 요만큼만 현실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농도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요게 바로 20분의 1이 돼야 되겠죠. 20분의 1. 그럼 그게 이제 20분의 1이 되려면 이 값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400이 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정답은 400. 그렇게 마킹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16번. 자, 이제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이게 뭐 압도적으로 잘 나오고 이제 뭐 통합과학에도 나오기 때문에 요 정도는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를 반응시킬 때 반응 후에 양이온수를 물어보면 이건 누가 결정하냐면 과량의 양이온수가 결정을 합니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 대각선을 이렇게 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각선. 좋아. 그럼 둘 중에 과량의 양이온수가 얼마냐면 하나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둘 중에 이제 한 번에 기류법을 써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넣은 게 과량일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을 찍더라도 둘 중에 과량이 누구냐면 얘가 과량이라 가정을 하고 그 양이온이 하나였었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는 1이 됩니다. 자, 그것에 이제 보니까 0.4배인 거니까 요 값은 이제 0.4가 될 거고 둘 중에 과량이 2인 거니까 그럼 얘가 되겠죠. 그죠? 그럼 요게 2가 되는 거고 그거의 3분의 1인 거니까 이 값은 얼마냐면 3분의 2가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럼 진짜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과량이 맞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들을 풀어.

나갑니다. 자, 가에서. 그럼 얘하고 얘를 갖다 섞으면 반응 후에 산이 남은 거니까 H 플러스가 OH보다 많다는 뜻이에요. 정답. 자, 그러면 이제 17번. X하고 Y는 무엇이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X는 지금 이게 X예요. HCl의 농도인 거니까 요걸 갖다 그냥 쓰시면 될것 같고요. Y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갖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얘가 몇대 몇이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 비율이 1대 4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1대 4는 아니죠. 그죠? 틀렸고. 자, 나를 모두 중화시키기에. 그럼 얘를 갖다 모두 중화하려면 얘가 2가 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만큼이 돼야 되는 거냐면 요 값이 이제 2가 되면 딱 중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보니까 40mL에 0.4예요. 그럼 요게 5배인 거니까 여기는 200만큼 필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얼만큼이 더 필요하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40mL에 비해서 200이 되려면 160이 더 필요하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60이 더 필요하다.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이렇게. 시험지는 요만큼만 운영해야 승산이 있지. 굉장히 길게 쓰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항들을 좀 풀어낼 건데요. 이제 47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니까 올해 나왔었던 그 수능 15번이에요.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들어가려면 일단 제일 먼저 어디를 보여야 되냐면 마지막부터 봐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일관되게 풀게요. 자, 문제에서 식초 100g. 이뭐 식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아세트산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100g당 들어있는 것이 W g 이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퍼센트가 W%라는 것을 출제하시는 분은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럼 그걸 몰 농도로 빨리 바꿔야 돼. 이거 읽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은 뭐냐면 화학식량분해 10AD죠. 10AD. 근데 지금 퍼센트가 W인 거니까 W 갖다 넣고요. 이제 밀도를 찾게 돼 있어요. 밀도는 D라고 지금 문제에서 줍니다. 자, 이게 몰 농도예요. 거기다 곱하기 지금 보니까 10ml였는데 50ml가 됐다는 건 농도를 5분의 1로 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기존의 몰 농도에다가 5분의 1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25mm만 내가 채취하겠다. 일부를 떠도 농도는 변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요 농도에 곱하기 25mm를 내가 뜨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H 플러스의 수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제 밀리몰이 되겠죠. 그죠? 꼭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는 좀 독특한데요. 지금 보니까 염산을 또 넣어요. 그러니까 산에다가 염기를 넣는 게 아니라 산에 산을 넣어요. 그럼 그대로 H 플러스 누적이 되겠죠. 그죠? 그럼 20X가 누적이 됩니다. 더하기. 자, 얼만큼이 누적이 되냐면 20X가 이렇게 누적이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H 플러스의 숫자죠. 자, 근데 이걸 최종적으로 100ml로 바꾸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밀리몰이고 밑에도 밀리리터로 가면 되겠죠. 그죠? 요걸 갖다 100으로 나누면 그거 자체가 이제 몰 농도가 됩니다. 끝났어요. 자, 여기 이제 H 플러스의 이제 몰 농도인데 거기에 20mm만 내가 뜨겠다는 뜻이야. 그럼 곱하기 여기에서 내가 20mm만 채취하겠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랬더니 얘는 써야죠. 자, NaOH 농도가 얼마냐면 0.1이 되겠고, 근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얼만큼 썼냐면 여기서 15만큼 썼다. 이제 풀이는 요게 끝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뭘 물어봤냐면 X 값만 구해봐라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X만 남기고 이제 나머지를 다 이해하면 되겠죠? 네, X가 지금 어딨냐면 이제 여기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얘 빼고 나머지를 저쪽으로 다 이해하면 되니까 이제 기본적인 약분만 좀 해드리면 이제 요 값이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이제 5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이제 약분이 돼서 이제 6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와 여기가 약분이 돼서 요 값은 이제 5가 될 겁니다. 그래서 X만 빼고 저쪽으로 다 이해하면 될 거니까 계산해 보면 답은 1번에 마킹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문항들이 좀 요런 식으로 진화가 많이 됐고요. 시험지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싱크를 좀 맞춰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만큼만 시험지는 딱, 한 줄만 필기가 돼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비교해 봅시다. 답은 1번에 마킹하시고. 다음. 48번. 자, 이제 수능 19번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괜찮은 문제들인데, 지금 문제에서 어떤 얘기들을 좀 주고 있냐면, 지금 농도가 0.4라고 지금 문제에서 줬어요. 밑줄.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실제 농도죠. 그죠? 요게 이제 실제 농도입니다. 그럼 이제 그걸 갖다가 최대한 반영을 해가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 좋죠. 그럼 최대한 이렇게 V자를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을 하고. 자, 지금 보니까 얘는 10분의 6이에요. 그럼 5분의 3인 거니까 이제 3이 들어가면 되겠고. 그럼 이 값은 이제 9가 되겠죠. 요렇게 지금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아마 좀 멈췄을 것 같은데요. 농도가 0.4인 거니까 이 값은 얼마냐면 0.4A라고 넣을 수 있고,
그럼 이 값은 얼마냐면 1.2b가 됩니다. 뭐 최선은 다했지만 아마 여기서 대부분이 멈췄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값이 얼마냐면 1.8b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좀 시프트가 일어나야 되냐면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이 값이 어려운 거예요. 이 값을 잘좀 체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보니까 밑에 건 양이온이고 밑에 건 위에 거는 이제 음이온이에요. 만약에 액성이 중성이라면 얘네들이 이제 다 더해서 0이 나와야 되니까 분모값을 1이라 놨을 때 분자값도 1이니까 만약에 중성이라면 1이 되겠죠. 써드릴게요. 자, 만약에 산과 염기와 뭐 중성 안 됐을까요? 중성과 염기라고 한다면 저 데이터가 1이 돼야 돼. 여기까지. 자, 근데 만약에 산성이라고 한다면 H+가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의 총합이 0이 돼야 되니까 이때는 분모 분자가 같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얘를 빼고 계산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산일 때는 이렇게 밸런스가 맞는데 얘를 빼고 계산하면 그 같은 경우는 지금 분모값이 지금 작아지는 거니까 요 비율은 1보다 커지게 되겠죠. 그죠? 산이라면 얘가 1보다 커지는 상황이 옵니다. 자, 만약에 염기라면 알짜이온이 어디에 존재를 해야 되냐면 여기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OH-에서 이때는 분모와 분자의 개수가 동일하지만 OH를 빼고 계산하라고 한다면 요 값은 이제 분모값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거니까 1보다 작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은 어떻게 되냐면 1보다 작아지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개념들을 좀 알았으면 좀 빠르게 접근을 했죠. 그러니까 주어진 값 중에서 제일 큰게 산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이 값에서 제일 큰게 산으로 끝났다는 뜻이 되겠고요. 중간 값에 해당하는 것이 중성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냐면 염기다라는 것들을 간파하는 거. 그게 이제 올수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비율이 실제 값으로 바꾸면 1이란 뜻인 거니까요. 그럼 이 값을 얼마로 나누면 되냐면 6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실제 값으로 바꾸려면 6으로 나누면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여기까지가 돼야 돼요.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어진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Na 플러스가 지금 여기는 3이라고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값이 얼마냐면 3분의 4.5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요 값은 실제 값이 4.5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좀 비교를 해보면 Na 플러스가 6분의 4. 그러면 요 값은 얼마냐면 1.8b분의 얼마냐면 요 값은 0.4a죠. 0.4a가 이 값이 6분의 4인 거니까 얘는 1.8분의 1.2가 되는 상황이 생겨야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값이 얼마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이 값이 3b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a가 몇 b라는 거냐면 3b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a가 몇 b냐면 3b예요. 그러니까 이 값은 3b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좀 편하게 놓으면 a가 3b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 값을 뭐 우리가 a라고 놓을 수도 있고 그럼 a 값이 얼마가 되냐면 이 값이 3b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지금 보니까 농도가 0.4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값은 이제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그럼 이 값과 이 값의 이제 관계가 되겠네요. 그럼 이 값도 우리가 0.4라는 것들을 찾아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액성이 무엇이라는 걸 찾았냐면 여기서 이제 중성이라는 걸 찾았죠. 그럼 a가 3b. 그럼 A가 3B인 거니까, 그럼 2B 같은 경우는 3분의 2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요 값은 A 값이 3B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2B일 때는 얼마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냐면, 3분의 2B인 거니까, 그럼 요 값은 3분의 2A가 되겠죠. 그럼 요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3분의 2A. 그러면, 요게 지금 넘어갈 때 4.5배를 했던 거니까 여기서 넘어갈 때 4.5배를 해주면 요 값은 3이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근데 여기가 중성이었기 때문에 염기가 9이면 산도 9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될 거냐면 이제 6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그러면 1.2B가 6이 되려면 1.2B가 6이 돼야 되는 거니까 B 값이 얼마라는 걸 찾을 수 있냐면 5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죠. 그러면 A 값은 당연히 얼마가 될 거냐면 이제 15가 되겠죠. 그럼 A는 이제 15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이제 X 값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5로 약분을 해보면 3분의 그다음 여기는 5로 약분하면 0.9가 되겠죠. 그럼 이 값은 얼마냐면 X는 0.3이 됩니다. 그래서 X는 0.3. 거의 다 풀었네요. 그래서 X 값은 얼마라는 걸 찾았냐면 0.3이라는 걸 찾았고요. 그럼 이제 Y 값이 얼마인지를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이거 쭉 다 정리해서 이렇게. 자, 이제 y 값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동그라미 쳐봅시다. 자, 모든 이온의 몰 농도인 거니까 전체 부피를 갖다 계산을 하면 되겠죠. 전체 부피는 a 더하기 3b입니다. 그래서 a 더하기 3b분의 존재하는 모든 이온. 그럼 여기하고 여기를 갖다 계산했을 때 아까 전에 우리가 a 값이 얼마라는 걸 찾았냐면 b는 5라는 걸 찾았고 a 값은 15라는 걸 찾았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분모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30이 돼요. 그럼 여기 값은 이제 30이 될 거고 그럼 a에다가 15를 갖다 대입하면 이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이제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5를 갖다 대입하면 이 값은 이제 9가 돼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어디가 더 많으냐면 얘가 더 많은 거니까 과량의 이온수, 덩어리 수는 9죠. 이온 수는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 값은 18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얼마냐면 10분의 6. 그래서 y 값은 0.6.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x는 0.3, y가 0.6이니까 그걸 계산하면 답은 5번의 마킹.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제 포인트들이 뭐냐면 이걸 갖다 찾아냈느냐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액성이 요런 데이터를 잡았을 때 산성, 중성, 염기성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따로 표기를 해서 시험지는 요만큼만 지금 운영을 하면서 푸셔야 됩니다. 우리 싱크를 맞춰봐요. 자, 넘어갑니다. 49번. 자, 또 중화적정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식초 10ml에다가 밑줄 자, X몰 농도 40과 Y몰 농도 10ml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여기다가 10ml에다가 물을 갖다 넣어서 100ml로 바꾸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중에서 내가 30ml만 뜨겠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내가 10분의 3만 활용하겠다라는 뜻이죠.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둘 중에 누가 기억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답을 알고 왔기 때문에 이제 오류를 먼저 범해볼게요. 야, 만약에 얘가 기억이라 한다면 어떤 오류가 생기는지를 제가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뭐 현장에서 뭐 꼭 그걸 알아낼 필요는 없지만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몇 그램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런 거는 편법을 못 써요. 그러니까 편법을 써야 될 때도 있지만 쓰면 안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질량 단위를 줄 때는 편법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지 좀 볼게요. 자, 10ml를 100ml로 물켰다가 다시 30ml만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오리지널에서 얼만큼만 쓰겠다는 뜻이냐면 10분의 3만 쓰겠다는 뜻이죠. 여기다 정리를 해볼게요. 자, 6x 더하기 2y만큼이 원래 내가 갖고 있던 건데 자, 걔를 갖다가 100ml로 물켜서 30ml만 쓰겠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10분의 3만 쓰겠다는 뜻이죠.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10ml당 이만큼이 있었다라는 지금 문제에서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값에다가 10분의 3만 내가 쓰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자, 여긴 그럼 질량이 되는 거니까 주어진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무엇이 나오냐면 몰수가 나오죠. 여기까지. 그럼 얘는 이제 중화를 시켜야 됩니다. 자, 이제 먼저 이제 오류를 먼저 범해 볼게요. 자, 얘가 만약에 기억이라 한다면 얘하고 얘를 갖다 곱하게 되겠죠. 그죠? 체크. 자, 기억 곱하기 10ml 더하기.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X 몰농도를 얼마만큼만 쓰겠다고 했냐면 5ml만 쓰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기억이라면 자연스럽게 얘가 니은이 되는 거니까 X 몰농도를 5ml만 쓰겠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다 5X 이렇게 쓰면 되겠죠. 까지. 자, 근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지금 조고 있냐면 기억이라고 했으니까 얘 농도는 얼마였냐면 y가 되겠죠. 그죠? 요 값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냐면 y. 요렇게 이제 경우를 놉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반토막짜리 정답이 돼요. 그러니까 답은 맞춰도 좀 위험한 풀이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몰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밀리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를 얼마 해야 되냐면 1000을 하면 펌핑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몰인데 이걸 밀리몰로 바꿔야 되니까 1000을 곱하면 양쪽이 이제 단위가 같다라는 선지를 이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갖다가 놔보면 바로 오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전개해보면 아, 이 경우는 오류라는 것들을 XY를 전개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갖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아, 얘가 기억이 아니라 누가 기억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요게 기억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니은인 거니까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동일한.

이제 기억님만 바뀌는 거니까. 자, 첫 번째는 다섯 다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보면 X몰롱도 곱하기 40은 다섯 다로 했고 더하기. 자, Y몰롱도는 내가 5mm만 쓰겠다.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전개할 가치가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얼마가 될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약분이 되죠. 그죠? 그럼 여기는 3이 될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0이 될 거예요. 50. 그럼 여기가 또 약분이 될 거니까 이제 5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값은 이제 5가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럼 요걸 갖다가 전개를 해보면 30x 넘어가면 이쪽으로 10x가 될 거고요. 그럼 얘는 15y 이쪽으로 넘어가면 5y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x하고 y의 관계식을 갖다 충분히 찾아낼 수 있죠. 그냥 다 찾지 마시고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y 값은 2가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배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x하고 y의 관계식을 갖다 이제 물어볼 수 있죠. 그럼 x분의 y는 얼마냐? 그럼 2다. 그럼 답은 4번의 마킹.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꼭 복기해 보시고 시험지는 요만큼. 저하고 이제 싱크를 맞춰봐요. 다음. 요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평가한 문제들이 주력이기 때문에 요것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뭘 갖다 주고 있냐면 양이온의 몰롱도에 대한 얘기를 주고 있어요. 그럼 얘는 곱하기 전체 부피를 하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나올 거냐면 몰수가 나오죠. 그래서 양이온의 숫자가 나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첫 번째 실험은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10mm, 5mm, 5mm를 섞은 거니까 전체는 20mm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 20mm를 갖다 곱해보면 얼마가 될 거냐면 요 값은 여기다 15K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좋아요. 근데 지금 요건 좀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네요. 로마자 1을 좀 잠깐 보니까 10mm에다 5mm에다가 5mm를 갖다 섞었어. 그럼 전체를 갖다가 보니까 몇 mm 갖다 놨냐면 이제 20mm입니다. 그럼 20을 갖다 여기다 곱해야 되겠군요. 20을 갖다 곱하면 전체 몇 K가 될 거냐면 30K가 되는 상황이 와요. 자, 이제 두 번째. 자, 거기에 10mm를 더 넣어요. 그러니까 30mm를 여기다 곱해야 됩니다. 그럼 그 값은 얼마 될 거냐면 35K가 될 거고요. 거기다가 또 5를 더하면 이제 35를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35를 갖다 곱해주면 여기는 40K가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지금 요 밑줄로 치는 요 숫자들이 바로 뭐냐면 여기에 존재하는 양이온의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우수를 갖다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제 액성을 이제 판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판. 자, 첫 번째는 첫 판을 만약에 이제 산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거기다 계속 산을 넣는 거니까 여기도 산이고 그럼 여기도 산인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럼 이제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여기도 산이고 여기도 산이면 양이온이 얼만큼 늘어나냐면 5K만큼 늘어나고 여기서도 5K만큼 늘어나는데 지금 보니까 첫 번째 실험에서는 지금 보면 얼마큼씩 추가하고 있냐면 여기다 10mm를 추가해서 얘가 되고 5mm를 추가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같은 만큼 늘어날 수 없어요. 10mm 추가했고 거기다 5mm를 또 추가하는 거니까 계속 누적되는 것이 같을 수는 없죠. 그죠? 이걸 갖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산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가 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실험에서 좀 체크를 해보면, 자, 만약에 염기에다가 지금 보면 두 번째도 염기라고 할게요. 두 번째도 만약에 염기를 한다면 염기에다가 산을 지금 집어넣는 상황인데 1가산이 들어오죠. 1가산. 그러면 양이온의 개수는 과량의 양이온에서 2가의 양이온을 빼야 되는데 들어오는 게 1가의 양이온인 거니까 여기도 염기고 여기도 염기라면 얘가 30K이면 얘도 30K가 돼야 돼. 근데 그러지 않다라는 것은 이걸 갖고 얘가 무엇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냐면 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여기다 계속 산을 넣는 거니까 여기도 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풀어낼 수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산에다가 산을 갖다가 추가한 거니까 H 플러스가 몇 K 들어왔다는 뜻이냐면 5K만큼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5mm가 추가될 때 몇 K가 들어왔냐면 5K가 들어왔다는 건 10mm가 추가될 때는 10K가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5mm당 몇 K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냐면 5K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자, 그럼 이제 10mm당 얼만큼 있는지 확인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여기에 이제 얼마 있는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실험에서 30

4K예요. 그러면 과량의 양이온에서 이가 양이온을 빼면 되는데 이가 양이온이 없죠.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양이온, 얘가 갖고 있던 요 양이온이 몇 K였던 거냐면 30K. 그럼 요게 몇 덩어리 있었던 거냐면 30K만큼 있었다라고 확인을 하면 되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액성이 산성이에요. 이번에는 과량의 양이온에서 이가 양이온을 빼면 되는데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 양이온과 요 양이온을 합쳐서 그게 몇 K냐면 35K가 되면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럼 로마자 2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로마자 2번은 여기까지가 로마자 2번이에요. 그러니까 과량의 양이온 10 더하기 5 더하기 뭔가가 35가 돼야 되겠죠. 그럼 20이 돼야 되겠네. 20. 20K.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요게 이가산인 거니까 몇 덩어리가 있으면 되는 거냐면 이 안에 10K만 있어도 양이온은 20K가 되는 거니까 요 얘기들이 이제 쭉 연결이 되죠. 그럼 풀이는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이 몇 K 있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봤고요. 로마자 1번. 여기 체크하는 거죠. 로마자 1번. 그럼 어디까지가 로마자 1번이냐면 여기까지가 이제 로마자 1번이에요. 거기 존재하는 음이온의 몰 농도를 계산해라. 계산. 자, 그러면 전체 부피가 얼마냐면 10ml와 5ml와 5ml 섞은 거니까 전체 부피는 이제 20이 되겠고. 자, 근데 액성은 뭐였냐면 로마자 1번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로마자 1번의 액성은 염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과량이었냐면 얘가 과량이에요. 그래서 과량의 음이온이 몇 K였냐면 30K. 거기서 빼기. 이가의 양이온이 이번에 있어요.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이가의 양이온이 10K만큼 있는 거니까 10K를 빼주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 값은 얼마냐면 K가 정답이 되죠. 답은 3번의 마킹. 요게 이제 구평 문제였어요. 근데 시험지를 지금 우리가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푸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거니까, 그죠? 요거를 얼마나 숏컷으로 풀수 있는지. 그래서 요만큼만 시험지는 좀 운영을 하셔야 되겠고, 이렇게 분수 스킬 이용해 가면서 이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51번. 또 중화적정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화적정. 자, 문제에서 무엇을 갖다 물어보고 있냐? x분의 y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지금 실험을 두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리퀴드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물에 녹인 거니까 이건 식초입니다. 식초. 이건 식초고요. 이건 그냥 용질을 갖다 얘기하는 거니까 주어져 있는 질량을 그냥 바로 써먹으면 되는 거고, 여긴 내가 그걸 구해야 돼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 반드시 꼭 곱씹으셔야 됩니다. 당시 좀 화제가 많이 됐던 문제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0.6g을 갖다가 실험을 하는데, 그 중에서 100ml 중에서 50ml만 쓰겠다는 얘기는 요거 반만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0.6g을 다 쓰겠다는 게 아니라 0.3g만 쓰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나누기 화학식량 60으로 나누면 이게 실제 몰수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NaOH의 농도가 보일 것 같은데요. NaOH의 농도가 지금 얼마라고 지금 문제에서 주고 있냐면, 그렇죠. 요게 A예요. 지금 거의 라이브로 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해서 찾는 겁니다. 자, NaOH 농도 여기 숨어 있어요. 그러면 이 값은 지금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얘는 농도 A라고 놓고, 그대로 곱하기. 자, 지금 얼만큼이냐면, 지금 보니까 최종적으로 그때 쓰인 것이 요기 있네요. 아, 요게 X군요. 그렇죠? 요기를 X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자, 이게 이제 반토막짜리. 그러니까 답은 맞지만 좀 위험한 풀인 게 뭐냐면, 이건 진짜 몰이고요. 이건 밀리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0을 하면 이게 딱 펌핑이 일어나요. 진짜 밀리몰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풀이가 끝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Y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여기서 이제 실험은 끝났어요. 첫 번째 실험은 여기까지는 끝났고, 자, 전혀 다른 새로운 실험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식초 10g이다. 지금 이렇게 좀 문제 주고 있네요. 그럼 이걸 그대로 쓰면 안 되고요. 식초 10g에 있는 아세트산이 중요한 거예요. 아세트산. 근데 아세트산이 현재 얼만큼 있다고 했냐면, W만큼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근데 그 중에서 50ml 대신에, 아까 전에 했던 얘기는 이지란 뜻이에요. 100ml를 만들어서 30ml만 내가 쓰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가면 10분의 3만 내가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W g을 그냥 쓰겠다는 게 아니라 곱하기 그중에서 10분의 3만 내가 쓰겠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주어진 것을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이게 이제 몰수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약분이 되겠죠. 그죠? 얘 0.3이니까 얘도 0.3이 될 거고. 그럼 여기는 이제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약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 펜 한번 들어볼게요. 문제에서는 내가 구한 건 y분의 x를 구한 거예요. y분의 x가 뭐냐면 w분의 1이죠. 근데 문제는 x분의 y죠? 그럼 다시 쓸 겁니까? 아니죠. 그냥 구해놓고 마킹할 때만 그걸 뒤집어서 마킹하면 되는 거죠. 답은 w에다 마킹하면 되니까 답을 2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이런 어떤 분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그냥 모두가 약분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뒤에 두 문제 더 있으니까 그때 한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시험지는 요만큼만 싱크 맞춰보고. 좋아요. 제프리가 더 괜찮다면 빨리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수능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정말 많은 문제들이 나왔고, 트렌드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좀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자, 가볼게요. 농도가 0.5라고 줬고요. 여긴 0.4. 실제 농도를 줘버렸단 말이야.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대각선을 치면서 들어가야 돼. 바로. 이렇게. 이거 결국엔 다 치게 돼 있거든요. 여기 지금 좋아요. 자, 그럼 농도가 0.5라는 건 16분의 8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여기 쓰고 가고, 그럼 여기도 이렇게 쓰면서 시작을 하면 돼요. 그럼 더 이상 뭐할수 있는 건 없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그렇죠. 액성 파악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자, 얘는 지금 보니까 동그라미 모든 이온이에요. 그런데 한 개, 두 개, 세 개, 구경꾼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이온이 세 개밖에 없다는 건 그렇죠. 구경꾼만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알짜 없단 얘기죠. 그죠? 그럼 여기가 바로 뭐냐면 중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누가 찾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걸 바로 쓰고. 자, 그럼 이제 한줄 써야죠. 쭉 씁니다. 그럼 일단 구경꾼 이온을 써보면 돼요. Cl 마이너스, 그다음에 X 플러스, 그다음에 Y 플러스 2가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럼 이제 얘 혼자 마이너스인 거니까 그럼 요 값에다가 5를 갖다 대입해서 전체 전하량의 총합은 0, 이거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요 값은 이제 1 넣으면 될것 같고, 그럼 요 값은 얼마가 될까요? 여기다가 3을 넣어본다. 그러면 6에다 1인 거니까 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요 숫자들을 제가 막 쭉쭉쭉 만져볼게요. 그럼 요 값은 얼마가 될까요? 그럼 여기다 1을 대입하고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1대 3대 5가 되면서 0. 딱 들어맞죠?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HCl, Cl의 비율상으로 5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저게 8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뭐냐면, 실제 값으로 하면 8이란 뜻이에요. 그럼 바로 실제 값 써보죠, 뭐. 그죠? 그럼 넘어갈 때 얼마냐면 1.6배를 하는 거니까 4.8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1.6이 됩니다. 요건 실제 값이에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8, 4.8. 그럼 X가 4.8인 거니까, 그럼 여기 값은 이제 4.8이 되는 상황이 생겼고, 그다음에 Y는 1.6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값은 1.6이다. 아는 건 최대한 쓰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 4.8.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뭐 풀이는 끝났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주어져 있는 데이터를 여기서 한번더 주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리셋을 해볼게요. 쭉다 정리를 해서. 자, 지금 보니까 얘와 얘를 갖다 섞으면 무조건 구경꾼이 있어야 되겠죠? CL하고 Y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CL하고 Y 플러스는 이제 무조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보니까 액성을 판별하기는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액성을 판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얘하고 얘인데 만약에 액성이 여기에서 OH-가 있다고 치는 거고 H+가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요 비율이 1대 2대 5가 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럼 얘가 둘다 마이너스인 거니까 적당하게 1대 2대 5, 뭐 5대 2대 1 넣어보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걸 갖고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실험 에서는 이렇게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 그러면 둘다 플러스인 거니까 마이너스를 최대값으로 이렇게 넣어주면서, 그럼 이제 마이너스 5가 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2 넣고 여기는 1 넣으면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값은 지금 보니까 이 오렌지 색깔을 쓴 것은 그렇죠. 이건 상대값인 거고, 이걸 실제 값으로 바꿔줍니다. 근데 CL은 얼마냐면 8. 그러니까 역시 1.6배가 되는 거니까 이 값은 3.2가 될 거고요. 요 값은 1.6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풀이는 끝났네요. 그럼 y가 3.2라는 뜻인 거니까, 그럼 여기 값은 3.2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뭐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태에서 0.4를 써먹어야죠. 이게 실제 값인 거니까, 그럼 요 값이 0.4가 되려면 y는 4가 되겠죠. 4가 되겠죠. 그럼 x는 얼마가 될까요? 8이 됩니다. 다 풀었네요.
그럼 여기 값은 이제 8이 되는 거니까 a 값은 얼마냐면 0.6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y 값은

예, 4가 되는 상황입니다. 뿔이 끝났네요. 자, 16mg당 8이에요. 그럼 4mg당 얼마냐면 이제 2가 된다라는 것들도 설정은 끝났습니다. 자, 문제는 가와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군요. 가와 나는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분수, 이때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잘 하셔야 돼요. 자, 가에 존재하는 농도를 물어보는 거니까 분모값은 24분의 존재하는 양이온. 그럼 과량의 양이온인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는 8이죠. 여기는 뭐냐면 OH가 6.4인 거니까 얘가 과량입니다. 그래서 과량의 양이온에서 빼기 이가의 양이온을 빼면 돼요. 그래서 이 값은 얼마냐면 3.2를 빼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 그럼 자연스럽게 자, 우리 분자값도 한번 가볼게요. 나는 뭐냐면 4mm와 8mm인 거니까 전체 12분의 자, 이때는 누구냐면 이게 과량이네요. 과량의 양이온에서 이가 양이온은 없네요. 그럼 이 값은 얼마냐면 4.8이 된다. 이렇게 가면 되죠.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24분의 요거 계산하면 4.8이 되죠. 4.8. 그럼 요거는 12분의인 거니까 자연스럽게 24분의 이렇게 할게요. 분모를 동일하게 맞춰주려고. 그럼 이 값은 얼마냐면 9.6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만 살아남겠네요. 그죠? 요거 살아남으면 계산하면 이 값은 2가 됩니다. 2. 답은 1번에 막히 하시면 되겠고, 시험지를 우리가 비교를 하는 거죠. 그죠? 아, 시험지 요만큼만. 하시면은 시간 안에 승산이 있어요. 요렇게 안 하면 승산 없습니다. 요렇게 푸시고. 자, 다음. 53번. 자, AWg을 갖다가 지금 집어넣고 물을 넣어서 V1만큼 집어넣었다. 자, 거기에서 뭐또 여러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선지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뭐냐면, 식초, 뭐 관심 없어요, 식초는. 식초 안에 100g만큼 있을 때, 최종적으로 아세트산이 중요한 거예요. 아세트산 과연 얼마일까? 요걸 X라 합시다. 그러니까 나는 최종적으로 X값만 구하면 돼. 약간 그런 배포가 좀 있어야 돼요. 나는 X만 구하면 돼. 요걸 X라고 놨어.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이거니까.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가 X라고 지금 넣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바로 전쟁을 떠납니다. 자, 100g당 X예요. 근데 WG만큼 식초를 준비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가봅시다. 100g당 X만큼 있는데, 그중에서 WG이 있는 거니까 곱하기 W 하면 WG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얼만큼 있는지는 좀 확인할 수 있고. 여기까지.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걸 다 쓰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V1만큼 있었는데, 거기다 물을 갖다 부어서 30ml로 바꾸겠다. 뭐 그런 뜻을 지금 얘기하고 있군요. 좋아요. 자, 그러면 얼마만큼이냐면, 이걸 다 쓰겠다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V1분의 30만 쓰겠다는 뜻이야. 여기 점프 뜰 때. 그래서 V1분의 30만큼 뜨겠다. 동그라미. 이만큼 있었는데, 그 중에서 V1분의 30만큼만 쓰겠다는 뜻입니다. 잘 돌려보시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질량인데요. 그럼 주어져 있는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내가 사용한 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게 독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써야 돼요. 농도는 얼마? 0.1이 되겠고, 거기다 곱하기. 얼만큼 사용했냐면, V2가 돼요. 이러면 반쪽짜리 풀이에요. 자, 이쪽은 진짜 몰. 이쪽은 밀리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1000배를 해야 밀리몰로 펌핑이 일어납니다. 곱하기. 여기다 곱하기 1000을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은 뭐만 구하면 돼요? X만 구하면 된다는 배포. X 빼고 다 이항 시키면 됩니다. 계산도 좀 해드릴게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 뭐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100도 이제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고, 그러면 여기는 6이 약분이 되죠? 그럼 여기 값은 5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V1도 저쪽 넘길게요. V1은 이쪽으로 들어갈 거고, 5는 뭐 5도 좀 약분해 볼까요? 5는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그죠? 이쪽 다 보냈습니다. 난 X 빼고 다 해야 되는 거니까 W도 좀 보내볼게요. 그럼 W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는 이제 10분의 1인 거니까 요게 50W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냐면 50W분의 요 정답이에요. 그래서 50W분의 V1과 V2의 곱인 거니까 답은 4번에 막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역시 시험지를 우리 비교하는 거 아시죠? 카메라 살짝 뒤로 가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시험지와 제 시험지의 풀이법이 요만큼으로 좀 비슷해지면 좋을 것 같아. 그러려면 빨간 펜. 자, 어디가 서두냐면 여기를 읽고 계시면 안 돼요. 마지막.

그래서 요 값을 물어봤으니까 얘를 X로 넣어야 돼. 그럼 X만 구하면 다 풀려. 그럼 배포 갖고 푸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14번. 여기까지. 자, 시험지에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52번하고 54번을 묶어주시는 게 좋아요. 52번하고 54번은 뭐 거의 쌍둥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똑같은 프리법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같은 유형은 그렇게 좀 체크를 좀 하십시오. 자, 지금 보니까 대각선을 좀 쳐야 돼요. 대각선. 대각선. 요런 식으로 지금 대각선이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얘는 10분의 1이죠? 그럼 요거 실제 값을 바꾸면 50분의 5가 될 거고요. 여기는 50, 벌써 이제 마음이 편해지죠.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를 보니까 얘는 모든 이온이에요. 모든 이온이 구경구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세 개밖에 없다는 건 그렇죠. 알짜가 없다는 얘기고 그렇죠. 중성이라는 걸 뜻합니다. 여기는 지금 뭐냐면 중성이에요. 그럼 이제 경우수를 따져줘야죠. 한줄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 Cl-A가 플러스 2가 그다음에 X는 지금 뭔지 모르겠구나. 아, 그거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지금 X는 산일 수도 있고 염기일 수도 있다. 자, 그럼 일단 만약에 산이라고 할게요. 산이라면 NO3-1가 되는 거고요. 염기라면 K 플러스가 됩니다. 제가 이제 뭐 풀이를 할때 일부러 틀린 걸 먼저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한 시간에 다 풀어줘야 되지만 왜 아닌지를 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류를 먼저 범해볼게요. 자, 만약에 산이라 한다면 요 비율이 1대 2대 5가 될수 있는지를 좀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다 5를 넣었을 때 1도 2 이렇게 넣어보면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고요. 그럼 이거 가지고 아, 요게 안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대 2대 5의 이제 가능성인데 이제 부호가 얘 혼자 마이너스니까 얘 최대값을 일단 맞춰주면서 이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2가 되고 자연스럽게 들어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아, 좋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5는 여기는 상대 값인데, 저 진짜 값하고 똑같네. 아, 그럼 더 좋지, 뭐. 그지? 그냥 갖다 넣으면 돼요. 그럼 A 플러스가 2예요. 그럼 여기 값은 이제 2가 되면서, 그럼 요게 실제 값인 거니까 A는 0.2라는 것을 찾아요. 벌써 니은이 해결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X가 뭐냐면, K 플러스네요. 그러니까 K 플러스니까 여기 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B는 얼마냐면 0.1이다라는 거 확인. 그러니까 정답이 되겠고, 자연스럽게 얘기 K 플러스라는 것은 KOH라는 것도 확인하시면 되죠. 답은 기역, 니은까지는 맞는데, 선지 기역, 니은이 없죠? 그럼 바로 5번 마킹하고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저는 왜 아닌지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마지막 디귿도 볼게요. 그럼 이제 요 자리 찾으면 되는 거니까, 10mg 하면, 40mg당 4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럼 얘하고 얘를 갖다 비교하면 아까 전에 요건 KOH인 거니까 산하고 염기가 반응하면 산이 하나 남고 좋아요. 그러면 요거 구경꾼 5가 있으면 여기 구경꾼 4가 있어야겠죠. 그죠? 1대 4대 5인 거니까 정답입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5번에 마킹하시고 요 이제 10월 모의고사에 10월이면 이제 뭐 거의 수능 보기 전에 보는 바로 직전에 보는 모의고사를 변별했던 문제니까 시험지를 또 싱크를 우리가 맞춰가면서 푸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좋아요. 52번하고 54번은 그냥 뭐 똑같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볼게요. 55번. 자, A20mm의 질량을 갖다 측정했고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다 좋아요. 그러니까 실험은 한 번만 했는데 관점을 지금 또두 개로 볼 겁니다. 한번 더. 실험은 한 번만 했는데 관점을 두 개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20mm에 들어있는 질량이 W g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A 몰농도는 기역이라고 줘요. 기역합시다. 농도 모르니까 여기다 곱하기 이렇게 됩니다. 부피는 얼마만큼 실험했냐면 20mm로 실험했다. 지금 뭐 그런 얘기를 주고 있고요. 따로 뭐 하는 건 없으니까 농도 0.1, 그 다음에 곱하기. NaOH는 얼마큼 썼냐면 이제 V만큼 썼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제 기역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면 요거는 200분의 V가 되니까 답은 일단 기역은 구했습니다. 자, 첫 번째 관점 끝났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관점은 요 질량의 관점으로 문제를 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20mm를 썼는데 질량이 W라고 한답니다. 근데 1g당 이게 중요해요. 아세트산이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W g을 썼는데 곱하기 1g당 이만큼씩 있는 거니까 여기다 니은을 곱하면 전체 아세트산의 질량이 나올 거고요. 그럼 제시된 값을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이거는 진짜 몰이 됩니다. 그럼 얘는 곱하기 0.1. 요걸 한번 학습이 돼 있죠, 그죠? 곱하기. 자, 반쪽짜리 정답이에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한 여섯 번째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진짜 몰이고 여긴 밀리몰인 거니까 얘를 밀리몰로 맞춰주는 게 좋아요. 1000을 나누는 것보다는 곱하는 게 실수

횟수를 줄이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 이제 뭐만 구하면 돼요? 그 니은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니은만 구하려면 얘 빼고 나머지 저쪽으로 다 이항하면 됩니다. 좋아요. 계산해 보면 답은 1번에 막힝. 그렇게 하시면 끝납니다. 자, 다음 56번. 자, 가나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유일하게 주는 농도는 이제 얘를 주고 있네요. 근데 일단 뭐얘 농도를 얼마나 주고 있어요? 0.1인 거니까 그럼 요 값은 뭐 실제값 2를 맞춰주면서 문제를 푸시면은 뭐 깔끔하게 풀리죠. 그럼 요 값은 이제 3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존재하는 구경꾼만 줬어요. 그러니까 구경꾼이 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좀 어렵죠, 그죠?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데이터를 여기와 여기만 주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뭐 누구는 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기를 뭐 M이라고 놓으시고 여기를 뭐 N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10ml일 때 M이면 30ml일 때는 3M이에요. 데이터를 여기와 여기만 주기 때문에 이 스킬을 쓴 겁니다. 그럼 20ml일 때 N이면 30ml일 때는 1.5N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1대 1 넣어보고 그런 식으로 쭉 숫자를 넣어봤을 때 가능한 것이 누구만 가능하냐면 여기 만약에 1을 넣고 여기다 2를 넣어봐. 그럼 여긴 3이 될 거고 그럼 여긴 얼마가 될 거냐면 3이면 1대 1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걸 갖고 여러 가지 조합을 해보면 요 값의 비율이 2대 1이랑 넣어봅시다. 그럼 요 값은 6이 될 거고 그럼 여기 값은 1.5가 되는 거니까 1대 4. 딱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럼 1대 4가 가능한 거고 그럼 여긴 6이 가능한 거니까 요거 6 빼면 여긴 얼마 될 거냐면 9. 비율상으로 봤을 땐 그렇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됐고. 자, 그럼 여기는 20ml일 때 하나예요. 20ml일 때 하나. 자, 그럼 이제 여기 값은 그거의 두 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실제 값을 따지면 이제 4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1대 2대 9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값은 얼마냐면 이제 18이 되죠. 여기까지. 여기 18이 될 거고. 그럼 여기 값은 이제 다 진짜 값을 바꿔주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9일 때 18이면 6일 때는 얼마가 되겠어요? 6일 때는 12가 되겠죠, 그죠? 좋습니다. 이게 12. 딱 숫자가 다 들어맞을 거예요. 그럼 10일 때 4인 거니까 20일 때는 8이라는 걸알수 있고, 그럼 여기 값은 다 전개가 끝났어요. 쭉다 지울게요. 자, 진짜 값으로 다 바꿨습니다. 여기까지. 실제 값다 썼으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자리 찾을 수 있죠. 2대 4대. 그러면 여기 값이 2대, 요게 2대 4대 9가 되겠네. 기억은 9가 되죠. 그 다음에 A하고 B의 농도를 갖다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A 같은 경우는 요거의 농도인 거니까 요거를 갖다가 요 A다 넣고 B는 요걸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기억은 방금 구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정답. 자, 니은. 자, 가에서 H 플러스의 몰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여기에 갖다 계산을 해서 전체 부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H 플러스 남은 거와 전체 부피를 갖다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디귿. 자, 나에선 지금 보니까 산이 18, 여기는 8, 여기는 4, 4니까 8이 되겠죠. 합치면 16이고 여기 18인 거니까 남은 건 산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역 디귿이니까 답은 3번에 막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남은 문항들은 제가 뒤에서 연결해서 풀어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뒷강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종남과 성공하라의 고종남입니다. 자, 20강이죠.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여러분, 수능 완성 교재 10회분 11번부터 20번까지 마지막 회차의 문제들을 저와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에 앞서 여러분을 위한 긍정의 한 줄. 모든 꽃은 봄에 피지 않는다. 사람도 꽃이 피는 시기가 다름으로 그때를 기다리자. 좋은 말이죠. 제가 생각해도 좋은 말이에요. 제가 지어냈지만 참 좋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같은 시기에 꽃이 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사람은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나중에 피는 꽃이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누구는 먼저 가고, 누구는 더 빨리 가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를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한테도 여러분의 시기라는 게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강의하고 있는 저 고정남도 사실은 교직 생활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여기에서 여러분 앞에서 강의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지한 15년이 지난 다음에 첫 강의를 했거든요. 어떤 선생님은 좀더 일찍 할 수도 있겠죠.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저의 꽃이 피는 시기가 그때였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더 행복하죠.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다른 사람이 그때 시기에 더잘 됐다. 나는 왜 그렇게 안 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의 그 피는 꽃 아름다울 거란 전 생각하고 그때를 기다리자.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때까지 꾸준히 가시면 됩니다. 예. 저 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쵸?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저 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으로서 아마 EBS 수능 강사님 중에 특성화고 출신은 저 말고 또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20강까지 왔네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은 충분히 여러분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전 판단됩니다. 아셨죠? 포기하지 마세요. 자, 11번이지. 11번부터 가보자. 우리 같이. 자, 11번. 다음 창업 조사 자료에 나타난 사업 타당성 분석 요소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창업 자료 분석을, 창업자 조사한 것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창업 메뉴, 꼬마 김밥 및 사이드 메뉴 세 가지. 자, 주변 상권 봤더니 신도시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그 다음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가 있음. 요거는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도 어디에 해당하냐면 바로 시장성 분석에 해당돼요. 어떤 시장을 가지고 있니? 아, 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가 살수 있는 그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초등학생들과 중학교 학생들이 우리의 어떤 시장에 서 우리가 그 판매할 수 있는 그 시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성 분석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고, 2번 비슷한 상권의 꼬마 김밥집의 경우 주중 40만 원, 주말 50만 원으로 월 평균 1,2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며 순이익은 임차료, 식재료와 공과금 등을 제외하고 500만 원 정도래요.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 뭐뭘볼수 있다? 수익성분을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 아, 수익성은 요 정도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신규 분양한 대규모 아파트 상가에 빈 점포가 있어 계약 후 즉시 창업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입적인 측면에서 볼때 우리는 이렇게 바로 창업이 가능하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결국에는 이 제시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시장성 분석과 수익성 분석이라는 걸알수 있다. 그래서 보기, 기억, 수익성 분석, 보기, 디귿, 시장성 분석.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2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사업 타당성 분석이 최근에 와서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출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 분석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특강 교재 이 사이드에 나와 있어요. EBS 플러스 부분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이 별도로 다시 한번 꼭 공부해 놔두시길 바랍니다. 자, 12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 창업 성공 사례에 나타난 창업의 요소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창업 성공 사례 볼까요? 청년 창업 자금 8천만 원. 자금 8천만 원을 지원받아 무인 빨래방을 창업하여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벌써 이첫 문장에서도 두 가지가 나왔어. 창업 자금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창업 자본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무인 빨래방을 창업했다라는 아이템이 나와 있어. 여기에서도. 자, 내용으로 볼게요. 최근 무인 점포가 급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무인으로 운영하여 대면 고객 서비스를 하지 않는 장점으로 무인 빨래방을 창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뭐야? 아이템이지? 자, 무인 빨래방의 매출의 80에서 90%는 상권에 의해 결정되는데, 1인에서 2인 가구가 많은 지역, 그다음에 대학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적합하기에 대학가 근처에 창업하여 3년간 유지한 결과 초기 투자 자금을 회수하였고, 순이익이 발생한

구조로 돌아섰습니다.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어디야? 어느 지역? 많은 지역이 여기 대학가 유통 요게 이 부분이 바로 뭐야? 시장이 되는 거지, 시장. 누구를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가? 누구를 대상으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가? 시장이지. 결국 제시문에 나타난 것은 창업 자본, 창업 아이템, 창업 시장. 이세 가지가 나타나 있네. 창업 시장, 창업 자본, 창업 아이템. 전부 다 나타나 있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모두가 정답인 5번이 답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 12번 문제 이렇게 해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해결해 봤고. 13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 기사의 가에 해당하는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포기해서 고른 것은 세모세모 기업은 건전한 노사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특히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한 가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작업 환경 개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노사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뭐예요? 이거 가에 들어갈 것. 노사 협의회야. 노사 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몇인 이상?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노사 간의 분쟁 없이 상생과 소통의 문화를 실천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되어 최근 상생의 노사 문화 실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라는 거. 기업,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으로 구성된다. 맞죠?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으로 구성되죠. 니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니지. 이거는 노동조합에 대한 거야.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이제 설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다음 디귿 소속 회사의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한다. 그치? 모든 근로자 대표해서 공동의 이익을 증진한다라는 거 맞는 답이죠. 상시 2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20명이 아니라 몇 명? 그쵸. 30. 30명. 30명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하고 디귿. 기역하고 디귿이면은 2번이 정답이 되네. 2번이. 자, 13번의 정답은 2번이다라는 거. 노사협의회하고 뭐하고 같이 꼭 공부해라. 노동조합. 두 개를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두 개를 같이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해 뒀으면 좋겠다. 굉장히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같이 공부해라. 자, 그 다음 13번 문제 이렇게 해결해 봤고. 14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14번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네요. 그죠? 다음 A씨의 근로계약 사례를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단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자, A씨 27세네요. 상시 근로자 수가 55명이야. 55명. 자, 공공 베이커리에서 시간급 15,000원을 받고 주 5일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해가지고 일하는 직원이네요. A씨는. 자, 최근 회사는 매장 점검 시즌을 맞아 입사 후 1년 동안 결근 없이 성실히 근무한 2년차 직원 A씨에게 매주 금요일마다 각 지점을 순회 점검하도록 지시했으며, A씨한테 순회 점검하러 지시했어. 봤더니 이에 따라 A씨의 동의하에 매주 금요일날 오후 11시까지 각 매장의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고 퇴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시까지인데 11시까지 했네. 추가해서 1시간 더 근무했죠. 근데 22시 이후야. 22시 이후니까 가산수당에 야간수당까지 포함해가지고 몇 퍼센트? 100%를 우리가 가산수당으로 받을 수 있죠. 연장근로의 50%, 야간근로의 50%에서 합이 100. 그쵸? 그래서 이 가산수당은 100%다. 몇 시간에서 이 추가 1시간에 대해서. 추가 1시간. 100% 가산수당을 받는다라는 것까지 알수 있겠죠. 자, 기업, 공공베이커리.

우리는 A씨가 생리휴가를 신청 시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한다. 유급이 아니라 생리휴가는 무급이에요. 무급이다. 이거 외워버리세요. 생리휴가는 무급이다. 그래서 유급이 아니라 무급휴가로 처리한다라는 거. 니은 A씨의 매주 금요일 초과 근로에 대해 공공베이커리는 1일당 최소 3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 하루에 1시간, 즉 1시간이 하루에 이제 초과 근로한 거잖아요. 그죠? 초과 근로한 거니까 이 초과 근로는 지금 연장에다가 플러스 야간까지 포함하면 뭐몇 퍼센트? 100%야. 근데 시간당 지금 얼마야? 15,000원이야. 그쵸? 15,000원에 100%니까 얼마? 3만 원이지. 3만 원에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3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오케이. 맞는 답이네. 그지? 이유는 맞는 답이다. 디귿, 공공 베이커리는 A씨가 입사 후 2년 차의 전년도 개근에 따라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아니지. 15일이지, 15일. 지금 2년 차니까 전년도에 첫 해에, 우리가 개근했을 경우, 개근했으면은 그 다음 연도, 2년 차 때는 우리가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되는 거지. 11일이 아니라 첫 해가, 11일. 그치. 첫 해가 11일 되고, 그 다음에 12일이 돼. 15일인 두 번째 해지. 이때부터 이제 하루씩, 2년마다 하루씩 증가되는 거지. 그거는 이제 증가되는 거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해줬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없을 거야. 자, 그 다음, 니은. 니은. A씨가 일주 동안 소정 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일일 소정 근로 시간에 통상 임금을 곱하여 계산한다. 맞지? 리을도 맞는 답이지. 응, 맞는 답이지. 그래서 여기 지금 8시간이면 8시간을 곱해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일일 소정 근로 시간에 통상 임금을 곱하여 계산한다. 맞는 답이야.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얘가 뭐, 하루에 이제 어떤 날은 8시간, 어떤 날은 7시간, 이런 식으로 근무할 수도 있고, 6시간 근무할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일일 평균 시간을 구해야 되는 거야. 다를 때는, 시간이 다를 때는 일일 평균. 그래서 한주 동안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평균에다가 곱해야 되는 거지. 근데 매일 8시간씩 이제 계속 근무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일 소정 근로 시간에 통상 임금을 곱해서 한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니을. 니은하고 니을이면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 14번 문제도 하여튼 뭐 근로기준법과 관련돼서 문제가 나오면 아무리 쉽다라고 해도 어려워요. 그냥 그 자체가 어려워. 법령을 우리가 이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생리휴가 부분에 대해서 많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급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면 좋겠다라는 거. 여기서 고난도 문항으로 냈으면은 실제 계산해서 주휴수당을 얼마를 받는지, 뭐, 이런 거, 주휴수당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로 아마 출제했으면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실제 근데 본 수능에서는 주휴수당을 계산한 답지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런 임금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가 많이 연습했잖아, 선생님하고 같이 계산하는 거. 그래서 계산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좀 빨리, 많이 좀 연습해 봐. 여러분이 다양한 사례들을 놓고, 그 사례에 맞춰가지고 쭉 계산하는 거 연습하다 보면 어떤 형태든 나오든지 간에 빨리 계산할 수 있거든. 근데 안다고 해서 그걸 연습하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 딱 나왔을 때막 당혹스럽거든. 특히 본 수능. 아주 긴장된 상태에서 수능 시험을 보고 있는 그 상태에서 문제를 딱 봤을 때 그때 가서 막그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 정말로 잘하는 학생들도 그때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쉬운 문제 더 틀리고 막 그러는 것들이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 실수야, 실수. 실수가 굉장히 많거든. 그 실수를 최소화하는 것은 많이 연습해보고, 많이 보고, 많이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실수를 최소화하는 것도 지금 단계에 와서는 여러분이 꼭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 자, 15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자, 15번 문제 볼게요. 다음 대화에 나타난 A, B, C의 직업 흥미 유형별 학습 습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단 홀랜드가 구분한 직업 흥미 유형에 근거한다. 자,
난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하

사람이요. 공부하는 것을 선호해. 그리고 직접 손으로 하는 실습이나 과제를 좋아해. 이거 홀랜드에서 현실형이죠. 그래서 A씨는 현실형이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난 나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낼수 있는 과제를 선호하고 좋아하는 과목의 문제부터 먼저 풀어. 그리고 가능하면 그림, 노래, 단어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상상하며 학습하는 것을 선호해. 이건 예술형이죠. 예술형. 자, A씨는 현실형, B씨는 예술형이라는 것을 안 상태에서 우리 보기 선택지 보도록 하죠. 기억. A씨의 지각 흥미 유형 관련 직업으로는 다문화 언어 지도사. 다문화 언어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사회형이야. 남을 도와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지. 그래서 사회형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다라는 거알수 있죠. 니은, B씨의 직업 흥미 유형에 해당하는 일은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하는 성격이 강하다라는 거야. 공식적인 절차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관습형이지. 관습형이다라는 거야, B. 근데 예술형이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거알수 있죠. 디귿, A씨는 B씨보다 기계나 도구, 사물을 조작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일이 많은 직업의 흥미를 가지게 된다. 이게 바로 뭐야? 현실형에 대한 거지. 그치? A씨는 B씨보다 현실형이지. 그치? A씨는 현실형이기 때문에 B씨보다 이런 것들이 더 흥미를 가지는 유형이지. 그래서 디귿은 맞는 답이다. 자, 니을. B씨는 A씨보다 재능을 가지고 창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일이 많은 직업 흥미 유형에 해당한다. 이게 바로 뭐야? 예술형이잖아. 예술형. 그러니까 니을도 맞는 답이지. 그래서 니을도 맞는 답이다. 정답은 디귿하고 니을. 디귿하고 니을이면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간 이제 홀랜드 유형에 대해서는 많이 출제되진 않았죠. 교과서에 다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몇몇 쪽만 언급되다 보니까 출제가 안 됐지만은 유와 비슷하게 유사하게는 충분히 낼수 있기 때문에 굳이 딱뭐 홀랜드가 아니더라도 이런 제시문을 통해서 구할 수, 그 게, 뭐야 문제를 풀어보는 형태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홀랜드는 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꼭 여러분이 반납두고 시험에 응시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5번이었다. 자, 16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구직자 A, B씨의 대화 장면이다. A, B씨의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로 오른 것은 했어요. 자, 저는 25세에 공공기업에 입사하여 30년간 근속하였다가 지난달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업했습니다. 아직은 좀더 일하고 싶어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며 구직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자, 25세에 입사를 했대요. 그쵸? 25세. 몇 년간 근무했다? 30년간 근무를 했어. 그러면 A씨의 현재 나이로 친다면 지금 몇 세야? 55세야. 맞죠? 55세. 30년간 일했어. 10년을 초과했네. 그쵸? 이따 표를 한번 그려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비자발적, 으로 퇴직한 거야. 그쵸? 자발적이면 받을 수 없죠. 구직급여는. 자발적이면 받을 수 없죠. 장기간 근로로, 자, B씨 볼게요. 장기간 근로로 정들었던 기업을 떠나야 하게 되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22세에 세모세모 기업에 입사하여 2년간 근로하다 새로운 분야의 일을 배우고 싶어서 지난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라는 거야. 재취업을 위해 기업 정보 등을 탐색 중입니다. 자, 이거는 자기가 사직서를 낸 거야. 뭐 해서? 새로운 분야의 일을 배우고 싶어서. 이건 자발적이잖아. 자발적 퇴직이야. 자발적이면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야. 구직급여 못 받는 거야. 구직급여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구직급여 일수가 0이야, 0. 0. 0인 거는 두 가지뿐이네. 결국 240일이냐, 270일이냐. 1, 2번 중에
답지가 나오겠네. 그치? 답이 나오겠네. 1, 2번. A씨의 급여 일수 한번 계산해 보죠. 자, 구직급여 일수 우리 두 가지잖아. 피 보험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직일 현재 연령이 50세 미만이냐, 50세 이상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다는 거지. 먼저, 피보험기간부터 보면, 가장 먼저 1년 미만이지. 1년 미만. 그 다음에, 1년 이상, 1년에서 이상 3년 미만. 3년 미만. 그 다음에 3년에서 5년. 5년 미만. 그 다음, 5년에서 10년이죠. 마지막으로 10년 이상. 자, 이직일 당시의 연령.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이직일 당시의 연령을 보게 되면,

자, 50세, 이렇게 구분이 돼야겠네. 50세 미만. 그다음에 50세 이상. 이두 가지에 따라서 우리가 달리 구분되죠. 달리 구분될 수 있죠. 자, 가장 먼저 50세 미만부터 보게 되면 제일 처음 시작이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죠. 반면에 50세 이상은 150일이야. 30일이 더 추가된. 이제부터는 뭐야? 며칠씩 증가된다? 30일씩만 증가되면 돼. 그러니까 50세 미만인 경우 120일부터 해서 150일, 그 다음에 180일, 210일, 240일 이렇게 구직급여를 받는다는 거죠. 반면에 50세 이상은 150부터 시작이죠. 150일부터 30 증가식이니까 180일, 210, 240, 30 추가 마지막에 270이야. 자, 그러면 재심은 A씨에서 50세 이상이죠. 55세잖아. 대략적으로 딱 25세 입사해서 30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50세 이상이야. 그러니까 요 밑에 보면 되겠지. 그중에 30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10년 이상이지. 그러니까 결국 뭐야? 270일이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지. 그래서 A씨는 270일을 갖다가 우리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 일수가 270일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지. 자, 문제로 와서 보게 되면 결국 A씨는 270일이고 B씨는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못 받는다. 0일이다라는 거.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일수 요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16번과 같은 문제 형식은 아니지만 다른 형태의 문제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이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꼭 나올 것 같아 이번에 느낌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지. 그래서 16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 자, 17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17번 문제. 자, 17번 문제하고 18번 문제는 세트 문항이야. 세트 문항이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공공중공업의 종합사고 조사 보고서래. 사고 개요 볼게요. 사고 일시가 2025년 4월 20일에 발생했고, 사고 장소는 제2공장 내부 설비 유지보수 현장이고, 피해자 A씨야.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이네요. 자, A씨의 일일 평균 임금은 10만원, 10만원이야. 이거 10만원 기억하시고, 일일 평균 임금. 이거 관련된 나올 것 같으니까 10만원 제시했겠지. 사고 유형은 전기감전 사고야. 피해 정도는 3도 화상 및 의식 소실했대요. 세모세모병원 응급 이송 후 입원 치료 중이래요. 사고 발생 경위 봤더니 A씨는 전기 점검일에 공장 내 금속 성형기 설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던 중 감전 사고를 당했네요. 감전 사고. 사고 원인은 해당 설비의 전원 차단 스위치 고장, 감전 위험 표지판 없음, 사업주의 규칙 사유로 인정됐대요. 자, 피해자 진술 봤더니 사고 설비 스위치는 이전부터 고장이었고 관리자에게 여러 차례 말했으나 수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최근 노조에 가입한 후 관리자에게 노조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위험 작업에 계속 투입될 수 있다 했대요. 이 말인즉 뭐야? 부당노동행위야 이게. 부당노동행위. 실제로 사고 당일 아침 해당 설비 점검이 갑작스럽게 지시되었고 혼자 작업하다 사고가 났다라는 거죠. 또한 같은 업무의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일일 평균 임금이 적다고도 생각했대요. 이거는 차별적 처우지. 즉 어떤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하는 거지. 그지? 그다음 4번 관련 사실 확인. 해당 설비 전원 스위치 고장 상태 사전 일지 기록 확인. 그다음에 A씨의 노조 활동 관련하여 관리자의 발언 녹취 확보했고요. 자, 위험 작업 반복 지시 여부 진술 일치, 상여금 관련 진술 일치래요. 자, 그다음에 기타 사항 봤더니 사고 결과 A씨는 3개월간 입원하여 치료 후를 받은 후 완치되었으나 장애 등급 7급 판정 받았대요. 7급. 자, 조치 봤더니 사고 설비 수리 의뢰했고 그다음에 감전 위험 표지판 설치를 했대요.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위 사례에서 A씨 사고와 관련된 산업재해 보상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산재보험과 관련된 볼게요. 1번. A씨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있을까요? 없죠. 지급받을 수 없다. 상병보상연금이 뭘까요? 상병보상연금은 우리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이 시작한 지 2년이 경과해도 그 치유되지 않은 상태,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를 대신해서 받는 거야?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를 대신해서 받는 거지. 휴업급여를 대신 상병보상연금으로 받는 거야. 그래서 상병보상연금으로 받기 위해서 별도의 다시 이제 등급을 판정받아요. 그래서 1에서 3급에 다시 보고, 아, 이 사람은 더 치유가 필요하다. 1급에서 3급까지 받게 되면은 상병보상연금으로 휴업급여 대신해서 받을 수 있다야. 전제 조건은 뭐다?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2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야. 그죠? 2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후에도, 치유되지 않은 상태여야 된다라는 거. 그게 핵심이지.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3개월간 입원을 치료받은 후 완치됐대. 그래서 완치됐대. 그래서 요거는 받을 수 없다. 알겠지? 2년이 경과해야 된다는 거. 자, 2번. A씨는 요양급여로 간병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요양급여로 간병료. 간병료 사용해도 요양급여로 받을 수 있는 거야. 2번은 맞는 거야. 요거 간병급여가 아니라 간병료야. 요양급여 시에 간병료는 지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답은 2번이야. 간병급여로 착각하면 안 돼요. 자. 3번. A씨는 휴업급여로 1인당 8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휴업급여. 이 휴업급여는 몇 퍼센트야? 70%야. 70%. 그래서 요것 때문에 평균급여가 나온 거야. 여기 보니까 평균임금이 얼마? 10만 원이래. 10만 원에 70%니까 얼마야? 7만 원이지. 8만 원이 아니라. 그치? 7만 원. 8만 원이 아니다. 얼마? 7만 원이다라는 거. 그래서 틀렸다는 거.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가름하여 장애 특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애 특별급여 몇 급에서 몇 급이었어? 1급에서 3급이야, 3급. 1급에서 3급의 장애 등급을 받게 되면은, 장애 특별급여에서 우리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추가적으로 이제 장애 특별급여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야, 민사로 해서. 그래서, 근데 3급까지인데 얘는 장애 등급 몇급 받았냐면은 여기 7급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장애 특별급여를 받을 수 없다지.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발생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자, 3개월 이상은 맞는데 여기 지금 한명 발생했잖아. 한 명의 A씨 혼자가 지금 피해자지. A씨 이상은 없지. 3개월 이상 몇 명이어야 돼? 2인 이상이어야 돼. 2인 이상. 3개월 이상 몇 명? 2인 이상이 돼야만이 우리가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그래서 한 명이기 때문에 중대재해 아니다라는 거알수 있죠. 17번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돼. 산재보험에 대해서 웬만한 거 완벽하게 꿰뚫고 있어야만이 17번 문제를 풀수 있는 굉장히 고난도 문항 중에 하나라는 거. 물론 앞에서 특강이랑 완성 때 성실하게 들은 학생들은 바로바로 이제 풀수 있겠지만은 이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
자, 다시 한번 17학년 여러분이 스스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잘못 풀어가지고 이 강의를 봐가지고 이해했다 하더라도 다시 지우고 제 강의 보지 않은 상태에서 17번 문제 다시 한번 꼭 보고 각 요소, 상병보상연금, 그 다음에 휴업급여 부분, 그 다음에 장애특별급여 부분, 중대재해 부분, 각각 굉장히 중요하죠. 그 하나하나 다시 한번 메모하면서 꼭이 17번 문제 풀때 이거 본 수능에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러한 그냥 확신을 갖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꼭그 부분 내용 보고. 자, 18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위 종합사고 조사 보고서에서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해서 인내로 고른 것은 했어요. 기억. 가에 부당 노동 행위 피해 발생 후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해야 한다. 자, 내용 다시 올라가서 요거 보면 이거죠, 이거. 자, 노조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위험 작업에 계속 투입할 수 있다. 가. 이거 부당 노동 행위거든. 그렇지? 부당 노동행위는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해야지. 부당 노동행위랑 똑같이 3개월 이내에 또 있어. 부당해고. 그래서 부당해고랑 부당 노동행위는 3개월. 3개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답이다. 나의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 고용노동부에 차별시정 신청서를 해야 한다. 6개월은 맞는데, 고용노동부가 아니야. 진호이, 이것도.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진호위, 지방노동위원회야. 그치? 그래서 즉, 어떤 비정규직 차별 같은 경우는 몇 개월?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진호위. 그 다음에 부당노동행위랑 부당해고는 3개월 이내 진호위, 노동위원회. 알겠지? 노동위원회. 그래서 이거는 고용노동부가 아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디귿. 다의 표지, 다는 경고 표지에 해당한다. 경고 표지에 해당한다. 다 가볼까요? 감점 위험 표지판. 경고 표지 당연히 이거는 당연히 경고 표지지.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 기억하고 디귿이면은 3번이 정답이 됨을 알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요것도 중요하다라는 거. 앞에서 계속 누누이 강조했었죠. 자, 18번 문제도 이렇게 해결해 봤고 그 절차. 절차, 그 절차 도식화되어 있던 거, 그 부분은 꼭 여러분이 기억해 놔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1, 2회 때인가? 그때 아마 판소도 해줬어요. 그 절차를. 판소도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내용 좀 보시면서 좀 중요하게 기억하고 니은 거 관련된 내용은 중요하니까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19번 문제. 다음은 취업 상담과 관련한, 상담에 관한 SNS 대화 내용이다. 가 대학의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선생님, 이번에 제가 공공제약회사에 취업하게 되었는데 높은 수준의 지식을 요구하는 직무네요. 시간상 대면 수업 받기는 힘들고 학위는 취득하고 싶고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했어요. 취업지원관이 인터넷 강의, 방송 강의, 주말 동안 정기 출석 수업, 오프라인 집중 수업이죠. 등 다양한 매체로 수업이 진행되는 뭐뭐뭐 대학으로 진학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 대학 뭐 있어? 방송통신대학이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죠. 기억. 정식 4년제 학위,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오케이.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다음, 니은. 중앙본부 지역 대학 학습센터 중에서 소속 지역 대학에서 학습이 가능하대요. 가능하대. 맞죠. 맞는다. 상시 근로자 150일 이상인 사업장에 설치되는 사내 대학의 형태로 정규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이건 뭐에 대한, 사내 대학에 대한 얘기야, 이거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하고는 별개지, 다르지.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 기억하고 니은이면은 3번이 정답이 됨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죠. 방송통신대학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학습의 일환으로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 더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다른 공부를 하러 또 다시 입학하는 경우도 있고 편입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방송통신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평생

나이가 들어서 또 다시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언제든지 우리가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평생 동안 여러분이 잘 옆에서 알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에서도 방송통신대학교로 다시 대학 나오고 심지어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이 다른 걸또 공부하고 싶어서 방송통신대학교로 편입해서 다른 걸또 공부하는 분도 옆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평생 학습에 있어서 가장 좋은 수단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자, 20번 볼게요. 20번.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 인터뷰 내용이다. 이 가문의 경영 방식 및 가치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응했어요.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 인터뷰 내용이에요. 발렌베리 가문은 5대째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왜 스웨덴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까? 자, 우리는 개인이 회사를 소유하기보다는 재단을 통해 회사를 운영하며 수익의 80%를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과학 연구와 교육에 다시 투자합니다. 대부분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네. 우리는 존재하되 드러내지 않는다는 철학으로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했어요. 자, 어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면서 그 다음에 어떤 특히 이 가문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 이 발렌베리 가문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 굉장히 훌륭한 유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영리 추구보다는 어떤 연구라든가 어떤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 투자, 그다음 교육 이런 거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가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기업의 이윤축으로 경영의 영리성을 극대화하는데만 중점을 둔다? 아니지. 전혀 관계없는 얘기야. 그지? 제시문하고. 그다음 니은, 기업의 운영에서는 사회적 가치보다 소유 주체의 의사와 이익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반영한다? 소유자의 이익? 아니잖아. 이거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치? 자, 미래 사회의 핵심 특징 중 하나인 지식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게 나오지. 지식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과학 연구와 교육에 다시 투자합니다. 지금 맞는 답이지? 니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이게 나오잖아. 사회적 환원 여기 나오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사회 전체의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기업 윤리를 실천하고 있다. 맞지? 그 정답은 디귿하고 니을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그 스웨덴 발렌베리는 그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 기업과 가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170년 동안에 스웨덴의 산업 금융을 이끄는 아주 유명한 기업이에요. 170년 가까이. 그리고 1856년에 금융업, 즉, 은행을 설립하면서부터 시작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1856년에. 그래서 그만큼 아주 사회적인 책임과, 그다음에 특히 또 재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16개 정도의 재단을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업들이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보면은, 스웨덴 하면 여러분 어떤 기업들이 유명할까요? 유명한 기업. 자동차 관련해서 뭐 볼보. 그다음 또 이케아, 그다음에 그 SPA 그 패션 브랜드 있죠, 그 H&M 이런 것들이 스웨덴 기업들이에요. 스웨덴에도 유명한 기업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 유럽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경영학에서 큰 카테고리 하면 유럽식 경영학 있고 미국식 경영학이 따로 이렇게 우리가 좀 분리해서 보는데 유럽은 어떤 공동체 그러니까 협동조합 형태로도 많이 운영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어떤 기업 형태의 형태로 많이 운영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협동조합이라든가 조합 형태도 굉장히 발전됐고 태생 자체가 어떤 기업의 태생 자체가 조합 형태로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기업들이 과거 예전부터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사회적 환원, 사회적 기업 형태로 많이 발전됐다고 보면 미국의 경영의 모태는 어떤 주주의 극대화,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책임, 즉, 매출을 통한 기업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형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경영하는 방식들, 기업의 운영하는 방식들이 좀 유럽과

예방 대책 5단계, 사고 예방 대책 5단계. 이건 하이니가 이제 산업 안전 원칙에 기초해서 재예방 원리에 따라서 5단계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가 안전관리 조직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안전관리 조직을 이제 구성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활동의 방침 계획을 수립해서 안전활동을 이제 전개하는 그런 게 바로 안전관리 조직이다라고 할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의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불안전한 요소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관찰 보고서에 대한 연구, 안전 토의 등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사실이 발견됐으면 세 번째는 평가 및 분석이에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하고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을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시정책의 선정이에요. 자, 이 분석을 통해서 아래는 원인을 토대로 해서 어떤 위험 요소들을 제거할 것인지에 대한 개선 방법 등을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에는 선정된 것은 뭐야? 적용해야 돼요. 시정 방법을 반드시 적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사고, 안전사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수 있죠. 요것도 충분히 낼수 있고요. 공업 일반에서는 요걸 가지고 하나의 문제로 딱낼수 있지만은 성공적인 직업생활, 성공적인 직업생활에서는 사고와 관련된 제시문 안에서 일정 특정 부분을 가지고 요 대책 5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답지로 구성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출제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핵심적인 밑줄친 부분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제시문에 나왔을 때 이게 어느 단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재예방 사원칙. 이건 되게 중요하잖아. 이것도 충분히 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즉 산재보험과 관련된 문제를 내면서 그 제시문 안에서 이게 어느 원칙에 해당하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문제를 그렇게 우리가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손실 우연의 원칙이죠. 손실과 재해는 정도는 예측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연하게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불씨가 엄청나게 큰 화재로 발생해서 큰 손실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원인 계기, 즉 연계에서 우리가 일어난다. 즉 사고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우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에 촥 하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복합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발생하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예방 가능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사전에 예방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재해 요인을 미리 제거하게 되면 재해 예방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지 사실은 예방 가능의 원칙은. 그치? 우리가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책 선정의 원칙이야. 재해 발생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원인별로 우리가 대책을 잘 선택해서 적용해야만이 한다라는 거.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연계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재예방 사원칙도 제시문을 통해서 그 일정 부분에 어떤 원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답지로 구성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사고 예방과 관련된 부분들도 하이니와 관련된 내용들 두 가지에 대해서 정도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회부터 10회까지 총한 해당 20문제, 우리가 200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봤어요.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뿜뿜뿜 올라와야 돼. 나 이제 바로 지금 내가 본 수능에 봐도 다 맞을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올라와야 될 때입니다. 다양한 평가 요소들을 우리가 다루면서 공부해봤고, 실제 지금 수능 완성해서, 물론 수능 완성의 난이도보다 더 올라가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평가 요소가 다른 건 출제되진 않아요. 지금 1번부터 20문항까지 세팅된 문항들, 각 회차별로 1번부터 20번까지 문항이 각각의 다른 평가 요소들로 20문제가 구성됐죠. 그 평가 요소에 맞게끔 수능도 출제가 돼요. 물론 제가 볼때 완성보다는 우리 수능 완성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성의 문제들이 수준이 낮다라고 말하진 못해요.
충분히 본 수능에

그래서 출제할 수 있는 문항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머지 세강 물론 남아 있어요. 고난도 문항 따라잡기 해서 제가 중요한 각 단원별로 중요한 것들, 고난도로 나왔던 문제들을 같이 저와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마지막 파이널로 준비할지를 저 여러분하고 같이 할 텐데, 그 이전에 특강 완성 모두 시청하고 모두 문제를 저와 함께 했으면은 분명히 1등급 받습니다. 가끔 보면요, Q&A나 이런 데 학생들 올릴 때 보면은 제 강의를 안 보고 본인이 문제 풀어본 다음에 궁금한 거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제발 보세요. 강의를 인강으로 보시면서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면서 아,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꼭 한번 문제 풀이를 저와 함께 시청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의 안 보고 바로 Q&A 올린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완성, 특강 모든 강의를 저와 함께 꼭 하시면서 여러분의 자신감을 한층 더 올리면서 수능에서 만점 받기를 저는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10회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림포스 미적분투 강의의 남철입니다. 자, 우리 여덟 번째가 아닌 아홉 번째 시간이고요. 네, 제가 8강의 여운이 좀 있었나 봅니다. 자, 전 시간에 급수의 성질 우리 11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급수의 성질 유형 4였어요. 23쪽 12번부터 이번 시간 바로 연결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수열 AN, BN이 그렇죠? 네, 수열 급수 조건이 있습니다. 급수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것이 문제고요. 일단은 우리가 얘를 이제 따로따로 쪼개갈 거냐 그 말을 하려면 각각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누가 봐도 급수의 A인이 수렴하는 형태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보시면 급수 AN이라고 하는 친구가 써볼게요. 자, 급수. 자, 이 분모가요 아름답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4예요. 2, 4. 3, 1은 3. 바꿨을까요? 1, 3. 2, 3은 6. 여기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따라서 2n-1. 자, 2n 플러스 3. 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12가 되고요. 자, 얘는 자, 시그마.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자, 2n-1분의 1 마이너스.

2n 더하기 3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2n 플러스 3 올라가고 올라가면 분자에 4가 생깁니다. 자, 12니까 여기 3 하면 되겠네요. 속원의 형태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3배. 1부터 넣겠습니다. 1 마이너스. 자, 1 집어넣으면 5분의 1이고요. 자, 2 넣겠습니다. 3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이고요. 자, 3 집어넣으면 5분의 1 마이너스. 자, 9분의 1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쭉쭉쭉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있지만 원래는요. 자, 원래는요. 얘가 우리 어떤 꼴이었어요? xn이면 자, 이 친구는 누굽니까? x의 n 플러스 2 꼴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와 세 번째만 남는 경우이긴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얘가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속과돼서요. 앞에서 첫 번째와 앞에서 세 번째만 남습니다. 자, 2n-1, 여기다 n-1을 집어넣게 되면 2n-3분의 1 마이너스. 자, 2n 플러스 1분의 1. 어차피 0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눈수정 답안을 대비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n-1분의 1 빼기 2n 더하기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앞에서 첫 번째, 세 번째니까 뒤에서 첫 번째, 뒤에서 세 번째만 남습니다.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자,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요. 자, 1 더하기 3분의 1이네요. 3분의 4 곱하기 3이니까 an 급수의 합은 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급수 an이 4야. 그러면 이제 저도요, 실전이라면 그냥 이렇게 풀죠. 실전이라면 얘를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얘가 4야. 그럼 얘가 12가 돼야 되니까 이 친구 6이겠네. 따라서 4 더하기 6 정답은 10입니다. 이렇게 풀어요, 저도. 하지만 찜찜하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이렇게 풀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어차피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라면 급수 bn도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푼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군가 만약에 질문하죠. 선생님, 급수 bn이 왜 수렴해요? bn이라는 급수가 왜 수렴합니까? 질문하면 설명해야죠. 그럼 그 설명을 위한 풀이는 이게 아니죠, 원래는. 정석의 풀이는 급수 a인이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얘네들을 이용해서 급수 bn을 만들자라는 것이 원래는 정석이죠. 제가 해설지를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아마 해설지에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보나 마나.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어떻게 합니까? an 더하기 2배의 bn에서 an을 뺍니다. 그리고 2분의 1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자, 2분의 1배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더하기 2배의 bn 마이너스. 자, 2분의 1배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앞에가 16이죠. 그래서 8 마이너스 얘가 4니까 8 빼기 2에서 아까처럼 6이 나온다. 따라서 급수 an 더하기 bn 자, 뭡니까? 4 더하기 6해서 아까처럼 정답 10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방금 요 이야기는 이렇게 자, 이렇게 수렴하는 두 급수를 이용해서 an이라는 급수 수렴했고 이 친구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두 급수를 이용해서 bn을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이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따로따로 처음에 좀 계산한 겁니다, 사실은. 그죠?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자, 이어서 이제 유형 5로 갑니다. 유형 5.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등비급수로 이제 가는 거죠. 자, 우리가 시그마. 자, 노란색으로 써볼게요. 노란색이 아니라 파란색이네. 자, 노란색. 노란색을 들고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a 아래 n-1제곱이라고 쓰지 않고 아래 n제곱이라고 썼습니다. 그 이유는 0의 음제곱을 피하기 위한 표기상인 이유뿐이다. 예, 0의 음제곱이 정의되지 않으니까. 자, 여러분,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이 친구가 수렴한다라고 하면, 이 친구가 수렴한다라고 하면, 자, a가 0이거나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된다. 등호 있으면 안 돼. 수열과는 달라. A 아래 n제곱이라는 수열은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1이 가능하지만 얘는 더하는 거기 때문에 안 돼. 이런 것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래 n제곱은 이 조건 빼고 그냥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따라서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죠. 자, 얘를 보시면 지수법칙에 의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8분의 2x제곱 마이너스 10의 n제곱입니다. n제곱. 자, 이 친구가 수렴한대요 라고 하면, 그렇죠, 얘가 r이 되는 거죠. 공비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x제곱 마이너스 10 1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x제곱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8 넘어가면 뭐죠? 예, 8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10인가요? 네, 2. 자, 얘는 뭐예요? 2x제곱? 예, 8, 18이 되겠네요. 그럼 사실 이제 x자리에 하나하나 대입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예, 아니면 로그를 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그를 취하게 되면, 예,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사실은. 그죠? 그 얘가 4점 얼마 얼마니까 결국 x는 2. 그때 뭐 이거 몰라도 그냥 여기다 대입해도 사실 상관없죠. 2, 3, 4인 경우에 만족합니다. 따라서 2 더하기 3 더하기 4, 5 더하기 4 정답은 9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등비급식의 수렴 조건에 대한 이야기 14번입니다. 자, 똑같아. 요 개념은 변하지 않아. 이 개념은 똑같아. 대신 뭘 하자는 겁니까, 지금? 예. 그렇죠. 얘네가 모두 수렴한대요. 얘네 R의 2n제곱이에요. 그럼 R제곱의 n제곱이죠. 그럼 R제곱의 n제곱이, R제곱이, 예, 마이너스 0과 1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그쵸? 얘를 지금 R이라고, 얘를 지금 R이라고 썼구나. 이렇게 하면.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것도, R제곱은 어차피, 이거를 이제, 이렇게 써도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힘들게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얘를 하나의 라지 R이라고 본다면, 얘가 그냥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R의 2n제곱이에요. 그러면 R의 제곱의 n제곱이에요. 그럼 얘가, 원래는 이런 상황인데, R제곱 자체가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제곱했으니까. 맞나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 자체를, R을, 그냥,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고 해도 문제 없다고요.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수렴이라고 했습니다. 이거예요. AND. 그리고, 16분의, 자, 3R 마이너스 5 역시, 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자, 이거라고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오케이. 이거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1 쭉쭉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11, 2R, 11.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1보다 크고요. R이요. 2분의 11보다 작습니다. 자, 이 친구도 똑같이 가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6, 3R, 마이너스 5. 플러스 16. 자, 3R이 자,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11인가요? 넘어갑니다. 21입니다. 따라서 R은 마이너스 3분의 11보다 크고 7보다 작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AND입니다. AND. 이거 교집합이에요. 수직선상에서 이거 그리고 이거 그려서 둘다 되는 거. 고1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그리고 이 정도는 해도 되겠죠? 네. 마이너스 2분의 11보다 마이너스 3분의 11이 더 크니까, 그리고 2분의 11이 7보다 더 작기 때문에 R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1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은 겁니까? 2분의 11보다 작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정수할 몇 개입니까? 정수할 구하면 되죠. 마이너스 3. 얼마 얼마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5니까 5까지 가능하네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개. 0까지 해서 4개, 1, 2, 3, 4, 5, 5개 해서 합하면 9개. 개수는 뭡니까? 9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같은 개념을 가지고 결국은 계산 연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좋아요. 자, 이어서 15번 등비급수. 결국 이제 계산 연습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시그마 요 계산하기 전에 우리 개념 한번 하고 가야죠. 다 알고 있는, 이게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당연히. 계속 반복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억지로 외우기보다 이유를 알면서도 이제 여러분 쭉쭉 익숙해지기까지.

수학이라는 게 익숙해져야 돼요. 공식이 많고 양이 많을수록. 쉽지 않죠. 누군가 푸는 걸 보면 끄덕끄덕하고, 아, 나 저거 아는 것 같아. 하지만 막상 자기 입으로 설명하고 자기 입으로 풀면 막힌단 말이죠. 저도 그거 이해합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말하니까, 아, 그쵸. 어제, 예, 어제 밤이었나요? 어제 밤이었나요? 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우리 첫째 딸이랑, 어제 뭐 하고 있었지? 무슨 문제 풀었지? 아, 집합! 집합 얘기를 막, 집합은 이제 좀 쉬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외방정식이죠. 원외방정식 막 얘기하다가, 계속 이제, 잘 알려줘야 되는데, 그, 아빠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자꾸, 어느 순간 제가 계속 잔소리를 하게 되고 하고 있더라고요. 수학은 야 익숙해야지, 연습해야지. 어제 뭐 했니?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조금 하면서 다 끝나고 나서 속으로 마음이 아 내가 왜참 그게 이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한다는 게 쉽지 않다. 네, 그래도 또 다행히도 우리 딸이 또 고맙게도 크게 저한테 막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막 짜증을 내거나 그러진 않고요. 잘 따라와줘서 되게 고맙더라고요. 예. 어찌됐든, 예, 여러분. 설명과 연습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얘가 공식이잖아요. 1-공비분의 첫 번째 항이라는 이 공식입니다. 그이 공식이 언제 성립하는 거였죠? 그렇죠.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이 공식을 쓰는 거였습니다. 그이 공식이 사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수열의 합이죠. 등비 수열의 합 공식에서 수렴하는 경우를 찾아서 유도를 했다라는 거죠. 결국 요게 다예요. 그럼 이제 15번 같은 경우는 그냥 얘를 쓰면 되는데, 사실은 얘가 이렇게 급수의 성질까지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서 볼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자,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얘가 6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 6분의 3의 n제곱 더하기, 6분의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렇게 쪼개져요. 그럼 각각 수렴하는 급수가 되기 때문에 6분의 3의 n제곱, 즉 2분의 1의 n제곱, 자, 우리 급수를 쪼개서 더할 수가 있다. 뭐에 의해? 급수의 성질에 의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런 눈치가 이제 빨라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뭐 하면 됩니까? 1- 공비분의 첫 번째 항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 공비분의 첫 번째 항 더하기. 1- 공비분의 첫 번째 항 마이너스 3분의 1. 오케이. 자, 따라서 앞에 거 뭐예요? 2분의 1분의 2분의 1이니까 1이 돼버리고요. 자, 3분의 4분의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4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계산하시면 정답 4분의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등비급수의 합을 이용한 공식 계산 연습하고 있습니다. 16번으로 갈게요. 자, 첫째 항이 6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등비급수의 합이 10입니다. 짝수번째만 가지고 등비급수를 만들었다. 요거는 제가 이제 개념편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요 얘기하니까 이제 했던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거죠. AN이, 요게 AN이야. 자, 얘가 AN이야. 그러면 A의 2N은 뭘까? A의 2N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서 대수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만, 하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센스 있게, 센스 있게. 자, 우리가 A1, A2, A3, A4, A5, A6이야. 근데 A의 2는 첫 번째 항이 A2, 두 번째 항이 A4니까 하나 더 건너가는 경우죠. 따라서 공비가 뭐가 되는 거야? R제곱이 되는 거야, R제곱. 그래서 1-R제곱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항은 A2가 되는 겁니다. A2, AR. 예. 요런 걸 이제 A의 2n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쓸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 그 개념을 물어본 문제예요. 자, 그러면 가봅시다. 얘가 급수의 합이 존재한다고 했으니, 수렴한다고 했으니, 1-공비분의 첫 번째 항이 될 거고, R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36, 250. 이게 뭐야? 5배의 1-R이 3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아니면 1-R이 5분의 3이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R은, 자, 5분의 2가 되나요? 계산이 되죠, 공비가.

그럼 A의 2는 뭡니까? 방금 제가 개념 설명했듯이 1-A의 2, A의 4, A의 6, 아, 공, B의 제곱이고요. 첫 번째 항을 A의 2로 보면 되는 거니까 1-5분의 2의 제곱, 25분의 4가 되고요. A2는 뭐예요? AR이에요. 6 곱하기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6 곱하기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분모 분자 몇 배 합니까? 25배 하면 되겠죠. 25배, 21이 되겠네. 25 빼기 4. 자, 5 곱하기 12, 6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으로 약분하면 7분의 3 곱하기 20이니까 정답 7분의 20이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예, 이거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정리. 앞에서 개념 플러스에서 제가 했습니다. 좋아요. 자, 또 나왔어. 그 다음 것까지. 복습하기 너무 좋죠. 17번입니다. AN 제곱이 나왔어요. AN 제곱. 자, 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선생님, AN 제곱은 뭡니까? 여기다 다시 한 번 더 개념 설명. A 이해했으니까 이걸 지우고 AN 제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AN의 제곱이에요. AN의 제곱은. 자, 이거 뭐야? 이 친구의 제곱이니까 AR의 N-1 제곱의 제곱이야.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 A제곱에다가 R의 2N-2제곱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결국 시그마 N은 1부터 뭐할 때까지 AN의 제곱은 1 공비가 R 제곱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항은 A1의 제곱, A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걸 보지 않더라도 사실은 여기에 각각의 제곱을 해서 만든 수열 역시 등비수열이 될 거다. 그때 공비가 R제곱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얘는 그렇죠. 이거 비슷한 걸 제가 개념 플러스에서 똑같은 기출문제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개씩 연립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봐봐. 1 마이너스 자 공비분의 첫 번째 항이 4예요. 자, 얘는요. 방금 개념 설명한 것처럼 1 마이너스 R제곱분의 A의 제곱이 5분의 40 8입니다. 이거 뭐 하라는 얘기야? 두 개를 연립하라는 얘기예요. 자, 연립하는 방법은 매우 많죠. A는 4배 1-R 집어넣어서 약분해서 R 구한 다음에 다시 대입해서 A를 구하면 되고요. 아니면 요식을 근데 뭐 방금 얘기한 게 대입해서 구하는 게 사실 조금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요렇게 쪼개서 얘가 뭐야? 4야. 얘가 4야. 근데 결국 또 연립해야 돼, 그러면. 예. 얘가 4에서 이렇게 약분했어, 5분의 10. 그럼 1 더하기 R분의 A. 아, 괜히 썼다. 그러니까 갑시다, 그래도.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걸 해보겠습니다. A가, 1, A가 뭐야? 5분의 12에 한 번 더 연립해야 되는 거야. 5분의 12에 1 더하기 R이야. 근데 여기서 A도 뭐야? 4배의 1-R이야. 요걸로 그냥 계산합시다. 사실 이런 번거로움 없애려면 요 A 자리에 4배 1-R을 집어넣어서 바로 약분시켜갖고 예, R 구해도 됩니다. 똑같아요. 갑니다. 4, 3, 12. 요거 5배 여기다 해버릴까요? 3R 마이너스 5R. 자, 넘어오면 8배 R이고요. 자, 3이고요. 5입니다. 넘어가면 2예요. 어? 공비. 8분의 2. 4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A는 뭡니까? 4배 1-1이니까 4배 1-4분의 1이겠네요. 4 빼기 1이네요. 따라서 A, A1이라고 쓸까요? 그냥 첫 번째 항 정답은 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요런 거 우리 등비급수의 합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형태. 여러분, 정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18번 가보겠습니다. 자, 행렬이 나왔네요. 행렬에 대해서 A제곱을 구하고 요 값을 구해서 등비급수의 합을 계산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미적분 2죠. 미적분 2가 대수, 미적원 이런 거 다 알아야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공통수학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출제된 상황입니다. 자, 행렬 A의 제곱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A의 제곱. 행렬의 곱셈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2, 마이너스 1, 0, 1입니다.

자, 일행일열. 자, 행열. 제가 학교에서 요즘 3학년 수업도 하는데 1학년도 하거든요. 예, 1학년도 하다 보니까 어색하지 않습니다. 뭐 행렬이 뭐 어려운 건 아닌데. 행열 곱셈. 그래서 저도 항상 행열. 행렬이라고요. 행렬. 행. 앞에 있는 것의 행, 뒤에 있는 것의 열이에요. 행렬. 224 0. 네, 4예요. 곱해서 더하는 겁니다. 행, 열, 마이너스 2 곱하고, 곱하고 마이너스 1, 더해서 마이너스 3. 다시, 행, 2행이 열, 2행 1열이죠. 0이는 0, 1, 0, 0, 0. 마지막 2행이 열, 2행 2열, 곱하면 0, 곱하면 1, 더해서 1. 이렇게 계산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A야. 얘가 B고, 여기가 C고, 얘가 D야. 예, 같은 능력이니까. 따라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a 더하기 d입니다. a 더하기 d, 5에요, 5. a 더하기 d, 5. 자, b 더하기 c입니다. 자, b 더하기 c,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5분의 3의 n제곱에 대한 등비급수의 합을 물어봤네요. 따라서, 자, 1, 마이너스 공비. 자, 이런 거 이제 실수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 1이에요!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n자리 1 넣는 거, n자리 1 넣으면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5분의 3입니다. 자, 5분의 8이죠? 분모분자 5배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8분의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은 문제. 결국 등비급수의 합, 요 공식 쓰는 문제를 행렬의 곱셈을 통해서, 우리 a, b, c, d 값만 찾으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8번이었고요. 자, 이제 도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19번입니다. 자,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 공부가 좀 필요하겠죠. 처음 하는 친구는 물론 어색할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등비급수의 활용 도형 문제에서는 제가 전전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예. AR의 n-1제곱이 뭐가 되는 상황입니까? 1-0비분의 첫 번째 항이 되는 상황이고요. 자, 문제의 이 기호 표현에 따라서, 그러니까 A1, A2, A3 이렇게 해서 더하는 걸, 계속 더하는 걸 보여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보시면, 얘가 A1이에요, 여러분. 편하게 보자, 한번. 얘가 A1이야. 예, 그리고, 얘가 A2야, 조금 작은 게. 또 이제 그림은 여기 A3도 나오고, 그래서 A1부터 A2, A3 계속 더해 가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이렇게 기호를 붙여서 설명하기 힘드니까 그냥 요 그림의 어두운 부분, 요 부분. 이 그림의 어두운 부분이 얘네 합이 되겠죠. 얘를 S1, 얘를 S2, 그다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를 S3 해서 문제 상황에서 여러분,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부분합의 극한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었죠. 도대체 A는 어떻게 구하니? 네,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 하는 거고요. 공비는 어떻게 구해요? 닮은 비의 제곱이 넓이의 비. 닮은 비는 길이의 비. 네, 개수의 변화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 R을 구할 때 기준이 되는 도형이 뭡니까? 라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기준이 되는 도형. 그럼 그 기준이 되는 도형을 사실은 이제 내가 의도적으로 설정하면 참 좋은데 의도적으로 설정하지 않았음에도 요 A를 구하는 과정에 요 A를 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준이 되는 도형이 설정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면서 19번 문제 풀이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A1, B1이 6이에요. A1, B1이 6. A1, B1이 6. 오케이. 자, A1, C1이 8입니다. A1, C1이 아니고 A1, C가 8이네요. A1, C가 8. 자, 그럼 6, 8. 피타고라스의 정리. 6, 8, 10. 피타고라스의 수죠. 오케이. 자, 얘가 이제 직각이야. 직각이라고 했으니까 피타고라스가 됐을 거고. A1, B1을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D1. 1대2로 내분한대요. 1대2. 그리고 여기 길이가 2고요. 이 길이가 4예요. 네, 1대2로 내분했으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B1이 중심이고, B1이 중심으로 이렇게 원을 그렸대요. 부채꼴 그린 거죠, 이렇게. 교점을

B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4면 얘도 4예요. 얘도 4. 이렇게 길이가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 만들었습니다. 얘가 R1이에요. 그 다음에 B2에서 A2까지 수선해발을 내리고 똑같이 얘도 1대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역시 부채꼴 그리는 거죠. B3.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 가겠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단 여러분 이제 첫 번째 항 구하는 걸 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이 뭡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요 삼각형의 넓이인데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에요? 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등변 삼각형. 요 길이가 4. 얘도 4. 그러면 선생님 요 끼인각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요 끼인각 세타.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끼인각이 되겠네. 특수각이 아니지만 사실 사인 끼인각이 나와 있죠. 사인 끼인각이 어디서 나와 있습니까? 얘가 지금 직각삼각형. 예. 6대 8대 10, 3대 4대 5. 사인 세타 10분의 8입니다. 5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첫 번째 항 그냥 A라고 쓰겠습니다. S1을. 자, 그러면 2분의 1, 4, 4. 이렇게 약분할까요? 2, 4, 8 곱하기 사인 세타. 5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사인 세타. 따라서 5분의 8, 4, 32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항 구했습니다. 이제 핵심 공비. 기준이 되는 도형을 누구로 두겠습니까? 라는 거고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센스 있게 잘 생각해 봐. 자, 그러니까 이거 이제 손안 대고 코푼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험이 있죠. 속담이 있죠. 손안 대고 쉽게. 예. 봐봐. 내가 만약에 A1, B1을 기준이 된 도형으로 놨어요. 자, 그러면 A2, B2가 기준이 된 도형이 되겠지.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하지? 얘를 보고 얘를 봐야 되니까 길이를 구해야 되거든. 그래? 그럼 내가 만약에 얘를 결정했어. 그럼 얘를 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구해야 되거든. 근데 아하!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 겁니까? 내가 B1C를 기준이 된 도형으로 설정하면 B2C만 구하면 되는데 얘는 이미 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끝. 왜 구할 필요가 없습니까? 얘가 4예요. 그 얘가 6이에요. 얘가 6이야. 끝났죠?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공비는 그러네. B1C분의 B2C 제곱이 되겠다. B1C가 뭐였어요? 10이었어요. B2C가 뭐였습니까? 6이었어요. 10분의 6의 제곱, 5분의 3의 제곱, 공비는 25분의 9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준의 도형을 딱 설정하니까 한 번에, 아, 손안 대고 코 푸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계산 안 하고 바로 나온다는 얘기야. 자, 따라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 5분의 32. 자, 분모 분자 25배 하겠습니다. 16. 5, 3, 15. 아, 이거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약분해야 되겠네요. 자, 다시 25배 하면은 5분의 32. 맞나요? 48에 32, 2, 4, 8, 10분의 8. 예. 그러면 정답. 예, 약분이 되나 보네. 깔끔하게. 분수를 안 나오고 정답 10. 맞습니까? 예, 맞네요. 4번. 네. 이게 고정관념이 항상 이런 거 풀면 복잡하니까 유리수나 무리수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깔끔하게 자연수가 나와서 네. 답 맞네요. 요런 연습들을 우리가 앞에서 두 문제를 했고요. 이게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유형 확인의 20번입니다. 선생님 그림이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A1, B1이 5고요. A1, D1의 길이가 2분의 15예요. A1, B1의 길이가 5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A1, D1의 길이가 2분의 15입니다. 얘가 2분의 15, 2분의 15. 오케이. 자, A1, D1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2원. 2대1로 내분했대요. 2대1. 2대1이에요. 그럼 이게 3분의 2배. 하면 얘가 5예요, 5. 그 여기는 뭐야? 2대1이니까. 3분의 1배. 2분의 5.

이만큼이다. 여기 이만큼 2분의 5. 2원 D원이 2분의 5. 여기까지 일단은 써놓고요. B원 C원은 1대2로 내분한 점은 F원. 얘가 1대2입니다. 그럼 얘가 2분의 5고 똑같겠죠? 네, 얘가 5가 되겠대요. 이거 평행사변형 되는 거네요. 한 쌍의 대변이 길이 같고 평행한 사각형이니까. 자, 그 다음에 점들을 다 찍었어요. 그리고 A1 G1 대 A1 H1이 2대 3인 직사각형을 그린다. 2대 3입니다. 직사각형.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5하고 2분의 15잖아요. 2대 3인 것처럼 얘도 닮음 직사각형. 2대 3으로 직사각형 만들도록 여기 A2 만들고,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2대 3 똑같이 합동이 되겠죠. 그림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R1입니다. 그 다음 R2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요 안에서 이제 A2, C2를 대각선으로 하고, 여기도 이제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얘랑 평행하고 얘랑 평행하도록. 그 다음 얘도 똑같이 2대 1, 2대 1. 뭐, 여기 1대 2죠. 1대 2, 2대 1. 그래서 똑같은 그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색칠된 부분을 S2, 이 S1부터 S2, S3, S4, SN의 극한, 분압의 극한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가,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의미가 있습니까? 어렵진 않은데, 이게, 일단 첫 번째 항을 내가 구해야 될것 같아. 그러면, 직사각형에 이제 가로, 세로를 찾을 건데, 아까 문제가 2대 3이었기 때문에, 저라면 2대 3이었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가로를 2K라, 세로를 2K라고 하고, 가로를 3K라고 할것 같아요. 이렇게. 2K, 3K. 그러면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냐? 이 문제에서 핵심은, 사실은 이제, 요 삼각형이에요. 요 삼각형. 네, 매우 의미 있는 삼각형. 자,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데, 이 삼각형이요. 그렇죠. 봐봐. 5! 5! 45도? 45도. 직각 이등변. 그럼 여기도 45도, 여기도 45도. 얘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핵심. 자, 그러면 얘가 2K, 3K, 여기도 2K. 그 여기가 2K가 되는 거예요. 2K가. 2K, 2K. 2K, 3K. 3K 더하기 2K.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3K 더하기 2K가 뭐야? 5야. K는 1이네. 아, 지금 내가 K라고 썼지만, 요거 그냥 2고, 요거 그냥 3이고, 여기 그냥 2네. 아주 간단한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항을 S1A라고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 2, 3, 6입니다. 2, 3, 6이 몇 조각? 두 조각. 그래서 첫 번째 항은 12가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공비를 계산할 건데, 자, 공비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기준이 되는 도형을 설정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요 그림을 이제 비교해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저라면, 뭐 똑같은 얘기예요. A to D to 라든, 자, 그리기 편하게 여기. B to C to가 어때요, 여러분? B to C to. B to C to가 뭔데? 여기 B1 C1이지, B1 C1. B1 C1이 B to C to로 뭐 했다? 줄었다. 그럼 뭐가 보여? B1 C1은 2분의 15야. 얘만 구하면 되는데, 사실 얘가 얘를 쭉 올리거나 쭉 내리거나 얘를 쭉 내리게 되면 여기야, 여기. 그럼 얘도 쭉 내리면 요렇게 계산이 다 돼요. 왜? 이 길이가 3이었잖아. 그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이야. 그럼 2분의 15에서 6을 뺀 거지. 따라서 B2C2는,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B2C2는 2분의 15에서 3두 개를 뺀 거예요. 2분의 3이 됩니다. 아! 얘가 2분의 3이야. 끝났지. B1 C1분의 B2C2로 공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공비는요. 자, 한번 더 쓸게요. 공부하는 거니까. B1 C1이 어디로 줄었다? B2 C2로 줄었다. 제곱입니다. 넓이. 2분의 15가 어디로 줄었다? 2분의 3으로 줄었다. 15분의 3. 5분의 1인가요? 25분의 1이네요. 25분의 1 배웠어요. 공비가. 따라서 1 마이너스. 자, 공비분의 첫 번째 항 12가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분모 분자 25배 하게 되면 24분의 자, 12 곱하기 2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가 약분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 2분의 25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도형에 관련된 상황. 그렇게 참 이제 여러분 어색할까봐 제가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문항들 이 기출에 엄청 많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하면 매우 쉬운 편이에요. 그렇게 막, 그렇다고 막 어려운 걸 많이 공부할 필요까지는 글쎄 학교마다 또 상황에 따라 차이 있겠지만, 우리 또 올림포스 이 뒷부분에 대단한 문제 중에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3에 요거에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예. 그거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적당한 수준에서 제가 네, 요렇게 확장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출 문제, 추가 기출 문제 갖고 왔고요. 렌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끝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쪽까지 유형 7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26쪽을 여러분 넘겨보시면 대단원 종합 문제 레벨 1, 2, 3가 나와요. 이제 한 단원이 끝났습니다. 자, 그 문제 풀이 가기 전에 우리 일단은 대단원 종합 문제 가기 전에 지금까지 했던 모든 개념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 마무리입니다. 대단원 마무리. 자, 우리가 자, 우리 수학 공부도 사실은 뭐 제가 뭐 사탐이나 다른 과목이랑도 비교를 해보면 마찬가지인데 이 단원명을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용어와 정확한 단원명, 용어, 수학 용어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내가 정확하게 쓰면서 연결고리들을 막 얘기하면서 설명하고 이게 정말 중요한 공부입니다, 여러분. 이걸 내가 막 해줘. 아, 하는 것보단 내가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 몇 달이 지나도 이 개념들이 까먹지 않습니다. 잊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탁 구조화돼서 바뀝니다. 네, 남 시간 동안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수열의 극한은 크게 두 개의 중단원이 있었어요. 첫 번째 수열의 극한과 네, 두 번째 급수라는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원명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 미적분 2의 이 단원은 결국 미적분 1의 1단원인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 연결된 거고요. 대수의 3단원인 수열 단원이죠. 근데 그 수열에서도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시그마를 배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수열의 극한은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은 어떻게 될까? 이걸 물어본 단원이라면 급수는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의 합인 이 수열의 합은 어떻게 될까? 근데 이 수열의 합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다? 부분합이다. 급수의 기호죠. 그래서 요 SN을 우리는 이 급수 입장에서는 부분합이라고 불렀고요. 급수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급수의 뜻이 뭡니까? 부분합의 극한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이제 수열의 극한부터 살펴보면 이 친구가 n이 한없이 커질 때 특정한 값에 an이 가까워집니까? 내지는 그 값입니까? 뭐222 이런 수열도 있으니까? 내지는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 용어가 바로 수렴과 발산이었어요. 예, 이 친구가 바로 뭡니까?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고요. 수렴 발산을 따질 때 공식으로 뭔가 바로 계산하지 않고 처음에 가장 기본적인 수열의 극한을 바라보는 태도는 뭡니까? 바로 대입입니다. 하나씩 n 자리에 1, 2, 3, 4, 5, 6, 7, 8, 9, 10 대입해서 관찰하는 것이 핵심이었죠. 혹은 기하적으로 뭐 점근선이 있다던가 예. 물론 이제 수열을 그래프를 그리면 점점점점이 찍힐 거예요. 연속적인 그래프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프를 통해 이 친구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 수열의 극한을 바라보는 태도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핵심은 우리의 관심사는 이 수렴하는 경우였고 이 수렴할 때이 수렴하는 값 이를 극한 또는 극한 값이라 불렀습니다. 그럼 이 자체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알파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얘를 계산해 보자.

친구를 계산할 때 근거가 되는 개념이 바로, 그렇죠,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었어요. 자,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 뭐였습니까?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해서. 자,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BN이 베타로 수렴하는 상황에서 두 수열을 더했다, 뺐다, 실수배했다, 곱했다, 분모 영환일 때 나눴다. 이건 중요하죠. 따로따로 리미트를 붙일 수 있고 계산이 가능하게 만드는 논리적 근거였어요. 이론적 근거였어요. 증명은 아니고, 우리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니까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시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바로바로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제 항상 뭔가를 만들어낸다기보다, 바로바로 이제 계산했었죠. 그 근거를 선생님이 다 증명을 해드렸었고요. 합답형 문항에서도 이제 참거짓을 판단하는 것까지 쭉 디테일하게 말씀드렸고요. 일반항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 바로 뭐였습니까? 치환이었어요. 치환. 수열에 관련된 관계식은 뭐 CN, DN 이렇게 치환해서 AN을 구하거나 BN을 구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눈에 잘 보입니다라고 하면 한 번의 식을 변형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특정한 AN과 BN을 찍어서도 답을 구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이걸 할수 있을 때그 방법을 써야 된다. 그래서 얘를 기본으로 우리가 무한대문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의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었고요. 부등식이 나온 경우에는요, 수열의 극한에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무한대문의 무한대꼴 같은 경우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분자를 나누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고요.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같을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 비를 수렴하고, 분자의 차수가 더 작을 때는 0으로 수렴하고, 분모의 차수가 더 작을 때, 분자의 차수가 더클 때는 최고차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이 됩니다.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역시 마찬가지죠. 무리식인 경우에는 유리화를 하죠. 무조건 무리식이라서 유리한 게 아니고, 유리화가 아니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인 경우에 해당이 됐습니다. 완전 제곱꼴을 이용한 풀이 있었습니다. 부등식을 어떻게 변형합니까? 요게 핵심이었고요. 좌변과 우변에, 부등식의 좌변과 우변이 같은 곳으로 수렴하는 곳으로 무조건 변형하기보다는 주어진 수열의 극한을 값을 구하는 그 식의 형태의 변형을 통해 부등식을 찾는, 거꾸로 푸는 전략이죠. 걔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 요게 이제 수열의 극한 값을 계산하는 하나의 또 단원이었어요. 자, 이걸 배운 다음에 우리는 뭘 배웠냐면, 우리가 스페셜한 상황, 이 스페셜한 상황이 바로 뭡니까? 등비수열이죠. 선생님, 등비수열의 극한은 별도의 단원으로 다뤘습니다. 결국 등비수열의 극한은 별도의 단원으로 다뤘지만 이 개념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r의 n제곱의 수렴과 발산, r의 범위에 따라, r의 절대가발이 1보다 크면, 절대가발이 1보다 작으면, 절대가발이 1일 때, 이런 상황들을 쭉 얘기했었고요. 이 친구의 계산 역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같은 원리로 계산이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 그렇죠, x의 n제곱으로 정의된, 이 친구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같은 경우는 공비가 한 종류입니까? 공비가 두 종류입니까? 공비가 한 종류일 때 공비의 절대값이 1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눴고요. 공비가 두 종류일 때두 공비의 절대값의 대소관계를 비교해서 fx를 찾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까지가 심화 과정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수열의 극한입니다. 그럼 이제 급수예요. 다시 급수 가보자. 급수 역시 마찬가지예요. 급수가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는, 자, 어떻게 정해집니까? SN이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로 정해지는 거고요. SN이 수렴하는 경우 그 수렴값을 우리는 급수의 합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급수의 합을 구하는 것이 이 단원의 기본적인 목표였고요.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 친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간단하게 만들어야죠.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은 바로 속어였어요. 속어. 뭐를 통해 속어합니까? 부분 분수로 쪼개거나 상황에 따라서 무리식인 경우에는 유리화를 했습니다. 사실 이 과정은 어디서 배웠다는 거예요? 대수 과목에서 학습을 한 거죠. 시그마를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 얘를 속어시켜서 계산한다거나. 네, 그렇죠. 소괄할 때도요, xn과 xn 플러스 1이 나온 게 있고, xn과 xn 플러스 2가 나온 게 있었죠. 눈수렴일 때 뒤에 거 정확하게 남겨야 되는 거고. 0으로 가는 상황이 대부분이지만, 0으로 가지 않는 상황이 이제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끝까지

0: 괄호를 다 계산을 해서 풀이를 써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수가 지금 수렴하는 상황이에요.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의 극한은 0입니다. 요 이야기.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의 극한이 0이 아니면 주어진 급수는 발생합니다. 요런 이야기.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였고요. 자, 또 하나 급수의 성질이에요. 급수가 수렴해. 또 다른 급수 하나도 수렴해. 라고 하면 수렴하는 두 급수로 만들어지는 실수배 합차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급수 역시 따로따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급수의 성질이었어요. 이것도 정확한 논리가 필요했고요. 자, 수열의 극한과 마찬가지로 얘도 마지막으로 별도의 단원으로 뭘 다뤘죠? 바로 등비급수라고 하는 단원을 다뤘습니다. 등비급수. 그래서 대표적인 공식 AR의 n-1제곱이라고 하는 친구가 1-0비분의 첫 번째 항이다. 공비가 -1과 1 사이일 때 가능하다. 이 친구의 합으로부터 유도를 했고요. AR의 n제곱이라고 표기했을 때 역이형제곱 때문에 A가 0이거나 R이 -1과 1 사이일 때 수렴하는 그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까지 공부를 했죠. 마지막으로 도형의 활용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좀 풀었던 거죠. 도형의 활용 같은 경우는 A를 어떻게 구하느냐, R을 어떻게 구하느냐, 닮은 비를 이용했고요. 특히 핵심은 뭡니까? 기준이 되는 도형을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이게 매우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 개수의 변화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칠판 하나를 거의 가득 채워서 쭉 설명을 했는데, 자, 어떠셨습니까? 요 정도까지 설명이 되면, 야, 이제 수열의 극한 내가 빼먹은 거 없이 다알수 있구나. 요런 게 됐다는 가족과의 다음 시간, 대단원 종합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1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의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저
4: 그렇다니까.
2: 분위기? 따라간다며?
5: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5: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 자부심 안국선입니다. 우리 포물선의 접선방식 두 번째 시간이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포물선의 접선 파트, 그러니까 2차 곡선에서 접선 파트는 정형화되어 있다, 더 쉽다. 기본 포물선을 정의하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준비됐나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거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식을 가지고 그냥 빠방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공식 다시 한 번만 되새김질하고 넘어가 봅시다. 포물선 y제곱은 4px에 접하고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녀석은 뭐다? 내가 y는 mx 플러스 m분의 p가 되시겠다 라는 거, 그쵸? 그래서 포물선의 경우 y제곱은 4px일 때 접선만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충분하고 x제곱은 4py까지는 기억을 할 필요가 없을 거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포물선 y제곱은 4px 위에 점 p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y1, y는 2p의 x 플러스 x1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걸 기계적으로 우리가 대입해서 풀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 밖에 점에서 그은 접선 얘기를 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얘를 이용해서 세팅을 한 다음에 요 점에다가 밖에 한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기울기 m을 찾아내거나 얘를 이용해서 y와 x에다가 그 밖에 한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x1과 y1의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주고 또 다른 관계식 y1제곱은 4px1을 통해서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x1과 y1을 찾아주는 형태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해서 접선을 구하는 데는 얘를 이용하는 게 편하고

그럼 접선의 x절편이 마이너스 3이래. 그러면 여기서 얘를, 선생님,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저는요,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y1, y는 p의 값이 1이니까 요 녀석 4p의 절반, 2p.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 절반을 해주면 되죠. 2 곱하기 x 플러스 x1인데요. 얘가 x절편이 마이너스 3이니까 y에다가 0,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게 되면 0은 2배의 마이너스 3 플러스 x1이군요. 해서 x1의 값을 3이라는 걸 찾아내고, 그 다음 얘가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y제곱은 4, x에서 y1 제곱은 4x1이 될 것이고, x1이 3이니까 너는 12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y1은 1, 4분면 위의 점이니까 2루트 3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y1, y는 2 곱하기 x 플러스 x1이 될 것이고, 2 날려버리고 루트 3 나눠주면 y는 루트 3분의 1 x 플러스 루트 3이 되면서 접선 직선 L의 y절편은 루트 3입니다. 정답을 루트 3으로 찾아낼 수 있겠죠? 그렇겠죠? 기계적으로 고민할 거 없이 접선의 방정식 세팅해주고 접점 좌표에 대한 이야기 주어진 조건 가지고 찾아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 와중에 우리가 y1 제곱은 4x1이다. 요런 것들 우리가 놓치지 않고 써먹으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근데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접선의 방정식 얘기하고서 기억해둬야 될 만한 성질이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접선의 x절편은 접점의 x좌표랑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우리 뭐한 거니? 힘들게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얘를 y1제곱은 4x를 이용해서 y1좌표를 구해주는 것까지는 똑같고, 그럼 얘 y좌표가 2루트 3이면은 접선의 y절편은 이 접점의 y좌표의 얼마? 절반이다. 얘 절반이니까 루트 3이구나 하면은 우리는 어떤 식? 요 계산식 하나만 있으면은 게임 끝나는 거죠. 이 과정들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다라는 거지. 해서 포물선의 경우 접선의 x절편과 y절편이 접점과 연관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참 편리하게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기억해 두자고요. 알겠죠? 알겠죠? 접점의 x좌표는 접선의 x절편과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 접선의 y절편은 접점의 y좌표의 절반.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참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 우리 유전기본 다시 한번 복습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서 이렇게 우리가 유제 2번으로 또 넘어가면은 유제 2번도 보시면은 포물선 y제곱은 ax인데 a가 양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a가 양수니까 우리 머릿속에서는 포물선이 어떻게 x축, y축,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출발하겠죠? 그럼 초점 f가 어딘가 있을 것이고 위의 점 6,6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위의 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위의 점이라는 걸 보자마자 우리는 뭐할 수가 있어? 대입해서 식을 세워줄 수가 있어. 그치? 그럼 식을 세워주게 되면은 6의 제곱은 a 곱하기 6이 되면서 a 값이 6으로 행! 나와버렸네? 그럼 포물선의 방정식은 y제곱은 6x라고 나와버렸네? a 값이 허무하게 나왔어요. 근데 그 점에서 뭐래? 접선을 L이라고 불러주었을 때너 L이 되어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접선 x절편은 마이너스 6이 될 것이고, 얘가 y좌표가 6이니까 접선의 y절편은 3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궁금한 게 아니야. 얘는 복습차 그냥 써봤던 거고, 궁금한 거는 a를 지나고 직선 l과 수직인 직선이 a를 지나고 l과 수직인 직선이 포물선의 준선과 만난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수직이야. 그럼 이 직선이 얘 준선과 저기 어디서 만나겠죠. 그쵸? 그 점에 y좌표를 찾아달래. 그럼 지금 우리가 y제곱은 6x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4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x니까 초점의 x좌표가 2분의 3이 되고 준선의 x좌표는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지요. 그쵸? 이렇게 준선이 삐딱해. 삐딱하지 말고 자, 올바르게 자라거라. 이렇게. 그럼 여기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여기서 얘가 준선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구하려면은 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얘 x좌표에다 마이너스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럼 내가 지금 이 직선의 방정식 이야기에서 한 점의 좌표는 알아. 뭐만 하면 돼? 기울기만 하면 돼. 그럼 얘의 기울기가 궁금하잖아? 수직이니까. 얘의 기울기 하면은 얘의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얘의 기울기는 내가 접점의 좌표니까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접선의 방정식은 y1

y는 그다음 2p니까 요 6의 절반인 3에다가 x 플러스 x1이 되겠죠. y라는 녀석은 2분의 1의 x 그리고 플러스 3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지금 y절편이 궁금한 게 아니라 누구는? 우리는 x절, 아니 기울기가 궁금한 거거든. 얘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녀석은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눈치채셨나요? 접선의 방정식을 9에서 내가 기울기를 찾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이 접점의 좌표를 아는 순간 여기서 이 접선의 x절편과 y절편이 그냥 손쉽게 퉁퉁 나왔잖아. 여기서 기울기가 그냥 2클때1 컸잖아. 기울기가 2분의 1이구나. 계산을 통하지 않고 이 그림에서 그냥 기울기 2분의 1을 찾아낼 수도 있겠죠. 어차피 우리가 이 접선이 다 궁금한 게 아니거든. 기울기만 궁금한 거거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딱 그림 보고서 마이너스 3이네? 기울기 2분의 1이네? 너의 기울기는 2분의 1이야. 라고 그냥 그림에서 끄적대서 기울기를 내가 호로록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어떤 점을 지나 6,6을 지나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10에 대고 되시면 18이 되겠네? 그럼 그 직선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3과 만난다라는 것은 x 옆에다 마이너스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3을 집어넣게 되면은 3 그쵸? 더하기 18이 되면서 그 값은 얼마? 21이 요 점의 y 좌표가 되겠지요. 끝났죠? 해서 기울기를 구해라. 접점의 좌표를 알때 기울기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은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접선의 x절편과 y절편을 이 좌표를 가지고 손쉽게 구할 수 있다라면은 그 그림에서 내가 기울기를 손쉽게 촉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봐요. 얼마나 유용하게 써먹습니까? 이 포물선의 접선에서 정말 유용하게 써먹는 성질이에요. 너의 x좌표, 너의 x좌표. 절대값이 갖고 부호반대. 너의 y좌표, 너의 y좌표. 너는 너의 절반이 된다. 정말 유용하게 써먹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고 우리의 가슴속에 좌심방 좌심실에 잘 담아두고 넘어가자. 알겠죠? 유지 2번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페이지를 또 호로록 넘겨서 지금 16쪽이죠? 19쪽으로 넘어갈게요. 19쪽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유형 확인 문제들, 접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무나 더그 앞에 2차 곡선은 정의를 이용한다라는 패턴이 있기는 했지만 그 기본 스타트는 같았지만 그 스타트를 가지고 뭔가 기하적인 요소를 찾아내는 과정이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근데 얘네는 그런 것조차 없어.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을 빵 해버리면 되거든. 너무나 감사한 단원이다.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유형 확인 1번, 19쪽이요. 1번 보시면 포물선 y제곱은 6x에 접하고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의 y절편은 내가 이 문제를 보자마자 포물선을 그릴 수도 있어.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을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문제에서 뭐야? 얘 y절편을 구해달래. 그럼 기계적으로 y는 지금 얘가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p의 값만 궁금한 거거든. 얘가 p의 값이거든. 그럼 y는 mx 플러스 m분의 p.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라며.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y는 2분의 1x 플러스 3이잖아. 그럼 그 직선의 y절편은 3이잖아. 끝났잖아. 고민할 게 없는 거죠. 봐요. 여기서 내가 뭔가 기하적인 요소를 가지고, 아, 이걸 이렇게 그렸을 때, 뭔가 닮음이라거나 합동이라거나 얘랑 얘랑 성분의 길이가 같다라거나 이런 거에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공식을 후루룩짝짝 써주면 그냥 답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땡큐한 단원이다. 그냥 점수를 드리는 거야.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어 하고 걷어찰 필요가 없겠죠. 그쵸? 가져가자고요. 1번 문제 봤어요? 2번 문제도 보자고요. 2번 문제 보시면 점 마이너스 1,1에서 포물선 y제곱은 8x에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를 m1, m2라고 합니다. m2에서 m1을 빼주세요. 접선의 기울기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지금 x축, y축이 있는데 포물선이 y제곱은 8x가 있는데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 두 개를 이런 식으로 그렸다라는 거지. 그 점이 마이너스 1,1인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하기 전에 우리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아, 선생님, 저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모르니까 m이라고 두고,

한점 좌표 마이너스 1,1을 지나네요. 얘가 저 포물선이랑 접하는 거니까 여기에 y 자리에다가 mx 플러스 m 플러스 1의 제곱을 해주고 equal 8x를 해준 다음에 이 녀석을 열심히 여생을 바쳐 내가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서 x에 대한 2차식을 만들어 주게 된다면은 얘가 접하는 거니까 얘의 판별식이 0이 되겠군요. 그럼 m에 관한 2차식이 뭔가 나올 거예요.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내가 m 값 찾아주는 거야. 근데 이 판별식을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어때? 너무 번거롭고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게 뭐야? 접선의 방정식을 공식화한 거잖아요. 기울기를 미지수로, 지울기의 값에 대한 얘기를 문제에서 포인트로 잡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책에 유형 1 해가지고 기울기가 주어질 때 포물선의 접선이라고 돼 있는 데에 단원의 문제 2번이라서 기울기를 가지고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시험 볼때 이거는 기울기가 주어질 때 포물선의 접선 문제라고 나와야 안 나오잖아. 문제에서 그렇게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써 있잖아.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 그래서 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기울기 m을 가지고 mx 플러스 m 분의 8이 4 곱하기니까 p의 값이 2가 되겠죠? 접선의 방정식을 세팅해 줄수 있겠죠. 그 접선이 누구를 지나? 마이너스 1,1을 지나. y 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고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될 거라는 거지. 양변에 m을 곱해주고 좌변으로 이항시켜 주게 되면 m 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2는 제로가 되면서 인수분해가 아주 예쁘게 돼버린다는 사실. 그럼 여기서 m 값은 얼마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또는 1이 되겠죠? 큰 녀석이 m2, 작은 녀석이 m1, 너 m2가 되어라. 너 m1이 되어라. m2에서 m1을 빼주세요.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게 되면 3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얘 같은 경우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면서 m1, m2를 각각 구할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예쁘게 안 돼. 그럼 뭐 해주면 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차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겠죠. 선생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면 안 돼요. 복습하셔야 돼요. 그쵸? 우리가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제로의 두근 알파베타를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것이고, 알파베타는 A분의 C가 되면서, 두근의 차,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은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IC. 판별식이다. 이것도 우리가 자주 쓰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선생님, 지금 빠르게 얘기한 거 요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면 1학년 거 복습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예쁘게 안 됐을 때는 근과 계수 관계를 통해서 요걸 통해서 두 근의 차를 계산할 수도 있었겠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절대값 a분의 1이죠? 루트 절대값 a분의 루트 t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하면은 3이 되겠죠. 당연히 똑같은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2번 문제도 그렇게 우리가 해결해 봤습니다. 기울기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 기울기를 가지고 접선을 세팅을 해서 저 점을 지난다. 밖에 점에서 그은 접선 문제는 접선을 세팅하고 그 접선이 그 점을 지난다. 이게 기본 포맷이에요. 그래서 접선을 세팅하고 그 점의 좌표를 대입하는 게 기본 포맷이다라는 거. 그것을 기울기를 이용하는 문제건, 방식이건, 아니면 접점 좌표를 이용하는 방식이건, 마찬가지다. 접선을 먼저 세팅을 하고 그 점을 지난다를 이용해서 대입을 해준다. 요게 기본 포맷이라는 거. 2번 문제를 통해서 밖에 점에서 그은 접선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3번 문제 보시면은 초점이 F인 포물선 Y제곱은 4X예요. 저 녀석 위에 제1사분면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PF의 길이가 5일 때 PF랑 평행하고 Y제곱 4X에 접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접하는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 강의가 접선 단원 강의라서가 아니라 이 책에 기울기가 주어질 때 포물선의 접선이라는 제목이 있는 단원의 문제라서가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시험에서 만난다고 했을 때 시험에서 만난다고 했을 때 접하는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자마자 접선 얘기 내가 도형의 방정식으로 접근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y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너를 x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y제곱은 4x라고 불러줄게요. 그럼 초점이 F라고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초점을 찾고 있어? 수상해. 근데 위에 점 P가 있어? 그럼 여기서 내가 P라는 점에 대해서 F까지의 길이가 뭐야? 5야. 그러면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해줬지만 포물선 위의 점에서 초점까지를 이어놨으면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무조건 준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봐야죠. 그래서 너의 길이가 5면은 너의 길이도 5가 된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에서 PF랑 평행하고 평행하다라는 것은 뭐냐?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야. 즉, 얘랑 평행하면서 기울기가 같은 이러한 접선의 y절편을 찾아줘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줘라. 우리 뭐만 하면 돼? 기울기만 하면 돼. 그럼 기울기만 하면은 여기서 두 가지로 접근해 볼수 있겠다. 첫 번째, 결국 좌표가 궁금한 거예요, 선생님. 그럼 여기서 내가 온대. y제곱은 4x니까 f가 몇 콤마면 1콤마 0가 되고 준선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이 되거든. 그럼 준선이 x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p의 x좌표가 뭐가 돼버리는 거야? 4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 y제곱은 4x에다가 대입을 하면 y제곱은 4 곱하기 4가 되는 거니까 1, 4분면에 있는 점 p의 y좌표는 4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즉 p의 좌표가 4,4가 나와 버린 거지. 그럼 여기서 얘랑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PF의 기울기를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을 것이고, X좌표가 얼마 컸을 때? 3 컸을 때 Y좌표가 4 컸구나라고 기울기를 찾아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문제에서 수상하게 포물선이의 점 초점 이어놨잖아. 결국 기울기가 궁금하다며. 그럼 내가 기울기를 궁금해? 수선의 발 내려봐. 너가 5야. 너는 2잖아. 그럼 넌 얼마야? 3이야. 피타고라스 5, 3, 4야. 3분의 4가 기울기네. 끝! 이렇게 우리가 기하적으로도 접근할 수도 있겠죠. 포물선 위의 점에서 초점을 이어놨으면 그때는 우리가 기하적인 요소를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 언제나 우리가 가슴 속에 담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도 있겠다. 그럼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는 뭘 찾았어? 기울기를 찾아주었어. 그 기울기가 3분의 4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줘야 돼. y는 mx 플러스 m분의 p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y는 3분의 4x 플러스 4분의 3이 되겠죠? 뭘 구해달래? 접선의 y절편을 구해달래. 정답은 얼마? 4분의 3이 정답이 되시겠다라고 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지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접선 얘기를 하는데 아까처럼 접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기계적으로 공식을 쓸 거야. 쓸 건데 그 와중에 포물선 위의 점을 초점 이어놨어. 정의를 이용했던 우리의 그 DNA가 있지 않아, 그치? 그냥 그걸 이용해서 그림에서 끄적대서 기울기를 찾아낼 수 있겠다. 그런 걸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접선 얘기를 하는 와중에 정의를 이용하는 것이 혼재될 수 있어요. 혼재돼서 같이 이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방심하지는 말자고요. 다만 궁극적으로 이것을 공식을 안 쓰고 넘어갈 리는 없다. 접선 얘기를 해주려면은 그게 기울기가 주어지는 문제라면은 기울기를 이용해서 쓸 것이고, 4번부터 풀게 될 접선의 위의 점에서 얘기는 위의 점에 대한 어떤 포인트가 계산이 들어가겠지요. 4번도 한번 보시자고요. 4번도 보시면은 초점이 F인 포물선 Y제곱은 X입니다. Y제곱은 X예요. 그러면 포물선이 우리가 요게 X축, 요게 Y축, 포물선이 Y제곱은 X가 요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초점 F를 잡아주면 얘는 4분의 1,0네요. 얘가 4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X니까 P의 값이 4분의 1이죠. 위에 좀 4,2가 있다면 있다고 합니다. 4,2에서의 접선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A를 지나고 직선 L의 수직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합니다. 여기를 지나고 여기에 수직인 직선을 너를 내가 B라고 합니다. 삼각형 AFB의 넓이를 계산해 주세요. 지금 그럼 사실상 높이는 2라는 걸 알거든. 뭐만 찾으면 돼? B의 좌표만 찾아주면 돼. 그럼 요 직선을 구해 주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겠죠. 너의 기울기를 알려면 너의 기울기를 먼저 구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접선의 방정식을 y1y는 2 곱하기 y는 얘의 절반 2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x1. 접선의 방정식은 y는 4분의 1x 플러스 2분의 2 이 y1y는 2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x1.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계산이 y1y는 그쵸? 2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x1이 될 거예요. 2로 나누니까 여기가 1이죠. 1. 그쵸? 이렇게 우리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 접선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건 누구야? 기울기가 궁금한 거야. 너의 기울기가 4분의 1이니까 요 녀석의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라고 접근할 수가 있을 것이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접점 좌표를 알고 있잖아.
그러면 반사적으로 접선의 x절편과 접선의 y절편은 얘의 절반이 되면서 반사적으로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얘가 4클 때 1컸으니까 얘의 기울기가 4분의 1이고, 따라서 요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기울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1이구나 라고 찾을 수도 있겠죠. 접선의 반사식이 아니라 접선의 x절편, y절편을 가지고 접선의 기울기를 그냥 토록 구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내가 기울기를 구했다고 한다면 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고요. 한 점좌표가 4,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시겠다. 그럼 여기서 너는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4, 4, 16 더하기는 18인가요? 네. 우리가 궁금한 건 누구야? x절편이야. 그럼 x절편은 y는 0 집어넣으면 4분의 18, 2분의 9가 되겠죠? 즉, b라는 점의 좌표가 2분의 9, 0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궁금해하는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는 2분의 9에서 4분의 1을 빼준다. 2분의 9에서 4분의 1을 빼준다. 4분의 18, 4분의 17인가요? 네. 너는 4분의 17이 요만큼의 길이가 되겠다. 그 다음 높이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해서 넓이는 4분의 17이 넓이가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뭔가 대단한 고민할 게 없다라는 거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써서 기울기를 얘기한다. 알고 있는 성질 이용해서 기울기를 얘기한다. 수직이다? 길고 마이너스다. 너의 길이는 마이너스다. 직선에 마이너스 구해서 X절편 찾아라. 뭔가 대단한 기하적인 요소 없이 그냥 우리가 1학년 때부터 많이 해왔던 그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 나가는 과정,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나가는 과정, 그걸 그냥 우리가 다시 한번 해주면 된다. 해서 너무나 감사한 단원이다. 5번 문제도 보자고요. 5번 문제도 보시면은 초점이 F인 포물선 Y제곱은 AX예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잘 보고 그림을 그려 봅시다. A가 양수예요. Y제곱은 AX입니다. 그럼 포물선을 X축, Y축,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인 거죠. 근데 14분면 위에 점, 14분면에 있는 점 위에 있고 14분면에 있는 점 A가 3,K래요. 그럼 일단 보자마자 위에 점이니까 Y좌표에 K를 대입하고 X좌표에다가 3을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를 한 구석에다 써놓고 출발해야 되겠죠. 위에 점, 일단 대입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위에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루트 3이래. 응?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래? 위의 점에서의 접선? 그럼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자. 그럼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1, y는 k 곱하기 k 곱하기 y1, y는 4p의 절반, 2p는 2분의 a가 되겠죠? x 플러스 x1, 요게 접선의 방정식이고,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y는 2k분의 a의 x 플러스 3이 되겠죠? 굳이 전개 안 했어요. 왜?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구야? 기울기가 궁금하거든. 저 기울기 2k분의 a가 뭐가 되는 거다? 루트 3이 되는 거다. 그럼 a라는 녀석은 2 루트 3의 k가 되는 거다. a와 k 관계식을 하나 더 찾아낸 거죠. 그럼 얘네들을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풀어주게 되면은 k의 제곱, 여기다 계산해 볼까요? k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3 곱하기 a 자리에다가 2 루트 3 k를 넣어주면 되고. 그럼 여기서 얘가 지금 14분면인 점이니까 K가 양수, K가 사라지게 되죠. 그럼 K 값이 얼마가 돼? 6루트 3이 돼버렸어. K 값을 찾아냈다면은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K의 제곱은 6, 3 곱한 거니까 A가 얼마가 되는 거야? 36이 나오는 거야. A 값도 찾아버렸어. 즉, 포물선의 방정식은 Y제곱은 36X고 저 위의 점 A는 3,6루트 3이라는 점이었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A라는 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 3,6루트 3이 이렇게 되어 버리고, 점 F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지금 Y제곱은 36X였으니까 P의 값이 9거든요. 9,0. 그러니까 실제로 F가 좀더 이쪽에 있고 A가 이쯤에 있는, F가 여기서 A가 이쯤에 있는 이런 그림이었겠지. 그치? 그래서 좀더뭐 기왕 하는 김에 점의 위치도 좀 바꿔서 그림도 다시 그려볼까? 그래서 다시 그려보면은 F가 여기쯤 있을 때 A가 여기쯤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AF의 길이를 계산을 해달래라고 했을 때, 선생님, 저는 A가 3,6루트 3이고 F가 6,0니까 AF의 길이는 루트 속에 600, 아니, F가 9,0죠? F가 9,0니까 X좌표의 차는 6의 제곱, 그리고 Y좌표의 차는 6루트 3, 그거의 제곱. 해주게 되면은
6그 집어내면은 12가 되네요. 아우, 전잘 풀었어요. 라고 하면은 조금 부족해요. 잘 풀었는데 뭐가 문제예요?

여기서 초점까지 길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전과점사의 거리를 구할래? 안 되잖아. 아, 뭐, 안 된다기보다는 그러지 말자고 우리 했잖아. 어떻게? 준선까지의 거리가 너랑 같으니까. 여기가 3, x는 마이너스 9. 요만큼이 12. 이렇게 풀어야지 좀더 현명한 방법이잖아요. 포물선 위에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를 얘기를 했는데 왜 점과점사의 거리를 해? 준선까지의 거리로 손쉽게 x 앞에 차만 가지고 해결을 해줘야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봤어요. 즉 문제에서 위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일 때라고 했으니까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팅을 해서 기울기를 루트 3인 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시겠다. 그런데 조금 고정관념을 비틀어 볼게요. 뭐냐? 위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루트 3이다 라고 문제에서 말을 했으니까 그냥 고민할 것 없이 문제의 흐름대로 위의 점에서 접선을 구하고 기울기가 루트 3이네 라고 문제에 접근한 거예요. 근데 얘를 삐딱하게 볼 수도 있겠죠. 위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루트 3이야.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루트 3인 접선에 대한 접점이 A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거지. 그래서 기울기를 가지고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생각하면 y는 루트 3x 플러스 기울기 m분의 p의 값이 4분의 a예요. 즉 접선의 방정식이 y는 루트 3x 플러스 루트 4 루트 3분의 a라고 세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접선이 누구를 지나? 저 a를 지나는 거야. x자리는 3, y자리에 k를 주면 k는 3루트 3 플러스 4루트 3분의 a라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도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럼 아까 첫 번째 풀이처럼 얘를 통해서 얻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얘랑 얘를 연립을 해주게 되면은 k의 제곱은 3루트 3 플러스 4루트 3분의 a의 전체 제곱은 3a가 되고 요 녀석을 전개해 주게 되면 요거 제곱 요거 제곱 두배 요거 요거 해줄 때두배 요거 요거가 2 곱하기 루트 3은 사라지고 4분의니까 약분이 되면서 2분의 3a가 a의 1창이거든. 근데 얘를 이항시켜 버리면은 마이너스 2분의 3a가 돼 버려요. 그럼 얘를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제곱을 해 버리게 되면은 3루트 3 마이너스 4루트 3분의 a의 전체 제곱은 제로가 돼 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얘를 A라고 하는 녀석은 4루트 3 곱하기 3루트 3이 되는 것이고, 4, 3, 12에 3을 곱해서 A가 얼마가 된다? 36이 된다. A의 값이 먼저 나오고, 이 A의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K의 값을 6루트 3으로 찾아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계산이 얘보다는, 얘는 다항식이고, 얘는 다항식이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계산은 조금 더 복잡했을 겁니다. 하지만 답은 나왔죠? 그럼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뭐가 더 낫다, 나쁘다가 아니라, 시각을 뒤틀어 볼 수도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푼다라고 한다면은 10명의 친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9명 이상은 아마도 일단 문제가 포물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 단원 문제가 카테고리에 들어 있고, 그쵸? 그리고 문제에서도 흐름이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라고 텍스트가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접선의 기울기가 루트 3일 때 접점의 좌표가 3,k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했을 거라고. 그렇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문제에서 기울기가 모인 접선이 이 점을 지난다라고 하면은 기울기가 주어진 걸로 접선을 만약에 세팅을 하고 출발하겠지. 근데 위의 점에서 접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출발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바꿔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을 바꿔서 얘기해 볼 수도 있어야 된다. 내가 위에 접선의 기울기가 루트 3일 때그 접점이 A다라고 문제에서 말이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세팅을 해봤는데 계산이 복잡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 그럼 뒤틀어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계산이 좀 복잡한 상황이야? 여기서 뭔가 쟤를 고민할 것보다는 계산이 빠르겠어? 그럼 계산을 그냥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게 연습을 둘다 해보면은 여기서 기울기가 단항식으로 나올 거라는 게 예측이 될 거예요. 봐, 접선의 방정식이 y1, y는 2p의 x 플러스 x1이니까 나눠주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단항식으로 나오거든. 그럼 얘가 좀더 계산이 편하겠지. 요런 것들을 연습해보고 내 손으로 한번 써보는 경험을 해보자라는 거지. 이 경험을 해봐야 이렇게 접근했을 때 계산식이 좀더 단항식으로 간단하게 나오겠구나.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런 판단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바꿔서 나왔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루트 3인 접선이 A라는 점에 뭐 접점을 뭐 이렇게 된다라고 나왔을 때, 거꾸로.

접점을 가지고 세팅을 해서 기울기를 이용해준다. 요런 사고를 우리가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만들 때 정말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말 바꾸는 거예요. 예. 말 바꾸면 같은 내용이지만 내용이 문장이 달라지면서 뭔가 다르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 그런 거에 당하지 말자고.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뒤틀어 볼수 있는 시각을 가져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접선은 특히 우리가 특히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접선은 기울기를 가지고 세팅을 하느냐, 접점 좌표를 가지고 세팅하느냐 두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이용하는 게더 편할 것이냐 문제에서 위의 점에서 접선이다. 그냥 보통은 위의 점에서 접선을 가지고 하는 게 낫겠죠. 기울기가 얼마나 접선이다. 보통은 기울기를 가지고 세팅하는 게 나을 겁니다. 보통은요. 근데 그 과정에서 너무 험난하고 복잡하다. 시각을 바꿔서 뒤집어서 식을 세워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 아까 같은 경우 양쪽 방향에서 두 가지 식을 가지고 얘네들을 연립해서 A랑 K를 값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 방법까지도 가능하겠죠. 시각을 뒤틀어 볼수 있는 거.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한번 다시 얘기해 볼수 있었던 5번 문제였습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Y제곱은 마이너스 X 음수예요. 자, 그럼 간만에 포물선이 X축, Y축 이렇게 그려지는 포물선이 간만에 그려졌어요. 랄랄라. 자, 여기 위에 점 마이너스 2,2가 여기 어딘가 있대. 그럼 마이너스 2,2가 좀 어느 정도 되게끔 그림을 포물선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 자, 마이너스 2,2 나오네. 한 이런 느낌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자. 여기를 마이너스 2,2라고 잡아줍시다. 그럼 여기 위에 점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불러주고 이 직선 L이 Y축과 만난 점을 A라고 하자. 그러면은 저 접선의 방정식을 Y1,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X1 이거의 절반을 계수로 써주고 X 플러스 X1,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 플러스 1이군요. Y절편이 1이군요. 근데 그 A라는 점의 좌표는 0,1이군요. 근데 A를 지나고 직선 L에 수직인 직선이 있다네. 이 직선이 포물선 Y제곱은 AX라고 하는 어떤 접선과 어떤 포물선과 접한다고 한다네. 그때 접할 때이 포물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Y제곱은 AX의 A값을 찾아주세요. 라는 얘기가 된다네. 그러면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했으니 요 녀석의 직선의 방정식은 얘랑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얼마야? 플러스 2가 되겠죠. Y절편은 A,0를 지나 A,1을 지나니 A,0가 아니라 A 0,1이요. 0,1을 지나니까 Y절편 1인 요런 직선이에요. 그럼 이 직선이 이 포물선에 뭐한대? 접한대. 아, 접하니까 2X 플러스 1의 제곱은요. AX라고 해서 전개해서 판별식은 0이다라고 풀면은 안 되겠죠. 안 된다기보다는 험난하겠죠? 그걸 하기 싫어서 우리가 공식을 만들었잖아. 뭐, 기울기가 2인 접선인 거잖니? 그치? 기울기가 2인 접선이니까 y는 누구? mx 플러스 m분의 p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4분의 a예요. 즉, y는 2x 플러스 8분의 a가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인 거죠. 근데 너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럼 여기에 있는 요각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럼 a값이 얼마가 돼야 돼? 8이 돼야 돼. 라고 정답을 낼수 있겠죠. 첫 번째 방법. 접선 얘기를 했으니 정직하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이 직선이 여기 접한다 했으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을 또 써준 거예요. 두 번째 방법. 끄적끄적 대면 된다. 뭐냐? 얘기했죠. 접점 좌표를 알고 있는 거잖아. Y절편 왜 이렇게 힘들게 구하실까? 그냥 이 Y절편보다 절반이다. 얘기했었죠. 0,1. 그럼 봐요. 여기서 얘가 접선, 얘의 여기 접하는 거잖니. 그러면 이 접선의 Y절편이 또 0,1이니까 역으로 이 접점의 Y좌표는 요 1의 몇 배? 두 배가 돼. 즉 얘네 둘의 Y좌표가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 녀석의 접점의 Y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된다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서 내가 여기서 요 직선이 지금 얘가 마이너스 2,2니까 얘 y x절편은 2가 되면서 얘의 기울기가 2클때1 감소해.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얘의 기울기는 1클때2 증가하겠네? 근데 얘가 1이잖아. 그럼 여기 x절편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여기 x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 접점 x좌표는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즉 2분의 1,2가 요 포물선 위에 점인 거네. 그 y자리에다가 2를 대입해 주게 되면은 x자리에다 2분의 1을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겠네. a의 값이 8이 나오게 되겠네. 요렇게 우리가 해결해 줄 수도 있겠죠. 그죠? 맞나요? 그냥 끄적끄적대면서 좌표를 찾고 기울기를 가지고 좌표들 세팅해 가지고 그냥 풀어낸 거죠.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보이나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접점의 좌표랑 접선의 y절편, x절편 사이의 관계 정말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그림도 은근히 많이 등장하네요. 포물선이 양쪽에 이렇게 있어. 근데 접선의 y절편이 접선 두 개가 y축에서 만나. 그 말인즉슨 얘네들의 y좌표는 똑같다. 똑같이 얘두 배가 된다. 이런 그림도 은근히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정도 눈에 담아두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알겠죠? 해서 6번 문제도 그렇게 우리가 접선의 반열식을 열심히 세워서도 해결을 해봤지만 그냥 접점 잡혀 가지고 끄적 끄적 끄적 끄적 됐더니 접점 좌표를 찾아서 내가 대입해서 해결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우리가 6번 문제까지 연습을 해봤습니다. 어때요? 별다른 거 없죠? 그냥 공식 이용하고 거기서 몇 가지 기억해둬야 될 만한 어떤 성질들만 가지고 손쉽게 해결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보충자료에 있는 문제들, 기출문제를 통해서, 아, 이런 식으로 활용됐어, 나왔었고, 우리가 역시 해결해 나갈 수 있구나. 한번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충교재 13쪽. 13쪽 2025학년도 9월 모평 26번에 나왔었던 문제, 11번 문제부터 보실게요. 보시면은 그림이 없어요. 근데 좌표 평면에서 점 1,0을 중심으로 하고 X축, 그리고 Y축. 1,0이 여기 있어.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6이니까 아, 내가 그림을 예쁘게 한 번에 잘 그릴 수 있을까? 한요 정도 느낌으로 예, 원을 그렸어요. 뭐요 정도 느낌이면은 뭐 선방했습니다. 예. 요렇게. 우리가 x축과 만난 점의 좌표도 찾을 수 있겠죠. 근데 y제곱은 4x예요. y제곱은 4x를 그려 버리면은 요렇게 포물선을 내가 그릴 수가 있겠어요. 위에 점 n제곱, 2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의 접선이 여기서의 접선이 원씨랑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F라고 하는 점을 내가 1,0, 마침 저 원의 중심은 포물선의 초점과도 같아요. 근데 얘가 이거를 잇고 이것을, 여기서 내가 준선까지 거리 같다라는 그림을 안 그릴 거야. 왜안 그려? 안 그린다는 걸 간주해서 이렇게 점선으로 점점점점 해볼까? 왜안 그려? 접선이란 말이 나왔잖아. 얘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 접선 얘기가 나왔으면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어딘가 세팅을 해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접근해줘야 되겠다라는 게 먼저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얘기했잖아요. 시험을 볼 때는 우리가 아까 풀었던 유형 확인 문제처럼, 올림포스 문제처럼 얘가 어떤 단어 문제라고 안 나왔단 말이야. 그걸 내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보고 파악을 해야 돼. 접선 얘기를 했으니 나는 접선에 맞는 공식을 쓸 거야. 그럼 기울기를 가지고 쓸 거냐? 접점 좌표를 가지고 쓸 거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라는 말을 했잖아. 그러면은 접점 좌표를 가지고 접선의 반열식을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y1, y는 2n 곱하기 y는 2p, 4의 절반, x 플러스 n의 제곱이 되겠다. 2를 날려버리고, x 마이너스 n, y 플러스 n의 제곱은 0이라는 접선의 방정식을 세팅할 수가 있어요. 내가 y는 형태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썼어. 왜? 지금 여기서 이 직선이 원과 만나네, 안 만나네를 얘기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방법은 원의 방정식이 1,0가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이 6이니까 너랑 너랑 연립을 해서 y 자리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서 n분의 1 x 플러스 n을 집어넣어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만나는 거죠? 호호호호호 그럼 안 되죠, 그죠? 계산 너무 복잡합니다. 아마 내일쯤 답이 나올 거예요. 왜? 그럼 안 되잖아요. 우리 시험이 뭐 내일까지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원과 직선이 만날 때는 언제나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d를 얘기했을 때 d랑 반지름 r의 관계를 이용해 주는 겁니다. 그쵸? d랑 r를 얘기했을 때 지금 만나려면 d가 r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지 만나는 거죠? 그쵸? 그럼 d란 녀석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되시겠다. 그럼 점과 직선 사이 어디? 1,0. 1,0와 너 사이 거리는 루트 속에 x의 계수의 제곱에 y의 계수의 제곱

절대값 1,0를 집어넣게 되면 1 플러스 n의 제곱의 절대값 되시겠다. 이 녀석이 누구보다 반지름 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1 플러스 n의 제곱은 양수잖아. 그럼 절대값 뾰로롱 뾰로롱 벗겨져. 근데 1 플러스 n 제곱의 루트시였어. 1 플러스 n 제곱이야. 얘는 이거의 제곱이잖아. 그럼 약분이 되면서 너는 루트의 n 제곱 플러스 1이네. 얘가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네. 루트 속에 있는 n 제곱 플러스 1이 누구보다 3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네. 그럼 n 제곱이 누구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3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하네. 근데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뭘 찾아달래? 자연수 n을 모두 다 찾아달래. 그럼 자연수 n은 누가 있겠어? 자연수 n은 1, 2, 3, 4, 5. 다섯 개가 있겠죠? 35보다 작거나 같은 제곱이. 그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 몇 개? 다섯 개. 정답 오 나오겠죠? 1학년 과정이잖아요. 1학년 과정. 그쵸? 여기에 그냥 살짝 뭐 접선의 반열식 공식 하나 묻었을 뿐. 그 다음은 1학년 과정이라고요. 여기서 내가 이 포물선 이해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랑 준선까지의 거리랑 같다 이걸 이용하는 거 필요 없었잖아. 접선 얘기가 나오는 순간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그냥 이용해서 기계적으로 접근해 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거죠. 이렇게 우리가 쉽다고요. 접선 얘기들은. 접선 얘기들은 어려운 문제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뭐 그렇다고 아예 없진 않습니다. 뒤에 나중에 쌍곡선에서 나와요. 근데 그것도 시험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또할 만합니다. 엄밀하게 푼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려운 거지 시험을 본다 했을 때는 또할 만해요. 아이고 궁금해라. 우리 쌍곡선의 접선 기다려지게. 자, 주문을 건 겁니다. 아이고 궁금해라. 빨리 하고 우리 쌍곡선까지 가봅시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 2016학년도, 2016학년도까지 내려갔어요. 선생님이 웬만하면은 가급적 최근 기출 문제로 우리가 최근에 이렇게 나왔다를 보여주고 싶은데 여기까지 내려갔다는 얘기는 뭐야? 여기까지 내려가야 좀 설명 같이 풀어볼 만한 문제가 나온다. 그 이외에는 정말 기본적인 공식 쓰는 이 포물선이 있고 여기 위에 점에서 접선의 반열식은 접선의 뭐 y좌표는 접선의 뭐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지. 그만큼 이 문제들이 할 만한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접근해주면 된다. 보자고요. 그림과 같이 초점이 F인 포물선, Y제곱은 4X. 그럼 일단 포물선의 X좌표, 초점의 X좌표가 1,0라는 거 우리 알아. 초점의 X좌표가 1, 그래서 1,0가 된다는 거 알아. 근데 위한 점 P야. 위한 점에서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야. PFO 요만큼의 가격 크기를 구해달래. 가격 크기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해달래. 아, 그럼 선생님, 접선의 접점을 내가 포물선의 접점을 x1, y1이라고 두고 접선의 방정식은 y1, y는 2p의 x 플러스 x1이고 얘가 마이너스 2, 0를 지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랑 0를 집어넣게 되면은 0는 두 배의 마이너스 2 플러스 x1이 되어서 x1은 2가 되는 것이고 y제곱은 4x니깐 y1 제곱은 4 곱하기 2가 되면서 1사분면 2의 점 y는 2루트 2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접선의 좌표를, 접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겠지만, 예상하셨죠? 이렇게 힘들게 가지 말자. 뭐? 접선의 x좌표이 마이너스이면, 접점의 x좌표는 얘랑 절대값이 같고, 부었대? 반대. 끝! 힘들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구절절 구할 필요가 없다. 접점의 좌표를 구한 데 있어서. 때에 x좌표가 2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y좌표가 2루트2라는 거 계산해주면은 끝!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코사인 PFO를 구하라고 했는데 요쪽의 각을 세타라고 불러준다면은 여기서 요쪽의 각은 뭐야? 파이에서 세타를 우리가 삼각함수를 배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파이 마이 세타 삼각함수를 안 배웠다라고 하면은 180도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선생님 저 아직 대수에서 삼각함수를 안 배웠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을 살짝 생략하고 다음 문제 우리가 다음 단원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여기서 요쪽 각에 대한 삼각함수 파이 마이 세타의 삼각함수는 코사인 값은 요것분의 요거잖아. 그럼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PF의 길이를 P가 2,2루트이고 얘가 1,이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1의 제곱에다가 2루트의 제곱을 해서 3을 씌워줘도 되고. 그쵸? 아니면 요 3을 구하는 과정을 이거의 길이

0: 1을 구하는 과정을 뭘 가지고 여기서 내가 준선이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부터 여의 x좌표가 2니까 2에다가 1에서 얘가 3이다. 그래서 너가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해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너의 길이가 3이라는 걸 찾았어. 너의 길이가 1이라는 걸 찾았어. 그럼 코사인 파이널 세타가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얘랑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얼마? 부호 때 반대가 돼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라고 가볍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해서 보시다시피 이 단원에서 할수 있는 것들은 어차피 정해져 있다. 주어진 공식 가지고 그냥 팍팍팍팍 접선에 반영식 찹찹찹찹 내가 길을 이용할 거냐? 접전좌표를 이용할 거냐? 그것만 내가 잘 초이스해 주면 된다는 거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타원도 똑같이 흘러가는 것, 똑같이 흘러가는 걸 내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사업경제 선생님 문혜진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우리가 첫 번째 챕터 큰 챕터를 끝내고 두 번째 큰 챕터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오늘 드디어 기업과 경영의 첫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기업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기업의 여러 가지 집중 형태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서 나머지를 마무리해 볼 거예요. 이 기업과 경영 파트는요. 우리 뒤에서 배우는 판매 파트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뒤에랑 또 연결해서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기출 분석도 묶어서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한눈에 보는 프리뷰 보면서 좀 더 세밀히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한눈에 보는 프리뷰, 기업과 경영, 그리고 판매라고 해놨죠. 판매. 판매 파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직 기준상으로 뒷파트에 있는 나중에 배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과 경영을 보면요. 중단원이 크게 하나, 둘, 셋, 세 개로 나뉘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기업의 분류와 기업가 정신이 바로 오늘 같이 해볼 부분입니다. 이 기업가 분류와 기업가 정신에 우리가 사실 기출문제에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 키워드는 사회적 책임 하나밖에 없긴 해요. 그래도 모의고사에서 꾸준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기업 집중, 기업의 분류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은 사실 워낙 중요해서 우리 최근에 5개년도만 봐도 3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오늘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사회적 책임 볼 거고 선생님이랑 기출문제 오늘 한 문제 풀어볼 건데 그 한 문제도 사회적 책임 관련한 문제 풀어볼 겁니다. 제일 최근에 수능 기출문제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경영관리랑 경영환경 배울 거예요. 이제 경영에 우리가 경영을 하게 되면 기업에서 경영을 하게 되면 어떤 단계에 따라서 순환하는 과정을 배우거든요.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통제하고 또 계획하고 이거 계속 돌아가는 그걸 배울 거예요. 순환 과정을 배울 거예요. 그 순환 과정 속에서 이제 기출문제 두 문제 출제됐고요. 경영 환경도 사실 절출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제 재작년에 한번 출제됐습니다. 경영 환경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그 다다음 시간에 또 그 교재 순서상 기업의 부문별 활동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부문별 활동에서 우리 여러 가지 활동 중에 뭐 인적 관리 활동, 마케팅 활동, 뭐 생산 관리 활동, 뭐 회계 정보 관리 활동 이런 거 배울 건데 그 중에 마케팅 파트가 바로 여기랑 연결됩니다. 판매 파트 선생님 얘기했던. 그래서 이 기업의 부문별

방송에서는 마케팅을 전체적으로 그냥 큰 흐름만 배운다면 그거를 깊게 배우는 게 판매 파트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SWOT 분석부터 환경 분석 시작해서 STP, 뭐 4P 믹스 마지막까지 쭉 깊게 배워볼 겁니다. 이사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기업의 부문별 활동을 여러분이 잘 정리해두면 여기 뒷부분에 마케팅에서 배웠던 내용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면서 쉽게 공부할 수 있겠죠? 상업경제 과목의 특성도 있겠지만 앞에서 배운 게 뒤에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게곧 뒤에서 배울 내용이라는 거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기업의 부문별 활동도 많이 출제되고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경영혁신 진짜 중요하죠. 원래 경영혁신이 거의 매년 출제됐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경영혁신 우리 같이 배워볼 거고, 그다음 판매 파트 이제 뒤에서 배울 파트, 유통 끝나면 이제 배울 건데 마케팅 파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5개년 중에 4번에 출제된다는 거 정말 높은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전략 수립 과정 활동이 사실 여기도 연결이 된다. 그래서 같이 배우는 거다. 매장 판매, 방문 판매, 전자상거래 세 가지의 판매 방식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는 편입니다. 3번 출제되는 거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업과 경영 판매 같이 묶어서 기출 분석해 봤고요. 20문제 중에서 평균적으로 한 4문제, 5문제, 뭐 3문제, 5문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고정적으로 출제되는 부분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 시작, 오늘 같이 선생님이랑 해볼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분류와 기업가 정신, 사회적 책임까지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는 프리뷰 이어서 한번 목차 같이 볼게요. 자, 교재 기준 4강이에요. 이 4강이라는 건 교재 기준입니다. 여러분, 교재 4강, 기업의 분류와 기업가 정신. 오늘의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그쵸, 기업이에요. 기업. 기업 하나. 우리 기업 사실 익숙하지 않나요, 여러분? 기업? 우리 어디서 배웠었죠? 우리 제일 첫 번째 1강에서 배웠잖아요. 그 경제활동의 주체 네 가지 배웠을 때, 뭐, 어떤 목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고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가게는 뭐 효용에 대해서 소비를 하고, 기업은 뭘 하죠? 생산을 하죠. 뭘 위해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열심히 생산합니다. 그래서 그때 배웠어요. 그래서 기업의 의미, 사실 배웠던 내용이고요. 기업의 특성을 가볍게 볼 거예요. 교재 기준에 나와 있는 거. 그리고 기업의 분류 중요합니다. 근데 기업의 분류, 여러분, 수능에 최근에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근데 모의고사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좀 법적으로 파고드는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역시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기업의 분류 꼼꼼하게 볼 거예요. 기준이 많습니다. 기업의 집중, 우리 기업이 집중해요. 왜 집중할까요?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집중하겠죠? 근데 기업은 계속 영리를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경쟁은 안 하고, 우리 좀 이익을 같이 좀 높여보자.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그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 특수 형태 나눠서 총 5가지 기업 집중 형태를 같이 볼 거고요. 사실 기업 분류랑 집중은요, 둘다 수능에는 잘 출제되진 않았어요, 최근에. 근데 둘다 모의고사 많이 나오지만, 근데 분류에만 좀더 초점을 둔, 이 색깔을 표현한 거는 좀더 많이 나오고, 여러분 좀더 어려워해서 선생님이 표시를 해본 겁니다. 수능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거, 바로 이거 오늘의 포인트죠.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은 이제 기업이 열심히 영리 활동을 하는데, 영리 활동만 하면 안 되잖아요. 뭐 부도덕한 행동을 한다던가 환경도 오염하고 그리고 법도 안 지키고 세금도 안 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줘라. 그 사회적 책임을 져라. 그래서 그네 가지 유형을 예시로 하나하나 배워볼 거고 수능에 출제된 것도 같이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목차로 정리했고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 뭐라고요? 그렇죠. 기업입니다. 기업. 오늘은 기업이 메인이에요. 첫 번째 시작. 자, 기업의 의미와 특성. 이거 아까 말했던 대로 어디서 배웠던 거? 1강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업은 국민 경제를 구성한다. 근데 우리 하나 더 배웠죠? 국민 경제보다 조금 작은 범위 뭐였죠? 가계랑 기업을 묶어서 그렇죠. 민간 경제라고 배웠습니다. 민간 경제를 구성하는 주체기도 하죠. 재화나 용역을 생산한다. 재화나 용역, 생산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재화나 용역은 생산하고 공급해서 이윤을 추구해 제일 중요합니다. 목적이에요. 영리를 목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하면서 생산을 주로 하는 생산 조직체다. 여기에 선생님이 적지는 않았지만 교재에는 그런 설명들도 있어요. 이제 기업이 생산을 하죠. 그럼 그거를 이제 가게가 소비를 하면서 판매 수입을 얻잖아요. 그 판매 수입으로 뭐 할까요? 판매 수입으로 세금,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정부에 세금도 내고요. 그 다음에 뭐 다시 재투자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환경 분석, 여러 가지 뭐 분석을 해서 소비자 분석을 해서 또 새로운 신제품 같은 거 개발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 판매 수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교재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역할만 갖고 와봤어요. 기업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실생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고용 창출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 대기업들, 중소기업도 많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활성화가 되고 잘 돼야 일자리가 늘어나거든요. 사실 여러분도 특성화고 친구들, 우리 선취어부진학으로 대학도 많이 가고 이제 바로 취업해서 뭐 창업하는 친구들도 되게 다양한 진로를 꿈꾸고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특성화고는 직업 교육이 메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취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기업에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야 우리가 또 좋은 양질의 또 질도 좋은 이런 일자리를 찾아서 취업처를 찾아서 면접도 보고 우리가 구직 활동할 수 있거든요. 기업이 활성화가 안 되면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고용 창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삶과 연관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비 욕구 충족한다. 우리 먹고 싶은 거, 선생님 자꾸 예시를 드는 건 여러분이 먹는 거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가르친 학생들도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간식 새로운 거 나오면 꼭 사서 와서 같이 먹어보고 막 하더라고요. 편의점에서도 되게 새로운 신제품들 되게 때가 되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신제품을 자꾸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하는 그런 것들 기업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다음에 국가 경제 발전 당연히 도와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메인 기업들이 잘 되어야 우리나라 경제가 산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도와준다. 사회복지 실현해 주고요. 어떻게 보면 더 널리 보면 이제 개인이 자아 실현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실제로 직장이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기업이. 근데 그 속에서 자아 실현까지 할 수 있어야 되죠. 이 자아 실현 파트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업의 좀 더 뒷부분에 갔을 때 동기부여 쪽 의사소통 쪽에서 매슬로 욕구나 이런 다양한 이론들의 근거에서 선생님이랑 한번더 살펴볼 겁니다. 자아 실현.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 어떻다?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냥 이론적으로 외우지 마시고 정말 우리 삶과 연관이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업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그럼 기업의 분류 봐야죠. 분류가 너무 많아요. 기준이 너무 많습니다. 네 가지 기준이에요. 교재에만. 첫 번째는 소유와 경영. 소유를 하는 사람과 실제 경영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사실 사기업, 공기업, 공사합동 기업은 출자 형태로 나눴다고 봐도 무방해요. 출자. 그러니까 어떻게 투자했느냐, 그 출자 형태. 사기업 같은 경우는 개인사자거든요. 한자로. 그러니까 민간 자본으로 출자하는 형태가 사기업. 그리고 공기업 뭘까요? 공. 그쵸. 정부. 정부가 출자하는 거.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기업 형태. 세 번째 공사합동 기업은 뭘까요? 공기업과 사기업이 같이 출자하는 게 공사합동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규모 뭘까요? 규모 얼마나 큰지. 우리가 1인 창조기업부터 대기업으로 갈수록 규모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모 커지는 거죠. 일로 갈수록 규모가 작아지는 거죠. 그 정도 여러분 알 수 있겠죠? 대기업은 대기업부터 1인 창조기업은 이제 뒷부분 교재에 보면은 굉장히 법적 기준에 따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부분 선생님 뒤에서 같이 볼게요. 세 번째, 업종. 어떤 걸 업으로 메인으로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제조기업,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조하는 거, 쉽게 말해서 가공하고 제조해 재판매하는 목적으로 열심히 만드는 거, 제조기업. 상기업은 내가 물건을 사와요. 매입해요. 상거래할 때 상자거든요. 사와서 거기 이윤을 붙여서 판매하는 목적으로 그런 업을 하는 게 상기업입니다. 자, 서비스 기업, 말 그대로 용역 서비스 제공하는 목적으로 갖고 있는 서비스 기업이 있고요. 그 이외에 기타가 다양한 형태예요. 기타 형태, 뭐 벤처기업,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벤처랑 스타트업 기업 좀 비슷한 느낌이 들죠? 좀 도전적이고 막 이렇게 뭔가 좀 새로운 이윤을 창출할 것 같은 기업들, 이 공통점과 차이점 뒤에서 같이 볼 거고요. 사회적 기업은 영리와 비영리를 목적을 같이 하는 기업, 좀 특이한 기업의 형태입니다. 뒤에서 같이 볼게요. 그럼 제일 첫 번째로 소유와 경영, 아까 선생님 말했던 출자 형태로 나뉘는 것부터 먼저 볼 거예요. 일단은 사기업은 아까 말했던 대로 민간 자본이 출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사자, 민간 자본이 출자하는 형태고 공기업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그 다음에 공사합동은 뭐라고요? 둘이 합친 거, 같이 공동 출자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민간 자본 출자는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요, 개인 기업이에요. 개인은 뭘까요, 여러분? 말 그대로 혼자 개인이 출자해서 경영하는 거예요. 내가 출자해서 내가 경영하는 거, 개인.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일치합니다. 내가 소유도 하고 내가 경영도 하는 형태. 자, 근데 공동기업 딱 봐도 뭐예요? 개인 기업이 아니에요. 이 공동기업은 2인 이상이 같이 공동 경영을 할 수 있는 기업 형태가 공동기업이에요. 그런데 형태가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회사 형태. 상법상 회사 형태가 다섯 가지로 분류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5종의 형태로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조합 형태는 우리 대표적으로 세 개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실 이 그림에서 출자와 뭐 출자 형태 아니면 소유와 경영 기준에서는 이 회사 5종 있죠. 회사 형태 5종. 이걸 특징적으로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협동조합 같이 보긴 할 거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들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회사 형태. 자,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이제 좀 더 깊게.
소유와 경영을 선생님이 조금 더 깊게 갖고 와봤어요. 아까 말했던 내용 그대로 있죠. 자, 개인 기업은 개인 단독으로 자본 출자했기 때문에 소유와 경영이 일치한다. 내가 소유하고 내가 경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내가 창업을 했다.

것도 있는데 요게 자본이 들어와요. 그래서 약간 자본적 형태도 좀 추가가 되는 출자한 형태에서 자본적 형태가 추가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좀 비슷하긴 하지만 그다음에 이세 가지는 또 공통점이 있어요.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이 둘은 이름도 비슷하죠. 주식회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규모, 우리가 대규모의 대자본을 모집할 때 주식 발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 형태. 여기서 조금 이제 운영이나 설립을 유연하게 하는 형태가 유한회사입니다. 일단 특징 안에서 볼 거고요. 유한회사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게 유한책임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 아시고 뒤에서 같이 볼게요. 조합 형태랑 공기업, 공사합동 교수님 아까 다 설명했던 내용이고 조합 형태 세 가지는 뒤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회사 형태 5종 특징 보기 전에 선생님이 이걸 먼저 갖고 왔었어요. 이게 왜 선생님이 갖고 왔냐면 EBS 플러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여러분이 그냥 넘기면 안 되고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용어들이 있어서 선생님 한번더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회사 형태를 특징들을 이해하려면 이두 가지 용어들을 먼저 머릿속에 넣어야지 그 특징이 이해가 돼요. 첫 번째는요, 책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한 책임, 유한 책임이 있어요. 다 한자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을 무한으로 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만큼 투자했는데 난 투자한 거 이외로 내 개인 재산까지 털어서 내가 책임을 지겠어라고 하는 게 무한 책임이에요. 그래서 회사 채무를 변제해야 될 때, 채무라는 건 빚이죠. 빚을 내가 갚아야 될 때, 출자 한도를 넘어서 내 개인 재산까지 다 해서 내가 정말 책임을 지겠어. 그게 무한 책임이고, 이런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원을 무한 책임 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용어로 나올 거예요. 그럼 유한 책임 뭘까요? 있을류의 한계 한자거든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나는 무한으로 책임지지 않을 거야. 난 내가 투자한 만큼 안에서만 책임질 거야. 유한하게 책임질 거야. 그게 바로 유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출자 한도 내에서만 책임져요. 근데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출자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우리 회계에서도 출자란 용어가 나오고, 사업경제에서도 출자란 용어가 나오죠.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용어는 투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투자를 해서 그 소유권을 얻었을 때 출자라는 말을 쓰거든요. 쉽게 말해 투자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투자한 한도 내에서 출자한 한도 내에서만 책임질 거야. 그래서 난 유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원은 유한 책임 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사원이 붙어요. 이따 특징 나올 때. 자, 그다음에 이제 회사 형태의 두 번째 특징을 얘기할 거예요. 위에 연결되어 있어요. 인적 회사의 인자는 뭘까요, 여러분? 인자. 사람 인자죠? 사람 인자.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회사예요.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돈보단 사람이야. 그래서 신용, 신뢰, 우리 끈끈한 게 굉장히 중요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인적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신용을 중심으로, 신뢰를 중심으로 이런 표현을 써요. 중심 운영되는 무한 책임 형태. 아까 무한 책임 배웠잖아요, 여러분. 서로 끈끈하잖아요. 서로 사람과 신뢰, 신용이 중요하다 보니까 대부분 무한 책임 사원들이 구성이 돼요. 무한 책임 사원은 내 개인 재산까지 해서 채무를 면제하겠다라는 되게 적극적인 마음을 가진 그런 사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무한 책임 형태의 회사, 무한 책임 사원들이 있다. 물적 회사는요, 자본을 중심으로, 돈을 투자한 거 중심으로, 돈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유한 책임 형태의 회사를 우리는 물적 회사라고 한다.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요. 용어들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이 이해해 놓으면 뒤에서 특징, 회사 5종 형태 특징 배울 때, 아, 좀 비슷하구나, 이런 느낌이었구나라고 여러분이 좀더 와닿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번더 언급을 좀 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용어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회사 5종 형태에 들어가 볼게요. 자, 공동기업. 이제 2인 이상일 때 우리가 이제 크게 회사 형태, 조합 형태가 있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교재에 어느 정도 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선생님이 조금 순서나 그런 재구조화를 좀 했어요. 여러분이 좀더 이해하기 쉽게 합쳐놓은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저는 선생님의 내용을 보고 여러분이 같이 교재에 중요한 거 밑줄 치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명회사예요. 한명회사. 명자가 뭐라 그랬죠? 이름 명자, 이름을 합친다란 뜻이었어요. 그래서 어떡하다? 서로 이름을 같이 쓰니까 끈끈하다. 끈끈하다. 서로 신뢰와 신용이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책임 사원이 구성되는지 볼 건데, 보통 무한 책임 사원으로 우리는 구성이 됩니다. 이쪽은 여러분 책엔 없지만요. 이쪽 왼쪽 편은 이제 어떤 구성원들로, 사원들로 구성이 되냐 쌤 정리한 거예요. 교재상에서는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무한 책임 사원이 2인 이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원은 회사 업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집행한다. 어렵게 되어 있지만 쉽게 말해 경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소유하고 경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모든 사원이 지분 양도하려면 여러분 너무 끈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지분 양도하고 싶다. 맘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한명 회사에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모두가 반드시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되게 큰 특징. 전원의 사원들이 전원 동의가 있어야지 우리가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특징이 한명 회사 하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무한 책임 사원이라서

끈끈하다. 그래서 지분 양도하려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자, 합자회사에서는요, 자자가 들어가요. 자자, 자본,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한책임 사원 1인 이상, 유한책임 사원 1인 이상이 추가가 돼요. 유한책임 사원 아까 뭐였죠? 우리가 출자한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겠다라고 했던 사원이잖아요. 그 유한책임 사원 좀더 물적 요소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한책임 사원과 무한책임 사원의 역할이 달라져요. 그래서 유한책임에서 회사 사원은 자본의 출자, 투자만 담당하는데요. 이 무한책임 사원은 출자하고 경영도 같이 해요. 그래서 역할이 조금 달라진다. 그치만 여러분, 무한책임 사원이 있다는 건이한명 회사랑 합자회사가 어떤 회사다? 인적 회사 형태를 가진다라고 볼수 있어요. 아까 인적 회사 배웠죠? 사람끼리 끈끈해서 사람 기준으로 이제 운영되는 회사.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그럼 이세 가지는 조금 비슷하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자, 주식회사는요, 일단 셋의 공통점은 다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유한책임 사원은 우리가 출자한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던 거 특징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물적 회사로 우리 구분이 돼요. 이거 세 가지는. 이것도 다 EBS 플러스의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먼저 볼게요.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을 해요. 주식 발행을 하게 되면 대자본을 얻을 수, 우리가 출자할 수 있거든요. 자본을 되게 많이 조달할 수 있고요. 그 대자본이 필요한 대기업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자본의 증권화가 가능하고 보통주의 경우에는 1주 1 의결권을 가질 수 있어요. 뒤에서 설명할 건데요. 이 의결권이라는 거는 내가 의견을 낸다. 그래서 내가 회사를 운영할 때 주식이 많아요. 그러면 그만큼 의견의 파워, 의견의 힘이 센 거죠. 내가 의견을 낼수 있는 힘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식회사에서 조금 더 설립이랑 운영을 좀 유연하게 한 형태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유한회사라고 했습니다. 유한회사. 조금 더 유연하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식회사보다 설립이나 관리, 운영이 용이하다, 좀 편하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보면은 한명 회사랑 주식회사의 장점을 절충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명 회사랑 주식회사를 절충한 형태래요. 가운데 있죠. 왜 그럴까요? 유한회사는 사원총회를 운영합니다. 이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성우정의 직업생활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원총회를 운영해요. 이 사원총회는요. 유한 책임 사원들끼리 같이 총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의견을 많이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타원총회에서 경영할 이사도 선출하고요. 그다음에 지분 양도나 외부 투자를 받을 때이 사원총회 안에 그 동의가 있어야 돼. 어느 정도 동의가 있어야지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보다는 조금 폐쇄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폐쇄적이라는 특징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끈끈한 거잖아요. 사원총회를 통해서 의견을 서로 모으는 거니까. 그래서 한명 회사를 장점을 절충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중소기업, 좀 폐쇄적인, 좀 개방, 주식회사보다는 개방, 외부 투자 적극적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중소기업에 적합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한회사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한 형태가 유한책임회사예요. 그래서 보통 유한책임회사는 벤처기업을 좀 지원하려고 만들어진 회사 형태라고도 하거든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인적회사와 물적회사의 중간 형태래요. 이거 원래 아까 물적회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유한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된. 그런데 인적회사 요소가 또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의 파워가 굉장히 세요. 정관. 정관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회사 내부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정관을 정하고 규칙을 정하고 그거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엄청 끈끈하겠죠. 역시 좀 끈끈한 느낌이 있겠죠. 운영 형태에 있어서는. 그래서 인적회사 형태의 중간 형태도 같이 들어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목적으로 지원한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이런 전문직과 관련된 컨설팅, 회계, 의료 설립 운영과 적합하다라는 특징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여러분 기업 형태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회사 형태 5종 봤습니다. 선생님이 가장 쉽게 여러분의 특징 이해할 수 있게 키워드를 갖고 왔는데요. 계속 여러분이 말하면서 연습하셔야 이게 내면화가 됩니다. 머리 구조화가 딱 돼요. 이렇게 계속 읽었을 때는 그 말이 그말 같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 또 헷갈려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키워드를 가지고 연결하면서 공부하는 복습을 꼭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좀더 심화해서 유한회사랑 유한책임회사를 비교하는 파트를 잠깐 볼 거예요. 선생님이 위에는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밑에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EBS 플러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이름이 비슷하죠. 근데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먼저 공통점을 보면 유한책임 1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죠. 공통점, 물적회사. 자, 지분의 증권화 불가하고요. 사채 채권 발행 안 돼요. 그리고 공시나 외부 감사 의무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되면 이런 외부 감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서가 붙어 있고요. 차이점을 보면요. 유한회사는 소유와 경영에 분리가 된대요.

아까 유한회사는 어떻게 운영된다고 했죠? 우리가 사원총회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사원총회를 통해서 경영을 할 대표 이사를 선임하고 선출하거든요. 그래서 분리가 된다는 표현을 쓰고요. 이 유한책임 회사는 전관의 파워가 세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한책임 사원들이 업무 집행자가 됩니다. 그 중에서 또 사원들 중에서 뽑아서 또 경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경영, 소유와 경영이 일치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의결권은 유한회사는 출자 지분, 투자한 지분에 의해서 비례해서 우리가 주고요. 유한책임 회사는 그것보다 조금 더 끈끈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인적회사 요소에 따라서 1인 1, 출자자가 1인 1 의결권입니다. 한 사람당 하나의 의결권만 준다는 거죠. 투자를 얼마나 했는지 상관없이 뭐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익명조합, 협동조합, 민법상 조합, 조합 형태 세 가지 볼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 가볍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익명조합은 크게 익명조합원, 출자만 담당하는 그런 익명조합, 이름을 감추고 출자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밝혀서 출자랑 경영도 하는 사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우리 영화 같은 거 제작할 때 영화 투자자도 익명으로 투자하거든요. 그리고 제작사 같은 경우는 투자도 하지만 경영도 해요. 책임을 지고.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형태로 익명조합 형태로 운영이 되는 그런 형태를 예시로 들었고요. 협동조합은 이제 주식회사랑 비교해서 종종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같이 뒤에서 볼 거예요. 협동조합, 같이 협동을 하는 거죠. 왜 협동하죠? 우리가 뭔가 공동으로 구매를 한다거나 공동으로 판매를 한다거나 뭐 그러고 싶을 때 서민들끼리 같이 모이는 거예요. 상호 협조와 협동 정신 바탕을 조직하고 5인 이상 구성을 해야 되지만 이런 금융이나 보험은 제외한다. 왜? 이 금융이나 보험은 좀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법의 근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선 제외한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민법상 조합은요, 민법 근거에서 모두가 무한 책임을 진다. 이 정도 특징 아시면 되겠고요. 선생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그 회사 5종 중에서 대규모 자본을 출자하는 주식회사 있었어요. 주식회사랑 협동조합이랑 비교하는 자료 잠깐 볼게요. 자, 보충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주식회사는요, 물적 회사의 대표적인 형태예요. 그렇죠? 자본, 우리 자본을 투자하는 바탕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운영이 되는 주식 반응이 자본 조달이고요. 가장 큰 특징이죠. 주식회사의 주식수의 비례해서 이익도 배당해줘요. 의결권 어떨까요? 의결권 선생님 적어놨어요. 집단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의견을 낼수 있는 권리거든요. 이 주식회사는 물적 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1주, 그러니까 하나의 주식을 가진 사람한테 하나의 의결권을 준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주식이 많으면 어떻다. 그만큼 의결권 많이 준다. 그만큼 내가 대주주가 되면 의결권의 힘이 세진다. 의결에 할수 있는 그 파워가 세진다라고 보는 거죠. 협동조합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조합원이 이용 실정에 따라서 1인 1의결권입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의결권을 비교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같이 여러분 강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분 거래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이런 특징도 있고요. 자, 이제 규모로 볼게요. 우리가 가장 어려운 파트는 끝났고요. 이제 규모는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교재상으로는 굉장히 뭐 규모가 뭐 매출액 5천억 이상 미만 이런 기준들이 되게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성공적인 직업생활 공부한 친구도 알겠지만 성공적인 직업생활에서는 굉장히 촘촘하게 법령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업경제에서는 완전 메인 파트는 아니라서 여러분이 그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대신 이런 대기업 이런 규모에 따른 이런 기준이 있다 정도는 아셔야겠죠. 그래서 대기업은 그만큼 자본이 크고 영향도 크고 규모자 이제 규모도 큰 만큼 종업원 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중견기업 뭘까요? 중소기업보다는 큰데 대기업보다는 작은 걸 중견기업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은 이제 법상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뭐 중기업, 소기업, 뭐 소상공인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이제 1인 창조기업은요, 말 그대로 1인이 이제 기업을 창업을 한 거죠. 그런데 고용자가 추가로 고용된 사람 없이 혼자 하거나 아니면 5인 미만으로 공동 운영하거나 이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집약적인 사업을 뭔가 사업화해서 이윤을 창출했을 때 이런 전제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교재상 나와 있는 특징들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업종, 아까 선생님 사실 다 말했어요. 제조업을 기준으로 하는지, 판매 이윤을 붙여서 다시 매입해서 판매할 목적을 할 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이런 것들, 특징들, 어떤 업을 위주로 하는지, 이런 걸 우리 같이 배워봤습니다. 이제 다양한 형태는요. 아까 말했듯이 벤처기업이랑 스타트업은 둘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높은 경영 위험이 있는 대신 그만큼 성공하면 수익률이 높겠죠. 수익이 높겠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은 어떤 인증이나 법적 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있지만 스타트업은 없습니다. 정부 지원은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가볍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회적 기업은 이제 영리적
특징과 비영리적 특징이 같이 있어요. 사회적이 붙잖아요. 이제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도와주는 이런 뭔가 비영리적인 사회적인 목표에 그 뭔가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같이 예를 그렇다고 비영리적인 특성만 있는 게 아니라 영리적인 목적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특성이 같이 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인정받으려면 여러 가지 인증 기준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교재 내용 있는 거로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기업의 분류 봤고요. 이제 기업의 집중입니다. 자, 기업의 집중은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한눈에 보는 프리뷰 할때 설명했었는데요. 영리 목적으로 막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불필요한 경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필요한 경쟁을 안 하고 우리 이익은 같이 높여보자. 그런 목적으로 모이는 게 뭐다? 기업 집중이다. 그게 다섯 개가 있는데 용어들이 다 어렵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카르텔, 콘체른, 트러스트, 콩글로머리, 콤비나트. 처음에 그 말이 그말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따 뒤에 특징에서 도식화하면서 그림으로 예시로 같이 한번 볼게요. 일반 형태 세 개, 특수 형태 두 가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반 형태 세개 먼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랑 순서가 조금 달라요. 선생님이 설명하는 순서에 따라서 이거 두개 위치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카르텔은요, 기업 연합이라고도 하고요. 선생님이 여기다 파란색으로 표시했는데 보이시죠? 법률적으로 독립성이 있는지, 경제적으로 독립성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결합 요소.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돼요. 카르텔은 법률적 독립성도 유지가 되고요. 경제적 독립성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유지가 된다는 표현을 동그라미로 표시해 볼게요. 그래서 둘다 유지가 돼요. 무슨 말이냐? 카르텔은 개별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고 각자 기업이 다 살아있는 거죠. 법적으로도 이제 자본적으로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B, C 기업이 각자 독립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잠깐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왜 합치죠? 왜 집중을 하는 거죠? 기업 집중을. 뭔가 원하는 이익이 있으니까 가격 담합을 하는 거예요. 카르텔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예를 대표적으로 뭐 시멘트, 정유, 뭐 통신사 이럴 때, 예를 들어 통신사가 우리나라에 몇개 없을 때 그들이 만약에 가격 담합을 해버려요. 우리가 두배 이상으로 통신비를 올려버리자. 그러면 사실 소비자들은 권한이 없고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독점을 해버리는 거니까 우린 그 가격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수평적으로 서로 이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잠깐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 집중하는 형태, 바로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가격 담합 대표적으로 동종 기업 간의 수평적 결합이란 표현을 쓰죠. 자, 그 다음에 콘체르는요, 콘체르는 자본적 결합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법률적 독립적으로는 유지가 돼요. 그런데 경제적 독립이 없어요. 상실된다는 거죠. 상실을 X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얘는 모회사가 있어요. A라는 모회사가 있는데 이 모회사가 어떻게 해요? 밑에 있는 자회사들을 꽉 쥐고 있습니다. 이 회사, 자회사들을. 뭐로 쥐고 있는 거죠? 돈으로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자본적으로. 경제적인 독립성을 없애서 꽉 쥐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로. 그래서 개별 기업의 이익과 무관하고 통제할 수 있고요. 동종이나 이종 기업의 여러 가지 결합, 수평적, 수직적 결합 가능하고요. 대표적인 예시가 지주회사예요. 모회사. 그래서 다수회사 기업을 지배할 때 자본적으로 꽉 차, 돈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형태가 바로 콘체른입니다. 자, 그러면 트러스트는 뭘까요? 트러스트는 둘다 상실이에요. 둘다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법률적으로 독립성도 없고요. 그다음에 자본적 독립성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강한 형태의 기업 집중이란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ABC라는 뭐 제과제빵 회사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둘다 이제 다셋다 비슷하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세 개를 싹다 어떻게 해요? 하나의 기업으로 뭐 새로 재탄생 시킨다던가 이런 경우가 뭐예요? 바로 트러스트입니다. 독립적으로 다 없어지고요. 독립성도 없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법률적 독립성도 없고 경제적 독립성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인수합병 같은 예시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독점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독점, 동종이나 유사기업의 수평적 수직적 결합이고 자본적 결합도 가능하고 어쨌든 신설합병도 된다. 그래서 하나로 꽝꽝 묻혀진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 같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특수 형태도 봐야겠죠. 특수 형태. 자, 특수 형태는요, 컨글로머리엇이라고 해서 서로 업종이 다른 이종 기업 간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문어발식 확장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전혀 관련이 없어요. 다 다른데 이거를 이 사업 저 사업 갖고 오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항공 사업도 갖고 오고 방송 사업도 갖고 오고 뭔가 전혀 관련이 없는데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다 갖고 오는 거예요. 문어발식으로. 그래서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싶을 때 우리는 이제 경영에 다각화란 표현을 쓰고 컨글로머리 형태라고 합니다. 복합기업. 콤비나트는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형태인데요. 일정한 기업에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기업들이 왜 모여 있을까요? 특정 기업 집안에 기술적 관련이 있을 때 모여서 서로 이제 공유하는 거죠. 원가도 좀 줄이고 좀 이익도 높일 수 있게 비용 절감, 높은 생산성,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 있는 형태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울산 석유화학 단지 같은 걸 예시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 형태를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업의 집중 봤고요. 이제 우리가 사회적 책임과 연결되는 기업가 정신 마지막 파트입니다. 기업가 정신의 이제 교재상의 뜻을 보면 기업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넘어서 성장 기회도 추구하고 미래 불확실도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사고 도전하고 좋은 말들이 막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기업가 정신이 기업에만 필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 요즘 창업 교육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업 교육, 기업가 정신 교육, 중학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지금 고등학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신은 기업가는 당연히 가져야 되는 정신이지만 우리한테도 필요한 정신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도전하고 실패도 일어나고 이런 정신들. 그래서 여기 교재는 다섯 가지로 제시를 해놨어요. 첫 번째는 혁신성. 혁신한다. 어떤 느낌이죠? 뭔가 새로운 거를 막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죠?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창출을 한다. 혁신하는 거. 자율성, 의지하면 안 돼요. 의지하고 내가 뭔가 자율 독립해서 독립적으로 뭔가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의지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나 팀의 독립적인 행동. 갖고 있어야 된다. 기업가 정신 안에 들어가 있고 진취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뭐 선제적 행동 이런 것들을 진취성이라고 하고요. 위험 감수성 있어야 되죠. 우리가 위험하다고 앞으로 안 가고 도전 안 하고 멈칫멈칫하면 앞으로 성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나 손실이 있어도 나 그거 감수하겠어라는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게 바로 위험 감수성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성도 있죠. 사회적 책임으로 반드시 져야 된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된다. 이 부분이 사회적 책임, CSR이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죠.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 CSR. 그래서 아츠캐럴이 이런 모형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제시하기 전에 먼저 책임 볼게요. 뜻 볼게요. 이윤 추구 활동 이외에 우리가 법령이나 윤리 같은 걸 준수해서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야 된다. 어쨌든 우리가 영리한 목적으로 하지 말고 사회에 이런 좋은 영향들을 줘라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형태로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맨 아래에 있습니다. 기업이 있어야 된 존재의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열심히 생산을 왜 생산한다 그랬죠? 우리 배웠잖아요. 이윤 창출을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윤 창출을 반드시 가장 해야 된다. 기본적인 책임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 이거를 우리는 경제적 책임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책임. 가장 기본 단계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래서 이윤을 벌어서 이윤을 여기서 극대화해서 이걸 바탕으로 주주들한테 배당도 해주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고용보험 같은 거 우리가 필요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책임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법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가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법도 지켜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성실한 회계 납부하는 거, 세금 납부해야 되죠. 그때그때 그리고 우리가 뭔가 계약서를 썼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계약 지켜줘야 돼. 법적으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떤 책임이냐? 법률적 책임이라고 합니다. 법률적 책임. 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도 했다. 그럼 이제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지켜야 될것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제품 안전하게 만든다던가 아니면 환경을 보호하는 거. 환경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환경 지켜주는 그런 환경 친환경적인 제품 만든다던가 그런 것들이 세 번째 단계인데 사회 규범에 따라 도덕적인 책임, 윤리적 책임이라고 합니다. 윤리적 책임. 자, 세 번째,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자발적인 지원 사업이라고 했어요. 자발적이다. 여기선 이제, 마지막 책임이 사실 자선적 책임인데요. 이 자선적 책임은요, 한자로 보면 사랑자, 자유롭다 할때 자짝, 뭐 삭할선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자유롭고 뭔가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업이 이윤을 벌면 그거를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들이 자선적 책임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뭐 비영리재단 운영도 하고 교육 봉사도 하고 문화 지원도 하고 이런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들 여러분 같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예시들까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사회적 책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윤리 경영 보겠습니다. 윤리 경영은요, 비윤리 경영과 비교하는데 그냥 가볍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비윤리 경영은 당연히 윤리 규범이 대립되고요. 윤리 행동과 윤리 대립되고요. 목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리고 경제적 책임만 기본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윤리 경영 같은 경우에는 행동과 경영 활동 기준이 딱 일치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법과 윤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경제적 뿐만 아니라 아까 배웠던 뭐 법률적, 윤리적 책임까지 책임을 지는 경영 활동인 거죠. 그래서 비교했을 때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읽힐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선생님이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기업의 전반적으로 여러분 다 배워봤어요. 우리 기업의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제일 첫 번째 의미가 뭔지, 어떤 특성, 왜 중요한지, 우리 역할들 배웠죠. 두 번째로 분류를 배웠습니다. 분류. 그래서 우리가 소유와 경영 출자 기준으로

사기업, 공기업, 공사합동기업 배웠고요. 사기업 안에서 민간자본 출자 안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우리가 개인 기업이랑 그다음에 공동기업이 있었죠. 2인 이상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공동기업 안에 또 어떻게 나뉘었죠? 우리가 회사 형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합 형태가 있었어요. 자, 회사 형태 몇 가지 배웠죠, 우리? 그렇죠. 5가지 배웠습니다. 이 5가지를 본다면, 간단하게만 본다면,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끈끈하게 모이는 그런 회사 형태들이 있었어. 어떤 거였죠? 한명 있었습니다. 한 명.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명에서 이제 유한회사, 유한책임 사원이 같이 추가가 된 역할이 나눠지는, 그렇죠. 합자, 회사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네 번째로, 다섯 번째로 같이 묶어서 선생님이 물적 회사라고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던 거, 우리 대자본을 위해서 했던 거 주식회사 형태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형태에서 조금 더 설립과 운영이 좀 유연하게 목적으로 이제 설립이 될수 있는 회사를 뭐라 그랬죠? 유한회사라고 했고요. 유한회사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 형태는 유한 책임 회사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쵸? 이 다섯 가지 특징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한명 회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같이 쓰기 때문에 사원의 구성이 어떻게 됐었죠? 그렇죠. 무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됐었습니다. 그래서 무한 책임 사원이 같이 소유도 하고 경영 출자도 같이 하는 형태. 그래서 만약에 지분을 양도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사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합자 회사는요. 유한회사, 유한책임 사원이랑 무한책임 사원이 나눠져 있었어요, 역할이. 유한책임 사원은 뭐만 한다? 출자, 투자만 담당한다. 무한책임 사원은 출자랑 경영을 같이 한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한책임이나 유한회사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세 가지는 다 물적회사라서 유한책임 사원 1인 이상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우리가 사원총회가 있었어요. 그 사원총회를 통해서 대표 이사를 선임하기도 하고 그들 안에서 어쨌든 의견이 좀 공유가 돼야 되죠. 그래서 뭔가 외부 투자를 받거나 지분을 양도할 때 사원총회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인적 회사 요소가 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한명 회사랑 주식 회사의 중간 절충한 형태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유한 책임 회사는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좀 폐쇄적이다. 사회총회에서 좀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중소기업, 소규모 제조, 뭐 제조기업 이런데 좀 적합한 형태다라고까지 배웠죠. 유한 책임 회사는 정관의 힘이 셌었습니다. 우리 같이 정하는 그 회사 내부 규칙이 셌었죠. 그래서 힘이 셌기 때문에 같이 규칙 정하고 같이 운영한다. 그래서 좀 인적 회사다, 같이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인적 회사의 요소도 성격이 강하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예시가 벤처기업 아니면 전문 지식들을 활용하는 뭐 의료나 이런 관련된 회사들의 형태가 예시들로 있었죠. 유한 책임 회사. 주식회사 뭐였죠? 가장 큰 특징은 주식을 발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자본을 우리가 모을 때 적합한 대기업 형태에 가장 적합했다라는 걸 우리 배웠고요.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는 뭐 보통주의 경우에는 일주일 의결권 뒷부분에서 이제 협동조합이랑 같이 비교해 볼 텐데 어쨌든 이 조합 형태 세 가지 중에 협동조합이랑 비교해서 우리 봤었죠. 보충자료로. 조합의 형태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동조합, 익명조합, 민법상 조합이 있었어요. 그중에서 협동조합은 1인 1의결권, 이제 이용 실적에 따라서 의결권이 우리가 주어지는 특징이 있어서 우리가 주식회사랑 같이 비교했었죠. 그 다음에 익명조합, 영화 출자, 영화 투자 관련된 예시를 들었었고, 민법상 조합은 이제 민법에 근거해서 다 무한 책임을 지는 특징이 있다. 여기까지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의 분류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복습하셔야 된 바로 이 파트라서 이 파트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했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목차만 가지고 특징을 여러분한테 얘기하듯이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까지 이제 수준이 된다면 여러분이 기출문제 풀었을 때 충분히 풀릴 수 있을 거예요. 수능 실전 문제에서도 우리 사실 이 특징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들 여러 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복습하고 수능 실전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규모는 아까 말했던 대로 일로 갈수록 규모가 작아지는 형태네요. 대기업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형태. 업종은 제조업, 상기업, 서비스업, 기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타는 그 이외에 다양한 형태 있었어요. 뭐 배웠죠? 벤처기업이랑 스타트업 형태. 그 다음 마지막 사회적 기업 배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어떤 특징이 있었죠? 우리 영리 목적, 비영리 목적 같이 하는 회사 형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기업 집중 있어요. 기업 집중은 왜 한다?
우리가 불필요한 경제 안 하고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크게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세 가지 일반 형태, 두 가지 특수 형태 배웠죠. 일반 형태 카르텔 같은 경우는 법률적 독립성도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본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독립성도 유지가 되고 둘다 유지가 되는데 그냥 가격 담합 같은 거할때 우리가 대표적인 예시로 들었었고요. 콘체르는 이제 법률적은 유지가 되지만 어떤 뜻이 있었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동일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회사가 자본으로 꽉 힘을 쥐고 있는 형태라고 배웠죠. 트러스트는요, 가장 강한 형태. 둘다 없습니다. 둘다 상실이 됩니다. 둘다 법률적 동일성이 없어요. 그래서 뭐 새로 인수합병이 된다던가 이런 표현을 우리가 트러스트에서 씁니다. 특수 형태, 다시 한번 볼게요. 특수 형태는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내가 문어밭이 확장을 위해서 전혀 관련 없는 사업을 막 끌어들이는 거를 콩글로머리시라 하고요. 콤비나트는 일정한 지역에 어떻게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왜요? 기술적으로 같이 공유를 해요. 그래서 울산 석유화학 단지처럼 뭐 기술도 공유하고 비용은 낮추고 이런 생산성 높이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 형태로 같이 모이는 형태를 콤비나트라고 합니다. 기업 집중도 모의고사에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같이 이 부분과 연결시켜서 같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오늘의 메인 기출문제 풀어볼 부분이 바로 사회적 책임이죠. CSR, 아츠케르 모형 봤고 우리가 첫 번째는 경제적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법률적 책임이었어요. 법률적,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률적 책임, 뭐 세금 납부나 이런 기타 등등의 내용들. 윤리적은 뭐였죠? 법적으로는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도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친환경적인 제품 아니면 제품 안전하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거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런 윤리적, 도덕적으로 지켰으면 좋겠는 그런 책임들 3단계 책임이었고 마지막 최종적인 게 자선적 책임이라고 했죠. 이 자자는 사랑할 자자, 그 사랑하고 선한 마음으로 뭐 환원하는 거죠. 사회 환원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봉사, 비영리단체 만들고 그다음에 뭐 어려운 나라에 가서 집도 지어주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것들이 바로 자선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 책임으로는 자선적 책임부터 아 경제적 책임, 자선적 책임까지 유형별로 예시를 다 알아놔야 풀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같이 풀어볼 겁니다. 기출문제 같이 볼게요. 여러분도 화면 먼저 보고 같이 풀어보고 선생님 해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우리가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기출문제도 2026년도에 수능 10번 문제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사회적 책임이 시험 문제에 출제 많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조금 꼼꼼하게 사례를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물론 난도가 높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여태까지 기출 출제를 봤을 때는 그래도 그중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맞췄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좀 효능감을 느끼고 관련된 문제를 풀수 있겠죠? 한번 문제 읽어볼게요. 일단은 수행한 이 기업, 항공이 수행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역에 해당하는 사례를, 그러니까 영역을 찾고 그거에 똑같은 사례까지 찾는 문제입니다. 먼저 어떤 책임인지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항공의 사내 봉사단이 있대요. 그런데 항공사가 취향하고 있는 세계 곳곳에 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미 공헌에서 이미 약간 느낌이 와야 됩니다. 이에 일환으로 올해는 A국의 세모세모 지역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 있는 현지 주민을 위해서 새 집을 지어줬대요. 여러분, 이거는 경제적인 것도 아니고요. 이윤 창출을 위한 활동 아니죠. 그리고 법률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아니에요. 근데 이건 뭘까요? 내가 새로 벌어든 이윤을 정말 환원하는 거예요. 공헌하는 거죠. 환원한 공헌에서 내가 자선적 책임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떤 사례에 해당한다? 마지막 단계인 자선적 책임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바로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지 다섯 개 중에서 자선적 책임과 연결된 사례를 찾아야 돼요. 1번부터 볼게요.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했다. 세금 납부 성실히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제재가 가해지죠. 그래서 얘는 어떤 책임이다? 법률적 책임이다. 그럼 1번은 해당하지 않는 거죠. 자, 2번. 제품 판매를 위해서 해외 시장을 개척했다. 해외 시장 개척해야 돼요. 우리 이윤을 창출해야 되거든요. 얘는 경제적 책임에 해당합니다. 자, 재난지역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했다. 장학금을 기부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벌어든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거잖아요. 기부하고 공헌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선의 책임에 해당하죠. 자, 4번.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법정 기준에 맞춰 조정했다. 법정 기준에 맞춰서 조정하는 거는 법률적 기준입니다. 근로시간 기준은 굉장히 중요하죠. 에너지 소비율이 높은 제품을 개발해서 환경을 보호해도 환경 보호하는 거, 제품 안전하게 만드는 거 뭐였죠? 윤리적 책임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아내는 문제였습니다. 아마 사회적 책임 관련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풀어볼 기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파트, 그러니까 기업과 경영에 해당하는 첫 번째를 이렇게 마무리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 딥하게 들어가서 이제 기업이 어떤 부문별 활동을 하는지, 거기 안에서 또 어떤 경영진들이 일어나는지 여러 가지 또 파트를 나눠서 우리가 공부해 볼 거예요. 기업은 총 우리가 네 가지, 세네 가지 파트 나눠서 영역별로 공부해 볼 거거든요. 그래서 1단원보다 첫 번째 했던 경제활동 상업보다는 조금 난도가 있을 수 있다. 그치만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명언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죠.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남들보다 못한 것 같고 비교해서 막 자책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의 페이스대로, 여러분의 속도대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가실 수 있어요. 무리하지 않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선생님은 다음 강의에서 또 올게요. 문제 풀때 꼼꼼하게 풀어보고 오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밝은 모습으로 또 열심히 하겠다 마음가짐 가지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능완성 스페인어 안주희입니다. 잘 지내셨죠? 자, 드디어 이제 실전모의고사 8회로 넘어갑니다. 30문항 우리 40분 내에 풀어보기로 약속했는데 약속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습 정말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푸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횟수만큼이라도 꼭 예습하고 그리고 저와 함께 문항 정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실전모의고사 8회의 앞부분, 발음, 철자, 어휘, 그리고 의사소통의 영역 문항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1번 문항부터 시작합니다. 자, 1번부터 5번 문항은 발음, 철자, 어휘 영역의 문항이고요. 1번은 강세 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밑줄 친 낱말과 강세의 위치가 같은 것은 했습니다. 남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그래서 아이 간다. 노래해란 뜻이죠. 이거 이제 명령형이죠. 또에 대한 명령. 우리가 명령형을 직접 묻는 그런 문항은 출제되지 않지만 명령형이 대화나 글 안에 이렇게 숨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해석은 하실 수 있어야 되고 형태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쵸? 네. 깐따. 노래해. 그리고 no iores니까 iores의 동사 원형은 요라르 동사예요. 요란으르는 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울지 말고, porque 왜냐하면 cantando 노래하면 그리고 점점점 계속 이어지나 봅니다. 자, 어찌됐던 강세 문항이고요. 밑줄은 요레스의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세의 규칙을 이제 정리를 하고 문항을 풀 건데요. 실전모의고사 8회쯤 왔으면 이제 강세 규칙을 따로 정리하지는 않아도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는 거또 한번 짚고 가는 것은 나쁘지 않죠. 자, 강세 규칙 두 가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낱말의 끝 철자가 모음 아에 이오우나 자음 에네 혹은 에세로 끝난다. 자, 이 경우 강세는 어디에 위치하나요? 그렇죠. 끝에서 두 번째 음절 모음에 강세가 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강세 규칙은 뭔가요? 낱말의 끝 철자가 자음 에네 에세를 제외한 그 밖의 자음으로 끝이 날 때, 자, 그럴 때이 낱말의

강세는 어디에? 그렇죠. 맨 끄듬죠. 몸에 강세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규칙을 벗어나는 낱말들은 그거를 이제 강세 불규칙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들은 그 자체의 강세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세 규칙을 다시 한번 정리했으니 우리가 문항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요레스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낱말의 끝철자 확인합니다. S입니다. 자, 좀 전에 봤죠? S로 끝난다. 그럼 강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레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선택지도 모두 다 이음절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음절 분해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음절 분해가 될 거고, 끝철자 확인하겠습니다. L입니다. 자, L라면 맨 끄듬절, 그 밖에 자음에 해당이 되니까 맨 끄듬절에 강세가 와서 오델 하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 2번. 자, 요렇게 음절 분해되고요. 끝철자 확인합니다. N입니다. 자, N이니까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오겠네요. 그래서 허벤이 되고요. 요 낱말이 요레스와 강세의 위치가 같은 낱말이 되겠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음절 분해 역시 이음절로 분해가 되고 마지막 철자 확인하면 셌다. 맨 끄듬절에 강세 와서 나리스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음절 분해하고요. 끝철자 확인합니다. 네로 끝났네요. 그래서 바렛 하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5번 보겠습니다. 5번 끝 일단은 음절은 이렇게 이음절, 끝철자는 헛다. 그래서 렐로해서 역시 맨 끄듬절에 강세가 오게 됩니다.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 문항 넘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 명령형을 잠깐만 정리하도록 할게요. 명령형은 수능특강 17강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형은 긍정명령형, 그리고 부정명령형으로 나뉘고요. 우리 긍정명령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명령을 보통 뚜에한테 많이 하죠. 너, 뚜한테 하고 또 많이 하는 거 우스댓. 한테 당신 뭐됐 하세요. 그리고 이제 보소드러스 너희들. 보소드러스. 자, 이렇게 명령하는 대상이 보통은 이렇게 세 대상이 됩니다. 그쵸? 긍정명령형은 다시 또 규칙형, 불규칙형으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불규칙형은 우리가 암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규칙형은 나름대로의 쉬운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뚜 같은 너에 대한 명령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직설법 현재 3인칭 단수형이 바로 뚜에 대한 명령형입니다. 직설법 현재 3인칭 단수형이 바로 뚜에 대한 명령형이 되고요. 자, 우스댓에 대한 명령은 사실은 이제 접속법 형태가 되는데요.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아는 에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에이는 아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또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보소드로스로 보소드라스 같은 경우에는 어미 에레를 뭘로 바꾼다? 대로 바꾸면 됩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명령형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부정명령형 같은 경우는 명령형 앞에 노를 붙이고 그리고 접속법 형태를 갖는다라는 거. 우리가 접속법이 그 수능 범위가 아니어가지고 더 깊게 들어가진 않는데요. 이렇게 간략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 문항입니다. 네모에 들어갈 글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낱말로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철자 문항이잖아요. 잘 보시면 모든 낱말이 다 뭐에 관한 낱말인가요? 그렇죠. 과일.
과일에 관한 낱말입니다. 그래서

스타일 어휘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금방 풀수 있는 그런 문항이 됩니다. 자, 여기 왼쪽 상단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요렇게도 과일, 요렇게도 과일입니다. 뭘까요? 그렇죠. 빼가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삐냐. 삐냐 하면 무슨 뜻? 삐냐는 파인애플이란 뜻입니다. 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가로로 가겠습니다. 가로로 가면 블라따. 그 다음에 뭐예요? 요렇게도 과일이고 요렇게도 과일이죠. 그래서 그렇죠. 블라따노. 해서 요거는 바나나를 말을 합니다. 아시죠? 자, 이제 밑으로 가겠습니다. 요렇게도 과일, 요렇게도 과일입니다. 자, 그러면 짧은 거로 갈까요? 빼, 뭡니까? 네, 그쵸. 빼라 해서 배죠, 배. 그러면 완성되는 게 나랑하, 오렌지가 됩니다. 자, 세 글자 모두 채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로 이제, 낱말이 만들어지겠네요. 몇번 정답? 네,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뜻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호는 마늘이 되고요. 꼴 하면 양배추란 뜻이고요. 빠는 빵이고, 살은 소금이고, 우바는 포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어휘 문항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지금 선택지를 보니까 모두가 다 명사 어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A가 먼저 말을 합니다. Yo no puedo vivir sin mi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뭐예요? Yo no puedo vivir. 나는 살수 없어. 라는 뜻이죠. 자, sin은 뭡니까? sin? sin은 뭐뭐 없이. 영어의 without에 해당이 되죠. 나의 뭐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아, 뒤에 이제 보니까 건 L입니다. 자,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해석을 하시면 그거를 가지고 나는 hablo con mis amigos 내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escucho música 음악을 들을 수도 있어 음악도 듣고 그리고 veo videos 동영상도 보고 그리고 saco fotos 뭐예요? 그죠? 사진도 찍고 그리고 compro cosas 물건들도 사. 자, 이게 뭐죠? 뭘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할수 있나요? 그쵸. 핸드폰이 되겠죠. 아, 그랬더니 B가 뭐라고 하냐면, Yo tampoco puedo vivir sin él. 나도 그거 없이는 살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정어 tampoco가 이제 동사 앞에 위치하면서 no 없이 이제 부정문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핸드폰을 뜻하는 낱말을 선택지에서 찾으시면 되겠네요. 1번에 소파 하면 소파란 뜻이고요. 2번에 몰소 하면은 몰소는 핸드백이란 뜻입니다. 3번에 꼬체는 자동차, 라피스는 연필, 그리고 모빌이 바로 이제 핸드폰이 돼서 몇번 정답?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모빌 말고 또 핸드폰을 뜻하는 게 셀룰라가 있죠. 이것도 이제 더불어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사코 포토스라고 했죠. 그래서 사카르 포토스 하면은 사진을 찍다란 뜻이에요. 근데 요게 동사가 몇 가지 동사 더쓸수 있습니다. 사카르 동사 말고도요. 사코의 동사 원형은 사카르죠. 그래서 사카르 포토스 할 수도 있고 또 예, 토마르 포토스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진을 찍다란 뜻이고 또 하나 있어요. 뭐죠? 그렇죠. 아셀 포토스 해도 역시 사진을 찍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의 정답 몇 번이요? 네, 5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그래서 문장 두 개에 이제 지워져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 Puedes cerrar la ventana, por favor? 라고 하죠. Cerrar는 닫다란 뜻이죠. 그래서 문을 좀 닫아줄 수 있어? 하면서 뒤에 문장 하나 더 있군요. Es que 하면서 이제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Es que entra mucho 하고 이제 빈칸을 넣습니다. Entrar 들어온다란 뜻이죠. 많은 뭐가 들어와. 그래서 문좀 닫아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문이죠. 창문을 닫을 만한 상황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의 상식선에서 뭐 바람이 너무 많이 부르니, 혹은 뭐 비가 들이치니, 뭐 이런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El concierto de Shakira es al 그다음에 빈칸 리브레라고 했어요. 샤키라 콘서트가 어디서 이제 열린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요건 이제 하나의 표현이니까 요 표현을 하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맞아요. 요 표현부터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Al aire libre 하면 이거는 야외에서란 뜻이에요. 그래서 샤키라 콘서트가 야외에서 열린다란 뜻이고요. 자, 그러면 이 아이레가 공기란 뜻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람이란 뜻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entra mucho aire 하면은 바람이 많이 들어와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아이레가 돼서 몇번 정답?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 선택지는 다 날씨 관련된 어휘들을 쭉 채워줬는데요. 솔은 태양이란 뜻이고, 프리오 추위, 깔로르 더위, 비엔토 바람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는요, 아이레 대신에 비엔토가 들어가도 되죠. 그래서 엔트라 무초 비엔토 하셔도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기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공통에서 아이레가 답이 된 거고요. 자, 조금 더 이제 가자면 우리 세르 동사가 세르동사의 용법 중에서 뭐가 있냐면 특정한 일이 벌어지는 시간 혹은 장소를 나타낼 때 그럴 때 이제 세르동사 쓰죠. 그래서 샤키라 콘서트라는 특정한 일이 벌어지는 지금 장소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그 세르동사의 용법 그것도 하나 특정한 일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이 벌어지는 뭐랑 뭐? 시간, 그리고 장소를 나타낼 때, 세르 동사를 쓴다. 예,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세르 동사 대신에 쓸수 있는 표현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요건 조금 이제 심화하는 건데. 네, 우리가 이제 문화 지문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tiene lugar 하면은 그것도 이제 열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세르 동사와도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휘 문항 마지막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했고요. 자, A가 Uy, llego tarde. Lo siento mucho. 라고 하죠. Llegar, 도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이고, 늦게 도착했다. 미안해. 라고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유를 얘기합니다. Es que 하면서, había mucho tráfico. 차가 엄청 많았어.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사과 표현에 대한 답입니다. No pasa nada. 아, 괜찮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Qué quieres tomar? 아, 뭐 마실래? 라고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과 표현에 대한 답. No pasa nada. 요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está bien, 괜찮아. 할수 있고, no te preocupes, 걱정 마. 아,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no importa, 괜찮아, 중요치 않아. 이런 표현. 또, no hay problema, 문제 없어. 자, 이런 것들 다 사과 표현에 대한 답으로 쓰일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자, 어찌되었던 B가 뭘 마시고 싶냐고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이제 A가 un café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 종류인가 봐요. 이 카페를 마시겠다고 하니 하면서 이 뚜, 너는 너뭐 마실 거야? 그랬더니 yo voy a pedir uno con leche. 네, 여기서 uno는 카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카페 con leche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페 con leche가 뭐예요? 이건 이제 카페 라떼. 우리가 알고 있는 카페 라떼입니다. 그래서 나는 카페 라떼 주문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아, 이거는 카페 코르타도가 들어가면 돼요. 카페 코르타도가 있습니다. 자, 카페 코르타도는 뭐냐면 에스프레소에다가 우유 살짝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르타도 하면 이건 이제 잘린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커피의 쓴맛을 좀 우유를 통해 좀 잘랐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 코르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카페 코르타도 당연히 맛볼 수 있습니다. 요번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발음 철자 어휘 영역.

다섯 문항 풀어봤고요. 실전 모의고사 8회의 이 다섯 문항은 굉장히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번부터는 의사소통 표현 영역의 문항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했고요. 일단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네요. 예 하면서 뭘 물어봤어요. 예 하면서 뭘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뒤에 하나 더 물어봐요. ¿Por qué te has ido tan pronto de la fiesta? 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르세가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이르세 하면 요거는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이건 이제 떠나다라는 뜻을 갖죠. 그래서 너왜 떠났어? tan pronto. 그렇게 일찍 떠났어? 왜 이렇게 일찍 갔어? 라는 얘기죠. 어디서? de la fiesta. 파티에서 왜 그리 빨리 갔니? 빨리 나갔니?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하냐면 no, nada 라고 하죠. nada는 nothing의 뜻이에요.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Es que me duele un poco la cabeza. 그러면서 아니야, 머리가 좀 아팠어. 머리가 좀 아파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상황은 이제 빨리 파티에서 빨리 이제 떠난 친구에 대해서 친구의 안부를 묻는 거겠네요. 그쵸? 아니, 별일 아니고 아무 일도 없었고 그냥 머리가 조금 아파서 일찍 나왔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 선택지에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Como eres라고 했어요. 자, 세르 동사 쓰였습니다. eres면 주어는 tú가 되겠네요. Como eres 하면은 무슨 뜻이 될까요?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묻는 겁니다. 세르 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뭐 외모나 뭐 성격 등을 물어보는 거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Te pasa algo? 하면 이거 무슨 뜻? 너 무슨 일이 있어? 왜 그렇게 빨리 갔어?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이 들어가면 될것 같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Te viene bien? 너 괜찮아? 라는 뜻이고요. 4번에 cuándo vamos? 우리 언제 갈까? 우리 언제 가니? 5번에 qué quieres llevar? 뭘 가지고 가고 싶어?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몇번 정답?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1점짜리 아주 쉬운 문항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7번 문항으로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는 합답형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 상황은 이렇고요. 사실 근데 요 비슷한 문항이 계속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uedo entrar 들어가도 돼? Claro, 물론이지. 들어와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와라는 표현 많이 들었죠. 뭐가 돼요? 보기에. 거기에서 들어와라는 표현을 하려면 그렇죠. pasa 혹은 adelante. 자, 이게 둘다 들어와라는 뜻이 됩니다. adelante 같은 경우에는 뭐 들어와라는 뜻도 있지만 뭐 먼저 하세요. 뭐 그렇게 하세요. 뭐 이런 뜻으로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러면 be는 뭘까요? fuera. 나가라는 뜻이고요. sal de aquí 하면 이것도 여기서 나가 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도 살도 명령형이죠? 명령형, 불규칙형입니다. 자, 그래서 A와 C로 이루어진 몇번 정답?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요 claro 있죠? 물론이지. 요 표현 대신에 쓸수 있는 표현들 있죠? 우리 오랜만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물론이지. 물론이지. 그렇죠. Como no? 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렇죠. Desde luego. 자, 이 표현도 물론이지 란 뜻.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하나 더. 맞아요. Por supuesto. 자, 이거 모두 다 물론이지 라는 동의 표현입니다. 네. 되셨나요? 자, 다음 문항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지금 보니까 전화 대화입니다. 그쵸? sí, dígame?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라고 묻는 거죠. Hola, ¿es usted el señor Guzmán? 이라고 하죠. señor Guzmán.

가 전화상이라면은 아, 잘못 거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5번에 me encuentro muy bien. 아, 그러면은 나는 아주 좋다. 아, 자신의 상태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하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con quién hablo 하면은 이제 전화 표현에서 누구세요? 라는 뜻이잖아요. 또 많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세요? 라는 표현. 바꿔 쓸수 있는 표현.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De parte de quién? 자, 이것도 역시 누구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그냥 이런 표현도 하실 수 있습니다. ¿Quién es? 누구세요? ¿Quién llama? 혹은 뭐 ¿Quién habla? 자, 이런 표현도 다 누구세요? 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 전화 통화상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항입니다. 인물을 묘사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인물 묘사하는 문항도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9번 문항은 아주 전형적인, 좀 쉬운 유형의 문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물을 묘사할 때 쓰는 동사, 대표적인 동사 두 개가 있어요. 혹시 그것을 아시나요? 이 선택지를 봐서 바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맞아요. tener 동사. 그리고 llevar 동사. 자, 이두 동사를 사용을 해서 인물을 묘사할 수가 있는데,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선택지를 하나하나 해석을 해보겠지만, 언제 tener 동사를 쓰고, 언제 llevar 동사를 쓰냐?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tener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신체 묘사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 묘사를 할때 우리가 떼네르 동사를 씁니다. 예, 한번 이따가 확인할 거고요. 자, 예바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의복이나 장신구 이런 것처럼 탈부착이 가능한 그런 것들을 묘사를 할 때는 예바르 동사를 주로 쓴다라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우리가 인물 묘사를 할때꼭 시험 문항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말할 때도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두 동사가 인물 묘사할 때 많이 쓰인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선택지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예바 우나 말레타라고 했어요. 1번부터 맞아요, 틀려요? 틀렸네. 자, 말레타는 뭐죠? 말레타? 말레타는 여행용 가방을 얘기해요. 여행용 트렁크. 여행용 가방을 우리가 말레타라고 하고요. 지금 이 사람은 여행용 가방이 아니라 뭘 메고 있나요? 배낭을 메고 있죠. 그래서 배낭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배낭은 뭐라고 하나요? 배낭? 그렇죠. 모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예바우나 까미사예요. 자, 셔츠 입고 있나요? 셔츠 입고 있어요. 자, 가방, 셔츠 다 전부 다 탈부착 가능한 겁니다. 예바르 동사 쓰고 있는 거볼수 있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Tiene el pelo corto라고 했어요. 자, 이번엔 테네르 동사 썼는데요. 자, 뒤에 보시면 corto는 짧은이란 뜻이고, pelo는 머리카락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짧은 머리 가락을 가지고 있다. 맞죠? 떼네르 동사 사용한 거 보이시고. 자, 4번 보겠습니다. 예바 보에스타 오나 고라라고 했습니다. 썼다란 얘기예요. 예바 보에스타 하면은 고라는 뭡니까? 고라는 야구 모자를 우리가 고라라고 해요. 그래서 야구 모자 쓰고 있는 것도 역시 맞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예바 우노스 판탈로네스 코르토스라고 했어요. 또 나왔네요. 코르토 짧은이란 뜻이죠. 자, 짧은 바지 입은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반바지 입고 있네요. 자,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몇 번?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그래서 지금 예바르 동사가 4개가 나와 있고, 떼네르 동사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자, 머리카락 묘사할 때 지금 떼네르 동사 썼잖아요. 또 이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많이 쓰는 거. 큰 눈을 가지고 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Tiene

los ojos grandes.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큰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돼요. 또 예를 들어서 검은색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려면 tiene los ojos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색깔 형용사 negros 들어가면 되고 갈색 눈 갖고 있어요. 그러면 los ojos marrones. 자,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고라 있죠, 고라? 자, 고라는 저런 야구 모자를 말하고요. 우리가 이제 또 많이 모자라고 듣는 솜브레로 기억나시나요? 자, 솜브레로는 솜브레로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챙이 있는 모자를 얘기하고요. 우리 마리아치들이 쓰는 모자. 그게 딱 이제 솜브레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3번 해서 이거는 짧은 머리였잖아요. 그럼 긴 머리 하면 어떻게 될까요? Tiene el pelo 그렇죠. largo.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을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단순히 이제 수능 문항을 풀기 위한 게 아니라 인물 묘사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회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묘사할 때또 다른 사람을 묘사할 때요 떼네로 동사와 예바로 동사를 사용해서 한번 이렇게 좀 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번 문항 요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0번입니다. 계시문을 이해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문, 광고 뭐 이런 것들 매번 출제되는 유형의 문항이고요. 길어 보이지만 1점짜리입니다. 왜? 우리는 잘 푸니까. 자, 그래서 뭘 계시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Aprende a cocinar. Platos coreanos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aprender a 동사 원형. 이걸 먼저 아셔야 되죠?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뭐뭐 하는 것을 배우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 요리겠죠? 한국 요리를 요리하는 것을 배우자가 됩니다. ¿Te interesa la cultura y la cocina de Corea? 자, 관심 있으신가요? 한국 요리 그리고 문화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El centro cultural coreano de Bogotá. 자, 보고타가 어딥니까? 보고타는 그렇죠. 콜롬비아의 수도입니다. 자, 보고타에 있는 한국 문화 센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거기서 이제 제공을 한대요. 뭘 제공하냐면, 고로소니까 과정이죠. 한국 요리 과정을 제공합니다. 엽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puedes aprender a preparar platos tradicionales como 김치, 비빔밥, 불고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preparar. 뭐요? 전통 요리를 만드는. 것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전통 요리라 함은 김치나 비빔밥이나 불고기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맨 하면은 이제 오라란 뜻입니다. 맨이르 동사 있죠? 그거 또에 대한 명령형입니다. 네, 그렇고요. 불규칙 명령형이죠. 그래서 와서 디스프루타 즐기란 얘기예요. 자, 뭘 즐기냐면 한국 문화를 즐기래요. 자, 아트라베스테. 자, 요거 안 나왔네요. 각주로 안 나왔는데 아트라베스테 하면은 뭐뭐를 통해란 뜻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보르 하면은 맛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맛을 통해서 한국 경험을 즐기세요. 에스페리엔시아니까 한국 경험을 즐기세요. 자, lugar, 장소는 어디냐면 보고타 한국문화센터고요. 자, 회차입니다. 날짜는 2026년 8월 15일부터 9월 15일이래요. 자, 그리고 오라리오, 시간표입니다. 시간표는 마르테스와 호에베스입니다. 일주일에 두번 하네요.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여기로 이제 전화를 달라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게시문 한번 좀 길지만 또 한번 읽어봤네요.
자, 이해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강좌가 있다. 맞아요. 무슨 요일에 있었죠? 네, 마르테스와 호에베스, 화요일과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자, 2번. 강좌는 한 회당 3시간이 소요된다.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였죠? 네, 오후 6시부터 8시, 2시간이었습니다. 3시간이 아니라 2시간 소요되는 거고요. 더 많은 정보는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라고 했고, 세 가지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김치, 비빔밥, 불고기. 보고타의 한국문화센터에서 강좌가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네.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사보르 요거에서 지금 생각이 나서. 자, 사보르는 맛이란 뜻이잖아요? 네, 맛이란 뜻이에요. 자, 혹시 요거 기억나시나요? saber a. 요거 우리가 언제 다뤘냐면 사베르 동사 배울 때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요 뜻은 뭐예요? 그쵸. 뭐뭐 맛이 나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사베르 아를 쓴다라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주스가 포도 맛이 난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셨으면 돼요? Este zumo sabe a uva.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같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했고요. 예 하면 예 라는 뜻이죠. 예 하면서 뭔가 por favor를 붙여서 뭔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뒤에 이제 이유를 말하는 거죠. Es que se me ha olvidado el mío en casa. 내 거를 en casa, 집에죠. 집에 이제 두고 왔다라는 얘기겠죠. Tengo que llamar a mi mamá. 자, 여기서 이제 답은 결정이 된것 같습니다. Tener que 동사원형,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이죠. 엄마한테 전화해야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전화기를 집에 두고 온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Diga claro, no hay problema. 물론이지, 문제 없어, toma, 받아, 라는 뜻이죠. 고마워, 천만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상황 알았고요. 그러면 우리 한번 전화기 빌려봐야겠죠? 예, 1번 보겠습니다. Me pasas el libro. 자, 우리가 pasar 동사가 뜻이 굉장히 많은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뜻일까요? 뭐 건네주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책좀 줄래? 예, 책좀 건네줄래? 라는 뜻으로 쓰인 거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Has visto mi cuaderno? 자, 과데르노는 공책이란 뜻이죠. 그래서 내 공책 봤어?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3번은 puedes dejarme tu móvil? 자, 모빌은 핸드폰이란 뜻이죠. 그래서 dejarme, 제 dejar도 역시 뜻이 굉장히 많은 동사인데 여기서는 빌려주다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네 핸드폰 좀 나에게 빌려줄 수 있니? 내걸 집에 두고 와서 말이야.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번. 이 답이 될 거고요. 자, 4번 보시면 예바스 엔또 모칠라. 자, 모칠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배낭이라고 했죠? 그래서 배낭에 뭐 가지고 다녀? 라는 뜻이 되는 거고, 5번은 꾸아레스 투 누메로 데 텔레포노. 너 전화번호 뭐야? 라는 뜻이 돼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됐고요. 요 빠사르 동사와 데하르 동사는 사실 수능 특강에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 있었지 궁금하시면 좀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빠사르 동사에서 요거 하나. 자, 빠사르로 bien 기억하시죠? 자, 빠사르로 말 하면은 요거 무슨 뜻이었죠? 요거는 즐겁게 지내다. 바사를로 비에는 즐겁게 지내다. 바사를로 말은 즐겁게 잘못 지내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뭐 말씀드렸지만 이 비엔이랑 말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적절한 형용사를 넣으시면 됩니다. 부사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엔 대신에 뭐 헤니알 뭐 이런 거 넣으셔도 되고요. 그쵸?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의 정답 3번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12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했고요. Hola, buenos días. 자, 순서 문항이고. 안녕하세요. Quiero información sobre viajes en grupo. 자, 정보를 원합니다. Sobre 무엇에 대한 정보를 원합니다. Viajes en grupo면 단체 여행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체 여행에 대한 정보를 원해요. Perfecto. 아, 네, 좋습니다. 하면서 이제 뭘 물어보죠? 그랬더니 A가 La segunda semana de agosto, si es posible. 라고 했습니다. 8월 둘째 주가 되겠네요. 아, 가능하면 8월 둘째 주요. Pues para esa semana tenemos paquetes de viaje a Madrid, a Sevilla y a la Costa del Sol 이라고 합니다. 아, 그 주에는요, 우리가 여행 패키지가 있습니다. 자, 어디 패키지가 있냐면, 마드리드, 그리고 세비야, 그리고 코스타 델 솔. 자, 코스타 델 솔은 그 스페인 남부, 그 말라가를 중심으로 한 해안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그 패키지가 있대요. 자, 그랬더니 이제 A가 Me interesa el de Sevilla. 아, 저는 세비야가 관심이 있네요. 하면서 이제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el transporte. 자, 일단 교통, 그리고 el hotel con desayuno. Desayuno는 아침 식사란 뜻이죠. 자, 아침 식사를 포함한 호텔이고요. 그리고 dos visitas. 아, guiadas 여기 나와 있죠? por la ciudad. 아, 시내 가이드 여행이 이제 두번 있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뭘 물어봤고요. 그랬더니 B가 뭐라고 하냐면 son cinco días y cuatro noches. 그러니까 뭐예요? 5일 낮, 4일 밤이니까 4박 5일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이제 이해가 됐고요. 자, 그러면 보기를 보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먼저 보시면 que lleva el paquete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아, 파케테는 패키지였잖아요. 그러니까 패키지에 뭐가 들어 있나요? 라는 뜻이 되겠어요. 자, 이거 어디에 들어가면 될까요? 요게 들어오면 되겠네요. 자, 여기 들어오면 뭐 교통 그리고 조식 포함한 호텔, 그리고 가이드 투어. 두 번의 가이드 투어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B 보겠습니다. Cuando quiere viajar 라고 했어요. 자, 언제 여행하길 원하십니까? 자, 이건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맨 처음 빈칸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8월 둘째 주요. 가능하다면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C에 Cuántos días es el viaje? 며칠이냐는 거죠. 여행은 며칠인가요? 4박 5일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그래서 B, A, C 순으로 정리되면 될것 같습니다. 몇 번이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되셨나요? 여러분, 마드리드과 세비야의 위치는 이제 아시죠? 오, 요것도 그냥 혹시 몰라서 여기 이제 이베리아 반도잖아요. 여기 이렇게 포르투갈이 있고. 자, 그러면 마드리드과 세비야는 우리가 문항에 종종 출제가 돼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도시라는 얘기인데요. 마드리드는 어디죠? 마드리드는 반도 중심에 있죠. 여기가 이제 마드리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비야는 남부 안달루시아의 주도입니다. 자, 세비야는 어디예요? 한 이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나왔었던 코스타 델 솔은 이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남부 해안.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가우디의 도시, 바르셀로나는 요 정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위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A가, Oye, has visto el nuevo video de este grupo? 라고 하죠. 자, 이 그룹의 새로운 비디오를 봤어? 하고 말하면서 Está genial. 아, 정말 좋아. Mira, esta parte es mi favorita. 봐봐, 여기가 이 부분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야. 라고 이제 A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B가 뭐라고 대꾸를요? 쉿 하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Que estamos en la biblioteca. 라고 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있어. 그랬더니 아이 베르돈

아우, 미안해. No me he dado cuenta. 자, darse cuenta입니다. 자,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요거는 깨닫다, 뭐, 인지하다, 이런 뜻을 가져요. 네, 보통 이제 전치사 대를 동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아, 그거를 내가 인지하지 못했어.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voy a hablar más bajito. 아, 좀더 작게 말할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여튼 도서관 내에서의 두 친구의 대화였고요. 한 친구가 도서관인 거를 깜빡하고 좀 크게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no pises 하면 뭐예요? 아, 이거는 비쌀 하면 밥다란 뜻이거든요. 밟지 마시오 란 뜻이고요. 2번은 no abras las ventanas니까 뭐예요? 아, 창문을 열지 말아라 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no hables en voz alta 하면은 이게 바로 큰 소리로 말하지 말아라 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 상황에서는 3번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4번, ten cuidado con el libro. 책 조심해 란 뜻. 그리고 animo con los exámenes 그러면은 시험 잘 보란 얘기죠. animo fighting 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몇번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이거는 이제 큰 소리로 말하지 말라라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이제 작은 소리로 말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embos 이때는 이제 바하를 쓰시면 됩니다. 요거 이렇게 같이 묶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항입니다. 14번 문항.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고요.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Qué quieres comer? 라고 묻죠. 그래서 뭐예요? 너뭐 먹길 원하니? 뭐 먹을래? 라고 이제 남자가 물었더니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면서 뒤에 보니까 Yo como de todo 라고 했어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난다 먹어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뭘 먹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 맞는 표현 한번 선택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De nada라고 했어요. 자, de nada는 뭐에 대한 답이죠? Gracias에 대한 답이죠? 고마워라고 했을 때 천만에 de nada 혹은 No hay de qué라고 하죠. 자, 1번 아니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Tienes razón 하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네 말이 맞아 라는 뜻이에요. 역시 아니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Me da igual 하면 이게 뭐예요? 상관없어 나는 이런 뜻이에요. 자, 요게 들어가면 되겠죠? 난다 먹으니 상관없고. 자, 4번 보겠습니다. Es bastante difícil 하면은 꽤 어려워 라는 뜻. 5번에 No me sienta bien 하면 나한테 잘안 맞아 라는 뜻이에요. 음식 같은 게 나한테 잘안 맞는다. 그래서 5번은 아닙니다. 4번, 5번 다 아니고 답은 3번이 되고요. Me da igual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Me da lo mismo. 자, 이런 표현도 하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5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이제 보니까 두 사람이 노트북으로 뭔가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A가 뭐라고 하냐면, Esta película no es nada interesante. 자, 부정문에서의 nada 하면은 이제 여기서 부사적 용법으로 조금도 전혀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영화가 조금도 재밌지 않아. 이 영화 조금도 재밌지 않아. 그랬더니 B가 뭐라고 말하면서 뒤에 붙여요. No es muy buena. 좋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요. Vemos una coreana. 한국 영화 볼까? 좋은 생각이야.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문맥은 파악이 됐고,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보겠습니다. 1번에 깨봐. 하면 이거 부정하는 거죠. 그럴 리가. 란 뜻. 2번에 tienes razón. 좀 전에 봤죠? 네 말이 맞아. 좋지 않아. 라고 얘기해서 2번 들어가면 될것 같고, 3번에 eso no es así. 그건 그게 아니야. 4번에 no me preocupo. 난 걱정 안 해. 5번에 me parece divertida. 재밌는 것 같아. 란 뜻이어서 몇번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

기말고사 8회의 앞부분 1번부터 15번 문항 정리해 봤습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여러분 쉽게 쉽게 넘어갔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전 모의고사 8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부터 30번 문항 푸는 날이니까요. 예습해 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종남과 성공하라의 고종남입니다. 자, 오늘은 5강이죠. 5강은 기업의 종류와 형태별 특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이 부분에서 또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만큼 여러분 이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어떤 형태로 문제 나오는지 그것까지도 한번 살펴보면서 중요한 파트니까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되는 부분이라는 것 꼭 인식하시고 그럼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될 것인지 그 부분까지 제가 예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 기업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기업의 출제 형태에 따른 분류 이 기업의 출제 형태에 따른 분류 이 부분에서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건지 이따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기업 규모에 따른 분류 크게 우리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우리가 분류하고 있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기업이라는 것은 국민경제에 구성하는 경제 주체로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조직이에요. 자, 우리가 기업의 근본적인 어떤 그 목적을 보면은 경제적 목적으로서는 우리가 이윤 극대화예요.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우선시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사회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비경제적 목적으로 본다면 공공성, 공익성 등 즉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결과론적으로 그 기업에 악영향을 끼쳐요.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혹 보다가 어느 기업에서 어떤 몰상식한 행동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물의를 일으킨다든가 이럴 수 있을 경우에 그 회사의 제품에 어떤 불매운동이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상실되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거 한다면 경제적 목적인 이윤을 극대화시킨 게 있지만 이윤의 극대화가 추구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그 우선 뒤에는 더 우리가 이면적으로 가져야 될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사회적 책임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국민 경제의 3주체 하면은 가계, 기업, 정부를 우리가 3주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즉 한 나라의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계, 기업, 정부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부분, 가계와 기업 부분은 우리가 민간 경제라고 했었어요. 가게라고 하면 뭐 상점 그런 가게가 아니라 우리 집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나를 포함한 우리 집을 우리가 가게라고 하는 거예요. 가게는 기업에게 뭘 제공하죠? 생산 요소를 제공해요. 그래서 토지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자본을 제공을 하고 그에 따라서 기업은 노동의 대가로서 임금을 주게 되고 자본의 대가로서 이자를 주게 되고 토지의 대가로서 지대를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게는 또 재화와 서비스를 기업으로부터 구매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서 상품 구매 대금을 기업에게 지급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편의점 가서 사 먹는다든가 뭐 신발을 산다든가 옷을 산다든가 즉 뭐야? 금전적인 측면이 제공되면서 우리가 구매를 하는 거지. 그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산 요소라고 한다는 것은 가게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노동, 자본, 토지를 우리가 생산 요소라고 한다. 즉 기업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요소가 필요하다. 라는 거고 가계와 기업 모두 정부에게 뭐예요?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정부는 공공재를 가계와 기업에 제공하는데 우리가 정부로부터 받는 공공재가 어떤 거예요? 도서관 여러분 이용하잖아. 그치? 이런 것들이 다 공공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는 기업에게 뭐 사회 간접자본, 뭐 다리를 건설한다든가 도로를 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기업이 그를 통해서 생산활동에 또 참여하고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지. 그를 통해서 이익을 보게 되면 또 세금을 납부하게 돼 있죠. 여러분

부모님도 세금을 납부하고 여러분도 세금을 납부하고 있잖아. 어떤 물건을 구매했을 때다 세금이지. 그치? 자, 기업의 역할은 크게 우리가 다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생산 경제의 단위라는 거. 그 다음에 기업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요를 창출한다. 상품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요가 창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하고, 그 다음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게 어떤 기업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다. 사실은 기업이 잘 되는 국가일수록, 그 다음에 기업이 성장하는 국가일수록, 뭐야, 경제적 부를 그 나라가 누리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 기업들이 바로 대부분 이 수출 기업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생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모든 게 해결할 수 없고, 대부분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무역의 형태로 보게 되면은 가공무역 이런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원재료를 받아서 그것을 가공해서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부존자원, 원천 자원들이 별로 없잖아. 뭐 기름이 뭐 펑펑 나는 나라도 아니고, 그렇죠? 광산물이 뭐 많은 나라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원료나 이런 것들 수입해서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가 해외에 수출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다라는 거. 우리나라와 유사한 나라들이 몇 나라들이 있죠. 자, 그다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 부분은 지금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 출제 자주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회적 책임하면 캐럴이 이제 제시되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우리가 주로 출제되고 있는데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경제적 책임, 그다음 두 번째 법적 책임, 그다음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이 네 가지 책임이 있다. 경제적 책임이라는 것은 기업의 목적인 이윤 추구, 이윤 추구를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기본적인 어떤 책임이 바로 경제적 책임이다. 그래서 주주라고 한다면 우리 통상 이제 회사하게 되면 기업들이 대부분 주식회사가 많죠. 그 주식회사에 투자한 회사들을 우리가 투자한 사람들을 주주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주주. 주식의 주인. 쉽게 얘기해서. 주주. 주주들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해 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경제적 책임에 해당한다라는 거. 법적 책임은 법규를 준수해서 투명한 경영과 위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 그런 책임을 우리가 법적 책임이라고 할수 있고, 윤리적 책임은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기대, 가치에 부합하는 어떤 윤리적인 경영을 실현해 나가는 책임을 우리가 윤리적 책임이다라는 거할수 있는 거죠. 자, 자선적 책임 같은 경우는 기업의 어떤 이익이 났을 때 사회 환원하고 기부 활동을 통해서 사회 이익을 이제 공유를 실현하는 그런 책임을 우리가 자선적 책임이라고 할수 있고, 그래서 기업에서 간혹 가다가 뭐 불우이웃돕기 한다든가 뭐 소외계층에서 연탄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신문 기사에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자선적 책임에 해당한다.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지 책임 중심으로 내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이 공부하면은 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기업의 출처 형태에 따른 분류. 자,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될 부분이 어디냐? 바로 이제 크게 일단은 먼저 분류를 해보면 출처 형태에 따라 사기업, 공기업, 공사합동기업이 있는데 공사합동기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공사합동기업은 우리나라에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요. 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존재하는 건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것은 주로 사기업하고 공기업. 여러분 무슨 공사. EBS. EBS도 역시 공기업 중에 하나인 거죠. 그다음 사기업.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건요 부분이야. 사기업은 크게 개인기업과 공동기업이 있는데 공동기업 중에서도 회사기업. 회사 기업은 크게 다섯 가지야. 한명, 합자, 유한, 유한 책임회사, 주식회사. 이게 고난도 문항으로 나와.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 여기에 여러분이 집중 포화를 해야 돼요. 이거랑 조합기업에서는 협동조합. 그래서 요 여섯 개, 요 다섯 개 플러스 요 협동조합까지 한계에서 요 여섯 개 기업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는데, 먼저 상법에서 보시면은 상법 170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자, 회사의 종류에 대해서 딱 나와 있는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 170조예요. 상법에서는 회사의 종류를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5종으로 분류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상법. 상법에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출제되는 문제는 법령 테두리 안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요 다섯 가지 중심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다. 라는 거.
왜이 다섯 개가 중요한지 알겠죠? 상법에서 회사 기업은 회사의 종류에는 이렇게 다섯 개가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 자, 먼저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한 명회사.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한 명회사는 2인 이상이 출자하는데, 이제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각 사원이 연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는 인적 공동기업이에요. 그래서 인적 공동기업, 대표적인 인적 공동기업 하면은 이제 한 명회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원이 전부 다 이제 무한 책임을 진다. 여기서 유한 책임과 무한 책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 유한 책임이라는 것은 내가 투자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져.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유한 책임 사원으로 어떤 회사에 참여를 하게 되면,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만 책임지지 마. 예를 들면 그 회사가 망했다고 쳐. 폐업했다고 치면은 내 투자한 돈만 없어지는 거지. 내가 100만 원 그 회사에 투자했다. 그 100만 원만 손실 나는 거야. 나한테 없어지는 거야. 그 이상의 책임은 없거든. 근데 무한 책임은 뭐냐? 그 회사에서 뭐 채무가 발생할 수 있거든. 그 채무까지도 연대해서 같이 책임져야 되는 게 무한 책임이야. 그게 굉장히 무거운 거지. 이거는 만약에 그 회사가 폐업을 했는데 그 회사에 빚이 뭐한 1억 있었다 하면은 그 1억에 대해서도 그 출자한 사람들이 같이 책임을 지는 거야. 무한 책임으로서 굉장히 큰 거죠. 자, 다른 사원의 동의 없으면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는 거야. 아, 그 회사에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그 회사 투자 안 하고 이제 그 회사에서 나는 빠져나올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사람들, 그 사원들 전체가 동의가 있어야만이 내가 그 회사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면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서 난 나오려면은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이따가 이 부분은 종합해서 한꺼번에 또 알려드릴 거예요. 자,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무한 책임 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형태의 인적 물적 혼합된 형태다. 근데 이제 인적 회사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인적 회사 형태 중 하나라고도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한명 회사에서 변형된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상법에서는 합자회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지 않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 문장에 법 조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명 회사에 준용한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상법에 보면은 그 말인즉 뭐냐면 한명 회사에서 파생된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한 책임 사원에다가 플러스 유한 책임 사원을 같이 혼합한 형태로 만들어진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무한 책임 사원 여기 합자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은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나는 투자만 했어. 무한 책임사원 투자 플러스 그거를 책임지고 나중에 채무까지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 더 무겁다는 거지 책임이.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 집행 권리와 의무는 무한 책임사원한테 있고 유한 책임사원은 투자한 거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경영엔 참가하지 않아. 즉 내가 투자에 따라서 어떤 이익 배분만 분배만 받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 요 차이점을 여러분이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합자회사에서는 무한 책임 사원이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는 거. 유한 책임 사원은 경영에 참가하지 않아. 이래라 저래라 참가하지 않아. 단지 투자에 따른 이익 분배만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지분 양도 마찬가지. 지분 양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무한 책임 사원은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요거는 똑같아. 동의. 여기도 마찬가지.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그치? 동의가 필요해요. 근데 유한 책임 사원 같은 경우는 무한 책임 사원의 전원 동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유한 책임 사원, 무한 책임 사원들이 전원 동의가 필요하게 되면은 지분을 양도하고 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요것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그다음 유한 회사가 있고 이제 그다음 나오는 유한 책임 회사가 있어. 이 회사는 두 개가 좀 성격이 비슷한 감이 있어. 일단 먼저 유한 회사부터 먼저 보면은 유한 회사, 유한 책임 회사 그다음에 주식회사 전부 다 유한 책임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유한회사는 최소 1인 이상의 유한 책임 사원으로만 이제 구성된 거야. 이게 여기서부터는 다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거예요. 사원 총회를 통해 요거 핵심 키워드야. 요거 잘 기억해 놔 또. 사원 총회를 통해서 회사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경영은 어디서 사원 총회에서 선출된 누가 이사가 담당을 해, 경영을. 그래서 그 경영, 실질적인 경영 같은 경우는 사원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하고 그 이사가, 경영을 담당한다. 그 다음에 회사 내에 어떤 종합적인 의사결정 같은 경우는 어디서 사원총회에서 결정한다. 이 정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설립과 운영이 간편하고 자본금의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뭐냐면 실질적으로 요거를 왜 유한책임회사가 상법이 추가되면서 상법의 내용이 추가돼서 원래는 회사에 유한책임사원은 없었거든. 상법에 요걸 추가한 거예요. 요게 아마 2010년대 좀 지나가지고 이게 상법에 추가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회사를 좀 쉽게 우리가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유한책임회사를 이제 상법의 규정에 더 넣은 거예요. 그래서 1인 이상의 출자 및 설립 등기에 의해서 설립이 가능하고 아주 간편하게 우리가 좀 편리하게 다른 회사 설립 규정보다 좀 편하게 간편하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게 바로 유한책임회사다. 근데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랑 굉장히 유사성이 많거든요.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냥 일정 부분에는 좀 차이가 있어. 그 비교해 보면 유한회사는 1좌당 1의결권을 가져. 이게 뭐냐면 1좌당 1의결권. 그러니까 주식회사를 먼저 이야기하면 주식회사는 1주당 1의결권을 가져요. 여기서 주라는 건 단위야. 주식회사의 단위는 이제 주거든. 우리가 주식을 발행할 때그 주를 이제 그 1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주당 1의결권. 의결권은 뭐의 약자냐? 의사결정 권한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의사결정 권한의 약자가 의결권이야. 그래서 주식회사 1주당 1의결권이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100주를 가지고 있어. 주식회사예요, 지금. 주식회사 이야기할게. 유한회사도 비슷하기 때문에. 자, B라는 사람은 50주를 가지고 있어. 자, C라는 사람은 70주를 가지고 있어. 아, 30주로 하자. 30주. 이렇게 가지고 있어. 자,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이번에 사업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찬성합니까? 해서 주주총회를 열거든. 주주총회 열어가지고, A는 찬성. 난 찬성. 오케이. 우리 사업 확장하자. B하고 C는 난 반대. 반대 했어. 찬성 반대 했어.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결과는 찬성이 돼. 왜? 100주야. 나는 100개의 의결권을 가졌지만은, 이두 사람 앞에서 80개야. 밖에 안 돼. 80개의 투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80개, 100개니까 100개가 더 크기 때문에 찬성이 되는 거야. 아, 사업 확장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이제 의결권이라는 거야. 자, 여기에 단위는 주식회사는 1주라 그랬지. 유한회사는 1좌야. 1좌. 1좌. 이 단위만 다른 거야. 그래서 의결권 역시 마찬가지 몇 좌를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유한회사다. 주식회사는 1주당. 1의결권이지만 유한에서는 1좌당 1의결권이다라는 거. 유한책임회사는 한명 회사처럼 사원이 1인당 1의결권이야. 1인이 1의결권.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얼만큼 많이 투자했느냐, 그 지분이 얼만큼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수에 따라서 나는 그냥 오로지 많이 투자했든 적게 투자했든 하나의 의결권만 갖는다. 요게 차이점이야. 요거 잘 기억해 놔두고. 그다음 유한회사인 경우 2018년부터는 주식회사처럼 외부 감사를 받도록 돼 있어. 외부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거든. 모든 재무제표랑 회사에 대해 모든 것을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다 나오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다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규모의 이상의 어떤 기업들만 이제 한다. 그래서 반면에 유한 책임회사는 외부 감사가 없어. 외부 감사가 없어. 외부 감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할 필요가 없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없어. 외부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회사에 다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래서 반면에 이제 자본의 증권화가 불가능하고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지 못한다는 것은 둘다 공통점이야. 그 자본의 증권화를 통해서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는 기업은 뭐야? 주식회사야, 주식회사. 주식회사라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 자, 일정 규모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어. 뭐 매출액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아, 일정 규모 이상 되게 되면은 유한회사도 외부 감사를 받는구나. 라는 거, 그 정도만 알면 되고, 유한책임회사는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포츠 브랜드 중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업 중에, 유한회사들이 되게 많았거든. 그 다음에, 그랬는데, 그 회사들이 자꾸 이제, 자기네 기업들 공개하게 되고, 이제 이런 외부 감사를 받다 보니까, 아, 불편하거든. 그래서 회사를 이제 변경하려고 또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재작년인가? 이제 국회 발의, 법안을 발의, 하겠다, 뭐 해서 막 뉴스에 됐던 게 뭐냐면, 그런 회사들, 외국계 회사들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명품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유한회사 또 되다 보니까, 야, 이거는 좀 심각하지 않냐. 유한회사로, 유한책임회사로 이제 변경하려고 막 하니까, 야,

그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유한책임회사도 일정 규모 이상 되게 되면 요구감사 받아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이야기는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어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그 안에서 이제 편법이라고 할까? 법을 잘 악용하는 거지.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를 국회에서도 원천적으로 좀 막자라고 지금 이야기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안 됐기 때문에 요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제일 중요한 주식회사야. 주식회사는 자본을 주식으로 수익 균등 분할하여 조달하고 출자자인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가장 기업의 대표적인 형태다. 그래서 물적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 뭐? 다시. 물적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 주식회사. 인적 기업의 인적. 즉 사람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기업. 가장 대표적인 회사. 한명 회사. 물적.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뭐야? 자본이야, 자본. 돈. 투자한 돈, 돈에 의해서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회사,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주식회사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걸 통해서 그 주식을 사간 사람이 투자자가 돼. 그 투자자를 우리 뭐라 그래? 두 글자로 주주, 그 주식의 주인, 주주라고 하지. 자, 자유롭게 주식을 발행하고 매매 양도를 통해서 많은 자본이 조달 가능해. 그래서 전문경영에 의해서 경영하는 또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주식회사가 상당히 많다라고. 거의 뭐90% 이상이다. 주식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주식회사의 특징은 네 가지만 외우면 돼. 자본의 증권하다. 아, 자본. 그 회사에 필요한 자본은 증권화시켜서 주식으로 발행한다라는 거. 자, 주주는 유한 책임을 갖는다. 내가 투자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을 갖는다. 그다음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 선생님이 A라는, 즉, 뭐, 땡땡전자회사 주식을 샀어. 그럼 나도 역시 주주고, 주주야. 근데 내가 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진 않거든. 물론 주총 때 주주총회 때 내가 가서 의결권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인 그 기업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 그다음에 1주당 1의결권. 유한회사는 뭐? 1좌당 1의결권. 요 차이점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기업의 특징을 한꺼번에 5개 기업을 비교하게 되면 한명 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이렇게 그 구성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표를 하나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한번 요거를 별표를 하고 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앞에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거야.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 놔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시험에 나오니까. 뭘로? 고난도 문항으로. 알겠죠? 자, 그다음 조직 변경. 조직 변경이라는 것은 회사를 변경하는 걸 의미해요. 회사를 하나의 조직이라고 하거든, 우리가. 그래서 회사를 어떤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즉, 조직 변경이란 회사가 법인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뭐? 법률상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우리가 조직 변경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살펴볼 때 간단해. 한명 회사와 합자해서 묶으면 돼. 그 다음에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이렇게 묶으면 돼. 자, 무슨 말이냐? 한명 회사는 합자회사로 변경이 가능해. 합자회사도 역시 한명 회사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에 대한 내용은 여기 나와 있어. 한명 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 사원을 유한책임 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 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뭘로 변경할 수 있다? 합자회사로 변경이 가능해. 그러니까 기존에 무한책임 사원이 한 10명 있었는데 그중에 뭐 5명을 유한책임 사원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유한책임 사원을 5명을 더 영입해가지고 합자회사로 바꿀 수 있어. 마찬가지 합자회사 사원 전원이 동의하게 되면 전부 다 무한책임 사원이 돼가지고 이제 한명 회사로 변경이 가능하다. 요두개 회사가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 요두개 회사가. 자, 요렇게 묶으라 그랬죠? 자,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해서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뭘로 변경 가능하다? 주식회사로 변경이 가능해. 자,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로 변경이 가능해. 자, 유한책임 사원은 마찬가지 뭘로 변경이 가능해? 주식회사로 변경이 가능해. 주식회사는 어떻게 변경이 가능해? 주주총회를 열겠지. 그래서 뭘로? 유한책임회사나 유한회사로 변경이 가능해. 즉, 다시 얘기해서 정리할게요.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로 변경이 가능해.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로도 역시 변경 가능해. 주식회사 역시 유한책임회사나 유한회사로 변경이 가능해. 그 말인 즉 뭐야?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으로 바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건 안 돼. 자, 학생들이 자주 질문하는 것 중에 Q&A 보면은 유한회사가 유한책임회사 변경이 가능해요? 불가능해. 그건 아니고 그러면은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야. 방법은 있겠지.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한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주식회사에 다시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면 되겠지. 그러한 방법은 있겠지만 지금 실제 외국계 기업들이나 우리나라에 들어온 유한회사로 해서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들 중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그 부분을 좀 막는 부분이 있거든요.

법률 제정에서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긴데, 어쨌든 간 우리가 알 거는 그 중요한 거 아니고, 즉,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주식회사는 유한책임회사 혹은 유한회사로,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 이 정도. 그래서 이 조직 변경 부분도 굉장히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 조합기업. 조합기업의 대표적인 게 이제 협동조합 중심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될것 같고, 협동조합이라는 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서민들의 상호 협조와 협동조합을 바탕으로 소비자, 소상인 등의 공동 출자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협동조합은 주변에 굉장히 많죠. 최근에 엄청 많이 늘었어. 뭐 버스도 협동조합이 있고 택시도 협동, 미용실도 이제 협동조합이 막 나오고 있죠. 특히 우리가 뭐 생협이라든가 이런 건 대표적인 협동조합이고, 1인 1표의 민족 관리 방식으로 하고 있고, 조합원의 이용과 편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라는 거. 협동조합의 특징을 보게 되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사업 범위,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야 돼. 5인 이상. 5인 이상이 모인 조직. 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제한이 없는데, 거기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가장 대표적인 게 금융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업종은 협동조합을 할수 없다라는 거. 5인 이상 이런 건안 된다는 거. 의결권, 출자 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야. 이것도 1인 1표다라는 거. 책임 범위, 조합원은 출자 자산에 한정된 뭐 유한 책임만 진다라는 거. 가입과 탈퇴 자유롭다라는 거. 배당은 전체 배당의 50% 이상이 협동조합 사용 이용 실적에 따라서 배당한다. 그 사람이 협동조합에 얼만큼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배당도 전체 배당 중에서 50% 중에서 일부분을 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뜻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익명조합이라고 있고 민법상의 조합이 있는데 이거는 참고로만 좀 보면 되고 뭐 이제 아주 구체적인 것은 안 봐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협동조합 중심으로 보고 이건 한번 읽어보고 이거는 특강 문제,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우리 배우는 완성 문제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때 한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기업. 공기업 하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공공의 이익 목적으로 출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전액 출자한다라는 거, 전액 출자한다라는 거. 그래서 직접 경영하는 형태나 별도 독립법인체를 설립해서 독립적으로 경영, 을 맡아서 하는 형태도 있다라는 거. 자, 이 종류에는 특히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시장형 공기업이 있고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이 85% 이상인 기업이에요. 대표적인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장회사로서 주식회사에 상장도 되어 있죠. 그죠?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하나죠. 준시장형 공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조폐공사라든가 한국방송 뭐 광고진흥공사 이런 것들이 다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사합동기업. 공사합동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인 자본과 민간의 어떤 자본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공동으로 경영하는 형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제 나온다. 그래서 공사합동기업은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말고 공기업 정도의 개념 정도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기업 규모에 따른 분류인데, 기업 규모에 따라서 크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대기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제시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어떤 법령에 의거해서 이렇게 세운 기업으로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대기업 기억할 건 뭐냐? 뭐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이고 공시대상 기업 집단과 자산총액 뭐에서 뭐 GDP의 0.5%의 상호 출자 제한 기업들은 막 되게 어려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키워드만 중심으로 이걸 다 외우지 못하잖아. 첫 번째, 공정거래법에 근거한다라는 거. 요 부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라는 거. 요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 이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고. 뭐 GDP 0.5 기억할 수 있으면 하고. 근데 요게 다 기억 안 된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법에 근거한다라는 거.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라는 거. 요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도 바로 제시문을 통해서 우리가 대기업이라는 거알수 있어요. 여기서 상호출자라는 건 뭐냐? 독립된 법인끼리 자본을 맞출자 해가지고 각 법인이 주식을 상호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가 너무 커져버리면 거대 규모.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기업 잘 알지? 그 안에 뭐 계열사들이 엄청 많고 이런 것들이 다 대기업이라는 거야. 그치? 묶어서 다 대기업이라고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대기업이다. 자, 그다음에 중견기업. 중견기업. 중견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법에 이제 근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중견기업은 이제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고 그다음에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되지 않는 기업이야.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 형태의 규모들이 중견기업이라고 해당하면 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라면 회사들 있지, 그런 회사들이 중견기업에 해당한다고 보면 돼요.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 이거 굉장히 큰 기업 같은데 아주 크진 않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중견기업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뭐 회사명을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렇다라는 거. 자, 중견기업의 판단 기준인데, 요거는 조금 이제 알아야 될 필요가 뭐 있냐면은, 판단 기준 보게 되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의 규모 기준을 초과하거나 업종과 상관없이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이 되면은 중견기업에 해당이 돼. 그러면서 뭐야?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는 거지, 당연히. 그치? 그래서 규모면으로 볼 때는 이렇게 평균 매출액이, 매출액 이렇게 나와 있지. 요게 뭐냐면 중소기업의 기준이거든. 중소기업의 기준. 요거 이하면은 중소기업에 해당돼. 근데 요거 이상이 되게 되면 중견기업에 해당돼. 그다음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 업종 무관하게. 이거 이상 되면은 중견기업이 돼. 자, 중소기업과 그 달리 되는 게 뭐냐면은, 중견기업은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은 중견기업이 돼. 중견기업이 된다라는 거. 반면에 중소기업은 요둘다 해당돼야 되거든. 그래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상에서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하는데, 대기업과 중견기업보다 자본과 경영 규모면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을 말하겠지. 그래서 규모 기준으로 본다면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400억 이하, 600억, 800억, 1000억, 1500억 이하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업종별이기 때문에. 업종별. 이거 업종이 이따 볼 거예요. 자산총액 기준으로 볼 때는 5천억 미만이어야 돼. 요둘다 충족돼야만이 중소기업. 반면에 중견기업은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중견기업이 돼. 알겠죠? 이거는 중소기업은 둘다 충족돼야 돼. 5천억 미만이기도 해야 되고, 자산총액이. 요 업종별로 요거의 규모에 아래여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업종별로 보게 되면 이렇게 돼. 1500억 이하는 뭐냐? 어떤 것들이냐? 제조업들이 해당돼. 의복, 가죽, 제조업들이 주로 1500억 이하. 제조업들이 아무래도 매출액이 당연히 크겠지, 당연히. 어디보다? 서비스업보다. 그치? 그 다음 400억 같은 경우 서비스업들이야. 서비스업들이 400억 이하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비스업에 해당하면서 400억 이하여야 되고, 자산 규모가 5천억 이하여야만이 중소기업에 해당돼. 그중에 하나만 넘었다 하면은 서비스업인데 내가 800억이 돼버렸다. 그럼 중소기업으로 분류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업들은. 아시겠죠? 그런 의미다라는 거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것까지 다할 필요는 없어. 이것도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제시가 되고, 아, 이 정도 규모구나 정도만 이해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업 규모 구분에 따라서 조금 또 세부적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면은, 중소기업은 중기업이 있고 소기업이 있어. 그러니까 중기업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앞에 설명했던 것들이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기업에 해당하게 되고, 그중에서도 소기업에,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소기업, 그중에서도 더좀 작은 기업들을 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소기업에서 보게 되면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15억에서 140억인 기업들은 소기업으로 이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조업인데 130억 정도 매출한다. 그럼 소기업에 해당한다.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소기업 중에서 뭐냐? 소상공인 지원법에 적용받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거는 업종별 상시 근로자로 따져. 상시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하게 되면은 5인에서 10인. 뭐 서비스업인 경우 5인, 제조업인 경우는 10인 미만일 경우에는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법상 소기업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중견기업, 그다음에 대기업. 대기업은 공정거래법,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법. 이렇게 적용받는다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앞에 얘기했던 법령, 그다음에 기준을 볼때 핵심적인 키워드들이 있었죠. 그것만 잘 구분하고 있으면 제시문에서 딱 봐도, 아, 이건 중견기업이구나, 아, 이건 대기업이구나, 아, 이건 중소기업에 해당하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수능 실전 문제 4강 문제 한번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1번 볼게요. 다음 사례에서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경제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단 가에서 다는 가계 기업 정부 중 각각 하나에 해당한다. 자, 국내외 경제 불안정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가는 자,

정부, 나는 기업, 다는 가게. 기업, 가는 이윤국 대화를 추구한다. 이윤국 대화 추구하는 건 누굴까? 기업이잖아. 근데 가는 뭐야? 정부니까 답이 될수 없지. 자, 나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 활동을 주로 한다. 기업은 생산 활동을 주로 하겠지, 당연히. 그치? 나는 맞는 거야. 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 가와 다는, 가와 정부와 가게는 민간 경제를 구성한다. 아니지. 민간 경제를 구성하는 건 가게와 기업이잖아. 그치? 가는 아니지. 그치? 나와 다지. 그래서 이거 또 틀린 답이다. 나와 다는 가에게 조세를 납부한다. 당연히 가가 뭐야? 정부잖아. 정부에게 가게와 기업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지. 그래서 니은과 니을, 니은과 니을이면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자, 2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 대화는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질의응답 장면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기업의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계획 중인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저희 공공팀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요 목표로 삼는 업사이클링 제조 기업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이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대요. 자, 수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수익의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고 나머지는 기업 운영 및 사업 확장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 여러분 특강 교재 가지고 있는 교재 28쪽 봐보세요. 28쪽. 28쪽 맨 하단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어떤 기업이야? 그치, 사회적 기업이야. 사회적 기업은 주로 수능에서 출제되지 않았지만은 특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문제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아, 그 이론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8쪽에 밑에 하단에 보면 나와 있죠. 보충학습 자료에 사회적 기업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7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것들이 인증 요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한 번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개인 사업자도 가능한 기업 형태다. 개인 사업자 안 된다고 나와 있죠. 개인 사업자는 안 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오케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다음 D급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이다. 맞아요.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의 기업으로 우리가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 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한다. 공기업 아니지? 사회적 기업은.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 이론적인 내용들 28쪽 여러분 꼭 한번 확인하시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론 설명할 때 선생님 설명하지 않은 거는 그간 이제 어떤 수능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이기도 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최근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아마 대학생들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나중에 많이 관심 가져서 이제 창업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번. 다음 대화에서 김 부장과 박 과장의 의견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사회적 책임은 네 가지, 캐롤이 제시한 거에 네 가지가 있다 했죠.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이네 가지. 그럼 그중에서 어떤 거냐 봐보도록 하죠. 사장님, 자, 우리 회사가 올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경영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김 부장 볼게요. 저는 이윤 창출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신제품 개발과 원가 절감으로 매출 20% 늘릴 수 있다면 회사의 경쟁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직원 복지 향상과 신규 채용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야? 이거는 경제적 책임이지. 박 과장, 이윤은 물론 이윤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책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 직원이 참여하는 헌혈 행사라든가, 지역 아동 센터의 기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미지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거 어떤 책임이야? 자선적 책임이지. 그래서 김 부장은 경제적 책임, 그 다음에 박 과장은 자선적 책임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사회적 책임은 가끔씩 출제되고 있어요. 단순하게 사회적 책임만 물어보지 않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들을 분석해 보면 알겠지만은 각 문제 안에 평가 요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평가에서 두세 개, 즉 내용 결합형 형태. 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 뭐, 그, 사회적 책임에서 물어볼 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걸또 물어볼 수 있어요. 기업 경영과 관련돼서 물어본다든가, 혹은 더 나아가서 생애 발달 단계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제시문 안에 다양한 형태의 평가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문항이 좀 출제되고 있다. 그게 확대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이 알아야 될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사회적 책임이 기본적인 개념을 굉장히 잘 충실하게 공부해 놔둬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바로바로 아 이건 뭐다 이건 뭐다라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야? 제시문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시문이 상당히 길어져서 시간상으로 볼때 굉장히 문제를 푸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라는 측면도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 문제 볼게요. 다음 공공기업의 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기업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 부정형 문항이네요. 자, 공공기업은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전자기기 제조업체로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시장에서 매년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혁신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했어요. 그럼 결국 뭐야? 어떤, 그 생산을 하는 어떤 기업, 제조업 중심의 생산을 하는 기업이라는 거알수 있죠. 그 다음에 특히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품의 기능과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들한테 이런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해서 뭐야? 이런 것들 개선해서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수요 창출을 하고 있다는 거알수 있죠. 이거 제품 출시하는 제조업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생장 경제의 한 단위로서 기업이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알수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이 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60%를 재활용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도입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야? 어떤 사회적 책임을 우리가 다하고 있는 걸알수 있죠. 더불어 사회복지기금 기부, 임직원의 자원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회적 책임이고 성실한 세금 납부를 통해서 국세청으로부터 모범 납세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은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이건 결국 공공재정에 넓힌다는 것은 결국 세금을 많이 내고 세금을 내고 성실하게 납부함으로써 그 세금의 역할은 뭐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거지. 그치? 이거는 어떤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측면에서 볼수 있다. 결과적으로 볼때 여기 나타나지 않은 역할은, 1번, 고용 창출이네. 이 기업은 어떻게 해서, 뭐 직원들을 많이 더 채용하고, 그 다음에 고용 창출을 위해서 어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제시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 나머지는 다 나타나 있지만. 그치?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은, 이거. 고용 창출이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1번, 고용 창출이 되겠다. 4번 문제 이렇게 해결해 봤고, 자, 5번이죠, 5번. 5번 문제. 다음 사례에 나타난 공공기업의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을 은했어요. 공공기업은 지역 내 소규모 생산자들이 힘을 모아 설립한 조직이다. 이 기업은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 생산자들이 직접 소비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사회와 협력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 공공기업은 수익 보다는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도 일부 구성원이 아닌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운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구성원들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재투자하고 있으며 조합원에 가입하면 일정 출자를 통해서 기업의 운영에 참가할 수 있다. 뭐에 대한 내용일까? 앞에서 우리 배운 협동조합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걸알수 있지.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이 이제 구성됐을 때 우리가 설립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기업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그쵸?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라는 거. 주식의 자유로운 발행과 매매 양도가 가능하다. 이거는 무슨 회사일까? 주식회사지. 그래서 답이 될수 없다. 자, 1인 1표의 민주적 관리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오케이. 이것도 협동조합이다라는 거. 주식회사는 1주당 1의결권. 유한회사는 1좌당 1의결권. 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니을. 출자자 전원이 기업의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인적 공동기업의 대표적

0: 형태는 뭐라 그랬어? 한, 명, 회사. 한명회사 헷갈리지 말아야 될게 뭐야? 합, 자, 회사지. 한명회사는 올, 무한 책임이고, 합자회사는 무한 플러스 유한 책임 회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요, 답을 맞췄어요, 틀렸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선택지들이 어떤 내용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답은 뭐라는 거, 왜 오답이다라는 것을 아는 게 여러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이었죠. 기억하고 디귿이었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 이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6번 문제부터 다음 시간에 제가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야? 회사지, 회사. 회사의 종류야. 회사 종류는 굉장히 중요하고, 회사 종류와 관련돼서는 거의 고난도 문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난도 문항이다. 그래서 회사의 종류 5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 한 명, 합자, 유한, 유한 책임, 주식회사. 요 5가지의 종류와 특징, 그다음에 차이점.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다 알아야 되는 거야. 특히 출자에 대한 부분들, 지분의 양도. 지분의 양도.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지분. 지분 양도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또 어려워하는 거. 조직 변경. 조직 변경. 조직 변경 같은 거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변경은 간단해. 여러분 입장에서 아, 회사명을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회사를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라가 바로 조직 변경이라고 보면 되고, 요 합자당 한명 변경 가능하고, 유한 주식회사 변경 가능해. 유한 책임도 주식회사 변경 가능해. 그 다음에 주식회사는 역시 유한회사로 변경 가능해. 아, 유한책임회사 변경 가능하고 유한회사로도 변경 가능하다. 이런 것들 앞에서 설명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왜?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단원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이 회사 종류 5가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 나 이거 들었으니까 이해했어. 아, 이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런 내용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고, 특강뿐만 아니라 완성 갔을 때도 이 회사와 관련된 문제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었다가 본 수능에서 자신감 있게 고난도 문항을 해결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수능 빌드업 통합사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단원 바꿔서 문화 변동과 전통 문화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지난 강까지는요, 선생님이랑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 봤어요. 막 건조 문화권, 아프리카 문화권, 유럽 문화권, 동양 문화권 등등을 살펴봤었는데, 이제 그 문화 내용을 조금 더 넓혀서 문화 변동이랑 관련된 걸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변동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양상이라고 하는 거는 모양, 상태 같은 걸 의미해요. 근데 우리 문화가 변한다라는 거는 당연히 뭔가 원인이 있어서겠죠? 그래서 문화가 왜 변하게 되는 건지, 문화 변동의 원인, 그래서 그로 인한 문화 변동의 양상을 함께 한번 이해해 볼 거고요. 현대 사회가 전통 문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구강에서는요, 문화 변동과 전통 문화의 개념 같이 공부할 거고, 문제풀이까지 쭉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우리 이번 강은 지난 강에서 배웠던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나서 지도보다는 텍스트 위주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사례 위주의 내용을 많이 살펴볼 거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문화 변동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근데 문화 변동이라는 거를 공부하기 전에 우선 그렇다면 과연 문화라는 건 뭔데? 라는 걸 먼저 말해야 될것 같아요. 자, 우리 문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문화권 공부하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누리는 생활 양식을 바로 문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문화를 이렇게 넓게 보는 게 아니라 좁게만 살펴봤을 땐 우리가 마치 문화생활 하러 가, 문화상품권 혹은 나는 문화예술 활동 하러 가 라는 것처럼 뭔가 세련되고 고상하고 문화생활, 문화작품 등등과 같이 예술과 관련되어 있는 쪽으로 문화를 설명할 수도 있어요. 즉, 문화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다. 생활 양식으로서 인간이 공통으로 누리고 있는 걸 얘기할 땐 우리는 바로 넓은 의미의 문화라고 얘기하고, 예술, 세련, 고상한 것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한다는 것도 하나만 더 추가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문화는요, 그대로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문화가 변합니다. 자, 근데 예를 들면은 진짜 진짜 쉽게, 여러분 지금 편의점 가서 물건 살때뭘 지불해요? 그치, 뭐 현금도 지불하기도 하지만 카드 많이 쓰죠. 그리고 카드도 많이 쓰지만 휴대전화에서 간단한 그 페이 있는 경우에는 그 페이도 많이 사용해요. 선생님은 그래서 그 이렇게 띡 해가지고 하는 페이 그거 많이 사용해서 카드가 없어진 줄도 몰랐어. 계속 휴대전화만 사용하고 다니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러한 지불 수단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고 바뀝니다. 이렇게 카드 형식 이전에는 현금이 일반화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우리는 현금 없는 매장입니다라고 하는 가게도 꽤 많죠? 자, 어쨌거나 그전에는 현금이었어요. 더더더더더더 옛날로 가면은 화폐의 지불 수단으로 활용했던 게 바로 가치를 지불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던 게 조개껍데기 같은 것도 있었죠. 엽전 같은 것도 있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불하려고 하는 수단은 점차 변동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고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걸 문화 변동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문화 변동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문화 요소가 등장하거나 다른 문화 요소와의 접촉을 통해서 한 사회의 문화 요소가 변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우리 요인은 크게 둘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내재적 요인, 외재적 요인이에요. 자, 우리 요인에서 내재적 요인은 안에 존재하는 요인입니다. 쉽게 다른 나라와의 접촉 없이 한 사회 내부에서의 요인으로 문화가 변하는 건 내재적 요인이라고 해요. 반면에 외재적 요인은 다른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서 문화 요소가 전파되어서 변하는 걸 바로 외재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재적 요인을 다른 말로는 문화 전파라고도 불러요. 자, 그래서 내재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문화와의 접촉 없이 한 사회 내부에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발명과 발견이에요.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발명은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화 요소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걸 발명이라고 합니다. 발견은 이미 있었어요.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알려지지 않았던 문화 요소, 예를 들면 비타민의 존재, 지하 자원의 존재 등등을 찾아내는 건 발견이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외재적 요인을요,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은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라고 전파로 끝납니다. 전파로 끝나는 이유보다 한 사회에서 다른 사회로 문화 요소가 넘어가서 전파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재적 요인을 전파, 전파, 전파라고 나누어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직접 전파의 사례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교역, 전쟁, 혼인 등에 의해서 음식이 전파돼요. 음식도 여러분 문화의 한 요소거든요. 이 음식이라고 하는 문화 요소가 교역을 통해서, 즉 무역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에 의해서 전쟁하는 당연히 사람이 하는 거죠. 혼인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에 의해서 직접 문화 요소가 전파되는 건 직접 전파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 간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전파를 직접 전파라고 합니다. 반면에 간접 전파는요, 대중매체, 인터넷을 통해서 음악이 전파되는 거. 예를 들면 우리 막 힙합 음악 굉장히 많았죠. 근데 힙합 음악이 우리의 전통 음악입니까? 아니죠. 이런 힙합 음악, 다른 나라의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서 접하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 그런 걸 바로 간접 전파라고 합니다. 인생을 텔레비전, 인터넷 등과 같은 매개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파를 간접 전파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자극 전파를 볼 건데요. 자극 전파는 쉽게 말하면 뭔가 아따가워, 자극,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되고 사실은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자극 전파는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에서 잘 봐요. 아이디어를 얻거나 자극을 아따가워 받아서 새로운 게빡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요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로 자극 전파라고 해요. 다시 한번 자극 전파를 정리해 보면은 결국엔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에서부터 아이디어를 얻거나 혹은 추상적인 개념을 받아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자극을 받아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발명되는 걸 의미해요. 이걸 우리는 바로 자극 받아서 발명이 이루어진다. 자극 전파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나라에 금속 그릇이 있었어. 근데 그 금속 그릇이 쨍 하고 깨진 거야. 그럼 다른 나라 사람이 그걸 봤네? 근데 금속 그릇이 깨지진 않지. 정확히 말하면 찌그러지겠지? 어쨌거나 금속 그릇이 찌그러지면서 쨍 하는 소리가 났어. 거기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은 거야. 다른 나라의 금속 그릇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거야. 금속 악기라고 하는 걸. 금관 악기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 게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자극 전파의 사례라고 우리가 가상의 사례 한번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 있는 건데요. 알파벳에서 착안해서 알파벳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여기서 새롭게 체로키 문자를 발명해 내는 것, 이거를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한다? 자극 전파라고 합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우리 이렇게 문화 변동의 요인은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이 있습니다. 내재적 요인에 의해서 문화가 변하게 되는 걸 쉽게 내재적 변동이라고 불러요. 외재적 요인에 의해서 문화가 변하는 건 뭐라고 부를까요? 외재적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외재적 변동은요, 문화 요소가 서로서로 접해서 변했기 때문에 문화 접변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시 서로 다른 문화 요소가 접촉해서 변했기 때문에 문화 접변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자, 우리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바로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는 문화 변동의 양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은 한 사회의 문화 요소가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와 접촉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문화 변동의 양상, 조금 더 정확히는 문화가 접촉해서 다른 나라랑 어떻게 변하는지 그 모양과 상태, 제일 첫 번째는 문화 동화입니다. 여러분, 문화 동화라는 말은 동화 뜻을 들어봤어요? 우리가 읽는 막 동화책 그런 거 말고. 동화. 나그 분위기에 완전 동화되었잖아. 푹 빠져서 나를 잃어버릴 정도였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문화 동화입니다. 쉽게. 한 사회의 문화 요소가 다른 사회의 문화 체계 속에 쏙 흡수되어서 정체성을 상실하는 현상을 바로 문화 동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A라는 문화 요소가 원래 있었어요. A라는 나라에. 근데 B라는 문화 요소가 넘어왔어요. 그래서 한 사회 문화 요소가 다른 사회 문화 체계 속에 흡수되어서 A라는 문화 요소가 사라지고 B만 남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 보면은요, A라는 고유한

문화와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나서 이러한 사례도 문화 동화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 요소가 남고 원래의 문화 요소가 사라지게 되는 것. 이걸 바로 우리는 바로 문화 동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통 문화의 상실로 인해서 구성원들에게 정체성의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죠. 왜? 원래 문화는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쏙 새로운 문화 요소에 흡수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럽인의 문화와 접촉한 아메리카 원주민이 자신의 문화 요소를 상실해버린 거. 자기의 문화를 상실하고 유럽 문화 요소만 남게 되는 거. 이걸 우리는 바로 문화 동화라고 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문화 동화의 경우에는요,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문화 병존 그리고 문화 융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찬가지로 계속 예시 들어볼게요. A라는 문화 요소와 B라는 문화 요소, 서로 다른 나라의 문화 요소가 접촉해서 변합니다. 문화 병존은 나란히 병자예요. 마치 건전지를 병렬로 연결한다 이런 거 공부해봤어요. 나란히 존재하는 거예요. 나란히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가 한 사회 문화 체계 속에서 함께 존재하는 걸 바로 문화 병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문화 병존은 우리가 도시화에서 나타나게 되면은요, 이 둘의 문화 요소가 접촉해서 변해서 두 문화 요소가 모두 다 함께 존재하는 현상을 바로 문화 병존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 한의학이 원래 있었죠. 근데 서양의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리를 삐끗했을 때 한의원에 가기도 하고 정형외과에 가기도 하죠. 이런 게 대표적인 문화 병존의 사례입니다. 자, 이러한 문화 병존은요, 각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이 유지되면서 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례 볼까요? 자국을 식민지배한 나라의 언어와 자국의 전통 언어를 공용어로 함께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화 병존, 나란히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른쪽 위로 올라오셨나요? 아마 여러분 교재에서 이 사례부터는 오른쪽 위에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문화 융합 볼게요. 얘들아, 융합의 뜻이 뭐예요? 뭔가 섞이는 거죠. 예를 들면은 A라는 나라의 문화 요소랑 B라는 나라의 문화 요소가 접촉해서 변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화 요소와 외래 문화 요소가 결합해서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기존 문화의 요소들의 성격이 유지되면서도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제3의 문화를 형성하는 거. 얘들아, 제3의 문화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 있었던 거야? 이전엔 없었던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식 한번 해볼까요? A라는 나라의 문화 요소랑 B라는 나라의 B문화 요소가 만났어요. 그래서 기존의 모습도 갖고 있고 새로운 모습도 갖고 있지만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문화 요소 C, 예를 들면 이런 게 생기는 게 바로 문화 융합의 사례에 들어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이 C라는 문화 요소 안에는 A의 모습도 찾을 수 있고 B라는 모습도 찾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모습이다. 즉, 정체성이 남아있는 것뿐이다라는 내용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자, 가봅시다. 그러면은 결국에 기존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왜이 씨라는 새로운 문화 요소 안에는 기존 문화의 요소의 모습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다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문화 병존처럼 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계 흑인과 고유 음악과 서양 음악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재즈 안에는 아프리카계 흑인 음악의 고유 음악의 성격 그리고 서양 음악의 성격이 동시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쉽게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체성은 살아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문화병존과 문화융합까지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부터는 전통문화의 의미와 창조적 계승 볼게요. 이걸 갑자기 배우는 이유는요. 우리가 문화접변, 문화변동을 하게 되면은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될 수 있어요. 문화병존처럼. 이러면 우리 기존 전통 문화를 어떻게 지켜야 될지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전통 문화 같은 경우에는 집단 공동체에서부터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문화 요소 중에서도 현재까지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유대감을 강화시킬 수 있고 사회 유지와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겠죠. 이러한 전통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새롭게 현대사회 문화 요소와 재구성할 필요도 있고, 새로운 문화 요소나 외래 문화 요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도 있을 뿐만 아니라 외래 문화의 장점 아예 안 받아들이자 전통 문화를 위해 이게 아니라 외래 문화의 장점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전통 문화의 가치도 발견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응용 한번 자료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은 을국에 도자기를 수출했는데 도자기 포장지에는 갑국 고유의 독특한 화풍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대요. 이에 영향을 받은 을국의 화가들은 자신들의 화풍의 일을 접목해서 새로운 미술 사조를 탄생시켰대요. 원래 있었던 기존의 화풍에 새로운 그림을 접목해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자극전파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문화 융합의 차이점을 많이 어려워합니다. 자, 일단 자극전파의 경우에는 문화 요소 자체가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림, 음악. 이러고 문화 요소 자체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문화 요소랑 관련되어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아이디어만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무언가, 아이디어 정도만 전파되는 거지 그 문화 요소가 그대로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지면서 문화 변동을 초래하는 문화 변동의 더 중요한 거, 요인이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문화 융합의 경우에는요. 전파된 외래 문화 요소와 기존 사회 문화 요소가 결합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자극전파는 문화 요소의 아이디어만. 하지만 이번에 문화 융합은 문화 요소 자체끼리의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게 바로 문화 융합의 사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나머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 화가들이 자신들의 화풍에 도자기 포장지에 그림에 담긴 갑국 고유의 독특한 화풍을 접목했대. 화풍이라고 하는 문화 요소를 섞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거를 탄생시켰으니까 문화 융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은요, 쉽게 문화 융합의 경우에는 문화 변동의 모양과 상태, 문화 접변의 결과라고도 볼수 있고요. 접촉해서 변한 결과. 반면에 자극전파는 문화 변동이 가지고 오는 요인. 이라고 봐주셔도 여러분들이 문제 풀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들 바탕으로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문제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 밑줄 친 내용 봅시다. 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이 고급스럽다고 여기는 사회적 생활 양식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예술, 세련된 것,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보기도 했었죠. 자,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문화 요소가 요거 조심해야 돼. 해당 사회 안에서 등장한대. 그 사회 안에서 등장하는 건 다른 문화와의 접촉 없이 내재적 요인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2번 정답이 됩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는 뭘까요? 문화. 변동이겠죠? 문화 변동 들어갈 수 있다. 자, 우리 구체적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알려지지 않은 걸 찾아내는 거, 발견.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 발명. 나에는 발견 들어갈 수, 발명 들어가면 안 된다. 다에는 발견 들어가면 안 된다. 따라서 정답은 1번에 2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2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문화 변동은 우리 수능 빌드업이잖아. 우리 수능에서 어떻게 나올지 미리 감을 한번 잡아볼 때, 아, 이렇게 제시문, 가상의 갑국, 을국이 많이 나와요. 이거 연습하는 겁니다. 익숙해지는 게 일단 우리의 첫 번째 목표야. 갑국에서는 갑국 사람들이 이전부터 즐겨오던 전통 음식에, 특정 음식에 동그라미를 올려 먹는 것이 최근에 유행하고 있대. 이를 생각해내고 즐기는 갑국 유명인의 영상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갑국 내에서 새로운 문화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대. 한편 을국에서는 정부 주도로 네모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 제도가 을국 국민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대. 네모 제도는 근데 어떻게 만들어진 건데? 을국 정부의 관료들이 갑국에서 시행 중인 세모 제도에 착안해서 설계했으며 을국 국민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대. 자, 그럼 우리 기억부터 살펴볼까요? 갑국에서는 간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난다. 선생님, 저 이제 기억할 수 있어요. 방금 배웠지만 간접 전파는 TV, 인터넷 인쇄매체 같은 이런 매개체에 의해서 문화가 전파되는 거겠죠? 대중매체에 의해서 전파됐으니까 옳은 설명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갑국의 경우에는요, 외부와의 접촉이 나타났습니까? 외부와의 접촉 찾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전파라는 것 자체가 한 사회 문화 요소가 다른

국가의 문화 요소로부터 접촉해서 뭔가가 전파가 되어야 돼요. 근데 지금 위에 있는 각국의 사례에서는 다른 사회 문화 요소로부터 전달받은 바는 없잖아요. 그럼 애초에 전파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잘못된 설명.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는 문화 융합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 융합이라는 거는 한 나라의 문화 요소와 새로운 문화 요소가 결합을 해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겠죠. 아니, 그런데 지금 문화 융합을 외국에선 찾을 수 없죠. 왜? 문화 요소가 서로 결합을 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차관에서 설계했다라는 정도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과 달리 을국에서는 그래서 자극전파에 의한 문화 변통이 나타난다. 왜? 세모제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세모제도는 을국 거였잖아, 다른 나라 거. 여기서 차관에서 설계했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극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난 거겠죠.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과 달리 갑국에서는 발명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왜? 지금 이를 이전부터 즐겨오던 특정 음식에 동그라미를 올려 먹게 된 거는 이를 생각해내고 즐기는 갑국의 유명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5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발문 보니까 간접, 직접, 자극, 전파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속 연습하자. 우리 이 문화 변동 파트는요,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지도를 잘 그리는 게 중요해요. 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도가 아니고,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는 모두 어디에 들어가? 문화 변동의 요인에 들어가. 근데 문화 변동의 요인 중에서도 외재적, 다른 문화와 접촉해서 변하는 요인이야. 이거를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되셨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졌는가? 아이디어를 받아서 발명! 이전에 없던 게 만들어졌는가? 지금 이셋 중에서 네라고 대답하는 건 자극 전파 하나죠. 나머지는 아니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아직은 이 기억에 들어오게 뭘지 솔직히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밑에까지 봅시다. 매개체에 의해서 문화 요소가 전해지는 것을 핵심 요인으로 여기는가? 매개체에 의해서 전파가 된다? 직접 전파 아니죠. 자극 전파 아니죠. 간접 전파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예라고 말하는 A는 바로 간접 전파가 된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아니오, 아니오가 아닌 유일하게 다른 답변을 할 걸로 예상되는 B는 그럼 무엇이 되는 거겠어요? 그렇죠. 자극전파가 되는 거겠고요. C는 아니오라고 답변하는데 간접전파 아니니까 직접전파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일단 자극전파는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집니다. 예. 직접전파는 매개체에 의한 거 아닙니다. 매개체에 의한 게 핵심이 아니라 사람에 의한 게 핵심인 거죠. 그 요거 토대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 모두 예이다. 기억은 예, 니은은 아니오. 따라서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만 예에 해당이 됐던 거. 자, 이제 2번 비는 직접 자극전파. 3번 A와 달리 B는 엥? 지금 이 셋은 모두 다 외재적 요인이라 그랬죠? 잘못된 설명.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문화 변동의 핵심 요인으로 여긴다. 바로 직접 전파였죠. B와 달리 C는. 따라서 정답은 4번.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지지 않았던 사물의 원리를 새롭게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미 알려지지 않은 것, 발견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발견, 내재중 요인입니다. 해당되지 않아요. 따라서 정답은 3번엔 4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4번 문제 볼 건데, 얘들아, 4번 문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제시문은 두 개가 있어. 근데 제시문을 요인, 양상, 요인, 양상으로 나누래.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요인, 양상, 요인, 양상이 나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은 문화 변동의 요인 및 양상 ABCD가 나타난 사례를 차례대로 나타난 거래. 각국의 동그라미 종교는 을국과의 전쟁 중에 을국 군인과 각국 사람들이 교류하면서 넘어와서 퍼졌대. 오케이. 그럼 일단 요인은 뭐겠어? 외재적 요인 중에서도 바로 직접 전파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그 결과, 갑국의 기존 종교와 함께 자리 잡게 되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을국과의 종교, 갑국의 종교 같이 자리 잡게 되었다. 모양과 상태 결론적으로 병존한다. 나란히 존재한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영국의 사람들은 네모 음식을 먹을 때 세모 샐러드를 곁들였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국 사람들이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전국 사람들이 즐기는 샐러드 요리법을

배우고 만들어 먹기 시작했고, 결국 기존 샐러드를 대체했대. 오케이.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간접 전파라는 요인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대? 결국에 기존 샐러드 대신에 독특한 샐러드가 퍼졌다. 기존 샐러드가 흡수되었다. 문화, 동화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직접 전파 맞아요. B는 아니었죠. 문화 평존. C는 자극 전파, 간접 전파. D는 문화 동화. 여기는 옳은 설명. 3번.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 간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문화 전파는 직접 전파 A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A와 달리 잘못된 설명. 그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와 달리 A는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지금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거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겠어요? B랑 D 중에서. 그렇죠. 바로 문화 병존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B와 달리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이 유지되는 거는 B랑 D 중에 문화 동화일까요? 병존일까요? 동화는 흡수돼서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문화 병존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D와 달리 B는 5번, 옳은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 5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고,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이런 그림이 나와요? 라고 묻는다면요. 우리 지금 빌드업이잖아. 당황하지 않고, 수능에서도 이런 형식의 도식화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미리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봐. 기존 문화는 다이아몬드로 생겼대. 외래 문화는 오각형으로 생겼대. 자, 그런데 기존 문화랑 외래 문화가 서로 교류했대. 서로 다른 나라에 속해 있나 봐. 근데 교류 결과, 가랑 나로 나타났대. 자, 근데 가를 보니까 기존 문화 거 그대로 갖고 있어. 근데 이상한 네모가 생겼어. 알고 보니 네모는 이 다이아몬드랑 오각형이 결합돼서 나타났대. 오케이. 이전에 없던 새로운 제3의 문화가 만들어졌네. 나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나의 상황에서는 기존 문화도 있고 외래 문화도 동시에 존재한대. 그럼 이 내용 가지고 바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는 무엇이라고 볼수 있는 거야? 기존 문화 요소도 있는데 새로운 것도 만들어졌어. 문화 융합. 자, 이제 나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문화도 있고 외래 문화도 나란히 존재해. 문화 병존. 왜냐면은 가랑 나는 문화 변동의 양상이었으니까. 자, 따라서 요 내용 가지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문화 동화, 문화 융합. 나는 문화 병존. 어쨌거나 1번 잘못된 설명.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요소가 한 사회 문화 체계 속에서 함께 존재하는 현상은 문화 병존은 나에 나타나는 현상. 해당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상실하는 현상이다. 문화 병존이 아니죠. 기존 문화도 남아있고 외래 문화도 남아있으니까 유지되는 겁니다. 3번 잘못된 설명. 4번 얘들아 잘 봐. 발명으로 인한 문화 변동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발명, 발견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 변동에? 내재적 요인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문화 융합과 문화 병존은 모두 다 외재적 변동에 해당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내재적 요인에 의한 발명과는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5번. 해당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 문화 융합. 이전에 없었던 제3의 새로운 거 만들어지니까. 문화 병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문화 요소가 함께 존재하게 되니까. 기존의 것과 외래의 것이 함께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 자, 우리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 된다? 바로 5번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디저트는 A국의 특정 지방에서 맛볼 수 있는 떡 종류의 음식이래요. 찹쌀가루와 타피오카 전분을 이용해서 만든 반죽에 우유와 버터를 넣고 구워서 만듭니다. B국 내에서 이를 판매하는 매장이 있다라는 소식이 SNS를 퍼지고 이 디저트 관련된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이 확산되면서 B국에서 기존 디저트와 함께 대표 디저트로 자리 잡게 되었대요. A국 출신의 요리사가 B국의 요리사와 교류한 것이 결국에 B국 사람들이 이 디저트를 즐기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대요. 얘들아,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금 B국 내에서 퍼지게 된 계기는 B국 내에서 이거 판매하는 곳이 있대라고 하면서 B국 내에서 퍼지게 된 거예요. 요거 생각하시면서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 디저트가 B국에 전달되게 된 출발점은 A국의 요리사와 B국의 요리사가 교류한 직접 전파 때문입니다. 근데 B국에서 이 디저트가 유명하게 된 계기가 B국의 한 사람이 이거 만드는 곳 있대라고 하면서 유명해진 게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비교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기억부터 볼까요? A국에서는 발견에 의한 문화 변동, 제시문에서 찾을 수 없었죠. B국에서는 외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 그렇죠. 직접 전파가 외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었죠. 비국에서는 간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 간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을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매개체를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A국과 B국이 매개체를 통해서 서로 교류한 게 아니라 요리사를 통해서 교류했잖아. 그 과정에서 B국 내에서 SNS를 통해서 유명해진 거예요. 뭐 유명해지게 되는 계기가 여러 개가 있잖아. 그중에서 SNS를 통해서 유명해진 거지 전파될 때는 요리사에 의해서 전파됐어요. 직접 전파. A국과 달리 B국에서는 문화 병존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B국에서는 기존 디저트와 함께 대표 디저트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을 옳은 설명이 돼서 정답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5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디귿 리을이 아니라 니은 리을이었죠. 자, 우리 디귿 리을이 아닌 마지막 6번의 정답의 경우에는 4번이었습니다. 니은 리을까지 해서. 자, 그다음 7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전통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찾아주시면 됩니다. A 기업의 사례는 가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에 해당이 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에 들어갈 개념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전통한 가를 제조 및 판매하는 A 기업은 대부분 매출이 명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통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 개발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카페 디자인을 개발해서 한과 카페 조성했고 소비자들이 평소에도 전통한 거를 구비할 수 있도록 판매 전략을 세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 가는 전통문화랑 관련되어 있는 거겠죠? 자, 우리 전통문화랑 관련된 개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구성원 간의 유대감, 전통문화가 있으면 당연히 다음 세대로 이어지니까 강화될 수 있겠죠.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죠. 새롭게 발전시키고 뭔가 전통문화 요소를 계속 계승해 나간다면. 세계문화의 다양성 증진에 그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세대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지속성이 약하다고요? 아니죠. 전통문화는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외래문화를 적대적으로 인식하는 주요 요인이 전통문화라고요?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7번의 정답은 3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랑 관련되어 있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국가나 지자체도 문화진흥을 위해서, 특히 국가유산, 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정답은 몇 번일까요? 바로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며 창조적으로 계승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창단은 쉽게 창조시키고 발달시킨다라는 내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모습 그대로 유지, 대체해야 된다, 대립관계이다, 노력은 불필요하다. 이거는 전통문화의 개념과는 관련되어 있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따라서 8번의 정답 5번. 이라고 풀수 있었고요. 이제 우리 스텝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텝 2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멘트, 사회자의 멘트가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문화는 여러 나라를 오가는 상인들의 교류 과정에서 갑국에서 을국과 병국으로 전파가 되었는데, 이렇게 이로 인해 병국에서만 기존에 있던 문화 요소가 사라졌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서만? 병국에서만. 자, 이 요인과 양상 측면에서 설명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에는 문화 변동의 요인 A가 나타납니다. 상인들과의 교류 과정이니까 A는 바로 직접 전파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다음 두 번째 봅시다. 이 사례의 을국에서는 문화 변동의 양상 B가 나타났다라고 볼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오른쪽 가볼까요? 이 사례에서 병국에서는 문화 변동의 양상 B가 나타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B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문화 요소가 사라졌대. 병국에서만. 자, 우리 그렇다면 B는 무엇에 해당이 되는 거겠어? 기존에 있던 게 사라졌다. 문화 동화겠죠. A랑 B 찾았으면은 이 내용 토대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직접 전파, 그렇지. B는 문화 병존, B는 문화 동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동화는 해당 사회의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 상실되는 현상이었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는 매개체를 통해 문화가 전파되었기 때문에 직접 전파입니다. 아니죠. 매개체를 통한 건 간접 전파이니까 잘못된 설명입니다.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 들어갈 말 볼게요. 을국에서는 문화 전파로 인해 기존 문화 요소가 대체된 것이 없기 때문에 문화 변동 양상, 문화 동화가 나타났다라고 볼수 없습니다. 들어가도 되죠. 다시 나에 넣어봐. 을국에서는 지금 이 문화 동화는 어디서만 나타났대? 병국에서만. 그러면 을국에서는 문화전파로 인해서 기존 문화 요소가 대체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동화 나타났다고 볼수 없어요. 라는 말 들어갈 수 있겠죠.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 들어.

하지만 동그라미가 추구척박한탕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를 활용한 갑국 음식을 각국 사람들에게 배워서 즐기는 사람들이 을국 내에서 점점 늘어났고, 결국에는 을국은 물론 주변국인 병국에서도 동그라미가 보편적인 식재료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을국에서는 동그라미를 주식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이로부터 나오는 껍질과 가루 등 찌꺼기가 네모 사육에 효과적으로 쓰였고, 뭔가 동물 같은 건가 봐. 이로 인해 네모를 가공한 다양한 음식을 을국 사람들이 즐기게 되었대요. 을국 사람들은 병국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병국 사람들의 대다수는 네모를 가공한 을국의 음식 과 을국 고유의 음료를 즐기게 되었대요. 또한 병국 사람들이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에 올린 이 음식과 음료의 조리법이 전국으로 퍼지게 되면서 무엇을 통해서 퍼지게 된 거예요?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전국의 고유한 문화와 결합한 문화 요소가 등장했고 이것이 전국에서 보편화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는 자극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 아니, 자극전파는 한 문화 요소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게 발명되는 건데 그 내용은 가에서 찾아볼 수 없었죠. 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동화가 나타난다. 아니 지금 을국의 음식과 을국 고유의 음료를 즐기게 되고 전국에선 고유한 문화와 결합한 문화가 등장했고 이 내용들이 나와 있지 문화 동화 내용은 나에서 찾을 수 없는 거죠. 3번이 정답이 있죠. 왜? 가와 나에서는 모두 다 직접 전파, 사람에 의한 전파가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갑국 사람들에게 갑국 음식을 을국 사람들이 배웠어. 또한 병국 사람들과 을국 사람들이 교류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전파, 가랑 나 모두에 나타나 있습니다. 4번, 병국에서는 간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간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을 경험하고 있는 건 어디예요? 병국이 아니라 바로 전국이 되는 거겠죠. 자, 전국에서는 문화 병존이 나타난다? 아니죠. 마지막 어디? 고유한 문화와 결합한 새로운 문화 요소가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문화 융합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2번의 정답은 3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변동의 양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발문 살펴보니까 동화, 융합, 병존 중에 하나다라고 단서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A, B씨가 일단 B랑 C가 사례가 안 나와. A만 나와 있어. 그럼 일단 A가 뭔지 확실하게 알아보는 거야. 과거에 친밀하거나 중요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차를 함께 마셨고 최근에는 외부로부터 들여온 뭐 커피 문화의 영향으로 커피를 함께 마시는 모습이 나타난다. 오케이. 차를 마셨는데 커피도 마셔. 차는 고유한 거, 커피는 외래 문화 요소, 동시에 존재해. A는 바로 문화 병존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아직 몰라요. 그럼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바로 보기로 내려오세요. A는 기존에 있던 문화 요소가 다른 사회 문화 요소에 흡수된 거라고요? 아니, 지금 이 설명은 문화 동화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기억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유한 복에 서양 의복인 양복의 요소가 결합된 생활한복. 이전에 없던 새로운 거죠? 이건 문화 융합이죠. 가에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면 B는 문화 융합이에요. 그럼 C는 나머지 하나에 해당이 되는 문화 동화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니은 옳은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D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을 해볼게. 이번엔 나에 들어간대. 아메리카 대륙에 살던 원주민이 서구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이 지역에서 사용하던 고유한 언어가 사라지고 스페인어를 주로 사용한다. 문화 동화가 나에 들어가면 잘 봐야 돼요. 그러면은 C는 문화 동화예요. 그럼 B는 뭐에 해당이 되는 거겠어요? 문화 융합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C와 달리 B는 자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는 문화 변동 양상이다. 문화 동화는 자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됩니다. 하지만 문화 융합은 자문화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디귿이 돼서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4번이라고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푸실 때 조심해야 될 점은요. 가랑 나에 어떤 내용이 들어간다? 몰라요. B랑 C에 뭐가 들어간다? 몰라요. 그렇더라도 일단은 여기부터 푸는 거야. 이게 들어가면은 B는 무엇이 되고 C는 무엇이 될지.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C는 무엇이 되고 B는 무엇이 될지를 생각해 보면은 조금 더 쉽게 문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빌드업을 통해서 문제 푸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효과적인 거니까요. 자, 이제 스텝 2의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백제금동 대학로의 매력을 만끽해 볼까?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탁월한 예술성과 더불어 뛰어난 금속공예

최고의 기술을 지녔던 우리 공예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는 전시가 기획되었대요. 백제금동 대학로 실물을 고화질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한 디지털 설치 작품을 선보이고, 백제금도 대학로 미니어처 상품도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되었대요. 또한 백제금도 대학로의 발굴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참여한 전문가의 특강도 예정되어 있어서 이와 얽혀있는 재미있는 이벤트들이 뭔가 많구나라는 걸 우리가 하나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되어서 시사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거 찾아보도록 합시다. 1번, 세계화가 전통문화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고요? 관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죠. 전통문화는 보편화된 세계문화와 일치해야 된다? 제시문과 관련되어 있지 않고 옳지도 않은 설명입니다. 전통문화의 발전을 위해 외래문화를 거부해야 된다? 제시문과 관련도 없고 전통문화에 대한 설명으로도 옳지 않은 거였죠. 4번, 전통문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래, 백제금동 대학로 이거 진짜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받아들일 방법들도 있다라고 우리는 4번처럼 창조적인 계승도 필요하다라는 거 찾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문화적 정체성 강화를 위해 전통문화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면은 이런 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4번에 4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스텝 3두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민지배에서 독립한 갑국은 국내에 존재하던 집단들 중에서 오랫동안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만을 우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대요. 갑국에서는 다른 문화를 가진 이주민에 대해서 갑국 문화를 받아들일 것을 강요했대요. 일단 강요까지만 한 거야. 우리 문화 받아들여라고. 이후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세력이 갑국에서 독립하여 을국을 세우게 됩니다. 을국에서는요, 다수를 차지하는 집단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있지만 외부에서 유입된 소수 집단만이 사용하는 언어도 모두 공용어로 지정하였으며 출신 민족 간 대립을 부추기는 선동을 엄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용 안내판에도 내용을 다양한 언어로 표기한 것이 을국만의 핵심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위 사례에 나타난 문화 변동 양상 한번 찾아볼까요? 라는 선생님 멘트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학생이 답변해요. 또 옳게 대답했대. 또 학생이 답변해요. 옳게 답변했대. 자, 우리 그러면은 가에는 옳은 설명이 들어가겠구나라는 거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럼 A 먼저 찾아볼까요? 외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 양상은 바로 무엇일까요? 문화 변동의 양상 중에서 모두 공용어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문화 병존 찾을 수 있었습니다. A는 문화 병존이었고요. 그럼 을국의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라고 묻는다면은 가에는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할지 옳은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문화 변동의 양상 중에서 문화 동화에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갑국의 문화를 받아들일 것을 강요한 게 문화 동화는 아니잖아요. 문화 동화가 되려면은 자국의 문화가 흡수되어서 정체성을 상실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니은 볼까요? 그래서 출신 민족 간의 대립은 안 돼. 이렇게 선동하면 안 됩니다. 라고 엄격하게 금지하는 건 다양성 보장을 오히려 보존할 수 있겠죠. 오히려 다양성 보장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저해하는 조치 아닙니다. A는 아까 문화 병존이었죠? 기존과 외래가 결합해서 제3의 문화를 형성하는 건 문화 융합이었습니다. 4번, 을국 문화 어떻게 받아들일까? 을국 문화를 우열의 평가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라는 거는 옳은 설명입니까? 이거는 지금 갑국의 문화를 바람직하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 방법입니까? 좋고 나쁨으로 평가해야 돼요? 아니죠. 가에는 옳은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내용은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였고요.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는 지금 을국의 문화를 바람직하게 바라봐야 되는 옳은 내용이 들어가야 돼. 해당 사회에서 문화가 가는 의미와 배경을 이해하고 고유한 의미를 인정해야 돼요라는 거는 옳은 설명이겠죠. 그러니까 가에는 옳은 내용 들어가야 돼. 이 내용 옳은 거야.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해야겠죠? 따라서 정답 옳은 것은 4번이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뭐 문화 병존 뭐 이런 거 찾는 거다 중요하지만 4번, 5번 어떻게 푸는 건지 꼭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옳은 설명 들어가야 돼. 이 내용이 틀린 거야? 그럼 들어가면 안 돼. 옳은 설명 들어가야 돼. 이 내용이 옳은 거야?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푼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번 강의 마지막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BC는 각각 문화 평존, 문화 융합, 문화 동화 중에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많이 어려워하는 게, 여러분, 이것만 본 다음에 ABC를 막잘 써. 근데 그러면 안 돼. 왜? 여기를 봐야 돼요. 채점 결과. 채점 결과 틀린 게 있기 때문이야. 이럴 때는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채점 결과 맞은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세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설명이 나와 있는 것부터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한옥 양식과 서양의 바실리카 양식이 결합해서, 바실리카 양식이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로 건축된 것. 우리나라랑 서양의 것이 문화 요소가 합쳐져서 제3의 문화 요소가 만들어진 씨는 바로 문화 융합이겠죠. 자, 그래서 문화 융합의 사례로 학생이 이렇게 적었더니 맞았대. 그러니까 C는 문화 융합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잘 봐요. 요 설명, 내가 지금 이렇게 체크한 건 뭘까요? 아메리카 원주민이 유럽의 식민지배를 당하는 과정에서 고유 언어를 상실하게 되고 영어를 사용하게 된 거는 문화 동화의 사례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A가 만약에 문화 동화였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적었어요. 그러면은 맞아요라고 해야겠지. 그럼 문화 동화야 A는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중에서 A가 문화 동화가 아니라면은 A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문화 병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설명을 썼으면은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B는 문화 동화가 된다. 이렇게 A, B, C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달리 B는 문화적 다양성 증진에 기여한다? 문화적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거는 A랑 B를 비교해 본다면은 A에 해당하는 설명이겠죠? A와 달리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문화 요소와 새로운 문화 요소가 결합해서 제3의 문화 요소가 나타나는 건 문화 융합, C는 문화 융합, B와 달리 C는 따라서 니은 옳은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변동 과정에서 자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거는 문화 동화에 해당이 되었던 거였죠? 우리 문화 동화에 해당이 되었던 거는 B였기 때문에 디귿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왜 A에 해당하는 설명이 아니라 문화 동화에 해당이 되는 B라고 해주셔야지 옳은 설명이 되는 거니까.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의학과 서양 의학이 공존하는 것 문화 병존이었죠. 우리 앞에서 문화 병존은 바로 A의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B에 만약에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가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죠. 왜? 지금 이 내용에는 문화 동화랑 관련된 게 들어가야겠죠. 따라서 문화 동화랑 관련된 게 들어가야 되는데 문화 병존이 들어간다? 들어갈 수 없네. 들어갈 수 없어서 리을 옳은 설명이 돼서 정답은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4번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문화 변동이랑 전통 문화랑 관련되어 있는 개념 문제 모두 다 풀어보았으니까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생님 이제 다음 강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통합사회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수능 빌드업 통합과학의 변춘수입니다. 우리 또 내용 공부했으니까 복습하고 갈게요. 여러분 교재 159쪽에 워크북, 교재 5강과 6강에 해당하는 내용 한번 문제 같이 풀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규산염 사면체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아, 우리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가장 많은 원소, 산소, 그 다음 규소. 그래서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이 규산염 사면체가 기본 단위가 되어 여러 규산염 광물이 만들어진다라고 배웠습니다. 중앙에 있는 게 뭐죠? 중앙에 있는 게 규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규소나 산소나 다 비금속이기 때문에 이 규소와 산소 간의 결합은 공유결합이에요. 네, 현재 가보겠습니다. A는 규소고요. 14족입니다. 원자가 전자수 4인 원소이다. 맞습니다. 다음, 니은. 규산염 사면체에서 이 A, 규소는 18족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가진다. 여러분, 이제 이 말이 없이 규소가 원자가 전자수 몇 개냐? 그럼 4개지만 이렇게 산소와 공유결합을 함에 따라서 이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이제 4탄규니까 3주기죠.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이제 8개라는 안정한 전자 개수를 갖게 되거든요. 이 공유결합을 통해서. 그래서 18족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가진다. 네, 맞습니다. 다음 디귿. 규산염 사면체는 이웃한 규산염 사면체와 이온결합? 갑자기? 규소나 산소가 모두 다 비금속이고요. 규산염 사면체끼리 결합을 할 때는 산소가 하나 빠지면서 산소를 공유하면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온결합한다 틀렸고 산소를 공유하면서 다양한 구조를 가진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기역 니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갈게요. 이 스타이로폼 공을 이용해서 만든 거 우리 문제 한번 풀었죠. 그래서 검은색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지금 검은색 1개와 흰색 4개 이랬잖아. 검은색이 의미하는 게 규소고 흰색이 의미하는 게 산소입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 그냥 규산염 사면체 하나죠. 단독으로 있죠. 그래서 독립형 구조고요. B는 이 규산염 사면체가 한 줄로 길게 연결이 돼 있죠. 단사슬 구조입니다. 이쯤에서 선생님이랑 한번 복습할게요. 독감에 걸린 단휘가 복각섬이라는 곳을 갔는데 그곳엔 검은색 판들이 좀 많았고 그리고 드문드문 이제 밝은색 석영장석이 있어서 그것을 망에 담아왔다. 이렇게요. 그래서 독립형 구조, 감람석, 단사슬 구조, 휘석, 복사슬 구조, 각섬석, 판상 구조, 흑음모, 그리고 석영이랑 장석은 망상 구조 해서 이 정도 알면 되고요. 이 단사슬 구조부터 이 망상 구조로 갈수록 공유하는 산소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좀 더, 점점 더 이렇게 풍화에 강하게 된다. 풍화에 강하게 된다. 그리고 이 감람석이랑 이 석영장석만 깨짐이고 나머지는 이제 쪼개지는 성질이 있다. 흑음모는 판 모양으로 깨지고 얇은 판 모양으로 깨진다면 이 휘석이랑 각섬석은 기둥 모양의 쪼개짐을 갖는다. 색깔은 다 어두운 속인데 이 석영장석만 밝은 색이다.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지 가보겠습니다. A는 규산염 사면체 하나 단독으로 있죠? 독립형 구조입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휘석은 뭐예요? 단사슬 구조. 그렇죠. B와 같은 결합 구조를 가진다. 네, 맞고요. 이것은 A가 B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여러분, 이제 규소 원자수를, 분모를 통제했을 때 이 A보다 B는 이 산소를 공유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산소가 하나 빠지면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모가 똑같을 때 이 B로 갈수록 산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산소를 공유하면서 하나의 산소가 빠져나가면서 산소를 공유하면서 결합하기 때문에 산소 수가 적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단위 이제 규소 원자 수당, 그러니까 분모를 통제했을 때
분자가 더 작기 때문에 B가 저 수치가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A가 더 크다는, 네,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선생님 숫자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얘는 규소 하나에 산소 4개

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규소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에 산소수 세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걸 따졌을 때 6, 4, 24보다는 작아지죠. 그쵸? 그 선생님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B가 더이 숫자가 작고 A가 더큰 겁니다.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네, 2번 문제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3번 가볼게요. 역시 규산형 광물에 선생님 안 지웠거든요. 여러분, 기억이 바로 이제 독립형 구조인 감람석이 얘가 되겠고요. 니은, 한 줄로 길게 연결된 단사슬 구조. 휘석 같은 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줄로 연결된 이제 복사슬 구조. 복사슬 구조에는 이제 각섬석이라는 이제, 규산형 광물 얘기해 주면 되고, 리을은 이제 얇은 판 모양, 판상 구조. 흑은 모양. 그 다음에 미음은 이제 망상 구조. 석영장석이 있습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복사슬 구조는 디귿입니다. 리을은 판상 구조라고 하고, 이렇게 그두 줄로 이렇게 연결된 건 이제 복사슬 구조는 디귿입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흑운모는 자주 나와요, 여러분. 흑운모는 이제 판상 구조고, 리을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니은 틀렸습니다. 답은 디귿일 텐데, 한번 볼게요. 기억. 독립형 구조를 가진 광물은 미음. 망상 구조를 가진 광물에 비해 풍화에 약하죠. 그쵸? 갈수록 풍화에 강해지는 겁니다. 정답은 2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가볼게요. 자, 4번. 표는 세 광물의 모양과 각 광물에 포함된 주요 원소, 그리고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흑운모와 휘석 중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얇은 판 모양. 혹은 여기 이제 얇은 판 모양으로 한 겹씩 뜯어집. 네, 흑운모입니다. 판상 구조고요. 그러면 이제 흑운모와 휘석 중 하나다 그랬으니까 B는 휘석이고요. 단휘. 얘는 단사슬 구조입니다. 흑운모는 판상 구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휘석이나 이제 그 각섬석 같은 경우에 이제 기둥 모양의 쪼개짐을 갖는다 그랬죠? 여러분, 원소는 뭐 구체적으로 암기는 안 해도 되지만 지금 보면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규산형 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규수랑 산소가 있잖아. 규산형 광물이야. 근데 여기 보면은 규수 없죠? 칼슘, 탄소, 산소로 된. 이거 근데 어디 있냐면은 우리 그 달걀 껍질의 성분이 탄산칼슘이거든요? 이거랑 좀 비슷한데? 이 방해석은 이런 원소들로 돼 있대요. 어쨌든 규산형 광물은 아닙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A, B 방해석은 모두 규산형 광물이다. 아니, 여기 규소가 없잖아. 방해석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A는 흑운모이다. 얇은 판 모양, 판상 구조, 흑운모 맞고요. 디귿, 달걀 껍질. 선생님도 이거 아까 딱 보자마자 CaCO3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보냐면은 그 산하고 염기 성질 배울 때그 산성 용액을 이제 달걀 껍질에 이렇게 반응을 시키면은 기포가 올라오거든요. 그 기포의 성분이 이산화탄소다라고 하면서 산성은 이렇게 탄산칼슘과 만나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이런 성질에서 배웁니다. 어쨌든 달걀 껍질의 그 주성분은 탄산칼슘이고 따라서 방해석의 주요 원소는 달걀 껍질과 같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갈게요. 그림은 백혈구를 구성하는 물질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 백혈구는 세포고요. 세포막도 있을 거고 그 안에 단백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얘는 지금 이중나선 구조. 그렇죠. DNA입니다. 여러분, 백혈구도 핵이 있거든요. 그핵 안에 DNA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가에 들어갈 말은 뭐 DNA, 이거 딱 보고 이중나선 구조인 DNA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뭐 유전자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핵산,
이라고 해도 좋고, 뭐, 가에 들어갈 만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DNA는 이중나선 구조고요.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한 물질로서, 이 뉴클레오타이드 여러 개가 결합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오른나사 방향으로 꼬여 있는 게 이제 이중나선 구조입니다. DNA는 이렇게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고, 이중나선 구조고, RNA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이죠. 단일 가닥이죠. 일단 DNA랑 RNA가 이제 구조가 좀 차이가 나고요. 특히 이 당이, DNA를 구성하는 당은 디옥시라이보스고, RNA를 구성하는 당은 라이보스고, 그리고 염기가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ATGC라면, RNA에는 타이민 없고 뭐 유라실이고, 여기가 제일 문제로 아닙니다. DNA에는 타이민, RNA에는 유라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일부러 막 가려놓은 이유는 한 가닥만 알아도 그 상보적인 염기쌍으로 인해 다른 가닥을 알수 있거든요. 상보적 염기쌍. 항상 아데닌은 타이민과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상보적 염기쌍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제 사이토신이니까 여긴 구아닌이 되는 거야. 여기 아데닌이니까 여기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사이토신, 구아닌.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이중나선 구조로서 이렇게 상보적 염기쌍을 형성하고 있다 보니 유전 정보를 저장하기 아주 탁월해요. 한 가닥이 손상이 되더라도 다른 가닥이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DNA 이중나선 구조는 안정해서 함부로 그리고 핵 밖으로 빼내지 않거든요. 이 DNA의 이 이중 가닥의 한 가닥을 원본으로 하여 복사본을 만들어서 그 복사본을 핵 밖으로 내보내서 단백질 합성에 쓰죠. 그 DNA의 복사본이 여러분 RNA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네. DNA에 대한 내용 좀 정리해 봤으니까 선지 가볼게요. 단백질? 여러분 단백질은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고 여기에 그러면은 그 폴리펩타이드, 펩타이드 결합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기억, 가에 들어갈 말은 뭐 DNA. 유전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 틀렸습니다. 다음 니은 AC 기억 니은은 모두 염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염기 간에는 상보적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뭔지 또 디귿선지에서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기억은 구아닌 그리고 니은은 타이민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갈게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은 모두 탄소화합물입니다. 탄소가 다른 원소와 이렇게 공유결합하고 있는 물질인데요. 이 중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핵산이죠. 그래서 예에서 A 핵산 가면 되고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중에 효소의 주성분인가? 그러면 예에서 단백질 가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여기 탄수화물. 자, 여러분 이제 단백질은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고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고 펩타이드 결합은 탈수 축합 반응, 물이 빠지는 건데 그렇게 이제 물이 빠지면서 결국 카복시기의 탄소와 아미노끼의 질소가 공유결합이에요. 일종의 공유결합이에요, 얘도. 그래서 물이 빠지면서 이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끼리 결합해서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되고요. 폴리펩타이드가 이제 입체 구조를 가지면은 이제 효소로서 역할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백질은 우리 몸, 뭐 머리카락, 근육, 뭐 이런 것을 구성하는 성분이자 히읗, 효소 호르몬 항체의 성분이자 매우 중요한 물질입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A는 핵산이다. 네, 맞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핵산에는 DNA와
RNA가 있어요. 그래서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여기까지. 다음, 니은. 머리카락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뭐, 케라틴 이런 거 혹시 들어봤어요, 여러분?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뭐,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근육, 뭐, 뼈,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성분, 단백질, 히읗, 효소 호르몬 항체의 주성분, 단백질. 네, 니은 맞습니다. 다음, 디귿. C는 뉴클레오타이드를 기본 단위체로 하는 물질이다. 여러분, 뉴클레오타이드를 기본 단위체로 하는 물질은 핵산이에요? 그러면 탄수화물, 쌤안 배웠는데요? 근데 탄수화물에 여러분 혹시 포도당 들어봤어요? 포도당. 포도당이 이제 단당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밥, 녹말의 주성분, 녹말을 쪼개고 쪼개면은 그 기본 단위는 단당류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단당류가 두개 결합한 걸뭐 이당류라고 하고, 단당류가 여러 개 결합한 걸 다당류라고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설령 여러분 단당류 모른다 하더라도, 뉴클레오타이드가 기본 단위체인 건 핵산이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선지다라고 판정할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은 3번 기역 니은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갈게요. 그림은 단백질 X가 형성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이다. 그랬습니다. 뭐예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 그렇죠.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아미노산의 그 아미노끼의 그 질소와 이 아미노산의 이제 카복실기의 탄소 간에 형성되는 일종의 공유 결합이고요. 그때 뭐가 빠져나오죠? 탈수 축합 반응이라 그래. 수, 물이 빠져나오면서 합쳐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 기억은 바로 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고요. 어떤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가가 이 단백질의 입체 구조와 기능을 결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이 이렇게 4개다. 아미노산 수가 4개다. 그러면 형성되는 펩타이드 결합의 수는 4개죠? 아니지. 선생님 지금 낚시했는데요. 4개가 아니고 펩타이드 결합의 수는 몇 개예요? 3개지. 그리고 형성되는 물 분자는 몇 분자 형성되냐라고 해도 이 펩타이드 결합 형성될 때마다 물이 만들어지니까 물은 4개가 아니고 3개 만들어진다. 이렇게요. 네, 선지 가볼게요. 물은 기역에 해당한다. 네, 맞습니다. 이 펩타이드 결합은 탈수 축합 반응. 물이 빠지면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끼리 결합하는 거예요. 다음, 니은. 이 펩타이드 결합은 공유 결합의 일종이다. 네, 맞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더라도 이제 아미노산을 구성하는 원소를 생각하면 탄소, 질소, 이런 거요. 이런 거 비금속이에요. 여러분, 비금속 사이에 형성되는 결합은 공유 결합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아미노산에 이제 카복시기가 있고요. 카복시기의 이 OH기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미노끼, NH2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수소 하나랑 이 OH기가 만나서 이제 물이 빠지는 거. 여기가 이제 그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그래서 탄소와 이 질소 간에 일어나는 일종의 공유 결합의 일종이다. 네, 맞습니다. 다음 디귿. X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개수가 같으면, 이 단백질 X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개수가 같으면 배열 순서가 달라도, 아니야, 배열 순서, 아미노산 종류, 배열 순서 이런 것에 따라서 이 단백질이 구부러지고 접히고 입체 구조 형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능은 달라져요.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갈게, 아, 8번 문제 갈게요. 그린 가와나는 RNA와 DNA의 구조를 순서 없이 그렸습니다. 이중나선 구조, 가가 DNA고요. 단일가닥 구조, 네, 얘가 나가 RNA입니다. 둘다그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 인산, 당, 염기.
이것이 이제 기본 단위체가 되어서 그게 여러 개 결합된 걸 이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고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 형태로 단일 가닥으로 존재하는 게 이제 RNA고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이제 꼬여 있는 이중나선 구조를 갖춘 것이 이제 DNA입니다. 이중나선 구조에서 이 바깥쪽에는 당, 인산 골격이 있어요. 그래서 당과 인산 사이에 이제 공유결합으로 강하게 결합이 형성돼 있고요. 안쪽에 이제 안쪽에 염기가 있는데 이 염기는 상보적 염기쌍을 이루죠. 염기와 염기 사이 결합은 비교적 공유결합보다는 좀 약한 수소결합이고요. 항상 아데닌은 타이민과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상보적 염기쌍을 형성하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다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여기 사이토신이면 여기 구아닌 이런 식으로. DNA랑 RNA의 이제 차이점은요. 이 당이 DNA는 디옥시라이보스, RNA는 라이보스 이렇게 다르고요. 염기가 DNA에는 ATGC, RNA에는 AUGC. 해서 이제 타이민은 DNA만 있고 RNA는 없고 유라실은 RNA만 있고 DNA는 없는 염기죠. 네, 선지 가볼게요. 가는 DNA, 나는 RNA다. 네, 맞고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했던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 입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DNA는 이중나선 구조, 디옥시라이보스, ATGC 이렇게. 다음 니은, 가에는 인산당 염기가 1대1 대 2? 왜 갑자기 이거 됐어? 1대1 대 1로 결합한 뉴클레오타이드가 기본 단위체죠. 니은 틀렸고요. 다음 디귿, 인간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는 DNA고요. 맞고. 그럼 RNA는 무슨 역할을 해요?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일종의 복사본이에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RNA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단백질이 합성될 수 있게 하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이런 기능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기억 디귿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워크북 우리 5강에 해당하는 내용들 풀어봤고요. 이제 워크북 6강 물질의 전기적 성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단원은 이제 반도체에 관한 단원이고요. 일단 도체, 부도체, 반도체를 구분하는 기준은 자유전자가 많으면 도체, 전류가 잘 흐르는 거. 자유전자가 적으면 부도체. 근데 이제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으로서 원래 순수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 4개인 뭐 규소나 저만융 가지고 만드는. 근데 걔네들은 이제 안정한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서 전기 전도성이 낮지만 어떤 불순물을 첨가함에 따라서 전기 전도성이 좋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불순물을 첨가하냐에 따라서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로 구분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여러 전자 제품에는 반도체 소자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PN접합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집적회로 이런 내용들 배웠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그림 가와 나는 물체 AB와 동일한 직류 전원, 전구를 연결한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는 전구에 불이 켜지지 않았고, 나에서는 전구에 불이 켜졌다. A와 B는 도체와 부도체를 순서 없이. 도체, 부도체 문제예요. 왜 불이 켜졌대? 불이 켜졌다는 건 전류가 잘 흘렀다는 얘기죠. 전류가 잘 흐를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B는 자유전자가 있어서 전류가 잘 흐르는 도체고요.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속박된 전자 이렇게 되어 있죠. 원자에게 속박이 되어 있는 거야.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전기력에 의해서 전자가 일정한 궤도를 돌고 있지 이렇게 자유로운 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는 부도체로서 자유전자가 적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전구에 불이 켜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선지 가볼게요. A는 여기 속박된 전자 이런 말 있죠? 부도체입니다. 전구에 불도 안 켜졌고요. 다음 니은, 전기 전도도는 누가 더 높아요? 그치, 도체가 더 크죠? 그래서 B가 A보다 더 크다. 네, 맞습니다. 다음 디귿, 전구를 지나는 자유전자 이동 방향과 전류의 이거는 여러분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자유전자, 전자는 음전하예요. 음전하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극쪽으로 관련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전자 이동 방향은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전류라는 것은 양전하의 흐름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그 전에, 이 자유전자의 이동 방향 하기 전에 이미

이미 전류의 이동 방향에 대한 정의를 과학자들이 내렸거든요. 양전하의 흐름이다, 이렇게. 양전하의 흐름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극적으로 가지. 그래서 이 자유전자 이동 방향과 전류의 이동 방향은 반대입니다, 여러분. 같은 게 아니고.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갈게요. 태양전지는 여러분 반도체의 성질을 이용한 건데요. 빛에 따라서 이제 전압이 다르게 걸리고, 그래서 이제 저 LED에 불이 켜지기도 하고, 전동기를 통해서 저 프로펠러가 돌아가기도 하고 하는 그 빛이라는 외부 자극에 따라서 이 전기 전도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이용한 반도체를 이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태양전지에 PN접합 발광다이오드 LED, 그리고 전동기를 연결한 후 빛을 비추었더니 LED에서는 빛이 방출되고 전동기의 프로펠러가 회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태양전지에서는 빛에 의해 전자가 이동한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빛이 켜졌다는 것은 저 LED의 그 빛이 방출됐다는 것은 전류가 흘렀다는 거죠. 전류가 흘렀다는 것은 자유전자의 흐름이 일어났다는 뜻이고, 그래서 전자가 이동한다. 네, 맞습니다. 다음, 니은. LED를 이용하여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전환할 수 있다. 그래서 각종 영상 장치에 활용을 하죠. 네, 맞습니다. 발광 다이오드. 그 광자가 이제 빛 광자입니다. 다음, 디귿. 전동기에서는, 전동기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 위에 달린 프로펠러가 돌아갈 수 있었죠.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갈게요. 그림 가는 규소를 나는 가로 만든 반도체의 원자과 전자의 배열을 나타낸 것으로 기역은 전자의 결합 방식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규소. 얘는 14조 원소로서 원자과 전자 수 4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규소를 보면 원자과 전자 수 4개인데, 이웃하는 이 규소 4개와 공유 결합을 형성하면서, 기역은 이제 공유 결합입니다.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상태를 이제 순수 반도체라고 합니다. 원자과 전자 수 4개인 원소로만 돼 있는 것을 이제 순수 반도체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불순물을 첨가를 하면 불순물 반도체라고 하는데, 종류는 N형 반도체랑 P형 반도체가 있어요. 복습 좀 한번 해볼까요? N형 반도체라는 건 네거티브, 마이너스. 자유전자가 하나 더 생긴 거야. 공유 결합을 하고 나서도 전자가 하나 더 남아 있으려면 원자과 전자 수몇 개인? 그렇지, 5개인. 원자과 전자 수 5개인 원소를 추가를 하면, 15족에 해당하는 그런 걸 추가를 하면은 그 자유전자가 하나 생김으로써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자유전자가 이제 전하 운반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P형 반도체는 파지티브, 양공. 빈 공간이야, 사실은. 저 규소 대신에 넣었는데 빈 공간이 생겼다는 거는 원자과 전자 수가 저 규소보다 하나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 수가 3개인 13족에 해당하는 원소를 넣으면은 양공이 생기면서 그 빈자리를 이제 채우려다 보면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하 운반자, 원자과 전자 수몇 개인 원소를 넣는가에 따라서 그 불순물 반도체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이온 결합 아니고 무슨 결합? 공유 결합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고요. 공유 결합은 비금속끼리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게 공유 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화학 단원 배운 지 조금 지나긴 했지만, 이 규산염 삼연체 있죠? 규산염 광물이라는 규산염 삼연체의 그 규소와 산소 사이의 결합도 공유 결합이었고, 그 핵산. 핵산에서 그 당인산 골격해서 인산과 당의 결합도 공유 결합이고요. 이 순수 반도체, 이 규소도 비금속이라서 얘도 공유 결합이네요. 공유 결합 많이 나온다. 그쵸? 그래서 기역은 틀린 선지고요. 니은. 가로만 만든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다. 그렇죠. 이 원자과 전자 수 4개로

된 원소로만 된 반도체를 순수 반도체라고 합니다. 맞고요. 디귿. 이 가에 불순물을 첨가하여 전기 전도도가 더큰 반도체를 만들 수 있죠. 맞고요. 선생님하고 복습했던 이 내용, 한번 여러분 스스로 복습 한번 하세요. 네. 정답은 4번,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갈게요. 여러분, 바로 복습할 수 있게 문제가 나왔네요, 여기 지금. 봅시다. 가는 저마늄으로만 이루어진 반도체. 네, 순수 반도체입니다. 원자가 전자수 4개고요, 저마늄.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 4개다 보니까 이웃하는 저마늄 4개와 공유 결합을 하면서 안정한 상태죠. 그쵸? 근데 이제 나는, 기억을 첨가했대요. 어떤 원소를 첨가를 했는데 여기 보면 양공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빈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유 결합을 3번 하고 하나, 둘, 셋 하고 여기는 결합할 수 있는 전자가 없다는 뜻이야. 공유 결합할 수 있는 전자가 없다는 뜻이야. 자, 그럼 퀴즈. 원자가 전자수 몇 개인 원소를 넣었을 때일까? 그렇죠. 4개보다 하나 적은 원자가 전자수 3개인 원소를 넣었을 때 이렇게 양공이 생기고요. 파지티브. 그래서 이제 얘를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P형 반도체에서 이제 전하 운반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는 이 양공이에요. 네, 선지 가볼게요. 가에서 저마늄은 공유 결합을 한다. 그렇죠? 맞고요. 니은, 전기 전도도는 이렇게 불순물을 첨가한 나, 불순물 반도체가 더 크죠? 자릿자 문제. 가가 더 크냐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가가 아니고 나가 더 크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나는 기억의 농도에 따라서 이 불순물의 농도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가 달라진다. 네, 맞습니다. 첨가하는 그 불순물의 종류, 농도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가 달라진다. 맞는 선지. 정답은 3번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으로 갈게요. 자, 5번. 그림은 규소에 원소 기억을 첨가한 반도체 X와 반도체 Y를 접합하여 만든 다이오드가 연결된 회로와 X를 구성하는 반도체의 원자가 전자의 배열을 나타낸 것이다. 전류계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다. X와 Y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일단 X를 보아하니 기억으로 인해서 자유전자가 하나 생겼죠. 우리 방금 전에 문제는 양공이라고 써져 있었잖아, 그림에. 그거는 P형 반도체야. 근데 지금은 이 기억이란 원소를 첨가하니까 네번 공유 결합하고 나서도 하나의 자유전자가 더 남았다는 얘기야. 따라서 기억은 원자가 전자수 몇 개인? 다섯 개인 불순물이고요. 다섯 개인 원소를 첨가한 거고, 자유전자가 이제 하나 남음으로써 전자는 정기적으로 음전합니다. 네거티브. 그래서 이제 N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전하 운반자는 이 자유전자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N형이야. 여러분, 여기가 N형이면 여기가 P형이에요. 그래서 P N 접합부를 만드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순방향이 뭐냐면, P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극을 연결해야 순방향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전류가 잘 흐를 수 있어. 그 흐르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자유전자의 흐름이라는 건요. 전자는 정기적으로 음전할 때이기 때문에 플러스극 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N형 반도체의 자유전자가 있겠죠? 그게 이제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있잖아. 그 부분이 채워지고, 그럼 또 자유전자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전자는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 마이너스극 쪽에서 계속 전자가 이제 공급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자의 이동 방향은 플러스극 쪽이에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건 전류의 이동 방향이 뭐냐라고 하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극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전류의 흐름은. 왜냐면 우리가 전류를 이제 과학자들이 정의 내릴 때 양전하의 흐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자유전자의 흐름과 전류의 흐름 방향은 반대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P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극을 연결해야 순방향으로서 전류가 흘러가고, 만약 이걸 바꾸잖아요? 위치를 바꾼다. 혹은 이 극을 바꾸잖아요? 그럼 역방향이라고 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정유작용을 한다. 이런 기능까지 우리 같이 배웠습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기억은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원소이다. 네, 맞습니다. 이 자유전자 이걸 딱 보고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요. 다음, 니은.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PN 접합면으로 이동한다. 그렇지. 이렇게 가서 결국은 전자는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해요. 네, 맞습니다. 다음, 디귿. Y는 P형 반도체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X가 지금 N형 반도체로 찾았기 때문에 다이오드는 이렇게 N형하고 P형을 붙여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뭐 Y는 P형 반도체예요.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갈게요. 그림은 PN 접합 다이오드. 우리 5번이랑 6번 두 문제 정도 풀면 여러분 이제 완벽히 이해할 것 같은데요. 문제 좀 보겠습니다. 그림은 PN 접합 다이오드와 A, 그리고 전원 두 개, 그 다음에 저항, 그리고 스위치를 이용한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A는 도체와 부도체 중 하나이다.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저항의 전류가 흐르지 않고, 스위치를 B에 연결했을 때 저항의 전류가 흐른다. 일단 저항의 전류가 흐르는 B에 연결했을 때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는 이 다이오드가 지금 순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 긴 쪽이 플러스 극이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극 쪽에 무슨 형? 여기에 P형. 여기에 N형.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게 이제 순방향으로서 전자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 자유전자는 N형 반도체에 많아서 여기서 자유전자가 이제 그 양공을 채우게 되고 이쪽으로 갑니다. PN 접합부 쪽으로. 그래서 결국 전자는 음전하라서 이렇게 플러스 극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전자의 방향은 플러스 극 쪽이라서 이제 전자의 흐름이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B에 연결했을 때는 이게 순방향이라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이 저항의 전류가 흐른다 이거야. 근데 이제 A 쪽으로 연결하면은 저항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랬는데, 물론 방향도 반대긴 하고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 PN 다이오드랑 이전 극이 역방향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쪽으로는 안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만약에 전류가 흘렀으면, 이렇게 A가 만약에 도체여서 이렇게 흘렀으면은 저항의 전류가 흐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저항의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 다이오드 안 거치고도 이렇게 했을 때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는 것은 A가 뭐다? 부도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조금 어렵네요. 네, 선지 가볼게요. A는 부도체이다. 맞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이제 A 쪽에 스위치를 연결했을 때 다이오드랑 이 전극의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맞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얘가 도체였으면 전류가 흘러서 여기 A만 거쳐가지고 전류가 흘러서 저항의 전류가 흘렀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이오드 생각 안 하더라도 지금 이 저항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뜻은 A가 부도체라는 걸 말합니다. 네, 기억 맞고요. 니은.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 네, 맞고요. 이 작용을 무슨 작용이라고 하죠? 그렇죠. 정유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방향이 좀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P형, N형을 결합해서 이제 PN 다이오드를 만들 때이 P형을 전극의 플러스 극 쪽에 연결을 해야 전자의 흐름이 일어나면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디귿. 자유전자의 밀도는 다이오드의 N형 반도체에서가 A, 부도체에서보다 크다. 일단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적죠. 그래서 반도체에서가 자유전자의 밀도가 크다는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우리가 저 다이오드를 만들 때저 P형과 N형의 차이점은 첨가하는 불순물의 원자과 전자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우리가 P형하고 N형이 구분된다 그랬어요. N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 수몇 개인 원소를 추가할 때죠? N형, 네거티브, 마이너스, 자유전자 이렇게 머릿속으로 연상하는 거예요. 아, 자유전자가 하나 더 남으려면 원자과 전자 수 5개인 원소를 추가를 하면

자유전자가 하나 남음에 따라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N형 반도체는 전하 운반자가 이제 자유전자고요. P형 반도체는 이제 파지티브, 양공. 양공이 하나 생긴다는 거는 원자가 전자 수 3개인 원소를 추가해서 빈자리가 하나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양공이 전하 운반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요. 네. 6번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다음 7번 가볼게요. 그림 가는 트랜지스터를 나는 직접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트랜지스터가 하는 역할은요,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증폭작용, 그리고 스위치 작용, 이런 걸 하고요. 그리고 직접 회로는 하나의 판 위에 뭐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 같은 여러 반도체 소자를 집약해서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가는 트랜지스터는 회로의 전류를 증폭할 수 있다. 트랜지스터의 기능, 증폭작용. 네, 맞고요. 니은. 가와 나는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다. 네, 이게 반도체 소자입니다. 반도체 소자에 우리가 배웠던 게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유기발광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직접 회로. 이런 게 이제 반도체 소자로서 우리 배운 것들입니다. 네, 니은 맞고요. 디귿, 나, 직접 회로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데이터는 아날로그, 갑자기? 우리 왜그 1단원에서 신호의 종류에는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가 있다 그랬고요.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인 신호, 자연계의 대부분 신호는 이제 아날로그 신호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반도체를 이용한 이런 그 처리 과정에서 이 데이터는 연속적인 데이터가 아니죠. 0과 1, 이진법으로 딱딱 끊어서 표현되는 불연속적인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가 아니고 디지털 신호다. 불연속적이다. 0과 1로 표현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디귿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기역 니은입니다. 다음 8번 가볼게요. 그림 가 안에는 반도체를 이용한 온도와 습도 측정기, 가스 감지기를 나타낸 것이다. 이런 거엔 다 센서가 있거든요. 그 센서에 이제 반도체를 적용을 해서 자연의 아날로그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고 또 외부 환경에 따라 전기 전도도가 달라지는 이 반도체의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가의 온도는 유도량이다. 와, 선생님 이런 문제 보면 진짜 감탄해요. 우리 갑자기 반도체 공부하다가 유도량 낸다. 그죠? 우리 단원 통합형에 강해져야 되거든요. 이것 역시 우리가 이제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과학에는 7개의 기본 양이 있고, 그 기본 양은 다른 물리량으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기본 양을 조합해서 만든 것을 이제 유도량이라고 하죠. 기억나요? 이것도 선생님 암기 방법 알려줬었는데. 이름은 길시온이야. 김씨가 아니고 길씨라 그랬어요. 길시온이라는 해녀인데요. 그 해녀가 이제 물질 전에 광에 가서 여러 도구를 챙겨야겠죠. 그래서 길시온이라는 해녀가 물질 전에 광에 간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이게 7개의 기본 양인데, 길이, 시간, 온도, 물질량, 질량, 전류, 광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선지에서 이제 온도가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길시 온, 온도. 따라서 유도량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그렇지, 여기 기본량이라고 해야 돼, 기본량. 기억 틀렸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또 문제 내볼게요. 여기 지금 이렇게 23도라고 나와 있어요. 도씨라고 나와 있죠. 저 온도를 나타내는 이제 국제 단위계 SI에서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기본 단위는 저 도씨다 어때요? 섭씨. 아니죠. 뭐죠?

어떤 전기 신호를 통해 수치화돼서 나타낸 거잖아요. 연속적이 아니고 불연속적이고 아날로그 신호 아니고 디지털 신호입니다. 네, 니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디귿일 텐데요. 디귿 볼게요. 이 나의 반도체는 가스 감지기. 가스에 의한 전기 전도도의 변화를 감지하죠. 우리 반도체라는 건 어떤 외부 환경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가 달라짐을 이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귿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워크북에 5강과 6강에 해당하는 내용 같이 풀어봤습니다. 5강은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라고 해서 규산형 광물이나 단백질이나 핵산이나 모두 기본 단위체가 있고 그 기본 단위체가 여러 개 결합된 중합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공통점이 있어서 규산염 삼연체. 그리고 선생님 암기 방법 알려줬죠? 독감에 걸린 단위가 해서 규산형 광물의 구조 한번 이번 기회에 복습하고요.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 그리고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해서 이제 5강의 문제들 같이 복습하면 될것 같습니다. 6강은 물질의 전기적 성질로서 반도체에 대해서 배운 단원이에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그 원자가 전자수가 4개인 규소나 germanium을 사용하면 공유결합을 통해 굉장히 안정한 상태고 그때는 전기전도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불순물을 첨가함에 따라서 양공이 생길 때가 있고 자유전자가 남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자유전자의 흐름을 유도함으로써 상황에 맞게 전기전도도가 달라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자,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위주로 복습하고 문제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공업이들과 선생님 오늘 15번째 만남이고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수능특강 교재는요. 13강이에요. 자, 오늘은 기술 경영 및 창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 포인트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자, 기술 경영을 하려면 보통 지식재산권 특허나 실용신안권이나 디자인권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의 형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주식회사냐 아니면 한명회사냐 합자회사냐,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공업 일반에는 무엇들이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창업의 요소, 창업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 요소들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벤처 창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술 경영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술 경영은 어떤 거냐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의 기술이나 지식, 이 경험

체험을 총체적으로 통합해서 자, 목표라는 기술 과제를 기획하고 개발 운영함으로써 최소의 기술 투자로 최대의 경영 효과를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 경영을 하기 위해서 자, 요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그 요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지식 재산권이에요. 지식 재산권. 자, 지식 재산권에는 크게 산업 재산권이 있고요. 자, 이 다음으로는 선생님이랑 또 저작권에 대해서 또 한번 볼 거예요. 자, 저작권은 또 이쪽에 신지식 재산권이랑 저작권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 이 크게 한번 봐야 되잖아. 그래서 지식이 재산이 되는 지식 재산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 지식 재산권 안에는 뭐가 있느냐? 자, 산업 재산권이 있습니다. 산업 재산권. 자, 이제는 지식이 재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 1강에서 선생님이랑 공부했어요. 자, 1강에서 얘를 뭐라 하면 형태가 없다 해서 이거를 우리는 무형 자본으로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무형 자본. 그죠? 무형 자본. 자, 여기에 얘네 친 산업 재산권도 있고, 자, 그리고 또, 저작권도 있습니다. 저작권. 또, 지식 재산권도 있다. 자, 그래서 요세 가지를 합쳐서 지식 재산권이라 한다. 요거 생각하세요. 자, 그럼 또 요게 하나. 산업 재산권은 크게 또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특허권 있습니다. 특허권. 특허권. 자, 그다음 두 번째가 실용신안권. 그리고 디자인권. 그리고 상표권이 있다. 저작권에도 저작 인격권, 저작 재산권이 있습니다. 신지식 재산권도 첨단 산업 재산권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자, 근데 그중에서 이제 이렇게 크게 봤을 때. 그래서 요거를 우리 친구들이 필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교재는 그냥 요 정도 순서대로만 나왔잖아요. 근데 요렇게 문제가 나와. 예를 들어. 자, 한번 보세요. 지식 재산권은 산업 재산권과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맞는지 보세요. 저작권은 산업 재산권이다. 어때요? 맞는 말일까요? 저작권은 산업재산권이다. 아니죠. 같은, 여기 같은 라인에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은 산업재산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니겠죠. 그래서, 자, 문제가, 예를 들어, 특허권은 산업재산권에 해당한다. 이거는 맞는 말이야. 맞죠? 근데 저작권은 산업재산권이다. 이건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선생님 요거를 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지식재산권. 무형자본의 지식이 재산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권리에는 산업상 이용이 가능한 산업재산권 크게 네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저작권이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과학기술이 자꾸 발전하니까 기존에 있는 요런 거,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는 얘를 좀 뭔가 보호해주지 못할 것 같아. 그 보장이 어려워. 그래서 나온 게 신지식재산권이다. 지식재산권이 신지식재산권이다. 요거를 좀 기억하고 선생님이랑 공부를 해봐야 될것 같아. 아시겠죠? 그럼 오늘, 지금은 산업재산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산업재산권.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지금까지 없었던 물건이나 방법을 최초로 발명한 경우에 주어지는 권리. 최초 발명이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특허권이라 합니다. 특허권. 자, 특허권이야. 그래서 특허권은 자, 우리 보통 내가 뭔가 이거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바로 출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권리 유지 기간까지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그걸 보면 권리 유지는요. 설정 등록한 날부터 특허 출원일 후몇 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인데 이거 우리는 권리 존속 기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권리는 내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 그러면 내가 먼저 뭔가 아이디어를 발명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와, 발명했다. 그럼 얘를 가지고 먼저 원서를 써야 돼. 원서를 쓴다. 원서를 내보낸다 해서 이거를 출원한다고 그래. 출원. 출원. 원서를 쓴다는 거야. 자, 출원을 하고 나면 어디다 출원해? 특허청에 출원을 하죠. 그럼 뭔가 이거 가지고 심사가 이루어질 거야. 그럼 어떠한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느냐? 자, 여기입니다. 여기. 특허의 조건을 한번 볼까요? 발명의 성립성.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인 창작이냐? 이거 보고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신규성이냐? 진보성이 있느냐, 선출원성이냐, 공중위생이나 미풍 연속을 해치는 발명은 안 된다. 그래서 요 조건을 다 부합하면 특허청에서 통과시켜줘. 패스! 자, 통과돼. 그러면 어떻게 돼? 연락이 와. 등록료를 내세요. 그게 바로 설정 등록하는 거다. 그래, 이 말이 알겠죠? 특허 출원일 후, 설정 등록한 날부터 특허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단속이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이게 특허다.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이미 발명된 것을 개선해서 더욱 편리하게 하는 발명이야. 그러니까 여기 특허로 이미 발명된 게 있어.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편리하게 고안하고 편리하게 개선하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실용신안권이라 한다. 실용신안권. 자, 그래서 권리의 유지는 어쨌든 특허보다는 길면 안될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는 20년이면 권리의 유지는 설정 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 출원일 후, 출원한다. 원서를 넣는다. 출원일 후몇 년이냐? 얘는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자, 제품을 식별하기 위한 상호 이름. 요까지는 알아. 자, 근데 요거를 좀 많이 헷갈려요. 마크. 자, 마크 등에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상표. 상표권이다. 자, 근데 상표권의 권리 기간은 조금 달라요. 자, 유지는 설정 등록일로부터 몇 년이냐면 10년이에요. 10년이지만 등록일로부터 자, 10년마다 뭐가 단다? 갱신이 가능하다. 우리 교재에 여기다가 체크해. 갱신이 가능한 거는 상표권밖에 없어. 갱신이 가능한 건 요거 네개 중에 갱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건 상표권밖에 없다. 이거 꼭 기억하셔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상표들 있잖아. 내가 어떤 기업을 만들었어. 근데 그 유명한 상표를 쓰고 싶어도 얘는 20년이면 끝나는 거야. 얘도 10년이면 끝나. 근데 쓰고 싶어도 그 상표를 내가 함부로 쓸 수가 없어. 그 얘기는 그 기업이 되게 유명한 상표는 계속 10년마다 갱신을 하기 때문에 거의 영구적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상표권. 자, 그 다음 여기 볼게요. 자, 물건의 형상이나 모양, 색채, 이들이 결합한 것. 모양, 형상, 색채. 이거를 우리는 디자인권이라고 합니다. 디자인권. 자, 얘는 마찬가지로 특허와 마찬가지로 20년이 되는 날까지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요거 가야 돼. 산업재산권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 그래서 여기 산업재산 네 가지 중에서 특허 20년, 실용신안 10년, 디자인권 20년, 상표권 10년. 그런데 갱신이 가능하다. 갱신. 계속 이렇게 갱신할 수 있다.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요거.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꼭 기억하기. 꼭. 자, 그다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특허의 조건 선생님이랑 했고요. 자, 그다음. 그러면 우리 이제 플러스에 있는 특허의 효력 범위가 있어요. 효력 범위. 이걸 볼게요.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해서 각 국가별로 특허권을 취득해야만 그 해당 국가에서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속지주의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허권 냈다고 일본 가서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일본에서 다시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속지주의. 그 나라에 속한 거기에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 실시간 허용 읽어보세요. 보상금 청구권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볼게요. 아, 네 번째 볼게요. 자, 네 번째는 이거예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지는 거야. 먼저 출원한 사람. 그러니까 이거야. 아, 뭐, 먼저 발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갖다 원서를 내! 그러면 되는 거야. 알겠죠? 특허 전에 내가 아이디어가 있어. 그 아이디어를 먼저 원서를 내야지. 그걸 뭐라고 하냐? 선출원주의라고 합니다. 선출원주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출원한 사람이 먼저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지는 선출원주의.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 그 대부분의 나라들 요즘에 선출원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허 출원 과정에서 창업까지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보니까 우리 공학계 고등학교 친구들이 정말 똑똑한 것 같아. 막 특허도 내고 실용신안도 내고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과정을 보고 나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하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아이디어, 뭐, 특허도 가지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볼까요? 특허를 출원하려면, 먼저, 나의 그 아이디어 있잖아요. 특허와 관련된 선행 기술을 검색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검색하는 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색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선행 기술을 검색을 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출원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원 신청하는 거 서류 작성이야. 서류 작성. 도면이라든가 명세서라든가 요약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특허청에 원서를 내는 거야. 이게 출원 신청이야. 자, 그다음 세 번째 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겠죠. 얘가 산업사 이용이 가능한지 진보성인지 선생님이 아까 특허의 조건 보여줬잖아. 이거에 따라서 요건을 검사를 하고 이런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특허권을 이때 획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 등록 비용과 유지 관리 비용, 이거를 내야 돼. 등록료를 내야 돼. 그게 바로 등록료를 내는 순간부터 설정 등록일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나도 이제 돈을 좀 벌어봐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창업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 및 투자 계획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창업을 할수 있다. 자, 그런데 이 과정들이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그래서 대한변리사회가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무료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무료 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요거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신지식재산권 보도록 할게요. 저작권은 조금 이따 하고 얘부터 볼게요. 얘부터. 자, 신지식재산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과학기술이 계속, 우리는 정말 너무 기술이 너무, 기술 발전이 너무 빨라요. 왜? 뭐 때문에? 인공지능 때문에도 더더욱 빨라지는 것 같아. 그래서 기존의 지식재산권은 그 권리 보장이 어렵다.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신지식재산권인 거야. 그럼 볼까요? 산업재산권은 산업재산권인데, 첨단 기술에 관련된 첨단 산업기산권.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 이거 외워야 돼. 반도체 설계라는 거, 생명공학 기술. 이거는 첨단 산업재산권이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권리기간도 낮지만, 작년에 저작권에 저작 인격권 저작 재산권이 나오기 시작했어. 올해 신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강의를 듣는 친구들 말 외우자 아시겠죠? 혹시 모르잖아, 그죠? 자, 그다음 여기 있는 거야.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이거는 사실은 창작물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코드를 이용한 창작물이야. 코드 창작물, 창조물. 그렇기 때문에 창작이 우리가 저작권이자. 근데 이거는 산업에 이용되는 산업 저작권이다. 이렇게. 그다음 얘는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영업 비밀 뉴 미디어는 재산이자 정보가 있잖아. 정보 재산권이다. 그다음 기타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신지식 재산권이라 한다라는 거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저작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작권이야. 여기 있는 저작권. 자, 저작권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인 저작물에 대해서 그 저작자 있잖아. 저작자.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자, 근데 얘는요. 창작이 있기만 하면 자연히 발생을 해요.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거.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분류합니다. 저작 인격권, 저작 재산권. 말들이 저작 인격권을 알겠어. 근데 저작 재산권이야. 그러면 한번 볼게요. 저작 인격권은 뭐냐면 인격권. 그래서 저작 인격권이냐, 저작 재산권이냐도 물어보는 게 나왔습니다. 그다음 저작권에는 종류가 뭐가 있다. 두 가지. 저작 인격권, 저작 재산권 있다. 이게 나왔어요. 자, 볼게요. 저작 인격권은 정신적인 노력의 산물로 만들어낸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공표권이 있습니다. 공표권. 자신의 저작물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고요. 당연히 저작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쵸? 자, 그리고 여기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에 대해서 자신이 저작자임을 주장하고 표시할 수 있는 권리야. 그 다음 세 번째, 동일성 유지권은 자신의 저작물이 창작한 본래의 모습 대로 활용하도록 하는 권리야. 이세 개가 저작 인격권이란다. 저작 인격권에는 이렇게가 있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저작 재산권입니다. 재산권, 저작 재산권. 저작물이 재산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수능이 어떻게 나왔냐면, 저작권에는, 잘 선생님 얘기하는 게 맞는지 보세요. 저작권에는, 저작 인격권과, 이거 맞죠? 정보 재산권이 있다. 자, 그럼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 그쵸? 저작 인격권은 알겠어. 근데 정보가 아니라 뭐예요? 저작 재산권이야. 우리 정보 재산권은 아까 선생님이랑 봤던 정보 재산권은 신지식 재산권에 해당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분류들을 꼭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작은 앞에 저작 들어간다. 저작권은 앞에 저작 들어간다. 저작 들어간다. 이게 나왔다라는 거. 자, 그럼 저작은 저작 재산권입니다.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야. 재산이잖아. 인격은 인격에 관련된 거고 얘는 재산에 관련된 거야. 크게 어렵지 않죠, 우리 친구들. 자, 근데 저작 인격권과 달리 권리들을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행사하거나 양도 또는 상속하는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권리가, 특허는 예를 들어 20년이면 끝나. 근데 얘는요, 저작자가 사후 70년까지도 됩니다.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할

수 있다, 상속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저작 재산권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자, 복제권, 공영권, 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 저작물 작성권. 그래서 우리 친구도 이거 한번 쫙 읽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저작권에 저작 인격권, 저작 재산권, 그다음 전자 이격권에는 인격권에 세 가지가 있었고요. 저작 재산권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이거 크게 가지치기를 구조적으로 조금 한번 공부했으면 좋겠어서 선생님이 요거를 쓴 겁니다. 요거를 알겠죠? 저작권에는 그럼 크게 두 가지. 저작 인격권. 그리고 저작 재산권 있다. 저작이야. 저작. 아까 선생님이 우리 모의고 아니 수능에 나왔던 거 정보재산권은 신지식 재산권에 들어간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 이제 이비스 플러스에 있는 저작 인적권을 보도록 할게요. 얘는요.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저작권이면 자, 저작물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특별한 역할을 한 사람. 예를 들어 신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등에 부여되는 권리를 저작 인적권이라 한다라는 거. 그다음 또 하나 볼까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보호하지 못하는 거야. 헌법, 법률, 교약, 국가의 고시, 공고, 훈령들, 그리고 법원의 판결, 행정, 심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편집물, 사실을 전달해 불가한 시사, 보도 등이, 자,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것.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지식재산권 공부했습니다. 여기 관련된 거, 지식재산권, 여기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아시겠죠? 여기 신지식재산권에는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산업저작권 등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권리기관까지 함께.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식재산권 봤고요. 자, 이번에 이제 기업의 형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형태요. 자, 크게 사기업이냐, 공기업이냐, 자, 그리고 공사합동기업이냐 이랬는데, 우리 이제 사기업을 좀 보도록 할게요. 사기업에 개인기업은 개인상인이고요. 공동기업은 소수공동이냐, 그래서 한명 합자 유한회사가 여기 있어. 다수공동기업은 주식회사. 근데 여기 협동조합 이런 것들은 우리 성공적인 직업생활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이게 반복되는 것은 두개 중복으로 나오지 않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회사에 대한 내용이 우리 공업일반에 났다 그럼 성직에서는 안 나오고요. 성직에서 났다 그러면 공업일반에서 안 나온다. 근데 이제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럼 여기 선생님이랑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기업의 형태, 우리 공업 일반에서만 공부하면 좋을 것들을 선생님이 좀 소개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 보면 책임 사원이란 말이 나와. 책임 사원인데 무한이냐, 유한이냐,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책임 사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줘 볼게요. 예를 들어서, 유한 책임 사원이 있고, 유한. 선생님이 그전 강의에서 조금씩 설명해줬어, 조금씩. 그 다음, 무한 책임 사원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이랬을 때, 유한 책임 사원은 한도가 있을 유야, 있을 유, 있다는 거야. 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땡땡 주식회사에, 이 회사가 있어. 자, 내가 땡땡 주식회사에 100만 원을 주식을 샀어. 100만 원. 자, 그럼 100만 원 주식한 거에 대해서, 자, 회사가 잘못되면, 너 그냥 100만 원만 손실보면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뭐, 회사가 상장 폐지됐다거나 이랬어. 그러면 그냥 100만 원만 손해보는 거야. 그럼 100만 원까지만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책임을. 그죠? 100만 원까지만 책임을 있는 거야. 책임이 보이네? 있네? 있을 유. 유한 책임 사원이야. 그게 바로 유한 책임이에요. 자, 그럼 무한 책임은 무엇이냐? 없을 무를 말하는 거 없어. 한도가 없어. 그래서 내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내 재산이 또 담보로 잡히는 거야. 이 재산이 담보로.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건물 내 우리 집에 있는 뭐 냉장고 가전제품 막 딱지가 딱딱딱 붙은 거. 내 재산이 담보로 잡혔기 때문에 한도가 없는 거야. 그게 바로 무한 책임 사원이라 한다. 아시겠죠? 그럼 이두 개의 차이를 두고 한번 볼게요. 2인 이상의 무한 책임 사원만으로도 주식돼서 무한 책임 사원만으로 그러니까 유한 책임이 아니라 무한 내 재산이 담보가 잡히는 무한 책임 사원만으로 했어. 그걸 무슨 회사라며? 한명 회사랍니다. 한명 회사.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사원의 책임이 당연히 크겠죠. 사원의 책임이 너무 크다.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겠지. 일치. 자, 근데 두 번째 볼까요? 2인 이상의 무한 책임도 있는데 유한 책임도 있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또 뭐라고 하냐면 회사 이름 합자회사라 합니다. 합자회사. 자, 합자회사예요. 자,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은 책임이 크잖아. 그래서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고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을 제한하며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거야. 이게 합자회사야. 합자회사. 자, 그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예를 들어서 이제 유한 책임 사원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중소규모의 기업에 알맞은 형태로 굉장히 간단해. 이거를 무슨 회사라냐면 유한 회사야. 그러니까 유한 책임 사원만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유한 회사겠죠. 자, 그다음 이제 엄청 큰거 같지만 주식을 발행해서 이거 많이 들어봤어. 자, 유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돼. 유한 책임 사원. 이게 바로 주식회사다. 주식회사. 자, 주식회사다. 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주식을 발행을 해.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주식을 가지고 이 자본을 확보하는 거야. 거대한 자본을. 그렇죠? 자, 그래서 공동기업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대규모 경영에 적합한 거죠. 대규모 경영에. 그래서 다수 공동기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을 증권화했다. 그치? 주주의 유한 책임제다. 한도가 나는 있잖아. 유한 책임제. 그래서 나는 주주가 되는 거야. 내가 여기에 만원 원치만 주식을 사도 나는 주주입니다. 그 회사의 주식이 만 원이라면 나는 그 하나만 사도 주주가 되는 거야. 주주총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죠. 자, 그다음 자본과 경영이 분리되어 있죠. 그리고 수권 자본 제도를 활용한다. 수권 자본 제도는 예를 들어 권리를 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매번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계속 주주총회를 열수 없잖아요. 그래서 총 주식 총수를 정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 주식을 발행하는 게 이게 바로 수권 자본 제도라 한다.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이 주식회사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보통 얘는요. 땡땡 기업에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이건 주식회사 생각하면 돼요. 근데 또 어떤 데또 친절하게 어떤 문제는 주식회사 땡땡 기업. 뭐 이렇게도 나오고요. 또는 예를 들어 코스닥에 상장. 코스닥에 상장했다. 해놓고 이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 이 관련된 게다 주식회사에 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 더. 그럼 합자회사, 한명회사, 주식회사 이거 다 어떻게 공부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요거 한번 해줘볼게.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볼까요? 자, 유한 책임. 그리고 유한 책임. 자, 우리가 기억을 하려면 뭔가 억지로라도 짜맞춰서 기억해야 돼. 그리고 그림으로 된게더 기억이 잘 되더라. 그래서 자, 무한 책임 사원만으로 이루어진 회사, 무한 책임 이거를 우리는 한명 회사랍니다. 요거만으로 이루어진 거야. 한 명. 그쵸?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우리 선배들한테도 야, 미음이잖아. 그러니까 미음 이렇게. 그럼 절대 안 잃어버려. 그쵸? 미음. 무한 책임 사원만으로 이루는 거한명 회사. 자, 그다음 유한 책임 사원만으로 이루어지는 회사 당연히 유한 회사가 맞겠죠. 그쵸? 그런데 또 뭐도 있다? 주식회사도 있다. 요 정도는 할수 있어. 자, 그럼 합자회사 한명 회사를 제일 많이 헷갈려 해. 합자회사는 무한 책임, 유한 책임 다 들어갔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암기할 때 합치자. 유한 책임, 무한 책임, 합치자. 합자회사. 아시겠죠? 이거 한 번만 선생님이 암기랑 같이 하면 이거 절대 잃어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요렇게 해서 꼭 기억을 하세요,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 이제 창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자, 창업입니다. 자, 창업은 뭐냐면, 새로의 기업을 창조하는 거야. 기업을 새로이 창조한다. 창업. 기업을 창조한다. 창업. 그래서 얘는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데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기업을 설립하는 거야. 창조하는 거야. 자, 이걸 창업이라 하는데, 창업을 하려면 크게 우리가 이렇게 요소들이 있어. 근데 이거 외에도 막 많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꼭 이것들이 없어도 되고, 이렇기도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4요소야. 그러면 뭔가 필요해? 창업자 필요하죠. 창업을 하려면 창업자가 필요해. 이렇게 창업자.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창업 업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상품화하려는데 뭐가 필요하지?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창업 자금이라 합니다. 어렵잖아. 자, 국어적으로 우리 친구 다 해석이 가능해. 자, 그다음 세 번째. 업종을 선정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창업 업종이라고 하는데 또는 창업 업종 대신에 아이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창업 아이템 해놓고 이거를 창업의 4요소 중 뭐에 해당한다. 이게 문제 나왔어. 창업의 4요소 중 아이템은 창업
업종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보통 이거는요, 성장기 업종을 선택하는 게 좋겠지, 아무래도. 그치? 우리 제품의 수명 중에 있었잖아.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 중에서 성장기 제품을 하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 사업장도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창업의 4요소, 이게 있고요. 자, 그 다음 창업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를 준 선생님이랑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창업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거야. 창업. 그냥 다 창업이 아니고요. 기업을 새로이 창조한다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 보면 타인의 기업을 승계해서 승계하는 거야. 그런데 승계된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이 친구가 식품 제조업을 하고 있었어. 근데 내가 승계를 받아서 식품 제조업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창업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아, 알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 그다음 법인 간 기업 형태를 변경해서 변경을 하는 것까지 괜찮아.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안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폐업을 했어. 근데 사업을 시작해서 폐업 전에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것도 안 돼. 그래서 동종이란 말, 이 동종 외에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요. 동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창업 업종의 선정이 있습니다. 자, 기술 창업이에요. 자, 여기, 그러니까 기술 창업의 창업 업종을 선정해요. 보통 창업의 이제 일반적인 단계를 말합니다. 첫 번째, 업종을 선정하는 거야. 창업 업종 아이템이 뭔지. 그러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품의 수명 주기를 고려한다고 했어. 그래서 이 수명 주기는 뭐라고 했죠? 성장기. 그리고 창업자의 경험이나 기술 등을 고려해야 돼. 그쵸? 창업의 시작 단계입니다. 이걸 한 다음에 얘가 사업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그러면 거기에는 창업자의 수익 능력도 봐야 되고, 그리고 시장성과 판매 전망, 그리고 제품성, 수익성, 재무성,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거. 여기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 사업 계획서는 이런 지침서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걸 가지고 회사를 설립하는데, 개인 기업을 할 건지 법인 기업을 할 건지 한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요. 공장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절차 및 기업 준비를 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창업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과정. 자, 그다음 이제 기술 창업과 일반 창업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자, 기술 창업, 일반 창업이야. 새로이 기술을, 아까 그러니까 기업을 창조하는데 기술이냐, 일반이냐. 그래서 제조업, 전문 서비스업, 지식 문화 사업에 신기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하는 게 바로 기술 창업에 해당이 되고요. 얘처럼 일반 서비스업이나 도소매, 그다음 건설. 그래서 예를 들어 사업 활동이 이런 것들이야. 음식점, 임의용어, 일반 상품을 단순 유통하는 등의 일반 사업 활동이 바로 일반 창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특성을 보면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술이니까 사업 실패의 위험성이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영세하고 부가치가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벤처 기업이 있습니다. 벤처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 나오는 거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거 정해져 있다. 그래서 벤처 기업은, 벤처. 일반적인 의미로, 자, 요거야.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중소기업. 그래서 벤처기업이라고 해놓고, 이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아,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이다.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이런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한번 읽어보면 돼요. 우리 책에 있는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럼 벤처기업에서 주로 나오는 거 아까 선생님이 별표 뭐였죠? 중소기업. 중소기업. 나왔죠?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벤처기업으로 지정이 되잖아요. 인증을 받으면. 뭐가 있냐면, 일단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것부터 선생님이 체크할게. 세 번째. 조세 지원 제도가 있어. 세금을 감면해줘.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 등의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이런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와요. 벤처 기업으로 지정됐다 해놓고, 땡땡 기업은 조세 감면 혜택이 있다. 이거 어때요? 맞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시험 문제가 자주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얘는요. 입지를 지원해줘요. 기업을 세울 수 있는 입지를 공통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는 지적재산 보증제도라고 해서, 이게 지적재산은 지식재산이야. 예전에 우리가 지적재산이라고 했었거든요. 자, 이런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제도, 그리고 스톡옵션 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 한번 나온 게또 이거야. 자,
벤처 캐피탈 회사라고 해서 벤처 기업에서 투자 융자를 하고요. 벤처 기업에.

투자 연결을 해서 이거에 관련된 자금을 공급해주는 전문 투자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금을 또 이렇게 해결을 해준다. 이런 거. 이렇게 비율 투자해주고 융자도 해주는 기업이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왔다는 거. 여기까지 해서 수임이랑 창업, 벤처 기업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 실전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능 실전 문제. 자, 이거예요. 수능 실전 문제. 자, 다음 두 기업의 창업 배경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다. A 기업과 B 기업이 등록한 신지식 재산권의 종류야. 자, 이거 한번 우리 수능 특강에도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기자가 대표님들 각 창업 사례를 소개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자, 여긴 A 기업 대표가 반도체 회로 설계 데이터를 배치 설계권으로 등록해서, 자, AI 칩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했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반도체 나왔어, 반도체. 반도체. 뭔가, 얘 같은 경우 산업재산권 같잖아. 그치? 반도체 관련된 거 산업재산권이지. 근데 요즘 들어서 반도체 핫하잖아. 첨단 기술을 사용한 거. 그래서 얘는 첨단 산업재산권이다. 첨단 산업재산권.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있잖아. 교재에 있는 거 첨단 산업재산권에는 반도체도 있지만 생명공학 기술도 있었다. 그쵸?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죠? 생명공학 기술, 반도체 설계에 관련된 거야. 자, 그다음 여기 볼까요? AI 기반, 인공지능 기반의 음성 합성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등록해서 성우 없이 영상 콘텐츠의 음성 더빙을 자동으로 입히는 플랫폼으로 창업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나왔습니다.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요? 소프트웨어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거는 코드를, 뭐, 코드 창작물이라 할수 있어. 그럼 저작권이에요. 우리 창작은 저작이라고 했죠. 저작권. 저작권인데 얘는 산업에 이용했네. 뭔가 이게 소프트웨어라던가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램. 그래서 얘는 산업 저작권이라 할수 있죠. 산업 저작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첨단 산업 재산권과 산업 저작권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요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다음은 모바일 상담 사례에 나타난 지식 재산권에 대한 설명입니다라고 됐습니다. 자, 이랬을 때 저의 프로필 사진으로 유명한 사진작가의 작품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 출처를 바뀌면 물체가 없겠죠? 이에 나타난 지식 재산권이 뭐야? 여기는 저작권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랬을 때 한번 볼까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의 두 가지 권리 침해가 발생합니다. 저작권에 관련된 내용이야. 그쵸? 이것만 봐도 알수 있어요. 저작권. 그런데 출처를 밝힌다면 그중에서 저작 인격권에 속하는 성명 표시권만 충족되었을 뿐 다른 저작 인격권이나 저작 재산권의 침해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출처를 밝힌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업 지식 재산권 중에 산업 재산권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지식 재산권 중에 이 저작권이 산업 재산권에 들어가나? 아니죠. 산업 재산권, 저작권 같은 부류야. 그죠? 그래서 산업 재산권,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 합해서 지식 재산권이란다. 우리 그럼 산업 재산권은 특허, 실용신화, 그다음 상표, 디자인 네 가지입니다. 저작권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무게가 됩니다. 자, 그다음 특허청에 출원해서 등록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 특허권에 관련된 내용이야. 얘는요, 한국저작권위원회나 한국저작권보호원, 여기에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틀린 보기. 자, 그럼 뒤급 볼까요? 재산권의 경우에는 권리 존속기간은 창작한 때부터 저작자 사후 70년간 보호된다. 맞는 보기. 그죠? 리을. 창조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진 창작물에 대해서 창작자에게 독점적인 이용 권한을 보장하는 권리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ㄷ과 ㄹ의 조합인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산업체 온라인 조사 보고서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땡땡 기업에 대한 내용이야. 땡땡 기업. 땡땡 기업인데 특징 볼까요? 대한민국 철도 서비스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국민의 교통 편의 및 물류 수송을 책임지기 위해서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기업이다. 그래서 주력 서비스가 철도 운송 서비스야. 자, 그럼 얘는 공기업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죠. 그쵸? 자, 그다음 니은 볼까요?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뭘 보면서 여기 있어? 우리 사회적 책임. 기업에서 경제적 책임도 있고, 그다음 법적 책임도 있고, 그다음 예를 들어서 그다음 이제 윤리적 책임이에요. 그리고 자선적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딜 보면 알수 있냐면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차를 이용한 가족 여행과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에 자선적 책임에 대한

있죠.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디귿 볼게요. 시설 자산의 예로 시설 자산은 여기야. 시설 자산은 SOC야. SOC로서 공공성이 있는 기반 시설입니다. SOC.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철도망을 구성하는 선로가 포함된다. 자, SOC 사회 간접 자본. 사회 간접 자본 자산의 예로 선로가 포함된다.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용하잖아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쵸? 맞는 보기. 그 다음 리을 보도록 할게요. 업종은 철도 하니까, 아, 뭔가 공업 같아. 안 돼. 자, 업종 잘 봐. 우리 친구들. 철도 운송 서비스야. 자, 서비스는 클라크의 산업 분류에 따르면 2차가 아니라 몇 차에 해당한다? 3차에 해당이 되는 거죠. 3차에 해당한다. 그래서 격과 니은, 디귿의 조합이 몇 번?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9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A 연구원의 특허 출원 과정이다. 가에 대한 심사 요건 기준으로 오른 것만을 보게 됐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땡땡 기업 A 연구원은 손의 움직임을 인식해서 화면을 제어하는 스마트 장갑을 개발한 거야. 그걸 가지고 특허권을 획득했대. 그래서 그 단계가 있는데, 먼저 여기 키프리스라는 특허 정보넷이 있어. 우리 친구들도 내가 뭔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 아이디어가 기존의 선행 기술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이 키프리스 들어가면 돼. 여기에서 선행 기술을 검색하고요. 그리고 나서 출원을 신청하는 거야. 명세서나 도면을 작성해서 특허전에 출원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심사를 한다. 그리고 나서 특허권 획득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한 가에 해당하는 심사 요건, 특허권의 심사 요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랬을 때 볼까요? 기억. 새로운 기술이라 하더라도 출원 전에 국내에 공개되지 않아야 된다. 그쵸? 자, 그래서 얘는 맞는 보기. 자, 그 다음, 니은. 출원된 발명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기존에 알려지지 않는 기술이어야 된다. 맞는 보기죠. 자, 그 다음, 디귿.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그 내용이 기술적이며 구체적이어야 된다. 맞는 보기죠. 기억과 니은, 디귿 모두 정답인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 다음은 A 기업의 기술 개발과 성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거야. 그럼 선생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A 기업의 기술 개발과 성장인데, 1919년도에 초반에는 다른 기업에서 주문을 받은 피트니스 밴드를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기업이었대요. 1919년도에는 피트니스 밴드를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기업이었다. OEM 방식은 뭐야?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겁니다. 자, 얘는 주문 받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A 기업은, 생산자였던 거야. 이거를 만드는 거야. 누군가가 주문하면, 이 주문받은 배들을 다른 기업에 상표를 부착해서 하고 생산하는 거죠. OEM이었어요. 그런데, 웨어러블 기기 관련 기술을 꾸준히 연구 개발해서, 25년도에 보면, 심박수 모니터링 비접촉 체온 측정 기술에 대한 뭐를 취득했다? 특허권을 취득했다. 특허권. 특허권을 취득했어요. 이후 자체 브랜드의 피트니스 밴드를 생산하기 시작해서 미국의 B기업과 웨어러블 기기 관련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해왔대요. 특허권을 취득해서 아, 우리 기술을 써도 돼라고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이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자 생산 현장의 효율성과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MES를 도입했다. 이게 뭐야? 제조 실행 시스템. 제조 실행. 제조되고 있는 현장을 모니터링으로 실행하는 거야. 제조 실행 시스템. 그래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기억 보도록 할까요? A 기업은 B기업으로부터 자, 특허 기술료를 받을 수 있죠. A 기업은 B 기업, 미국의 B 기업부터 특허 기술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로열티. 그죠? 니은. 2019년도에는 제조자 개발 생산 방식이야. 이 제조자 개발 생산 방식은 뭐냐면 ODM이었어요. 자, 그래서 제조하는 사람이 개발까지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OEM이기 때문에 얘는 들린 보기죠. 그 다음, 디귿 볼게요. 2025년에 취득한 지식재산권, 바로 특허권을 취득한 거야. 자, 특허권은 이미 발명된 것을 개선해서 더욱 편리하게 한 발명에 주어지는 권리이다? 이거 뭐예요? 이거는 실용신안권에 해당이 되죠. 실용신안권.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틀린 보기. 그래서 또 리을 볼게요. 최근 도입한 시스템은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지금 제조 실행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제조 실행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설비 작업 내역 공정 상태 등을 관리하는 기능 MES 제조 실행 시스템.
생산정보 시스템 우리 친구들 반

반드시 외워야 돼요. 자, 이거 만년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과 리을의 조합인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수능 실전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기출 타파 시간이에요. 그럼 실제 관련된 수능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작년에 지식재산권 동향 보고서 일부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보기를 들어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볼게요. 가에서 산업재산권의 총 등록 건수는 2023년 대비 2024년에 증가하였다. 그럼 뭘 보면서 알수 있냐면, 자, 여기야. 산업재산권을 우리가 요거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에는 뭐가 있다고 해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네 가지야. 네 가지. 자,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특허, 저작권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럼 23년 대비 24년. 이거를 보는 거야. 그럼 여기 증감 현황이 여기 나와 있어. 얘. 그 다음, 얘랑 얘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딱 얼추 보고 저작권까지 산업재산권으로 파악해버리면 이 문제는 틀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구조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얘랑 얘를 다 더하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510이 나와요. 그 대충만 봐도 플러스가 나오잖아. 증가하였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자, 가에는 23년도에 등록 건수가 가장 적은 지식재산권. 가에서 23년도에 등록 건수가 가장 적은 건 뭐야? 자, 이거죠. 이건데 얘죠, 얘. 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얘. 자, 저작권에 해당되는 것은 인격권과 정보재산권을 분류된다. 요거를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 우리 선배들이. 선생님 강의 들었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틀리지 않죠? 정보재산권은 신지식재산권이지. 정보가 아니라 저작재산권이기 때문에 얘는 들린 보기가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 뒤급 볼게요. 자, 나에서 등록비중의 수치가 가장 낮은 업종은 이걸 봐야 돼. 한국표준산업분류 선생님이 다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게 가장 낮은 업종은 한국 이거야. 제일 가장 낮잖아. 그쵸? 근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항목의 분류코드는 제2에 해당한다. 제2는 제2정보통신 외우라고 했죠. 제2정보통신. 정보통신 아니죠?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머리를 써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는 M으로 외우자라고 했습니다. M. 자, 들린 보기. 그 다음, 리을. 나의 제조업에서 등록 비중의 수치가 더 낮은 지식재산권의 침해 사례에는 더 낮은 거, 제조업에서 낮은 거는 이거야. 자, 이건 뭐죠? 상표권이야. 상표권에 대해서는 볼까요?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특정 상품의 로고의 무단 사용 맞죠? 상표권에 관련된 침해 사례 만년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조금 어렵죠? 정확하게 외우지 않으면 이건 이제 틀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암기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기술 창업 사례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스마트 줄자야. A씨는 땡땡 기업을 창업해서 2021년에 벤처 기업으로 지정을 받았고, 그리고 기존 줄자와는 다르게 초음파 센서를 활용해서 길이를 재고 그 수치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전송한대. 자, 그래서 이 제품에 적용된 초음파 센서 기술에 대해서 뭐를 취득했냐면, 특허권 취득했고, 그리고 제품에 대한 개시 인증을 획득했다. 그럼 이거 가지고 보기 해결할 수 있죠. 자, 획득한 인증은 이거야. KC 인증은 국가통합 인증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 자, 우리 예전에 인증은 정말 많은 인증인데 이걸 하나로 통합했다고 했죠. 13개의 마크를 다 통합하는데 인증 비용,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애가 얘를 하나로 통합했다. 그게 KC. 자, 국가통합 인증이죠. 맞는 보기. 그 다음, 니은. 정부로부터 소득세, 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벤처 기업 때문에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는 거죠. 맞는 보기.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권리 존속, 특허권은 몇 년이다? 20년이다. 그런데 등록한 날부터 출원일로 30년이다. 30년이 아니라 20년이기 때문에 들린 보기. 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우리 친구도 공부했으니까 이 정도는 알겠죠, 이제? 자, 그 다음 이제 또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땡땡 기업의 신성장 사업 보고서에 대한 분석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신성장 사업 보고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문항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기억. 가에서 제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상호 이름 마크에 주어지는 산업재산권. 이게 뭐야? 이거 산업재산권. 요 정의를 알아야지. 얘 상표권이야. 자, 상표권은 10건을 취득하였다. 상표권은 10건을 취득하였다.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됐죠. 10건 맞잖아. 10건. 10건 맞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 니은 볼까요?

다해서 취득 건수가 가장 적은 건 이거야. 실용 신한권인 권리 존속 기간이 설정 등록할 날부터 출원 이후 20년이 아니라 몇 년일까요? 실용 신한의 10년이다. 특허 20년, 실용 신한 10년, 디자인 20년, 상표 10년 갱신 가능. 꼭 외우세요. 자, 그다음 디귿. 나에서야, 나에서. 산업재산권의 취득 건수가 25건이 첨단 기술, 25건인 거 찾아봐야 돼요. 근데 산업재산권이 총 50건이야. 이 중에서 25건이 되려면 50%여야 되겠죠? 이거야. 그러면 하얀색 나노 기술에 해당이 되는 거죠. 50건 중에 25건, 50%니까 나노 기술. 얘는요, 10억분의 1미터 정도. 이게 바로 나노 기술에 대한 거죠. 10억분의 1이 1 나노미터야. 나노 기술. 그래서 얘는 맞는 부기가 되겠습니다. 맞는 부기. 그 다음, 리을 보도록 할게요. 자, 주력 상품이 뭐냐면, 이거 볼게요. 전기 자동차를 주력 상품으로 하여 신성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력이 전기 자동차입니다.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는 전기, 자, 이거는 전기 모터를 통해서만 동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배터리. 자, 배터리. 여기까지 맞아. 자, 내연기관을 조합했다. 두 개를 조합한 건 뭐야? 이거는 하이브리드에 해당이 되죠.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는 얘만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는 문제들도 나왔어요. 선생님이랑 자동차 공업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쵸? 그래서 이거는 해당한다. 들린 보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관련된 여기 이제 기업도 공부했고, 자, 여기 특허도 공부했고, 저작권도 공부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조금 재미있게 공부하는 단원이라고 선생님이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3단원에 관련된 또 문항을 다 공부했습니다. 우리 친구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못 풀어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선생님과 건강하게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역사학자 정재현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전공리 주먹도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전공리에서 주먹도끼가 발견됨으로써 이 동양은 서양에 비해 열등하다는 오랜 편견도 깨졌고요. 이 한반도에 살던 구석기인들의 생활과 이 석기를 가공하는 발달된 기술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 바다 건너 일본에는 전공리 주먹도끼의 발견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까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은 대략 3만 년 전으로 추정되고 있었는데요. 이 대한민국에서 이 주먹도끼와 함께 기원전 30만 년에서 50만 년 전에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이 열패감과 열등감을 느꼈던 겁니다. 이런 자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 사람, 후지무라 신이치였습니다.

후지무라는요,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독학으로 고고학을 공부했는데요. 1981년 미야기현 자자라기 유적지에서 4만 년 전 인류의 유물을 발굴했습니다. 일본 선사 시대의 역사가 3만 년 전에서 이 4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념비적인 발굴이었습니다. 당연히 일본 열도는 흥분했고요. 일본 고고학계는 한껏 고무되었습니다. 후지무라의 자자라기 유적 발굴은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90년대 말까지 180여의 유적 발굴을 통해 수많은 유물들을 발굴했고, 그때마다 일본의 구석기 연대는 앞당겨졌습니다. 나중에는 무려 이 70만 년 전의 구석기 유적까지 발굴해 그의 업적은 교과서에도 실렸고, 또 그는 이 구석기 문화 연구 제1인자로서 석기의 신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가 발견한 구석기 유적지는요, 국가 사적지로, 또 그가 발굴한 유물들은 국가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2000년 11월 5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 일본 열도를 강타하는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후지무라 신이치가 70만 년 전 구석기 유물을 날조했다고 폭로한 겁니다. 이 마이니치 취재팀은요, 미야기현 카미타카모리 유적지에서 후지무라가 자신이 만든 유물을 몰래 묻는 현장을 촬영했습니다. 이 덜미를 잡힌 후지무라는요, 전부 조작한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지만, 그가 발견한 유물들은 모두 가짜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조작으로 판명된 유물들은 이 국가 사적 지정, 문화재 지정이 취소되었고요. 이 교과서에 언급된 내용도 삭제되었고, 또 후지무라는 고고학계에서 제명당했습니다. 일본 고고학계는요, 2003년 5월 이 후지무라가 관여했던 구석기 유적 162곳 모두가 날조되었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적은요, 이와테현 미야모리 무라의 카네토리 유적인데요. 이는 5만 년에서 8만 5천 년 전에 중기 구석기 시대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후지무라 사건은요, 그 바탕에 이 개인의 명예욕이나 영웅심도 작용했겠지만, 오래된 구석기 유적들이 일본의 우월성을 제시해 준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일본의 국민 정서가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소수의 전문가들이 이 후지무라의 발견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문제를 지적했지만, 그들의 의견은 일본 국민 다수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요. 오랫동안 언론도 침묵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후지무라 사건은요, 일본 고고학계가 이 역사 날조를 묵인했거나 동조했다는 불명예스러운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비록 이웃나라 일본에서 일어난 웃지 못할 천국이었습니다만, 이 오래된 역사가 우월하다는 비성적이며 근거 없는 역사 인식이 빚은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인류의 기원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것은 건국신화입니다. 동북아시아와 북방 시베리아의 유목민들은 하늘의 자손, 즉 천손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요. 왕권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에는 사망오제의 신화, 또 일본에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신화, 대한민국에는 단군 신화가 있습니다. 이들 신화의 공통점은 하늘나라에 존재하는 신이나 그 신의 자손이 지상에 내려와 나라를 세웠다는 겁니다. 고려시대 승려 이련이 13세기에 쓴 삼국유사에 따르면요, 단군은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과 곰의 변신인 웅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곰이 변해 웅녀가 되었다는 것이 과연 역사인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하지만 이 신화라는 신의한 기록 속에는요, 당대 사람들의 집단적인 경험과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비록 신화가 믿기 어려운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역사의 흔적을 쫓다 보면 역사적 실체에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단군 신화에 담긴 역사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일련의 단군 신화는요,

무리와 함께 홍익인간 하기에 적합한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신실을 열고 풍배, 우사, 운사를 데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360여 가지를 주관하면서 세상을 다스렸다. 이 첫 번째 시기는요, 하늘의 신 환인의 아들 환웅이 무리를 이끌고 땅에 내려와 세상을 다스렸다는 내용입니다. 전형적인 천손 강림 신화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자신들을 이 하늘의 자손이라 생각하는 환웅 집단이 이 태백산으로 이주해 온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시기에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요, 홍익인간하기에 적합한 곳에 신실을 열었다는 대목인데요. 이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말이고 인간을 크게 도우라는 뜻으로도 불이합니다. 이를 통해 환웅 집단이 사람을 중시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고자 했던 인본주의 사상에 기초한 집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기입니다. 곰과 호랑이가 같은 굴에 살면서 여자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환웅에게 기원하자 이 환웅은 신령스런 쑥과 마늘을 주면서 이걸 먹고 100일간 햇빛을 보지 않으면 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랑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나 곰은 21일간 햇빛을 보지 않아 여자로 변했다. 그가 웅녀다. 웅녀는 환웅과 혼인하여 단군 왕검을 낳았는데 중국의 요임금이 즉위한 지 50년이 되는 경인년에 평양에 도읍하고 조선을 건국했다. 네, 이 두 번째 시기에 등장한 곰과 호랑이는요, 이 말 그대로의 동물이 아닙니다. 당시 동북아시아에 광범위하게 유행하고 있던 토테미즘이 반영된 것으로 이 곰을 숭배하는 곰 집단과 또 호랑이를 숭배하는 호랑이 집단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시기는요, 선주민인 곰 집단과 호랑이 집단, 그리고 이 새롭게 등장한 환웅 집단 간의 교섭과 대립, 힘겨루기와 융합의 과정을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호랑이 집단은 배제되었고 환웅 집단과 곰 집단의 결합을 통해 단군왕검을 지배자로 하는 조선이라는 한반도 첫 국가가 건국됐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 단군왕검이 곰이 여자로 변한 웅녀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요, 수련문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동물을 인간의 조상으로 여겼던 동북아시아 여러 민족의 시조신화에 흔히 등장하는 수조신화에서 나온 것이죠. 특히 이 퉁구스족 사이에는 곰을 인간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신화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 왕검은요, 환웅의 아들로서 천손인 동시에 곰의 아들로서 수손이라는 신성한 존재로 묘사된 겁니다. 단군 왕검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이 제사장을 의미하는 단군과 정치적, 군사적 지배자인 왕검이 합쳐진 용어인데요. 이 아직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은 사회 단계인 고조선의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고조선의 건국 시기는요, 요임금 즉위 후 50년 경인년이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시기입니다. 그 후 단군은 백악산 아사달로 도읍을 옮겼으며 1500년간 나라를 다스리다가 기자가 조선의 왕이 되자 장단경으로 도읍을 옮겼다. 그 뒤 아사달에 돌아와 숨어서 산신이 되었는데 나이는 1908세였다. 이 단군이 어떻게 1500년 동안이나 이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지만 이 단군이라 불린 지배자의 후손 내지는 그 권력의 승계자가 대를 이어서 국가를 통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기자의 등장입니다. 이 진나라 이전의 문헌인 죽석인연, 상서, 논어 등에서는 기자를 은나라 말기의 현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 이후 문헌인 상서대전, 사기, 한서지리지 등에서는 은나라의 충신으로서
이 은나라 멸망을 전후해

조선으로 망명해 백성을 교화시킨 인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조선으로 이주한 기자가 왕권을 잡자 이 단군은 장단경으로 몸을 피했고요. 이 어느 시기에 아사달로 돌아와 신선이 되었는데 나이는 1908세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왕권을 부여받은 인물이라고 해도 이 1908세라는 나이는 믿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1908이라는 숫자는요, 조선을 건국한 단군 왕검으로부터 역대 단군이 조선을 통치한 전체 기간으로 봐야 할 겁니다. 삼국유사에 담긴 단군 신화에 따르면요, 이 하늘신의 아들과 웅녀가 결합하여 낳은 단군 왕검에 의해서 기원전 2333년 한반도 첫나라인 고조선이 건국되었고요. 대략 2000년 동안 단군의 자손들이 왕위를 이으며 국가를 통치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단군 신화를 기록한 또 다른 역사책이 있습니다. 이 삼국유사와 비슷한 시기인 고려 후기 충렬왕 13년, 그러니까 1287년에 이승유가 쓴 제왕운기인데요. 이 책에 기록된 단군의 모습은 이 삼국유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 단군 왕검이 아니고요, 단웅천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태백산으로 내려온 환웅의 손녀가 단수신과 혼인하여 단웅천왕, 곧 단군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고조선의 건국 시기가 요임금 제위 원년이라고 하였고요, 이 단군이 하백의 딸과 혼인하여 부르를 낳았으며 신라 고구려, 옥저 부여 예맥 등이 모두 단군의 후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단군 신화인데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유는 두 책이 각기 다른 자료를 바탕으로 서술되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따라서 당시에는요, 이 단군에 관해 기록한 자료가 구전뿐만 아니라 여러 계통으로 존재했다는 것 또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두 기록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큰 틀에서 보면요, 천손신앙을 지닌 환웅 집단과 이 선주민 집단의 결합을 통해 등장한 단군이 한반도 첫 국가인 조선을 건국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눈길을 끄는 것은 이 건국 시기에 대한 다른 기록입니다. 제왕운기에서는요, 요임금 제위 원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임금이 즉위한 해인 무진년에 고조선이 건국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성종 16년인 1485년에 이 서거정 등이 편찬한 동국 통감에서는요, 요임금 즉위년을 갑진년으로 보고 요임금 25년 무진년, 즉 기원전 2333년을 고조선이 건국된 해로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듯 이 고조선의 건국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기록이 혼재되어 있고요, 그에 따른 이 다양한 해석도 존재합니다. 사실은요, 애당초 이 요임금이 언제 즉위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기원전 2333년이라고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기원전 2333년 이전이든 아니면 이후든 이 단군 신화에 기록된 고조선이 한반도에서 건국된 첫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고조선이 문헌상 처음 등장한 것은 춘추시대 제나라의 재상이었던 관중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관자에서였습니다. 이 책에는요, 이 제나라와 조선 간의 교역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고조선이 등장합니다. 환공이 관자에게 물었다. 내가 듣기로 해내에 일곱 가지 옥패가 있다고 하는데 들어볼 수 있겠는가? 관자가 대답했습니다. 음산에 연민이 하나요, 연나라 자산에 백금이 하나요, 발조선에 문피가 하나요, 여수와 한수 우구에서 나는 황금이 하나요, 강양에 진주가 하나요, 진나라 명산에 증청이 하나요, 우시 변산에 옥이 하나입니다. 환공과 관중의 대화에 언급된 발조선의 문피는 고조선의 문이 있는 가죽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고조선의 특산물인 고랑이나 이 표범의 가죽이 기원전 7세기경 중원 지역의 제나라에까지 알려질 만큼 중요한 교역품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세기 후반, 이 서진의 어환이 편찬한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의 역사서인 위략에도 고조선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는데요. 이 위략은 전하지 않지만 진수가 편찬한 삼국지 동의전에서 인용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옛 기자의 후예인 조선후는 주나라가 쇠약해지자 연나라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되어 동쪽 기자 조선을 침략하여 땅을 빼앗으려는 것을 보고 조선후 역시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도리어 연나라를 공격해 주나라 왕실을 받들고자 하였다. 조선의 대부 예가 가난하자 곧 그만두었다. 이후 조선후의 자손이 점점 교만하고 포악해지자 연나라는 곧 장군 진계를 보내 조선의 서쪽을 공격해 2000여리의 땅을 빼앗고 만번 안에 이르러 경계를 삼았다. 조선은 마침내 쇠약해졌다. 이 위략에 보이는 고조선과 연나라는요, 기원전 4세기 후반에서 기원전 3세기 전반에 각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조선은 연나라에 맞설 만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2000여리의 땅을 빼앗길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영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체제도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연나라 공격을 중단하도록 간언했던 예가 대부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이 고조선의 관료 조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헌상 기록을 토대로 고조선이 최소한 기원전 7세기경 혹은 그 이전부터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문헌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지만 고조선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고고학적 유적과 유물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입니다. 청동기 시대에 고조선을 세운 정치 세력들은 오늘의 남만주 요동반도와 한반도의 서북부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농경이 발달했고 주민은 언어와 풍속이 비슷한 예족과 맥족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조그만 세력이었지만 이 청동기 문화의 발달로 점점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2000년 무렵 이 중국의 랴오닝 지역과 한반도에서 시작됐는데요. 기원전 15세기에서 10세기에 이르러 크게 발전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요하 동쪽과 한반도에서 나오는 청동기는 중국 황하 지역이나 이 내몽골 남쪽 끝인 오르도스 지역의 청동기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고조선의 대표적인 청동기 유물은요. 이 생김새가 비파를 닮은 비파형 동검인데요. 주로 돌널 무덤이나 고인돌에서 장식이 없고 기하학 무늬가 있는 청동 거울이나 청동 단추 같은 장식품들과 함께 발견되고 있습니다. 검신의 길이는 보통 30cm에서 40cm 내외고요. 이 5cm 이내에 짧은 승배가 달려 있습니다. 칼날 아래쪽은 비파의 공명통처럼 이 둥그스름한 곡선을 이루고 있고요. 검신의 중심부가 동물의 등뼈처럼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원전 4세기 무렵에 연나라가 이 요서 지역을 포함한 고조선의 서쪽을 공격하자 고조선은 중심지를 한반도 서북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후 남만주 지역과 한반도에서는 길고 가느다란 모양을 한 이 세형 동검이 나타나는데요. 이 고조선의 영역에서만 출토되어 한국식 동검이라고도 부릅니다. 청동기 시대 고조선의 또 하나의 지표유물은 돌무덤의 일종인 고인돌입니다. 세계의 고인돌은 유라시아 대륙을 에워싸고 있는 해양에 인접된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데요.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 중국 랴오닝 지역과 일본 규슈 지역을 잇는 동북아시아 지역은 하나의 고인돌 분포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만 무려 이 3만에서 4만여 개가 분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창, 화순, 이 강화 고인돌 유적은요, 밀집 분포도 이 형식의 다양성으로

고인돌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규명하는 중요한 유적이고요. 유럽, 중국, 일본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인돌에 부장된 유물들은 주로 무기, 토기, 장신구 등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무기는 간돌검, 간돌화살초, 그리고 비파형 동검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시작을 기원전 2000년경 또는 기원전 15세기에서 10세기경으로 본다면 단군 기원인 기원전 2333년보다는 조금 뒤시기가 됩니다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단군이 이 고조선을 세우기까지에는요, 이 환웅과 고무로 대표되는 여러 집단의 통합 과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고조선 건국 이전에도 상당한 규모와 세력을 가진 집단들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이 고조선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중 흥미로운 가설이 있어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이 중국의 유화 유역에서 뒤늦게 발견되어 이 중국은 물론이고요. 세계 고고학계에 관심을 끌고 있는 유화 문명과 고조선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디 이 중국 문명의 시작은 만리장성 그 아래쪽, 안쪽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 이 황하 유역이었습니다. 이 세계 4대 문명으로 꼽히는 황하 문명입니다. 그런데요, 1970년 그리고 80년대에 이 만리장성 바깥에서 황하 문명보다 이른 시기에 신석기 문화가 발굴됐습니다. 기원전 4500년에서 3000년의 이 홍산 문화와 이 홍산 문화 후기인 기원전 3500년에서 3000년에 속하는 우하량 유적지에서 대규모 적석총, 제단, 여신사당 등을 갖춘 유적이 발견된 겁니다. 한동안 충격에 빠졌던 중국은요, 이 국가 주도의 역사 공정을 통해서 유화 문명을 중화 문명의 발상지로 재정립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첫째, 이 황제의 손자인 고양시 전욱과 고신시 제곡 두 시족 불황이 하북성과 요녕성이 교차하는 유연 지역에 살면서 북방 민족들의 시조가 되었다. 둘째, 신석기 시대 이후 만주 일대에서 발원한 모든 민족은 황제족의 후예다. 셋째, 요하 문명의 핵심인 홍산 문명은 황제족의 후예인 고양시 전욱 계통에 의한 문화다. 네 번째, 결론적으로요, 이 일대에서 발원한 모든 민족과 역사는 중화민족의 역사다. 자, 그런데요, 이 요하 문명에서 발견되는 중석기 시대의 세석기 문화, 이 빗살무늬 토기, 각종 적석총과 석관묘, 칠을 갖춘 석성, 이 비파형 동검 등은 중국의 중원에서 귀원한 문화와는 전혀 다른 시베리아 남단에서 몽골 초원, 그리고 만주 지역, 한반도, 일본으로 이어지는 북방 계통 문화입니다. 이 고조선 문명의 기원과 요하 문명의 저자 우시라 교수는요, 요하 문명의 주도 세력을 황제족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면서, 첫째, 이 홍산인 일부가 중원 지역으로 남하여 황제족으로 세력화되었고, 둘째, 이 홍산인 일부는 곰토템족으로서 환웅족이 이주해 왔을 때 결합하는 웅녀 집단이다. 셋째, 따라서 이 홍산인은 황제족과 고조선의 공동 조상이 될 수 있으므로, 넷째, 유화 문명은 동북아시아 공통의 시원 문명으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 교수는 이 고조선의 건국 시기를 기원전 2333년경으로 보든 기원전 10세기에서 8세기로 보든 상관없이 이 고조선이 건국되는 시기는 원시적인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 요하 문명의 발견으로 증명되었고, 실제 이 요하 문명의 주체가 고조선을 건국한 세력일 수 있다는 가설 아래 이 한국학계에 적극적인 연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한국어, 일본어, 퉁구스어, 몽골어, 투르크어 등 이 트랜스 유라시아어가 약 9000년 전 요하 유역에서 기장 농사를 짓던 경제학인들의 언어라는 내용을 담은 논문이 게재됐습니다. 11개국 35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독일 막스 플랑크 인류사 연구소가

주도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초기 신석기 시대인 9000년 전, 이 중국 동북부 요하 지역에서 기장을 재배하던 농부들이 동쪽과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트랜스 유라시아어가 확산됐다는 것입니다. 요하 문명과 이 트랜스 유라시아어의 기원지가 같다는 것은요. 이 요하 문명의 주체가 트랜스 유라시아어를 쓰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만일 우 교수가 추정하는 대로 이 요하 문명을 건설한 주체가 고조선과 연결된다면 고조선의 건국 시기는 훨씬 오래전으로 당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오래된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중요한 것도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일본 구석기의 연대를 끌어올리기 위해 유물을 날조한 후지무라 신이치처럼 미몽에 빠지거나 이 조선을 식민지배하면서 이 조선의 역사를 일본보다 짧게 끌어내리기 위해 이 단군 신화를 부정하고 지운 일본 학자들과 마찬가지 태도로 이 우리 역사를 오랜 옛날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는 경계해야 할 겁니다. 단군 신화는 청동기 시대 한반도 첫 국가를 건국한 정치 세력의 이야기를 신비스럽게 기록한 겁니다. 단군 신화는요, 이 고조선을 건국한 이들을 하늘의 자손이며 하늘의 명을 받고 통치권을 행사하는 신성한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요, 고고학, 역사학, 인류학, 신화학, 언어학 등 이 관련 분야의 통섭적 연구를 통해 역사적 실체에 좀 더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만일 단군 신화가 없었다면 과연 우리 역사의 시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단군 신화는 한반도 첫 국가의 기원을 통해 한반도 문명의 시작을 알린 우리 역사의 기원이자 뿌리를 밝혀주는 시원의 유전자입니다. 단군 신화로 우리 역사는 시작되었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이상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뿐만 아니라 세계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영원히 빛날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재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행평가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맛은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해력 저하까지 가게 된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0: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션이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션이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션이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조현용입니다. 10월 9일은 우리가 매일 숨 쉬듯 쓰고 있는 우리 글자인 한글의 탄생을 축하하고 소중함을 되새기는 한글날입니다.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한글과 한국어의 매력, 한글 생각을 싣고 나르다라는 주제로 한글과 한국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한글 창제의 수수께끼와 세종의 애민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왜 창제했을까요? 한글은 한국인의 문자입니다. 그런데 한글은 사실 한국인만의 문자는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글은 소리를 표기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어도, 일본어도, 중국어도, 미얀마어도 어떤 언어든지 간에 한글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글의 위대성은 더 빛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어린아이들의 말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도 표기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한글은 태생부터 국제적인 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글은 처음 만들 때부터 한자의 정확한 발음을 표기하는데도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 중국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 당시에 한글로 써놓은 한자의 발음을 보고 15세기에 중국어 발음들을 추론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은 한어, 즉 중국어뿐만이 아니라 일본어나 몽골어나 만주어의 어휘 발음 연구에도 한글은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한국이, 즉 조선이 세계에서 외국어 교육이 가장 발달한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국어를 가르치던 기관이 사역원이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기관에서는 한어, 즉 중국어와 몽골어, 만주어, 일본어의 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만든 사전이나 교재에 당시의 그 언어들의 발음을 한글로 써놓아서 당시의 한어 등의 발음과 어휘 공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은 우리에게만 중요한 문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언어에도 매우 중요한 문자라는 점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도 한글을 다른 나라에서 공용 문자로 사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어떤 부족이 한글을 자신의 공용 문자로 사용한다는 소식도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공용 문자까지는 몰라도 한글이 국제 음성 기호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글 창제 당시에 사용했던 비읍 순경음, 즉 비읍의 아래에 이응을 붙인 소리죠. 비읍 순경음이나 반치음, 세모 모양의 글자입니다. 등을 활용하면 외국어 발음 표기도 훨씬 정교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비읍 순경음은 V의 발음을 표기하였다고 보고 있고요. 반치음은 Z의 발음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글이 모든 발음을 표기하는 문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그야말로 엄청난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쓴 아학편이라는 사전류의 책을 우리가 종두법으로 잘 알고 있는 지석영 선생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표기하는 사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아학편을 보시면 아마 그 당시에 중국어 발음이나 일본어 발음이나 영어 발음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F 발음을 표기할 때 이음과 피읍으로 써서 표현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한글은 단순히 우리 말을 표기하는 문자일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언어의 문자도 또 발음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라는 점에서 놀라운 문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를 이야기할 때 역시 빠지지 않는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즉 애민정신입니다. 제가 볼 때도 세종의 백성 사랑은 정말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글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왜 애민정신일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말 그대로 한국어와 중국어가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쓰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한글이 없었다면 내 말을 그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내 생각을 한문으로 번역해야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자의 수가 너무 많고 한문의 해석과 쓰기가 매우 어려워서 일반 백성은 읽지도 쓰지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문자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애민정신을 보여주는 두 번째 이야기는 송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툼이 있어서 송사를 할 때 그 내용을 한문으로만 적는다면 일반 백성은 송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한 말이 그 송사의 내용에 제대로 적혔는지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관리가 부정한 마음만 먹는다면 일반 백성은 글을 모르는 백성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송사에서 있을 수 있는 억울한 백성의 문제를 없애려고 한 것도 중요한 한글 창제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한자의 발음이 중국과 다른 것도 창제의 이유였고 한자만 있을 때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문제를 바꾸려고 한 것도 창제의 이유였고 억울한 백성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하였던 것도 세종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글 창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 자음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는데 모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경우가 적은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모음 쪽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글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 창제의 원리가 분명하고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가 많습니다. 자음이 발음기관을 상영하였다는 것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정말로 훌륭한 업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역 같은 경우를 보면 혀가 입천장에 이렇게 닿아있는 모습이고 니은 같은 경우는 혀끝이 잇몸에 닿아있는 모습을 본따서 만든 글자죠. 이런 류의 발음기관의 모습을
상형해서 만든 글자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업적이죠. 지금도 세계의 수많은 언어학자가 한글을 칭송하는 것은 발음기관 상형이라는 특이점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글자를 구별할 때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나 나란히 쓰는 병서의 원리로 만든 것도 대단합니다. 디지털 시대인 현대사회에서도 세종의 놀라운 견해는 빛을 발합니다. 기역과 기역, 쌍기역은 쉽게 연결해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글자 모양만 봐도 유사성을 알 수 있죠. 우리가 핸드폰에 여러 가지 문자를 입력할 때도 그러한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음은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어에 이용이 가능한 문자체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한국어에만 맞는 문자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음의 창제 원리가 천지인 삼재라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아닙니다. 정확한 설명이기는 하지만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 즉 하늘천은 하늘이면서 동시에 양성, 즉 밝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양성의 하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태양이 있는 밝은 하늘입니다. 땅은 음성을 나타냅니다. 어두움이죠. 그리고 이는 사람을 나타내므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모음의 제자 원리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말에서 모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언가요? 바로 모음 조화입니다.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모으는 모음 조화가 아주 발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종은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답게 만들고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답게 만들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세종의 위대함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양성 모음은 밝은 느낌이 나게 만들고 음성 모음은 어두운 느낌이 나게 만든 겁니다. 글자를 볼까요? 아라는 글자를 보면 사람, 즉 이의 오른쪽에, 즉 동쪽에 하늘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태양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동쪽에서 해가 뜨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밝은 모음의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는 어떤가요? 사람의 서쪽에 태양이 있습니다. 즉 해가 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당연히 어둡습니다. 아와 어를 이해했다면 오와 우도 금방 느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해가 땅에서 뜨는 모습이 오이고 해가 땅 아래로 지는 모습이 바로 우입니다. 글자 모양만 봐도 한국어 모음의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라고 하는 말은 밝은 느낌, 긍정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어라고 하는 느낌은 부정적인 느낌들을 보여줍니다. 오라는 감탄사도 그렇죠. 오도 밝은 느낌들을 보여주고 칭찬하는 느낌을 보여주는 감탄사입니다. 그런데 우는 비난하거나 어두운 느낌을 보여주는 감탄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언어의 모음은 한국어 모음의 느낌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어 모음에 맞는 문자체계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을, 그리고 모음체계는 밝고 어두운 느낌을 잘 담은 놀라운 문자체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강의로서 한글의 창제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는 세계인들이 보는 한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인들을 가르치면서 본 외국인들의 생각들, 한글에 관한 감정들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핀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말하기 실력을 구석구석구석 모아서 쑥 끌어올려 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미술 시간이에요. 친구가 준비물을 빌려달래요. Can I borrow your scissors? 가위 좀 빌려줄래? 가위? 아, 나도 없는데. 미안해, 나도 없어. Click.
1: Can I borrow your scissors?
2: Sorry, I don't have scissors.
1: Do you have an eraser then?
2: No, I don't have it either.
1: That's too bad.
0: 자,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자,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채워볼 빈칸이 세 개가 있어요. 빌리다 라는 동작, 그리고 가위, 그리고 지우개, 이렇게 세 개의 단어 아마 친구들 대부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빈칸 채우면서 대화 내용도 함께 볼게요. 남자애가 물어보네요. Can I 빌리다? 빌리다는 영어로? 그렇지, borrow. Borrow가 있죠. Can I borrow your scissors? 라고 하면 scissors 가위예요. 내가 너의 가위를 좀 빌려도 될까? 빌릴 수 있을까? 가위 좀 빌려줄래? 가 바로 Can I borrow your scissors? 가 되겠죠. 그런데 대답하는 친구가 Sorry 라고 했어요. 미안. 그러면 가위를 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I don't have 가위. 이 친구도 가위가 없대요. 가위 위에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Scissors. Scissors. 가위라는 단어를 봤을 때 친구들이 딱 떠올릴 게 뭐예요? 가위는 하나만 있어도 여럿을 뜻하는 것 같은 S가 단어 끝에 붙어 있어요. 왜냐면은요, 가위는 날 하나로는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없고 날 두 개가 만나야지, 이 짝이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잖아요. 이런 것들은 가위가 하나만 있더라도 S를 붙여서 표현을 해요. 영어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면 안경 같은 경우에도 알이 하나만 있으면 못 보겠죠. 양쪽이 있기 때문에 glasses. 또 안경이랑 비슷한 선글라스도 sunglasses. 우리 입는 바지도 바지, 다리 넣는 곳이 두 군데잖아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상한 바지잖아요. pants, 반바지, shorts 이런 말들은 다 s가 붙어서 사용이 된다. I don't have scissors. 아, 미안해. 나 가위가 없어. 그랬더니 남자애가 do you have

0: 너 갖고 있니? 물어보는 말. An 지우개. 지우개는 eraser. Eraser. Do you have an eraser? Then? Then은요, 그러면, 그렇다면 하고 덧붙이는 말이에요. 그러면 너 지우개는 있니? 물어봤더니, No, 아니, I don't have it either. 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우리 친구들, 나도 뭐뭐 해. 할 때, 뭐뭐뭐뭐, too. I like it too. 이렇게 to 붙이는 거 봤죠? 앞에 문장이 그냥 뭐뭐 하다라는 말이면 to를 붙여줘요. 그런데, 나도 뭐뭐 아니야. 나도 뭐뭐 하지 않아. 앞에 not의 의미가 들어가는 그런 문장 뒤에는 뭐뭐도 할때 to를 붙이지 않고 either 이라는 말을 붙이게 돼요. 그러면 나도 그거 갖고 있어 라고 하려면 I have it too가 되지만 나도 그거 안 갖고 있어 하려면 I don't have it either 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either 이라는 말은 이렇게 덧붙일 때 앞에 있는 문장에 아니라는 뜻이 있으면 either를 붙여준다. 알겠죠? No, I don't have it either. 나 지우개도 갖고 있지 않아. That's too bad. That's too bad는 말 그대로 그것은 너무 안 됐다예요. 사실은 뭔가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아유, 안 됐다 할 때, that's too bad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아깝다. 이런 느낌으로 쓸수 있는 거죠. 가위도 없고, 지우개도 없고, 나도 없는데, 너도 없고, 아깝네. That's too bad. 자, 그럼 우리가 완성한 대화, 리듬 맞춰서 함께 읽어볼게요. Can I borrow your scissors? 에서 어디 강조할까요? 이제는 친구들 can I 이런 말 강조하지 않는 거 알고 있죠? 빌리다라는 동작 중요해요. 무엇을 빌리는지 중요해요. Can I borrow your scissors? 이렇게 친구들도 Can I borrow your scissors? 좋아요. 대답. 미안해. 나도 가위 없어. 나 가위가 없어. 어떻게? Sorry 강조하고 없다. Don't have 무엇이 없다? Scissors. Sorry, I don't have scissors. Sorry, I don't have scissors. 좋아요. 그러면 지우개는 있니? 물어보고 싶어요. 갖고 있니? have 중요하죠. 지우개, eraser 중요하죠. 그렇다면 중요해요. Do you have an eraser then? Do you have an eraser then? 좋아요. 아니, 지우개도 없어. 나 그것도 없어. 그러면 no 강조하고 없는 거. Don't have 강조하고 뭐뭐도 역시 either 강조해요. No, I don't have it either. No, I don't have it either. 좋아요. 마지막. 아, 그거 참 아깝네. That's too bad. 강조. That's too bad. 좋아요. 이 리듬 기억하면서 앱으로 같이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오키도키. 오늘도 스피킹 누르고 학교 눌러서 씬 A 대화 함께 연습해 볼게요. 리듬, 리듬, 리듬.
1: Can I borrow your scissors?
0: Can I borrow your scissors?
1: Sorry, I don't have scissors.
0: Sorry, I don't have scissors.
1: Do you have an eraser then?
0: Do you have an eraser then?
1: No, I don't have it either.
0: No, I don't have it either.
1: That's too bad.
0: That's too bad. Well done. 잘했어요, 친구들. 자, 이제는 talk more 시간이에요. 오늘 도전할 문장은 Can I borrow? 에요. Can I borrow? 내가 뭐뭐 좀 빌릴 수 있을까? 하는 문장이죠. 우리 대화에서는 이렇게요. 네 가위 좀 빌릴 수 있을까? Can I borrow your scissors? 이렇게 물어봤죠. Your scissors 대신에 다른 말 넣어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도전! 네 전화기 좀 내가 빌릴 수 있을까? 어떻게 말해요? Can I borrow는 있지만, 그렇지. Your phone을 넣어주면 되겠죠. Can I borrow your phone? Can I borrow your phone? 이렇게. 이 문장은 어때요? 그책좀 빌릴 수 있을까? 네책 아니고 그 책이에요. 그러면 그 책, that book 하면 되겠죠. Can I

borrow that book? Can I borrow that book? 좋아. 마지막. 이 우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이 우산은 바로 여기 있는 거. This umbrella가 되겠어요. Can I borrow this umbrella? Can I borrow this umbrella? Excellent.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이렇게요, 친구한테 물건 빌리고 빌려주고 하는 이런 대화들도 우리 친구들 매일의 대화예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매일의 대화 잘 기억했다가 한마디씩 영어로 바꿔보는 거 잊지 마요. 그리고 앱 눌러서요, 우리 아까 클릭하지 못했던 다른 대답 클릭해서 스스로 대화 연습해보기.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대화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준비를 심플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2027 약점 공략을 통해 여러분의 약점을 강점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드릴 저는 임지호입니다. 우리 지난 강의까지 전기 회로와 트랜지스터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해서 전기 회로를 분석했고 전류 분석법을 통해서 회로를 막 분석했어요. 해서 우리 전류 전기 회로 관련 문제 간단하게 두 개 더 풀고 트랜지스터 분석 한번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또 재밌는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2024학년도 9월리 모의평가 11번 문제예요. 딱 스위치를 닫고 여는 과정에 따라서 회로의 구성이 달라지는데 그거를 보는 눈을 열어야 돼. 아시겠죠? 자, 한번 가볼게요. 그림은 전압이 일정한 전원과 그리고 저항값이 R 그리고 2옴, 4옴, 4옴인 저항 스위치 S 그리고 전류계로 구성한 회로를 나타낸 겁니다. 이때 자 중요한 조건이 있네.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 자, 이때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는 4옴. 얘를 거쳐온 전류입니다. 전체 전류가 아니고. 오케이.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는 S를 열었을 때가 5A. 아, 열었을 때가 얼마? 5A. 자, 그리고 닫았을 때가 얼마냐면은 3분의 10A.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뭘 구하는 거냐면은 요 저항값. 저항값 R은 얼마냐? 지금 이거를 물어본 거거든. 맞죠? 해서 하나씩 살펴봅시다. 이것 또한 우리 전류를 하나씩 따져가면서 보면 되게 수월해져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일단은 자, 열었다는 것은 R과 2옴이 직렬, 4옴과 4옴이 직렬. 이 직렬 회로 두 개가 각각 병렬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 여기에 5A의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이 4옴짜리 저항에 5A 전류가 흐르는 거겠죠. 그럼 전압은 4520 20V의 전압이 걸립니다. 언제? 열었을 때. 오케이?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또 5A의 전류가 흐를 거기 때문에 20V의 전류가 걸려요. 아, 전압이 걸리죠. 자, 그러면 총 전압은 각각의 전압과 합과 똑같기 때문에 전체 전압은 40V구나라고 바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전체 전압은 40V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회로의 스위치를 닫아봅시다. 닫게 되면 어떤 회로로 구성이 되냐면 너무 중요한 회로인데 잘 봐요. 닫게 되면 왼쪽을 지금 우리가 플러스 극이고 오른쪽이 마이너스 극이기 때문에 편의상 왼쪽을 40V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0V로 합시다. 전위를 설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요 왼쪽 라인, 요 흰선 라인 여기는 지금 전위가 같은 지점이야. 전위가 똑같아.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이 노란 선도 비어있는 도선이기 때문에 지금 전위가 다 똑같아요. 그치?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마이너스 극과 연결되어 있는 이 선 얘도 지금 얼마가 되냐면 전위가 다 똑같아. 얘는 전위가 0, 얘는 40V 해서 지금 어떤 구조가 되냐면 그러면 흰 선과 노란 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 즉 전위차.

얘도 지금 전이차가 흰선과 노란선 사이, 얘도 흰선과 노란선 사이. 그러니까 오른쪽 보면은 이 옴은 노란색 전위, 즉 노란선과 핑크색 선의 차이. 얘도 노란선과 핑크색 선의 전위 차이네. 그러면 결국은 얼과 이 사옴의 전위차가 똑같아. 여기 이 옴과 여기 사옴에 걸리는 전위차가 똑같아요. 맞습니까? 그 말은 뭐냐? 얘 둘이는 지금 어떻게 돼 있다? 병렬 연결. 얘 둘도 병렬 연결. 이 병렬 연결된 두 회로가 서로 직렬 연결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다. 오케이? 해서 이 스위치를 닫게 되는 순간 병렬 연결된 이두 회로가 직렬로 이루어진 구조다. 그거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더 간략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냥 간략하게 그림만 그릴게요. 여기 R이 있고, 그리고 여기 4옴이 있고요. 이렇게 봐도 되겠다. 2옴, 그리고 여기 4옴짜리. 이렇게 된 회로라고 봐도 너무 좋겠다. 닫았을 때. 그쵸? 그럼 여기에 전위차 똑같죠? 여기 전위차 똑같죠? 해서 병렬된 것이 직렬로 되어 있는 구조다라고 봐도 좋고요. 이렇게 본 상태에서 이제 다시 회로 구석 들어가 봅시다. 자, 닫았을 때 전류가 얼마가 흐르냐면 3분의 10A가 흘러. 그럼 잘 보세요. 여기가 3분의 10A라는 것은 이 4옴짜리한테 전압이 얼마가 걸리냐면 4 곱하기 3분의 10 얼마? 3분의 40V가 걸려. 아, 여기 3분의 40V가 걸리구나. 여기도 그럼 얼마가 걸린다? 3분의 당연히 40V가 걸리겠지. 병렬 구조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3분의 20A 걸렸으면 여긴 저항이 절반이니까 얼마가 흐른다? 3분의 10이 흘렀으면 여기는 저항이 절반이니 3분의 20A가 흘러야 돼. 오케이? 그러면 여기 3분의 10A, 여기 3분의 20A, 총 전류는 3분의 30A, 즉 10A의 전류 흐릅니다. 오케이? 자, 꼭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여기의 전압이 3분의 40V야. 전체의 전압은 40V네? 그럼 3분의 80V가 더 필요해. 그 3분의 80V가 이두 저항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3분의 80V. 자, 그러면 여기에 3분의 80V가 걸리네? 언제 닫았을 때. 그럼 전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3분의 80V의 전압이 걸리는 순간 이 4옴한테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면 3분의 얼마입니까? 자, 여기서 4옴일 때 3분의 40V. 그쵸? 근데 3분의 10A일 때 4옴일 때 3분의 40V. 그러면 3분의 80V가 되었는데 4옴이네? 3분의 20A가 걸리겠죠. 따라서, 아, 이 회로, 즉 4옴짜리한테 얼마가 걸리냐면은 3분의 20A의 전류가 흐르는구나. 그럼 2, 4, 8 나오죠. 자, 여기에 3분의 20A가 흐른다. 전체의 전류는 3분의 30이기 때문에 요 위에는 얼마가 흐릅니까? 3분의 10A의 전류가 흘러야 돼. 근데 여기에 걸린 전압이 3분의 80V이기 때문에 이 저항 R값은 얼마가 된다? 8옴이 되면 되겠다. 이렇게 전류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분석하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다. 오케이? 해서 스위치를 닫았을 때와 열었을 때 회로 구성이 싹 바뀐다는 거 분석하시고요. 회로 분석의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전위를 찾아가는 겁니다. 오케이?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명심하시고요. 해서 정답은 8옴이고 정답은 5번으로 깔끔하게 찾으면 되겠다. 이렇게 잘 풀어주시고. 자, 이어서 또 우리 재밌는 문제 한번 봅시다.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나, 사실 쉬워. 언제 문제냐면, 작년 수능 완성 4번 문제. 160페이지, 140페이지에 있는 4번 문제인데, 실전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를 가져왔어요. 되게 또 재밌는 문제라서. 요거 풀면서 또 우리 회로에서 전류 분석법이 가진 의미를 한번 더 낱낱이 한번 곱씹어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전압이 V로 일정한 전원, 그리고 저항값이 같은 저항으로 회로를 구성했다. 아, 저항값이 같대요. 그럼 편의상 이때는 R로 두는 것보다는 그냥 1이라는 값으로 두고 계산의 편의를 도모해 봅시다. 이때 옳은 설명이 뭐냐? 한번 봅시다. 일단은 기억 볼까? 저항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A에서가 B에서 2분의 3배냐? 물론 우리가 합성 저항을 구해서 전압을 구해도 괜찮아요. 그쵸? 근데 그거보다는 전류를 하나씩 분석합시다. 자, 여기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네. 전류가 쭉 가다가 나뉘고 나뉘고 나뉘겠지. 그럼 편의상 제일 위에는 여기에 전류가 I가 흐른다고 생각하자. 그럼 여기는 자, 요 부분과 요 부분에 걸린 전압, 요 전압과 B한테 걸린 전압이 똑같죠. 그럼 여기 걸린 전압은 저항을 1옴이라고 한다면 여기 걸린 전압은 I 곱하기 1. 여기도 I 곱하기 1. 그럼 여기에 걸린 전압은 얼마다? 2I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1옴이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 2I의 전류가 흘러줘야 돼. 그래야지 위아래가 전압이 똑같죠. 맞습니까? 좋아. 그러면은 A에서는

이 I와 이 I가 합쳐진 3I의 전류가 흘러줘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잘 봐요. 여기와 여기가 지금 딱 병렬 연결된 구조기 때문에 위에서 우리가 구성한 요 회로에 걸리는 전압이 전체 전압과 똑같겠죠. 그러면 전체 전압 바로 나옵니다. 얼마? 3I 곱하기 1, I 곱하기 1, I 곱하기 1. 따라서 얼마? 전체 전압은 5I 곱하기 1이 되겠습니다. 그냥 편의상 5I라 봐도 되겠지. 저항을 1옴이나 퉁쳤으니까, 그쵸? 좋아. 자, 그럼 두 번째. 밑에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를 또 임의로 세팅을 해보자고. 그것도 찾아봐야 되겠죠. 자, 편의상. 요쪽 위에 I 프라임의 전류가 흐른다고 한다면 이 아래쪽도 저항이 똑같이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위차가 똑같을 거야. 여기 걸리는 전압과 여기 걸리는 전압이 똑같네. 그럼 여기도 얼마가 흘러야 된다? I 프라임이 흘러야 되겠지. 맞습니까? 좋아. 그러면은 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된다? 이 합친 전류이기 때문에 2I 프라임이 되고 여기도 얼마가 된다? 2I 프라임이 되겠지. 그러면 전체 전압은 잘 보셔야 돼요. 여기 걸리는 전압과 여기 걸리는 전압과 여기 걸리는 전압의 합이 또 전체 전압과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2I 프라임 더하기 2I 프라임 더하기 I 프라임 따라서 얼마가 된다? 5I 프라임이 됩니다. 따라서 C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2I, A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3I구나라고 알수 있겠고 I는 I 프라임과 같다. 요한개 결론 도출해 주시면 얘는 편의상 그냥 2i, 얘도 ii, ii로 쓸수 있겠지. 자, 이제 들어갈게요. 기억. 저항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A, B를 비교하자. 자, A에는 3i, B에는 2i. 저항이 똑같네. 그러니까 V는 i 어리기 때문에 전류에 비례하겠죠. 전류비가 3대 2이기 때문에 전압비도 얼마가 된다? A에서가 B에서의 2분의 3배 맞죠? 기억 맞습니다. 니은.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여기가 저항들이야, 그렇죠?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C에서가 D에서 두 배냐? 자, C는 지금 2I의 전류가 흘러, D에서는 I의 전류가 흐르지. 아, C에서가 D에서 두배 맞네, 맞죠? 자, D급갑니다. 저항의 소비 전력은 B와 C가 같냐? 자, 소비 전력 구하는 공식 P는 I 제곱 R, 전류를 할 때, 전압을 할때 R 분의 V 제곱. 우리는 지금 전류 분석을 통해서 접근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써주면 되겠지. 자. PB 갑시다. PB. B에 걸리는 소비 전력이죠. B에서 소비하는 소비 전력은 얼마냐면은 I 제곱 얼 떨어서 4I 제곱 곱하기 1. 자, 그 다음에 여기 C죠. PC. C에서 소비되는 소비 전력은 마찬가지로 전류가 2I네. 얼마? 4I 제곱 곱하기 얼마입니까? 저항은 1이다. 그치? 따라서 B와 C가 같네? 오, 전류가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 전력도 같겠죠. 그래서 D급도 맞다. 따라서 기역, 니은, 티그 다 맞네. 기역, 니은, 티그 다 맞기 때문에 우리 5번으로 고를 수가 있고 이렇게 전류 분석으로 가볍게 풀어주도록 합시다. 오케이? 좋아요. 해서 이 전류 분석이 사실은 복잡한 회로가 나왔을 때 아주 빛을 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해서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다뤄야 될 주제가 있다. 바로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는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면은 한 번씩 어려운 문제가 있었긴 했는데 요 최근의 문제를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헷갈리게끔 나올 만한 어렵게 나올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해서 요 문제도 우리가 꼭 한번 정복해 봐야 되겠고 트랜지스터에서 특히 저항이 변할 때, 전압이 변할 때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지 가변 저항, 가변 전압 그런 것들을 연습해야 돼. 아, 이런 문제는 안 나오면 좋겠다라기보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하면은 훨씬 더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되게 좋은 문제고 요것도 어떤 문제냐면은 기출 문제야, 기출 문제. 자, 같이 한번 보면서 갈 건데 문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전압이 일정한 두 전원 그리고 트랜지스터 스위치 S 저항값이 일정한 세 저항으로 구성된 회로에서 전류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아, 전류가 증폭되고 있다라면 증폭률은 일정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들어갈 거야. 아, 주어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X 여기서 XY는 트랜지스터와 연결된 단자고 그리고 X와 회로상의 P점에는 세기가 각각 IX, IP인 전류가 흐른다. 아, 여기에 IX, IP인 전류가 흐릅니다. 그리고 S를 닫기 전과 후에 IX분의 IP 값은 일정하다. 이때 IX는 베이스 전류고요. IP는 컬렉터 전류인데 요 비율이 일정하네. 증폭률이 일정한 회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지금 주어진 이 스텝들을 밟아가면서 공통 이미터 회로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자, 공통 이미터 회로란 것은 요 트랜지스터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봐봐요. 여기는 베이스와 이미터.

파워 컬렉터. 이두 가지 회로가 이미터 단자를 공유하고 있다. 그렇죠? 해서 공통 이미터 회로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이 부분 잘 체크하시고, 자, 스텝 1, 첫 번째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스위치를 열었을 때, 아, 열었을 때라는 것은 얘는 지금 의미가 없고, 얘 혼자만 살아있는 상황이야. 열었을 때 순방향 전압 V를 한번 우리가 수식으로 써봅시다. 자, 순방향 전압이라는 것은 요거의 순방향이죠. 오, 이미터와 컬렉터 사이 역방향 전압, 얘는 순방향 전압. 얘를 V라고 두고요. 이 순방향 전압 V가 어떻게 구성이 될수 있는지를 보자는 거지. 오케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너무 중요하니까. 보시면, 자, 얘 플러스 마이너스네? 쭉갈때이 회로를 따라 흐르는 전류는 IX인데, IX는 베이스 전류입니다. 오케이? IX. 그럼 이때, 요 순방향 전압은 어떤 전압하고 똑같냐면, 이 베이스 전류가 흐르면서 생기는 R1에 걸리는 전압과, 그리고 베이스 단자와 이미터 단자 사이에 걸리는 VED, 즉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의 합과 똑같아요. 오,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얼마냐면 IX 곱하기 R1 플러스 VED, 이미터와 베이스 단자 사이에 걸린 전압과 베이스 전류 곱하기 저항 R1에 걸린 전압. 요 둘의 합이 뭐냐면 이 전원 장치의 전압과 똑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자, 이렇게 회로 구성 찾아봤고, 두 번째, 자, 스위치를 닫았을 때 순방향 전압을 따져봅시다. 닫았을 때, 지금 이 V 값은 일정한 전원이야. 일정한 전원. 그러니까 V는 닫았어. 닫게 되면은 이제 이 저항 값이 2분의 R1으로 바뀝니다. 오케이? 아, 2분의 R1으로 바뀌구나. 그럼 당연히 뭐가 된다? 베이스 전류도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럼 바뀐 베이스 전류를 편의상 IX 프라임이라 둡시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2분의 R1 플러스 VEB 값도 변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바뀌는 VEB도 이렇게 써볼까 한번? 써봅시다. 이때 좋아. 두 개씩은 알겠어. 이렇게 순방향 전압이 여기에 전압과 여기에 전압으로 나뉘어 걸린다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스위치를 닫기 전하고 닫은 후하고 얘 값들의 비교 어떻게 변하냐는 거지. 이해됩니까? 자, 무슨 의미냐면 스위치를 닫기 전과 닫고 난 후를 보니까 이 저항 값이 변해버렸어요. 맞습니까? 저항이 변했어. 그럼 저항이 변했을 때요 회로에서 전압 구성이 어떻게 바뀌냐는 거지. 아시겠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렵기도 하고 이 분석을 잘해야지만 우리가 트랜지스터 어렵게 나와도 다 정보가 알수 있어. 이해되겠죠? 자, 같이 한번 볼 텐데. 그러면 만약에 일단은 열었을 때와 닫았을 때이기 때문에 저항이 줄었다. 그렇죠? 저항 값이 줄었을 때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지를 보도록 합시다.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자, 저항이 줄었을 때 얘가 줄었네? 그러면 1차원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쉬워. 저항이 줄었네? 그럼 전류 증가하겠지. 그쵸? 전류 증가하겠지. 오, 그럼 베이스 전류 증가하네? 근데 이 베이스 전류가 증가하면 이 값이 증가하나? R1이 감소하더라도 얘가 크면은 전체 전압이 증가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베이스 전류는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걸린 전압이 커질수록 베이스 전류가 증가하죠. VEB,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의 전압이 증가할수록 베이스 전류가 증가하는 둘은 비례관계 있죠.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의 전압은 뭐냐면 그 다이오드 사이에 전위 장벽이 있어. 그 전위 장벽을 딱 이겨가 극복하는 그 전압. 전위 장벽을 넘어가게 만드는 그 전압. 이게 VEB인데 요 전압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베이스 전류가 막 강하게 흐르기 시작하죠. 해서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걸린 전압과 이 베이스 전류는 서로 비례관계 있습니다. 그러면 오? 얘가 증가해? 그럼 얘도 증가할 텐데. 근데 문제는 얘는 일정해야 돼. 이 판단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딱 판단 기준 세우고 나면 쉬워지니까 잘 따라오길 바라고 잘 봅시다. 오? R이 감소하네? 그럼 가정을 해보는 거야. R이 감소했을 때 만약에 VEB가 감소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얘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VEB 값이 줄어드네? 그럼 베이스 전류도 감소하겠지. 베이스 전류가 감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가 줄어들어. 얘도 줄어드네? 얘는 어차피 감소했다. 그치? 어? 그럼 얘도 줄어들어야 되네? 근데 얘는 일정해.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R 값이 감소하게 되잖아, 여러분. 그럼 여기서, 아, 얘가 감소했네. 그럼 VEB가 어떻게 된다? 증가해버리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VEB가 증가하니까는 베이스 전류가 증가하네. 그쵸? 베이스 전류가 증가한다는 것은 전류 증폭률이 일정하니까는 컬렉터 전류가 증가하네. 따라서 IE 값도 같이 증가하는구나. 라고 판단해 주셔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스텝 3 다시 한번 봅시다. 왼쪽에서. 닫기 전과 닫은 후의 IX

집값을 비교한 안에 닫고 나니까 어떻게 된다? 닫고 나니까 저항이 감소함으로 따라서 IB가 증가하네. 베이스 전류가 증가하니까 따라서 IX 값도 증가하게 됩니다. 오케이? IX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뭐도 증가한다? 증폭률이 일정하니 여기서는 컬렉터 전류가 IP죠, 그렇죠? IP도 증가하게 됩니다. 오케이? IP가 증가하니까 뭐가 되냐? R2. R2에도 지금 IP의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증가하겠지. 따라서 뭐냐? R2 양단에 걸리는 전압, V2랄까? 이 V2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겠죠? 해서 중요합니다. 저항값이 줄었네? 야, 어떻게 변하지? 이게 막상 판단하기가 되게 애매한 순간이 와요. 이때는 중요한 게 얘가 감소할 때. 간단합니다. 요 전압에서 R1이 감소하네. 감소하게 되면은 얘가 감소하느라 가정했을 때는 모순이 생기니까, 아, 얘가 증가하구나. 그럼 얘도 증가하네. 근데 얘가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 값은 또 일정하게 유지가 될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꼭 명심합시다. 오케이? 해서 이렇게 봐도 좋아요. 정이 감소하네? 그럼 전류가 증가해. 증가하기 때문에 얘도 증가했구나. 그리고 베이스 전류가 증가하니 컬렉터 전류 증가, 여기 R2에 걸리는 전압도 증가.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면 좋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잘 판단해 주시고 공통 이메터별에서 이 저항값이 변하는 것잘 다뤘고요. 자, 이것만 또 풀면은 또 우리가 애매하기 때문에 또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적용해 봅시다. 또 기출 문제도 아주 재밌는 문제가 많죠. 자, 기출 문제 들어갑니다. 또 공통 이메터별로 기출 문제입니다. 자, 여기 재밌는 게 있죠? 자, 그림과 같이 트랜지스터 A 저항 전원을 연결하여 전류 증폭 회로를 구성했습니다. 이때 A의 이미터 단자, 오케이, 이미터 단자, 베이스 단자, 컬렉터 단자에는 각각 세기가 얼마? IE, 얘가 이미터구나. 그리고 베이스구나, 컬렉터구나. 각각 IE, I0, 150 I0은 전류 흐르며, 베이스 단자에는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된다? 화살표 방향이다. 오케이,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 자, 기억 봅시다. A는 NPN형이냐? 그쵸? 전류 흐르는 방향을 보니까는 베이스에서 이미터로 흐르죠. 그럼 P에서 N으로. 그럼 얘도 N. NPN이죠. 맞습니다. 니은, IE. 이미터 전류에 흐르는 전류의 값이 149 I0냐? 이미터 전류는 베이스 전류, 그리고 컬렉터 전류의 합이다. 그쵸? 오. 따라서 얼마가 됩니까? 151 I0죠. 틀렸습니다. 자, 디귿. 베이스 단자의 전위는 컬렉터 단자의 전위보다 높냐? 자, NPN 트랜지스터는 이건 외우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NPN 트랜지스터는 컬렉터 단자가 전위가 제일 높아. 그래서 컬렉터에서 베이스 쪽으로 흐르죠, 전류가. 베이스에서 이미터로 흐르죠. 그래서 NPN 트랜지스터에서는 컬렉터가 전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베이스가 높고, 이미터가 제일 전위가 낮습니다. 요거 체크하시고요. 간단한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공통 이미터를 공부하기 위해서 가져온 문제고, 따라서 여기서는 정답은 기억만 맞기 때문에 1번으로 고르면 되겠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수준을 높여서 또 재미난 문제 한번 보도록 하자. 자, 2023학년도 7월 학력평가 6번 문제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림과 같이 트랜지스터 A, 여기 트랜지스터 A, 그리고 저항, 그리고 전압이 일정한 전원으로 구성된 회로에서 전류가 증폭되고 있다. 전류 증폭률은 일정하다. 베타는 일정하다. 오케이. 아, 전류 증폭률이 일정하구나. 이 조건 한게 있다는 것은 베이스 전류와 컬렉터 전류가 맞물려서 증가 감소한다. 이제 그거를 주기 위함이겠죠. 오케이.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 함 같이 볼게요. 기억! A는 NPN형 트랜지스터냐? 봅시다. 전류 방향을 보면 돼. 보시면 베이스 전류가 P가 돼야지만 베이스에서 이미터로 전류 거리겠죠. 따라서 NPN 트랜지스터다. 그러면 기억은 맞겠죠. 좋아. 니은. 베이스 단자의 전위는 이미터 단자의 전위보다 높냐? 자, NPN형 트랜지스터는 컬렉터가 전위가 제일 높고요. 그다음 베이스, 그다음 이미터입니다. 이미터 단자의 전위가 제일 낮죠. 맞습니까? 그래서 베이스에서 이미터로, 컬렉터에서 베이스 이미터로 전류가 흐르는 거지. 오케이? 좋아요. 따라서 아, 얘가 제일 낮고 컬렉터가 제일 높구나 해서 베이스 단자의 전위는 이미터 단자보다 높다. 맞겠죠? 이해 맞습니다. 자, 디귿 별표 치시고 이 디귿 선택지 때문에 이 문제를 가져왔어. 자, 디귿 볼게요. 별표, 달표도 좋고 해표도 좋아. 다 쳐. 자, 회로에서 전류가 증폭되는 동안, 자, 증폭되는 동안 전원장치의 전압을 증가시키면 컬렉터 단자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증가한다? 요거를 판단을 잘 하셔야 돼. 봅시다. 지금 전원장치는 일정한 전원 공급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 증가시킨대요. 가변전압이라 봅시다. 전압값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자, 이때
이 전원 장치가 담당하고 있는

전압을 살펴봐야 돼. 일단은 여기는 베이스 전류거를 거기 때문에 IB라 두고요. 이 저항을 편의상 R이라 둡시다. 그럼 이때 전원장치의 전압을 V전이라 줬고, 이 전원장치의 전압이 담당하고 있는 전압은 IBR, 즉 R에 걸리는 전압과 플러스 얼마 VEB, 베이스와 이미터 단자 사이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오케이? 여기서 잘 봐요. 얘를 증가시켜. 전원장치에 걸리는 전압을 쭉 증가시킵니다. 얘가 증가했을 때얘 값들은 어떻게 변할 건지를 살펴야 돼. 이해됩니까? 자, 간단하게 가정해 보면 돼. 얘가 증가했을 때 VEB,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걸린 전압이 감소한다고 가정을 해봐. 얘가 감소하네? 그럼 VEB가 감소하면 베이스 전류가 줄어들 텐데? 그럼 다 줄어드네? 근데 얘는 증가하네. 모순이죠. 따라서 이 전원장치의 전압이 증가하게 되면 바로 뭐가 증가한다? EB, 즉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 전압이 증가하게 되고 걸린 전압이 증가하겠죠. 얘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IB, 베이스 전류도 증가하겠지. 맞습니까? 그럼 이때 얘도 증가하고 이 베이스 전류가 증가하니 이 값도 증가하기 때문에 딱 맞는 설명이 되겠다. 맞습니까?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베이스 전류가 증가하니까 증폭률이 일정하기 때문에 뭐도 증가한다? 컬렉터 전류도 증가해야 돼. 맞습니까? 얘가 증가하니까는 이미터 전류는 이 둘의 합이기 때문에 이미터 전류도 같이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컬렉터 단자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증가하죠. 맞습니까? 좋아.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해서 좀더 간단하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세요. 전원장치의 전압이 증가하네. 그럼 이 회로 전체, 이 회로 사이클에서 걸리는 전압이 다 증가하니까 여기도 전압 증가, 여기도 전압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오케이? 해서 이렇게 가변 전압, 가변 저항 나오는 회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정리 잘 해두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 정답은 우리 기억 니은티그 다 맞죠? 5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오케이. 자, 해서 또 우리 요 문제까지 풀었고, 이제 또 상당히 너무너무 중요한 전압 분할 회로라는 걸 통해서 또 가변 저항을 변화시켰을 때 어떻게 변할 건지를 살펴봅시다. 이번 수능 특강, 그리고 수능 완성 문제에 보면은 이 가변 저항을 변화시키는 트랜지스터 문제가 있어요. 3점 테스트에. 우리 연기 교재에 있다는 것은 이 상황을 완전히 분석하고 들어가야 돼. 아시겠습니까? 시험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치? 해서 연기 교재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꼭 분석하셔야 되고, 물론 이 문제 그림은 기출 문제에서 가져왔습니다. 해서 우리 조금 이따 뒤에서 연기 교재 문제 풀어볼 거기 때문에 이 문제 분석하고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문제 상황부터 봅시다. 그림과 같이 트랜지스터 저항, 가변 저항, 전압이 일정한 전원을 연결해서 전류 증폭 회로를 구성했죠? 자, 전압이 일정한 전원이기 때문에 일정하다. 오케이. 요거 딱 생각하시고. 그다음, 컬렉터 전류 IC, 베이스 전류 IB, 그리고 이미터 전류 IE가 화살표 방향으로 흐르는데 IB분의 IC는 일정하다. 아, 전류 증폭률 IB분의, 베이스 전류분의 IC, 컬렉터 전류 값이 일정하다. 이때 요것들을 한번 분석해봐. 그 상황이에요. 너무 중요한 해석 방법이고, 요거는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자신감이 생겨. 아시겠죠? 봅시다. 일단은 이 회로를 보시면 요 트랜지스터가 지금 두 갈래 회로로 이렇게 병렬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의 전원장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래 배울 때 보면은 트랜지스터는 한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전원장치가 두 개가 있어야 돼. 순방향 전압 하나, 역방향 전압 하나. 근데 얘는 하나의 전원장치 가지고 전압을 두 개를 구성해버려. 이해되죠? 왜? 어떻게? 전압을 분할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자, 어떤 의미냐? 잘 봐요. 요거는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회로 배울 때 한번 배운 적 있습니다. 있다고 쳐. 자, 이 값이 가변 저항이야. 가변 저항이라는 것은 저항 값이 변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압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봐봐요. 이 R1이라고 두고 얘를 R이라고 뒀을 때, 이 저항값을 증가시키게 되면, 증감에 따라서 전체 전류값은 달라지겠지. 근데, 여기 왼쪽에는 R1이나 가변 저항을 지나는 전류나 전류값은 같아요. 맞습니까? 전류값은 같은데 전압 V는 IR이기 때문에, 저항값이 증가하게 되면,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도 증가하게 되겠지.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요 가변 저항의 전압값을 변화시킴에 따라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변화시켜. 이 전압이 변화시킴에 따라서 뭘할수 있냐면은 스위치 작용. 뭐 그런 것도 할수 있는 겁니다. 해서 전류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해서 이 전압 분할 회로는 중요한 게이 가변 저항이 변화함에 따라

따라서 전류값과 전압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판단하는 게 핵심 오브 핵심입니다. 이해되죠?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따라 옵시다. 자, 첫 번째 스텝. 가변 저항에 걸리는 전압 V 가변이 어떻게 구성될 것이냐를 한번 살펴볼 텐데, 요거를 살펴보려면 또 우리가 전위를 따지고 들어가야 돼요. 잘 봐요, 여러분. 여기에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니 전위가 높은 지점, 0인 지점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전위가 제일 높은 지점이죠. 이렇게 전위. 회로에서 전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다음 이제 중요한데, 여기는 지금 빈 도선이야. 무슨 도선? 빈 도선. 노란색 이렇게. 여기가 빈 도선이죠. 그다음에 여기 트랜지스터를 지나면서 전압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그다음 그런 다음에 여기만 일부러 그릴게요. 그냥.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은 핑크색 선으로 그릴 건데 전위가 0인 지점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우리 살펴봐야 될 지점이 있어. 바로 가변 저항을 구성하는 가변 저항 양 지점을 볼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체크해 볼게. 요 지점. 노란색 위에 있는 어느 지점? 그리고 이 지점. 핑크색 선 위에 있는 어느 지점? 요두 지점 사이 전위 차. 전압은 가변 저항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가변 저항에 걸리는 전압. 이 전위차와 똑같은 전압은 어디냐면은 여기와 이 노란 지점과 여기 핑크색 지점이 똑같죠. 즉, 여기 걸리는 전압하고 여기 걸리는 전압이 똑같아요. 왜? 딱 보니까 전류가 가다가 나뉘어 흐르네. 병렬 연결된 구조기 때문에. 맞습니까? 아, 물론, 잘 봐요. 얘는 전류가 나뉘어 흐르다가 어떻게 된다? 여기서도 베이스 전류로 가긴 하는데, 물론 여기서는 중요한 게이 베이스 전류에 비해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가 훨씬 크긴 해. 베이스 전류가 엄청 작아요. 어? 쌤, 병렬 연결인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 직렬인데, 얘는 직렬인데 얘는 병렬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베이스 전류가 너무 작기 때문에,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은 얘와 얘가 직렬 연결된 구조라고 봐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변 저항까지 증가시키게 되면 이 가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베이스 전류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로는 이렇게 구성이 되죠? 전류가 흘러와. IC로 나뉘어 가. 여기도 나뉘어 가. 그리고 이 전류 중 일부분이 베이스로 흘러 들어가고 여기로 가. 그런 다음에 여기는 이미터 전류가 되고 여기가 컬렉터 전류가 되고 여기가 베이스 전류가 되는 거죠. 해서 이 가변 저항 값이 변화시킴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 자체가 달라짐에 따라서 전류도 변화되게 되는 구조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요거를 봅시다. V 가변. 너무 중요한 거. 자, 갑니다. 가변 저항에 걸리는 전압 V. 즉, 이 저항값을 증가시키게 되면 얘랑 얘 때문에 병렬인 것 같지만 IB가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상 직렬로 봐도 크게 문제는 없어. 해서 이 가변 저항값을 증가시키게 되면 가변 전압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아, 이 가변 저항값을 증가시키네. V 가변 전압도 증가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때 우리가 알고 싶은 이 가변 저항값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 잘 봐요. 여기 이 전압과 여기 걸리는 전압이 똑같아. 그 말은 VEB,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과 IE 곱하기 이 저항을 어디다 뒀을 때 IR과 똑같겠죠. 따라서 얼마가 되냐면 VEB 플러스 IER. 요게 바로 가변 저항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오케이? 자, 이때 가변 저항의 증가 감소에 따른 ICIB 변화를 살펴봅시다. 두 번째 스텝. 잘 봅시다. 이제 가변 저항값을 증가시켰어. 가변 저항값을 증가시켰더니 가변 전압이 증가하겠죠. 아, 이 가변 전압이 증가하는구나.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 가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하네. 그럼 얘가 증가하겠네. 그러면 이 회로 자체 여기도 전압이 증가해야 되겠죠. 그럼 잘 보셔야 돼요. 얘가 증가하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VEB가 만약 감소해. VEB가 감소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오? EB 즉 베이스 전류가 감소하네. 베이스 전류가 감소하게 되면은 증폭률이 일정하기 때문에 IC도 감소하네. ICIB가 감소하네. IE도 감소하네. 얘가 감소한다고 해버리면 얘도 감소해버리네. 그럼 전체가 감소하네. 모순이 돼버리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가변 저항값. 이 가변 저항값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V 가변 저항에 걸리는 전압도 증가해. 이 전압이 증감에 따라서 뭐가 증가냐면은 VEB. 요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걸린 전압도 증가하겠죠. 얘 때문에 베이스 전류도 증가해. 베이스 전류가 증가하네. 당연히 증폭률이 일정하기 때문에 컬렉터 전류도 증가해. 아이 누구도 증가한다? 얘가 증가하니까 합인
2m 졸리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구조가

그래요. 아시겠죠? 해서 아, 이 가변장의 조절에 따라서 베이스 전류, 이미터 전류, 컬렉터 전류가 다 바뀌구나. 요것이 바로 뭐냐면 전압 분할 회로입니다. 아시겠죠? 여기를 조절함에 따라서 이 값을 조절해서 얘가 0이 되면은 회로가 전류가 안 흐르겠죠. 안 흐르면 여기는 안 흐르겠고, 즉 스위칭 작용 가능하겠지. 얘가 증가함에 따라서 얘가 증가하네. 전류가 베이스가 0이다가 전류가 흐르는 순간부터 이제 스위칭 작용이 되는 겁니다. 해서 이 가변 저항을 조절하는 게이 회로의 핵심이겠다. 아시겠죠? 해서 얘가 증가하게 된이 회로 전체 전압이 증가하게 되고 VEB가 증가하게 되고 IB가 증가하고 IE도 증가하고 IC도 증가합니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요. 따라서 이 변화 살펴봤고, 자, 요거와 관련된 문제도 우리가 한번 풀어봐야 되겠지. 풀면서 또 적용해 봅시다. 그냥 가만히 두면은 재미가 없으니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전류 증폭 회로, 전압 분할 회로 너무 중요하니까 꼭 정리하시고, 자, 기출 문제 들어갑니다. 요거죠. 그림과 같이 트랜지스터, 저항, 전압이 일정한 전원으로 구성된 회로에서 트랜지스터가 전류를 증폭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가 플러스극이고 마이너스극이네. 아, 이미터 컬렉, 베이스 컬렉터가 있네. 베이스에서 이미터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NPN이구나. 찾을 수 있겠다. 그쵸? 이 상황입니다. 오케이. 자, 뀨. 트랜지스터는 NPN이냐? 맞죠? NPN. 트랜지스터 맞고요. 뉴. 베이스 단자의 전위는 컬렉터 단자의 전위보다 높냐? 라고 물어봤어. 자, NPN 트랜지스터에서 누가 전위가 높냐면 컬렉터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베이스, 그 다음 이미터죠. 자, 그래서 NPN 트랜지스터에서는 VC, 컬렉터 단자의 전위가 제일 높고요. VB, 베이스 단자가 중간이고 VE, 이미터 단자의 전위가 제일 낮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돼. 오케이. 따라서 베이스 전위는 컬렉터 높냐? 아니죠. 컬렉터가 베이스 단자 전위보다 더 높아요. 틀렸죠? 좋아. 디귿. 전류의 세기는 베이스 단자에서가 2m 단자보다 높냐? 자, 크냐? 자, 전류 흐름을 봅시다. 쭉 나와가지고 나뉘어 들어가겠지. 자, 컬렉터 단자 흐르는 전류는 IC. 여기서 가다가 나뉘어 들어가네. 베이스 단자에 걸린 전압은 IB. 오케이. 자, IB와 IC 합쳐지네. 2m. IE. 따라서 전류의 세기는 베이스가 2m보다 높은 게 아니고 2m가 베이스보다 높죠. 틀렸습니다. 해서 기억만 맞네. 자, 정답은 우리 기억만 맞기 때문에 몇 번이다? 1번으로 고르면 되겠다.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가볍게 풀어주시고 무겁게, 어렵게 풀 필요 없어. 가볍게 풀면 돼. 좋아. 이렇게 우리 정리했고, 또이 트랜지스터에 관련된 재밌는 실험 문제가 한개 계속 들고 왔습니다. 좋은 문제고, 한번 봅시다. 2024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4번 문제입니다. 너무 좋은 문제고 재밌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낱낱이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실험 가정을 봅시다. 그림과 같이 트랜지스터와 가변 저항, 그리고 전압이 일정한 전원, 전류계 X와 Y, 전압계 저항을 연결합니다. 아주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뭐 크게 복잡하지 않아. 우리가 아는 회로입니다. 자, 이때 나. 전압계로 전압 V를 측정하고요. 아, 여기가 지금 전압계야. 이 전압계의 위치를 보니까 뭐냐면, 잘 봐요. 이 전압계의 위치는 지금 가변 저항, 여기죠. 그리고 이 저항을 거치기 전 여기. 즉, 뭐냐면, 이 전위차라는 거는 요 부분 전위차를 말하는 거다, 그치? 즉,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 VEB.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는 상황이겠구나. 맞죠? 오케이. 왜냐하면, 우리 다른 문제, 이전 문제 풀때 기억나겠지만, 여기와 여기 사이 걸린 전압은 가변 저항에 의한 전압이다, 그쵸? V 가변. 요 V 가변은 VEB.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 전압 플러스 여기가 전류가 IE겠죠? 얘를 R이라 둔다면 얼마? 플러스 IER인데, 주죠? IER이죠? 오, 대문자 R이겠죠? 저항이니까. 이건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와 여기의 전위차가 아니고, 그쵸? 여기와 여기이기 때문에 오로지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의 전위차만 지금 측정한 겁니다. 이것만 구한 거지. 좋아. 자, 측정합니다. 이제 다 가변 저항의 저항값을 바꾸고, 아, 요 가변 저항의 저항값을 바꿨구나. 이때 나 실험을 반복합니다. 자, 나를 볼까요? 이 전위차를 보니까, 즉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걸린 전압을 보니까 0.2V밖에 안 돼. 0.2V밖에 안 되니까는 IX, 베이스 전류가 안 흐르는 거야. 그쵸? 오. 그랬더니 IY, 베이스가 0이니 컬렉터도 0이고 IY인데 IY는 여기서 2m 전류죠. 안 흐르는 거야. 0이야. 근데 V를 증가시켰어. 뭐? IEB 값이 요 가변 저항을 어떻게 조치했더니 VEB가 증가했네. 그 말은 나에서 다루고 가는 과정 중에서 가변 저항 값을 증가시켰겠지. 했더니

VEB가 증가했고, 베이스 전력 증가했고, IE도 증가했다는 거지. 맞습니까? 오케이. 이겁니다. 자, 기억! 트랜지스터는 PNP냐? 자, 트랜지스터 보니까 지금 베이스에서 이미터로 가네. NPN 트랜지스터죠. 틀렸습니다. 자, 니은! 실험 결과로부터 스위칭 작용을 확인할 수 있냐? 맞죠. 왜 스위칭 작용이냐? 자, VEB 값이 일정 전압 이하일 때는 베이스 전류가 0이네. 근데 일정 전압 이상이 돼버리니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구나. 해서 스위칭 작용입니다. 오케이? 해서 이 가변 저항의 전압을 쫙 증가시키게 되면 VEB의 전압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베이스 전류도 증가하게 되고, 이미터 전류가 증가하게 되고, 컬렉터 전류도 증가하게 됩니다. 요것이 이거. 이거 꼭 기억합시다. 이거 중요합니다. 좋아. 맞아요. 디귿. 다에서 여기죠. 컬렉터 단자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얼마냐? 누구? 컬렉터. 자, 이미터 단자에 흐르는 전류 IE는 베이스 전류 플러스 뭐가 된다? 컬렉터 전류죠. 자, 지금 보니까 이미터 단자 전류가 얼마다? 5.05야. 자, 베이스 전류는 0.05야. 아, 그러면은 컬렉터 단자는 얼마가 된다? 5.0이 되겠죠. 따라서 디귿 맞습니다. 그럼 전 정답은 니은 디귿이 맞기 때문에 4번으로 고르면 되겠다.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풀어주시고, 또 트랜지스터에 대한 실험 문제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해서 전압계 위치를 보고 어떤 전압을 측정하는 건지를 잘 분석하면은 충분히 할수 있는 문제가 되겠다. 자, 다음 문제 가봅시다. 2020학년도 7월 학력평가 문제입니다. 이것도 참 좋은 문제고 잘 풀어야 돼. 자, 그림과 같이 트랜지스터가 연결된 회로에서 안테나에 수신된 입력 신호가 증폭되어서 스피커로 출력이 되었다. 스피커에 출력이 되는 이 전류는 컬렉터 전류겠죠? 오케이, 체크하시고. 그 다음, 오케이, 옳은 설명이 뭐냐? 자, 같이 가볼게요. 기억! 트랜지스터는 NPN이냐? 지금 구성을 보니까 베이스에서 이미터로 가는 전류이기 때문에, 아, 얘가 P고 얘가 N이구나. 그럼 NPN 트랜지스터네. 기억 맞겠죠? 맞아요. 자, 니은 봅시다. B와 E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증가시켜도 저항 R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냐? 자, 우리 이거 계속 분석해왔던 겁니다. 자, 여기, 요두 지점을 잡게 되면, 가변 저항을 통해 오는 이 전압, 즉 전위차죠. 이 전위차와 그 다음에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와 그리고 여기에 저항에 걸리는 전압, 즉 여기에 걸린 전압과 여기 걸린 전압이 똑같겠죠. 병렬 연결된 구조니까. 따라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이 저항값을 R이라 두고 전류를 IE라고 둔다면, 자, V 가변은 어떻게 되냐? VEB 플러스 IER. 이렇게 쓸수 있겠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봐, 여러분. B와 E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증가시켜도, 아, 가변 저항값, 즉, 가변 저항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가변 저항에 걸린 전압이 증가하네? 가변 전압이 증가하네? 그럼 얘도 증가하겠지. 얘가 증가하게 되면 IE도 증가해. 그러면, 베이스 전류 증가, 컬렉터 전류 증가. 그러면, R에 흐르는 전류는 컬렉터 전류거든. 컬렉터 전류가 증가해버리네. 따라서 일정하다? 아니죠.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가변 저항에 걸리는 전압, 가변 저항값 증가시킴에 따라서 이 가변 저항에 걸린 전압을 증가시키게 되면 이미터와 베이스 전압 증가하고 베이스 전류 증가하고 컬렉터 전류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틀린 선택지가 되겠지. 자, 디귿 봅시다. 가변 저항에 걸린 전압이 작아지게 되면 이제 역과정이죠. 가변 저항에 걸린 전압이 오히려 작아져. 얘가 작아지게 되면은 스피커에서 출력되는 신호는 더 크게 증폭되냐? 아니죠. 오히려 얘가 줄어들게 되면 VEB도 감소해. 그럼 VEB가 감소하게 되면 IB가 줄어들어. 그럼 전류 증폭률이 일정하기 때문에 IB가 줄어들게 되면 IC도 감소합니다. 결국은 IC가 감소하네? 그럼 이 스피커에 출력되는 소리도 어떻게 된다? 신호는 더 크게 증폭되는 게 아닌 거죠. 따라 틀렸고요. 정답은 기억만 맞는 게 선택지가 되겠다. 해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 회로를 여러분이 설정할 수 있어야 돼. 여기서 요 가변 저항에 포함된 이 사이클에서 전압을 분석할 수 있어야지만 어떤 선택지가 나와도 해석 가능해집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 해석 방법을 그대로 우리 연계 교재 문제 한번더 적용하면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너무 중요한 거. 자, 바로 어떤 문제냐? 이 문제죠. 올해 수능 완성입니다. 2027학년도 올해 수능 완성 66페이지에 있는 2번 문제인데, 3점 테스트 2번 문제입니다. 요것도 지금 가변 저항을 조절하는 거야. 그쵸?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해석을 할수 있어야 돼. 특히 여기서 디귿 선택지. 오케이? 자, 한번 볼 텐데.
특히 이 전압분할 회로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수능에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 최근에 트랜지스터가 문제가 쉽게 나오던데 쉽게 공부할까라고 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 어렵게 최대한 많은 상황을 다루고 나서 이것도 제발 시험 나와줘 하는 마음으로 시험장 가게 되면 훨씬 더 자신감이 상승해요. 좋아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트랜지스터 저항 R1, 가변저항 R2, 저항 R3, R4 전압이 일정한 전원장치를 이용해서 구성한 전류 증폭 회로에서 트랜지스터가 전류를 열심히 증폭하고 있습니다. 증폭하고 있다, 그렇죠? 이때 EBC는 트랜지스터 각각 2m 베이스 컬렉터 단자고요. 자,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화살표 방향이다. B에 흐르는 전류는 베이스 전류, IB, 베이스 전류입니다. 자, 그리고 R1, R2, R4와 초기 R3 저항값은 모두 같다. 이때 P는 P 어디냐? P 여기죠. 전원장치의 전극 중 하나이다. 이때 옳은 설명이 무엇이냐 한번 볼게요. 기억! P는 마이너스 극이냐? 자, 봅시다. 얘를 가만히 보니까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구나. 그쵸? 자, 근데 베이스가 지금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는 걸 보아하니 이미터 방향으로 컬렉터 방향으로 따라서 이쪽으로 IE, 이미터 베이스 이쪽으로 컬렉터가 되겠죠. 따라서 이 이미터 쪽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얘가 그러면 NPN 트랜지스터죠. 마이너스 극이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말이겠죠. 님 봅시다. R4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Q 방향이냐? R4를 보니까 지금 이 Q로 흐르고 있죠. 이렇게 가야 되겠지. 오케이, 따라서 맞습니다. 기억 님까지 맞아. 디귿이 너무 중요해. 디귿을 완벽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디귿 봅시다. R2의 저항값을 증가시키면 E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냐? E는 지금 어디냐면 여기 2m 단자, 그쵸? 자, 그럼 이제 회로를 분석해야 돼. 요 두 지점을 잡게 되면 이 가변 저항에 걸린 전압이 요 두 지점 사이의 전압과 똑같죠. 그럼 이 두 지점 사이 전압은 뭐랑 똑같냐면은 요 회로에 걸리는 전압과 똑같아.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V가변. 가변 저항 R2에 걸리는 전압이 V가변이라고 했을 때 얘는 VEB. 오케이, VEB. 이미터와 베이스 단자에 걸린 전압 플러스 그리고 IE 전류가 흐르는데 IE가 R1에 흐르네. 따라서 얼마가 된다? IE 곱하기 R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R2의 저항의 저항값을 증가시켜. 얘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여기 걸리는 전압이 증가해. 아, 가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하네. 얘가 증가하게 되면, 자, 가정하기를. 얘가 증가할 때 VEB가 감소한다라고 가정해봐. 얘가 감소하게 되면 IB가 감소하네? 그럼 전류 증폭률 일정하게 되면 IC도 감소하네. 그럼 IB, IC 감소, IE도 감소해야 돼. 그럼 다 줄어드네? 말도 안 되죠. 모순입니다. 따라서 얘가 증가하네, IEB가 증가하네. 그럼 IEB가 증가하네, IB 베이스 전류가 증가하네, 컬렉터 전류도 증가하네. 따라서 IE도 같이 증가합니다. 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쵸? 따라서 R2의 저항값을 증가시키게 되면 2m 전류. 2m 전류도 어떻게 된다? 증가하겠죠. 이렇게 회로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하지만 트랜지스터에서 어떠한 형태가 나와도 우리 충분히 따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해서 이 회로를 보고 우리 뭐라 부르냐면은 전압분할 회로라 부릅니다. 어떻게? 전압을 하나의 전원장치 전압을 각각 분할시켜가지고 얘의 전압을 조절함에 따라서 2m 전류, 베이스 전류, 컬렉터 전류 걔들을 조절하는 과정. 너무 중요하다, 그렇죠? 해서 꼭 기억하시고 우리 두 가지 회로 배웠습니다. 공통 2m, 오케이, 회로. 그 다음에 또 뭘 배웠다? 방금처럼 전압 분할, 오케이, 회로. 자, 분할 회로. 요 두 회로에 대해서 가변 저항, 오케이. 그리고 가변 저항의 변화에 따른 가변 전압 변화. 요 변화에 따라서 IE, 그리고 IB, 그리고 IC, 그리고 VEB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완벽하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트랜지스터 내용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을 딱 마무리하는 퀴즈 하나 풀면서 딱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나갑니다. 트랜지스터 전류 증폭 회로에서 베이스 전류의 세기가 I0고요. 그리고 이미터 전류의 세기가 151I0일 때 이때 전류 증폭률은 얼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전류 증폭률 구하는 공식 알고 있죠? 그럼 저기서 다른 전류 하나를 찾아내야 돼. 그게 뭔지 생각해 보시고 정답 알겠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팍팍팍 남겨주시면 쌤하고 또 소통하면서 좋은 수업 만들어 가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고생 많았고요. 최고의 학습은 무한 반복.
좋습니다. 자, 물리가 심플해지고 간결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나타냅니다. 이는 나사가 우주 비행사에게 제공되는 우주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에 병원균이나 독소가 전혀 없는 안전한 식품을 만들고자 하는 기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햇썹 마크고요. 햇썹은 HACCP라고 얘기를 하는데 햇썹은 Hazard, Analysis, 그 다음에 End, Critical, 그 다음에 Control Point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Hazard Analysis는 위해를 분석한다라는 거죠. 위험 요소를 분석한다라는 내용이고요. Critical Control Point는 중요 관제점이라는 뜻입니다. 중요 관제. 중요한 것을 관리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식품이 있으면 식품의 생산, 그다음에 제조, 유통 단계의 전 단계의 전 과정의 사전에 위험이 있는 위의 요소를 분석하고 이 위의 요소가 있으면 제거해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식품 관리 제도가 해썹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 식품의 포장 단계에서만 적용되는 관리 제도이다. 식품의 포장 단계가 아니고 생산, 그다음에 제조, 유통까지 전 과정에 대한 위험요소를 분석해서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틀린 선택지가 되겠죠. 식품에 위험을 줄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분석하여 불량품을 걸러내는 제거하는 제도이다. 맞는 선택지가 되겠죠. 자, 식품의 제조 과정에서 위의 요소를 사전에 예방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식품 위의 요소 중점 관리 기준 또는 식품 위의 요소 중점 관리 제도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는 정 선택지이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수업 장면에서 교사의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자, 화면에 제시된 계류시설, 항만시설, 계류시설에 대해서 발표해 볼까요? 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상자형 부유체가 이렇게 있고요. 육지와는 이렇게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선박을 이렇게 접안하기 위한 계류시설이죠. 선박을, 개선줄로 묶어두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시설을 우리가 계류시설 또는 선박 접이한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러한 계류시설을, 우리 화면에 보이는 계류시설을 우리가, 부장교라고 얘기합니다. 부장교. 뜰붓자를 써서 상자형 부유체를 물에 띄워놓고 거기에 선박을 접안시키는 거기 때문에 부장교라고 얘기하고요. 이러한 부장교는, 자, 조차가 큰 곳에 설치할 수 있어요. 조차가 큰 곳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조수 간만의 차가 큰 곳에 설치해서, 밀물 때는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물이 빠지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수직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계류시설이 부장교이다. 대형 선박의 계류시설보다 건설비가 적게 든다. 자, 물에 띄워놓는 상자형 부유체와 다리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건설을 할 수가 있다. 자, 대형 선박의 계류시설이다. 대형 선박의 계류시설은 주로 암벽이 얘기를 하죠. 암벽을 얘기를 하고요. 부표를 다수로 고정하는 것으로 닷줄 또는 밧줄로 결합니다. 이거는 개선 부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선 부표. 부표에다가 선박을 계류할 수 있게끔 장치한 것을 개선 부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지은 주형이 되겠죠. 지은 주형이 됩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계류 시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첫 번째 암벽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계류 시설이 암벽이죠. 그래서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화물 및 여객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한 벽면을 가진 선박 계류시설이다. 이렇게 쭉 벽면이 있죠. 벽면을 가진 계류시설이다. 바다

방향의 수직으로 해저까지 거의 연직인 벽을 가진 구조물 중 수심이 4.5m 이상인 저반 시설이다. 그래서 암벽의 대형 선박을 저반할 수 있다. 자, 그다음 무량장이라는 것은 암벽과 유사하게 생겼지만 암벽과 구조가 같으나 부두의 바다 방향의 수직으로 쌓은 전면 수심이 3m 이내로 수심이 얕은 곳에 설치하는 계류 시설이다. 주로 소형 선박, 어선 등이 여기 해당되겠죠. 소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한 계류 시설을 무량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잔교라는 건, 말뚝, 교각, 원통 기둥 등의 받침 기둥 위에 바닥을 깐 것을 얘기를 한다. 자, 여기에 보면은 자세하게 잔교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여기 기둥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보면 기둥이 이렇게 있고요. 이 기둥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쭉 있고 밑에는 지금 이 기둥이 받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이 자유롭게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든 걸 우리가 잔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암벽에 비하여 구조가 가벼워서 연약 지반에도 건설 가능하고 하부로 물이 통하므로 반사파가 없다. 자, 암벽 같은 경우는 파도가 와서 벽에 부딪혀서 나가는 반사파가 있겠죠. 그러나 잔교는 요 기둥 사이로 물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사파가 없어서 항내 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선박의 접이하니 쉽다. 항내 정온도라는 것은 파도의 잔잔한 정도를 우리가 정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단점은 접이한 시에 충격에 약하고, 자, 기둥으로만 받쳐 있기 때문에 충격에 약하고, 황천 시, 날씨가 좋지 않을 때, 파고가 높을 때, 파랑에 의해서, 바닥을 밀고 올라온다. 이게 바닥이라고 보면, 이렇게 바닥이 있죠. 그러면 파도에 의해서 이걸 밀고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잔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돌핀이라는 것은, 자, 육지와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자, 지금 여기 몇 개의 기둥만 있습니다. 이렇게 기둥을 세워놓고, 이 기둥에 개선줄을 연결해서 이 선박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게, 돌핀인데요. 자, 육지와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있는 해상의 일정 수심이 확보되어 있는 위치에 선박이 계류하여 하여갈 수 있도록 나무 기둥이나 또는 철제 기둥 형태의 구조물을 해저에 박아서 만든 시설물을 돌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로 이렇게 육지는 저쪽에 육지가 있습니다. 육지는 이쪽에 있고 여기에 이렇게 연결시켜 놓는 거죠. 연결시켜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만드는 건데 주로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서 접안하고, 파이프를 통해서, 대상 화물을 하역하고 실을 수 있게끔 하는 장치가 돌핀인데요. 주로 위험 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은 이러한 돌핀을 이용한다. 자, 육지와는 다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게 다리죠. 다리로 연결되어 있고, 산적화물, 비포장 시멘트, 곡물 등이나 액체화물, 주로 유류 등의 위험 화물 등을 실는 선박은 이러한 돌핀을 이용한다. 자, 암벽을 별도로 건설하지 않아도 되므로 매우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핀에 대한 계류 시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부장교는 우리 아까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게 부장교죠. 부장교. 상자형 부유체를 이렇게 띄워놓고요. 상자형 부유체를 띄워놓고 다수로 고정하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저에. 유관과는 다리로 이렇게 연결한 시설이다. 자, 조석 간만차가 크고 지반이 약하면 수심이 깊은 수역에 저렴한 건설비로 건설 가능하고 단점은 대형선에는 부적합하다. 대형선이 여기에 접안하게 되면 압력이 엄청나게 많이 받겠죠. 그래서 버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대형선은 부족하고 파랑으로 인해 손상을 받기 쉬우며 규모가 소형이고 하역 능률이 낮다. 자, 개선 부표는 이게 부표죠. 부표입니다. 부표고 선박과 개선줄을 이 부표에 연결시켜서 선박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일정, 거리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팽이형이나 원통형의 부표를 다수로 고정해서 밑에 이렇게 쭉 있어서 다시 이렇게 해저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자, 고정한 것으로 선박에서 닷줄 또는 로프를 부표에 연결하여 계류한다. 주로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계류하기 위한 원유 부위용 부표를 말하며 SBM, 싱글 부위 무어링 또는 SPM, 싱글 포인트 무어링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원유 운반선은 이 개선 부표에 이렇게 개선을 해서 송유관 파이프를 통해서 육지로 파이프를 통해서 원유를 하역하는 장치가 개선 부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아까 우리 조차가 큰 곳에 설치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대형 선박 계류 시설비보다 건설비가 저렴하다라는 지음과 주형이 정답이었죠. 그래서 지음과 주형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2번 우리 개선 설비에 대해서 문항 풀어봤고 개념 정리를 다시 해봤습니다. 자, 1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의 운영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항만도시 OOC는 최근 물동량 증가와 외국 선사들의 많은 관심으로 새로운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OOC 해양수산청은 두 가지 운영 모델을 두고 내부 검토 중이다. 모델 1안은 화물을 선적 또는 양육하는 작업 기간 동안에만 암벽, 컨테이너, 크레인 및 마셔링 야드를 임대해서 빌려서 비용을 지불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공공터미널이라고 얘기를 하죠. 공공터미널. 일정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자, 글로벌 해운선사 세모세모와 임대 계약을 맺어서 컨테이너 야드를 글로벌 해운선사 세모세모가 일정 기간 동안 전체를 임대해서 전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용 임대 터미널입니다. 전용 임대 터미널 방식이다. 그래서 모델이라는 공공 터미널이고요. 모델 2안은 전용 임대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우리 컨테이너 터미널은 운영 형태에 따라서 공공 터미널과 전용 임대 터미널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공공 터미널은 화물의 선적, 양육하는 작업 기간 동안에만 컨테이너 크레인이라든지 마셔링 야드, 그다음에 야드를 항만 관리자로부터 임대해서 사용하는 게 공공 터미널이고요. 전용 임대 터미널은 선사 또는 항만 운영회사가 국가 또는 항만 관리자로부터 암벽과 인접하는 컨테이너 야드를 전체적, 그러니까 일정 기간, 임대하는 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전용 임대 터미널이다. 자, 터미널 이용은 양육 화물은 수일 이내에 반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선적 화물은 아무 때나 갖다 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선, 즉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본선이 입항하기 전에 수일 전에 며칠 전에 반입이 가능하다. 반입이 가능하다. 자, 반면에 전용 임대 터미널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임차 기간 동안 제약이 없다. 자, 터미널 운영은 독립운영회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공공터미널 형태고요. 자, 임차자인 선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관리 또는 별도 지정 하역회사에서 운영한다. 자, 공공터미널의 항만 요율, 즉 비용은 항만 요율에 의해서 요금이 산정되고요. 전 기간을 임대했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 일정 기간 그 임대료를 산정한다. 자, 운영 방법은 컨테이너 도입 초기에 채용한 방식으로 정박 시간이 짧은 부정기적인 선사에 컨테이너 선을 취급하는 항구에서 주로 이용한 게 공공터미널 형태라고 하면 전용 임대 터미널은 터미널 시설 능력이 풍부한 선진 항만 형태로 임차한 선사가 단독 이용 또는 함께 이용하는 형태가 전용 임대 터미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지를 보면은요, 1안은 아까 공공 터미널 형태고 2안이 전용 임대 터미널입니다.
자, 공공 터미널의 항만 요율에 의해 요금이 산정된다. 공공 터미널은 항만 요율에 의해 요금이 산정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옳지 않은 거죠.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산정된다. 맞는 게 되겠고요. 공공터미널은 양육화물을 수일 이내에 반출해야 된다. 그 기간에만 짧게 사용하기 때문에 반출해야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전용임대터미널은 계약에 의해 요금이 산정된다. 맞는 얘기고요. 자, 전용임대터미널은 임차기간 동안 선사가 독립적으로 터미널을 이용한다. 맞는 내용이죠. 자, 공공터미널은 이란은 전용임대터미널, 이하는 공공터미널에 해당한다. 이란이 공공터미널이죠. 그래서 두 개가 바뀐 겁니다. 이하는 전용임대터미널에 해당한다. 그래서 5번이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13번은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1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대화에서 선주가 화주에게 부과할 할증료로 오른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컨테이너 장기선 운임은 기본 운임, 할증 운임, 그 다음에 부대비용,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할증 운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지난날보다 운임이 올랐던데 어떤 비용이 추가되었을까요? 하니까, 네, 최근에 국제 유가가 급등해서요, 선박 연료 가격이 크게 올라 이를 할증료로 반영했습니다. 자, 유가 급등에 따라서, 자, 선박을 운항하는 선사는 최초 계약했을 때 유가가 있겠죠. 그 유가에 비해서 실제 선박이 운항했을 때 유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화물을 운송해 준 다음에 주는 동안에 유류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선사가 그 오른 유류비만큼 화주에게 자, 기름값이 이렇게 더 많이 올라서 우리가 비용이 더 선박을 운행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라고 해서 화주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유류 할증료라고 얘기합니다. 유류 할증료. 유류값 변동에 따른, 할증료라고 할수 있겠죠. 자, 또 다른 추가 사항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요즘 환율 변동이 커서 계약 당시 기준 환율과 현재 환율 차이를 반영한 후 일정 비율로 조정하여 할증료를 추가했습니다. 지급받고자 하는 화폐, 그리고 우리가 통화라고 얘기하죠. 통화가 가치가 떨어져 버렸을 때, 화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할증료가 통화 할증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증 운임은, 제시문에 나와 있는 할증 운임은 유류 할증료와 통화 할증료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우리 전기선 할증 운임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게 유류 할증료와 통화 할증료였죠. 그래서 유류 할증료는 갑작스런 유가 인상에 따른 비용 보정을 위해서 부과하는 거고요. 통화 할증료는 받고자 하는 운임의 화폐죠. 그래서 운임 표기 화폐, 주로 달러가 되겠죠. 달러의 약세로 발생하는 손실 보전을 위해서 부과되는 게 통화 할증료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체화 할증료라는 것은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도착항이 있죠. 기항지, 도착항에서 하역지체시, 자, 선박에 있는 화물을 내려야 하는데 어떤, 우리 선박의 원인이 아닌 하역 장비라든지 또는 그 항만 시설 또는 항만의 상황 때문에 빨리 화물을 내리지 못하게 되면 다음 기항지로 빨리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정해진 시간에 이동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선사 입장에서는 선박의 가동률이 떨어지는 거죠. 즉, 하역 지체 시 선박 가동률 저하로 인한 선사 손해를 화물을 맡긴 화주에게 전가하기.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정가기에 부과하는 금액이 체화할증료이다. 자, 수혜지원할증료라는 거.

스웨즈 운하 폐쇄로 인한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면 훨씬 더 빨리 목적지 가지 할수 있는데, 스웨즈 운하가 특별한 이유 때문에 폐쇄가 됐다. 그러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멀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희망봉 경유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또는 스웨즈 운하 통학료가 갑자기 올랐어요. 인상돼서 인상에 인해 추가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게 스웨즈 운하 할증료이다. 자, 중량 할증료는 무거운 화물에 대한 할증료입니다. 그래서 중량 화물은 선박의 연료 소모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적재의 한계가 있는 거죠. 자, 선박은 실을 수 있는 중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화물을 몇개 실게 되면, 공간이 있더라도 더 많이 실을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만재 흡수선 이상의 화물은 실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무거운 화물을 운반할 때는 화주에게 우리가 할증 요금을 청구할 수가 있다. 적재 한계라든지 또는 무거운 화물을 실을 때는 장비를 이용하죠. 장비, 크레인, 컨테이너 등의 부담 증가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에 부과하는 게 중량 할증료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용적이 큰, 부피가 아주 큰 화물이라든지 부피가 아주 긴 화물을 실을 때에도 특수한 장비를 이용하거나 또는 부피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부피가 크거나 길어서 다른 화물과 함께 실을 수 없을 때, 함께 싣는 걸 우리가 혼재라고 얘기하죠. 혼재하기 어려운 화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할증료가 용적 및 장척 할증료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성수기 할증료라는 것은 특정 기간 물량 증가로 화주의 선복 수요 충족을 위해 선박 용선료, 선박의 기기 확보에 대한 비용 보전을 위해 부과하는 게 성수기 할증료이다. 즉, 성수기 할증료는 화물의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선복이 부족했을 때 선사가 화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할증료가 성수기 할증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유류 할증료와 통화 할증료가 되겠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정 선택지가 되겠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14번까지 풀어봤고요. 1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다음 수업 장면에서 교사가 설명한 표지에 대해 옳게 발표한 학생만을 고른 것은? 자, 그림은 화학 물질의 유해, 위험 정보를 시각적으로 알리는 경고 표지입니다. 이 표지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표지의 외곽 테두리는 빨간색입니다. 자, 이제 잘안 보이지만 우리 교재에 보면은 모양이 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표지는 수생 환경 유해성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물에 들어가게 되면 물속에 있는 생물에게 위험을 줄수 있는 물질입니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죠. 자, 세은은 폭발성을 경고하는 표지입니다. 수생환경 유해성은 관련이 없는 거고요. 인화성이 강하다는 의미로 불 사용 시를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해양 투기 금지 물질을 부착해야 합니다. 자, 수생환경 유해성이니까 해양 투기 금지 물질이죠. 그 다음에 물고기와 나무 등 수생 생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미와 하림이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이렇게, 위험 물질임을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MSDS라고 얘기합니다. MSDS라고 얘기를 해서 물질 안전 보건 자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질 안전 보건 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 제시문에 나와 있는 그림이 이거죠. 수생 환경 유해성. 그래서 물고기가 그려져 있고 이 물질은 물에 들어가게 되면 물속에 있는 생물에게 유해를 줄수 있다라는 거죠. 경고 표시고요. 인체에 유해하다는 표시. 그다음에 폭발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인화성. 그다음에 산화성. 고압 가스를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금속을 만나면 부식한다라는 금속 부식성. 그다음에 독성을 나타내는
MS DS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MS DS는

물질 안전 보건 자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러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는 화학 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기 위해서 유해 위험성 등 16가지의 항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자료를 MSD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MSDS는 위험물질을 취급할 때이 위험물질은 어떻게 취급해야 안전하게 취급한다라는 그런 안전과 관련된 안내서, 지침서이기 때문에 그러한 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은 이 MSDS를 반드시 잘 읽어보고 취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15번.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세미와 하림입니다. 세미와 하림. 그러면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1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다음에서 회사 대표가 도입하려는 통신 사무 자동화 시스템 가나로 오른 것은, 자, 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하니까 기관장이 가를 도입하여 부품과 자재의 출고, 그다음에 입고, 그다음에 수량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특정 수량 이하일 경우 자동으로 주문하는 발주죠. 발주가 연동되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시스템. 자, 부품과 자재의 출고, 그다음에 입고, 수량 등을 실시간 확인해서 자동으로 발주해 주는 시스템을 재고 관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나를 도입하면 각 부서의 문서 처리, 이메일, 일정 관리, 전자 결제 등을 전자화하여 사람이 직접 하는 수작업을 줄이고 사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는 사무 관리 시스템입니다. 사무 관리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다. 자, 그래서 가는 재고 관리 시스템, 나는 사무 관리 시스템.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재고 관리 시스템, 사무 관리 시스템. 자, 정비 관리 시스템이라는 건 각종 기계 또는 기관의 정비 기록을 유지 관리해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정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 정비 관리 시스템이고요. 정보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선박 안전 항해를 위한 뭐 항만 정보 또는 선박의 위치 정보 또는 선체 상태 정보 등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정보 관리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재고 관리 시스템과 사무 관리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1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다음 상황에서 학생들이 즐기고 있는 해양 레저의 종류로 오른 것은, 자, 우리 8명 모두 제대로 앉았지라고 학생 A가 물어보니까, 응, 근데 갑자기 파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대. 레저 활동해도 괜찮겠지? 그러니까, 나는 처음 하는데 보트가 흔들려서 무서워. 자, 선박 배를 이용하는 거죠. 자, 걱정 마. 콕스의 지시에 따라 다 같이 호흡을 맞추면 훨씬 안정될 거야. 콕스는 조정해서 노를 잡고 있는 사람의 타이밍을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사람을 콕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좋아.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노를 저으면 빨리 도착점에 도착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노를 맞춰서 8명이 젓는 거죠. 그래서 답은 조정입니다. 조정은 1에서 8명이 함께 탑승해서 노를 젓는데, 조정의 특징은 내가 바라보는 반대 방향으로 배가 갈수 있게끔 젓는 거죠. 뒤쪽으로 젓는 겁니다. 자, 윈드서핑은 바람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바람을 이용해서 보드 위에 세일, 작은 세일을 설치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바다에서 파도를 타는 게 윈드 서핑이고요. 자, 윈드 서핑보다 세일 요트. 자, 서핑은 보드지만 요트는 작은 배. 배에다가 세일을 설치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항해하는 게 세일 요트고요. 자, 수상 스키는 스키 모양의 두 개의 스키 모양을 발에 장착해서 보트에 견인돼서 수상위를 즐길 수 있는 게 수상스키고, 수상 자전거는 물 위에서 타는 자전거를 우리가 수상 자전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7번의 해양 레저는 조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1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다음에서 어촌계장이 발표한 해양 관광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 마을은 점점 관광객이 줄어들며 활기를 잃고 있습니다. 자, 바다에서의 갯벌 체험, 어업 체험을 하는 것은 우리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들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어촌의 전통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어촌 체험 관광에 대한 내용이죠. 어촌 체험 관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촌계장은 어촌 체험 관광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어촌 체험 관광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어촌 체험 관광을 직접 물어본다거나 또는 갯벌 체험이라든지 또는 후리꾸물 체험 또는 어업 안에서 그 어촌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 요소를 제시문으로 구성해서 어촌 체험 관광을 물어본다든지 또는 어촌 체험 관광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는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번은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1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자, 19번. 다음 기사에서 알수 있는 세모 산업의 특징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땡땡 산업은 해양 공간에 해상 부유 구조물을 설치하여 생산, 물류, 거주, 레저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장비나 설비를 건조하고 설치하는 산업이다. 자, 해양 공간에 해상 부유 구조물을 설치해서 생산, 물류, 거주, 레저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설비를 건조하는 걸 우리가 해양 플랜트라고 얘기하죠. 해양 플랜트. 해양 플랜트 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설비를 건조하고 설치하는 산업으로 기계공학과 정밀 소재, 디지털 설계 제어, 고부가 가치 기자재, 친환경 에너지 기술이 복합된 첨단 제조 산업이 해양 플랜트 산업이다. 자, 여기에 인공지능, 로봇 기술까지 접목되며 급속히 고도화되고 있다. 자, 이처럼 세모 산업은 해양 플랜트 산업은 수많은 기술자와 수천 개의 연관 산업이 관여되어 있어 국가 산업 생태계 전체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대한 허브라고 할수 있다. 자, 제시문에는 해양 플랜트 산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해양 플랜트 산업이 갖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해양 플랜트 산업의 특징은, 자, 시설, 공사, 계획에 변동성이 심하다. 변동성이 심하다. 자, 최초에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계획했는데, 중간에 워낙 장기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해양 플랜트를 발주한 업체에서 계속해서 요구사항이 바뀌게 되면 공사 계획이 변동될 수가 있다. 또한 발주 물량에 기복이 심하다. 무슨 얘기냐? 자, 해양 플랜트 산업이 어떨 때는 발주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 자, 제시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유기적으로 관련된 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내에서 기름을 뽑아내는

시추 작업도 우리가 해양 플랜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산업들이 활발해지고 또는 투자가 많아져서 시추해야 될 소요가 많다라고 하면 해양 원유를 시추하는 해양 플랜트의 발주 물량도 굉장히 늘어나겠죠. 그러나 세계의 경제가 침체되고 이러한 투자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발주 물량도 없게 됩니다. 거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발주 물량의 기복이 심한 것도 해양 플랜트의 산업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또한 계획에서 실행까지, 실제 해양 플랜트를 짓는 데까지 장시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오랫동안 걸린다라는 거죠. 하나의 해양 플랜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몇 년의 시간도 걸릴 수가 있다. 따라서 해양 플랜트는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 해양 플랜트 산업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제작 또는 설계에 표준화가 어렵다. 자, 우리가 선박을 만들 때는 조선 산업 같은 거는 표준화가 어렵다. 선박을 만들 때는 어떤 기본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LNG선의 멤브레인 방식은 크기만 달랐지 어떤 만드는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표준 설계에 따라서 제조하고, 마찬가지 컨테이너라든지, 그다음에 벌크선이라든지, 일반 화물선이라든지, 다 표준 설계에 의해서 설계가 된다라고 하면, 이 해양 플랜트는 발주하는 사람이 사용 목적에 따라서 또는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서 또는 이 해양 플랜트가 설치되는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제작과 설계의 표준화가 어렵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제시문에서도 알수 있듯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이 해양 플랜트 산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양 플랜트 산업의 특징을 다시 정리해 보면 시설 공사 계획의 변동성이 심하다. 그다음에 발주 물량의 기복이 심하다. 계획에서 실행까지 장시간이 수행되고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다. 그다음에 제작 설계의 표준화가 어렵다. 그다음에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게 해양 플랜트 산업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보기 선택지에서 우리 해양 플랜트 산업의 특징만을 고르게 되면, 자, 계획에서 실행까지 단기간이 소요된다. 계획에서 실행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장기간이 소요된다. 틀린 선택지가 되겠고요. 고도의 기술력과 안정성이 요구된다. 해양 플랜트는 고도의 기술력과 안정성이 요구된다. 자, 디귿. 해양 환경, 대상 자원의 다양성으로 인해 제작 설계에, 즉, 설치되는 환경이라든지 또는 자원에 따라서 또는 발주하는 산업의 특징 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서 제작 설계와 표준화가 어렵다라는 거죠. 쉽다가 아니고 어렵다. 자, 그러면 해양 플랜트 산업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은, 바르게 설명한 것은 니은 선택지 하나밖에 없네요. 니은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니은. 자,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2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다음에 나타난 비합성의 성격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MBTI 선호 지표별 특성만을 고려한다. 자,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우리가 MBTI라고 얘기를 하죠. 자, 먼저 우리 MBTI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BTI 선호 지표별 특성인데,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에 따라서 주의 초점이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에 따라서 외향형은 E라고 하고, 내향형은 I라고 구분을 하죠. 그래서 외향형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에너지를 외부에서 얻는 사람을 외향형.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가치

에너지를 두고 에너지를 내부에서 얻으면 내향형으로 구분하고요. 어떤 사물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사건에 대한 인식 기능이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감에 의존해서 실제 경험을 토대로 인식하는 것을 감각형, S라고 얘기를 하고요. 직관형은 영감에 의해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직관형, N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판단을 할 때,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사고형은 T라고 얘기를 하고, 감정형은 F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사고형, T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간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감정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활 양식이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에 따라서 판단형은 J, 인식형은 P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자, 목적을 가지고 계획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J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황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며 생활하는가, 즉,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변화를 주는 것, 이거 인식형으로 구분을 해서 P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BTI는 자, 요 조합을 따라서 16가지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를 가지고 성격을 16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구분할 수 있는 검사가 MBTI 검사입니다. 자, 앞으로 가서 우리 제시문을 보고 그러면 어떤 비학생의 MBTI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즐겨. 여기를 보면 우리가 내향형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I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I, 내향형. 자, 정보를 수집할 때는 직접 보고 경험한 사실에 집중한다. 자, 경험한 사실에 집중한다라는 걸 보면 S라고 할수 있겠죠. 감각형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자, 결정을 내릴 때는 감정보다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결정하려고 한다. 자, T죠, T. 사고형. 그다음에 일을 할때 미리 계획을 세우고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면 J형이죠. J형. 판단형. 판단형. 자, 그래서 B학생의 MBTI는 ISTJ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보기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직관형, 비학생에 대한 거니까 직관형으로 영감에 의존해 인식한다. 자, 직관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N이죠, N. N입니다, N. 그래서, ISTJ, N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틀린 선택지가 되겠고요. 내향형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가치를 둔다. I죠. 맞는 얘기고요. 자, 사고형으로 사실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T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I와 T가 B학생이 가지는 MBTI의 성격 유형이기 때문에 맞는 것은 니은과 디귿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니은과 디귿. 그러면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우리 이렇게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11번부터 20번까지 출제 평가 요소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수산식품 관리 제도 중에 해썹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식품 유통과 관련된 수산식품 관리 제도 중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수산물 이력제입니다. 수산물 이력제, 그다음에 해썹, 그다음에 코덱스. 국제식품규격이라고 하는 코덱스 이세 가지가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수산물 이력제가 시험에 가장 지금까지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12번은 3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계류시설 중에
부장교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는 뜰부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상자형 부리채를 물에 띄워서 거기에 선박을 접안시키는 계류시설을 부장교라고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13번은 3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형태, 공공 터미널인지, 그 다음에 전용 임대 터미널인지 두 가지의 운영 형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14번 3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전기선 할증 운임 중에 유가 변동에 따라서 선사가 화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유류 할증료, 그 다음에 지급받고자 하는 통화의 가치 하락에 대해서 하락한 만큼 선사가 화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할증 운임, 통화 할증료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15번 3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MSDS, 물질 안전 보건 자료라고 얘기했습니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16번 3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통신 사무 자동화 시스템 중에 재고 관리 시스템. 자, 선형품의 재고를 파악해서 부족하면 자동으로 발주해주는 시스템이 재고관리 시스템이라고 얘기했고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시스템이 사무관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7번 4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해양 레저의 종류의 중에 조종에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18번 4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해양 관광의 종류 중에 어촌 체험 관광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최근에 이 어촌 체험 관광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문항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9번 4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해양 플랜트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우리가 시험에 해양 플랜트가 나오게 되면 19번 문항처럼 해양 플랜트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본다거나 또는 해양 플랜트의 설치 형태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0번 4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MBTI 성격 유형 검사에 대해서 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2회 11번부터 20번까지 설명과 함께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3회 1번부터 10번까지 열 문항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안녕하세요. 이근상입니다. 저는 지금 KS아이디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로 제가 하는 일은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버즈가 세상에 등장했던 2016년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이 브랜드를 만들었던 주역인 팀 브라운은요, 뉴질랜드의 축구선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운동을 하면서 그 축구선수가 신는 로고가 크게 박힌 그 인조가죽 신발, 그게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친구인 조이 지울링거와 함께 뉴질랜드가 생산해낼 수 있는 좋은 친환경 재료들을 사용을 해서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가벼운 신발을 만들기로 합니다. 이 신발은 뉴질랜드의 양털과 또는 유칼립투스 나무 이런 천연 재료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버려진 페트병을 활용해서 운동화 끈을 만들고 사탕수수 폐기물로 밑창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친환경 브랜드라는 DNA를 장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친환경 철학은 환경이라는 화두를 함께 하고 싶은 수많은 소비자들,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테크 종사자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올버즈는 출시하고 나서 한 2년 만에 누적 100만 켤레를 판매를 하게 됐고요. 2021년에는 11월 달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첫날에만 주가가 공모가 대비 약 92.6%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가 최근에 정말 추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17억 달러 정도까지 올라갔던 기업 가치가 최근에는 약 8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거죠. 도대체 이 브랜드에는 어떤 일이 왜 일어난 걸까요? 성공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꽤 많은 브랜드들이 그 중간에 그 성공이 실패로 돌아서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한 이후에 더 성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브랜드를, 나를 성공하게 했던 그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잊게 되는 겁니다. 올버즈는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몇년 만에 전 세계 35개국에 진출을 했고, 현재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죠. 그리고 신발의 라인업을 넓히는 과정 속에서 제품을 의류로까지 확장을 시켰습니다. 사실 의류의 문제는 좀 다른데요. 신발에도 사용했던 친환경 소재를 그대로 의류에도 적용을 했던 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땀 흡수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을 할때 몹시 불편을 했고, 이게 땀에 젖어가지고 무거워지거나 몸에 딱 붙어야 되는 레깅스가 그 모양을, 디자인을 유지하기 힘들었던 거죠. 여기서부터 고객들의 불만이 상당히 커지고, 약 1,300만 달러를 비용을 들여서 할인 판매를 하고,

폐기하는 이런 악순환을 겪게 되었습니다. 올버즈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나? 그건 결국 뭐냐면 친환경 소재로 만든 가장 가볍고 편안한 신발이었거든요. 타겟의 범위를 넓히고 제품을 의류로까지 확장을 하고 그러는 와중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친환경 가벼운 신발이란 편안한 신발이란 이 본질에 더욱더 집중해서 그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들을 놓치고 지나갔던 거죠.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두 명의 CEO 중에 한 명이 그만두고 나머지 한 명이 안 되겠다. 다시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친환경 가장 가벼운 운동화라는 우리의 본질에 집중하자라고 해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브랜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나를 성공하게 만들었는가 이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이 한 길을 걸어가는 것, 즉 일관성이란 이야기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브랜드가 지켜야 될, 브랜드가 지녀야 할 일관성이라는 것은 항구에 그 자리에 그대로 정박해 있는 배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강에 배를 띄워서 그 강이 바다로 가는 과정에서 강물의 흐름이 바뀐다면 그 흐름에 맞추어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지만 그 방향성을 잃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일관성이라는 거죠. 조금 업력이 오래된 브랜드들이 갖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 존재감의 약화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소비자들의 욕구나 취향이 달라지고 있는데 또 거기다 기술까지 발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대안들이 시장에서 속속 등장을 함에 따라서 지금까지 내가 지켜왔던, 지녀왔던 제품이나 서비스의 역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백열전구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산업화 시대를 겪으면서는 밤새워 일하는 산업 현장 그리고 우리 가정 곳곳을 밝혀주었던 것이 이 바로 백열전구입니다. 그러던 백열전구가 환경의 문제 때문에 저탄소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결국은 전력을 잡아먹는 괴물로 바뀌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2014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백열전구의 생산과 수입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127년 만에 이 제품 자체 쓸모가 다한 거죠.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이미 이제 많은 백열전구 업체들이 다 문을 닫고 단 하나의 업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대구에 위치한 일광전구라는 브랜드인데요. 이때 일광전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일광전구는 백열전구를 포기하고 LED전구를 생산하기 시작했을까요? 이미 백열전구의 퇴출이 예상되던 2013년에 일광전구는 이 백열전구가 왜 퇴출되게 되었는가 그 주원인이 된 버려지는 95%의 열 에너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온기를 주는 빛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다시 리포지셔닝을 한 겁니다. 백열전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그대로 유지한 채 원래 가정용 조명으로 쓰였던 전구를 인테리어 소품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그런 젊은 세대들로부터 또는 인테리어가 필요한 어떤 자영업자들에게 꽤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일광전구의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요. 브랜드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브랜드가 그 자신의 기능이나 역할, 그 수명을 다했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무언가 새로움이 부족하다는 강박을 느꼈을 때 브랜드는 매번 새로운 선택을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기로에 놓이게 되죠. 이럴 때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나 방향성을 바꾸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를 새롭게 만드는 것. 이게 뭔가 브랜드를 새롭게 만들어서 거기에 동력을 불어넣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하지만 하루아침에 소비자들에게 인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이것이 너무 조금 더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앱솔루트라는 브랜드 네임과 차별화된 병 모양을 소재로 해서 미국의 도시 앱솔루트 시카고, 앱솔루트 뉴욕, 앱솔루트 휴스턴, 앱솔루트 LA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이제 나중에 글로벌로 펼치면서 앱솔루트 도쿄, 앱솔루트 서울이라는 이런 광고도 만들었었죠. 정말로 이게 1981년인가부터 아마 이런 광고를 계속 만들어 왔으니 아마도 수백 편이 될 겁니다. 만드는 사람도 지겨울 법한데 이런 비슷비슷한 레이아웃과 비슷비슷한 카피 이런 것들만 가지고 사실은 광고를 계속 캠페인을 이어갔던 거죠. 이런 것들이 쌓여져서 사실은 프리미엄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브랜드가 미국 시장에서 또전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고급 브랜드라는 인식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브랜드나 캠페인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새롭고 신선한 아이디어인 것이지 메시지를 새롭게 바꾸거나 브랜드의 방향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아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브랜딩은 사실은 엄청난 인내심을 요구하는 마라톤 같은 것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브랜딩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웠다라는 확신이 들었다면은 그거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규칙적으로 그리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원칙을 깨뜨리지 않고 일관성을 지키면서 앞으로 나가라. 그렇게 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어느 날 자기가 원하는 브랜드의 모습을 만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무엇이 당신을 성공하게 만들었는가를 잊지 말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근상입니다. 저는 지금 KS 아이디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로 제가 하는 일은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1984년 브로드웨이 극장가의 문을 연 스타라이트 데일리는 39년간 뉴요커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샌드위치 맛집으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 가게 주인이 누구냐면요, 한국인 이민자인 김정민 씨 부부였습니다. 김 사장님 부부는 39년 동안 꾸준히 가게를 운영해왔지만은 사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임대료, 인건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이제는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거는 이 가게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퍼지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문을 닫는 날 수많은 사람들이 가게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이날 가게를 찾은 사람들은 39년 동안 이 가게에서 샌드위치를 먹었던 주변 극장가의 배우 또 관객 이런 단골 손님들이었는데요. 집밥 같은 따뜻한 음식으로 우리를 먹여 살린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은퇴식을 여기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들이 성금을 모아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나 이제 어디 가서 밥 먹죠? 당신 덕분에 정말 내가 힘든 시절들을 여기서 이겨냈는데 너무 고마웠습니다. 건강하세요. 라고 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Fox News는

이 일을 보고 뉴욕시의 또 다른 상징적인 역사가 과거 속으로 사라졌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CBS 뉴욕 같은 경우는 스타데일리라이트의 사장님, 그분은 브로드웨이에서 또 다른 히트작을 만들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동네에 있는 작은 샌드위치 가게 하나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특히 브로드웨이 그 전체가 이렇게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스타라이트 델리라는 브랜드는 이 지역 커뮤니티에서 살아가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그 일원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가게를 운영했던 김 사장님한테는 한 가지 운영 원칙이 있었는데요. 고객에게 샌드위치를 판다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나의 친구들을 먹인다라는 생각으로 샌드위치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샌드위치도 더 정성을 들여서 만들게 되고 또 그렇게 정성 들여서 만든 샌드위치를 매개체로 해서 주민들과 더 가까워졌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단골손님이 오면은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먹는 메뉴를 알아서 준비를 해주고요. 40년간 매일 찾아왔던 손님에게는 추수감사절에 칠면조리를 직접 만들어서 선물하기도 하고 또 정말 어려워진 사람들, 해고를 당하거나 또는 월급을 받지 못해서 생활이 어려운 손님들에게는 샌드위치와 수프를 무료로 포장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스타라이트 델리를 운영했던 사장님의 인터뷰 속에 상당히 기억에 남는 답변이 있는데요. 리포터가 단골 손님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나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모든 손님이 나에게는 빅스타, 유명한 스타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분이 가게를 운영하는 원칙이 아주 잘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손님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도 지속적으로 애정을 쏟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사실 뉴욕에 노숙자가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그분들에게 커피와 샌드위치를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고 또 날씨가 무척 춥거나 더운 날에는 식당의 자리를 그런 노숙자들에게 내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분과 관련된 기사와 소셜미디어 등의 그 댓글에는 이분들에 대한 추억과 찬사가 지금도 아직 계속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 동네를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는 몇몇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재밌게 본 사례 중에 하나가 핸드픽트 호텔입니다. 2016년에 문을 연 이 작은 호텔은 세계적인 트렌드 매거진 모노클 그 잡지가 선정하는 전 세계 탑 100 호텔에 선정된 유일한 국내 호텔입니다. 그래서 이 호텔에는요 다른 호텔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특이한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호텔이라고 하면은 교통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조금 명소들이 많이 몰려있고 아니면 도심 중심가에 교통이 편하게 이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핸드픽트 호텔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 호텔은 강남, 홍대, 압구정 같은 어떤 그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 이곳이 아니라 정말 주거지역, 상도동에 지어졌습니다. 이 호텔의 로비가 1층이 아니라 9층에 있는데요. 1층 로비에 만약에 사람들이 북적이게 되면은 지역 주민들이 이곳에 마음 편하게 들어오는 것도 꺼려지고 뭔가 민폐가 될까 하는 우려 때문에 9층으로 로비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로비가 9층에 있는 덕분에요. 로비에 올라가면 정말 특이하게 멋진 풍광이 아니라 오래된 주택들이 다닥다닥 모여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상도동의 전경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서부터 아, 동네 호텔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보통 호텔에는 그 투숙객들이 자기 객실 밖에서 좀 휴식을 취하거나 또는 업무를 볼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놓지 않습니까? 보통 호텔 로비나 호텔 내 카페 같은 공간들이 그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외부인들이 출입이 좀 힘들죠. 그래서 투숙객들에겐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호텔이 지역에 스며들어서 뭔가 동네의 일원이 된다는 이런 느낌을 주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핸드픽트 호텔의 경우에는 호텔에 투숙하지 않는 지역 주민들도 되게 마음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바로 지하 1층에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어서 이 동네 사람들이 편하게 와가지고 언제든지 여기서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고 갈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 상도동의 경우에는 어린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들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또 1층을 보면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여기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브랜드가 오래된 동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그 동네와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덕분에 호텔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아마 반 가까이가 지역 주민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집을 오랫동안 수리하는 경우에 집을 수리하는 시간 동안 이 핸드픽트 호텔에 들어와서 장기간 투숙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 이외에 나머지 한반 정도는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많은데요. 서울 도심에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서울의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는 주거 공간에서의 따뜻한 모습들을 보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찾았던 외국인들도 좋은 인상을 받고 돌아가고 결국은 이 호텔 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의 사례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브랜드는 사실은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브랜드 시티즌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브랜드 시티즌십을 가진다라는 것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관계를 뛰어넘어서 서로에게 상호간의 의미가 되는 공생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큰 브랜드들이 우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우리가 CSR이라고 하죠. 그 이름 아래서 하고 있는 활동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부터는 큰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기업이, 그 브랜드가 나와 같은 커뮤니티에서 함께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지 못하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내 브랜드가 이 지역, 이 사회의 일원이 될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는 브랜드가 성공할 수 있다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네, 2027 수능완성 농업 기초기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은 이제 2회의 문제 20문항을 함께 풀어보겠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볼까요? 우리 그 1회의 1번 문항도 비슷했죠. 어떤 공구를 사용했는지.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사용한 공구를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여기 제시문을 보고 어떤 공구를 사용했는지 그 사용한 공구를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순서대로 배열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겠으나 특히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끌, 줄, 쇠톱, 전동 드라이버 이런 게 좀 생소할 수 있죠. 네, 뭐 전동 드라이버야 좀 쓰는 데가 많기 때문에 드라이버예요. 나사모 조이는 거 대신에 이제 사람이 직접 조이는 게 아니고 전동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사못을 조이고 풀고 하죠. 자, 쇠톱, 톱은 톱인데 뭘 자르는 거예요? 쇠를 자르는 거겠죠. 쇠톱. 줄, 줄은 금공구입니다. 금공구, 금속을 그 금속에 이용되는 공구인데 거스름이나 뭐 좀 거스름 같은 걸 갈아낼 때 쓰는 게 줄이에요. 끌은 이 앞쪽이 뾰족하게 돼서 칼날처럼 그래서 목공구입니다. 나무를 좀 파내거나 할 때 사용하는 거. 끌, 목공구, 나무 파낼 때 사용하는 거. 끌, 금속을 좀 갈아내는 거예요. 우리 손톱 까는 거 있죠, 손톱.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처럼 갈아내 주는 거예요. 쇠톱, 쇠 자르는 톱이죠. 전동 드라이버, 어디에서는 나사못을 풀거나 조일 때 사용하는 공구가 되겠습니다. 자, 제시문 볼까요? 자, 학생 A는 공중 작업 시 높은 데서 작업할 때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다리에 알루미늄 재질의 발판을 부착시키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에 용도에 맞는 공구를 준비한 후 마름질 선을 따라 알루미늄 판을 잘랐고 자른 부위에 돌기를 매끄럽게 다듬었고 사다리와 발판을 부착시키고 나사못으로 고정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알루미늄 재질의 발판을 붙이는 이런 거인 그러니까 이런 뭐 발판이 있었는데 여기 위에다가 알루미늄 발판을 하나 좀 덧댄 거죠. 그래서 이 알루미늄을 자른 후에 잘랐으니까 좀 날카로운 데가 있겠죠. 그 날카로운 데를 그 돌기를 매끄럽게 다듬었어. 금속을 다듬었어. 그리고 이걸 여기에 나사못으로 고정을 시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끌은 어디에 사용한다고 그랬죠? 끌은 나무 구멍을 낼 때나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좀 그런 작업이 안 들어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끌은 사용하지 않았고 줄, 금속을 부드럽게 다듬을 때 우리 손톱 다듬을 때처럼 그거하고 비슷해요. 손톱이 갈리지만 끌은 쇠를 그렇게 갈아내는 거예요. 근데 마름질 선을 따라 알루미늄 핀을 잘랐는데 자른 부위에 돌기를 매끄럽게 다듬었으니까 줄은 사용을 했네. 마름질 선을 따라 이 알루미늄 판을 잘랐어요. 뭘로 잘랐을까? 쇠톱으로 잘랐겠지. 쇠톱으로 자르고 자른 단면이 날카로워서 줄로 갈아냈고 사다리와 발판을 부착시키고 나사못으로 고정을 했어. 나사를 돌려서 그러니까 전동 드라이버 사용을 했겠네. 그렇죠. 니은 디귿 리을로 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자, 지금 공구를 잘 모르면 이거 보면서 알아나요. 나무에 사용하는 거예요. 나무 홈팔 때 금속 갈아낼 때 사용하는 거예요. 금속 자를 때 전동 드라이버는 금속에도 사용하고 목공에도 사용해요. 나사못을 풀거나 조일 때 사용하는 게 전동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항 보죠. 다음 사례에서 기존 재배 방식과 비교한 변경된

수경재배 방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수경재배. 자, 수경재배는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순수 수경과 배수경. 일단 흙을 사용하지 않았어. 흙을 사용하지 않고 양액으로 키우는데 순수한 양액으로만 사용하는 담액, 박막, 분무. 그리고 고형 배지경을 사용하는 폴라이트. 고형 배지를 뭘로 사용했느냐? 폴라이트로 사용했느냐? 아니면 안면을 사용했느냐? 아니면 혼합된 배지를 사용했느냐? 두 가지 이상의 배지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순수 수경, 배지경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서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순수 수경, 요게 잘 나오죠. 순수 수경은 크게 양액에 푹 담궈서 뿌리 전체가 양액에 담궈져 있는 담액 수경. 그리고 뿌리가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 박막 수경. 그리고 뿌리가 공기 중에 완전 노출이 되어서 어느 시간대에 양액을 스프레이로 분무해주는 분무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나왔던 문항이 어떤 게 있느냐. 원래는 이 상태로 하다가 이렇게 바꿨어. 이렇게 바꿨어. 이랬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효과. 이런 문항이 있었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바꿨을 때 효과. 이렇게 물어보는 거. 문제가 아니고 이제 각각의 특징이 뭐냐면 그 양액이 어느 정도나 잠겨 있느냐. 담액은 다 잠겨 있어. 뿌리가 다 잠겨 있어. 박막 수경은 어느 정도 뿌리가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어. 분무경은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산소는 이쪽으로 갈수록 산소를 훨씬 더잘 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만약에 정전이 되게 되면 뿌리가 그대로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빨리 말라서 큰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얘는 어느 정도 물속에, 양액 속에 계속 담궈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어요. 이런 지금까지 그런 식의 문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지시는 보면 농업인 A씨는 기존 배드에 양액을 채워 뿌리까지 완전히 담궜대. 뿌리까지 완전히 담궜으니까 어디에 속한다? 담액 수경에 속한다. 그렇죠? 자, 담액 수경 방식에서 농촌진흥청에서 새로 추천한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했어요. 그림과 같이 밀물과 썰물 수경재배 방식으로 밀물과 썰물 물이 있고 없고 변경했어요. 이 방식은 밀물이 들어오는 시기에 일정 간격으로 펌프를 이용해서 코코넛 껍질이 채워진, 아, 지금 이게 코코넛 껍질이네. 코코넛 껍질이 이렇게 채워진 배드에 양액을 충분히 공급해. 아, 여기 지금 이게 양액인데, 양액을 충분히 공급해. 그러면 물이 이쪽으로 가서 다시 떨어지네요. 양액을 충분히 공급하고 반대로 썰물이 나가는 시기에는 배양액이 완전히 빠져나와 양액 재정도로 배제되는 형태입니다. 양액이 어떻게 순환되고 있네요, 이렇게. 여기도 물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네요. 그렇죠. 이제 박막으로 좀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담액에서 박막으로 좀 변경이 됐어. 이랬을 때 지금 이런 현상, 여기에 대한 설명 봅시다. 산소 공급 장치가 필요하다. 완전히 뿌리가 물속에 담궈져 있으면 이때 용존 성소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소 공급 장치가 필요한데 이때는 물이 빠질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산소 장치가 오히려 덜 필요하죠. 자, 고형 배지경. 뭐예요? 지금 코코넛 껍질로 되어 있어. 고형 배지경 맞습니다. 배지경 한 종류이고. 비순환식이다. 양액이 어떻게 되고 지금 순환이 되고 있죠. 뿌리의 수분 보유 능력이 높다는데 뿌리가 완전히 지금 잠겨져 있을 때가 수분 보유 능력이 높지. 이건 뿌리에 수분이 없을 때도 있죠. 틀린 내용이 되겠고. 정전이 되면 펌프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정전시 근권 온도 변화가 적다. 공기 중에 있는 흙이 온도 변화가 빠를지, 물이 온도 변화가 빠를지, 어느 게 온도 변화가 빠를 게 있어요? 흙이 훨씬 빠르지. 물이 온도 변화가 적습니다. 그런데 담액은 온도 변화가 적은데, 박막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양액에다 빠지고 나오면 흙은 온도 변화가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담액에서 박막으로 바뀌었어. 그때에 대한 설명을 찾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항 보죠.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실습한 결과에 나타난 종자의 발화, 율과 발화 세가 가장 높은 종자로 오른 것은 단 발화 예정일은 5일로 한다. 이 발화율, 발화세를 구하는 문제가 모의고사에는 출제된 적이 있는데 수능에서는 못본것 같아요, 선생님. 자, 일단 발화율이 뭐고 발화세가 뭔지. 발화율은 총 사용된 종자수에서 몇 개나 발화했느냐. 10개를 파종했더니 9개가 발화가 됐다. 이건 발화율이 90%. 그죠? 5개가 발화가 됐다. 발화율이 50%. 자, 발화세는 같은데, 같아. 사용된 총 종자수에서 발화한 총 종자수인데, 예정일수네. 며칠까지 예정일수네 발화한 종자수예요. 자, 그러니까, 3번 문,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발화 예정일이 5일이야. 5일. 5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발화세를 할 때는 5일까지만 계산하면 돼요. 발화율은 10일까지 다 계산하면 되고. 볼까요? A그룹 보겠습니다. 5일까지 보면, 이렇게 되면 10, 20, 30, 그러니까 한40 정도 되고, B그룹은 20개, 30개, 한 35개 정도 되네요. C그룹은, 이게 20개, 30, 31개 정도 되네요. 자, 6일부터 10일까지 봅시다. A그룹은 4일 1이니까 4개. 그리고 여기는 12개나 12개, 여기는 6, 3, 1, 그러니까 13개 정도 되겠네. 일단 그럼 발화세가 가장 높은 거. 발화세는 5일까지 어떤 게 가장 많이 발화를 했느냐. 5일까지 가장 많이 발화된 건 발화세는 A그룹이 발화세가 가장 세네. 그러니까 발화세는 A그룹이 가장 높아요. 발화율은 10일까지 해서 가장 많이 발화된 거예요. 여기는 44개, A는. B는 35니까 47개인가요? 47개. C그룹은 44개네. 발화율은 B가 가장 높네요, B가. 그래서 발화율이 가장 높은 건 50개를 치상을 했어. 50개 중에 47개가 발화한 발화율은 B그룹이 가장 높고, 발화세, 5일까지 발화된 발화수죠. 5일까지는 A그룹이 40개, B그룹 35개, C그룹 31개에서 발화세는 A그룹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개념만 알면 되는 거예요. A, B, C 세 개의 그룹으로 50개씩을 했는데 발화율은 50개 중에 몇 개? 이건 시간하고 관련이 없어요. 몇 개가 발화를 했느냐? 그게 발화율. 발화세는 예정일까지 발화된. 근데 예정일이 5일이었어. 5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되죠. 그러니까 발화세는 A가 가장 높고 발화율은 B그룹이 가장 높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항 보죠. 자, 다음 사례에서 귀농인 A씨가 변경한 과수원의 토양 관리 방법에 대한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과수원의 토양 관리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물론 이제 등고선법도 있곤 하는데, 등고선법은 잘 출제가 되지 않고, 주로 이제 여기에서 출제가 됩니다. 과수원이니까 수목이 있을 거예요. 과수, 나무. 그렇죠? 사과 나무가 있겠고, 배 나무가 있겠고, 복숭아 나무가 있겠고. 근데 그 나무의 밑을 어떻게, 밑에 있는 바닥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청경법, 청경 깨끗해요. 풀을 메거나 제초제를 사용해서 풀이 자라지 못하도록. 나무 밑에 흙이 그냥 뭐 그냥 흙만 있어, 흙만. 흙만 있어, 깔끔한 거지. 뭐 해충이나 이런 게 잠복 장소가 전혀 없는 거죠. 청경법. 자, 두 번째 부초법. 풀이 위에 있어요, 풀이. 볕집이나 건초, 왕개 등으로 토양 표면을 피복해라. 그러니까 볕집, 건초, 왕개 등으로 그냥 그 토양 위에다 놔둬. 부초법. 초생법. 풀을 키워. 풀이나 목초를 재배하거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풀, 잡초라고 그러죠. 잡초를 그냥 그대로 키워서 놔두는

청경법 깨끗하게 하는 거.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부처법 무언가를 깔아놔. 왕겨가 됐던 볏짚이 됐던 깔아놔. 초생법 풀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풀을 키우는 방법. 이렇게 크게 청경, 부처, 초생법, 과수원, 토양관리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귀농인 A씨는 몇해 전에 야산을 깨끗하게 개간한 후에 배나무를 심었네요. 배나무를. 그리고 배나무 이외의 식물은 어떻게 모두 제거하기 위해 김매기와 화염 불로 태웠어요. 그리고 농약 살포 등을 이용해서 잡초 없이 과수원 토양을 어떻게 깨끗하게 청정하게 초생법이 아니고 청정법, 청경법으로 관리를 했어. 그런데 그러나 올해는 많은 강우가 예상이 돼요. 비가 많이 올 것이라고 예상이 돼. 그런 뉴스를 접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해서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한 방법으로 변경했어요. A씨가 변경한 과수원 토양관리 방법에 대한 효과예요. 변경해서 과수 사이에 자운형. 식물 전공이 아닌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운형 콩과 목초입니다. 콩과 목초 자운형을 심은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경운해서 땅을 뒤집어 엎어서 과수원을 관리하고 있대요. 즉 예전에는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배나무 밑에 아무것도 없었어. 풀을 다 죽여서 깔끔하게 청경법으로 토양 관리를 하다가 올해는 비가 많이 온다 그래. 그래서 거기다 뭘 심었어? 자운형을 심었어. 그러니까 뭔가 풀을 심은 거지. 근데 무언가 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자운형. 콩과 목초에는 뭐가 있다? 콩과 식물에는 뿌리에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그 뿌리옥 박테리아는 공기종에 있는 질소를 잡아다가 고정하는 역할을 하죠. 고정하는 역할을 해. 그러니까 토양의 질소 비료를 공급하는 효과를 내요. 그러니까 땅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자운형을 어떻게 나중에 그냥 경운한다잖아. 경운해서 자연적인 비료를 사용을 한다잖아요. 그렇죠? 청경법으로 했는데 초생법으로 바꿨어. 근데 초생법에 사용되는 게 콩과 작물이야. 그러니까 땅이 더 비옥하게 될수 있습니다. 자. 기억, 토양 유실이 감소한다. 아무것도 없는데 흙만 있는데 비가 떨어지면 빗물에 따라서 고랑이 생길 거고 고랑이 따라서 흙이 녹아서 빗물하고 같이 식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식물을 심어 놓으면 뿌리가 흙을 잡고 있기 때문에 토양 유실이 아무래도 청경법보다는 유실이 적죠. 토양의 지력이 높아진다. 자운형을 심, 콩과목초를 심었기 때문에 공기중에 있는 질소를 땅에 영양분으로 줄수 있기 때문에 지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병해충의 잠복소가 줄어든다. 아무래도 풀이 있으면 해충의 잠복소는 늘어나게 되겠죠. 깔끔하면 잠복소가 없어도 풀이 있으면 잠복소는 오히려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으로 된 4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항 볼까요? 자, 다음 사례에서 가다에 들어갈 작물의 형태적 특징이에요. 형태적 특징. 1회에서도 나왔습니다. 작물의 분류. 작물의 분류가 나오고 형태의 특징이 거의 같은 맥락의 문항입니다. 여기도 이 자주 나오는 문항이긴 한데 이 작물들에 대한 형태적 특징을 알고 있어야 돼. 제시문에서 골라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나온데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높은 쪽에 속하는 그런 문항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신 작물의 형태적 특징이나 작물의 분류나 나올 수 있는 작물이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그 작물은 알고 가는 게 좋죠. 우리 그 2강 예선가 보면 화분과 작물 그리고 그몇 개의 작물을 나누는 게 있죠. 밭과 작물 이렇게 해서 그 작물 4개인가 5개인가 될 건데 그 부분을 외우고 지나가면 외워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학생 A는 과제 2서를 위해서 재배 작물을 선정하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4가지의 작물이네요. 4가지의 작물 중에서 고민을 했나 봐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흐름도에 따라서 정리를 했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별을 선정하게 됐네. 별을. 자, 보겠습니다. 주어진 네 가지의 작물, 벼, 밀, 옥수수, 배추. 자, 이 작물 중에 세계 3대 식량 작물이 아닌 건 뭐예요? 아닌 건. 아닌 건 배추. 배추. 그렇죠. 자, 고온성 작물이 아닌 것. 벼, 밀, 옥수수 중에 한여름에 자라는 게 아닌 것. 밀이네, 밀. 그렇죠. 그 다음에 뇌습성 작물이 아닌 것. 밭에 사는 작물. 벼하고 옥수수 중에 밭에 사는 것. 옥수수. 그리고 벼가 이렇게 왔네요. 가는 배추, 나는 밀, 다는 옥수수가 되겠습니다. 자, 가의 뿌리는, 가가 뭐라고요? 배추야. 배추는 쌍떡잎 식물이죠. 수염 뿌리 형태다. 수염 뿌리는 외떡잎 식물이죠. 외떡잎 식물.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형태적 특징을 할때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의 차이, 관다발이 규칙적이냐, 불규칙적이냐, 아니면 잎맥이 나란히 맥이냐, 그래서 그물맥이냐, 이렇게 수염 뿌리가 주근이 있느냐, 아니면 수염 뿌리냐, 이것만 알고 있어도 보기 몇 개는 걸러낼 수가 있어요. 자, 관다발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규칙적이니까 쌍떡잎 식물이란 말이야. 나는 밀이야. 밀은 화분과 작물이죠. 얘는 외떡잎 식물이지. 틀린 내용이네. 다는 꽃의 암술과 수술이 함께 있는 양성화이다. 암술과 수술. 다가 뭐예요? 다. 다가 옥수수네. 옥수수는 수술이 위에 있고 암술이 밑에 있죠. 그래서 수술이 떨어지면서 수정이 돼서 옥수수가 열리는 거고, 수술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화 아니고 단성화죠. 단성화. 단성화. 자, 4번은 가와 나는 배추와 밀은 유배유 정제이다. 무배유 정제가 몇개 있어요? 박과, 배춧과, 콩과, 박백콩. 여기 무배유죠. 그러니까 배추가 무배유 정제. 틀린 내용입니다. 나와 다의 인맥은 나란히 맥이다. 나란히 맥이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외떡잎 식물이다. 외떡잎 식물. 나가 뭐죠? 밀. 다가 뭐죠? 옥수수. 밀과 옥수수는 화분과. 그렇죠? 나란히 맥, 외떡잎 식물.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복잡한 문제. 복잡한 문제. 그렇죠? 벼, 밀, 옥수수, 배추 각각의 특징을 다 알아야 되고, 외떡잎 식물인지 쌍떡잎 식물인지 알아야 되고, 외떡잎 식물의 특징, 그리고 쌍떡잎 식물의 특징을 모두 알아야 풀수 있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외떡잎 식물과 쌍떡잎 식물 비교. 이것만 알아도 분류 문제에서 선택지 몇 개를 제외할 수 있어요. 제거할 수 있어. 일단, 쌍떡잎과 외떡잎이기 때문에 떡잎의 개수는 한 장이냐, 두 장이냐. 그렇죠? 관다발은 쌍떡잎 식물. 규칙적, 외떡잎 식물 불규칙적, 나이테 형성층이 있으니까 나이테가 있어요. 쌍떡잎 식물은 외떡잎 식물 없어요. 벼에 나이테가 있나요? 대나무에 있나? 없어. 잎맥은 쌍떡잎 식물은 그물맥, 외떡잎 식물은 나란히 맥. 벼, 밀, 보리, 옥수수 다 외떡잎이죠. 뿌리를 보면 쌍떡잎 식물 고든 뿌리인데 외떡잎 식물은 수염 뿌리, 수염 뿌리. 이 특징은 꼭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알수 있는 가축의 형태적 특징이네. 형태적 특징, 뭐 형태적 분류, 이게 식물에서는 어려운데 동물에서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 동물에서 가축하면 나올 수 있는 게세 개예요, 세 개. 우리 교육 과정에 나오는 게세 개이기 때문에. 닭, 돼지, 소. 그리고 동물. 반려동물에서 나온 게 개. 크게 이렇게 네 가지 나와요. 네 가지. 닭, 돼지, 소, 가축. 그리고 반려동물 하면 개. 크게 이렇게 네 가지. 근데 여기 나오는 가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개는 뺍시다. 반려견은 빼고. 닭 아니면 돼지 아니면 소예요. 자, 삼국유사 사건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신라를 구구탁예설라라고 불렀다는데 구구탁은 이 가죽을 뜻하고,

예설라라는 귀하다는 뜻으로 귀하다는 뜻입니다. 즉, 신라는 이 가축을 귀히 여기는 나라로, 귀히 여기는 나라로 관에 관 모자, 관에 깃을 꽂아 장식을 해. 깃이 뭐예요? 깃, 털, 털.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런 털이 아니고 깃털 얘기하죠. 그래서 조우관, 새의 털관, 조미관, 새 꼬리, 꼬리 밑자, 조미관이라고 했어요. 신라의 기말지 탄생신화에 이 가축이 등장해요. 탄생신화에. 여기에서 계림 있네, 계림. 계림. 계자가 무슨 계자예요? 무슨 계자? 닭계자겠죠, 닭계자. 국화가 파생되기도 한 것으로 보아. 이 가축을 나라의 상징 동물인 국수급으로 신성시했어요. 또한 고구려 사신도와 백제 금동대학로 주작도에 유달리 벼, 닭돼지 소중히 벼이 있는 게 뭐고, 꼬리가 길고 날개가 있네. 날개. 뭔지 알겠죠? 지금 닭에 대한 내용이죠. 닭. 그러니까 이문왕도 식물의 그 형태적 분류랑 비슷하긴 한데, 이건 닭, 돼지, 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자, 닭에 대한 형태의 특징 봅시다. 방광. 방광. 당연히 있을 것 같지만 없어요. 총배설강으로 되어 있지. 총배설강으로. 송곳니. 부리가 있어서 치아가 없습니다. 모래주머니. 근위가 있습니다. 근위가 있습니다. 치아가 없기 때문에 근위가 그 역할을 하죠. 발굽이 둘로 갈라져 있다. 발굽이 없죠. 발가락이 있지. 자, 유방. 육으로 나누어진 닭은 난생입니다. 젖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우와 유방이 있을 턱이 없죠. 그래서 6번 달걀 형태적 특징 모래주머니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닭은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 이가 없어요. 이가. 치아가 없지, 닭은. 이빨이 없어. 대신 뭐가 있어? 부리가 있어. 부리하고 부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치아를 가지고 있는 게 있나 싶네요. 하여튼 닭돼지 소중에는 없어요. 부리가 있으면 치아가 없고, 치아가 있으면 부리가 없고. 뼈 있는 기실이 있습니다. 기실.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 있는 공간. 최대한 몸을 가볍게 날아다니는 조류기 때문에 기실이 있고. 방광이 따로 없어요. 포유류는 소변과 대변이 나누어지지만 닭은 총배설강이라고 그래서 소변과 대변을 함께 배출하는 시스템, 네, 그런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걀 몸은 머리, 몸통, 날개 꼬리, 다리 등으로 나눌 수 있고, 피부에 땀샘이 없어요. 땀샘이 없어. 꼬리 끝부분에만 기름샘이 있어. 땀샘이 없어서 체온을 발산하기에 굉장히 좋지 않은 신체 구조인데, 닭털 점퍼를 입고 있어. 그러니까 닭은 겨울보다 여름이 취약해요. 여름이 취약해요. 자, 닭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항보죠. 다음 기사에서 알수 있는 생장 조절 물질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 생장 조절 물질 우리 5개 공부할 거예요. 1회에 나왔던 거죠. 한번 더 봅시다. 생장 조절 물질, 식물 호르몬이라고 돼요. 많아요. 이거보다 많아. 그런데 감사하게도 5개만 나와 있어. 5개만 하면 돼요. 교과서 연계 교재 통틀어 봐야 5개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촉진하는 거, 옥신, 에틸렌, 지베릴린, 시토키닌. 옥신은 굵강성이죠. 밝은 촉진하고 접붙이기에서 활짝 촉진하고 개화 촉진하고 과실 굵어지는 거, 과실 비대 및 성숙 촉진하고 가지의 굵곡 유도하고 단위 결과 유도해요. 제초제로도 이용합니다. 에틸렌 5개의 생장 조절제 중에 유일하게 기체로 된 생장 조절제입니다. 성숙을 촉진합니다. 노화를 촉진해. 파란색 고추가 빨간색이 됐어. 노화를 촉진해요. 감이, 딱딱한 감이 홍시가 됐어. 노화를 촉진해. 그러니까 에틸렌을 많이 발생하는 작물 중에 하나가 사과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지금까지 나왔던 제시문 중에 보면 사과를 놓았더니 어떤 과일이 확 익어버렸어.

어떤 것 때문이냐? 애틀린 때문이죠. 성수. 성수. 자, 지베렐린. 그 포도, 씨 없는 포도를 만드는 대표적인 호르몬제죠. 발화촉진, 휴먼타파, 화석유도, 개화촉진, 경협, 신장촉진, 단위결과유도. 여기도 단위결과가 있고, 여기도 단위결과가 있네. 옥시니의 대표적인 게 토마토톤. 토마토톤. 지베렐린의 대표적인 작물이 포도. 자, 시토키닌. 세포 분열 촉진합니다. 휴먼타파하고 식물도가 억제합니다. 엡시스산, 아부시스산, ABA라고 불리는 엡시스산, ABA, 뭔가를 억제를 해요. 휴면을 유도하고, 노화 및 낙엽 촉진하고, 줄기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생장조절제, 다른 말로 식물 호르몬이요. 호르몬. 자, 여기서 알수 있는 생장조정물질 봅시다. 포도를 까먹을 때, 포도를 먹을 때, 씨는 정말 성가셔. 자, 씨를 실제 삼키기도 하지만 입속에서 씨를 골라 뱉어버린 것이 보통이에요. 그래서 안심하고 그냥 먹을 수 있는 어떤 씨 없는 과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나 한번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있어. 씨 없는 포도 있죠? 씨 없는 포도 있죠? 씨 없는 포도가 이제는 흔해졌습니다. 씨 없는 포도는 일단 씨 없는 포도 하면 그냥 우리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씨 없는 포도 나오면 아 얘구나 지베렐린이구나 생각합니다. 지베렐린 이 생장 조절 물질 처리로 단위 결실을 유도해서 생겼어요. 이 생장 조절 물질은 벼에서 키다리병을 유발하는 곰팡이에서 생산되는 물질 뭐 지베렐린입니다. 지베렐린 여기에 나오는 건 지베렐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숙성, 노화를 촉진하는 거 뭡니까? 에틸렌이죠, 에틸렌. 에틸렌. 우린 지금 지베렐린 역할을 찾아보면 됩니다. 자, 굴광성. 빛이 있는 곳 쪽으로 식물이 굽어서 자라는 현상. 굴광성을 유도하는 거. 옥신이죠, 옥신. 정화우세 촉진. 아, 이게 이제 식물을 전공하는 친구들이 보면 정화우세. 위로 끝난 얘기죠. 위로 새로운 싹이 나와서 촉진하는 거. 그리고 엽까지 나오는 거, 애과라 그러는데, 그 새싹이 위쪽으로 오느냐, 옆쪽에 나타나느냐, 이건데, 정화우세 촉진하는 거, 옥신. 줄기 신장 유도, 줄기 신장 촉진하는 거, 이게 지베렐린. 기공 개폐 조절하는 물질, APA. 그렇죠. 기공 개폐 조절하는 거, APA하고 칼륨 양이온. 그래서 7번. 지베렐린을 이용한 사례? 지베렐린의 효과, 기능으로는 줄기신장 촉진으로 이어진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다음 8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은 학생 A의 형성평가지의 일부입니다. 답안란 기억에서 미음. 기억, 미음, 디귿, 리을, 미음. 그래서 옳지 않은 것 부정형이네요. 부정형. 자,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작물의 생태적 분류에 대해 답안란에 서술하시오. 자, 이 작물은 세계 3대 작물. 세계 3대 작물 하면 뭐예요? 쌀, 벼. 그렇죠? 그다음에 밀, 옥수수. 쌀, 밀, 옥수수가 3대예요. 4대까지가 뭐죠? 감자입니다. 감자. 근데 3대 작물이니까 벼, 밀, 옥수수, 다 화분과 작물이네요. 하나로 인디카종과 자포니카종 두 가지. 인디카종과 자포니카종 두 가지. 옥수수 인디카종, 자포니카종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죠. 밀의 인디카종, 자포니카종 못 들어봤죠. 이거 지금 벼 얘기하는 거죠. 쌀. 쌀. 인디카종. 찰기가 없고 길쭉길쭉한 거. 보통 동남아에서 먹는 쌀, 안남이라고 그러는 거. 자포니카종, 자포니카 이제 일본종, 일본에서 유래된 건 아니고 우리가 먹는 쌀을 자포니카종이라고 그러죠. 찰기가 많은 것들, 좀 작고 둥글둥글하고 찰기가 많은 걸 자포니카종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거 말고도 원종으로 가면 벼의 원종으로 가면 아프리카종도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게 동남아시아의 인디카종, 그리고 한국, 일본, 또 중국, 전 중국은 말고요. 중국도 이제 위쪽에서 많이 먹는 자포니카종, 이렇게 두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자바니카종이 아프리카종이죠. 세 가지 아종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밀로스 함량이 높은 품종을 개발해서 국수로도 이용하고 있답니다. 여기에 나온 것보다 벼다, 벼. 자, 벼. 대표적인 식량 작물이에요. 대표적인 식량 작물. 미국류, 화본과, 벼과, 화본과 주형 작물입니다. 주형 작물. 기억하죠? 작물을 크게 주형, 여러 가지 가지가 나와서 하나의 포기를 이루는 주형 작물과 땅을 기어다니는 포복형 작물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 거기에서 벼, 밀, 보리는 포기를 이루는 주형 작물입니다. 고온성이에요, 한여름. 단일성이에요. 해가 짧아지면 꽃이 핍니다. 뇌 습성, 물을 굉장히 좋아하죠. 논에서 지배를 하죠. 뇌 산성, 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는 작물입니다. 학명은 오리자 사티바. 선생님 보통 얘기할 때, 학명까지는 외우지 말자. 학명까지 필요 있느냐? 필요 없다. 근데, 그래도 너무 기초 기술을 듣는 학생이라면, 우리나라 주식인 벼 정도는 학명을 알고 갑시다. 오리자 사티바. 오리자 사티바. 영명은 라이스. 라이스. 다 아는 거죠. 자, 벼입니다. 자, 벼는, 답안 한번 봅시다. 재배 연한에 따라 한해 살이 작물. 작물의 생육 연한에 따라 지금 나눠보고 있네요. 자, 한해 살이 작물은, 크게 작물을 한해 살이, 두해 살이, 여러 해 살이로 나눌 수가 있죠. 한해 살이는 1월에서 12월, 1월에서 12월이에요. 그한해 동안 파종부터 수확이 끝나는 거, 한해 살이. 두해 살이는 24개월, 730일을 사는 게 아니고, 월동을 하는 작물들이 두해 살이 작물. 여러 해 살이 작물들은 말 그대로 여러 해 살이 작물. 국화나 딸기처럼 여러 해 동안 사는 것들. 근데 우리나라에서 벼는 보통 봄에 파종을 하고 가을에 수확을 하는 한해 살이 작물이죠. 어린 내용입니다. 생육 적원에 따라서 여름에 자랍니다. 고온성 작물이죠. 생육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줄기가 하나의 포기를 형성하는 주형 작물입니다. 옳은 내용이죠. 일장 반응에 따라서는 해가 짧아질 때 꽃이 피어서 가을에 수확을 하는 단일성 작물입니다. 단일성. 장일성이 아니고. 장일성 작물은 보통 열매를 언제 맺느냐? 봄. 봄에 맺죠. 봄에. 그리고 생육 계절에 따라서 여름 작물. 이게 지금 두 개가 같은 거죠? 고온성 작물이나 여름 작물이나. 우리나라 여름이 고온이니까. 그래서 옳지 않는 거, 부정형 문항입니다. 장일성이 아니고 단일성 작물이다.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항 볼까요? 다음 기사에서 가에 들어갈 토양 계량제로 적절한 것은? 자, 산림과학원은 산림의 토양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토양 산업 회복 사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산림과학원은 전국 65개소 산림조사지에서 토양의 수소이온 농도 pH를 측정해온 결과 평균 pH는 4.3, 중성이 7 정도 되죠. 4.3이면 많이 산성이죠. 이는 10년 전보다 16% 낮아진 수치입니다. 토양의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져 pH가 낮아지면 양분 결핍 및 독성, 금속물질 농도 증가로 나무 생장에 좋지 않은 악영향을 미칩니다. 산림과학원은 생물 다양성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토양 계량제를 투입해서 전국 6개 토양회복 사업지의 평균 토양 pH가 4.59에서 5.1로, 그러니까 산성에서 알칼리성, 염기성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결과를 확인했는데,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건 산성을 좀 중화시킬 수 있는 알칼리성인 토양 계량제가 들어가겠네. 근데 굳이 토양은 가만히 놔두면 산성화돼요. 가만히 놔두면. 그러니까 산성화된 걸 알칼리성으로 바꿔야 되잖아. 그럼 토양 계량제 보면
요소, 질소 많이 들어가 있죠. 산성화되는 거, 황. 그렇죠.

개선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이 생식물체 조직 강화하고 수확물 저장력을 증대합니다. 그리고 세포복 생성과 강화에 관여를 하죠. 칼슘은 체내에서 이동이 굉장히 느려요. 칼슘에 관련된 문항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칼슘. 그 비료 성분 중에 가장 많이 문항으로 출제되었던 게 칼슘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항 볼까요? 자, 다음 사례에서 수박에 나타난 식물병이에요. 식물병 어렵습니다. 이게 1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식물병과 동물병이 가장 어려워요. 자, 수박에 나타난 식물병에 대한 조치 사항이에요. 아, 이 병이 무언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문항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문항을 어떻게 또 이제 조치를 할 거거든요. 이제 더 어렵게 난 거죠. 그러니까 문항 문제 중에 농업 기초 기술 문항 중에 가장 식물 문항 중에 가장 어렵게 나오는 문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 문항이 나오면 문항 이제 이런 질병 문항이 나오면 원인체가 뭔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항이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인체에 따라서 분류하라는 문항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원인체를 알아야 되고 그 원인체를 어떻게 대처할 건가를 물어보는 문항으로 아마 식물병 문항에서 나오면 가장 난이도가 높은 그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자, 질문 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수박을 시설 재배를 하고 있네요. 시설 재배. 뭐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시설은 노지 재배가 아니에요. 비닐하우스나 이런 그 외부 환경을 좀환그 환경 자체를 작물의 생육 환경 자체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자 그런 걸 시설 재배라고 하죠. 농튜버 A입니다. 오늘은 포자에 의해 발생하여 하하 포자가 나왔네요. 포자에 발생하며 수박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요. 이 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병은 줄기나 뿌리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발병 초기에는 식물체가 시들다가 다시 회복되는 듯 합니다. 시들다가 다시 회복돼요. 보통 줄기의 땅가 부분에서 말라 죽고 갈색으로 변합니다. 잔뿌리는 썩고 큰 뿌리만 남게 됩니다. 잔뿌리는 썩고 큰 뿌리만 남게 됩니다. 한쪽에, 그 줄기 한쪽에 발생하면 병완부는 세로, 이와 같이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줄기가 있으면 세로로 쪼개지는 증상이 발생해요. 세로로 쪼개지는 증상. 토양을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근데 어디에서, 이 사람은 어디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시설 재배를 하고 있다. 시설 재배. 시설 재배가 좋지 않은 건 뭐가 생길 수 있다? 연작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시설 재배. 그러니까 노지 같으면은 뭐 비라도 오고 이렇게 해서 뭐 염리식종이나 이런 게 없앨 수 있는데 시설 내에서는 환경 자체가 작물이 잘살수 있는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줄 거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작물이 잘 살기 때문에 그 작물을 좋아하는 뭐 병원균들도 잘살수 있는 거죠. 따뜻하기도 하고 습도도 맞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잘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세로로 쪼개진 증상이에요. 줄기가 무슨 병이에요, 이거? 수박 키웠죠? 동글 쪼김병은 대표적인 토양 전염성 병이에요. 근데 조금 아까 보니까 오늘은 포자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포자. 곰팡이죠, 곰팡. 수박은 낮에는 포기 전체가 시들어, 낮에는. 밤에는 회복하는 등 증상을 반복하며 포기 전체가 고사해요. 수박은 낮에는 포기 전체가 시든다. 이게 이제 영유주쪽에서 나타나는데 왜 그러냐. 낮에는 광합성을 하고 그 기공이 열려있기 때문에 증발하게 되죠. 그러니까 좀 시들어. 근데 밤에는 기공이 닫혀있기 때문에 좀 시든 게 증상 좀 회복, 이게 좀 반복이 되죠. 그러면서 포기 전체가 어떻게 된다? 고사를.

말라게 됩니다. 말라 죽게 됩니다. 연작을 피해야 되고, 덩굴 조깅병에 강한 대목으로 접목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수박에는 대목을 아래 뿌리 부분을 호박을 많이 사용해요. 그게 접목이죠, 접목. 그러니까 뿌리 부분은 호박, 줄기 부분은 수박. 이렇게 해서 호박 뿌리에서 덩굴 조깅병에 강한 호박 뿌리를 이용하고 수박을 열게 하는 그런 접목 재배를 많이 실시합니다. 수박과 호박이니까 둘다 박과죠. 접목 친화성이 있는 자, 덩굴 조깅병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식물병은 덩굴 조깅병이에요. 덩굴 조깅병의 원인체는 뭐다? 곰팡이다. 곰팡이다. 여기 또 포자라고 한 번 더 힌트를 줬네요. 이 문항은 식물 전공이 아닌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수능 완성과 수능 특강은 연계 교재입니다. 연계 교재. 연계 교재는 문항 변형이라든지 뭐 내용 요소라든지 이런 걸 추출해서 시험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알고 가야 돼요. 어려운 지금 제시문이 나와서 좀 길게 가고 있습니다. 덩굴 조깅병, 곰팡이.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조치사항 보겠습니다. 관수량을 늘려준다. 관수량을 늘리면 어떻게 돼요? 습도가 많아지네. 습도가 높아지면 곰팡이는 더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죠. 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습니다. 병든 식물체를 즉시 제거하였다. 이건 어떤 식물병이든 어떤 동물병이든 맞는 말이에요. 병든 식물체, 병든 동물체를 즉시 제거하였다. 옳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살균제로 그 잡을 수 없는 뭐 파이토플라즘화나 모자이크 아뭐 파이토플라즘화나 바이러스 질병 같은 건100% 이걸로 해야 됩니다. 옳은 내용이고요. 수시로 공기를 환기를 시켰다. 환기를 시켜서 습도를 좀 빼주게 되죠. 옳은 내용입니다. 표지색이 초록색이네. 표지색이 초록색. 표지색이 초록색은 살충제죠. 살충제. 틀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회의 전반부위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봤는데 2회보다는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해결을 해 나가야죠.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20번까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범블리 정성범쌤입니다. 자, 2027 약정공략 물리학원 강의이고요. 자, 물리학원 첫 강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오리엔테이션을 보고 오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꼭 보고 오시고요.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이 강좌의 특징과 어떤 학생들이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오리엔테이션을 참고해서 보고 오시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1강 등가속도 운동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자, 강의의 이제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일은 누구나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약점 공략 강의를 같이 듣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과 기회가 마련이 되었어요.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약점을 반드시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바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고요.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에요. 등가속도 운동에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은 빼놓을 수가 없죠. 자, 그 세 가지의 공식은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와 속도의 변화량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식은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세 번째 식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자, 이 식들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기본인데, 자, 여기에서 문제의 상황마다 뭐 예를 들어서 초기 속도가 0이라던가 아니면 시간이 같다라는 조건이 있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특정 조건이 있을 때 이런 식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변형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일단은 초기 속도가 0이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V0가 0이다라고 하면 이 식은 V는 AT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고, 또 초기 속도가 0이다라고 한다면 이 식은 S는 2분의 1 AT의 제곱 이렇게 이제 바뀌겠지. 그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두 개의 물체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두 물체의 운동을 비교하는데 두 물체가 특정 구간에서 운동한 시간이 같습니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두 물체를 비교를 할 때 시간이 같은 거니까 두 물체의 이동 거리와 가속도 크기라고 하는 것은 서로 비례하는 관계가 있다.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동한 거리의 비가 A 대 B가 3대 1입니다. 라는 조건이 있어요. 뭐 3L, L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A, B의 가속도의 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3대 1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3번 공식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일단 식을 한번 써놓고 가면 이동거리가 같아서 또는 뭐 가속도가 같아서 이동거리하고 나중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속도의 제곱을 비교하는 형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동거리는 나중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속도의 제곱의 크기에 비례하는 형태입니다. 라고 관계식을 따로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동거리의 비가 1대2로 제시가 되어 있으면 이 오른쪽 변의 결과도 1대2가 나온다. 이런 식의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이해되셨죠? 자,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 이렇게 물리량이 세 개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하나의 물리량이 두 물체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나머지 두 개의 물리량을 비교하는 형식. 여기에서도 하나, 둘, 세 개라고 봤을 때 가속도가 같으니 이동거리와 나중속도 제곱 빼기 처음속도 제곱의 크기가 서로 비례하는 관계이다. 이런 식의 활용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우리 약정공략 두 번째 살펴볼게요. 두 번째 내용은 바로 너무나도 중요한 평균속도입니다. 평균속도. 자, 평균속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자,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 평균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V바로 표현을 할 거고요. 처음 속도 V0, 그리고 나중 속도는, 그렇지, V. 이 둘을 더한 값의 중간 값이 바로 평균 속도다라는 거예요. 개념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등가 속도 직선 운동에서 이 평균 속도식을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생각을 할 때, VT 그래프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식의 등가 속도 직선 운동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이 처음 속도를 V0,
나중 속도를 V라고 하고 이때의 시각을 T라고 했을 때 0에서부터 t까지 이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사다리꼴의 넓이와 같은데, 이를 더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두 속도의 중간 지점 속도, 즉 평균 속도가

만드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바로 이 사다리꼴의 넓이와 같아지게 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상에서 1차 함수 등가속도 직선운동이지만 평균속도를 활용하면 마치 이 평균속도가 만드는 등속도 운동처럼 치환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한다면 평균속도와 그리고 시간 t를 곱했을 때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 이동한 거리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평균속도하고 세트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평균속도와 시간을 곱해서 이동한 거리를 구하는 식입니다. 이 식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거고 평균속도 자체도 많이 활용이 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아, 왜안 풀리지? 그 다음에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라는 이제 고민이 들 때, 잘안 풀릴 때 평균속도를 한번 시도해 볼까라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평균속도를 그럼 언제 써야 될까? 자, 요럴 때죠.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거나 아니면 처음 속도가 제시되어 있는데 나중 속도를 다른 변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데 어떤 평균 속도의 비 아니면 뭐 거리의 비를 제시를 해서 이 관계식을 하나 정리를 하게 되면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모두 알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 아마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다가 아, 잘안 풀린다. 뭔가 조건 하나 더 써야 될것 같은데 무슨 해결책이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이 들때 평균 속도를 한번 시도를 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평균 속도 너무 중요하니까요. 왕별표를 쳐놓으시고 꼭 정리를 잘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1-3번 가볼게요. 자, 같은 빗면에 놓인 물체 상황인데, 자, 이 상황에서는 일단 빗면에 마찰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A, B가 동일한 빗면상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리학 1 교육과정에서는 배우진 않지만 A하고 B가 중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그 중력의 빗면 성분으로 힘을 이렇게 분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하고 B는 모두 다 빗면에 나란하게 힘을 알짜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으므로 빗면에서 두 물체는 가속도가 같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A하고 B는 동일한 빗면상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동일한 빗면상에서 운동하는 두 물체의 경우에는 무엇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 두 물체의 가속도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속도가 같습니다. 그 가속도는 만약에 이 경사각이 세타다라고 한다면 G 사인 세타로 가속도가 같게 돼요. 세타 변화 없고 중력 가속도 변화 없으니까 가속도도 같습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동일한 빗면상에 놓여져 있는 두 물체를 이제 분석을 할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요 개념이에요. 상대속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상대속도. 자, 상대속도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A에 대한 B의 속도라고 한다면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예를 들면 잘 보세요. 지금 A, B 두 개가 있는데 B의 속도를 여러분들 0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EV에서 0이 되려면 EV만큼 빼야 되죠? 나만 빼면 안 되고 상대방도 빼야 돼. 상대방 V에서 EV만큼 빼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V가 돼요. 이해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B에 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B 입장에서 A의 운동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B에 가만히 정지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A가 반대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A가 나한테 오고 있는 상황. 등속도 운동을 하면서 오고 있는 상황. 이해가 되나요, 혹시? 자, 한번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A의 속도를 0으로 만들어 볼게요. A의 속도를 0으로 만들면 여러분들이 A에 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A에 타고 있는 내가 속도가 0이니까 V만큼 뺐으니까 B에서도 V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EV에서 V를 빼게 되면 얼마가 되죠? 맞아요. V가 됩니다. 그럼 A에 타 있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B가 나에게 V라는 속도로 등속 운동하면서 오고 있구나라고 관찰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A하고 B 하나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 물체를 이렇게 칠판을 바라보면서 봤을 때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각각의 물체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등속도 운동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상황을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면

이두 물체 사이에 간격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간격. 간격이 뭐 예를 들어서 L로 제시된다라고 해볼게요. 자, 두 물체 사이의 간격을 S 간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간격은 어떻게 구하느냐? 두 물체의 상대 속도의 크기에다가 두 물체가 빗면을 따라서 내려가게 되면 언젠가는 만나게 될 거예요. 그죠? 왜냐면 지금 속도가 B가 더 빠르기 때문에 만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물체가 만난다, 충돌한다, 즉, 충돌할 때까지 걸린 그 시간을 곱하게 된다면 간격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L만큼 간격을 가지고 있는데 A하고 B가 나중에 충돌하는데 걸린 시간이 T입니다라고 한번 조건을 줘볼게요. 그러면 간격이라고 하는 L은 자, 상대 속도의 크기 V에서 EV를 빼놔. EV에서 V를 빼나 어차피 V로 똑같습니다. 절대값 씌우면. 그래서 상대 속도의 크기는 V. 그리고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라 그랬어? T. 해서 이렇게 L은 VT라고 하는 하나의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 있다라는 뜻이야. 관계식 하나 얻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물리 문제 풀 때. 이해되죠? 그래서 동일한 빗면상에 놓여져 있는 두 개의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는 가속도가 같고 가속도가 같으니까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가 같으니까 상대 속도, 상대 속도를 이용한다면 이 상대 속도로 간격을 충돌하는 시간과 상대 속도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꼭 기억해서 이식을 이용해서 관계식을 세워보는 연습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따가 문제 풀 때도 한 번씩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1-3 같은 빗면에 놓인 물체 정리를 했고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풀어볼 문제, 오늘 총 4문제 풀 거거든요. 문제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2번 문항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다운 다 받으셨죠? 자,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자동차 A, B가 기준선 PR을 각각 V, EV의 속력으로 동시에 지난다라고 합니다. 자, 동시에라는 이런 시각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면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P하고 R을 동시에 지난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떠한 정보가 있냐면 기준선 Q를 또 어떻게 지난대? 동시에 지난대요. 그러니까 A가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T라고 한다면 B가 R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도 역시나 동일하게 T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동시에 PR을 통과해서 동시에 Q에 도착했으니까 각각의 구간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어떠하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했냐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보세요. AB의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A하고 B는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비교를 해보면 A하고 B 중에서 누가 더 많이 이동을 했어요? 그렇죠. B가 훨씬 더 많이 이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A는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는 상황과 느려지는 상황 두 가지가 있는데, B는 거리가 A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간에 도착을 했어. 그러면 B는 운동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과 같아서 더 빨라져야 되는 거고, A는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여서 점점점 느려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가속도의 방향은 왼쪽이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하나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뭘 구해라 라 그랬냐면 A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입니까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요거를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평균 속도라는 것을 활용을 해볼 거예요. 평균 속도. 자, 평균 속도를 활용하면 어떻게 풀수 있을까?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 속도를 쓰려면 어떤 특정 구간 내에서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를 그렇지 알아야 돼. 자, 그런데 A의 PQ 운동하는 구간 사이에 처음 속도 V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그리고 Q에서는 현재 속도를 모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P에서 Q, 그 다음에 R에서 Q까지 A, B가 각각 운동을 할때 가속도의 크기하고 방향이 같잖아요. 근데 가속도의 정의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시간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인데 시간은 t로 같으니까 속도의 변화량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A, B는 각각의 구간에서 속도 변화량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쓸수 있겠죠. 속도의 변화량을 뭐 라지 V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A는 Q에서 V에서 라지 V만큼 감소한 거고, 일단 B는 그렇지. EV 처음 속도에서 라지 V만큼 증가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동그라미 치는 거잘 보세요. A의 처음 속도, 나중 속도. 그지? 자,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B의 무슨 속도? 처음 속도. 그럼 또 뭐가 있겠어? 나중 속도. 이렇게 있겠지. 그럼 A, B의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있으니까 평균 속도 활용할 수가 있어.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정보. PQ와 QR에 뭐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어요? 거리. 거리 정보. 몇대 몇이에요? 1대 3이구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자, 평균 속도 V 반은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에서 이동한 거리라고 하는 것을 평균 속도와 시간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두 물체 A, B의 상황을 비교를 할 때, 두 물체는 각각의 구간에 이동한 거리, 시간이 같습니다. 자, 그런데 A, B의 이동 거리의 비가 몇대 몇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1대 3. L 대 3L이니까 1대 3. 그럼 평균 속도의 B, A 대 B는 몇대 몇? 1대 3. 이렇게 제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평균 속도는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니까 어차피 비례식 계산할 때이 분모에 있는 2는 쓰이지 않으니까 다 없어지니까 분자만 써볼게요. 자, 분자만 써본다면 어떻게 될까? 자, A의 처음 속도 V, 나중 속도 얼마? V 마이너스 라지 V. 요게 A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그 다음 B는 처음 속도 EV. 나중 속도는 EV 더하기 라지 V.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계산해 볼게요. EV니까 3 바로 곱하면 6V 마이너스 3 라지 V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돼요? 4V 더하기 라지 V.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자, 식을 정리하면 4 라지 V가 2 스몰 V니까 라지 V는 얼마가 돼요? 2분의 1 스몰 V가 되는구나. 이렇게 정보 하나를 찾았습니다.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2분의 1V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대입해서 바로 계산할 수 있죠. 자, Q를 통과할 때 A의 속력은 얼마? 2분의 1V. 그 다음에 Q를 통과할 때 B의 속력은 얼마? 2분의 5V.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등가속도 운동 공식 3번을 써서 추가적으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에서 여기서 가속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ES인데 A의 가속도니까 EL, L만큼 이동했죠. A의 나중 속도는 얼마? 2분의 1V. 전체 제곱하면 4분의 1V 제곱. 그 다음 처음 속도는 V 제곱. 얘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4분의 3. 정리하면 8L분의 마이너스 4, 4분의 3. 8L분의 마이너스 3V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서 생각을 해보면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8L분의 3V 제곱,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풀이 방법이고요. 평균 속도하고 등가속도 3번을 써서 아니면 애초에 등가속도 공식을 활용해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옆에다가 두 번째 풀이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 자체만을 활용한 거예요. 자, 등가속도 공식 2번을 활용해 볼까요? 자, 거리에 대한 정보가 있고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등가속도 운동 써봐야겠다. 그리고 문제에서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식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A부터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A는 L만큼 이동하는데 처음 속도 얼마예요? V. VT 마이너스 2분의 1

AP의 제곱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B를 볼게요. B 같은 경우에는 3L을 이동합니다. 3L은 처음 속도 EV 그리고 T 더하기, 왜냐면 운동 방향, 가속도 방향 같죠? 2분의 1의 AT의 제곱. 자,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을 것이고, 자, 이 둘을 한번 더해 볼게요. 더해 보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4L은 3VT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T라고 하는 것이 3V분의 4L입니다 라고 정리가 되고, 이 T를 여기다가 쏙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자, 얘는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3분의 4L 마이너스 2분의 A의 9V제곱 분의 16L의 제곱, 그게 L과 같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자, 동그라미 치는 요 두 개를 등식으로 놓고 정리를 해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똑같이 나옵니다. 가속도는 8L분의 3V의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크게 여러분들, 취향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그 선택 사항에 맞춰서 평균 속도를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애초에 등가속도 2번씩에다가 조건을 대입해서 식을 풀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등가속도 2번을 쓰게 되면 마지막에 요 t라고 하는 값을 원래 식에다가 대입하는 그 과정에서 계산이 조금 복잡하다라고 하는 단점은 있겠죠. 그쵸? 자, 어찌되었건 이 문제를 여러분들 소개한 이유는 평균 속도를 활용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만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웬만하면 평균 속도를 많이 활용을 해보자 라는 것이 이 문제를 푼 의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1번 문제 정리를 하고요. 우리는 그 다음 문제, 2023학년도 수능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칠판에 있는 내용을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예요. 자, 문제 2번입니다. 23학년도 수능 14번. 자, 문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가는 빗면의 점 P에 가만히 놓은 물체 A가 등가속도 운동하는 것을 나타냈대요. 그죠? 자, 나는요, 가에서 A의 속력이 V가 되는 순간, 빗면을 내려오던 물체 B가 P를 속력 2V로 지나는 것을 나타냈대요. 자, A는 처음에 P에서 출발해서 쭉 빗면을 따라서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B는요, P를 지날 때 속력이 2V입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A하고 B는 서로 같은 빗면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찰이 없는 같은 빗면에서 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두 물체의 무엇은 똑같다? 그렇지. 가속도는 같다. 가속도가 같으니까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도 같다. 그러면 두 물체의 상대적인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0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는 상대속도라는 것을 활용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바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연관 개념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어? 자, 두 물체 사이의 간격이라고 하는 것을 두 물체의 상대속도의 크기에다가 무엇을 곱한다? 그치. 충돌할 때까지의 걸린 시간. 충돌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별게 아니고요. 두 물체가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문제의 마지막 조건에서 A, B가 각각 만난대요. 어떻게 만나냐면,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만난다라고 치고 A, B라고 그냥 통쳐서 써볼게요. 통틀어서. 자, 여기에서의 속력 VA 그리고 VB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A가 요 지점에서 만날 때까지, B가 P에서 만날 때까지 각각 이동한 거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A는요, 원래 요 P에 있었죠? P에서 A는 정지에 있었는데, 자, 요렇게 꺼내서 한번 써볼게요. A가 속력이 V가 될 때, 시간이 처음에 0에서 T만큼 바뀌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T만큼. 그리고 요 이동한 거리 있죠?
A가 P에서 이동한 요 거리를 S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관계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자, 잘 보세요. 무슨 속도? A는 무슨 운동하고 있어요? 등가 속도, 직선 운동. A의 처음 속도. 이두 구간에서 A의 나중 속도.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제시되어 있으니까 평균 속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쵸? 평균 속도. 그리고 이동한 거리를 S라고 했어. 그리고 시간도 제시되어 있어. 그러면 평균 속도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동한 거리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쓸수 있어요? 이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자, 정리하면 요거죠? S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활용을 해봅시다. 어떻게 돼요? 자, S는 평균 속도 얼마예요?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의 절반이니까 2분의 V. 거기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S는 2분의 1 VT라고 하는 관계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리고 요것도 한번 볼 거예요. 요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요 간격. 간격을 이용을 해볼 건데, 여기다가 이어서 써볼까요? 필기가 되어 있으니까. 자, 두 물체 사이의 간격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두 물체 사이의 간격은 S예요, S. S인데, 상대 속도의 크기가 얼마일까, 얘들아? 그치. A에서 B를 빼나. B의 속력에서 A의 속력을 빼나 똑같이 V로 같습니다. 크기는요. 그래서 V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두 물체가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현재 모르니까 라지 T라고 둔다면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S는 2분의 1 VT라고 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 T 값이 바로 얼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t가 2분의 t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아, 그 말은 뭐예요? a하고 b가 충돌하는 데 걸린 시간은 만나는 데 걸린 시간은 그렇지. 2분의 t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거지.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사실 이 2023학년도 수능 14번의 요나 자료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약점 공략의 자료와 동일해요. 이 문제의 상황을 선생님이 약점 공략으로 설명을 한 건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두 가지 생각해 볼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A의 관점이냐, B의 관점이냐. 하지만 그 관점에 전혀 상관없이 상대 속도의 크기는 같다. 상대 속도의 크기와 그리고 두 물체가 만나는 데 걸린 시간을 이용을 한다면 두 물체 사이의 간격을 표현할 수 있고, 이거 자체로 하나의 뭐가 나오게 된다? 관계식이 나오게 된다. 벌써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우리가 하나 얻어냈잖아요. 그죠? 자, 빗면상에서 운동하는 두 물체가 있어요. 동일한 빗면상에서. 그때 속도가 제시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생각해보자? 상대 속도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그 상대 속도를 이용해서 충돌하는 시간 곱했을 때 간격을 표현해보자. 요것을 생각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분석을 해볼 건데요. 자, 0에서 t만큼 시간이 변하는 동안에 속도는 0에서 v로 얼마큼 바뀌었어요? v로 바뀌었어. 자, 정리해 볼게요. 세 번째. 자, 시간이 t만큼 바뀌는 동안에 속력은 v만큼 변했습니다. 그럼 동일한 가속도이기 때문에 시간이 2분의 t만큼 변한다면, 2분의 t만큼 변한다면, 즉, 만날 때까지는, 두 물체가 충돌할 때까지는 속도가 얼만큼 변해야 되겠어? 2분의? 그렇지. V만큼 변해야 돼. 왜? 가속도가 같아야 되니까. 얘도 가속도 계산하면 얼마예요? 가속도 계산하면 T분의 V. 얘 가속도 계산하면 얼마예요? T분의 V. 가속도는 같아야 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니까. 그지? 아, 그러면 두 물체가 충돌할 때까지 속도의 변화는 2분의 V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두 물체가 충돌할 때의 속력 VA라고 하는 것은 처음 속력 V에다가 얼마만큼 바뀐 거야? 시간이 T만큼 걸렸을 때 2분의 V만큼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2분의 V가 더해진 얼마가 되겠어? 2분의 3V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이해됐죠? 자, 그다음 VB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B의 처음 속도는 얼마였어요? 2V였는데 시간이
라지 t, 즉 2분의 t만큼 바뀌는 동안에 속력은

얼마큼 증가해야 돼? 그치. 2분의 V만큼 증가해야 돼. 그러므로 B의 속력은 2V 더하기 2분의 V이므로 얼마? 2분의 5V.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뭐 구하라 그랬어? A분의 B. VA분의 B를 구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A분의 B를 하면 얼마가 나와요? 3분의 5.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2023학년도 수능 14번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복잡한데 이 상대 속도를 이용하면 굉장히 심플해져요. 문제가 심플해지고 또 가속도가 같음을 이용한다면 t일 때 v가 변했어? 그러면 2분의 t일 때는 2분의 v가 변해. 그럼 또 하나 더 응용해서 만약에 2t가 지나면 얼마가 변해야 되겠어? 2v만큼 변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가속도가 같다라는 것을 활용하면은 시간이 변해도 속도의 변화를 충분히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A, B의 속력을 바로 구한 거예요. 알겠죠? 자, 좋은 문제니까 정리를 잘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문제. 우리 이제 연계 교재로 갈 건데요. 수능 특강 문항입니다. 자, 수능 특강 19페이지 2번 문항이고요.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동일한 빗면상에서 물체가 운동하는데 이번에 물체가 하나의 물체예요. 여러 물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자, 문제 봅시다. 그림과 같이 빗면에서 물체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여서 점 PQR을 지난다. 그리고 점 S에서 속력이 뭐가 된대요? 0이 된대요. 자, 정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고 아주 땡큐인 조건입니다.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P에서 물체의 속력은 V0이고 P와 R, RS 사이의 거리는 3L이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물체의 평균 속력은 P에서 R까지가 평균 속력 비교하네요. 자, 첫 번째. 평균 속력은 P에서 R까지가 Q에서 S까지의 두 배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평균 속도에 대한 조건이 제시되어 있어. PR 대, 여기죠? PR 대 QS. 그러니까 2대 1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Q를 지날 때, R을 지날 때의 물체의 속력을 현재 몰라요. 그죠? 모르기 때문에 편의상 Q를 지날 때를 VQ, R을 지날 때, 여기 하나 그려볼까요? VR,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 속도 활용을 해봐야 되겠죠?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를 2로 나눈 건데, 비례식 세울 때 분모에는 2는 어차피 지워지니까 신경 쓰지 않고 바로 분자를 활용해서 써볼게요. 자, 그러면 PR의 평균 속도는 어떻게 돼요? V0 더하기 VR. 2는 다뺀 겁니다. 요게 두 배래요. 뭐의 두 배냐면 QS의 평균 속도. 근데 QS는 처음 속도 VQ에 나중 속도는 0이야. 그러니까 EVQ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이렇게 관계식이 하나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두 번째로 그 다음 조건을 어떻게 써야 되지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될때 문제를 한번 잘 보시면 문제 있는 조건들은 다 이제 써야 되니까. 자, 여기 3L, 또 하나, L, 거리 정보가 제시되어 있죠? 그런데, 물체가 P를 지날 때, Q를 지날 때, R을 지날 때, S를 지날 때, S에서 멈출 때까지, 그 어느 순간에서도 가속도는 늘, 그렇지, 같아요. 동일한 빗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에서 뭐가 같은 상황이에요? 가속도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동한 거리라고 하는 것은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의 크기에 비례하는 형태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PR하고 RS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PR 대 RS는 몇대 몇? 그치, 3L 대 L이니까 3대 1. 그러면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 바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PR은요. VR의 제곱 빼기 V0의 제곱. 대. 아, 요렇게 가볼까요? 크기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볼게. V0하고 VR 중에서는 V0가 더 크겠죠? 더 빠른 속도로 가다가 점점점 느려지는 거니까. 그러면 V0의 제곱 빼기 VR의 제곱. 그 다음에 RS.
RS는 VR의 제곱. 요게 몇대 몇이어야 돼요? 요게, 그렇지, 3대 1이어야 합니다. 자, 그럼 관계식 정리해보면, 3VR의 제곱은 V0의 제곱 마이너스 VR의 제곱이기 때문에, VR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의 V0라고 하는 관계를 하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 VQ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V0 더하기 2분의 1 V0니까 2분의 3 V0. 따라서 VQ는 얼마? 4분의 3 V0. 자, 순식간에 R에서와 Q에서의 속력을 다 구해냈어요. 자, R에서는 얼마예요? 2분의 1 V0. Q에서는 4분의 3 V0.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지. 그지?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P와 Q 사이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P와 Q 사이의 거리는 얼마인지 몰라요, 현재. 그러니까, 모르니까 X라고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그럼 PQ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거리가 제시됐네. 근데 이 거리 구간에서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도 제시되어 있네? 근데 문제에서는 거리를 구하라 그랬고, 우리는 이 거리를 이용하면, 뭔가 식을 쓸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 등가속도? 그렇지. 3번식을 생각을 해야 되겠지. 자, 등공 3번 이용을 해볼 거예요. 자, P하고 Q 사이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AS니까 EA. 가속도 몰라요. 그냥 A로 쓸게요. EAX는 나중속도 제곱 빼기 처음속도 제곱인데, 크기를 바로 쓰기 위해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바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16분의 9 V0의 제곱 하면 얼마? 16분의 7V 제로의 제곱. 이렇게 하나 세울 수 있고, 그리고 정지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에서 식이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RS에서의 등가속도 운동식을 세워볼 거예요. 자, 이렇게 이 과정에서도 내가 어떤 걸 이용해서 식을 세워야 되지? 관계식을 찾아야 되지? 라는 그런 고민점에 놓여 있을 때, 생각을 해야 되는 순간에 놓여져 있을 때, 최대한 기호를 적게 쓸수 있는 것을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정지라고 하는 것이 땡큐인 조건이에요. 자, 정지를 포함해서 RS 구간을 활용을 해볼 겁니다. 자, 등공 3번 써볼게요. 자, EAL은 가속도 똑같으니까 L이지? 자, 큰 값에서 작은 값 빼야 되는데 2분의 1 V0의 제곱, 즉 4분의 1 V0의 제곱이 되겠네. 자, 그러면 위의 식, 아래 식 나눠버릴게요. 나누면 좌변은 깔끔하게 뭐만 남아? L분의 X. EA 없어지니까. 그지? 그리고 우변은 V0의 제곱 없어지고 4 약분되니까 얼마가 돼요? 4분의 7. 됐지? 따라서 X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4분의 7L.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됐죠? 자, 여러분들 이 문제 풀때 지금 쓰인 개념이 뭐냐면요. 첫 번째, 평균 속도예요. 여기다 써놓지도 않았네요. 자, 첫 번째, 우리 중요한 평균 속도를 활용을 한 겁니다. 평균 속도 활용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 활용한 거야? 등가속도 운동 3번식을 활용했는데, 그 3번식에서 두 상황을 비교를 했을 때 가속도가 같으니까 나머지 두 개의 물리량들의 관계를 비례식으로 표현해서 하나의 관계식을 찾는 것. 이런 형태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공 3번을 한번더쓴 것.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쓰인 개념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쵸? 근데 이 개념을 문제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가. 그 활용적인 측면은 이제 많은 연습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체화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도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가볼게요. 수능특강 21페이지의 6번 문항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똑같이 이제 빗면이 나왔어요. 근데 빗면에 물체가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어. 그치? 동일한 빗면, 마찰이 없는 동일한 빗면에 물체 두 개가 있네? 아, 그러면 이제 바로 떠올려야지. 뭐 써봐야 되겠다? 그렇지. 요걸 써봐야 되겠다. 상대 속도를 이용해서 두 물체의 간격은
상대 속도의 크기 곱하기 두 물체가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문제를 보시면요. 자, 마지막 줄 한번 보세요. P에서 A의 속력에 따라 A와 B가 빗면에서 만나는 지점을 나타냈대. 만난대요.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충돌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충돌이 어색하면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만날 때의 식을 활용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빗면에서 운동하는 물체 AB가 각각 점 PQ를 동시에 지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자, B가 Q를 지날 때 속력은 V0이고요. V0이고, P와 Q, 점 R과 점 S 사이의 거리는 각각 L하고 EL이다. 이렇게 거리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표는 P에서 A의 속력에 따라 A와 B가 빗면에서 만나는 지점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P에서 A의 속력이 지금 현재 서로 다른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A의 속력이 EV0일 때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AB 사이의 간격은 L로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 속도는요. A가 EV0라고 한다면 B에서 A를 빼나 A에서 B를 빼나 크기만 보면 V0, 그렇지? 이렇게 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충돌하는 데 걸린 시간을 T라고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알겠죠? 자, 그리고 A의 속력이 이번에는 3V0일 때래요. 3V0일 때. 3V0라고 한다면 상대 속도가 얼마가 될까? 얼마? 그치. EV0. 그리고 시간은 얼마인지 모르는데, 자, 잘 보세요. 위에 있는 식하고 아래 있는 식은 같아야 돼요. L로 같아야 돼. 그럼 우변도 같다라는 건데, 자, 이 식을 이렇게 바꾸면 동일해지겠죠? 무슨 말이야, 얘들아? A의 속력이 EV일 때는 충돌하는 데 걸린 시간이, 그렇지, T라는 거예요. S에서 만나는데 T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뜻이고, A의 속력이 3V0일 때는 얼마가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2분의 T만큼 걸립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R에서 만나는 데 걸린 시간은 2분의 T.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A하고 B가 만나는 지점이 S일 때, 즉 A가 요만큼 가고 B가 요만큼 이동을 했을 때 S에서 만날 때는 시간 T만큼 걸리는 것이고, 그리고 R에서 만날 때는 A의 속력이 3V여서 여기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때의 시간이 2분의 T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B를 잘 보시면 B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초기 속력을 V0라고 줬어요. 자, 초기 속력 V0. 됐죠, 여기까지? 그럼 이 초기 속력을 줬고 B가 Q에서부터 S까지 이동을 할 거고 등가속도 운동. 또 하나, B가 Q에서부터 R까지 운동하는 상황. 이두 개가 있잖아요. 자, 이두 개는 가속도가 똑같은데 초기 속도도 제시되어 있어. 그런데 뭐만 달라? 시간만 달라요, 시간. 2분의 t, t. 시간만 달라. 그죠? 그리고 나서 이동한 거리에 대한 차이를 계산하면 그 차이 값이 얼마라고 계산이 돼요? 제시되어 있어요. EL이라고 제시되어 있어. 아, 그러면 이거를 활용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B를 기준을 잡아가지고 B의 초기 속력을 활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B가 QS만큼 이동한 거리와 그다음에 QR만큼 이동한 거리의 차이가 EL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활용할 거예요. 자, 요것씩 한번 써보자. 가볼게요. 자, QS입니다. 초기 속력 V0 T 더하기 2분의 1의 AT의 제곱. 요게 바로 QS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빼야지. 뭘 빼야 되냐면 QR. 근데 주의해야 될 거. QR에서는 시간이, 그렇지, 2분의 T. 자, V0 하고 시간이 얼마여야 돼요? 2분의 T가 되어야 되는 거겠지. 더하기 2분의 1의
A의 2분의 t의 제곱이니까

0: 4분의 t의 제곱.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럼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 식을 정리를 하면 2분의 1의 v0t 그리고 2분의 1에서 8분의 1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알죠? 더하기 8분의 3 at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2L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A의 가속도의 크기인데 선택지 한번 잘 보세요. 선택지에 L과 V0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속도를 구하려면 이 나머지를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L하고 V0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식 바로 위에서 찾을 수가 있지. 자, 여기 보면 이 관계식 T는 V0분의 L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얘를 활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써보겠습니다. 자, V0T는 바로 L이니까 2분의 1 L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더하기 8분의 3의 A에 T 제곱하면 V0 제곱분의 L 제곱이 되고 그 값이 2L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약분해 볼까요? L, L, L 이렇게 이제 약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8V0 제곱분의 3AL이라고 하는 것이 2에서 2분의 1 넘겨서 빼면은 얼마가 돼요?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양변에 3 이렇게 약분되고 2하고 8 약분돼서 4. 그럼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한 A의 가속도, B의 가속도죠? 가속도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되냐면 L분의 4V의 제로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네요. 근데 A의 가속도의 크기나 B의 가속도의 크기나 어차피 같으니까 이 가속도가 저두 물체의 가속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속도의 크기는 L분의 4V0의 제곱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약점 공략 상황하고 그다음에 문제 살펴보았는데요. 기출 문제하고 연계 문제 같이 풀어보니까 어땠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았던 공부를 해봤던 약점 공략 사항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이었습니다. 자, 이 문항들 여러분들 열심히 복습 한번 해보시고요. 복습을 할 때는 그냥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이에다가 써나가면서 막 푸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문제를 풀때 어떤 개념을 써야 되겠다. 그 다음 단계를 머릿속으로 미리미리 생각을 하면서 풀어 나가야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과정 중에 여러분들 약점 공략 솔루션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죠?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뉴턴 운동 법칙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물체의 수, 모양, 크기를 비교하는 게 핵형 분석이었죠. 근데 이제 문제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세포, 또세 개의 세포, 뭐 서로 다른 종, 아무튼 굉장히 이제 발문에 대한 그 독해? 이런 것들부터 출발해가지고 조금 연습이 많이 필요한 그러한 단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 발문을 먼저 읽는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발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문자로 A, B, 가, 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핵형 분석에서는 특별히 발문을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읽는 게 중요하다. 자,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핵형인지, 모든 염색체를 그린 건지, 아니면 일부 염색체를 그린 건지, 그것도 발문에 다 나와 있어요. 발문이 좀 긴데 거기에 고러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짚어내실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얻은 정보를, 그러니까 발문을 읽었잖아. 거기서 이제 필요한 정보. 몇 개의 종이니, 성별이 어떻게 다르니, 내지는 뭐 EN이니, N이니, 뭐 그런 걸 비롯해서 가지고, 그러한 정보를 그림 옆에 조금 이제 메모하자. 메모하는 습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뭐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차에 따라서 선생님, 저는 그냥 쓰지 않고도 그냥 직접 보여요. 이런 친구들은 상관없지만, 혹시라도 이제 모르니까 간단하게 메모를 하고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너무 중요하죠. 핵상, EN이냐, N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상동 염색체가 있다. 그지? 예, 상동 염색체가 있으면 EN이지. 그지? 그 다음에 상동 염색체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N이라고 판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색 분체가 있다. 염색 분체가 있다? 요 얘기지, 그지? 그런 거는 DNA가 복제된 상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요런 식으로도 이제 핵형 분석 문제에서는 많이 그려준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DNA가 복제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판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1번이야, 1번. 발문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읽어내시고, 그 다음에 그림 자료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성별을 판단한다. EN 세포에서 한 쌍의 상동 염색체가 서로 달라. 우리가 이제 EN이라고 판정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동 염색체 쌍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 중에 한 쌍만 상동 염색체가 아니야. 아, 그럼 우리가 보통, 우리가 XY, 뭐 다른 성결정도 있지만, 그런 문제는 수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의 성결정과 마찬가지로 XY, 수컷, 사람이면 남성, 그죠? EN 세포에서 모든 상동염색체가 같아. 예,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여러분들, 아, 우리 성염색체도 동형접합, XX, 암컷,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종에서 암컷과 수컷의 공통으로 존재하는 성염색체는? 그렇죠. 네, 공통으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X겠죠? XX, 그죠? X가 공통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같은 종의 암컷과 수컷을 비교했을 때 서로 다른 염색체는 X와 Y 염색체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문장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여기까지 없었어요. 여기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만 한번 정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상기시켜 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종을 구분한다. 뭐 서로 다른 종이다.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성염색체를 제외한 모든 염색체가 같은 경우 우리가 같은 종의 세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죠? 네. 성염색체를 제외한 모든 염색체가 같다. 상염색체가 같다. 요 얘기지. 그런 경우 이제 같은 종의 세포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쌍 이상의 상동염색체 구성이 다른 경우 왜두 쌍일까요? 일단은 성염색체가 다를 수 있잖아. 그지? 수컷, 암컷에 따라서. 그것 말고 또 하나의 우리 상염색체 쌍이 다르면 그런 경우에는 다른 종의 세포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거 오히려 이제 문장이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름 뭐 스킬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선생님 문장을 구성하면서 써봤는데 이해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왜두 쌍 이상이냐? 한 쌍이 이제 성염색체가 암수가 다를 것이고 그렇더라도 이제 다른 상염색체가 같으면 예, 우리가 같은 종이니까. 근데 그 성염색체 말고 한쌍 더. 예, 다르면 우리가 다른 종의 세포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예,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푸실 때좀 필요한 내용인데 성염색체 일부가 생략된 핵형 분석. 네. 이런 문제가 좀 여러분들이 많이 기출문제에서 좀 보셨던 자료들일 것 같은데, 먼저 생략된 성염색체가 X인지 Y인지 확인해 보자. 자,
X

X가 안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핵형분석 그림에 X가 안 그려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그려져 있단 말이야. 여기에 이제 X가 빠져 있다. 이런 얘기는 뭐란 얘기예요? X를 안 그렸다는 얘기는 이게 암컷이란 얘기죠. 왜냐하면 이렇게 두 개가 짝이고 이렇게 두 개가 짝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X가 두개다 빠졌다라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이게 EN이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수컷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하나 더 그려져야 됐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건 수컷이야. 그렇지? 이게 이제 X가 빠졌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건 암컷. 만약에 하나가 그려져 있다. 아, 요거는 수컷. 요 얘기예요. 됐고. 그다음에 요거 했고요, 우리. X가 생각된 경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짝이 없는 성형체는 Y 염색체다. 요거. 요거는 Y 염색체다. 요런 얘기입니다. 됐죠? 네, 그다음에 이번에는 만약에 요대로 그려 놓고 여기 Y가 이제 생각되었다고 해 봐. 그럼 X는 다 그렸다는 얘기잖아. 그지?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한 쌍이, 요거 두쌍 중에서 한 쌍이 X 염색체 쌍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왜냐면, 암컷은 X가 없으니까, Y가 없으니까. 그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여기에 X 두 개가 있는 거죠. 이게 Y가 생략되어 있다면. 그치? 그 다음에, 요렇게 돼야 되겠지? 요 그림상으로 이렇게 한번 본다면, 만약에 이제 Y가 생략됐다.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역시 이제 요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X고, Y가 빠졌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거지. 될까요? 네, 이제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조금 더 이제 이 문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 짝이 없는 성형염색체, 그렇지? 짝이 없잖아. 이렇게 두 개가 짝이고, 요거는 이제 X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건 EN 세포에서 말이야. EN 세포에서 홀수야. 봐봐, 홀수지, 홀수. 그렇지? 이런 경우에는 수컷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EN 세포에서 홀수야. 지금 홀수지, 그지? 여기서. 네, 요거 수컷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정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실 때 편하실 수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정리하고,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요 조건에 한번 맞춰서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우리 이제 개정교육 과정이 이제 요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마지막 수능이 될 텐데, 2021학년도부터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2021학년도부터. 그 이전에는 이제 좀 다른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또 문제의 어떤 결이 좀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도 2021학년도 모의평가, 우리 평가원, 그죠? 평가원 문제 중에서 핵형과 관련된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 내용들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한번 가져본 거야. 자, 발문을 보시라고 그랬어. 자, 발문. 한번 볼까? 발문. 그 다음에 뭐 보라 그랬지? 핵상. 아, 기본 패턴은 이래.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뭐야? 아, 아까 뭐 종도 보자 그랬지? 종.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을 거란 말이야. 발문을 우리가 검토해 보면. 그림은 세포, 가와 나. 여기 세포, 가와 나를 제시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자, 모든이야, 모든. 안 그려준 게 없어. 뭐 생각된 게 없단 말이야. 여기 다 그려줬단 말이야. 상염색체, 성염색체 다 그려준 거야. 알겠지? 그런 것들 잘 확인해 주시고. 가와나는 동물 A와 B인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동물 A와 B야. A와 B. 어떤 게 A고 어떤 게 B인지 찾아야 되겠지. 근데 하나는 E에는 6이라고 줬어. 이게 A래요. 그죠? 근데 B는 E에는 얼마예요? 라고 줬어요. 그럼 일단 이 그림 안에 이제 E에는 6이 있겠고, 나머지는 뭐 E에는 6일 수도 있겠고, 또 다른 걸 수도 있겠지. 근데 보통 E는 6을 똑같이 주진 않겠죠. 뭔가 다를 것 같다라는 예상은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셔야 될게 핵상을 한번 찾아볼까요? 핵상을. 지금 이 그림상에서 이제 핵상을 찾으시려면 상동관계를 보시면 돼요. 상동관계. 그죠? 상동관계. 모양과 크기가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암컷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겠고, E는 6입니다. 그죠? 어쨌든, 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E는 6이야. 그림상에서. 이렇게 상동, 이렇게 상동, 이렇게 상동 잡았어요. E는 6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보시면,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핵상 찾는 건데, 지금 얘랑 짝이 없고, 얘랑도 짝이 없고, 얘랑도 짝이 없고, 얘랑도 짝이 없고, 다 짝이 없네. 그럼 홀수야, 홀수. 그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란 말이야. 애는 6이야.

N은 6.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겠죠. 자, N은 6이니까 요거를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지. EN짜리로. EN은 얼마야? EN은 12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야. EN짜리가 6이 있고, EN짜리가 12 있는데, 얘가 A구지. 얘가 A라는 걸 찾았고, 얘가 B라는 걸 찾았어요. 여기까지 뭐 쉽게 여러분들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여기서 이제 성별을 알수 있나요? 자, N짜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지, 그지? 이게 이제 암컷인지 수컷인지 알 수가 없고, 발문에서 얘네 둘이가 뭐 성별이 같다 다르다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성별 가지고는 묻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봅시다. 기억번. 가는 A의 세포입니다. 자, E는 6이기 때문에 가가 이제 A의 세포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니은번. 핵상 물어봤죠. 네, 핵상을 물어봤습니다. 핵상은 이제 EN, N인 이 정도만 우리가 판정하시면 되겠어요. 가와 나의 핵상, 이 그림 그대로 보라고 했으니까 이 그림에서 얘는 EN을 그렸고요. 이 그림에서 얘는 N을 그려줬으니까 핵상은 다르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B의 체세포 분열 중기라고 그랬습니다. B, 얘죠? A와 B 구분하셔야 돼. B고. 자, 체세포 분열 때는 무조건 시기와 관계없이 EN이란 말이야. 중기 때는 당연히 복제 상태고요. 그죠? 복제 상태니까 요런 게몇개 있는 거야? 요런 쌍이. 요런 쌍이 예. EN은 10이니까 6쌍이 있는 거지, 6쌍. 요런 게 6쌍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자, 세포 한 개당 염색 분체 수는 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총 염색체가 몇 개니? 12개인데 하나당 이렇게 복제된 상태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하시라 이런 얘기야. 그죠? 12이 아니라 24.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발문도 보겠습니다. 이 핵형 분석은 발문이 중요하다. 핵형 분석 뭐가 중요하다? 발문이 중요해.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발문을 중심으로 보시면 여기는 좀볼게 많죠. 네. 발문에 여러분이 체크하실 게 많아요. 첫 번째 줄. 그림은 서로 다른 종이라 그랬어요. 다른 종. 네, 서로 다른 종. 같은 종이 아니라 서로 다른 종이군요. 라는 거알수 있겠고. A는 EN은 얼마? B는 EN은 얼마? 어쨌든 A 종과 B 종이 있나 보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문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세포, 가부터 다 각각에 들어있는 염색체 중 X 염색체를 제외한 나머지 그랬어요. 자, X 염색체 제외. X 염색체를 제외했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X 염색체는 그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가와 다 중에 두 개는 A 세포. 여기 세개 세포잖아. 그지? 세개 세포 중에 A가 두 개고, 그 다음에 하나가 B구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A가 두 개가 짝이 있는 거야. 그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A와 B의 성이 다르다. 얘네들은 서로 성이 달라. 하나가 수컷, 하나가 암컷.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성 염색체는 사람과 같은 암컷인 경우 XX, 수컷인 경우 XY를 사용했다. 이 정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딱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찾으셔야 돼. A가 짝인 걸 찾으셔야 돼. 짝인 걸 한번 찾아보자. 자, 여러분들 뭐 그림을 딱 보시면 얘가 요 녀석이 요 녀석이랑 사이즈가 같죠, 그죠? 얘는 복제 전이고, 얘는 복제 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얘는 복제가 안된 거고, 얘는 복제가 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뚱뚱이라고 불러볼게요. 뚱뚱이, 홀쭉이. 예, 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불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 지금 보시면 요렇게 짝이네, 그지? 그 다음에 요렇게 짝이란 말이야. 그지?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니? EN일 때 홀수는 뭐라 그랬니? EN일 때 홀수는 뭐라 그랬니? 수컷이야, 수컷. 얘는 수컷인 거야. 그치? EN일 때 홀수는 수컷인 거야. 그럼 여기 뭐가 없는 거야? 여기 지금 뭘 제외했다 그랬니? X를 제외했다 그랬지? 여기서 X가 없는 거야, X가. 아, X 염색체를 지금 그려주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이게 뭐란 얘기야, 이게? 짝이 없는, 혼자 있는 거. 외톨이. Y야, Y. 됐죠? XY 수컷이야. 그러면 얘랑 얘랑 뭐란 얘기야? 이게 A란 얘기야. 두개 같잖아. 염색체 크기가. 이 염색체 여기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긴 지금 뭐가 없는 거니? 원래 지금 EN은 얼마니? EN은 이렇게 짝, 이렇게 짝이니까 EN은 6이란 말이야. A가 EN은 6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N이니까 N은 얼마야 되겠니? N은 3이어야 되는데 지금 N은 2.

있잖아. 뭐가 없는 거야? 아, X가 없는 거지, X가. X가 없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될까요? 네, 그 정도. 그러면 이제 A 찾았고, 그럼 얘가 뭐란 얘기야? B구나. 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A는 2에는 6이야. A는 2에는 6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우리가 봤던 것 중에서 첫 번째 문장 보시면 그림은 서로 다른 종이라 그랬고, 서로 다른 종이라 그랬고, 동물 A와 B라 그랬고, 여기까지 다 봤었고, 염색체 중에 X 염색체를 제외한 나머지 염색체를 모두 나타냈다 그랬어. 됐고, 가다 중두 개는 A의 세포, 한 개는 B의 세포까지 했고, 그 다음에 하나 쓰지 않은 게 있어. 뭐야? A와 B의 성별은 다르다. 라는 게 나와 있지. 그러면 얘가 수컷이니까 얘는 뭐야? 암컷이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지. 그지? 그 암컷은 EN일 때뭘 가지고 있어? XX 가지고 있어. 그치? 그럼 N일 때는 뭘 갖고 있는 거야? X 하나 갖고 있는 거지. 그럼 이게 지금 N인 장면이잖아. 그지? EN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겠고. 그렇다면 여기에 뭐가 없다? 그렇죠. X가 빠져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지. 될까요? EN일 때는 X 두 개지만 N일 때는 X 하나니까 X 하나가 빠져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지금 N은 몇인 거야? N은 4인 거니까 실제 B는 A는 얘는 2에는 6이라면 B는 뭐였던 거야? 2에는 8의 암컷이었던 거야. 얘는 2에는 6의 수컷이었던 거고.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고. 자, 기억번. 가와 다의 핵상은 같습니다. 핵상 N 간단하게 보시면 돼. 다 EN 됐죠? 네, 틀렸고. 자, A 수컷 얘기했고 B에 얘가 B라 그랬죠? 체세포 분열은 항상 EN. 중기 때는 홀쭉이야, 뚱뚱이야. 홀쭉이야, 뚱뚱이야. 네, 뚱뚱이지. 뚱뚱이. 그죠? 세포 한 개당 염색 분체 수, 즉 세포 하나당 염색 분체 두 개야. 그럼 세포 수가 얼마라 그랬지? 2에는 8이니까 8 곱하기 얼마 하셔야 돼? 2 하셔야 돼. 16.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죠? 요 문제는 조금 1번보다는 여러분들이 보실 내용들이 많았고, 이 해가 갈수록 이제 이런 발문들에서 자료 조건들이 더 다양해지는구나라는 걸 읽어보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랑 몇 문제 같이 이렇게 해결할 때도 그런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 되겠어. 3번. 그림은 서로 다른 종. 예, 서로 다른 종. 서로 다른 종. 예, 발문에 중요한 게 있다 그랬어. 동물 E에는 얼마와 A부터 C의 세포, 가부터 락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뭔가, 뺀게 없어요. 뭐, X 염색체를 뺐거나 Y 염색체 뺀거 없고, 모든 거다 그려줬어요. 가라 중두 개는 A세포. 이렇게 쓰는 거야. A세포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메모한다 그랬지? 예, 그 다음에 A와 B의 성은 다르다. B하고 A는 성이 다르다. 성이 달라. 다름.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뭔가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어. 성별이 다르다. 예, 그 다음에 A부터 C의 성 염색체는 암컷이 XX, 수컷이 XY. 요거는 뭐다 줬던 거니까 예, 별거 아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ABC라고 나와 있죠. ABC인데. 이게 두 개야. 지금 그림 네 개니까 얘만 두 개라고 했으니까 얘 하나. 얘 하나겠구나. 이런 거 우리가 알수 있겠지. 네.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그림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되는데 일단 두 개짜리가 뭔지를 좀 찾아보셔야 돼. 두 개짜리. 그림을 쭉 보시면서 두 개짜리가 어디 있을까라는 걸좀 보시면 이 녀석이랑, 예. 이 녀석을 보셔야 돼. 선생님, 이걸 어떻게 봅니까? 이 그림이 맞는 걸 보라는 거야, 그림이. 그림이 맞는 게 보이잖아, 그림이. 여러분들 뭐 시험지는 여기 지금 화면처럼 색깔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흑백 시험지로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로 그림을 정확히 그려준단 말이야. 이게 또 이렇게 맞는 그림이라고 볼수 있겠어. 그 다음에, 아, 요 녀석이 커. 요 녀석이 작아. Y인가 봐. 다 그려줬다고 했으니까. X인가 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지.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묶어보시면 얘가 하나야. 여기 A고, 보시면 XY가 있으니까, 아, 수컷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암컷이 B가 하나 있겠지, 그지? C는 모르고. 그런 거 여러분들이 좀 챙겨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이제 가번은 딱 보이죠? 요렇게 짝꿍, 요렇게 짝꿍. 다 그려줬다고 그랬어, 그지? 예, 다 그려줬다고 그랬으니까 2에는 얼마야? 일단, 2에는 6이면서 얘는 암컷이구나. 라는 거알수 있고요. 얘는 이제 n은 3이지만 어쨌든 2n 얼마였을까? 2n은 6이었고 얘는 이제 수컷이라고 그랬어.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림은 n이지만 얘도 2n은 6이라는 이런 얘기야. 그 정도 여러분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보시면은 이렇게 홀쭉이들이 어쨌든 쌍을 이루고 있어요. 홀쭉이들이 쌍을 이루고 있네요. 이렇게 쌍이 아니니까 이 녀석이 x고 이 녀석이 y야. 그럼 이 녀석은 수컷이고. 성별이 다르다고 했잖아, 그지? 얘가 수컷, 얘가 암컷, 얘가 수컷 이렇게 가는 거야. 얘가 B, 그지? 얘네가 A라고 했으니까 얘가 B, 그리고 요 녀석이 C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어. 자, 됐죠? 자, 기억. 가는 C의 세포입니다. 가는 우리가 B라고 찾았어, B. 뭘 가지고 찾았니? 성별이 다르다. 이걸 가지고 찾았단 말이야. 성별 잘 봐야 돼. 그다음에 기억번은 상염색체입니다. 그랬어요. 요거. 여기랑 비교해 보셔야 되겠죠? 네, 여기랑 비교해 보시면은 지금 요게 성염색체니까요. 얘네들은 모양이 같은 상염색체군요라는 거알수 있어요. 됐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복입니다. 요 디귿번. 디귿번.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문제 많이 가져다가 쓰는 그런 복인데요. 나의 염색 분체수 이거 모든 염색체 다 그렸다 그랬으니까 요대로 읽으시면 되는 거야. 하나당 두 개지. 뚱뚱이. 그지? 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6이고, 다의 성염색체. 요거. 쓰니까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 그럼 이제 3분의 1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네, 그 정도. 이 문제에서 이제 핵심은 결국은 얘랑 얘가 성이 다르다. 성별이 다르다. 요걸 가지고 B와 C를 구분했다라는 거.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 발문에 다 주진 않아요. 다 주진 않아. 네 개잖아. 네 개인데 얘가 두 개래. 그리고 A, B, C야. 그럼 얘 하나, 얘 하나겠구나. 이 정도. A, B, C 있다고 그랬는데 C 안 그려주지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정도의 발문에 대한 해석 정도 해주시면 되겠구나. 자, 그 다음은 또 어떤 유형일까? 유형들을 좀 하나씩 우리가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조금씩 결이 다른 유형들을 선생님이 좀 찾아서 가져와 봤기 때문에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림은 동물 2에는 6. 이번에는 2에는 6이라고 줬어요. 네. 발문 분석. 1부터 3. 개체 1부터 3. 그지? 예, 개체 1부터 3에 세포 가부터 라. 모든 염색체를 줬습니다. 다 그려줬어. 물론 이것도 염색체가 있는 거니까. 예, 지금 그림으로 표현해 주지 않은 것뿐이지. 예, 여기도 다 그려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가지 종. 두 가지 종. 그러니까 세 개의 개체인데 두 가지 종이란 얘기야. 그지? 예,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 다음, 가부터 라중두 개는 암컷. 자, 두 개는 암컷이 두 개. 그지? 암컷이 두 개요. 수컷이 두 개요. 이런 얘기야. 네개 중에서. 네, 그런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개체 1부터 3의 성염색체는 암컷, 수컷, 예, XX, XY 됐고. 염색체 A와 B 중에 하나는 상염색체, 하나는 성염색체. 요게 이제 이 문제에서 특징이고, A와 B의 모양과 크기는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게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 이렇게 한번 보잔 말이야. 자, 쭉 보시면은 요거 모양이 비슷한 게 있잖아. 그지? 요렇게 있고요. 어쨌든 얘도 전체는 6개잖아. 그지? 2n 6이란 말이야. 그려주지 않은 것 중에서 뭔가 짝이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요렇게 짝이야. 그지? 요렇게 짝이고, 요렇게 짝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은 커. 이 녀석은 작아? 응. 자, 그러면 얘가 뭐라는 걸알수 있다? 이게 Y겠구나. 여기에 이제 X 염색체가 있구나. 얘랑 똑같은 게 여기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 그죠? 예, 그러면 얘는 수컷이 되는 것이고, 얘는 암컷이 되겠고,
얘가 혼

3자잖아. 그럼 얘랑 똑같은 게 여기 있겠구나. 이건 4학년색체구나. 이렇게 잡으실 수 있겠어요. 네. 될까요? 그러면 요 녀석이 여기 있잖아. 큰 녀석이 하나 있는 거야, 그지? 이렇게 뚱뚱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게 X잖아. 그럼 요게 Y잖니? 요거는 4학년색체고, 그지? 아, 요거는 이제 N짜리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지. 수컷의 N짜리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지. Y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럼 봐봐. 우리가 수컷 두 개, 암컷 두 개라고 했잖니, 문제에서. 그지? 수컷 두 개, 암컷 두 개. 그러면 다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암컷이 돼야 되겠지. 예, 딱 보시면, 요렇게 짝이고, 짝이고, 짝이고. 예, 서로 이형접합이 없잖아. 그럼 XX란 얘기지. 그래서 얘가 암컷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종은 어떻게 되는 거니? 얘하고 얘하고 얘가 이제 같은 종이지. 얘는 성별만 다른 거잖아. 그지? 얘네하고 얘하고는 성별만 다른 거고, 요렇게는 같은 종. 요게 이종이지. 될까? 네. 서로 다른 두 가지 종 찾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보기로 가시면 기억번에 B는 X 염색체였습니다. 자, 어떻게 찾았죠? 자, 여기 뭐 해봐. 여기 봐. 커. 작아. 아, 이게 XY구나. 라는 것을 힌트로 우리가 잡을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러면 같이 있어야 되겠지. 같이. 같이 X가 있어야 성별이 달라지겠지. 그치? 네, 같이 X가 있어야 성별이 달라지겠지? 얘는 Y가 있으니까 얘는 수컷, 얘는 암컷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번. 나는 암컷 세포입니다. 나는 얘로부터 만들어진 그런 세포죠. 얘는 수컷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를 갖는 개체와 달을 갖는 개체의 핵형은, 핵형이라고 하는 것은 성별까지 같은 종이어야 된단 말이야. 같은 종이면서 성별이 같아야 핵형이 같은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얘네들을 뭐라고 했으니까? 이종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핵형이 같을 수가 없겠죠. 그죠? 네. 여기 암컷과 수컷도 핵형이 같아 달라. 다른 거지. 그지? 뭐가 달라? 성염색체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핵형이 같으려면 같은 종의 성별까지 같아야 된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유형 한번 볼까요? 계속 중요한 건 뭐라 그랬지? 발문을 독해한다. 발문을 독해하는 거, 우리 핵형이 좀 약한 친구들, 발문 독해 꼭 힘을 주셔야 돼. 다음은 핵상이 2N인 동물 A부터 C다. 자, 뭐 핵상 2N인 거, 이것도 이제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동물 A부터 C. 동물 A, B, C. 됐어요. A, B, C인데 지금 4개를 줬네. 자, 그 다음에 A와 B는 서로 같은 종이고,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써보자. A와 B는 같은 종이다. 이렇게 한번 써봤고, 그 다음에 B와 C는 다른 종이다. B와 C는 다른 종이다. 얘네가 다른 종이라 이런 얘기겠죠. 그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B와 C의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서로 다르다. 얘가 예를 들면 2N은 6이면 얘는 2N은 6은 아니다. 이런 얘기야. 염색체 수가 다르다. 이런 얘기야.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가라 중두 개는 암컷, 두 개는 수컷. 자, 우리 지난번 문제 했던 것처럼 이 그림상에 수컷이 두개 있을 것이고 암컷이 두개 있을 거다. 이런 얘기야. 네, 수컷 두 개, 암컷 두 개.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성형식의 결정은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거니까 넘어가셔도 되겠고, 가라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상염색체와 기억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상염색체는 다 그려줬고 그 다음에 기억까지 그려줬는데 그 기억이 뭐라고 나왔어요? X 염색체와 Y 염색체 중 하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억을 X 염색체로 그려준 거냐? X, 이제 기억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그림 안에. 그죠? 기억이 들어있는데 그 기억은 X 염색체거나 Y 염색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선생님이 앞서 이제 스킬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EN인데 홀수? 이거 뭐라고 그랬어? 수컷이라고 했단 말이야. 자, 봐봐. 이렇게 짝이야. 아, 이렇게 짝이야. 이렇게 짝이야. 혼자네. 혼자네. 그럼 얘는 뭐야? 수컷이야, 수컷. 그죠? 왠지 얘가 X 같은 냄새가 나긴 하는데. 이건 뭐 Y일 수도 있는 거니까. 놔둬야 돼. 그래서 어쨌든 지금, 7개 그려줬으니까 하나가 빠진 거겠지.

그치. X든 Y든 하나를 안 그려준 거야. 기억은 X이거나 Y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X이거나 Y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그리지 않은 거거든. 이렇게 봐주셔야 돼. 상영수 다 그랬다고 했고. 뭐그 정도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 요거 느낌 보이지, 그지? 얘네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이제 같은 종이라고 볼수 있는데, 요렇게가 왔단 말이야. 그럼 뭐가 빠졌어, 그지? 왜? 얘는 8인데 얘는 3이잖아. 4야 된단 말이야. 뭐가 빠졌을까? 뭐가 빠졌을까? 지금 보시면 얘는 그렸지. 얘안 그렸지. X가 빠졌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지. 그럼 이 녀석은 뭐란 얘기야? X 그린 거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어. 아니, X가 빠진 게 아니라 X라면 그려줬겠지, 그지? Y가 빠진 거지, Y. Y, Y. 그죠? 예, 수컷이니까. 이것도 수컷이야. 이렇게 예, 두 개의 수컷을 찾았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암컷일 텐데, 예, 얘네들은 암컷일 텐데, 그러면 X가 기억이란 얘기야. 이게 기억이란 얘기야. 기억은 그려준 거란 말이야. 기억은 그려준 거야. 그럼 얘가 암컷이니까 X가 하나 있단 얘기지. 그러면 얘는 2에는 6이었겠지. 2에는 6이고 지금 N은 3인 거야. 될까? 네, 암컷이고. 됐을까요? 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제 암컷이니까 여기도 지금 N짜리지, 그지? 쌍둥이씨가 없으니까 얘는 2에는 얼마였을까? N이 지금 4니까 2에는 8이었겠지. 네,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여기도 기억이 하나 있겠지. XM치가 있다는 얘기 하나. 여기도 XM치가 하나 있다는 얘기야. 됐어? 자, 그래서 기억은 Y 염색체입니다. 기억은 X 염색체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기억은 X 염색체. 됐고. 가와라는 서로 다른 개체의 세포다. 자, 가와라. 요건 같은 개체지, 그지? 같은 개체. 그지? 얘하고 얘는 다른 개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됐죠? 근데 이제 가나라가 같은 종이죠. 맞습니까? 가나라가 같은 종. C 얘가 다른 종이죠.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실 수 있어요. 네, 얘도 2에는 8, 얘도 2에는 8, 얘는 6. 됐고. 그래서 서로 다른 개체. 맞습니다. 가하고 나가 이제 서로 같은 개체라고 봐야 되겠지. C에. 얘가 C지. 얘가 C야. C의 체세포 분열 중개 세포 한 개당 상염색체. 자, 이 애는 6입니다. 이 중에 4개가 상염색체죠. 얘는 홀쭉이 상태예요, 뚱뚱이 상태예요? 뚱뚱이 상태지. 체세포 분열 중개니까. 그러니까 역시 여기다가 곱하기 2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8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 8이라고 했으니까 맞죠? 네, 그래서 니은번과 디귿번 여러분이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유형을 한번 볼까요? 자, 계속 이제 조금씩 조금씩 뭐 어쨌든 도기의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발문의 구성이라든지 문제마다 조금씩 하나하나씩 더 추가로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교재에 있는 문제들만 좀 보셔도 충분히 우리 그림 자료라든지 또는 발문의 다양함이라든지 또 보기 예,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한번 정도는 생각해 볼수 있을 보기들을 다 보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문제에서는 또 이제 디귿번 보기 같이 이렇게 이제 분모 분자 형태로 제시되어 있는 이런 보기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 다음은 핵상이 EN인 동물 A부터 C의 세포 가부터 다를 그려줬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별거 없고. A와 B는 서로 같은 종. 자, 항상 우리가 메모하자. A와 B는 같은 종. 지금 더 보시면 C는 다른 종.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앞서 봤던 5번 문제랑 똑같은 패턴. B와 C의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 얘네들이 얘는 얼마면 얘는 그거와는 다른 염색체 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B가 암컷. 얘가 암컷이라고 나와 있네. 네, B는 암컷이고 A부터 C의 성염색체 암컷 XX 수컷 XY 이것도 했고. 그죠? 네, 그림 나와 있고 모든 상염색체와 기억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상염색체와 기억 이것도 이제 앞서 문제랑 똑같은 유형에 속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리고 그 X 그 기억은 X 염색체와 Y 염색체 중 하나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런 것들 볼 때, 자, 그림이 유사한 걸 보자 그랬죠? 이런 모습이 이제, 예, 여러분들한테 보이셔야 돼. 그지? 얘가 이렇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가
이렇게

보입니다. 아까 문제처럼 얘가 이제 n은 4예요. 그죠? 같은 종인 것 같은데 얘는 n은 3이야. 뭐가 하나 빠졌네 라고 보실 수 있겠지. 뭐가 하나 빠졌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는 뭐가 빠졌을까? 자, 지금 그림이 없는 게 뭐가 보여요? 여기 지금 이게 없잖아. 이거 X라고 해보자. 기억이 X야. 뭐 빠진 거니? 그렇지. Y 빠진 거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아, 수컷.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암컷. 이렇게 가보자.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제 B다. 왜? 예, B가 암컷이다. 그랬으니까. 될까? 아, 얘 A, 얘가 B. 아, A는 수컷이고, B는 암컷이네. 그럼 얘가 무슨 종이면 될까? 얘랑 다른 종이면 되겠네, 그지? 영역치수가 다르다 그랬어. 얘네들은 다 2n 얼마니? 2n은 8이겠지. 어? 얘는 2n은 6 아니에요? 자, y가 빠진 거야. 그지? 얘하고 얘는 같은 종의 성별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 얘도 2n은 8인 거야. 자, 그럼 얘는 2n이 얼마일까? 요렇게 짝이 보이고요. 요렇게 짝이 보이고요. 요렇게 짝이 보입니다. 자, 기억이 X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다 그려줬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 그지? 기억을 다 그려줬다고 봐야 되겠지. 그지? X를. 그럼 얘는, 이 얘는 얼마야? 6이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얘는 6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염색치수가 다르다라고 하는 조건에 성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될까요? 네. 5번과 6번은 세트 문제야. 같이. 두 개를 동시에 풀어보셔야 돼. 기억번. 기억은 X 염색체입니다. 지금 기억을 그려줬다 그랬단 말이야. 여기는 기억을 그려줬다. 여기도 이제 X 염색체가 기억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 근데 여기는 뭐, 어떤 게 X 염색체인지 몰라요. 이세쌍 중에서 어떤 게 X인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기억을 그려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똑같이. 자, 가와 나. 자, 여기 암컷, 여기도 암컷 되겠습니다. 네. 모두 암컷의 세포입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자, 디귿입니다. C에 C니까 요거네, 혹시 C. 요게 A고, 요게 B고, 요게 C니까 요거 봐야 되겠지? 체세포 분열 중기니까 홀쭉이야, 뚱뚱이야, 뚱뚱이, 뚱뚱이 있는 상태. 자, 그러면 2에는 6이니까 X가 몇개 있는 거야? 2에는 6 안에 4 플러스 2잖아. 요2 안에 X 두개 있는 거니까 X 염색체 수라고 했으니까 2인 거야, 분모가. 그 다음에 상염색체 수는 요거 얘기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2분의 4니까 3이 아니라 2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뭐 분모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된 건 아니지만, 뭐 염색 분체를 물어봤다거나, 염색체를 물어봤다거나, 뭐 X 염색체 수를 물어봤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분모 문제 형태로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홀쭉이 뚱뚱이 계속 뭐 체세포 분열 중기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익숙하시죠? 그죠? 네. 요게 뚱뚱이, 요게 홀쭉이, 이거 두개 구분하셔야 돼. DNA 상대량. 알겠죠? 네, 그런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7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7번을 보시죠. 조금 다르죠? 5번, 6번 문항과는 조금 또 결이 달라요. 자, 가장 최근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보셨을 평가원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은 세포 가부터 다에 각각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냈습니다. 가다는 개체 A부터 C. 하나씩이겠네, 그지? 하나씩이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A, B, C가 각각 하나씩이다. 이런 정도. 그 다음, 모두 핵상은 EN입니다. 오케이. 핵상은 모두 EN이다. 라고 나와 있고. A와 B는 서로 같은 종입니다. 계속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네. A와 B가 같은 종이고, B와 C가 다른 종이다. 계속 이런 걸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암컷입니다. 네, 발문이 여기까지는 앞에 문제랑 비슷해요. 그 다음에 염색체 기억과 니은 중 하나는 성염색체. 이것도 이제 앞서 비슷한 문제 풀어봤긴 한데, 하나는 성염색체, 나머지 하나는 상염색체입니다. 자, 기억과 니은, 뭐 모양은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봅시다. 짝꿍을 좀 찾아보시면, 이렇게 이제 짝꿍들이 보여요. 짝꿍들이. 그죠? 예. 요거, 여기 보이고요. 요거, 여기 보입니다. 여기는 니은만 있고.

있고 여기는 기역까지 있다 요 차이죠. 어쨌든 모든 염색체 그려줬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몇 개란 얘기야? 6개입니다. 2n은 6입니다. 2n은 6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기도 뭐 2n은 6이고 다 2n은 6인데 여기가 이제 묶인다라는 걸알수 있죠. A, B라는 거죠. 얘가 C라는 거고요. 뭐그 정도. 그리고 다와 다 중에 하나가 이제 암컷, 하나가 수컷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있는 거 보시면 얘가 지금 혼자죠. 얘가 지금 혼자예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요렇게가 있습니다. 얘도 요렇게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성이라면, 성염색체라면 같은 거죠. 어쨌든 모양이 같은 거죠. 그러면 얘랑 모양이 같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모양이 같다. 그러면 XX 암컷 성별이 같잖아. 탈락. 그러면 얘를 우리가 상으로 놔보자. 상. 이은을 상으로 놓고 요 녀석을 이제 성이라고 놔야 되겠다. 요 녀석을 우리가 성으로 한번 놔봅시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짝이 있잖아요. 요거 XX. 요거 XX. 그러면 요거 그렸고 똑같이 얘랑 똑같이 그렸단 말이에요. 상염색체 이게. 이게 상염색체고 요게 상염색체. 그러면 요게 X니까 여기가 뭐여야 되겠구나? 아, Y여야 되겠구나. 라는 거알수 있겠지. 사이즈가 작은. X 염색체보다 사이즈가 작은 Y가 와야 되겠지. 그지? 될까요? 그럼 얘가 이제 수컷. 얘가 암컷. 요렇게 가시면 되겠고. 그러면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로 가시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네. 자, 기역번. 기역은 X 염색체입니다. 자, 기역은 Y 염색체입니다. 기역은 Y 염색체다라고 하는 걸 찾았고, 니은번. 나와 다의 핵상은 뭐 EN, N 찾으시면 되는데, 나 EN이죠. 확실하게, 그죠? 확인하셨고, 그럼 다도 EN이고, 가도 EN입니다. 다 EN이야. 됐고. 자, 분모 분자 형태. 가의 X 염색체 수. 여기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Y라고 판정할 수 있어야 돼. 묶여버리는 거지, 그지? 기역 디귿은? 그지? 기역을 놓치면 이제 디귿도 이제 헤매는 건데, 이걸 우리가 Y라고 찾았기 때문에 얘는 1인 거야. X 염색 채수는 1인 거지. 2가 아닌 거지, 그지? 염색 분체 수 물어봤습니다. 2에는 6입니다. 홀쭉이 아니죠? 그죠? 뚱뚱이죠? 그럼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지. 6 곱하기 2 하니까 12이야, 12. 그러니까 이거를 X라고 해버리는 순간, 이게 6이 돼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1분의 10이니까 6이 아니라 10이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정답 2번 골라봤고요. 자, 마지막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건 좀 독특한 게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만들어지는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걸 표시했다라는 게 최근 문제의 어떠한 독특한 점입니다. 지금까지 문제에서는 대립 유전자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문제는 대립 유전자가 표시되어 있다는 게좀 특징적인 거죠. 자, 역시 발문이 중요해. 처음부터 끝까지 이번 시간의 가장 중심은 핵형분석 문제의 판정은 발문을 정확히 읽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가라 중두 개는 1의 세포. 이렇게 쓰자는 얘기야. 짧게. 1의 세포. 그 다음에 한 개는 2의 세포. 또한 개는 3의 세포. 이렇게 주고 있어요. 문장 보시면. 1과 2 사이에서 3이 태어났다. 그러면 뭐 이렇게 써도 되고. 1, 뭐, 이렇게. 예. 이렇게 써도 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간략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1과 2 사이에서 3이 태어났고, 얘네들은 성별이 같다. 성이 같음. 이렇게. 우리 지워도 되겠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1과 1에 2개 있고, 저 4개 중에서 1에 해당하는 게 2개고, 2에 해당하는 게 하나고, 1과 2 사이에서 3이 태어났는데, 1과 3은 성별이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은 가라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상염색체와 기역을 나타냈다. 그랬고요. 기역은 X 염색체와 Y 염색체 중 하나입니다. 라고 주어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라지A와 스몰A는 대립 유전자고 라지B와 스몰B가 대립 유전자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실까요? 일단은 이렇게 대립 유전자니까 이렇게 짝이라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얘네 둘이가 짝이라는 얘기고 얘네 둘이가 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N 6이네요. 2N 6. 다 그려준 건가?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개란 얘기는 하나가 뭐 빠졌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같은 경우는 3개니까 빠진 게 없다라는 거야. 빠진 게 없다. 그렇지? 네, 그림상 보시면은 사이즈가 이렇게 이제 보여요. 이렇게 이제 보이고 이렇게 보입니다. 나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쪽도 보시면은 이렇게 짝이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짝이 없지요? 이렇게 지금 그려놓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원래 2N은 6이란 말이야. 근데 뭐가 빠졌지? 뭐가 빠진 거야? Y가 빠졌네, Y가. Y가 빠졌어. 보이세요? 네? Y가 빠져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를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도 Y고, 여기도 Y고, 그럼 여기가 이제, 수컷, 그 다음에 수컷, 암컷, 이렇게 가셔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개인데, 두 개로 보실 수가 있는 게, 요거. 원래 이제 이렇게 같이 있었어. 그지? 같이 있었고, 요거 있었고, 요거 있었고, 요렇게 있었단 말이야.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요게 이제 1이야. 요게 1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2고. 그렇지? 암컷이니까 가가. 그럼 얘가 이제 3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보시면, 기억번에, 기억은 X염색체다. 그죠? X는 그려놓은 거야. X는 그려놓고 지금 Y가 그려지지 않은 거니까, 우리가 계속 확인했던 거니까 확인할 수 있겠고, 니은번에, 다는 1의 세포입니다. 자, 나와 다가 1의 세포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거 갔고, 여기서 라지비 간 거야. 이렇게 갔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지? 그 다음 여기 A는 여기서 온 거고. 그 다음 여기 Y는 요거. 요쪽에 Y가 이쪽으로 왔다. 1로부터 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는 1의 세포다라고 한 설명이 맞고요. 그 다음에 3에는, 요거 3이라고 했어, 3에는 스몰 B가 있나요? 자, 3을 찾아야 되겠지. 일단 3을 찾으셔야 돼. 3이 뭔지를 찾으셔야 돼. 그래서 3에는 스몰 B가 없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핵형 분석에 대해서 했습니다. 일단 발문을 분석하는 거 연습해 주시고, 오늘 문제 풀어봤던 여러 가지 유형들을 하나하나 잘 정리하셔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약점 공략 표본서계 패턴 레벨업 시간입니다. 진짜 진짜 기다려왔어요. 여러분만큼 저도 많이 기다려놨던 것이 이 개념 강의만큼 제가 기대했던 강의인 것 같습니다. 개념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고, 문제를 풀다 보면 필연적으로 여러분이 봉착하게 되는 것이 이 어려운 문제들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특히 사회문화는 어려운 문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표문제. 그래서 이 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려운 문제들만 모아놓고 풀어도 어떨 때는 풀리고 어떨 때는 안 풀리고 운 좋으면 맞추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런 느낌도 들었죠. 제가 오랜 동안 사회문화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이게 표분석 나오는 문제 유형, 선지 패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분석의 패턴이라는 교재가 나왔고, 근데 올해가 사회문화 마지막 해라서 이 교재가 이북으로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최신형 문제의 패턴을 적용해보는, 그러면서 패턴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래서 진짜 지금껏 열심히 사회문화를 공부한 학생들이 1등급을 노려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강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얘들아, 이것까지 하면 진짜 만점이야 라고 하는 걸 제가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많이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이 강의는 여러분이 OT를 보셔서 알겠지만, 이 전반부에는 모두 9개 강의인데요. 9개 강의 있는데, 3개는 패턴, 3개는 패턴 적용, 그 다음에 표 말고 최근에는 고난도 문제가 막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표를 제외한 고난도 대비. 이렇게 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반부 표분석의 패턴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 표문제는요, 비율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냥 이 표문제가 세 문제 이제 고정적으로 나옵니다. 세 문제는 모두 비율에 대한 문제가 되고요. 비율은 상대적인 크기인 거야. 생각해 보면 아니 생각이 아니라 상대적인 크기인 건데 여러분 여기에 제가 이 자료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 5학년인가 4학년인가? 거기 자료에 있는 거야. 여러분이 그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렇게 B라고 되어 있습니다. B. 그리고 아래 타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B고요. 하나는 타율, B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대적인 크기라고 하는 B 또는 비율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제가 B와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4페이지인가요? 뒤를 이렇게 넘겨보세요. 뒤에 넘겨보면 딱 문제. 근로 형태별, 근로자 성 비. 또 하나, 성별 비정규직 비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가 뭐고 비율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막상 이 문제 풀어봐라고 하면 그냥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그냥 보기도 싫다 이런 마음이 먼저 들잖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가져온 내용을 토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상대적인 크기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에 대한 상대적인 색칠한 부분의 상대적인 크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에 대한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분모로 가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나눗셈이에요. 나눗셈인데 전체 몇 칸이에요? 그래서 전체 12칸이죠. 그렇죠? 그래서 12칸에 대한 색칠한 부분 9칸이다. 이게 상대적인 크기입니다. 9칸 아니다. 아니 9칸 맞아? 9칸 아니네. 7칸이네. 뭐야 이거? 두 번째. 이거 하나 더할 필요도 없다. 그치? 네. 전체 6칸에 대한, 네, 색칠한 부분 5칸에 비, 이겁니다. 상대적인 크기죠. 상대적인 크기를 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해서 비율을 구하는 것인데, 아래에, 제가 최근에 어떻게 쇼츠를 보다가 조원진 선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야구 선수인데, 우리 국내 프로야구 지명도 받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암튼, 미국 마이너리그에 가서 진짜 수년을 고생하다가 이제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7월 6일자 기준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32 타수를 나갔고 타석을 나갔어요. 32번 나가가지고 안타를 9개 쳤습니다. 별로 못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B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전체 32번을 나가서 9번을 쳤어. 예, 이게 B고요. 비율은요.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타율 계산해 보면 0.2. 예, 0.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0.28뭐이 정도 나오게 돼요. 근데 사실 이 선수가 대단한 것은 9게임에 나와가지고 홈런을 6개나 쳤다는 게 진짜 진짜 대단한 거야. 근데 암튼 뭐 했어? 비했고요. 전체에 대한 부분의 크기, 상대적인 크기를 말하는 것이고 타율, 비율은 거기에 곱하기 100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적용해 가서 보다가 4페이지에 이제 이 대망의 이 문제를 풀어보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여러분 이 문제를 보시면 근로 형태별 성비 그다음에 비정규직 비율이라고 나왔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근로 형태별 성비나 비율이나 이거는 사실 잘 나오지는 않아요 최근에. 그런데 왜 이런 문제들을 연습하느냐? 결국은 자주 나오는 표분석 문제로 자주 나오는 게 인구 부양비 문제, 계층 표분석 문제,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표 문제인데 그 문제들 모두 마찬가지로 사실은 비와 비율에 대한 것이거든. 그래서 비와 비율에 대한 걸 쪼개서 보기에 좋은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 유형이 엄청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유형은 수능 특강에도 나오는데 수능 특강에 나오면 아, 이건 사실 안 나오잖아. 뭐 비정규직 비율 이런 거안 나오잖아. 안 풀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비율을 연습하는 거예요.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비와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비부터 보면 여기에 단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했고 제가 패턴 말씀드렸죠. 비와 비율. 일단 비와 비율을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비와 비율에 대해서 나온 선지들만 모아본 겁니다. 위에 자료는 성별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이 나와 있고요. 갑국, 을국, 병국의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나와 있습니다. 아래 선지를 한번 볼까요?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에 대한 여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의 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구조야. 그렇지? 뭐에 대한,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남성에 대한 여성의 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남성 월 평균 임금에 대한 분모에 쓰시고요. 그래서 을국과 병국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을국을 보시면 남성 3,800 대비 여성 2,80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따박따박해서 정말 고난도 문제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자주 나오는 선지인지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온전한 문제를 풀 때, 이거 B 나왔구나. 이제 이렇게 아는 거지. 적용이 되는 거지. 그래서 3,800에 대한 2,800. 병국은요? 병국은 여기 있네요. 4,000에 대한 2,800. 이렇게 됐네요. 4,000에 대한 2,800. 그렇게 푸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더 커요? 그렇지. 3,800에서 2,800이 차지하는 게더 크지. 분자값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산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을국이 병국보다 크다. 맞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해볼까요? 다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 이렇게 점검했잖아요. 그럼 멈춤하고 여러분이 뒤에 패턴이 나올 때까지 쭉 여러분이 하는 데까지 해봐. 그리고 같이 맞춰보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갑국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나와 있고 이번에는 내국인 남자 여자 평균, 외국인 남자 여자 평균, 그리고 전체 남자 평균, 전체 여자 평균 이렇게 나온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근로자 월 평균 임금에 대한 여자 근로자 평균 임금의 비. 또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쵸? 똑같이 나왔습니다. 대한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써볼까요? 남자에 대한 여자의 비. 그래서 언제? 2000년하고 2010년하고 이렇게 나왔네요. 해볼까요? 2000년에 보니까 2000년 남자에 대한 남자 2000에 대한 1600. 맞아요? 그쵸? 여기 있네요. 1900에 대한 1500. 남자니까. 이게 내국이 내국. 이거 잘못 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남자. 1900에 대한 1500. 그렇지? 그래서 1900에 대한 1500이요. 그다음에 2010년은요. 2010년은 2400에 대한 2000이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2400에 대해서 2000이 차지하는 것. 계산해 보면 그쵸? 직관적으로 보고 판단도 되시죠. 그쵸? 그래서 2000년보다 2010년이 더 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똑같은 유형들이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더 가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일단은 선지를 먼저 파악을 해볼까요? 선지를 파악해 보면,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 대비. 여성 비정규직이죠. 여성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비. 어때? 계속 나온다고. 그래서 이 내용들은 나중에, 계층표 분석 문제를 갈 때, 상층 인구 대비 하층 인구의 비.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 부양 인구 대비 피부양 인구의 비.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디서든. 거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그래서 한번 이 자료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뭐냐면, 갑계 해당 연도에 남성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다른 근로자 평균 임금의 상대적인 수치를 나타내주고 있다. 바로 얘가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주고 있는 비율에 대한 것이 사실은 이게 나온 셈이에요. 즉 뭐냐면, 연도별로 남성 정규직을 주어진 자료에 보면 남성 비정규직, 여성 정규직, 여성 비정규직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남성 정규직을 100이라고 했을 때이 말인 거야. 100이라고 했을 때 상대적 크기다라고 나와 있어요. 상대적 수치다. 이 상대적 수치

여성 정규직, 정규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걸 다시 한번 써보자면 여성 비정규직 임금 대비 여성 정규직의 상대적인 임금의 상대적인 크기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2002년을 해볼게요. 여성 비정규직이 얼마냐면 50입니다. 거기에 78 이렇게 써볼게요. 그쵸? 78. 1992년은요? 어떻게 쓸까요? 예, 44분의 66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혼자 풀었던 학생들은 그냥 이게 상대적인 크기고 실제로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냥 여기 나온 것들을 그냥 가져다가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거야? 그냥 50분의 78 이렇게 해서 상대적인 크기를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요. 왜 그러냐면요. 자, 2002년을 토대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 정규직이 100이라고 했을 때 비정규직은 100이라고 하면 83% 수준. 그렇죠? 그러면 100이라고 했을 때 여성 정규직은 78, 비정규직은 50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 200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200이면 어떻게 되죠? 여성 정규직이 156이요. 여성 비정규직은요? 절반이니까 50이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50분의 78을 하나, 아니면 100분의 156을 하나, 똑같단 말이야. 그렇지? 기준을 똑같이 100이라고 잡았을 때 78% 수준, 50% 수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숫자 그대로 놔두고, 주어진 숫자 그대로 놔두고, 뭐 대비 뭐 해서 비교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쵸? 그래서 크기를 딱 비교해보니까 어떠냐면, 50에서 78이 차지하는 게, 왜? 분모는 얘가 더 작고, 분자는 78이 더 크니까 얘가 더 크죠. 그쵸? 따라서 2002년이 1992년보다 크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할만하죠? 그렇죠? 다음 자료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이 물론 지금은 제가 선지만 읽는 식으로 했고 이거 온전한 걸 보겠지. 또 다른 이제 다른 패턴에 선지 이제 또 다른 패턴에서 이 똑같은 자료들이 적용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읽었던 것들은 바로 어떤 내용이 중요한 거냐면 남성 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상대적인 수치라고 하는 게 결국은 비율에 대한 얘기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도 읽어볼 거고요. 이 자료도 아래에 가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가에서 맞벌이 부부 중 여성의 일일 평균 가사 노동 시간 여성 대비. 맞벌이 부부 중 남성의 일일 평균 가사 노동의 시간에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해서 알아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때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면 여성 대비 남성. 그쵸? 예. 일단 자료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료 읽어보면 그림은 각국의 성 불평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집한 자료가 되고요. 가는 맞벌이 부부의 일일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을 가. 그래서 가를 한번 읽어볼까? 그럼 2010년도에는 어떠냐면, 잠시만, 여기 남성, 그 다음에 여성. 남성이 일일 평균 60분 하는데 여성이 180분 했어요. 한 3배 차이 정도 났네요. 그러던 것이 2020년에는요, 남성이 한 80분 하는데 여성이 160분 합니다.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둘이 똑같이 돈 버는데, 좀 내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거의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리고 나는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나와 있고요. 이 자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선지들은 또 다른 패턴에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나와 있습니다. 월 평균 임금,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수가 나와 있는 것이고요. 주어진 문제는 가만 활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에서 해볼까요? 2010년도 가서 볼게요. 2010년도 가서 보면 여성의 일일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은 얼마야? 2010년도에 180분이지. 그치? 그래서 180분이 되고요. 남성은 60분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20년에 보시면 여성은 얼마? 그쵸? 160분이 됩니다. 그리고요. 예, 남성은 80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너무나 산수 아니야? 너무나 산수지, 뭐. 예. 이게 뭐냐면 이게 3분의 1이죠. 그쵸? 그리고 여기는요, 2분의 1입니다. 반대로.

썼죠. 반대로 썼고, 어떻게 3분의 1이 2분의 1에 1.5배입니까? 네. 그래서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뭐 대비 뭐의 구조를 지금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이제 온전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예, 온전한 문제. 이것만 가지고도 풀수 있는 이제 온전한 문제가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온전한 이제 두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앞서서 제일 처음에 봤던 바로 이 문제. 네. B와 비율 이렇게 간단히 해놓고 얘를 풀으라고요? 아, 못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해설을 잘 들으시고, 아, 결국 이거였구나. 그리고 머릿속으로 뭐? 진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복습. 아, 멍하니, 아, 이해되네. 그리고 넘기시면 절대로 여러분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문제를, 온전한 문제라기보다는 디귿 리얼선지밖에 없네. 그래서 여기 보겠습니다. 온전한 문제는 얘구나. 얘 하나구나. 그러면 첫 번째 볼게요. 각국의 사회보장제도가 되고요. 사회보장제도 표 문제 엄청 자주 나오고 2024 9월 문제입니다. 얼마 오래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일단은 사회보장제도 표 문제는 정리를 일단 해보면, 여러분 표 문제는 4단원에서 다 출제가 되는데, 4단원에서 계층. 그쵸.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그 다음에 5단원에 인구부양비. 그래서 사회계층 구조와 관련된 게 거의 10번. 사회보장제도가 15번. 인구부양비가 20번, 거의 문항 번호도 정해져 있잖아요. 예, 정해져 있고, 우리 이 강의는요, 앞에 1, 2, 3강까지는 패턴. 계층이 4강. 사회보장제도 적용하는 거 5강. 그 다음에 인구부양비 6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거는요, 다른 거는 계층표 분석이나 인구부양비나 이런 것들은 진짜 비율, 비에 대해서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이 사회보장제도는 개념 모르면 비율이고 비이고 다 필요 없어. 개념을 일단 알아야 돼. 그게 가장 큰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선별해서 하죠.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되죠? 그렇지, 공공부조가 됩니다. 공공부조. 공공부조. 조가 되고요.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입자. 내가 돈 내. 내가 돈 내는 거야. 이게 가장 포인트가 되죠. 사회보험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은근 헷갈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뭐냐면, 일단,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나중에 사회보험 공공부조 찾아야 돼요. 예. 그리고 T년과 T 플러스 30년도 구분해야 돼요. 두 번째. 즉, 사회보험인지 공공부조인지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시기 하나. 그 다음에 남녀 하나. 세 개가 있어.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막 해야 돼. 예, 헷갈릴 수 있어. 예. 그래 놓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건 가나 제도의 수급자에 뭐가 나와 있다? 수가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15%, 30%가 아니야. 수가 나와 있는 거야. 수. 수가 나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가제도는 무엇이고, 가제도는 공공, 여기다 써놓을게요. 공공. 나제도는 사회. 그래서 여긴 남성 자료, 여성 자료, 공공, 사회. 그리고 앞에 색칠해져 있는 부분이 T년. 네. 그 다음에 점돼 있는 게 T 플러스 30년. 지금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래 또 중요한 자료가 있어요. 뭐냐면, T년과 T 플러스 30년 남녀 인구는 각각 1,000만 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전체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디귿선지부터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선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년에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중. 남성 수급자. 비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에 대한 뭐, 그쵸?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 이거죠, 그쵸?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 어떤 제도? 상호부조, 공공부조 아니고 상호부조 나죠, 그쵸? 따라서 디귿선지 보겠습니다. T년에 나 제도에 대한 남성 수급자가 차지하는 남성 수급자가 차지하는, 이게 대안이니까, 중, 이게 대안, 이거랑 똑같습니다. 예. 남성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가볼게, 비율. 비율은 결국 어떻게 해서 타율 구할 때,
그렇죠. 곱하기 100을 했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부터 곱하기 100이 등장한 겁니다. 이렇게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볼게요. 티년의 나아제도의 수급자 중 티년의 나아제도의 수급자입니다. 티년의 나아제도 수급자 남자 60이고요. 여자 40입니다. 그러니까 두개 더하면 얼마예요?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티년의 나아 수급자는 100이에요. 100. 그치? 그래서 100 중에서 남자가 얼마요? 남자가 얼마요? 60입니다. 60만 명이에요, 원래. 그냥 60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0. 따라서 얼마가 된다? 지워져서 60%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비율 계산하는 거야. 만만치는 않지. 그냥 막 쉽진 않지. 그치? 앞에서 우리 조원진 선수의 타율과 하는 거랑은 뭐 결국 그거거든. 그건데. 두 번째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이번에는 30년입니다. T 플러스 30년에. T 플러스 30년에. 해볼 건데.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중 여성 수급자 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중 여성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 똑같이 뭐야? 나지 뭐 나. 나잖아. 사회보험 나 중에서 여성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T 플러스 30년입니다. T 플러스 30년 나예요. 나. 나. T 플러스 30년 점된 거 이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전체죠. 나 전체 얼마예요? 180입니다. 아니 160입니다. 그중에서 80인 거지. 그치? 따라서 전체 160 중에서 여성 80이다. 2분의 1이고 50%다. 이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비율 계산하는 거죠. 적용돼. 따라서 남성 수급자 비율이 더 높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것도 같이 해볼까? 이렇게 비율 계산하는 거. 여기 이제 지워보고 할게요. 지우고. 리을도 해볼게요. 리을. 리을 가보겠습니다. 티년에 갑국 인구 중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갑국 인구 중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비율은 해볼게요. 이번엔 티년입니다. 티년에 뭐라고 했어? 갑국 인구라고 했어. 갑국 인구야. 인구 중에서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건 가나 중에 어떤 거? 나입니다. 나. 나가 되겠습니다. 비율이죠? 곱하기 100입니다. 여러분, 갑국 인구는 어떻게 되죠? 갑국 인구는 그렇죠. 남녀 각각 천만 명씩이다. 그러니까 전체는요. 2천만 명이다. 이렇게 쓰셔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티년의 나를 보겠습니다. 티년은 티년의 나 얼마예요? 100만 명이지. 그치? 예. 그래서 이번에 여기가 100 이렇게 됩니다. 그럼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하니까 5%네. 이렇게 찾으셔야 되고 다음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30년에 이번에도 갑국 인구 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T 플러스 30년에 역시 뭐 갑국 인구 중에서 뭐 중이라고 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 뭐 대비 뭔지. 그래서 갑국 인구 중 이번에는 뭐냐면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건 가나 중에 뭐 가. 그쵸? 공공부조죠. 그쵸? 가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100.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갑국 인구는 얼마였고요? 2000이었고요. 2000만이죠. 그쵸? 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 플러스 30년에 가. T 플러스 30년에 가. 여기 30 있고요. 여기 60 있습니다. 왔다 갔다 막 헷갈려. T 플러스 30년 점돼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얼마야? 90만 명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냐면 4.5%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이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율이 높다, 낮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렇잖아. 이거 계산하지 않아도. 2000에서 100이 차지하는 거랑, 2000에서 90이 차지하는 거랑, 당연히 여기가 높겠지, 뭐. 예. 나중에 되면 몇 배다라고 하는 식으로 진위 여부를 판단하라고 나오지 않는 한, 크다, 작다라고 나오면 굳이 5%, 4.5% 계산하지 않으셔도 풀수 있다. 근데 이게 비율 계산하는 거. 여러분, 지금 앞에 네개뭐 했어요? 뭐에 대한, 뭐에 비. 상대적인 크기에 대해서 지금 네 개를 한 것이고, 정리하세요. 그리고 이제 비율 계산을 한 겁니다. 이제 뭐할 거냐면,

온전한 문제 한번. 앞에 처음 봤을 때 이게 뭐냐 도대체? 라고 했던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자면, 표 1, 2는 각국의 근로자의 근로 형태별 근로자 성비, 그리고 비정규직 비율. B와 비율. 됐죠? 그래서 근로 형태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으로만 구분이 됩니다. 성비 하고 나왔어요. 성비가 뭔지 나와 있네요. 아래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 100명당 남성 근로자의 상대적인 크기. 그러니까 여성 근로자를 전체로 봤을 때 여성 근로자당 남성 근로자의 크기, 상대적인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해볼게요. 너무 장난 아니죠?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아래 선지를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 그다음에 남녀. 아래 여러분이 선지를 보시면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남자 정규직이 얼마고, 그다음에 여자 정규직은 얼마고, 전체 정규직은 얼마나 되고, 전체 비정규직은 얼마나 되고, 전체 남성은 얼마가 되고, 이걸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표를 그려봤어요. 지금 뭐라고 되냐면 여성 근로자 100명당 남성 근로자의 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비정규직 근로자, 이 400이 말하는 바는 뭐겠어? 그렇지. 여성 근로자 100명당 남성이 400명이다. 즉, 1대 4다. 4배 많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요? 여성 정규직 근로자당, 아니, 아니죠. 예, 여성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100명당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가 1.5배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써봐 볼까요? 여성 정규직 근로자 100명당 남자가 얼마라는 뜻? 남자가 400이라는 뜻. 이런 거죠. 그치? 예. 네.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써도 됩니까? 여성 비정규직이 100명이고 남성이 150이야.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뭔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지금 보시면, 네, 우리 마음대로 여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성 정규직하고 여성 비정규직이 같다. 그런 단서가 없잖아. 근데 그냥 여성 비정규직이 또 100명이다. 이렇게 써버리면 될까? 안 되지. 그치? 그래서 하나만 우리가 100이라고 했을 때, 이제 상대적인 크기들을 쭉 연달아서 구해가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 할수 있지. 바로 어떤 자료를 통해서 이 비율이라고 하는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 보겠습니다.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60%래. 그러면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60%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성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한 것 분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즉 뭐냐면 남성 전체를 따졌을 때 남성 전체 중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게 60%래.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봐. 남성 전체 중에서 정규직이 차지하는 건몇 퍼센트겠어요? 40%겠지. 항상 100%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해되죠? 다시. 그러면 여성 전체 중에서 여성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을 전체 여성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을 전체합한 것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게 80%래. 그러면 정규직이 차지하는 건몇 퍼센트일까? 20%겠지. 그럼 여러분 나오지 않나요? 남성 전체에서 정규직이 차지하는 게 40%래. 그럼 여기 400명이야. 남성 전체 몇 명이면 될까? 1000명이요. 1000명이요. 이거지.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600명이요. 그러니까 남성 전체에서 비정규직 60%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해볼까요? 예, 또 됩니다. 해볼게요. 여성 전체에서 정규직이 차지하는 게 20%래요. 우리 이거 100으로 기준 잡았잖아요. 그럼 여성 전체 몇이어야 될까요? 그렇지, 500이지. 500에 100은 20%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 500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 비정규직은 얼마가 돼요? 여성 비정규직은 400이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이게 딱 맞춰집니다. 이게 딱 맞춰지죠. 이거 150. 맞죠? 예, 여자를 100이라고 쳤을 때 남자 150이다. 그럼 400이라고 치면 600이잖아. 아, 딱 맞아떨어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다 구했다. 여성을 정규직을 100이라고

두고 쭉 돌린 거죠. 상대적인 크기로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걸로. 물론 쉽지 않은 문제예요, 처음에는. 네, 이해를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규직은 모두 얼마고 500명이 되겠고요. 비정규직은 모두 얼마고 1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모두 얼마고 1500명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풀면 되겠다. 그치.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부터 가보겠습니다. 기억부터 가보시면 이제 선지 여러분 한번 가서 봐봐. 선지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비율. 그다음에 비율. 아래도 비율. 비율입니다. 첫 번째. 전체 근로자 중 남성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그렇지. 해볼까요? 전체 근로자 얼만데요? 1500입니다. 했잖아요. 남성 근로자 얼만데요? 1000이잖아요. 1000입니다. 3분의 2잖아요. 50% 넘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똑같죠? 두 번째, 남성 정규직 근로자 수하고 여성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수 했네요. 어때요? 예, 네, 같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세 번째 볼까? 세 번째 이렇게 나왔네. 정규직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그렇죠. 이것도 그대로 써야 되죠. 정규직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규직 근로자 어디 있는데요? 정규직 여기 있어요. 예. 네, 정규직 500 중에서 여성 이겁니다. 몇 퍼센트예요? 20%지 뭐. 자꾸 하다 보면 비율도 많이, 예. 네, 100입니다. 곱하기 100. 네. 그래서 20%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비정규직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또 썼지. 예. 비정규직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비정규직 근로자 어디 있어요? 여기. 1000명 중에서 여성 400. 40%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1000명 중에서 400명 곱하기 100. 물론 이거 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하다 보면. 20%고 이거 얼마냐면 40%가 됩니다. 따라서 낫다.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고요. 리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 결국 어때? 이 앞에서 비율 계산했던 거. 여기 비율 계산하는 거야. 다만 우리 뭘 만들었었어야 됐어? 다만 우리가 만들었어야 되는 건 바로 이거지. 이걸 이 주어진 자료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거. 이게 좀 연습이 필요한 거죠. 전체 근로자 중, 이제 전체입니다. 전체는 얼마예요? 전체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전체는 얼마예요? 전체 1500입니다. 비정규직은 얼마예요? 1000입니다. 그쵸? 예. 그리고 전체 근로자 중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전체 근로자 1500이죠. 이번에는 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예. 500이죠? 전체 중에서 비정규직은 1000이고 정규직은 500입니다. 어때? 분모가 같은데 분자 값이, 그치, 여기가 더 큽니다. 예, 두배더 크네요. 따라서 비율이 두 배이다. 계산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어때?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쭉 그냥 막 앞으로만 나가지 말고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쭉 살펴보면 비율. 우습지만 우리는 이걸 했습니다. 뭐에 대한 또는 뭐중 또는 뭐 대비 뭐. 그렇죠? 전체 대비 부분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이런보다 상대적은 크기다. 곱하기 100 하면 비율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에 대한 뭐에 비라고 하는 예. 네 문제나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비율을 계산해 봤죠. 그렇죠?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될건 뭐야? 앞에 무슨 제도에 대한인지, 아니면 각국 인구에 대한인지 앞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분모값으로 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꽤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성비하고 비율 나와 있는 자료로 이렇게 만들 수 있었어야 됐지. 나머지는 결국 비율 계산하는 거니까. 괜찮아? 여기까지 해서 패턴 하나? 그리고 진짜 정말 정말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앞으로 표 문제 풀 때마다 여러분이 계속 보게 될 거야. 이제 뭐냐면 격차에 대한 거야. 격차. 예. 격차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뭐 패턴 쓰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격차가 뭐겠어요? 차이지, 뭐, 차이.

0: 차이.
1: 차이. 다음 자료를 볼까요? 이 자료 우리 제일 처음에 봤던 거잖아. 예, 네, 한번 가볼게. 아래에 선지를 보니까 을국에서 을국입니다. 성별 근로자 월 평균 임금 격차는 남성 근로자, 성별 근로자 월 평균 임금 격차가 뭐겠어요? 격차가. 둘이 차이지 뭐. 그쵸? 둘의 차이입니다. 차이가 얼마나요? 천 하고 납니다. 천 나요. 천은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인분의 3분의 1 수준을, 이안 되죠. 남성 근로자가 3,800이고, 거기에서 격차가 1000이니까, 3분의 1이 안 된다. 괜찮죠? 다음입니다. 각 병국 중에서 성별 근로자 월 평균 임금? 또 뭐라고 나왔어? 그렇지, 여기. 격차, 격차. 네. 이것도 꽤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갑구분이요? 얼마예요? 격차가 얼마 벌어져요? 절대값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00만큼 벌어지죠. 저 병국은 얼마만큼 벌어져? 1200만큼 벌어집니다. 따라서 갑구기 어때? 격차가 가장 작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뭐한 번만 있나? 또 있지. 예, 또 있습니다. 해볼게요. 이 자료도 아까 본 자료네. 저 우리 이거 본 자료입니다.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 봤던 거네. 뭐냐면 남성 정규직 근로자의 100, 평균 임금 100이라고 했을 때 상대적인 수치. 그치? 그치? 그래 놓고 남성 정규직 근로자와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이. 차이. 격차예요. 2012년하고 2002년을 비교해서 봤습니다. 우리 남성 정규직을 얼마라고 봤죠? 남성 정규직을 100이라고 봤습니다. 100이라고 했을 때 차이하니까 여기 17만큼 나왔어. 그치? 차이하니까 여기가 13만큼 나왔어. 그래서 2012년이 2013년보다 작다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그렇지, 안 되지. 이거 여러분 알고 있죠? 앞서 봤던 겁니다. 뭐예요? 남자를 100이라고 했을 때87% 수준이다. 상대적인 크기를 말한 것이지 실제 차이가 13만 원만큼 나? 아닌 거잖아. 남자가 200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남자 정규직이 200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비정규직이 얼마가 되는 거지? 174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 격차는 26만큼 벌어지잖아. 맞지? 얼마인지 알수 없다는 거야. 예. 따라서 틀렸다. 왜냐면 상대적인 크기로 나와 있기 때문에. 됐어요? 예. 다음입니다. 이 자료도 앞서 본 자료네. 밑에 가볼까요? 2010년입니다. 남자 근로자와 여자 근로자 간의 평균 임금 차이. 남자 근로자와 여자 근로자의 평균 임금 차이 계산해 볼까요? 얼마 나옵니까? 차이를 쫙 보니까 400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진짜 이게 좀 어려운 것은 이건 뒤에 가서 또 다른 패턴으로 이거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서 보긴 할 거거든요. 보면 차이보다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 차이라고 나왔어. 그럼 내국인 근로자는 남자 여자. 내국인 근로자도 남자 여자. 이렇게 되어 있고 외국인 근로자도 남자 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국인 근로자 평균 임금은 얼마가 될까요? 내국인 근로자 평균 임금 얼마가 되겠어? 여러분,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또 다른 패턴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수학 90점 맞았어. 그리고 영어 80점 맞았어. 그럼 평균은요? 여기 정 가운데 85점이죠. 그렇죠? 또 다른 과목에 85점 받았어. 그럼 아무튼 이 사이 값이겠지, 그치? 평균은 어때요? 이 사이 값에 평균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내국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어때? 2,500과 2,100 사이인 거야. 맞지? 그치? 그래서 어떠냐면 2,100보다는 어때요? 2,100보다는 크고 2,500보다는 작은 숫자가 됩니다. 한번 써볼게요. 2,100보다는 1,100보다는 크고 2,500보다는 작은 숫자가 되는 거죠? 그쵸?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둘 간의 평균 임금은 어떻게 되겠어? 1700하고 1500 사이의 값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예요? 1700보다는 작은 숫자가 되겠지.

그렇지. 이거 평균 임금의 개념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할 거니까 별표를 해놓고. 그러면 결국 격차는 어때요? 두개 간의 차이는. 내국인은 2100보다 크고 외국인은 1700보다 작으니까 둘의 차이는 400보다 크게 어때요? 벌어지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2010년에 남사 근로자와 여자 근로자의 평균 임금 차이보다 내국인 외국인 차이가 더 큽니다. 네. 하나하나 따박따박. 네. 여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평균 임금과 관련해서는 네 번째, 한 세 번째 시간에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 얘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온전한 문제거든요. 가서 볼게요. 보면, 갑국은 정부 예산만을 재원으로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우리나라 연금제도와 같은 이 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려운 노인에게 지급하는 거니까 공공부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부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놓고 연금 지급액을 놓고 A안과 B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연금제도 시행 전에 상대적 빈곤율이 나와 있어요. 이 연금제도 시행 전에는 상대적 이 100만 가구 중에서 50%가 빈곤 가구라는 거야. 200만 가구 중에서 40%가 빈곤 가구라는 얘기야. 비율이야, 결국 얘들아. 그리고 A와 B안으로 시행할 경우에 예상되는 빈곤율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A안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빈곤율이 25%로 떨어지죠. 그쵸? 100만 가구 중에서 25%, 25만 가구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B안을 하면 20%로 떨어지게 되는 거지. 이해돼? 바로 이 내용이 되는데 결국 비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지. 뭐에 대해서? 저 100만 가구에 대해서 50%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억은 상호부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맞아요? 그치, 여러분, 공공부조야. 상호부조가 아니라 공공부조인 거야. 그러니까 어때? 틀렸다. X 하시면 되고. 두 번째, 기억은 사전 예방적 성격보다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공부조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죠. 여러분, 이 문제처럼 앞서도 얘기했지만 표문제는 사회복지제도 표문제. 그치? 계층 표문제, 인구 부양비 표문제인데, 다 비율에 대한 거야. 결국 다 비율에 대한 건데, 뭐만? 그치. 이 사회복지제도, 복지대화와 관련된 것만? 이게 공공부조인지. 개념을 모르면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 개념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귿이에요. A안 시행 전후에, A안 시행 전후에 상대적 빈곤 가구 수의 차이는 1인 가구보다 부부 가구가 작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A안을 시행하기 전후에 상대적 빈곤 가구 수의 차이예요. 네.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바로 여기죠. 전에는 얼마가 됐고 후에는 얼마가 됐는지 보면 되지. 해볼게. 디귿선지입니다. 디귿선지 1인 가구를 보겠습니다. 시행 전에 1인 가구를 보면 시행 전에 상대적 빈곤 가구는 얼마? 50만 가구. A안을 시행했더니 얼마가 됐어요? 25만 가구. 그쵸? 100에 25%니까 그냥 25만 가구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쵸? 이제 부부 가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가구 보니까 A안 시행 전에는 얼마? 40%. 그럼 없지? 200만에 40%지. 그치? 200만에 40%야. 그러니까 80만 가구. 맞죠? 2, 4, 8.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200만에 20%예요. 그러니까 40만 가구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물어봤어? 상대적 빈곤 가구 수와 얘 시행 전후의 차이. 차이 물어봤습니다. 따라서 차이가 얼마만큼 났다가 차이가 1인 가구는 25만만큼 차이가 나죠? 예, 부부 가구는요? 얼마만큼 차이가 나요? 40만만큼 차이가 나죠? 따라서 1인 가구가 부부 가구보다 차이가 격차입니다. 적게 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 리을 선지를 가서 볼게요. 리을 선지입니다. 리을 선지 읽어보면 상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하는 부부 가구 인구는 A안을 시행하는 경우가 B안을 시행하는 경우보다 10만 명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이번에는 부부 가구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 가구 쭉 여기 볼게. 네. 부부 가구를 보면 A안을 시행했을 때랑 B안을 시행했을 때입니다. 뭐냐면

600만 가구예요. 그쵸? 예. 부부 가구. A안. B안. A안을 했을 때는 얼마다? 200만 가구 중에서 A안 했으니 20%야. 그러니까 몇? 40만 가구가 되는 거죠. 그쵸? B안을 했더니 얼마가 됐어요? 200만 가구 중에서 15%야. 그래서 30만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만큼 차이가 나요? 했더니 10만만큼 차이가 나죠. 그래서 10만 명 많다. 맞아요? 그렇지. 이게 처음에 나올 때는 학생들이 와장창 틀렸습니다. 와장창 틀렸어. 근데 이게 처음에 이럴 때 나올 때 틀리잖아요. 그러고 나면 두번 다시 안 틀립니다. 뭐냐면 여기에 부부가구 인구입니다, 여러분. 인구. 부부가구 수가 아니에요. 부부가구 인구입니다. 따라서 부부가구에는 한 가구에 몇 명씩? 곱하기 2야. 따라서 40만 가구에다 곱하기 2. 그래서 80만 명. 30만 가구에다가 곱하기 2. 해서 60만 명.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얼마 더 많은 거예요? 20만 명이 더 많은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쭉 풀어봤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여러분? 네. 비율하고 그리고 격차까지 해봤습니다. 비, 상대적인 크기 곱하기 100 해서 비율 계산하는 거. 그리고 격차는 뭐다? 차이다. 네. 오늘 애쓰셨고요. 여기 확실하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다음 시간에 다음 패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good luck to you.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사입니다. 아,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 약정 공략까지 오시느라고 정말로 고생하셨고요. 아, 진짜 여러분의 약점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지도에 대한 변형, 또 아주 디테일한 연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약점을 완벽하게 공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사용되는 건 그동안 제가 수능 개념이나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사용했던 강의 필기노트 말고요. 연표 필기노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연표 필기노트에다가 교과서에 있는 여러 지도들을 같이 이렇게 섞어서 사용할 텐데요. 자료실에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연표노트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 선생님 그 이 화면에 나오는 그 지도를 직접 좀 파일로 올려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해서요. 그것도 제가 자료실에 강별로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저의 마음처럼 이번 수능에서 부디 만점에 점수를 받아 주시길 희망하겠습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바로 갑니다. 이 연표 필기 노트는요, 총 10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강좌가 9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17, 18세기 고기에는 2장 돼 있는 걸 한 강으로 이렇게 갈 거고요. 나머지는 이번 강은 기원 전에 있는 모든 시기. 사실 기원 전 파트는 디테일한

연도보다는 앞뒤, 선후에 있는 문제만 구분해도 대부분의 문제는 풀립니다. 근데 그래도 연도를 원하는 학생들이 또 있어요. 예, 있어서 적어드리긴 했지만 여기서는 디테일한 연도보단 대표적인 시기나 혹은 특정 사건이나 인물이 앞뒤 사건 요 정도만 구분해 두셔도 충분하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1강 기원전 연표 총정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원전이라고 하는 BC라고 합니다. Before Christ의 줄임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있었던 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BC라고 하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에게 문명으로 대표되는 크레타 문명, 미케네 문명이 있는데 이런 거 연도 중요할까요? 연도로 이런 건안 물어봅니다. 그냥 있으니까 나와 있는 것이고요.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물어볼 때는 수메드, 아카드, 아무르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아,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관련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런 단어는 중요하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건 문제에서도 종종 물어보고 특히 여기 기원전의 4대 문명에 나올 때는요. 디테일한 것보다는 여러분 그냥 제 강의 필기 노트에 있는 것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아무리 어려웠던 수능 시험도 사실 4대 문명에서 어렵게 내진 않았습니다. 언제나 1번 문제에 해당되는 그리고 비옥한 초승 달 지대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집트 문명은 무슨 강? 그렇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나일강입니다. 강 이름 한번 살짝 봐 주시고요. 자, 이집트 문명도 뭐 신왕국, 중왕국, 고왕국 막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지만 막 그냥 필요 없습니다. 폐쇄적인 지형, 파라오, 피라미드 스핑크스, 십진법, 태양력, 요 정도 이렇게 두시면 충분하옵니다. 사자의서, 내세적 세계관, 뭐 요런 거 봐주시면 좋겠고, 자, 에게 문명과 지중해 문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역이 여러분 지금 어떤 나라죠? 튀르키예. 튀르키예에 있는 데의 지명을 뭐라고 하냐면 아나톨리아라고 해요. 요 아나톨리아. 요 단어 하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발흥했던 나라가 대표적으로는 오스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 오스만 제국 물어볼 때이 아나톨리아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가면 뭐 아나톨리아 고원 뭐 이런 게 있대요. 아나톨리아 지역 이런 거 봐주시면 좋겠고 여기 요 노란색으로 돼 있는 요 지역을 우리는 페니키아라고 합니다. 페니키아. 페니키아 하면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죠? 페니키아에 있는 이들이 사용했던 문자가 그렇죠.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었다. 특히 이들은 지중해 곳곳의 지역에 무엇을 만들었다? 식민 도시들을 건설했는데 그 대표적인 식민 도시가 카르타고였고 카르타고가 지중해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때 로마랑 부딪혔던 바로 그 사건을 우리는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페니키아와 연관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하나 더.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요 가나안이라는 지역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팔레스타인이라고도 합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 여기에 있는 요 가나안 지역이에요. 그거까지 같이 봐주시고요. 자, 원래는 그래서 문명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쪽 유럽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유럽 쪽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만나는 데가 요 크레타 섬이에요. 그리고 요 미케네, 지금 그리스 밑에 쪽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 이쪽으로 문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문명을 통칭해서 에게 문명이다. 뭐 요렇게 표현들을 하지요.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 외에도 이제 아시아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인더스강. 인도가라는 나라가 요렇게 있지 않습니까? 요게 무슨 강? 인더스강. 갠지스강이 있는데 요기 일대에서 하라파, 모헨조다로 등등의 대표적인 계획 도시가 등장하기도 했고요. 자, 중국으로 보자면 황하강 유역 일대에서 등장하다가 원래 기록상의 왕조는 하라는 나라가 있었지만 요거를 뭐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고요. 상나라, 주나라 뭐 요렇게 이어지죠. 자, 상나라는 철, 갑, 상어. 그래서 아, 상나라는 갑골 문자. 요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주나라는 갑 철, 갑, 상어가 어디가 맛있다고요? 프랑스가 몽주르가 맛있다고 했었죠? 봉주루. 예, 그래서 봉건제는 주나라. 갑골 문자는 상나라.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충분하겠나이다. 자, 중국으로 보자면
요쪽에

상나라의 범위가 요 정도였습니다. 요게 상의 범위인데, 상나라의 수도가 어디죠? 은허였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학창 시절만 해도 상이라는 나라란 표현보단 이곳을 은이라고 표현했었어요. 은허 유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명은 상나라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요 상나라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등장했던 나라가 요쪽 이제 범위가 상당히 좀 커졌죠. 이게 바로 주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주나라의 수도는 초기 수도가 여기 호경이었다가 호경이었다가 견륭족의 침입으로 나급, 지금의 러양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주나라도 굳이 따지면 두 개가 나눠지거든요. 호경이었던 시대를 서주 시대. 서주 시대. 그러다가 여기 동쪽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급을 수도로 했던 데를 동주 시대. 요 사실상의 요 동주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도 이제 표현하죠? 춘추 전국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춘추 전국 시대는 여러 제후국들이 서로 비슷한 힘으로 경쟁했다라는 요 시기인데요. 기원전 8에서 기원전 3세기까지. 엄밀하게 따지자면 형식적으로는 주나라였어요. 그런데 요 서주시대 때는 그나마 주나라가 힘이 있었던, 중앙에 힘이 있었던, 왕이 힘이 있었던 시대였었고, 동주시대 때 오면서 오히려 제후국들이 더 힘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냥 명목상에 그치게 되었던 시대를 우리는 동주시대라고 합니다. 이 동주시대를 다른 말로 춘추전국시대라고도 부른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인더스강 쪽은요, 이렇게 됩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인더스강, 여기가 갠지스강 아닙니까? 인더스강 유역에서 하라파, 모헨조다로 같은 엄청난 계획 도시들이 있다가 위쪽에서 이제 누가 내려오냐면 아리아인들이 내려오게 돼요. 아리아인들이 내려오면서 이 문명들을 파괴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살지 않고요. 계속적으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갠지스강 유역에 정착하게 돼요. 갠지스강 유역에 정착하면서 폐쇄적인 신분 구조인 카스트제를 만들게 되고요. 이 등의 최상위 집단이 브라만이고, 이 브라만이 중심이 되었던 종교를 브라만교라고 하고요. 브라만교의 경전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비읍, 비읍. 브라만, 베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서요. 이제는 기원전 8세기경입니다. 자, 기원전 8세기경에 이제 그리스가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억나시죠? 솔 페클페, 솔 페클페, 솔 페클페, 솔론 페이시트라토스 클레이 테네스 페리클레스. 말이 빠르죠? 말이 빠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말 빨라도 여러분이 랩 듣는 거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솔론 페이시트라토스 클레이 테네스 페리클레스. 요거. 요렇게 나온 나라면 어떻게 되죠? 클레이 테네스는 민주 정치의 기본을 만들었다. 그래서 조금은 부족했어요. 오도가 부족했죠. 근데 페리클레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정치를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완성했으면, 농사가 완성되었으면 추수를 해야 되겠죠. 추수할 때 조금만 추수해요. 모두 추수해요. 모두 추수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클레이스테네스는 500인 평의회, 도편추방제, 부족제 개편, 클레이스테네스입니다. 페리클레스는요, 모든 성인 시민 남자의 민회에 참석하는 직접 민주정치의 완성, 추첨제, 수당제. 요렇게 있었죠. 그리고 이들 사이에 있었던 게그 유명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기원전 5세기경에 있었고요. 2차 때는 마라톤 전투, 3차 때는 테르모필레 전투, 살라미스 해전 이렇게 있는데, 요거 여러분 제가 디테일하게 조금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마라톤 전투 당시에 요 페르시아에, 요 페르시아는 참고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죠. 요 페르시아의 황제, 왕이 누구였습니까? 다리우스 1세였습니다. 우리가 그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그요 3차 때 쳐들어왔을 때에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였냐면 크세스 1세였어요. 그래서 요 크세스, 다리우스 요두 명의 인물을 살짝만 기억해 두시면, 요건 상당히 좀뭐 디테일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고요. 참고로 요거는 그리스 동맹 연합군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간의 국제전이었다라면, 그 이후에 있었던 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어떻게 되죠? 두 동맹체. 요이 아케메네스 왕조